봐주셔야 됩니다. 삼국동맹이 뭐라고 했습니까? 삼국동맹은 1차 세계대전의 이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때 혹시 여러분 신성동맹, 사국동맹 기억하세요? 신성동맹은 누구누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혁명전쟁에서 프랑스랑 싸웠던 나라, 어떤 나라가 있죠?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가 신성동맹의 일원이었고, 사국동맹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영국이 포함된 형태가 사국동맹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요 어감과 요 어감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완전 다르다고요. 사국동맹과 삼국동맹은 성격도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 두셔야 되겠고, 요 삼국동맹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여기 포함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이렇게 포함되고요. 이 삼국동맹에 대응했던 것이 삼국협상이죠. 삼국협상에는 어떤 나라들이 들어갑니까?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조합에서 대결해서 나왔던 건 1차 세계대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용어들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땐 바로 선제 이렇게 나와버린다고요. 뭐, 해당되는 A 나라는 신성동맹의 일원이었다. 사국동맹의 일원이었다. 요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요, 해당되는 나라 구분해 두셔야 되겠고,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되는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회원국들도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 베를린 회담이라고 나오죠? 베를린 회담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할지에 대해서 베를린에서 당시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모여갖고,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아프리카라는 새로운 미개척지를 두고 유럽 나라들이 서로 싸웠거든요.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룰을 어떻게 할 건데? 그 룰을 정했던 게 베를린 회담이에요. 베를린 회담이 뭐냐? 대충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나라를 그 A라는 나라가 해당되는 지역을 점령해버리면 그냥 그 나라 것을 인정해주자 라고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 베를린 회담 이후 특히 벨기에 같은 나라가 이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 있는 바로 콩고라는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가혹하게 식민지배하는 것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베를린 회담 이후입니다. 뭐 영국의 선거법 개정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1차 4차 정도가 그나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계속 갑니다. 1896년도에는 근대 올림픽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자, 하나 더. 요기에는 형광펜. 1898년. 파쇼다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파쇼다 사건은 뭐죠? 영국과 프랑스가 부딪혔던 사건입니다. 우린 이걸 파쇼다 사건이라고 하고요. 횡단 정책을 펼치던 영국과 종단 정책을 펼치던 영국과 횡단 정책을 펼치던 프랑스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부딪혔던 사건이 바로 이 파쇼다 사건이죠. 1898년입니다. 연도 문제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미국 에스파냐 전쟁. 여기서 누가 이깁니까? 미국이 이기고 에스파냐가 지죠. 예, 그러면서 어디와 어디? 원래 에스파냐가 차지하고 있었던 필리핀과 쿠바 등이 누구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됩니까? 미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고요. 요 같은 해에 있었던 사건 중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중국에선 1898년도에 변법 자강운동이 있었습니다. 밑에 보면 나오겠지만 미리 같은 해에 있었다라는 거꼭 같이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1861년이 되게 중요해서 뭐 1860년, 1861년 요게 이제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파트에서 보자면 1898년도가 또그 정도 중요한 해예요. 같이 꼭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뭐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뭐 1차로 열렸다라고 하고 백인의 짐, 백인의 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백인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들이 져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게 뭐다? 저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데, 예, 저이 미개인들을 우리가 가서 문명화 시켜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다. 우리가 그들을 식민지배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제국주의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당시에 대표적인 글이 바로 이 백인의 짐인데, 참 이런 거 보면 참그 당시 우리가 뭐 당시 서양 사람들 생각하면 되게 이성적이게 했을 것 같은데 너무나 비이성적이죠.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 자체도. 그리고 모로코 사건입니다. 모로코 사건은 원래 모로코는 어느 나라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여기가 다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였었는데 일단 누가 들어온 것이에요? 독일이. 이건 이제 우리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왔다가 부딪혔던 사건이 제1차 모로코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1905년에 있었고요. 역시 1905년에 또 있었던 해는 러시아에서 피해 일요일 사건입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을 땐 1904년에서 05년까지 있었던 것이 러일 전쟁이잖아요. 이 러일 전쟁 중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사건이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 아, 이거 여러분 나왔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중요하죠? 종단 정책을 펼치던 영국과 횡단 정책을 펼치던 프랑스가 부딪혔던 사건, 파쇼다 사건, 파쇼다 몇 년? 1898년. 이때는 사실은 큰 무력 충돌까지 일어나진 않고요. 프랑스가 살짝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었다라는 것도 봐주었으면 좋겠고. 자, 이집트, 수단, 케냐, 로디지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는 다 영국. 하나 더, 나이지리아. 이게 이제 작년 수능에 선지로 나왔었죠, 나이지리아가.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사하라 사막의 여러 나라들, 지부티, 마다가스카르를 누가? 프랑스가 차지했었고요. 그 외에도 독일 같은 나라는 투구, 카메룬, 아주 자음 이름이 세죠. 투구, 카메룬, 남서아프리카. 남서아프리카가 어딥니까? 지금의 나미비아. 나미비아에서는 헤르족의 봉기가 있었고, 동아프리카. 동아프리카가 지금의 어딥니까? 탄자니아. 탄자니아에서 마지마지 운동 같은 그런 운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포앙 모자. 포르투갈은 앙골라, 모잠비크. 체크해 두시고. 내륙으로 들어갔던 나라는 벨기에령 콩고.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하나 더 들어가 보자면 이탈리아. 이탈리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 리리리. 기억하시죠? 리비아. 에리트레아. 소말리아는 이탈 리아랑 관련됩니다. 이탈 리아는 리비아,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이탈 리아 기억하시고. 이 리비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어디였다? 트리폴리였다. 트리폴리는 리비아랑 역시 관련된다라는 것도, 특히 이 리비아를 식민지배했던 나라가 이탈리아다. 요거까지도 꼭꼭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05년에 1차 모로코 사건과 러시아에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었고, 1907년에는 3국 협상이 있었어요. 3국 협상은 3국 동맹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 2차 발칸 전쟁이 있습니다. 요 발칸 전쟁은 발칸 반도 일대에서 일어났던 전쟁인데요. 1차 발칸 전쟁 같은 경우는 당시에 발칸 반도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발칸의 여러 나라들 대 오스만 제국의 대결이 1차 발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발칸 전쟁은 이 발칸에 정말로 여러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이 나라들 간에 좀 다툼이 또 2차 발칸 전쟁이었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로 넘어와서 메이지 유신, 너무 중요합니다. 자,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뭐였다? 에도 막부였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메이지 정부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에도 막부 때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1854년도에 미일 화친 조약, 1858년도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요두 사건들이 있고요. 자, 메이지 정부 하에서는 대표적인 게 패번치헌. 패번치헌이 뭐죠?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패번치헌 조치가 메이지 정부 때 있었고, 또 하나, 이와쿠나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이와쿠나를 대장으로 하는
해외 순방 파견단을 사절단을 파견했던 게 1871년입니다.

2007년에 파견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메이지 정부가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 가장 주변에 있었던 우리나라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요. 1875년도엔 운요 사건이 있었고, 이 운요 사건의 결과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었죠.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러한 와중에 1879년도에 류쿠 편입. 요건 당시에 메이지 정부가 류쿠라는 예전에는 왕국이라고 불리던 나라를 오키나와 현으로 설치했던 것이죠. 이건 1879년입니다. 그리고 1884년도에는 청푸전쟁. 청푸전쟁이 뭐죠? 청나라랑 프랑스랑 전쟁을 했던 것이에요. 원래는 청나라는 그 자존심이 있었어요. 조선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 우리 청나라의 영향력 하에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일대에 프랑스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게 되자, 프랑스 손 떼쇼? 내 밑에 있는 애들이야! 이러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자, 프랑스랑 청나라랑 한판 붙어요. 이건 인도차이나 반도, 지금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영향력을 두고 청나라랑 프랑스가 붙었던 것이죠. 이 청푸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프랑스가 이기면서 이제 프랑스가 고일대의 영향력을 점점 행사하게 되고요. 같은 해에 있었던 게 우리나라에선 갑신정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제국헌법. 1889년입니다. 일본이 확장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때, 대외 팽창 정책을 펼쳐나갈 때그 근거가 되었던 헌법이 일본 제국헌법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메이지 헌법이라고도 합니다. 메이지 헌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메이지 헌법에 의해서 1890년도에 교육 치거라는, 그러니까 일본의 교육 방향 같은 게 되겠죠. 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제국의회가 개설되었습니다. 요 제국의회 개설도 많이 나오죠. 1890년에. 즉, 일본 제국헌법 바로 다음에 제국의회가 개설되었습니다. 요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그렇게 되자 일본은 더더욱더 팽창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청푸전쟁 정확히 10년 뒤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조선인의 영향력을 두고 청과 일본이 한판 붙었던 것이죠. 물론, 당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사건이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청일전쟁에서 또 누가 이깁니까? 일본이 이기면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이 청일전쟁의 종전 조약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핵심은 이런 것이죠. 여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청과 일본이 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두고 한판 붙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청나라가 일본한테 졌어요. 졌으니까 이제 전쟁 배상금이 땅을 주게 되는데, 원래는 두 지역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타이완과 여기에 있었던 랴오뚱반도를 넘기기로 했는데, 이때 갑자기 누가 치고 내려옵니까? 시아시아? 러시아가 치고 내려옵니다. 야, 일본, 너 많이 컸다. 타이완, 섬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라오뚱반도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네가 여기로 가져가면 안 되지. 나 혼자로는 안될것 같으니까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를 같이 불러요. 근데 프랑스, 독일보다는 러시아가 거의 주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삼국 간섭으로 간섭을 하게 되자, 타이완은 가져가지만 라오뚱반도는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줍니다. 예, 러시아 영향력이 더 세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린 그걸 삼국 간섭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보세요. 1884년도에 청푸전쟁, 1894년도에 청일전쟁 있죠? 이 10년 단위로 일본은 큰 전쟁을 일으켜요. 청푸전쟁, 청일전쟁, 정확히 요 청일전쟁 발발된 지 10년 뒤인 1904년도에 뭐가 일어납니까? 러일전쟁이 일어나죠. 그것까지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 이러한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 영향력이 세지게 되자 우리나라 국내가 다 약간 친러파 중심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일본의 반발이 을미사변이었죠. 우리의 국모를 시했던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98년도로 가볼게요. 1898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프리카에선 파쇼다 사건. 그리고 태평양이랑 아메리카 일대에서는 미서전쟁으로 인해서 미서전쟁

해서 미국이 이기게 되면서 필리핀과 쿠바 등을 차지하게 되었었고요. 중국에서는 변법 자강운동이 있었어요. 캉류웨이 량치차오가 변법 자강운동을 했지만 보수파의 반발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자 중국인들의 약간 히스테리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걸 의화단 운동이라고 합니다. 의화단 운동은 1901년에 있던 신축조약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1899년부터 1901년까지 있었던 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때는 뭔가 서양과 관련된, 크리스트교 관련된 것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 등이 일어나게 되었었고, 특히 의화단 운동은 으로 인해서 8개국의 연합국이 베이징을 점령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 의화단 운동은 백년교 개통과 관련됐다라는 거. 이 표현으로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1902년에 영국과 일본이 제1차 영일동맹을 맺었고, 1904년에, 이거 너무 중요하죠?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이기게 되죠. 그래서 맺었던 것이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물론 포츠머스 조약 나오기 전에 뭐 우리 한국사 우리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뭐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일본과 미국이 맺고요. 또 제2차 영일동맹을 일본과 영국이 맺고요. 그 다음에 러일 전쟁에 대한 종전 조약으로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모습이 있었고, 을사늑약이 있던 1905년도에 순원이 일본에서 만들었던 조직이 중국 동맹이에요. 동맹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6년 뒤에 신해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건 기억하시고. 사실 광서 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화단 운동 이후 요 일대가 다 광서 신정인데, 그 중에서도 헌법에 나왔던 흠정 헌법 대강이 1908년에 있어서 여기 써놨지만, 사실 광서 신정은 한 해를 특정하기보다는 요 일대의 여러 해를 다 광서 신정이라고 합니다. 광서제가 주도했던 약간 정치 개혁 운동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중국 동맹회를 바탕으로 신해 혁명이 1911년에 있었고, 신해 혁명으로 1912년에 난징에서 중화민국이 건국되었다. 1910년엔 한일 강제병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체크. 그래서 요 지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본과 관련된 거 여기 파트에 정말 많이 나오고, 또 나오면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해요. 자, 위치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여기 류크왕국이 어떻게 되죠? 오키나와 현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요게 언제? 1879년. 체크해 두세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청과 일본 간의 전쟁인 청일전쟁에서 맺어졌던 조약을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이완과 랴오뚱반도를 일본이 얻기로 했지만, 누가 간섭한? 러시아를 비롯한 3국이 간섭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있던 랴오뚱반도는 다시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도 준비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1884년도에 무슨 전쟁? 청푸전쟁. 청푸전쟁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10년 뒤, 1894년. 청일전쟁. 그리고 1904년도에 러일전쟁. 이러한 전쟁이 큰 전쟁들이 10년 단위로 이렇게 시작되었었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 자, 열강의 동남아시아 식민 지배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강조하는 게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거 미얀마 병합. 자, 영국령 인도 제국이 있습니다. 영국령 인도 제국 옆에 여기가 이제 미얀마라는 나라인데, 이 미얀마가 영국한테, 영국령 인도 제국에 병합되었던 것이 1886년이에요. 제가 왜 요걸 강조하냐면, 예전 여러분 평가원 기출문제를 한번 찾아보시면 요게 시험 문제 나왔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프랑스랑 인도차이나 연방. 요게 1887년인데 요 연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나온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한번더 나온다라면 요게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요 정도로 좀 틀어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영국이 차지했던 땅 중에 이쪽 말레이반도 끝에랑 여기 보르네오 섬 북부 해서 이게 말레이 연방이 있는데, 만약에 요 말레이 연방이 나온다라면, 요 연도가 나온다라면 정말로 어려울 겁니다. 요거까지는. 요거만 나와도 어려운데 얘가 나오면 더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알아둡시다. 어차피 혹시나 모르게도 나오면 우린 맞추면 되니까. 예, 그쵸? 예. 이게 해서 시기적으로 제일 빠른 건 영국이 미얀마 병합했던 거 1886년, 프랑스랑 인도차이나 연방 1887년, 그 다음에 영국이 말레이 연방을 조직하는데 1895년.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필리핀, 원래 필리핀은 어디 거였다가 에스파냐에서 미국으로 영향력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사건? 1898년도에 미국 에스파냐 전쟁으로. 그리고 이쪽에 있던 나라가 인도네시아 아닙니까?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령 동인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1904년이었습니다. 아, 뭐 이런 연도까지 사실 나올까 싶긴 하지만, 또 우리는 또뭐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래도 말씀은 드리고 있다라는 거까지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제일 제 연표 필기 노트에서 제일 밑에 있는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운동은 저희가 지난 강 마지막에 있었던 탄지마트였습니다. 그 탄지마트를 조금 더 법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미드하트 파샤라는 인물이었거든요. 그 미드하트 파샤의 헌법이 있었습니다. 1876년 우리나라에서 강화도 조약이 만들어졌던, 맺어졌던 그 해죠. 미드하트 헌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877년도에 인도에선 그 영국령 인도 제국이 수립되었고요. 이산들 완화 전투. 이산들 완화 전투는 1879년입니다. 이게 오키나와 현 설치되었던 해거든요. 이때 누구랑 누구랑 붙었던 것이냐면, 이산들 완화 전투라는 전태는 이산들 완화 전투는 누구랑 누구랑 영국하고 줄루 왕국하고 붙었던 전투예요. 근데 이산들 완화 전투에서는 누가 이겼다? 줄루 왕국이 영국 상대로 이겼다. 요게 이산들 완화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영국은 뭐 약간 군사력을 더 확대해갖고 고일될 그 이후엔 장악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산들 완화 전투 자체는 줄루 왕국이 영국 상대로 이긴 전투고요. 1881년도에는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가 아라비 파샤거든요. 뭐 아르비 파샤, 아라비 파샤 이렇게 하는데, 예, 아라비 파샤라는 사람이 영국인을 위한 이집트가 아니라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건설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었고, 이집트 밑에가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수단에서는 마흐디 운동이라는 일종의 종교개혁 운동 등이 있었고, 자, 1885년도에는 인도에서 국민의회가 만들어졌으며, 베트남에서는 근황운동도 있었습니다. 자, 87년 뭐 있었다고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성립했고, 영국이 미얀마를 병합했던 게 86년. 87년도에는 영국령 인도차이나 연방 성립.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필리핀의 독립운동가 하면 두명 정도가 나옵니다. 호세 리살과 아기날도 같은 인물이 있는데요. 뭐 그런 인물 나오면 그냥 필리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호세 리살은 뭐 필리핀 연맹 등을 만들면서 어디에 저항했다? 에스파냐에 저항했다. 그리고 말레이 연방. 말레이 연방은 말레이반도 끝에랑 보르네오 섬 북부를 누가 차지했던 것이죠? 영국이 차지했던 것이죠. 1895년에 있었고, 요거는 여러분 한번 살짝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아도와 전투. 아도와 전투는 누구랑 누구랑 붙은 것이냐면, 에티오피아랑 이탈리아랑 붙었습니다. 이때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의 상대로 승리한 전투가 아도와 전투예요. 1896년도에. 이거는 그러니까 식민지 독립운동 역사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큰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무력으로 맞서 싸워서 독립을 유지했던 유일의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원해주기도 했었고요. 선생님, 근데 에티오피아랑 라이베리아가 20세기 초까지 식민지배를 받지 않았던 유이한 나라들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라이베리아는 크게 무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뒤에 이제 미국이라는 영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를 상대로 맞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민족 운동을 얘기할 때 이런 운동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보세요. 에티오피아, 아도와 전투. 에티오피아가 누굴 상대로 이긴 전투다?
이탈리아 상대로 이긴 전투다. 꼭 체크해 두세요.

보시고, 수단에서는 여기 위에가 이집트죠. 이집트 밑에 수단에서는 마흐디 운동이라는 일종의 종교 저항 운동이 있었고, 이산들 완화 전투는 영국과 누구랑 붙었던 것이다? 줄루 왕국이 붙어서, 줄루 왕국이 붙어서 줄루가 영국 상대로 이긴 전투다. 그다음에 나미비아에선 누가? 헤레르주교 봉기가 있었다. 이건 누구한테 저항했던 것이다? 독일한테 저항했던 것이다. 꼭 체크. 자, 1899년도에는 필리핀의 아기날도라는 사람이 역시 공화국을 선포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나미비아 일대에서 헤레르주교 봉기를 진압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진압했던 걸로 유명하죠. 1904년도에. 자, 수단에서는 뭐 마지마지 봉기, 탄자니아 일대에서는 마지마지 봉기 등도 있었고요. 자, 베트남에서는 동유운동, 동쪽으로 유학 보내자는 운동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런 게 아마 디테일한 연도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대략에 어떤 나라랑 어떤 사건이 관련된다 정도만 해주셔도 여기 파트에서 충분해 보입니다. 인도에서는 벵골 분할령이 1905년에 있었고,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홀카타 대회가 열리게 되면서 벵골 분할령을 철회했던 게 1911년이라 라는 것도 하나 체크해 두시고, 이란에선 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906년도에. 1908년도에는 인도네시아에 뭐 부디 우토모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슬람 동맹 같은 단체가 있었는데 그 부디 우토모가 조직되었었고, 1908년에는 요거 정도는 하나 기억. 예, 오스만 제국에서 청년 튀르크당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것은 부디 우토모, 이슬람 동맹 등등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 요게 벵골 분할령이죠. 1905년에 벵골 분할령을 영국이 내렸지만 이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콜카타 대회가 있었고, 1911년에 철회되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자, 19세기 후반에는 여기 이란이라는 나라가 중요하죠. 위쪽에서는 러시아의 영향력, 요옆 밑에 쪽에서는 영국의 영향력이 있었지만 잘 벗어났다.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 자, 오늘 이렇게 나왔던 게 과연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문제로 한번 풀어보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19년 수능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발발 언제입니까? 1866년. 내서 자, 알자스 로렌 지역 획득까지 했던 건 1871년의 결과겠죠? 볼수 있는 모습. 크림 전쟁 언제입니까, 여러분? 1853년에서 56년이니까 해당 안 되죠. 노예 해방년 1863년입니다. 해당 안 되죠. 예, 곡물법 폐지 184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안 되고, 루이 나폴레옹의 대통령 취임식, 이건 1848년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안 되죠. 선생님, 이탈리아 왕국도 1861년도에 나왔으니까 여기 해당 안 되잖아요. 보세요. 왕국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르데나 출신의 관리는 1861년부터 쭉볼수 있어요. 요 시기까지,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약간 이게 선지가 치사하긴 했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세계사 문제에서 많이 안 내는데 요거는 해당이 되겠죠.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문장을 잘 읽어보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었고. 자, 2020년 9월 모평 문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얼마 전 쇼군 요시노부가 천황에게 아뢰기를 외국과의 교류가 날로 성하여 권력 집중 없이는 국가 기강을 세우기 어려워 정권을 조정에 반환한다고 했다. 반환한다고 했다. 이거 메이지 유신에 대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1868년이 가고요. 나 조선 앞바다에서 일본군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어제 호해로 보도되었다. 구남 한 척을 포획하고 청해 군대와 일본이 싸우고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싸우네요. 이게 청일 전쟁이거든요. 예, 1894년 정도가 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가나 이렇게 찾았으면. 류꾸가 일본에 병합되었다. 이거 언제죠? 1879년. 여기 해당되네요. 정답 1번입니다. 나머지는 왜안 되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되었던 것은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 아닙니까? 1895년이죠. 예, 나보다 이웁니다. 일본과의 전,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던 것은 1904년부터 1905년까지입니다. 해당 안 되고요. 일본이 시모다 등을 개항하였다. 시모다, 하코다테를 개항했던 거 1854년도에 미이루 하친 조약이죠. 영국과 청의 난징 조약을 체결하였다. 1842년입니다. 예, 되셨죠? 예, 그렇게 되면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22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기역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걸 찾으래요. 세계사신문 이래서 나왔습니다. 제국의회 개설. 메이지 14년 천황은 태정 대신 누구에게 메이지 23년까지 국회를 개설하라는 칙유를 내렸대요. 이 칙유에 따라 제국 헌법이 공포된 이듬해 의회가 개설되었대요. 이로써 막부가 타도된 이후 의회가 개설될 때까지의 20여 년 동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막부가 타도된 게 언제죠? 1868년부터 의회가 개설되었다. 이게 제국의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언제입니까? 1890년. 그러니까 68년부터 90년까지, 1868년부터 1890년까지의 시기를 찾으라는 문제였습니다. 정한론을 제기하는 정치가, 이 정한론은 언제였냐면 1860년대에서 70년대, 그러니까 한국을 정벌하자는 이론이에요. 이 정한론이 제대로 시행되진 않고 조선을 개항시키는 형태로 하자라고 해서 나왔던 것이 강화도 조약 아닙니까? 그래서 강화도 조약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고 요 시기 안에 정한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답 1번이요. 나머지는 왜안 되는지 봅시다. 진주만 기습, 이건 2차 세계대전, 좀더 정확히는 태평양 전쟁이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1941년. 방공협정 체결,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1937년. 미일 수호통상조약 1858년, 시모노세키 조약 1895년, 네,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23년 9월 모평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차르는 봉기를 일으킨 반란 세력을 진압하는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보내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했대요. 독일 제국주의 세력에 침탈당한 산둥성에서 시작된 봉기는, 아, 산둥반도에서 시작된 봉기, 요거 뭐겠습니까? 수도의 외국 공사관 등의 공격 대상을 삼았다. 의화단 운동이네요. 그쵸? 의화단과 관련된 거 찾아볼까요? 오사운동에 영향을 입었다. 의화단 운동은 1899년부터 1901년이고 오사운동은 1919년입니다. 1차 국공합장은 1924년부터 27년까지죠. 백년교 계통의 단체가 전개했던 것이 이 의화단 운동.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하는 결과는요, 1860년, 1860년에 무슨 사건? 베이징 조약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영국과 청이 난징 조약을 체결했다. 1842년 1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난징조약이 체결되었었죠.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좋겠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작년 수능 문제예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시간 순으로 나왔는데 홍콩 하량 등을 규정한 조약 체결, 이거 언제죠? 1842년 난징조약이잖아요. 그리고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이듬해 수도로 행차하는 천황과 동행했대요.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해가 언제예요? 1868년. 이듬해라는 건 다음 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869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시기 안에서 옳은 거 찾으래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도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고요. 순원의 임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순원의 임시 대통령은 1912년, 예, 신해혁명 의 결과로 중화민국이 나오면서 나왔던 것이고요. 신축조약 1901년. 서태후에 의해 변법이 자정된 칵뉴웨이와의 면담 1898년. 철도 국유화 조치를 발표한 청정부와 차관 협상을 진행함. 이게 언제냐면 1910년대입니다. 왜? 이걸로 인해서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초대 영국 공사가 상주할 공사관 설립 협상의 통역관으로 참여한, 초대 영국 공사라니까, 아하, 영국에서 청나라에 공사를 상주할 시기 아닙니까? 이게 언제죠? 1840년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요 시기에 확인할 수 있었던 건 5번밖에 없다. 아, 이러한 시기로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풀어봤는데, 문제 풀어보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이거 뭐 문제 너무 쉬워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걸 막상 시험장에서 만나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 연도를, 저는 그래도

0: 강사고 선생이니까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뭐 수업도 많이 하고 하니까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저처럼 몇 년, 몇 년, 몇 년, 툭툭툭툭툭 치고 나오는 걸 완전하게 우리가 퍼펙트하게 알기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도는 언제가 제일 중요합니까? 수능 시험장 들어가기 2주 전부터 그냥 아예 죽지 살기로 외우십시오. 그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소에도 너무 재밌어서 톡톡 뭐 연도 서로 퀴즈도 내주고 제가 하니까 좋은데요. 그러면 가시면 되고,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마지막 수능 시험장 들어가기 전엔 반드시 완벽하게 알고 들어가시길 다시 한번 권해드리면서, 이제 여러분 약점 공략 딱두강 남았습니다. 딱두 강만 더 하면 완벽하게 같이 할수 있으니까 같이 힘내보자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면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드디어 7강입니다. 정말 꾹꾹 눌러 담아서 많이 배우셨습니다. 1강부터 이제 7강까지 오셨거든요. 오늘 완강까지 하면서 완강의 기쁨까지 같이 누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7강에서는 마지막 논리 구조를 배웁니다. 오늘 우리 어떤 논리 구조 배우냐면 이것도 진짜 진짜 많이 나오는 논리 구조인데 바로 이항 대립이라는 논리 구조를 배우는 날입니다. 자, 이항 대립이라고 하면 두 가지 항이 완전 VS 구조로 대립하고 있는 이 개념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결론 도출과 일반화 배웠거든요. 요소를 싸잡아서 모아주는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완전히 좀 약간 느낌이 달라. 갈라주는 거야. A와 P가 어차피 지문 안에서 갈라져 있습니다. 이 갈라주는 걸 발견하신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빈칸은 어떤 쪽을 물어보는지까지 정하시는 게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잘한다? 얘는 잘해. 그러니까 이런 그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while, 뭐 반면, whereas, 반면, in contrast, on the other hand, unlike, differ from, 다르다, 나대의 법비, A가 아니라 P다, A와 P는 이제 또 다른 개념이겠죠. VS라는 개념이겠지. 가르는 건 잘하는데 빈칸이 어떤 쪽을 물어보는지까지 가셔야 돼. 이게 진짜 오늘 또 포인트거든요. 빈칸은 갈랐으면 어느 쪽을 물어보는가를 명확하게 세팅을 하고 답을 넣는 겁니다. 조준 잘하셔야 돼요. 자, 빈칸이 묻는 소재의 특성, 소재와 소재의 특성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개념의 소재와 특성이 있을 것이고 B라는 개념의 소재와 특성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B 특성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묻는지를 찾으신 다음에 그 묻는 거의 소재와 특성, 예를 들어 B를 물었다 그러면 얘를 정확하게 넣어줘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어느 쪽을 묻는지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것까지 갈게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면 안 돼. 여기까지 잘하셔야 답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처음부터 볼게요. 자, 감 한번 잡아봅시다. 스프린터는 뭐 하는 거야? 단거리 경주자잖아. 단거리 경주자는요, 훈련을 합니다. For a few explosive seconds에서 몇 분 동안 하는 거야? 아주 폭발적인 몇 초 동안 단거리 그 훈련을 하는데 on the other hand 이런 이제 시그널이 나오면 어, VS 구조겠구나. 그럼 봐봐. 스프린터는 초 동안 훈련을 하고 on the other hand 마라토너는 보세요. 몇 시간 동안 뭘로 스테디한 페이스로. 그러니까 꾸준하게 달려야겠죠. 왜냐면 마라토너는 멀리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뭘 물어봤냐면 스프린터는 그래 파워가 필요해. 여기 보시면 마라토너는 그럼 물어본 건 누구야? 마라토너를 물어봤어. 그럼 여기에 어떤 특성이 들어가야 돼? 마라토너의 특성이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VS를 정해준 다음에 어디를 물어봤냐를 판별하는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이해됐지? 우리 마라토너 물어봤으니까 뭐랑 상응하는 게 나와야 돼? 오래오래 달리는 걸 연습해야 된다는 거랑 상응하는 게 나와야겠죠. 메모리 기억력 관련 없고요. 인듀런스 이게 지구력 아니야? 오래 버티는 거 2번이겠지. 오랫동안 지속하는 스테디한 거. 그치? 지속적인 거는 인듀런스가 되겠고 럭 말이 안 되고 행운, 하이트, 뭐 높이 이런 것도 크기, 높이 또는 키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 이런 식으로 가른 다음에 어디를 묻느냐 이걸 찾는 거. 자, 그 다음 2번 한번 해볼까? While lock, 이

편이겠고 오픈이 정답이겠지. 열리게 하죠. 그래서 도어는 열리면 사람들을 지나가게 한다. 이 편을 고르셔야 됩니다. 숨거나 부수거나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 잡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갈라놓고 빈칸이 어떤 편을 묻는가를 고르셔야 된다. 연습해 볼게요. 자, 일단은 최근에 2027학년도 문제입니다. 6월 31번 한번 가볼게. 별점은 2개입니다. 자, 물어본 거 일단 빈칸에 뭐가 있냐면 conservationist. 이거 뭐 하는 사람이야? 뭐 보존하는 사람이잖아. 그치? conserve가 보존하고 지키는 거니까. 보존하는 사람들은 acknowledge, 인정합니다. change, 변화를 인정하는데 그러나 try to manage it, 이 변화를 다루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루려고 하냐면 in order to prolong. 자, prolong은 뭔가 더 길게 연장하는 거잖아. long이 긴 거니까. 연장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태를 연장하려고 하는지. 그러면은 난 누구 편을 묻는지는 지금 타겟 잡았거든요. conservationist가 그치? 어떤 상태를 더 연장하려고 시도를 하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가 뭔지 한번 볼게요. 우리의 목표는 conservationist 목표물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볼게. 일단은 주시 주어져 있거든. 주시. 선생님 깜짝 놀라서 또 이제 선생님 한자를 못해가지고 주시. 근데 주시한다, 뭔가를 주시한다는 건 바라보고 감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또 당황하실까봐. 그쵸? 자, 갈게요. Ever since, 뭐 이후에. 뒤에 보시면 Early Enlightenment에서 Enlightenment는 계몽주의잖아. 그래서 초기의 계몽 이후에, 계몽시대 이후에 이래로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우리 Conservationist가 우리 주인공인데 두 가지가 나왔네. 자, Preservationist랑 봐봐. 우리는 요거 찾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머릿속에서 얘도 보존이고 얘도 보존일 것 같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렇잖아. preserve나 conserve나 비슷하잖아. 이런 것들 두 개가 지금 나열돼 있으면서 have been closely related. 이게 면밀하게 관련이 있었다. 자, taken as near synonym. synonym 이거 뭐야? 이거 동의어란 뜻이잖아. 그치? 굉장히 비슷한 동의어. 가까운 동의어처럼 취급이 되면서 그들의 의미는요. is to maintain, 유지하는 겁니다. an object or system. 자, 어떤 대상이라든지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insofar as possible, 가능한 한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가능한 한 뭐뭐까지, far가 약간 멀리 이런 뜻이잖아. 가능한 한 여기까지 범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가능한 한 in its present state에서 현재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게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보존 아니겠습니까? 자, 굉장히 비슷한 뜻이고 to protect it from change, 이것을 변화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고 usually for contemplation, 주시하려고, 그러니까 감상하려고 한다거나 연구하려거나 전시하려거나 아니면 사용하려고 그 자체를 보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비슷하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근데 봐봐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색깔 다르게 하면서 강조해놨거든요. conservationists who distinguish their activities from preservation이 너무 중요해서 봐봐 conservation이랑 preservation이랑 비슷한 뜻이라고 하더니만 구분하려고 하는데 이 자체가 VS를 만들기 시작하는 시동이었다는 거. 됐어? 봐봐. Conservationist는 그들의 활동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Preservation과. 그러면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점을 여기서 처음으로 말하고 있네. 여기서 대조의 시작을 선생님 봤고요. 이 사람들은요. Emphasize가 동사겠죠. 자, 뭘 강조하냐면 그럼 볼까? 우리 Conservation. CV라고 쓸게. 그 다음에 VS. Preservationist. 근데 우리한테는 뭘 물어봤어? conservationist를 물어봤거든요. 얘네를. 지금 이 사람들을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빈칸이 묻는 건데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해놓고 구분하려고 한대. 그러면서 conservation에 지금 뭘 강조하는 거냐면 restorative aspects에서 restorative는 뭐야? restore는 뭐 하는 겁니까? 복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가 지금 특성이 뭐가 있어? 복원하려고 한다. 그렇죠. 뭘 복원하려고 하는 거냐면 restoring, 자, 복원하려고 합니다. 어떤 역사적인 뮤지컬 인스트루먼트는 악기잖아. 이것도 복원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림이라든지 공룡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계 이런 것들을 복원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서는 얘네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복원하려고 해. 이거 잡았어야지. 그렇지? 아, 선생님 그래 보호하고 복원하는 거 알겠어요. 이게 뭔가요?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근데 conservationist는 그러면서 acknowledge. 우리 이제 빈칸 나왔거든요. 빈칸 아까 읽은 바. 대로 컨저베이셔니스트가 주인공인 거 알겠어. 그러면은 어떤 상태를 더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 이걸 찾는 겁니다. 뒤로 가보시면요. 근데 프리저베이셔니스트 나왔네? 얘네는 다른 애들이지. 다르잖아. 그럼 얘네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네는 who may nonetheless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all themselves conservationist 그들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려고 한대. 이 사람은요, think of themselves 그들 스스로한테 뭐라고 생각하냐면 more as protector 그 사람들은 보호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복원이 아니고 보호. 두 개가 이렇게 다른 말을 쓰고 있죠. 조금 가봅니다. 보호하려고 한다. 무슨 의미일까? 복원, 보호, 아직도 안 와닿잖아. 뒤에서 또 풀어줄 거야. They sometimes criticize. 그들은요, 비판합니다. 여기 부분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지금 PV 얘기하고 있잖아. Preservationist. 이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공인 Conservationist를 비판한대. 왜 비판하냐면, 뭐 때문에 비판한다? 라고 주어집니다. For랑 같이 다니거든요. 뭐로 비판하냐면, setting an additional priority에서 뭔가 추가적인 뭘 한다고 우선순위를 둔대. 추가적인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 거야? 뭔가 수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거두는 거. 할비스트도 마찬가지죠. 생산이라든지 거두는 거, 할비스트. 수확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에 초점을 더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호보다는 얘네가 뭐 하려고 한다? 사용하려는 거에 더 초점을 둔다라고 비판한대. 선생님이 이 문장이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PV가 CV를 비판한다. 뭐뭐 때문에 비판하는 그 비판의 내용은 사실 CV의 특성이 되는 거겠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논리였거든요. 봐봐. 얘네가 얘네를 비판해. 뭐 때문에? 얘네 너무 사용하려는 거에 초점을 줘.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용하려고 하는 거에 우선순위를 준다는 것은 CV의 특성으로 봤어야지. 왜? PV가 그거를 비판하고 있으니까. 봐봐. 사용. 하려고 하고. 그치?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rather than은 나시죠? 이 문장의 논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비판의 내용을 보면서 특성을 이렇게 여기에다 주는 거예요. 이걸 비판하는 거지. 자, 뭐가 아니라 interfering. interfering은 끼어들고 방해하고 개입하는 거거든요. 개입 정도로. 뭘 개입하는 거냐면, 개입하는 것보다는 as minimally as possible 해서 minimally는 최소한이죠. 최소한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개입도 한다는 말이지. 다시, 개입하지 않고 자꾸 쓰려고 한다. 그 말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하지 않고 쓰려고 한다. 그러면 개입을 한다라는 말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 개입도 합니다. 됐어? 비판의 내용이야? 최소한으로 개입하지 않다. 그 말은 최소한이 아니고 개입을 한다라는 말로 받아들이셔야겠죠. 자, 뭐 하기 위해서 preserve the original object or system에서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보호해야 되는데 preserve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개입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걸 비판하고 있죠. 자, as they do, 그들이 뭐뭐 하는 것처럼, as는 뭐뭐처럼도 되죠. 또는 뭐뭐대로라는 뜻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지금 PV입니다. PV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얘네도 개입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사용하려고 하고 개입을 해 라는 말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죠. 비판의 내용을 보고 특성을 지정해주는 이 논리가 너무너무 중요했다. 그치? 그래서 누구를 막 이렇게 비판하고 흉볼 때, 쟤는 진짜 저게 문제야. 라고 하면 저게 문제인 게저 아이의 특성인 거잖아. 그걸로 지금 도출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preservationist.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PV는요, 뭘 하냐면 예를 들어 prefer 어떤 걸 선호하냐면 to keep a historical musical instrument 해서 이 역사적으로 악기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발견된 대로 킵하고 싶대. 얘는 발견된 대로. 이게 이 아이의 특성이네. 그러면 이제 차이 보이고 있습니까? 막 얘는 사용하려고 개입해가지고 뭔가를 바꾸려고 해. 복원도 사실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복원, 그 시대의 상태로 복원하려고 개입을 하는 거잖아. 근데 PV는 CV가 자꾸 그렇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야. 자꾸 막 개입해가지고 막 손대고 이런 게 싫은 거지. 다음에, in a deteriorated state에서 나쁜 상태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뭘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놔두려는 걸 선호합니다. rather than 뭐가 아니고, to restore. 이걸 복원하려고 한, 복원하는 건 누구 편? 그치? CV 편이겠죠. 그쵸? as found는 PV 편이겠고. 그래서 두 가지가 계속 소재와 특성이 VS 구조를 그려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원하는 게 아니라. or repair이 고치기까지 해. for display or use에서 뭘 위해서? 여기 마지막까지. display는 전시고 use는 사용이잖아. 얘네 사용하고 막 전시하려고 해. 그래서 후리까지 하려고 해. 완전 다르지? 그러면 이거네. CV는 손을 좀 대는 거고 PV는 손을 아예 안 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거네. 이 차이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돌아가서 빈칸. 그러면 CV는 변화는 인정하는 거야. 변할 수밖에 없는 거 인정하는데 이것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 어떤 상태를 더 늘리려고 하는 거야? 어떤 상태일까? 복원하고 막 개입해가지고 수리하는 건 어떤 상태를 위한 거야? 막 쓰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래도 자기가 뭔가 바라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태로 복원하는 거 아니야? 왜? 목적 있잖아. 사용하고 전시하려고.

그래서 얘네는 복원하고 수리한다. 그러면 봐봐. 여기에 복원하고 수리를 해. 뭘 위해서? 전시도 하고 사용도 하고 이런 거랑 가장 맞는 말을 고르셔야겠죠. 5번부터 갈게요. Delicate은 뭐냐면 연약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거 호응 자체가 안 돼. 연약한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관리한다. 호응도 안 되고 연약한 상태가 아니고 수리하고 복원한다며. 그치? 리페어도 한다며. 틀렸어. 자, 내추럴 별표. 이게 이제 여러분을 미치게 하는 거야. 자연적인? 아이고, 뭔가 자연스럽게 놔두는 거? 이거 지금 지키려는 거 아닌가요? 개념이 혼동이었단 말이야. 자연스러운 상태는 누구 편이었어? 여기 아니야. 발견된 대로. As found가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PV 편이야. 우린 누구 편? CV 편 찾는 거야. 선생님이 갈라놓고 누구를 물어본지 정확하게 지정하라 했잖아. 이렇게 나온다니까? 얘는 누구 거? 얘는 여기 발견된 대로. 그럼 얘는 PV 편입니다. 우리가 찾는 건 CV야. 그치,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 반대편. Isolated는 분리된, 뭔가 고립된 관련이 없습니다. 고립된 상태를 유지한다? 아예 무관. 2번, unstable. 불안정한 상태, 오히려 고친다 그랬잖아. 근데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막 관리해, 호응도 안 되거니와. 그치?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아니, 고친다 그랬는데. 자, desired. 이거 뭐야? 뭔가 요구된. 원하는. 그러니까 사실 수동이니까 원해지는 상태인 거잖아. 그럼 능동으로 바꾸면 원한다라는 거 아니야? 디자이어는 원한다라는 뜻이지. 능동적으로. 원해지는 상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려면 원하는 주체가 있어야겠지. 원하는 주체가 누구야? CV 자체가 원하고 있어. 사용과 전시를 위해서 복원하고 수리하면서 원하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desired가 가장 정답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요구되고 원하는 그 상태를 만들려고 유지하려고 수리하고 복원한다. 정답이 1번이겠지. 왜? 사용을 뭔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겁니다. 됐죠? 정답 1번. 4번이랑 완전 헷갈렸을 거야. 갈라놓고 잘뭘 묻는지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핵심은요. 보존주의자가 핵심이어서 선생님은 여기 핵심에 vs라고 해서 다 담진 않고요. 물어보는 걸 담았습니다. CV는 지금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도구의 전신한 사용을 위해서 상태를 복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복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esired가 들어가는 거야. 자, preservationist는 대상을 발견된 그대로 내추럴하게 보존하는 이쪽 편이었고요. 우리가 찾는 얘네는요, 대상을 좋은 상태로 고쳐서 전시 사용하려고 한다. 그들이 원하는 상태로 바꾸려고 한다. desired state가 그런 의미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갈게요. 근데 선생님은 뭐, 이제 누구 편이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때 발견된 그대로 놔두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복원하면 또 우리 현대적인 그 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왜곡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건 전문가의 분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항 대립 또 기출 적용 2번 해보겠습니다. She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그녀가 누군지를 봐야겠고 Creates a reality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는데 dependent라는 단어가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뭐뭐에 의존하고 달려있다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란 뜻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뭐에 달려있냐면 observers. 아, 관찰자에 달려있는 그러니까 관찰자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됐어? 의존적이고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현실이냐면, 자, 이니츠 어떻게 처리해야 돼? 위치에다가 현실을 넣고 쭉 하는 거지. 그 현실을 설명하는 걸 빈칸에 넣으라는 거야. 그럼 she가 누군지를 일단 찾아야겠죠? 한번 가봅니다. 자, whatever their differences. 자, differences를 보자마자, 이거 지금 차이점 말하려는 거 아닌가? 오케이? 그래서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든 간에, 과학자와 그 다음에 예술가는요, begin with the same question. 일단 다르지만, 그래도 똑같은 질문으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너와 내가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방식으로 볼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볼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대. 됐어? 그러면서 이 과학적인 thinker는요, 그러니까 과학자를 말하는 거죠.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찾아 나서냐면 features, 어떤 특성을 찾아 나섭니다. of the thing, 어떤 대상의 특성이야. that can be stripped off, subjectivity. 말이 어렵지만 벗겨낼 수 있는 겁니다. strip of는 벗겨내는 건데, 벗겨낼 수 있는 거야. 어떤 걸 벗겨낼 수 있는 겁니까? 주관성. 주관성을 벗겨낸다는 것은 객관성이라는 뜻이지.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즉, 뭐라고 되어 있냐면, ideally. 이상적으로는 the
those aspects, 어떤 특성들, 어떤 측면들이냐, they can be quantified 해서 양적화, 수량화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값이, 이 후스가 또 뭘 받아? 뭐뭐의라고 했죠. 후스가 뭘 꾸며? aspect 꾸미니까 그 측면들의 값이 또는 가치가 will does 그러므로 never change, 변하지 않아. From one observer to the next 해서 한 명의 관찰자에서 다른 한 명의 관찰자로 가면서도 변하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절대성. 그럼 과학은 주관성이 아니고 객관성을 지금 찾아 나선 거구나. 수량화 될 수 있고 누가 봐도 똑같아야 돼. 이게 과학이 추구하는 반대.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he arrives at, 그는 어떤 현실에 도달하냐면 independent에서 독립적입니다. 모든 누구에 있어서? 이 관찰자에 있어서 독립적이다. 그 말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독립적이라는 것은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막 독립한다라고 하면은 뭐야? 부모님한테서 독립한다. 그러면은 저한테 잔소리 하지 마세요. 저 독립했어요. 약간 이런 영향을 안 받는 거. 영향을 안 받는다 해석하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 과학자에게 나와 있지? 특성 볼게. 어떤 특성 가셨어? Subjectivity를 없애고 싶어 했어. 그 말은 누가 봐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 관찰자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고 관찰자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고 독립적인 현실을 추구한다. 이 정도 뽑아내면 되겠지. 오케이? 과학자. 지금 예술가를 앞에서 말하면서 예술가 아티스트 나와 있죠. 과학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은 관찰자와 독립돼야 돼. 영향을 안 받아. 너가 어떻게 보든 간에 그냥 중력법칙은 중력법칙이고 어떤 법칙은 어떤 법칙이고 다 똑같은 그냥 원리가 있는 게 과학입니다. 자, 뒤에 가시면 The artist on the other hand, 여기서 이제 VS가 저 자리에 잘 있네. 그렇지? VS가 그대로 on the other hand라는 딱 신호를 봤어. 시그널을 보면 아 이거 VS 구조구나. 가른 다음에 빈칸은 어느 쪽을 물어봤는가 이걸 선택하라고. 됐죠? 자, 아티스트는요. 그러면 우리 이제 꺾이는 여기에 지금 특성을 이렇게 줬다면 꺾이는 것을 지금 세모로 역삼각형 줘볼게요. Relies on 어디에 의존하게 되냐면 the strength, 강점입니다. Her artistry, 아트적인 솜씨겠죠. 그러니까 예술가적인 솜씨에 기댑니다. To effect a marriage, 여기 어려워. Marriage, 갑자기 결혼한다는 말은 아니겠지. 결합입니다. 결합. 그러니까 그 단어가 그냥 확장된 것뿐이야. 결합이야, 결합. Effect는 동사로 뭐가 있냐면 뭔가 이뤄내다라는 뜻이 있어. 왜냐하면 명사로는 효과니까 뭔가를 이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합을 이루는 그녀의 어떤 솜씨에 기댄다는 뜻이야. 예술적 솜씨에. 자, between 뭐와 뭐의 결합이냐면 그녀의 subjectivity, 그녀의 주관성이지. 그러니까 객관적인 게 아니고 이번에는 예술이니까 주관입니다. 그녀의 주관성과 내시 가리킨 건 주관성을 받겠죠. 이 작품을 보는, 그치, 감상자들의 주관성을 결합시키려고 한대. 그러면 감상자가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감상자로부터 독립된 게 아니고 의존적인 거네. 감상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괜히 얘기했겠어? 관찰자로부터 독립적이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술가는 관찰자가 있어야 결합이 되는 거야. 결합을 한다?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자, 뒤에 가시면 과학적인 싱크한테는 이것을 굉장히 이제 마법 같은 생각처럼 허무맹랑하게 들린다는 뜻이야. 네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니? 라고 하면서 너 뭔가를 아주 강하게 네가 상상하면 it will pop into someone else's head. 이게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빵 하고 팝 빵 하고 드러난다는 뜻이거든요. 튀어나온다는 뜻이니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네가 이것을 상상했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뭔지. 너가 예술을 하면서 그림을 이 막 슬픔을 가지고 막 그림을 그렸어. 이 슬픔이 똑같이 전달이 되는 걸 바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과학자가 예술가한테. 그만큼 너 진짜 그 사람 너의 작품을 감상한 사람이 그렇게 감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 이렇게 묻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는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보든 다 똑같거든. 근데 예술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두 개의 입장이 다르지. 완전히. 근데 이 예술가는요, has sought, 어떤, sought는 seek, 에, 지금 과거 분사, has plus pp가 나왔죠? 추구합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추구합니다. The opposite, 완전 반대. opposite 자체도 vs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지. 다 시그널입니다. 완전 반대를 추구합니다. 뭐의 반대야? 과학자의 observer independent reality. 여기서 이미 힌트가 계속 나오고 있어. 과학자는 어떤 게 중요했어? 관찰자 독립적인 현실이지. 이게 중요한데 이거에 반대를 그러면 이거의 반대는 뭐야? 관찰자에 의존한다가
반대라는 의미겠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어퍼짓만 보고도 관찰자 또는 감상자라고 할게요. 예술가니까. 감상가에 의존하는 현실. 아니, 내 작품을 봐줘야 돼. 그래야 나와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슬픔을 가지고서나 기쁨을 가지고서나 이 작품을 그렸을 거 아니야. 그 슬픔이랑 기쁨을 느껴주셔야 이 예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쉬. 그럼 여기서 쉬는 누굴까?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 아티스트 편이네. 바로 누굴 선택할 수 있어? 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녀는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냐면, 봐봐. Dependent upon. 누구에 의존하는 거야? 누구에 달려있어? 옵저버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어떤 현실이냐면 그 현실에서는요, 이거 합니다. In order for it. 이시 가리키는 건그 현실이죠. 이 현실 자체가 에러, 강조법입니다. 애초에, 진짜로 애초에 존재하려면 이거 태야만 한대. 그럼 결국에는 현실이 존재하려면, 예술가의 현실이 존재하려면 뭐 해야 되는지를 찾는 건데, 답다 나와버렸는데? 예술가의 현실은 누구에 의존한다고? 관찰자, 감상가에 의존한다고.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 관찰자랑 감상가가 있어야 돼. 누구랑 다르게? 과학자가 너네랑 상관없어. 과학은 과학이야. 이거랑 달라. 있어야 현실이 exist로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관찰자가 존재해야 된다. 됐죠? 갑니다. 너가 예술가인데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도 안 봐줘. 그럼 좀 너의 예술적인 현실이, 그치, 존재를 하지 않겠죠. 누군가 봐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독해지원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있어야 돼? 관찰자. 의존적. 반드시 이 말이 나와야죠. 자, human beings must participate. 뭡니까? 인간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 이 인간은 누굴 말한 거야? 이거 그냥 재진술 아니야? 사람. 그치? Observer를 그냥 재진술한 거죠. 보는 사람, 이 예술을 감상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reality. 이게 뭐야? 관찰자 의존적인 거랑 똑같은 말 아니야? 관찰자 의존적인 거랑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있어줘야 된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찾는 거군요.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여러분이 이 재진술된 문장 자체가 인간이 참여해야 된다? 너무 좀 그래, 느낌이. 느낌 좀. 아니,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글을 읽었는데 선지가 너무 쉬운 말이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 재진술된 거잖아. 인간이 참여해야 된다, 인간이 달려있다, 관찰자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 1번입니다.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우리 그거 봤잖아. 아트 콜렉터가 아트를 사면서 어떤 확신을 하냐. 아트가 어디로 갈지 안다. Where are it going? 되게 좀 간단한 말이지만 그게 정답이었잖아. 되게 비슷한 패턴입니다. 됐죠? 그래서 아무리 간단하게 해석이 되더라도 본질이 똑같은 말이잖아. 관찰자가 있어야 된다. 그쵸? 정답 1번. 자, 왜 이제 2, 3, 4번이 아닌지 확실하게 오답 분석해 볼게요. Objectivity. 그래서 이 객관성이라는 것이 유지되어야 된다. 객관성이 유지되는 거는 누구 편? 과학자 편. 모순. 반대. 그다음에 science and art need to harmonize. 이거는 과학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갑자기 지금 vs 구조인데 조화 없습니다. 자, 4번. readers remain distance from the art. 그래서 reader 이걸 보는 사람이 distance를 유지하는 것은 거리감 유지하는 거거든요. 거리감이 아니고 결합해야 된다며. 아까 effect of marriage라며. 결합인데 거리감 x 모순입니다. 5번, she's disengaged. disengaged는 무슨 느낌이었어? 발을 빼는 거죠. engage는 참여하는 거니까. 그녀는 발 뺍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녀는 뭐에 이탈하고 발을 빼는 거냐면, 그녀 스스로의 subjectivity. 뭐에서 이탈하는 거야? 주관성에서 이탈한다고. 아니, 주관성을 결합해야 되는데, 자기 것도 있어야 되는 거야. 주관성을 이탈한다? 전혀 틀렸습니다. 본인도 주관성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거는 관찰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중요하니까 그 말을 가장 표현하는 것은 1번이지. 인간이 참여해야 된다. 관찰자가 있어야 된다. 1번. 자, 핵심 갑니다. 소재, 예술가였죠? 특성은요, 관찰가가 있어야 존재하는 실제를 만든다. 그래서 scientific thinker 같은 경우는 대상의 객관적이고 불변한 특징. 누가 어떻게 보더라도 과학은 과학이어야 돼. 근데 예술가는 중요한 거는 일단 보는 사람이 있어야 성립해. 왜냐하면 결합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있으니, 나는 그림을 그렸으니, 너가 봐줘야 되지 않겠니? 요런 느낌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좋습니다. 방금도 VS 가르고 나서 누구를 물어보는지를 명확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양대를 어떻게 푼다? 갈라놓고 빈칸이 누굴 묻는가? 그 특성을 넣는 것이다.
자, 7강 강점 충전 마지막으로 선생님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면 끝일까? 우리 이제 7강까지를 목적지라고 했다면 이제 거의 다 왔죠? 근데 이렇게 하면 끝입니까? 예를 들어 아니면 수능이 목표여서 우리 이제 약점 공략 보고 있죠? 수능만 잘 보면 끝일까? 미안하지만 그 뒤에 더 있어. 선생님도 수능 잘

보고 대학 잘 가면 끝일 줄 알았더니만 힘들어. 힘든데 더 있습니다. 막상 목표를 이루고 나잖아? 다음 목표가 또 기다려. 근데 여러분 이제 목표만 향해서 달리면서 그 결과만 생각하고 그 결과를 이뤄서 행복한 건 정말 얼마 안 가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결국에는 결과는 그 하루의 기쁨이라면 과정은 우리 수능으로 치면 1년의 시간인 거야. 그치? 1년이면 감사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다른 목표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행복을 이 결과 하루에 미루기에는 너무 인생이 아깝지 않니? 인생이 짧잖아. 그치? 과정에서도 행복하길 바래가지고 선생님이 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결과 나올 때까지 미루지 마시고 그 결과로 가는 길 순간순간에도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선생님이 정말 많이 하는 생각이야. 아, 너무 힘든데 진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결과를 가는 길에도 행복해야겠구나. 그래야 내 인생 전체적으로 행복하겠구나. 결과의 기쁨은 얼마 안 가. 왜또 다른 목표가 계속 생기거든. 그 가는 길에서도 행복하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갈게요. 3번. 이제 이번에는 사이콜로지스트 누가 나왔어? 빈칸에 심리학자를 물어보고 있네요. 심리학자인데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지금 꾸밈을 받고 있네. 과거분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는 어린 아이들을 연구하고 싶은 심리학자들은요, have to 이거 주장하고 있네. 별표. 이거 글쓴이의 주장이 담겨 있는 빈칸입니다. 뭐 해야 됩니다. 자, 뭘 해야 되냐면 뭘 위해서 in order to get a good picture 좋은 어떤 그림을 얻는다는 것은 생각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뜻이겠죠. of 뭐에 대한 how children think 어떻게 아이들이 생각하는지에 대한 좋은 감을 잡으려면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 우리의 목표물은 심리학자입니다. 됐죠? In trying to explain, 설명하려고 시도를 할때 어떤 걸, how different, 어떻게 서로 다른 어떤 학문들이, discipline은 뜻이 되게 많죠. 학문, 뭐 규칙, 규율, 이런 것들, 훈련, 이런 뜻들이 있죠. 아무튼 간에, 서로 다른 학문들이 attempt to, 시도했습니다. understand, 어떤 걸 이해하려고, autobiographical memory, autobiographical은 자전적인 거군요. biography 하면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auto가 들어가면 내 인생이야. 그러니까 자전적인. 내 자전적인 기억들을 연구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해. 근데 어떤 겁니까? The literary critic. 자, 이때 여기까지 끊어줘야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할 때, 아, 학문들이 이렇게 자전적인 기억을 연구하려고 하더라. 이런 시도를 하더라. 이걸 설명하려고 할 때, 이제 여기가 주절의 주어겠죠. 예, 콤마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건 필자님 마음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 문학의 비평가인 데니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디서플린의 예시가 이렇게 간거 아니겠어? 이 학문들 중에서 심리학은 이렇고 문학은 이렇다 이렇게 간 겁니다. 심리학이라는 것은 is a garden 비유하고 있네. 정원이고요. 그 다음에 literature 문학이라는 것은 wilderness 이거 뭐야? 야생입니다. 그치? 야생이라든지 황무지 막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래서 야생이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완전 다른 특성을 가지니까 다른 비유를 하겠죠. 정원과 야생 생각해봐. 완전 다르잖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러면 이것 자체가 대조입니다. 한번 갈게요. 우리의 주인공은 얘였어. 심리야. 얘는 garden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literature는 좀 달라. 야생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이 대조 자체를 보셔야 돼. 그러면 이 것이 나타내는 특성이 어떤 특성인지 이 비유를 풀어가는 게 핵심이겠네? 자, 심리. 학과. 문학을 보고 있다. 심리학은 뭐라고 하고 있어? 정원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얘는 야생이라고 쓰고 있다. 그러면서, he meant I believe. 내가 믿기에 그가 뭘 의미하는 것 같냐면, 왜 이런 비유를 했냐? psychology, 이 심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걸 추구하는 거냐, make patterns에서 패턴을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regularity는 어떤 규칙성을 찾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impose 어떤 걸 지금 부여하려고 하냐면 order, 이건 뭐야, 질서라는 명사겠죠. 질서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어디에다가? 인간의 경험에다가. 그리고 어떤 행동에다가. 아, 그러면 봐봐. garden이라는 건 되게 예쁘게 갖춰져 있는 정원이잖아. 여기에는 잎꽃을, 저기에는 젖꽃을 그러면서 그냥 심는 것도 아니고 되게 예쁘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 심잖아. 이런 비유가 뭘 나타낸 거지? 패턴. 그 다음에 regularity. 어떤? 그 규칙성. 그렇죠? 그 다음에 질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였네. 아, 그러면 정원의 상징성 보이네. 얘는 규칙. 질서. 이런 것들을 비유한 거였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writers by contrast. 라이터들은 누구 편이야? 이거는 글 쓰는 사람이니까 문학이 편이겠지. 내려와야지, 그치? 연결성 잡으면서. By contrast 자체가 V였습니다. 반면, 이거 완전한 이항대립으로 보셔야지. 그러면 갈라놓고 누굴 선택할지 찾아야지. 근데 이미 나왔어.

타겟팅 할때 심리학의 주인공이었어요. 그치? 자, writers, 이 문학 작가들은요, dive into 어디로 이제 dive 이렇게 첨벙하고 가는 거냐면, 그러니까 dive는 뛰어드는 거죠. 어디로 뛰어드냐면 unruly, 제멋대로 구는 주어져 있었어요. 제멋대로 굴고요, untamed, 뭔가 이 길들여지지 않은, tame은 길들이는 거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깊이까지 갑니다, 인간의 경험. 그러면 이거 아니야? 제멋대로 굴고 길들여지지 않았어. 이게 야생이구나. 그치? 우리 반 애들한테 막 선생님 담임할 때 진짜 여긴 야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오케이. 그러면은 뭔가 길들여지는 제멋대로, 다음에 길들임 없는 이 비유의 이제 느낌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아, 이 말이었구나. 야생이라는 거는 정원이 하는 건이 말이고. 잘 나눠놨어 지금. 다음. What he said about understanding memory. 자, 그가 말한 것입니다. What절이 지금 주어하고 있고요. 다음 동사가 can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뭐만 것 주어처럼 해석해 주는 거야. 자, 그가 뭐에 대해서 말했냐면 여기 about 앞에 지금 여기 뭐가 없어. 목적 없잖아. 그게 what으로 나온 거지. 그가 말한 겁니다. 근데 뭘 말했냐면 about understanding memory, 우리 자전적인 기억에 대한 연구하고 있잖아. 기억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can be 뭘로 확장될 수 있냐면 우리의 의문이나 질문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대한 어떤 연구까지 확장될 수 있대. 아, 인간의 기억 연구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어린아이들의 마음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만약에 우리 심리학자, 그러면 이거는 심리학자가 쓴 그리면서 심리학자들한테 쓴 글이네. 왜냐면 우리라고 했으니까. 독자까지 알수 있겠네. 만약에 우리 심리학자가 너무나 굽혀 있으면 to bent는 bent는 굽히다는 뜻이잖아. 어디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뜻이겠죠. 어디에? Identifying the orderly pattern. 여기 패턴은 뭐야? 규칙이나 질서지.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원래 하려는 거. 규칙이나 질서를 찾는데 너무 기울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regularity. 뭐죠? 규칙성. 그렇죠? 아이들의 마음의 규칙성을 찾으려고 한다면 we may miss. 우리는 뭘 놓칠 거다. 마이너스로 가야지. 이거 결국에는 나눠놓고 마이너스 말하려는 거구나. 뭘 놓칠 것 같냐면 뒤에 보시면 an essential. 아주 필수적이고 pervasive. 널리 퍼져 있는 특성을 놓칠 것이다. 우리의 주제에서. 연구 주제에서. 그게 뭐냐면 아이들의 더 길들여지지 않고 imaginative. 뭔가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방식입니다. 말하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지. 계속 규칙과 질서를 찾으려고 하는데 현실은 애들이 제멋대로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연구에서는 놓치기가 쉽다는 뜻이지. 이렇게 하잖아? 그럼 마이너스야. 중요한 부분을 놓침. 아이들의 중요한 특성을 놓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It's not only. 이것은요, 뭐일 뿐만 아니라 the developed writer or literary scholar who seems drawn toward a somewhat wild and idiosyncratic way of thinking. 자, 이거는 뭐뿐만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미 잘, 그러니까 갖춰진 발전안이라는 뜻이니까 이미 뭐잘 자리를 잡은 작가라든지 아니면은 학문, 이 문학의 학자들뿐만 아닙니다. 뭐한 사람이 어디에 이끌리는 거냐면 다소 와일드하고, 그러니까 와일드라는 거 거친 거죠. 그다음 idiosyncratic은 색다른 겁니다. 그럼 어디 편 제멋대로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생각 방식에 기울여진 건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린 아이들도 그렇다라는 거. 그러면 어린 아이들 얘네가 사실 어디에 기울어 있다? 여기에 기울어 있다는 거야. Are as well이 뭘 나타내는 겁니까? As well은 또한이란 뜻이거든요. 앞에 있는 요거 아니야? Wild하고 idiosyncratic한 방식, 독특한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래서 우리 심리학자들도 아이들을 연구하죠. 하고자 한다면 얘네가 여기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돼? 문학처럼 연구하자가 들어가야지. 나눠놓고, 이 글은 되게 특이해요. 나눠놓은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인 부분이 많아. 근데 아이들은 오히려 문학적인 것에서 연구하는 이 특성을 더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연구를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가 have to야. 이 논리까지 만들었어야 돼. 나눠놓고, 우리가 연구하는 거, 아이들을 약간 정원처럼 예쁘게 예쁘게 연구하는 게 아이들한테 안 맞는데? 근데 문학은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이 문학의 그러한 특성에 기울어져 있어. 그럼 우리도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눠놓고 여기를 지금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질문이었다. 대충 나눠놓고 심리학이 문학 쪽에 본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됐죠. 그러면서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더 잘 얻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뭐여야 돼? 문학의 제멋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걸 추구해야 된다가 들어가야겠죠. 1번 venture. 이런 venture는 뛰어들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adventure 알잖아. 앞에 어드만 붙여봐. 이거 모험이잖아. 그치? 그러면 venture가 동사로 뛰어드는 겁니다. 모험처럼. 그래서 뛰어드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조금 더 a little more often into 더 자주 어디로 뛰어든다? venture into가 같이 가야지. into the wilderness. 그 야생으로 뛰어든다. 이건 누구 편? 제멋대로인 거지. 우리가 찾는 거 여기에 뛰어들어야 된다. 우리도 이렇게 온 거죠. 정답 1번입니다. 되셨나요? 잘 나눠놓고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가자라는 걸로 가야겠죠. 자, 이번 help them recall their most precious memories에서 그들한테 가장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자. 무관, 무관, 무관. 소중한 기억을 상기시키자. 무관입니다. 소설. 3번, better understand. 자, 더잘 이해합니다. The challenges of parental duty에서 부모님의 의무가 안 나왔어. 무관. 자, 4번, disregard에서 무시합니다. The key characteristic of children's fiction. 아이들의 어떤 fiction, 그러니까 소설, 이거의 특징을 무시하자. 아이들의 문학을 막 무시하자가 아니고 본받자로 가야겠죠. 아이들의 그 제멋대로 구는 것을 연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standardize 하면 돼? 지금 이거 해서 문제 아니야. 규칙과 질서 찾으려고.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이제 표준화 시키지 안 됩니다. 뭘그 길을. psychological development에서 이 심리학적인 발전에 들어가는 그길 있잖아. 그 과정들을 더 standardize. 뭐로 만들자? 기준을 만들자. 안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은 마음대로 군다 했거든요. 완전 모순이겠죠. 정답 1번. 좋습니다. 자, 핵심은요, 아이를 연구하는 심리학자였고요. 특성은 작가처럼 나눠놓고 여기를 따라가자. 아이처럼 아이의 제멋대로의 면까지 봐야 된다. 나눠놓고 나서 아이의 생각을 연구하자 하고자 한다면 심리학자야 이렇게 가야 된다. 라는 요 논리를 보셨어야 돼. 나눠놓고 이렇게 너도 가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는 글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마무리. 대망의 마무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The truth of the matter. 자, 그 문제의 진실은 revealed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러면 우리한테 주인공은 진실이지. 진실. 그 문제의 진실은 드러나긴 한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찾는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진실은 어디 있을까? 이걸 보시면 되겠어. 자, one of the common themes에서 이제 흔한 주제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서양의 철학적인 트레디션, 전통의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이 주어고요. is가 동사겠죠. The distinction 자체가 vs예요. 저 distinction이라는 것은 나누는 거잖아. 구별입니다. 뭐랑 구별한 거야? sensual perception. 말이 어렵지만 sense는 뭡니까? 감각이지. 감각적인 인지와 인식과 그 다음에 뭘 나누는 겁니까? rational knowledge에서 이성적인 지식을 vs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이 차이가 이제 감각이냐 이성이냐 이게 흔한 굉장히 흔한 이제 논리가 되는 거겠죠. 주제가 되는 거지, 서양에서. 자, 플라톤부터. 자, 플라톤 이래요. 수프레머시. 수프레머시는 우위인 거죠. 수프림이 우위의 라 뜻이니까. 수프레머시, 우위. 우위입니다. 레이셔널 리즌. 그럼 누가 이긴 거야? 얘가 조금 더 이긴 거네. 플라톤부터. 그치? 이성을 강조했으니까. 이 이성적인 어떤 생각을 강조하는 것은, 자, 뭐에 기반이 되어 있냐면, assertion that, 어떤 주장에 기반이 되어 있어? is able to extract. 이것은 이성적인 이 논리 있잖아. 그치? 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걸 도출해낼 수 있냐면, true knowledge. 우리 아까 진실,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기로 했더니 벌써 나와버리네? true knowledge는 어디서 도출되는 거야? 여기 편이네? reason, 이성에서. 그치? 자, 뒤에 보시면 from experience에서 경험을 할때 거기서 진정한, 진실된 지식을 얻는, 참된 지식이라고 하죠? 참된 지식을 얻는 것은 뭐다? 바로 이성이다. 자, 한번 가볼까? 이성과 어떤 걸 지금 가져가고 있어? 감각. 그치? 센스는 감각이니까, 그쵸? 이성과 감각을 이렇게 분리하면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지금 참된 지식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위라고까지 표현했어. 자, 그다음에 리퍼블릭이라는 곳에서의 디스커션이 있었습니다. 이게 helps to 도와줍니다. 설명하는 걸 도와주듯이 perceptions 우리의 인식, 오케이? 뭐 감각이라든지 인식, 감각적인 인식 있잖아. 좀 더. 이런 것들은요, are inherently unreliable. 이것은요, 뭐하다? 믿을 수가 없다. 참된 지식이 우위, 이성이 우위라면 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럼 misleading. 잘못 이끕니다. Because 왜냐하면요, 감각이라는 것은 be subject to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뭐뭐에 영향하에 있다는 뜻이에요. 뭐에 영향? Errors and illusion. 아, 오류와 뭘 낳는다? 그냥 illusion은 무슨 뜻입니까? 환상을 낳는다. 그럼 이거는 오류가 있다.

0: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오케이, 됐네. VS 딱 이게 우위라는 게 확실하네. 대화시면 only the rational discourse. discourse라는 것은 어떤 담화, 이야기, 대화 이런 뜻이겠죠. 논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rational한 이성적인 논의만이 has the tool 어떤 걸 갖는다? 도구를 갖습니다. to overcome illusion. 아, 이뭘 극복할 수 있어? 우리의 착각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True knowledge, 참된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erception, 감각적 인식이라는 것은 suggested, 어떤 걸 우리한테 이제 암시하는 거냐면, a figure, 형체가 있는데, 저멀리 형체가 있어. 이게 작아 보입니다. 실제보다 작아 보인다.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작아 보이는 거는, 이거는 감각적 인식이 하는 겁니다. 작아 보임. 예시로 나아갔어요. 물체가 작아 보이는데, 어떤 형태가. 근데, 그러나, 뒤에 보세요. The application, 이걸 적용해봐. 만약에 이성을 엮다 적용하자, 논리적인 이성을. 근데 이것이 뭘 드러낼 수 있냐면, reveal that the figure only appears. 이것은 그래 보이는 것뿐이야. 작아 보이는 것뿐이야. 됐죠? Because, 뭐 때문에? It obeys. 이것은 어떤 걸 따르냐면, 뭐, 기하학적인 그 원근법 있잖아. 우리 이제 바워스에서 본 것처럼. 그 원근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건 이성이 하는 거야. 얘는 이성 원근법이라는 개념을 알아버려. 그러니까 속지 않는다는 뜻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after the perspectival correction 이게 원근법적인 어떤 correction 그러니까 보정을 했어. 그러니까 그걸 알아도 이게 적용이 돼도 이성적으로 and reason 그리고 이 이성이라는 게 conclusion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낸 겁니까? perception is misleading. 너 이거 잘못 보는 거야. 이 감각적 인식아 이거 작아 보이는 것뿐이야라고 하더라도 까지가 even after입니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주절 나와. The figure. 그 형체는 still, 여전히 작아 보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봐봐. 얘는 감각적 인식은 머리로 알아도 계속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너네 눈이 그렇잖아. 머리는 아는데 눈이 그렇게 반응한다고. 그래서 and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제 matter. 그러니까 그 문제의 진실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야? 결국에는 얘밖에 모르는 거 아니야? 이성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위란 말 하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 이성이 있다. 얘는 알아도 감각적 인식은 계속 그렇게 작게 볼 거야. 이성에 있다. 골라보겠습니다. As the outcome of blindly following sensual experience. 말이 안 되지. 이건 모순입니다. sensual한 거. 그러니까 이것을 감각적인 걸 따라가면, 그러니까 따라가는 결과로서 이 진실이 드러난다. 아니야. 진실은 어디에 드러나? 이성에서 드러나는 거야. 자, moving away from the idea of perfect representation에서 완벽한 표상의 아이디어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는 이성이랑 또 관련 있고, 완벽한 표상? 좀 애매하죠, 그쵸? 그래서 이거에서 벗어난다? 이런 것도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3번, beyond the limit. 이것을 넘어서야 돼? Where rational knowledge can approach. 여기에 별표. 이성만이 할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봐봐, only 여기 보이십니까? 별표 위에 only 여기 있지? 이성적인 담화만이 할수 있다. 근데 이걸 넘어선다. 여기서 틀린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넘어서는 게 아니고 이건 많이 할수 있는 거야. 비욘드에 확실하게 X 쳐주면서 모순입니다. 자, 뭘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rather than 낫인데 이게 아니야? logical reasoning이 아니라고. 아니, logical reasoning이라니까. 이걸로만 할수 있다니까. 탈락. rather than X. 자, not in the perception of the figure. 자, figure의 perception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It's rational representation. 이것의 이성적인 표상에 있다. 표상이란 말 어렵지만, 이성적으로 머릿속으로 떠오르고 인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적인 표상? 정답은 5번이겠지. 그래서 아무리 알려줘도, 그렇게 오류, 로 계속 보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성에밖에 없구나. 참된 지식은 요 말이었지. 정답 5번. 자, 소재는요, 이성. 특성은요, 눈이 못 보는 진실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두개 갈라놨죠? 감각은 오류와 착시에 빠지지만 이성은 뭐하다? 착시를 이겨내고 참된 진실을 드러낸다. 원근법 때문임을 밝힐 수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항대립구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A와 B를 나누면서 나누는 게 중요하면서 어느 쪽을 묻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대립구조에서 빈칸이 묻는 소재와 특성을 찾고 묻지 않는 반대편 진영의 말은 오답이라는 거. 이거 모순 선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전 전략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잘 나눈 다음에 소재 A 특성 A, 소재 B 특성 B 중에 어떤 걸 묻고 있어? 반드시 나눈 다음에 잘 고르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공략 퀴즈입니다. Venture inherent supremacy 적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완강이니만큼 저와 함께한 약점 공략 완강 후기까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7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빈칸 정말 정말 잘 해왔으니까 빈칸 다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우연히 넘어도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내음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네로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질 지니 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표본 평균의 분포를 나갈 차례인데, 일단 그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서 연결선으로 또 알려드릴 나의 새로운 소식. 그죠? 네, 새해 이런 이름으로 있는 마라톤에 나갔어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나가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과 걱정을 여러분에게 혹시 얘기를 했나요? 내가 했었을 거야. 왜냐면 고민 걱정이 굉장히 컸거든. 5km를 내가 어떻게 뛸 것인가 이런 고민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못 뛸 것이다. 아니다, 뛸 수는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어하에 막 이렇게 싸웠지. 일단 중요한 건 그날 아침에 온도가 영하 7도였다는 거고, 영하 7도에 내가 5km를 뛰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최고 기록으로 끝냈어. 내가 5km를 28분에 들어왔더라고요. 나 잘 뛰었더라고. 아니, 심지어 전체에서 등수가 나오더라고, 여러분들. 나 지금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것이야, 여러분. 나 달리기 진짜 못하는데 내가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었다. 내가 이거 뛰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재능을 내 스스로가 누르고 살았을 수도 있다. 나는 잘 뛰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냥 부모님이 다 달리기를 잘 못하시고, 우리 엄마 아버지 다 전교 꼴등으로 달리기 했었거든. 그러니까 나 당연히 달리기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달리고 싶지 않았고,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외압에 의하여, 가족들의 외압에 의해 뛰었는데, 나 5km 안 쉬고 뛰었어요, 여러분. 더 뛰겠더라고. 진짜로 한 10km 뛸 수 있을 것 같아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앞으로 계속 뛸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전혀 그럴 생각은 없어요. 일회성의 이야기지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이 모르는 재능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숨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제일 못한다고 생각한 게 달리기거든요. 여전히 그 생각이 큰 변화함은 없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좋아하지 않지만 난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하는 동안에 재밌었어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까지도 나는 수학이 좀 힘들다, 싫다, 나는 공부 유전자가 없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뛰면서 깨달았는데 아마 아닐걸? 진짜 아닐걸? 여러분 되게 잘하는 걸걸? 아무튼 그런 엄청난 인생의 발견? 하나 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오늘도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너는 그냥 너야. 누가 널 사랑하지 않는데도, 널 미워한데도 어쩔 수 없어.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너는 그냥 너일 뿐이야. 누가 너 싫대, 너 이래서 마음에 안 든대, 이런 말들을 들으면 되게 신경 쓰이고 상처받고 행동 자체도 달라지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도 누가 너한테 별로 이랬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들으면 그 친구랑 이야기하는 다른 친구도 왠지 내가 싫어서 나를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 행동이 되게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고 이런 것들이 저도 있었거든요. 남의 눈치 안 보고 사는 것 같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이제 어른이 돼서의 이야기인 거지. 지금은 크게 눈치를 안 보는 것도 맞아요, 여러분. 안 보니까 편하더라고. 근데 그 전까지는요, 저도 진짜 눈치도 많이 보고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걸 내 친구 다른 애한테 옮겨갖고 나를 다르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걱정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남들은 여러분에게 큰 관심이 없어요. 이걸 깨달은 순간부터 좀 편안해졌던 것 같아. 너를 싫어하든, 너를 미워하든, 너를 사랑하지 않든, 나는 그냥 나일 뿐이야. 어떡해. 그렇구나. 유감이네. 이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모두를 다 좋아하지 않듯이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할 수 없고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듯이 모두의 마음에 여러분이 들 필요도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자연스러워져요.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씩 편안해지고, 내가 편안해져야 행동이 자연스럽고 그게 남들에게도 편안하게 다가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해요. 나는 그냥 나야. 어떡해. 그죠? 선생님 이러고 있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뺄까?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빼놔야지. 그죠? 이러고 수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저쪽에 놔둬야 되겠다. 오늘은 여러분, 오늘 바닥에 잠깐 좀 냅두도록 할게요. 옷을 바닥에도 잘 두는 편이야.
아니 뭐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머니 A에는 1, 2, 3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B에는 1, 2, 3, 4가 있고요. 그렇게 4개의 공, 3개의 공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A, B 주머니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대요. 그죠? 주사위까지 3가지를 이용하는 건데 사실 이 그림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지 힘들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상황들을 스르륵 읽고 지나가면 돼요. 그죠? 자, 시작은 여기서부터겠죠. 자,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은 A에서. 그죠? A에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거고,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가 아니면은 B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낸다. 그래서 그두 개에 적혀 있는 수의 차를 기록을 하고, 다시 그공두 개를 집어넣는다라는 글을 한꺼번에 읽으면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죠? 누구나 그렇겠지만, 여기까지 먼저 끊어서 보시고, 그 내용을 그림에다가 나타내 주세요. 알았죠? 확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의 내용을 내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게 제일 먼저예요. 요약. 요약 정리. 그치? 그러다 보니까, 3의 배수가 나온다면, 이를테면 3 또는 6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저라면, 주사위니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로 적었을 것 같아. 3, 6.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6가지 중에 두 가지, 즉, 3분의 1의 확률로, A에서 두 개를 뽑는 거고, 나머지는 3분의 2의 확률이죠. 그 확률로는 B에서 두 개를 뽑을 거고, 그랬을 때 적혀 있는 수의 차를 기록을 할 거구나라고 정리를 일단 해놓는 거야. 그죠?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가 또 다시 정리, 진짜지. 이러한 시행을 두번 반복하여 여기까지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몰랐을 거고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두개 수의 평균을 X 바라고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물어볼게요. X로 나올 수 있는 건 무엇일까? X란 무엇이냐? 두 수의 차요. 두 수의 차를 기록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집단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 X는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X로 가능한 건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게 나왔을 수 있어요. 1 나오고, 어차피 두 개를 확인하고 집어넣으니까 1 나오고 이렇게 되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1 뽑고 1 뽑고 해서 차를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꺼번에 두 개씩 꺼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 A라는 주머니를 선택해서 두 개를 뽑아. 또는 B라는 주머니를 선택해서 두 개를 뽑아.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차는 0이 될 수는 없어요. 만약에 A였다면, 차가. 1 차이가 날수 있고, 2 차이가 날수 있고, 그 이상은 없죠. 그러니까 차로 가능한 건1 또는 2였어요. 좀더 가봅시다. 여기로 가면. 1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1 차이야. 2 또는 2랑 3 뽑으면. 3, 4 뽑아도 1 차이야. 근데 종류를 먼저. 항상 변수 나오면 나올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먼저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또뭐 나올 수 있어? 2 차이 날수 있지만, 최대 3 차이까지 날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집단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는 1 또는 2 또는 3이에요. 맞지? 그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럼 문제가 아까 원했던 건 그렇게 나온 두 수의 평균을 2로 나올 확률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두 수를 x1이랑 x2라고 하자. 이것을 2로 나누었을 때의 값이 2가 될 확률. 한번 더. 그 말은 뭐예요? x1과 x2의 합이 얼마면 돼? 4가 될 확률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가능한 종류가 뭐가 있을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가능한 종류는 1, 3이 나오거나, 자, X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느껴야 돼. X로 가능한 것이에요. 1 또는 2 또는 3이 가능해. X1이 1이고 X2가 3이면 합이 3이 되겠죠. 또 3, 1로 순서 바꿔여도 당연히 합은 3이 되겠죠. 하나 더. 2도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2라는 건 뭐냐면 적혀 있는 도수의 공의 차라는 x를 의미하는 거야. 그런 걸두번 기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2가 나오는 걸첫 번째로 하고 다 집어넣고 다시 또 뽑았더니 또 차가 2가 나왔다기 때문에 여기는 2가 나오고 2가 나오는 게 가능한 거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파트에 대한 이야기야, 4점짜리고. 근데 해보세요. 이해하고 나면 할 만해.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 그건데 난이도를 업그레이드 한 것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차가 1 나오고 3 나오거나, 차가 3 나오고 1 나오거나, 차가 2 나오고 2 나오거나를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갑니다. 그럼 그렇게 될 확률은?
얘한테서 찾아야지. 이게 중요해. 이게 먼저예요. 그죠? 자, 그러면 차가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에 대한 걸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림이랑 같이 봐야 되니까 이걸 이따가 할게요.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 끝에 대한 분석이고, 우리 보통 모집단에 대한 확률 분포를 먼저 소개를 하잖아요. 그거 해보자는 거지. 자, 차가 1일 확률. 이거야. 차가 1일 확률은 A에서, 도수의 차가 1이 나오려면 A에서면 어떻게 되면 돼? 일단 A를 고르시고. 그죠? 그 다음에, 3개 중에 2개를 뽑는데 3C이잖아. 근데 어떻게 뽑아야 돼? 1, 2 뽑거나, 2, 3 뽑거나, 두 가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B에서는 차가 1 나오려면 일단 B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1, 2거나, 2, 3이거나, 3, 4거나. 그죠? 네 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 1, 2거나, 2, 3이거나, 3, 4거나, 세 가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둘을 어떻게? 더하면 되지. 차가 1인 게 A에서 일어나거나, B에서 일어나거나가 되니까요. 그쵸? 그럼 확률은 얼마가 돼요? 요게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지울게. 그럼 3분의 1에다가 9분의 1을 더하니까, 9분의 3이니까 요거 9분의 5가 되겠죠. 즉, 여기가 9분의 5인 거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는 거예요. 자, 그럼 차가 2인 경우는? A에서라고 하면 어느 부분만 바꾸면 되냐면 이제 여기만 다 바꾸면 돼. 그지? A에서라면 어떻게 돼요? 차가 2인 경우는 1, 3을 뽑는 경우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거고, B에서는 차가 2가 되려면 1, 3 또는 2, 4 두 가지. 여기에 두 가지 들어가면 돼요. 괜찮. 그죠? 정리하시면 9분의 1 더하기, 여긴 얼마냐면 6이니까 3분의 1이니까 9분의 2가 되니까 9분의 3. 그죠? 이건 안 해봐도 9분의 1인 거 알 수 있지. 왜? 확률이 합이 1이니까. 하지만 확인은 해보자. 차가 3이려면 A에선 차가 3일 수가 없죠. B에서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B를 택한 3분의 2에다가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차가 3이 나오는 건 1, 4를 뽑는 한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9분의 1 나오지. 확인 끝. 자,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의 분포를 먼저 살펴보았고요. 여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는 이러한 X가 합이 4가 되는 경우, 아까 본 것처럼 1, 3 나오거나 3, 1 나오거나 또는 2, 2가 나오거나였습니다. 처음에 1이 나올 확률은 9분의 5, 두 번째에 3이 나올 확률, 차가 3이 나올 확률은 9분의 1이고요. 이 둘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 확률이 똑같으니까 더하기 2가 나올 확률 3분의 1, 또 2가 나올 확률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81분의, 아 괜히 9분의로 쓸걸. 괜히 3으로 썼구만. 어쨌든 10 더하기 9 해서 81분의 19가 되어 주겠죠. 이런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어려운 건 해석을 잘해야 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어느 부분이 어렵냐면 모집단에 대한 것에서 난이도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산확률 변수 파트 있잖아. 그치?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한 것을 오히려 좀 어렵게 줬을 뿐이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X바, 즉 표본 평균이 우리를 힘들게 한 건 없어.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잖아. 표본 평균이 2가 될 확률, 즉 두수의 합의 평균이, 두수의 합이 4가 될 확률, 그렇게 왔는 거야. 근데 나올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이고 그 변수가 나올 확률이 무엇이고에 대한 모집단에 대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게 난이도를 올

3, 5. 됐어요? 이렇게. 만도 아니고 주머니예요. 그죠? 135가 적혀 있어. 거기서 하나를 확인하고 집어넣고, 확인하고 집어넣고, 이런 걸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여기다 안 썼네. 표본의 크기가 2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지? 일단 요 상황에서. 자, 그러면 아까처럼 모집단, 여기서 내가 한 개를 확인해서 나오는 수를 X라고 하자. 이게 모집단에 대한 거고요. X로 나올 수 있는 건1 또는 3 또는 5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평균은 1 또는 3 또는 5에 대해서 확률은 다 3분의 1이니까 곱해 싹다 더해 하시면 평균 나오고요. 그리고 평균 아니까 뭐 제곱의 평균을 하시든 재평평제로 해서 분산을 구하든 아니면 뭐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하든 요건 지난 시간에 구했어요. 여기까지는. 자, 이제 다시 갑니다.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 얘네를 들고, 얘네를 들고 여러분들. 크기가 2인. 아, 이거 괜히 지웠나?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아. 자,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다는 건 확인하고 집어넣고 확인하고를 두번 시행했다는, 그러니까 두 차례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맞죠? 맞죠? 자,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으로. 가능한 건뭐 있었죠? 크기가 2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긴 한데, 마치 그 이산 확률 변수처럼 딱딱딱 떨어지는 값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표본 평균으로 가능한 거뭐 있어? 11 뽑으면 1, 13 뽑으면 2, 33 뽑으면 3, 35 뽑으면 4, 55 뽑으면 5, 이렇게 종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X바가 2가 될 확률 이런 걸 물어봤잖아. 그치? 자, 우린 조금 더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니까 그들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 그럼 그렇게 나온 애들에 대한 확률을 구해보자. 자, 1, 2, 3, 4, 5가 나올 확률을 각각 구할 거예요.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거세 가지. 0, 2 이렇게 세 가지 있었으니까. 두 번째 뽑는 것도 세 가지. 그럼 3 곱하기 3. 전체 경우의 수가 다 9가지니까 9를 깔고 시작을 할게요. 그중에서 평균이 1 나오는 건 1, 1. 평균이 2 나오는 건 합이 4면 되니까 1, 4, 3, 1. 여기는 평균이 3 나오는 건 합이 6이 되면 되는 거니까 1, 5. 순서 바꿔 5일 또 3, 3 가능하지.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합이 8 나오는 건 3, 5 있죠? 합이 5 나오는 건? 5가 나오려면은 뭐랑 뭐였어야 돼, 여러분? 5, 5밖에 없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슬쩍 보여드렸던 내용이었으면. 여기서 이제 뭘할 거냐,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자. 한글로 읽어봐요.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볼게. 오타 아니에요. 그죠? 오타 아니고 중언부언 아니야.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평균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어떻게 구할래요? 이거 있으니까 그렇지. 곱해 싹다 더해 하세요. 해. 했지? 자, 3이에요. 아, 계산은 여러분이, 나 교재에도 적어놨잖아요. 합이 3이에요. 자, 뭐, 어디서 많이 느껴졌어? 봐봐. 이쪽에 잠깐 볼까요? 평균. 모집단에. 모평균이 얼마였어? 3이었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에요. 모평균이 그대로 적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분산이 얼마였냐? 3분의 8이었어요. 요거 기억하면서 오세요. 얘네 가지고, 이제, 이거 구해볼게. 이것도 한글로 적어줘. 뭐라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에 얘네에 대한 분산이니까 그냥 우리 뭐 하면 돼요? 편차제곱의 평균 할까요? 뭐 재평평제로 가셔도 돼. 제가 교재는 재평평제 해놨는데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가시면 3 빼서 제곱하면 2 빼서 3 빼서 제곱하면 0, 1, 뭐 이렇게 될거 아니야. 곱해 해서 싹다 더해봐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3분의 4가 나와요. 이게 뭐냐? 아까 모분산이 얼마였어? 3분의 8이었어. 모분

산이 3분의 8인데 뭐로 나누냐면 2로 나눈 거고 얘가 뭐냐면 표본의 크기예요. 내가 지금 크기가 2인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재 뒤로 넘겨주세요. 제가 정리해서 쓸게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 증명하진 않아요. 그냥 예시를 통해서 진짜네 밖에 안 했거든요. 진짜네 하고 확인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낸 표본 평균에 대하여 인 표본의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모을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을 다 구해서 모아가지고 그들에 대한 분포를 어떤 평균을 갖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얘가 뭐라고? 확률 변수라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뭘 했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물어볼 거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을 물어볼 거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물어볼 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랑 같았냐면 제 뒤로 보이시죠? 뭐랑 같아요? EX, 모평균과 같아요. 이렇게 쓸게요. 둘 다 써놓을게. 왜냐면 M으로만 쓰면은 또 EX랑 같다는 걸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리고 한글로 쓰세요. 모평균과 같아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왜 모평균과 같을까? 이런 거야. 내가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평균 키를 찾고 싶어, 모평균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표본의 크기가 30인 표본을 뽑을 건데,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구해가지고, 그 표본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평균 냈어요. 그럼 당연히 뭐랑 같겠어? 30명씩 평균, 이렇게 하고 평균을 냈어. 모평균이랑 같겠지. 근데 이 자체가 여러분 좀 재밌는 건, 내가, 표본을 30명만 한 번 딱 뽑아갖고 구하고 싶지. 온 세상에서 30명을 뽑는 방법에서 만약에 성인 여성이 뭐 한 몇 명 있을까? 20만 명 있다고 쳐봐요. 아무렇게나 부른 숫자예요 이게. 그럼 20만 C30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방법의 수만큼 표본을 다 뽑아가지고 그 평균을 다 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또 평균을 내야 되는데 그냥 모평균과 같구나. 이해가 되죠. 그렇죠.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얘는요. 요거는 세계 최초. 확동 최초 암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라고?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눴어요.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눴다고. 한글로도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요렇게도 써요. 이 식과 동시에. 시그마 제곱이라고도 써요. 어떻게 나와도 표현할 수 있게. 자, 라스트 얘는요.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는 거잖아.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모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암기. 이거 하나는 암기예요. 표본 평균 내가 구할 수 있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을 다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균을 냈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아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어떻게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것과 같아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문제가 얼마나 쉽게 나오느냐.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쉽게 나와요. 그런 것들은 뒤에서 제가 문제 풀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대신에 이거 하나는 생각을 했었어야 돼. 일단 요건 지우고 올게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생각은 해야지. 평균과 X반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쉽게 구할 수 있어. 그죠? 여기서 조금 더 착안을 해보자. 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깨달은 바인 거예요. 얘네를 가지고. 얘네를 가지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X반은 뭐라 그랬죠? 확률 변수라고 했어요. 자, 제목이 뭐예요?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화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 표본 평균은 내가 n개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확률 변수입니다. 그죠? 우리가 확률 변수를 다룰 때처럼 표본의 크기가 한두 개, 뭐한세 개, 네개 정도만 될 때에는 표본 평균이 정확히 뭐 3이 될 확률, 이런 걸 구할 수 있었어요. 그게 지난 시간이었다면 표본의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이 확률 변수가 어떤 식이 되겠어? 예를 들어, 아까 봤던 135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뽑아도 두 개를 뽑으면 11, 13, 15 이런 식이지만 내가 30개를 뽑게 되면 자, x바가 얼마겠어? 1도 되고 두 번째 칸은 1을 29개 뽑고 3을 1개 뽑으면 뽑은 거에 평균이니까 얼마가 될까? 1에 굉장히 가까운 수로 또 나오겠지. 맞아요. 내가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점점 더 연속 확률 변수 형태 마냥 딱딱딱 떨어지는 값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연속 확률 변수 흐름을 타고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정규분 포화예요. 자, 일단은요. 일단은 모집 단위 먼저. 우리는 거의 대부분 1번의 형태를 씁니다. 모집 단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모집단 자체가 정규분포를 이미 따르고 있습니다.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면 내가 거기서 n개를 뽑아서 평균 낸 x바 또한 어때요? 표본 평균 또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어차피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으면 내가 n개를 뽑아서 평균을 낸 표본 평균 또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것의 평균이 얼마겠어? x바의 평균이니까. x바의 평균이 얼마라고요? 모평균과 같아요. x바의 분산은요?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x바의 표준편차는요?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네를 이용하게 됩니다. 써볼까요? m 루트 n분의 시그마 전체 제곱. 이렇게 써야지. 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또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수 있어.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우리가 이미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2번의 내용이 재밌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않아.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말이 없어.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n은 뭐예요? 표본의 크기예요.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키우면 어떻게 돼? x바는 근사적으로 뭐라고?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규분포를 그냥 n으로 썼어요. 그렇지?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르려면 n이 근사적으로 얼마나 커야 되나요? 표본의 크기가 얼마나 크면 클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체크2에 써놨어요. 앞장에 예제를 제가 저쪽에 잠깐만 써볼게요. 아까 봤던 135에서 두개 뽑았어. 겨우 두 개. 표본의 크기가 두 개. 두번 확인하는 표본의 크기가 2인 것의 표본 평균이 어땠냐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평균이 얘였거든요. 응? 표본 평균의 평균이 3이었다고. 그러면 봐.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생각보다 여러분 좌우 대칭인 뭐
얼추 종모양. 알죠?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두 개만 되어도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지층인 종모양 형태로 등장을 하기도 하니,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근사적으로 해서 요 n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n의 크기가 막, 뭐, 얼마여야 된다, 이런 거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전체적으로 없고, 문제 안에서

표준 전기분포를 활용하여. 이런 말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전기분포 따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됩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 2번보다는 1번의 형태로서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게 분명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을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나는 누군지 모르겠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어느 날 문득 눈을 떠보니까 X 위엔 짝대기가 달려 있었죠. 그죠? 나도 그것 너무 느껴. 나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X 위에 짝대기가 왜 달리고 내 확률 변수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진도는 나가야 하고요. 아니, 그래서라기보다 익숙하지 않은 것인데 피하잖아요. 그러면 익숙해질 기회가 없어요. 일단 여러분 끝까지 쭉 가시고 계속 문제를 통해서 반복을 하시는 수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외계어예요. 당연하잖아. 근데 문제 한번 보고 오늘 지금 제가 설명한 걸 이따 다시 한번 들어봐요. 이 통계 파트는 시간 투자가 필요해요. 내용이 낯설어서. 친해지면 진짜 쉬운 파트예요. 이건 정말 이거든. 그러니까 피하지 마요. 아, 뭐라고요? 한번 찾아보면서, 자꾸 보면서. 그렇게 가야 돼, 알았죠? 문제는 생각보다 쉬우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내가 설명하면서도 약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으아! 막 이러는 게.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소원으로 예를 빌었지. 아, 끝까지 해나가림을 주세요. 여기서 아이들이 무너지니, 이거 약간 나의 소원 같지 않아요? 제발, 제발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뭐든 있잖아. 시작은 쉽고요. 뭐든지 시작할 땐 파이팅이 넘치기 때문에 쉬운데, 뒤로 갈수록, 그 마음은 좀, 이렇게, 옅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내용은 낯설어지고, 배운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상, 앞에서 배운 내용들은 이렇게 약간, 기본으로 깔고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고 느껴요. 뒤에서 배운 새로운 내용이 어려운 거는 사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려워, 힘들어, 못하겠어, 그만둬. 이렇게 해서 못하고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안 되면 오늘부터 3일간만 열심히 해봐요. 아, 그리고 3일은 할수 있잖아. 3일 뒤에 다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으니까. 3일만, 3일만, 3일만 이렇게 끌고 가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드라마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잠깐 나오는 에피소드가 그런 게 있었어.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성동일 배우가 약간 그 잠깐 카메오로 출연을 하면서 유연석 그 배우 안정원이라는 교수가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인데 너무 이제 인정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는 의사를 못하겠어, 의사를 못하겠어, 막 나는 의사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맨날 그만두려고 해요. 그러면 그 형이 통닭사 먹이면서 뭐라 해야 돼? 뭐 올해만, 그러니까 이번 해만 견뎌봐, 뭐몇 달만 견뎌봐. 아이, 안 되겠으면 그만둬. 내년에 네가 1년 동안 해서 못하겠으면 네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만두라고 할게. 라고 매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의 푸념을 듣지도 않아요. 통닭은 자기가 혼자 열심히 먹다가, 아, 못하겠어. 그러면 이번 해까지만 해봐. 아, 내가 내년에도 안 되겠다고 내가 그만두게 할게. 해서 교수를 만들어요, 여러분. 난 너무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 누구나 힘든데, 끝까지, 처음부터 다 끝까지 가겠다 이거보다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이제 28강이야. 뭐 그러면 30강까지만 해볼게. 30강 가면 이제 뒤에 몇개안 남았잖아. 32강까지만 해볼게. 그럼 모의고사만 남거든. 그냥 해볼게. 그럼 끝나요. 알았죠, 여러분? 여기까지 온 이상 여러분들이, 아, 그만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약간 미뤄지는 무언가가 생긴다면 3일만 더 열심히 해봐. 끝까지. 아이, 세 번만. 세 번은 할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알았죠? 가볼게요. 제가 개념 설명보다 문제 설명할 때 여기는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는 파트거든요. 대신에 이런 기호를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수능 문제예요. 그리고 정말 쉬워요. 내용이 비슷한 건 아닌데 비교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체감 난이도에 대한 비교예요. 이런 거야.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는 5야. 근데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1의 평균을 구하시오. 뭐 이런 거. 2x 더하기 1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해서 더하시오를 값은? 체감 난이도는 딱요 수준이에요. 이게 이제 어렵다고 하면 이제 앞에를 봐야지. 뭐예요? 변수 변환이죠?
체감 난이도는 변수를 변환했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랑 느낌이 비슷해. 내용이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난이도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원래 평균을 2배하고 1 더한 것과 같은 거고 표준 편차는 더하기 1에는 영향이 없고 그냥 2배한 것에만 영향이 있으니까 2 곱하기 5가 되겠지 해서 계산할 거 아니에요. 얘랑 스멜이 비슷해. 뭐냐 보세요. 아니, 내용은 전혀 달라. 자,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래요? 크기가 16인 표본을 뽑았습니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시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무엇과 같았죠? 모평균과 같았습니다. 그죠? 모평균이 얼마야? 20. M으로 쓰든 EX로 쓰든 다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아 모평균과 같구나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X바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응 20. 응 20 끝. 자 뭐예요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데요. 제가 뭐라 그랬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즉 모집단의 뭐? 표준 편차.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의 루트 씌워. 끝. 그래서 20 더하기 4분의 5입니다. 정답은 4분의 85. 알겠어? 이게 다예요. 수능 문제예요. 수능이 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걸 써드렸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 느낌이 개념적으로 접근을 할 때에 비해서 문제풀이 할 때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변수 변환하는 것도 보면 모집단에 대한 뭐 여기 이때는 모집단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 그냥 X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변수를 살짝 변환했을 때의 정답만 적는 것이었다면 여기도 어때요? 모집단에 대한 결과만 알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냥 답만 살짝 바꿔서 적어주면 되는 굉장히 큐트한 내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죠? 생각을 해주시면 진짜 별거 없어. 자, 2번도 볼게요. 이것도 어때? 아주 익숙해요. 모양이 아주 익숙합니다. 일단 정규분포 문제죠. 확실해? 그지? 이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냥 정규분포 문제입니다. 전혀 다를 바 없이. 근데 정규분포로 마무리가 되는 문제의 유형이 되게 많아요. 그게 되게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풀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풀었는지 모르겠는 그 파트가 정규분포로 딱 마무리가 될 때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정규분포 문제구나 하고 시작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제가 항상 시작할 때에 이름표를 붙이라고 했거든요. 근무 플랫폼 근로자 일주일 근무 시간이 뭐 정규분포 따른다 라고 하면 뭐가? 일주일 근무 시간을 내가 X라고 할게 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써줘. X가 정규분포 따른데 따른다 정규분포. 평균이 얼마? M. 표준편차가 5. 써놔. 그 다음 읽어봐요. 플랫폼 근로자 중에서 이미 출출 36명. 자, 똑같이 따라 쓰세요. 여기서 어떻게 했대? 36명. 제가 쓰는 요 골격을 그대로 활용하세요. 꼭!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그들의 근무 시간에 표본 평균이래.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 오, X바지. 그 36명에 대한 평균이라고 하면 표본 평균이잖아. 표본 평균이 어떻게 될? 38시간 이상인 확률을 뭐라고 할래? X바가 38 이상의 확률을 구했더니 뭐래? 0.933이래. 나한테 M값을 구하시오인 거야. 이제 더 이상 줄글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 X바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뭐라 그랬어요? 표본 평균도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은 여기 밑을 채워주시면 돼요. 표본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다 그랬어요? 모평균과 같다고 했습니다. 표본평균의 표준편차는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루트 N 6분의 시그마 5 쓰시면 끝이에요. 됐어. 그러면 이제 X바 표본평균이 따르는 정규분포와 X바에 대한 이야기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해낼 수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넓이를 구해야 돼. 확률을 직접 구해야 돼. 당연히 뭐 해야 될 것 같아? Z로 변신해야 될 것 같죠? 그럼 Z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X바에서
X바의 평균 빼고, 그러니까 38도 평균 빼야 되고,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게 0.933이라는 이야기는 제트로 바꿨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봐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지 0.933이가 될거 아니야? 0.5를 제외한 요만큼이 얼마여야 돼? 0.433이어야 가능하겠죠. 여기 있네. 그럼 얘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1.5겠지? 맞습니까?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1.5라는 거지. 그럼 이제 계산만 마무리할까요? 이쪽에다가. 38 빼기 m은 6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합시다. 계산을 잘 알려면 천천히 하는 수 외에는 없으니까 지우면 마이너스 1.25가 되니까 1.25만큼만 38보다 더 크면 되는 거잖아요. 정답은 얼마? 39.25. 요래하시면 돼요. 괜찮아?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플랫폼 근로자가 뭐 다른 근로자로 바뀌거나 일주일 근무 시간이 수면 시간으로 바뀌거나 파프리카 수확량으로 바뀌거나 계란 하나의 무게로 바뀌거나 진짜예요 여러분. 뭐 음료수 무게 이렇게밖에 안 바뀌어. 숫자만 바뀌고 하는 행동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모양. 문제에서 주어지는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를 때 거기에서 내가 뽑은 표본의 크기 그랬을 때 X바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여러분이 완성시키면 됩니다.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3번 보세요. 똑같다고 해놓고 똑같지 않잖아요 라고 할까봐. 자, 난이도가 하나 올라갔어요. 하나 더 올라갔어. 아까는 3점, 이번에는 4점인 이유가 뭘까요? 아까는 3점, 이번에는 4점인데 얘는 이유가 있겠잖아. 그치? 이유가 있지. 뭐 때문일까? 이유가 당연히 있죠,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아까는 평균이 얼마고 표준편차가 얼마인 그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면 이번엔 안 해줬어요. 대신에 보세요. 몸무게 X가 정규분포를 따른댔는데 그 X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없잖아. 없는 것 같아. 난 보이는데. 자,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러면 몰라도 이것부터 그려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모양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3.4보다 정확히 크거나 같을 확률이 2분의 1. 0.5야. 정확히 절반이야. 평균이 3.4라는 이야기죠. 어느 지역 신생아 그의 평균 몸무게가 3.4라는 거예요. 뭐 보이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여기는 Z고 얘는 Z로 안 바꾼 상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둘 다 Z로 바꾸면서 써볼게요. X를 Z로 바꾸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의 평균이 3.4인 거 알았잖아. 빼고 X의 표준편차로 나눠줬어야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더하기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1 이렇게 나온 거야. 자, Z를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정확히 1이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를 써줘야 돼요. 크거나 같다를. 근데 무언가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이 오렌지색과 넓이가 같은 것은 무엇이죠? 1보다 작거나 같다로 쓰면 되겠네. 예스. 그래서 여기가 1이야.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얼마인 거야? 0.5. 즉, 요 위에 있는 말을 보고 모집단은 정규분포 따르는데 평균이 3.4, 표준편차가 0.5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내는 것에서 난이도 1점이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은 똑같아요. 이제 여기 지울게요. 여기서 뭐래? 25명을 추출했어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아까랑 똑같이 25명. 그죠? 그래서 이 값을 찾으래요. 여기로 올까요? 표만 있으면 되잖아.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여기다 써놓을게. X바가 3.5보다 큰 거나 같을 확률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X바는 무엇을 따르지? 이거 정규분포 따르지. 평균은 3.4가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요. 표준편차는 루트 N 5분의 0.5, 즉 0.1 되겠네. 끝. 이거 Z로만 바꾸면 되잖아. 가봅시다. Z로 바꾸기 위해서 뭐 하죠?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누세요. 맞아? X바가 주인공이면 X바의 평균 빼고 X바의 표준편차로 나누어야 합니다. 항상 있잖아. 그 주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주어가 X바면 X바한테만 집중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느냐? 0.15가 됩니다. 나누어 볼까요? 이거 되게 간단하지. 1.5에 1.5.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1.5. 0부터 1.5까지가 0.433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얘는 0.5에서 0.433이만 빼면 되겠죠? 정답은 얼마? 0.0668이 되겠네. 끝. 그래서 답은 0.0668 요렇게 오는 신나고 재미있는 문제랍니다. 괜찮아. 하나 더 볼 거예요. 뭐냐? 수능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둥이죠? 따끈따끈하게 되어 있는 수능 문제란 말이야, 그지? 봅시다. 이렇게 주머니 좀 귀엽게 그려줬다는 생각을 했었어, 아무튼. 자, 13579가 하나씩 적혀 있는 다섯 장의 카드가 주머니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확인을 하고 다시 넣을 거예요. 그걸 세번 반복할 거예요. 세 개 수의 평균은 X 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렇게 나왔어요. 이거 먼저 바꿔야지. 오늘의 목표는 얘예요. 요게 뭐냐면, 일단 집중. 변수를 변환시킨 것과 X바의 분산의 콜라보예요. 그러니까 암호 해독하는 것에 먼저 집중을 할게요. 이 문제 전부를 풀어낸다기보다 암호 해독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일단 오늘 여기에다가 좀 집중을 하자고. 응? 어떻게 돼? 한 단계씩 처리하세요. 한 번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두 명이 지금 동시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할 일은 난 변수 변환부터 정리할게. 그러면 분산은요, 더하는 것은 영향이 없어요. A배 한 것에만 영향이 있습니다. 얼만큼? A 제곱한 만큼의 영향이 있겠죠. 그럼 X바의 분산을 A 제곱배 하면 이렇게 나온다. 로 먼저 바꾸세요. 그 다음으로 갑니다. 얘는 뭐예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오늘 배운 내용이 따끈따끈하게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얼마야? 3이야. 세번 한다고 했잖아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3분의 모 분산이에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뭐가 되느냐? 3분의 a제곱한테 분산 곱하면 24가 된다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돼요. 모분산에 대해서 찾는 건 어렵지가 않잖아. 모평균에 대한 거,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건 이상확률 변수의 관할이란 말이죠. 그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정리한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처음부터 쭉 푸는 건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건데, 요런 식으로 나와요. 제가 왜 비교로 써드렸는지 알겠죠? 개념적으로 연결된 내용은 아닌데, 얘네가 이런 식으로 마지막 마무리에서 쓰이는 개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였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쭉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이게 오타가 아니에요. 표본 평균의 평균. X바의 평균은 뭐랑 같죠? 모평균과 같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눕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루트n분의 시그마. 이건 어차피 정규분포로 연결되기 때문에 알고 계신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다시 정규분포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승전 정규분포의 흐름을 타고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넓이를 구하는 흐름으로 갈 건데, 거기까지 가기 그전 단계가 줄글로 써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해석하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한 거예요. 정규분포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슷한 유형처럼 보이는 전혀 다른 내용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X바에 대한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4번 제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로 한번 복습하면서 풀어드리고요. 그리고 모평균의 추정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자, 드디어 실전 모의고사 5회 마지막 회차입니다. 마지막 회차 어떠셨습니까? 잘 풀고 오셨나요? 진짜로 이제 피날레 마지막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달려볼 겁니다. 자, 오늘 포스트잇 두 가지 먼저 소개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포스트잇 빈칸의 마지막은요, 일단은 빈칸에 정답이 나오는 타이밍을 확정 짓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글을 끝까지 읽어가면서 정석적으로 독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지. 진짜 실전 상황에서 빈칸의 답 여기서 나왔네 라는 그 타이밍이 확정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르고 넘어가는 것도 우리가 갖춰야 될 실력이자 시간을 배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요거 타이밍 확인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실전 독해는 강약 조절 싸움이다. 선생님이 강약 조절 뭐라고 강조했지? 그냥 빠르게 넘어가는 부분을 넘어가자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랬지. 강하게 읽으면서 여기가 답의 근거네? 라고 하면서 정답까지 이어주는 거, 요게 진짜로 강약 조절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강약 조절과 빈칸의 정답의 타이밍이 아는 것은 단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얘기겠지, 그치? 세게 읽어줘야 되는 부분이 나왔네, 정답의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타이밍이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요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오늘 다룰 문제입니다. 역사, 철학, 경제, 경영, 과학, 기술, 사회, 문화까지 다양한 소재 한번 같이 들여다볼게요.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타이밍 딱 확실하게 잡으면서 정답까지 골라볼게. 자, 166페이지입니다. 또 CGV 기억하시면서 논리까지 함께 가져가는 것까지, 그러니까 진짜 무기를 갖고 여러분이 마치 이제 이 강의를 졸업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31번. We often talk about rational thoughts. 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뭐에 대해서? Rational thoughts는 이성적인 생각이잖아. As if,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뜻이겠지. 마치 a possession of our minds. 에서 possession은 소유물이잖아. 우리 마음에 있는 또는 정신에 있는 소유물처럼 얘기를 한다. 자, 요거 포인트. 우리는 다 이렇게 말해. 마치 이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필자가 던져주는 뉘앙스 보여? 너네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말하지? 라는 거 이거 좀 잡았어야 됐고, 뒤에 보시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Let me think about it. 나한테 이거 좀 생각 좀 하게 해줘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My reasoning. 봐봐, 내 소유라고 생각하잖아. 내 거. My랑 possession을 또 잡았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해. 내 거. 뭐가? 이 이성적인 생각. CGV 잡아가면서.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데, 자, 그러나, but에서 뒤집히려고 하는 거 보이죠? When do we come to believe that thoughts were in the mind? 우리가 언제 뭐뭐 하게 됐을까? come to는 오다 말고 되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언제 믿게 됐을까? 뭐라고? 이 생각, 즉, 이성적인 사고라는 것이 우리의 마인드에 있다. 즉 내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언제부터일까?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그러면 화두를 뭐라고 던지고 있어? 이성적인 사고는 내 거야 라는 그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고, 요거 often talk, 통념입니다. 통념. 그치? 자, 뒤에 가시면 적어도 가장 이제 적어도 중요한 한 가지 source of this belief에서 이러한 믿음의 어떤 근원은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냐면 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의 철학으로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데카르트한테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이 사람도 같은 주장을 했겠네. 자, 데카르트는요, 뭘 발견했냐면 그가 모든 것의 존재를 의심할 수는 있어도 어떤 건 의심하지 못한다. Not the act of doubt itself. 의심 그 자체는 의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이제 모든 걸 의심하긴 해. 근데 의심하는 내가 존재하는 것까지는 의심을 못한다는 거겠죠. 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온 거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뿌리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나는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의심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한번 정리해 볼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성적 사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해.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고 이거는 누구의 철학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야? 데카르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뒤에 가시면 and because doubt is, 그러니까 doubt를 하는 나를 의심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 행위 자체를 의심하지 못하고 나서 뒤에 보시면 이 의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이성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도 의심하지 않는 거야? 이성도 의심하지 않는 거라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성이라는 것도 어떻게 지금 입지를 갖추고 있냐면 as a chief, 이거 뭐야? 주요한, 그쵸? 그래서 주요한
attribute는 특성이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명사입니다. 그렇죠? So attribute.

돼서 주요 특성이 됩니다. 인간의 특성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의심하고 있는 거 부정하지 못해. 그러면 의심하는 것은 이성의 행위니까 이성도 부정하지 못하는 인간의 특성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즉, 인간의 특성이라는 건 인간의 소유다라는 거지. 인간이 소유하고 있다. 인간의 특성이니까. 이런 것들을 잡아 가셔야 됩니다. 됐죠? 디테일적으로. 자,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뭘 물어봐야 되냐면 어떻게 데카르트가 알게 됐을까? 자, 여기서 그러나 포인트 주시면서 그럼 데카르트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가 리스닝 어떤 이성적인 사고 또는 추론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가 어쨌거나 somehow 그러니까 somehow는 무슨 느낌이냐면 방법이 뚜렷하지 않거나 이유가 뚜렷하지 않을 때 쓰는 거거든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방법이 뚜렷하지 않을 때는 어쨌든 간뭐 어쨌건 나 이유가 뚜렷하지 않을 때는 왠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두 가지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간 어떻게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가 그의 뇌를 본 다음에 발견을 했을까? 오 이거 좀 봐봐 라고 하면서 뭘? There was a thought in one corner에서 뇌를 딱 열어보니까 한쪽에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는 감정이 있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걸까? 라고 지금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봐봐. 우리의 지금 통념을 깨주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 그래 소유했다라고 하자. 그럼 한번 물어보자. 소유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데카르트가 자기 뇌를 보면서 여기 한켠에는 진짜 이성이 있구나를 알았다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됐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를 사고하게 하면서 통념을 깨주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뒤에 가시면 This scarcely 별표 부정어예요, 부정어. 나처럼 취급하셔야 돼.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은 뇌를 열고 나서 뇌 안에서 이성이 있다라는 것, 즉 소유가 있다라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바로 부정을 하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통념을 반박하고 있는 드디어. 오케이?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박의 내용 한번 봐볼게요. 말이 안 된다 해서 뒤집혀지는 거 한번만 체크. V 발생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특성에 지금 variation 발생했습니다. 바로 잡아줬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CG 보니까 키워드가 나왔을 때 잡아주는 거는 정말 독해할 때 내용 분석하는 거에서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발견한 다음에 뭘할수 있어? 로직을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어? 키워드를 발견해야 그 키워드의 연결선인 로직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됐죠? 키워드부터 발견하는 거야. 자, 뒤에 가시면 오히려 자, 뭐 하기 위해서 write about rational thoughts. 그래, 이 데카르트가 이성적인 사고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는 데카르트는 핵심이었습니다. 여기가 must have already had. 여기서 중요한 표현 must have PP. must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요거는 지금 틀림없이 뭐뭐 했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입니다. 틀림없이 뭐뭐 했을 것이다. 그럼 보세요. 데카르트는 틀림없이 이미 어떤 걸 가졌냐면 단어들을 가졌을 거야. 그의 어떤 vocabulary, 어떤 단어의 어휘에 구성해서 어떤 단어들을 가졌을 것이다. 이 말을 왜 했을까? 잘 보세요. 지금 반박을 하면서 단어가 필요했을 거야. 단어가 반드시 있었을 거야. 단어가 존재했을 것이고. 오케이? 그다음에 and if this is so 그렇다면 then it is to his relations with others that 자 다시 한번 it that 강조 나왔지 선생님이 강약 조절이 이런 거라 했지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부분을 마땅히 강하게 읽으면서 정답과 반드시 연결줘야 돼 it that 강조 선생님 뭐라 그랬어 그 사이 거에 별표를 쳐주는 것이다 됐어? 오케이? 그러면 그 사이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게 어려웠을 거야. 이 문장 자체가 어떻게 나왔냐? 이걸 알아둬야 돼. O, A to B. To B가 여기 있었어. To B. 근데 이 to B가 앞으로 나간 게 to his relations with others입니다. 이해됐어? 이게 여기서 앞으로 나간 거야. O, A to B 뜻은 뭐야? A를 B의 탓으로 하다. A를 B의 B가 원인이라고 돌리다. 덕분으로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빚지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봐보세요. 그가 뭐냐면 일단 여길 강조하는 거야. 남과의 관계였습니다. 데카르트가 남과 관계를 맺은 것이 바로 그가 뭐한 겁니까? 그의 쓸수 있는 능력. 그 이성에 대한 쓸수 있는 능력은 바로 뭐 덕분이었다고? 남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글을 쓸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뭐뭐 덕분이다라는 해석이 가장 어울리겠지? 바로 이것 덕분이야. 이거 지금 헷갈리심 있다. 뒤에 리얼리딩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원래 문장.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야. 바로 남과의 관계 덕분이야. 이 사람이 여기서 투는요.
O, A, to B에서 그 2가 아니야? 앞에 있는 capacity를 꾸며주는

는 to 부정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 쓸수 있는 능력을 그는 뭐에다가 덕분이라고 돌렸냐면 바로 그의 다른 사람의 과의 관계에다가 덕분이라고 돌렸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말을 왜 했을까? 단어가 존재한다. 그다음에 타인과의 관계이다. 아니 단어라는 거 우리 어휘라는 거 있잖아. 어디서 배운 거야? 아니 남이 쓰는 말 보고 배운 거 아니야? 결국에는 단어와 타인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너가 말을 배웠을 거 아니야. 그 말로 이성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성적 사고가 너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남과 관계를 맺으면서 말을 구사하면서 쓴 거니까 결국에는 어디 있다? 이성적 사고의 원인자. 또는 이건 누구 덕분이다? 남과의 관계에서 쌓아온 단어 덕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반박의 근거였다.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서 ineffect는 꼭 알아두세요. 사실상.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뜻이에요. 사실상. 이거는 infect라고 같이 외워두시면 돼요. 발음도 비슷하지? 사실, 실제로란 뜻이에요. 실제로. 자, 인간의 이 이성이라는 컨셉. 어떤 개념은요? is not 또 나왔네. not a 법비네. 결국에는 not a 법비에서 법비를 역시나 뭘로 준 거야? 빈칸으로 준 겁니다. 그럼 인간의 이성은 여기까지 다 말해놓고 그래서 인간의 결론 너한테 하라는 거야? 이성은 not a 법비로 이렇게 정리까지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한테 뭘 물어본 거야? 법비를 물어본 거야. 됐죠? 인간의 이성은 뭐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읽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읽는다는 건뭔 말이야? 이미 본성이 있다는 걸 함의하는 거지. 있는 걸 읽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어디 있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남과의 관계에 있다. 다시 한번 인간의 이성을 읽는다는 거는 우리가 소유한 게 아니라 이거 그대로 들어가야지. 타인과의 관계에 있다.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을 여러분한테 넣으란 뜻이었네. 됐어? 오케이. 그래서 통념과 반박 구조와 함께 나데이 법비까지 있는 너무나 알짜배기 지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습하기가 너무너무 좋았지. 중요한 거다 나왔네. 그렇죠? 자, 정답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랑 가장 맞아떨어진 말이야 돼? 관계적인 컨스트럭션이 뭐야? 구성물. 관계에서 오는 구성물이구나. 관계에서 나오는 구성물이구나를 가장 이렇게 가까이 가장 똑같은 의미로 하는 것을 압축해서 고르시는 문제였죠? 자, 갑니다. communal, 뭐야? 공동이란 뜻이지. 공동이라는 것은 individual하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함께 한다는 거. 남과의 관계 맞아? 가장 똑같은 말, 1번. 자, 그 다음에 temporary, 일시적인 전혀 말이 안 되죠. 시간적인 얘기 아니고요. hardwired, 별표. hardwired는 우리 하드웨어, 컴퓨터 보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하잖아. hardwired에서 하드는 단단하게 연결된 겁니다. wired는 선이란 뜻이거든요. 선이 단단하게 연결됐다는 뜻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뜻이야. 그래서 선천적이라는 뜻이 있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선천적이라는 거 이거 무슨 오류? 특성 오류. 완전 반대말이지. 이거는 우리가 비판하고자 하는 통념이잖아, 지금. 그치? X. 그 다음에 creative. 한건 전혀 관련이 없죠. 무관입니다. 그 다음에 modern. 이거는 현대적이다. 지금 시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탈락. 그래서 정답, 공동의 관계랑 가장 같은 말을 고르셔야겠죠, 1번. 자, 소재는요, 인간 이성. 이성적 사고인데 특성이 V된 거 보셨죠? 그래서 마음속 소유물이 타자와의 관계 속 공동체적 구성물이다, 사실. 그래서 너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남과 얘기하면서 쌓은 그 단어로 너 이성을 쓰고 있지 않느냐, 이성에 대해서.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통념과 반박 구조인 거 명확하게 확인했어요. 일단은 키워드를 알아야 로직을 알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CGV 한 다음에 로직 쌤을 밝히는 겁니다. 자, 이성적 사고, 우리 마음속 소유물. 이었는데 인줄 알았더니만 사실은 남과의 관계 덕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성적 사고는 마음속에 고정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타자와의 관계 또는 언어 속에서 형성된 공동체적 구성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리스텍 강조 구문에서 여기 일단 중요합니다. O, A, to B 한번 보호할게. B에게 A를 빚진 겁니다. 즉, B 덕분이란 뜻이야. 다시 한번. O, A, to B. B가 원인이라는 의미였어. 그치? 그래서 원래 문장은 보세요. 그는 뭘 빚졌냐면, 쓸수 있는 이성을, 쓸수 있는 그 능력 있잖아. 그걸 뭐에 다 빚졌냐면, 다른 사람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빚졌다. 이 관계 덕분이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만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어디로 들어갔다? 이것을 이리스댓 여기 사이로 요렇게 들어간 거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가 이성에 관해 글을 쓸수 있는 능력은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였다. 그래서 이때 사이의 강조 부분을 너무너무 잘 읽었어야 된다.

자, 그다음 32번 갑니다. 166페이지. 자, 스페이스 투어리즘 이거 진짜 선생님도 가능하면은 모르겠어. 할까 안 할까? 여기 있는 말에 너무너무 공감이 됐거든요. 우주 관광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고 싶은데 갔다 못 돌아오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자, 우주 관광이라는 아이디어는요. 처음에는요, dismissed. 중요한 단어죠. 무시. 오케이? 또는 뭐, 묵살.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무시되고 묵살되었습니다라고 B 플러스 PP 형태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예, 처음엔 무시됐어. My agency는 기관이죠. 나사 같은 기관에서 묵살되었습니다. 우주 관광 하고 싶어요. 안 돼, 안 돼. 라고 한 거야.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 safety hazard 에서 위험이죠. 안전의 위험성,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자원의 양, involved가 이렇게 끝에 있잖아. 관련된. 연관된 이렇게 이제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관된 시간과 자원의 양 때문에 이게 너무나 많겠지, 가려면. 그래서 이제 부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딱코 잡아야겠지. 뭘 얘기하고 있어? Space tourism. 됐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주 관광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 우주 관광에 대한 생각은 처음에는 무시되고 묵살되었다. 자, 그러나 뒤에 보시면 여기서 뭔가 갈라지네. 그치? 뒤집어지면서 With recent development에서 최근의 발달, 과 함께 it is now regarded 이제는 뭐라고 고려되고 있냐면 봐봐 바뀌었잖아 뭐라고 고려돼? as a possibility 어떤 가능성이라고 고려가 되기 시작했다 입장이 바뀌었네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to generate revenues revenue는 이익이죠 이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그 우주와 관련된 기관에 이익이 될수 있겠구나 왜 사람들이 지출하면서 진짜로 우주로 간다면 돈 많이 벌수 있겠네라고 생각이 든 거야 자 스틸이 여기서는 진짜 중요합니다 스틸 별표 얘는 문장 삽입 부분에서 기출이 된 적이 있거든요 스틸이 여러분이 여전히로만 알면 안 되고 이렇게 단독으로 문장의 맨 앞에 딱 이렇게 독립적으로 서 있다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야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조합니다. 스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앞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오케이? 라고 하는 겁니다. 워워워 멈춰주는 거야. There are many areas of research. 이거 어떻게 해석했을까? 많은 연구의 분야가 있다. On the potential. 이 가능성이나 잠재력에 대해서 뭘 위한 space tourism. 이 우주 관광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많은 영역이 있다. 이게 연구 분야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지. 스틸을 살려서 해석해야지. 봐봐. 포텐셜이 있는 것 같아. 우주 여행을 갈수 있을 것 같아. 가능성도 있어. 그러나 연구 분야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우리가 아직도 연구할 분야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갈 길이 멀다란 뜻이었어. 이렇게 해석해야지. 연구 분야가 많이 이루어졌어. 라고 하려면 스틸이 있으면 안 되겠지.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 갈 길이 멀어. 라는 의미였다는 거. 이 어감을 반드시 알았어야 돼.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주 관광. 처음엔 묵살됐다가 가능성을 봤어. 근데 still 하면서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많은 연구가 남았어. 오케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봐봐. 이 스틸을, 이앞 문장을 제대로 해석을 못 했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를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봐봐. 연구가 많이 남았어의 예시가 지금 빈칸 문장이야.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한 다음에 빈칸이야. 그러면 이 빈칸에는 뭘 넣어야 돼? 아직. 남아있는, 우리가 남아있는 연구를 반드시 넣어야 돼. 우리의 과제를 넣어야 돼, 과제. 이게 다 스틸에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야. 됐어? 스틸을 명확하게 해석해야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멀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갈 길이 멀다는 뜻이었어. 요렇게 왔어야지. 어떤 과제를 넣어줘야 되는데, 봐봐. needs to, 여기 보이잖아. 필요가 있대. determine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은 과제 중에 뭐가 결정될 필요가 있는지 그 과제를 고르는 겁니다. 됐어? 자, 타겟 한번 지금 설정해 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결정될 사항이 무엇인지 이 어감을 반드시 알고 정답을 골랐어야 됩니다. 자, 어떤 게 결정돼야 되냐면 자, 뒤에 보시면요. while surveys conducted 자, 어떤 연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수년에 걸쳐서 수행된 조사가 어떤 걸 보여주냐면 high level of interest in space tourism 그래 사람들의 관심은 높다 근데 the idea still 자 while 절이 끝났어 그거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불구하고가 뒤에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러나 the idea is still 그 우주 관광을 한다는 그 이제 생각 있잖아. 여전히 뭐라고 고려되냐면 hypothetical. 이거 무슨 뜻이야? hypothesis가 가설이었지. 그럼 이거는 가설적인 즉 가상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아, 별로 말이 안될것 같은데 납득이 안 되는데 아직도 가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뒤에 보시면요, for most 대부분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뭐 때문이야? 이게 기술적이고 둘 다일 수도 있고 둘중 하나일 수도 있는 거야. 기술적이고 난 financial 재정적인 barrier 어떤 장벽 때문에. 그럼 지금 for example 뒤에 이 결정될 사항 한 다음에 나온 얘기가 어떻게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일단 관심은 높아. 오케이? 근데 약간 좀 가상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가상적이라는 거는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라는 의미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떤 스터디, 연구가 뭐라고 발견했냐면, 적어도 원 쿼러는 4분의 1이지? 이런 것들은 뭐에서도 중요해. 도표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4분의 1의 respondents가, 그러니까 4분의 1이나 되는 응답자들이 안갈 거래. 참여를 안할 거래. In space tourism에서 우주 관광에 참여를 안할 건데, even if 뭐 일지라도 이 코스트, 그러니까 돈 있잖아. 우주 관광을 가기 위한 돈이 were not a consideration. 지금 가정법이죠. 코스트인데 월이 나왔다는 것은 현재 사실에 반대 가정을 하는 거잖아. 이게 지금 고려할 거리가 현실에서 맞는데 그게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돈 때문이 아닐지라도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한대. 그 말은 돈 말고 다른 문제들을 많이 걱정한다는 얘기겠지. 다음 뒤에 보시면 그러면서 perceived risk 그 이유가 나왔네. 인지되는 위험성이 was a primary reason given에서 주어진 가장 주요한 이유가 뭐였다? 이 위험성 때문이었다. 갔다가 못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위험성. 돈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좀 약간 꺼린다는 뜻이야. 그럼 자, 관심이 많은데 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돈을 고려하지 않고도 4분의 1이나 사람들이 안 간대. 그래서, 이라고 말했대.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니, 사람들이 관심은 높은데,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뭔가 여기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 보여? 오케이? 그래서, 가상적으로 보이고, 너무나 이제 돈도 많이 들것 같고, 장벽이 있는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돈을 고려하지 않아도, 그래도 안 간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과제가 남은 거야? 그러면은 진짜 갈 사람이, 있는 거야? 라는 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왜? 사람들이 지금 갈지 못안 갈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이거 간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겠다라는 걸로 지금 진행되는 거죠. 정답의 근거가 나왔습니다. 바로 뒤에. 다음 뒤에 보시면 other issues pertain to. 자, 다른 어떤 문제들은요, 뭐랑 관계가 있냐면 health. 그래서 이제 건강이라든지 훈련, 이 우주 비행에 떠나는 그쵸? 건강과 훈련에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법적 규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 책임이라든지 보험 문제도 있고 사회과학적 그 사회 경제적인 어떤 영향력도 있습니다. 스페이스 투어리즘에 어디서 스페이스 포트라는 것은 우주 여행을 떠나는 그 공항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우주 공항에 있는 장소들을 설정할 때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효과들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줘야 되고 복합적인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환경적인 임팩트라든지 carbon footprint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겠죠. 이거는 환경 지문에서 반드시 알아야 돼. 탄소 발자국.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탄소 발자국 문제도 꼭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탄소의 어떤 계산을 해보니까 뒤에 보시면 one travel site에서 어떤 그 여행 사이트가 뭐라고 추정을 해봤냐면 emission은 이제 이거는 배출이지. 배기가스를 배출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한번 여행을 갔을 때, 우주선을 타고 한번 갔을 때가 뭐랑 똑같냐면 그 배기가스 배출이 어떤 거랑 똑같냐. 395번의 트랜스애틀랜틱, 이거 뭐야? 대서양을 오가는 그 여행에 지금 395번을 한 것과 똑같다. 그 말은 진짜로, 이 배기가스를 너무너무 많이 배출해서 결국에는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알아둬야 하는 표현은 be equivalent to 뭐뭐와 맞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뭐와 맞먹게 된다라는 be the equivalent니까. 그래서 뭐뭐와 맞먹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뭐와 똑같아지냐면 of 뒤에 것과 같아진다라는 의미였어. 됐어? 그래서 한번 떠나는데 이게 진짜 대서양 횡단을 395번이나 한 거면 엄청나게 지금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의 근거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앞에 사람들의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있었지. 자, 예를 들어서라고 바로 나왔으니까 뭐가 결정돼야 된다는 거야? 바로 앞에 사람들의 갈팡질팡하는

이 여행 길이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렇죠? Availability of financial support 이거 고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소금 안 돼? Financial 한 거는 위에 있어. 근데 왜 아니야? Financial 이 재정적인 어떤 지원의 이용 가능성이 지금 결정이 돼야 된다. 아까 뭐까지 고려했어? 아니 돈을 고려하지 않아도 안 간다라고 돈을 고려하지 않는 가정까지 했어. 그러면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 거야. 그렇죠? 다음 5번 보세요. The specific travel destination에서 이게 목적지가 결정돼야 된다. 무슨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네, 그쵸? 전혀 무관한 게 많았습니다. 자, 우주 관광. 실현 가능성이 연구 중이다. 그 경험에 대한 실제 수요가 규명이 돼야 된다. 여기서는 스틸이 주인공이었다. 반드시 알아줬어야 돼. 연구가 아직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연구들 중에 우리의 과제는 진짜 누구가 갈 것인가? 얼마나 수요가 있는가? 이걸 결정해야 된다. 자, 일반과 구체였지. 그래서, for example이 여기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죠. 우주관광 한때 일축이 됐으나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아직 연구 영역이 많이 남았다. 예를 들어서 실제 수요가 규명돼야 된다. 관심 많은데 여전히 가상적이기도 하고 4분의 1 정도는 비영이 아니어도 참여를 안 한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정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기타 부분이었어. 그러니까 선생님 말했잖아. 빈칸에 정답이 나오는 타이밍은 이 뒤가 아니고 여기 위에 부분이었어. 아까 포스트에서 말한 게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오케이? 빈칸 바로 뒷부분. 자, 우주 관광은 수익 가능성으로 주목받지만 높은 관심과 달리 실제 참여 의향은 불확실하니까 그 실제 수요가 규명되어야 된다라는 게 MI였습니다. 알람 한번 보시면요. 가정법 과거 한번 잡아갈게요. Even if도 마찬가지로 설령 뭐뭐라도라는 뜻인데 가정법 과거 were이 있는 걸 보아하니 현실과 반대 가정이었다. 설령 비용이 문제가 아니더라도의 함이 된게 뭐야? 비용은 문제가 맞아. 오케이? 근데 이 현실의 반대 가정을 하면서 근데 아니더라도 안 간대. 라는 걸 강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갑니다. 167쪽. AI does not match the human brain. 자,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세게 훅으로 들어온 걸 느꼈어야 하거든요. 매취가 뭐냐면, 맞먹다란 뜻이야. 대적하다. 우리 매취. 그치? 그래서 AI는 인간의 뇌에 대적할 수가 없대. 그럼 이게 우리의 통념을 약간 좀 뒤집어 주는 거 아닌가? AI가 나보다 똑똑해 보였거든요? 그치? 항상? 근데 인간의 뇌에 대적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뭔가 훅을 딱 던져주는 겁니다. 여기가 굉장히 세게 우리한테 들어온 질문이 훅 들어온 문장이었고요. 자, 실제로 어떤 디지털적인 이 말이 또 어려웠지. Statistical Pattern Recognition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반드시 이제는 익숙해져야 되는 소재입니다. 자, 통계적인 패턴의 인식 시스템은 AI가 통계적인 패턴을 인식하는 시스템이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의 데이터를 막 수만 개, 수억 개를 넣었다고 해봐. 그럼 거기서 이제 통계를 추려가지고 통계적인 어떤 패턴을 추려가지고 자신만의 대답을 내놓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오, 나 그림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생긴, 그치? 이렇게 생긴 사진을 뭐 수만 장 넣은 다음에 얘를 고양이라고 했대. 그러면 고양이의 어떤 패턴을 어떻게 스태티스티컬하게 확률적으로 뽑아낸 거야? 아, 수염이 이렇게 있고 귀가 쫑긋 세워진 애는 고양이구나. 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오케이? 패턴을 뽑아낸 게 AI의 데이터의 학습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라고. 됐죠? AI와 통계적인 패턴. 우리 고양이한테 미안하니까 바로 지우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게 subject to 뭐뭐 를 봤다, 영향하에 있다라는 중요한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 시스템, AI 시스템을 말한 거야, 결국에는. 이게 뭐에 영향하에 있냐면, The garbage in, garbage out.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온 거야? 여러분 이제 기출문하시면 많이 봤겠지만, 여기, 이게 함축음이출원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가 무슨 의미인지 정말 많이 쓰이는 거고, 그러니까, GIGO라고 줄여서 쓸 만큼 정말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걸 투입하면 안 좋은 게 출력된다는 뜻입니다. 그 효과가, 효과에 뭐에 있다? 그 영향 하에 있다. 오케이, AI 시스템이 뭐라고 하냐면 the input determines에서 이 input 들어가는 input, 그치? 입력이 결정합니다. 뭘 output을 결정한다라고 설명까지 해줬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하냐면 AI의 데이터, 먹이는 데이터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결과도 더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 그러니까 AI가 인간 뇌에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먹이는 건 누구야? 인간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데이터를 먹여주냐에 따라서 이 AI가 출력하는 그 출력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네. 그렇죠? 자, 그러면서 this effect, 이러한 효과는 cannot be entirely avoided. 완전히 배제가 될 수가 없고 피할 수 없고, 어떤 걸 반영하냐면 the general human condition, 일반적인 인간의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AI에 대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AI라는 것은

우리의 인풋을 먹고 사는데, 그 인풋은 누가 인풋을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그 인풋에 대해서 뭐가 결정되는 거야? 아웃풋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인풋 누가 넣어주는 거지? 인간이 넣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인간이 결국에는 아웃풋, AI가 만든 아웃풋을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한번 정리해 볼게요. AI는 지금 인풋을 먹고 아웃풋을 우리한테 주는데, 이 인풋은 인간이 주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풋을 주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진다는 뜻이었어. 자, we humans generate the data we input into this new technology.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 인간은요, 만들어냅니다, 데이터를. 근데 우리가 넣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야. 어디에다 넣는 거야? 이 지금 새로운 기술에다 넣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which then generates the outcome에서 그것이 이제 AI한테 들어가면, 그러고 나면 then이 나왔죠? 그러고 나면 아웃풋을 만들어내더라. 여기가 진짜 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보여? 그래서 인풋을 인간이 넣고 그 아웃풋을 AI가 만들어내잖아. 그럼 AI는 이 아웃풋을 만들어내겠지.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인풋이 계속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 the human mind and the collective psyche.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 그다음에 집단적인 정신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게 똑같은 방식이 뭘까? 앞에 나온 거. 그래서 인간의 이 마음가짐도 들어온 게 좋아야 생각도 항상 좋은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더라. 인간도 AI와. 그쵸? 작동 방식도 똑같은데, 자, 이렇게 다양한 인지적 프레임과 바이어스에 산 다음에 어떤 편견들, 그다음에 부정적이고 유해한 경험들, 트라우마가 있는 성장 과정, 그다음에 잘못된 메모리 코딩, 그치? 기억들. 계속 이렇게 콤마콤마로 이어지고 있는 거 보여? 나열이 나오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야 돼? 압축해야 돼. 아, 인간이 범하는 잘못된 생각들. 이라고 압축할 수 있어요. 이때 이제 뭐가 빨라지는 거야?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자, 인간들이 이런 생각들 있잖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라는 confabulation, 조작적인 기억,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hallucination 정말 많이 들어봤죠, 이제. AI가 막 나한테 hallucination 준다고 하잖아. 거짓된 정보. 그런 것들.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뭐 wisdom, 지혜까지도 여기까지가 이제 다 여러 가지 이런 인간이 넣는 인풋들 있잖아. 이게 모두 어떻게 오냐면 모두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feed into 어디로 먹여지는 거냐면, this digital algorithm. 결국 이거 말하고 있네? 이 인풋들이 결국에는 누구한테 먹여진다? AI한테 먹여져서 아웃풋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it is therefore 결론입니다. Not surprising that. 놀랍지도 않다. 당연하다는 뜻이죠. Digital output of an AI가 만들어낸 아웃풋, 얘를 지금 잡고 있죠. 아웃풋은요, 자, resembles 뭐랑 닮아 있냐면, 결국에는 이 통계적인 평균과 닮아 있다. 우리가 제공하는 인풋과 닮아 있다. 닮을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얘가 닮게 나올 수밖에 없어. 주는 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뭘 넣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만들어져 닮아 있을 수밖에 없다. 반복에 반복에 반복. 너무 친절한 지문 아닌가? 그치. 반복입니다. Including the programmer's algorithm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통계적인 패턴을 인지한다는 거, on a massive scale, 엄청나게 대규모의 양으로, 그치? 엄청난 규모로 인지한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마주하게 합니다. 어떤 거, 우리 자체의 결함을 마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아니, 통계를 넣어서 아웃풋을 이렇게 끄집어냈더니만, 뭔가 잘못된 아웃풋을 우리한테 주는 거야. 아, 그럼 내가 넣은 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그 결함을 알수 있게 하고, 또는 mirrors, 반영한다라는 동사가 있죠. 뭘 반영하냐면 우리의 스스로의 리미테이션, 우리 인간의 한계를 반영합니다. 아, 내가 잘못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이걸 보아하니, 아, 내가 한계가 있었구나. 인풋을 잘못 줬구나. 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갑니다. AI가 그러므로, 여기 잘 보세요. No more than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여러분 헷갈린단 말이야. 이따가 리얼리딩 정리해놨어. 자, 똑같이 뭐만 거 아니란 뜻이거든요. 둘다 부정입니다. 그래서 더 뭐만 것도 아니고 얘도 아니란 뜻이야. 이게 objective and fact based에서 이게 객관적이고 팩트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그치? 뭐만큼이나 natural human intelligence에서 인간의 진짜로 자연적인 지능만큼이나 AI도 뭐 하지 않아? 객관적이고 fact based 하지 않아. 그 말은 인풋이 들어가면 그대로 아웃풋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간보다 잘난 것도 아니야. 그치? 객관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 AI는 객관적이지 않다. 왜 인간이 준거 그대로 이렇게 내

보내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자, 그러므로 이렇게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프로그램되었습니다. With their own cognitive limits에서 인간들의 각자의 뭘 가지고서 인지적인 한계점과 그 다음에 제한점을 가지고서, 근데 어디 안에서 특정한 이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이 있었겠죠? 그 맥락 안에서의 어떤 인간의 제한적인 시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한계가 AI도 있다. 자, The answers AI gives us.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AI가 우리한테 제공하는 그래서 answer, 그 정답, 대답은요, 어떡한다? 인간이 주는 것과 똑같다. 이게 가야지. 계속 이 얘기만 했는데, 인간이 주는 인풋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 말을 해야겠죠. 오케이? 그럼 결국에는 이 AI가 만드는 요게 타겟이야. 얘는 어때? 라고 빈칸에서 물어본 거야. 그럼 어때야 돼? 이거 그대로 써야겠지. 인간이 주는 거를 그대로 반영한 거야. 계속 하는 말. 그쵸? 여기서 뭐 해야 돼? 인간의 인풋을 반영한다. 이거랑 가장 비슷한 말 찾아보겠습니다. 1번, reflect 어때? 반영합니다. 어떤 걸 반영하는 거야? 통계적인 기준. 오케이, 통계적 기준은 패턴이랑 같은 말이었지. 통계적 패턴을 반영합니다. We insert에서 끝났지. 여기가 핵심이었죠. 우리 인간이 제공하는 겁니다. Into the algorithm에서 알고리즘에 제공하는 그것대로 그대로 반영한다. 나온다. 정답 1번입니다. 됐죠? 다음은 2번. Conform to 어디에 지금 순응하는 거냐면 Objective Reality 이미 끝. 객관적인 현실에 순응한다? 알고리즘의 리밋이 아니고 객관적인 현실 자체가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리즈닝을 보여줍니다. That appears to surpass. Surpass는 뭐 하는 거야? 능가하는 거지. 인간지능을 능가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오케이? 객관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 Fact based도 아니라 그랬어? 능가가 아닙니다. 자, exhibit consistent pattern에서 일관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뭐를 통틀어서? 다른 다양한 컬처 세팅을 통틀어서 아까 뭐라 그랬어? 특정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 있어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동일한 게 아니지. 일관적인 게 아니겠지. 자, seem free 자유로워 보입니다. 뭐로부터? 뭐가 없어 보이냐면 바이어스가 없어 보인다. 이미 끝났습니다.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치?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그 가치 판단에서 이미 끝. 정답 1번이었죠. 자, AI의 답 출력. 그쵸? 이거 특성은 인간이 넣은 입력을 통계적으로 반영한다. 그쵸? 그러면서 인간의 지능보다 객관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원인, 결과였죠. 원인이 뭐였어? 인간의 온갖 데이터가 뒤섞여서 AI한테 입력되니까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아웃풋이었다. 그래서 통계적 평균을 닮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자, AI 출력은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반영할 뿐이어서 인간 지능보다 더 객관적이지도 사실에 기반하지도 않는다. 자, 여기서 하나 가져갈게요. No more A than B. 반드시 알아야 돼. 자, 여기서 된을 뭐뭐보다라고 해석하면 이제 안 와닿거든요. 뭐뭐와 마찬가지로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하는 게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인 것처럼 얘도 아니야라는 둘다 부정을 하셔야 돼. A도 B도 둘다 아니야. 이게 No more A than B가 얘둘다 아니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주어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랑 많이 비교하는 게 No less거든요. No less는 A 덜 하지도 않아. 그 말은 A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긍정입니다. 자, B에 못지않게 A 한다는 뜻이거든요. 뜻, B 못지않게 A하다. 둘다 맞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 그래서 보시면 You are no more wrong than I am. 해서 내가 틀리지 않았듯이 너도 틀리지 않았어.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wrong을 부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less 잘 보세요. 그녀의 여동생 못지않게 얘도 talented해. 그럼 얘는 긍정하셔야 돼. 이해했어? 여기서는 이걸 wrong을 부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틀린 게 아니고 맞다는 뜻이지. 그치? 부정하는 거야. 얘는 여기를 긍정하는 거야. 이게 no more과 no less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o less를 외울 때는 못지않아, 덜 하지 않아, 그러면 그렇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녀의 여동생만큼이나 탤런티드하다, 얘도 재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 요거 이 표를 꼭 가져가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4번. 자, cars were an impressive piece에서 자동차라는 것은요, 테크놀로지, 기술의 아주 어떤 부분이어서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In the late 19th century에서 19세기 마렵에, 그리고 그들의 변혁적인 어떤 포텐이, 그쵸? 잠재력이 was apparent. 명확했습니다. 20세기 초반. 그러면 계속 요거 봤어? 시기를 잡아주는 거 봤어? 20세기 초반까지 자동차가. 그치? 아주 변혁적이고 인상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자동차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변혁적인 포텐이 있었어. 잠재력이 있습니다. 어디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렇게 시기를 잡아주면서. 자, 그러면서 그러나 여기서 yes이 바로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 yes로 이것을 부정하면서 빈칸을 이렇게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야? 잠재력은 있었는데 그러나. 그러면 이 잠재력과 뭔가 반대적인 개념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서 이 yet도 하나의 큰 힌트였고요. 자, 사회적이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어떤 그 규범이요. 뭐될 필요가 있으면 변화할 필요도 있었고 여기부터 힌트 나오고 있네. 그다음에 some of those norms. 그래서 그러한 규범들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돼? 성문화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규제적인 법. 법으로도 성문화가 되어야 했고, 나 어떤 걸 지금 쓰면서 어디서 사람들이 운전하고 얼마나 빨리, 그러니까 속도도 법으로 만들어놔야 했고, 그다음 who was allowed to operate a vehicle? 그 자동차를 누가 운전할 수 있는지, 그 누가 허락을 받을 수 있는지, 그치, 허용되는지, 그래서 몇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for misuse 잘못 운전을 하면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야 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거에 대한 힌트를 주려고 사회에 문화적 규범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도 만들어야 돼. 오케이? 이것들을 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역이 바로 이렇게 쓰인 게 아니고 뭔가 갈 길이 머네라는 느낌을 받았어야 돼. 자,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물리적인 구조 있잖아.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뭐에 반응해서 이 오토모빌. 지금 자동차 얘기하고 있잖아. 자동차에 반응해서 사회도 막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요, 엄청나게 많은 지금 돈을 썼습니다. 뭐 하기 위해? To construct. 짓기 위해서. 뭘 지었어? Networks. 연결망을 짓기 위해. 도로라든지 고속도로. 자, 그 다음에 while. 그 동시에 suburb. Suburb은 뭐야? 교외 지역이지. 교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오리엔티드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 그래서 뭘 중심으로 한 겁니까? 차를 중심으로 한 교외 지역은요, 덮었습니다. 어떤 풍경을 덮었냐면 outside central cities에서 이 지금 중앙 도시의 바깥의 풍경을 덮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진짜 교외 지역 가보니까 다 차로 이렇게 붐비더라라는 얘기겠지. 자, 뒤에 가시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뭐 어떤 실험까지 했냐면 자동차가 중심이 된 사업 모델까지 구상을 했습니다. Before coming up, 뭐 이전에 이미 했다는 거야? 히트를 치기 이전에. 됐지? 그다음에 뭐와 뭘 함께 히트를 쳤냐면 피자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개조 자동차 경기를 이제 하기 떠올리기도 전에 일단은 자동차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을 했다. 그럼 자동차를 중심으로 사회가 계속 막 흘러가는 거 보고 있죠? 자, and not until 선생님 여기서 이제 답을 확실히 구했거든요. 봐봐, not until은 강조야. 이따 리얼리딩에서 보여줄게. 자. 이때까지는 아니란 뜻이야. 일단은 맨날 비로소 비로소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그냥 딱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이때까지는 시간의 선을 그려볼게. 이때까지는 아니야. 그러면 봐봐. 여기까지는 아니야란 뜻이야. 오케이? 뭐까지 아니냐면 the last few decades. few는 이제 그러니까 decades는 10년이란 뜻이니까 맨 마지막 몇십 년까지는 아니야. 20세기에. 그럼 봐봐. 여기 20세기에 맨 마지막 몇십 년이라 해봐. 여기까지는 안 됐어. 이게 몇십 년이야. 오케이? 몇십 년이야. 그럼 여기까지는 안 됐어. 뭐가 안 됐냐면 did the first perfection of container shipping, trucking and big box retail.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고 진짜 동사가 converge야. 그럼 여기 did는 왜 나왔어? 여기 converge에 대해서 not until이라는 게 부정어니까 did가 도와줘서 나가면서 vs 구조가 요렇게 지금 된 거지. 도치가 된 거지. 근데 사실 이 did는 어디서 왔다고? 이 converge라는 동사에서 빠져나온 거라고. 일반 동사는 do, does, did가 도와주는 거니까. 오케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지금 perfection부터 이렇게 뭔가 볼까? 여기가 지금 주어 부분입니다. perfection이라는 것은 고도화시키고 좋게 만드는 거잖아. 이렇게 컨테이너로 이렇게 운송을 하는 거, 트럭으로 운송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대규모의 지금 소매상, 을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진짜로 이렇게 배송을 해가지고 물건을 옮기는 걸 얘기하겠지. 이 고도화가 converge, 모이는 것은 이때까지는 안 됐다라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때까지는 안 됐으니까 사실은 이 이후에서야 됐다라는 걸 함의하는 거야. 됐죠? 시간의 선을 그리면 굉장히 편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 안 됐다? 사실 이 표현은 그 이후를 강조하는 거야. 20세기가 끝나기 몇십 년까지도 안 됐어. 그 말은 20세기가 끝나기 몇십 년이 돼서야 이것들이 가능해졌더라. 진짜로 막 컨테이너로 짐을 옮기고, 그치? 컨테이너 쇼핑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해가지고 막 짐을 옮기는 거 20세기의 마렵이에서나 가능해졌더라. 뒤에 가시면요. 자, converse to 뭐 하는 게 가능해졌냐면 transform, 변혁하는 거. consumer experience. 자, 여기 transform의 동사잖아. 동사의 목적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consumer experience. 여기가
목적어 1번, as well as 뿐만 아니라 development

0: 그러면 opportunity가 목적어 2번입니다. 자, 뭘 바뀌었냐면 뒤에 보시면 지금 부자 나라에서의 경제권에서의 소비자 경험도 바꾸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물건이 많아지니까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야.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 뭐도 바꿨어? 이 발전의 그 기회도 바꿨습니다. 어디서? 이머징이 신생하는 거지. 막 신생하는 이 경제권에서의 그 발전 기회도 바꿨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됐냐면 이게 이제 근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어떤 cheap goods에서 싼 가격에 살수 있는 물건들의 근원인 이 신생 경제에서의 발전 기회도 바꿔놨습니다. 스타킹 어디에 쌓이는 거야? Large retail shops에서 이큰 대규모 어떤 소매상의 이 shops는 어디 있는 거야? 물건 판매대에 올라가는 그 값싼 물건들 있잖아. 그거를 발생시키는 신생 국가들 있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도 이러한 교통이 바꿔놔버렸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 대규모 교통 있잖아. 운송 시스템. 이게 언제서, 언제 강조하고 있어? 20세기 끝날 무렵. 이 사이를 잘 봐야 돼. 19세기 말, 20세기 초에서 잠재력이 있었다가 지금 20세기의 끝날 무렵에서야 진짜 이게 실현됐다라는 거 보여? 여기서 뭘할수 있어? 아, 시간차가 있었구나. 요거를 읽어냈어야 돼. 반드시.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이게 그냥 된게 아니고 정말 거쳐가는 일이 많았어. 시간이 좀 걸렸어. 이게 들어가야겠지. 정답합니다. 자, 정답. This same potential also created opportunities for misuse에서 이게 잘못 사용될 가능성을 만들어놨어? 전혀 말이 안 되죠. 자, the lack of consensus. 이게 지금 합의가 안된 얘기가 나왔어. 아니, 이걸 받아들이자. 합의가 안된게 chaos. 어떤 혼란을 만들었다. 말이 안 되죠. 3번, it took a very long time. 이게 이제 정답이지. very long time이 핵심어지. 왜? 20세기, 19세기 말에서 시작된 게 20세기 끝날 무렵 됐으니까 정답 3번입니다. 그렇죠? to fully exploit. 중요한 단어죠. 이용하다, 활용하다라는 뜻이 있지. 착취하다 말고 이 포텐셜, that 포텐셜이라고 확실하게 잡아주잖아. 포텐셜이 있었어. 그 포텐셜을 바로 다시 또 짚어주면서 괜찮습니다. 이용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 4번, 어떤 법이라든지 규제가 막았어가 아니고 법이랑 규제가 만들었지. 이용할 수 있게 이 성장을, 그치? 막은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자동차 회사에 대한 불신이 전혀 없습니다. 불신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것들을 지금 사용되지 못하게 했다. commercially. 어떻게? 상업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죠? 좋습니다. 자, 소재는요. 자동차의 변혁적 잠재력은 특성은 뭐였어? 일찍 분명했으나 사회가 완전히 활용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자, 여기서 예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일반과 구체적인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 얘기를 구체화시켰던 지문이었습니다. 자, 메인 아이디 한번 읽어보시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거. 자, 리얼리딩 볼까? Not only, not until 그리고 did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did가 있고 사실 주어 진짜 동사가 converge였다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가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not until이 나오잖아. 그럼 G가 도치된다. 그래서 do나 does나 did가 도치되면서 주어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did를 보면 멈추지 말고 본동사부터 찾아야 됩니다. 쭉 뒤로 가면서 converge까지가 진짜 동사라는 거 발견했어야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뒤에 비로소 뭐뭐했다라는 이후의 상황을 강조하는 거였다는 거. 좋습니다. 자, 소화홍기 적어주시고요. 오늘 요거 OX 표시해주면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죠? No more, no less. 한번 구분해볼게요.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20강으로 만나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며?
5: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 수능 완성 세계사 박세훈입니다. 자, 이제 19번째 시간이고요. 자, 지난 시간은 제국주의 관련 파트, 이제 문항들이었고, 자, 이제는 세계대전이 되겠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에서 세계대전 이후 냉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문항

문제들은 다 풀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워낙 또 큰 주제고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주제다 보니까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75페이지 지난 몇 달간 자, 요거 보면은 나라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 자료 탐구니까 나라만 찾고 끝나지만 실제 문항에는 이제 선지까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세계사는 그냥 저는 몇 번이나 항상 말하는 게 나라 싸움이다. 나라를 누가 더 잘 찾는가. 이 게임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거 만만치 않았거든요. 차분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여기 자료는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요런 말 이거 이 자료 해설은 이거 이 말이 나왔고 이 말이 나왔고 이 말이 나와서 이거를 알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이거네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겠다. 자, 일단 가. 지난 몇 달간 가의 상황은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것 가지고는 알 수 없어. 자, 그런데 이런 게 힌트죠. 새롭게 들어선 정보. 이 나라가 뭔 일이 있었구나. 이 가가 뭔 일이 있어서 정부가 새롭게 나왔어. 정부가 바뀌었어.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나라야. 세계사에서. 그 다음. 대중에게 약속했어. 그 정부가 즉각적 평화를 이행하고 있어. 평화를 이행하는 이런 말이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전쟁하고 있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 아,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이 가라는 나라는 새롭게 정부가 들어선 상태란 말이야. 그 새로운 정부는 전쟁에서 빠지겠다라고 보이는 거죠. 지금.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뭘 했어? 약속했던 바가 뭐야? 즉각적 평화. 그러니까 전쟁에서 빠지겠다.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 자기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라야. 근데 나라는 나라가 또 등장했어. 근데 이 나 국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 때문에 동부전선이 붕괴된 거야. 나의 동부전선은 붕괴돼. 나의. 그러니까 이 나라는 나라가 있고 자, 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가에서 지금 이러한 사건이 벌어져서 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말이지 지금 서부가 있겠고 동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쪽은 붕괴됐대. 가에서 뭔 일이 지금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나한테는 호재야. 보니까 나가 대규모 병력과 자원을 서부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됐다라는 거지. 이 가가 붕괴됨으로써. 자, 가는 여기 있는 거죠. 나의 입장에서. 자, 저는 이 상황 이 전쟁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위험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말이죠. 자, 여기서 만약에 연합국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협상국이라고 출제를 해주셨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우리 많은 친구들이 좀 더 수월했을 겁니다. 오! 동맹국 대 협상국 1차 세계대전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연합국이든 협상국이든 다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비슷하잖아 의미가. 근데 이제 연합국이라서 2차 세계대전인가? 연합국은 2차 대전 때 쓰는 표현인데 근데 뭔가 이 스토리라인은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이제 느낄 거란 말이죠. 자, 서부전선의 전력 불균형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 새로운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에게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라는 나라가 뭔 일이 터져서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졌어. 근데 이거에 또 반발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이거에 반발하는 애들이 있어. 반발하는 애들. 그러면 이 얘네들을 도와줘서 지금 우리가 빨리 얘네들을 지원해줘야 돼. 그래야 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가를 생각해보니까 어떤 일이 터져서 새로운 정부로 교체된 나라야. 근데 그 나라는 전쟁에서 지금 빠졌어.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에 불복해서 반대하는 그런 세력도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얘네 가나라가 이런 상황을 겪으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빠지니까 나한테는 호재야. 그래서 이 나가 뭐를 할 수가 있어? 서쪽에다가 힘을 더 쏟을 수 있게 된 나라야.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야? 항상 양면전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나라거든. 양면전을. 근데 전쟁에서 양면전은 필패. 근데 잘된 일인 거지.

지금 가가 이렇게 됐으니까 자, 이러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러시아 혁명이 먼저 터졌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생각해 보면 새롭게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섰고 걔네들의 목표는 뭐야? 임시정부 타도하고 전쟁 중지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중지한다. 그게 바로 1918년에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으로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이랑 프랑스는 이제 기가 차지. 왜냐하면 같은 편이었던 러시아가 빠진 것만으로도 타격인데 가장 경계하고 정말 싫어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랑 지금 한창 싸워야 되는데? 독일이랑 싸워야 되는데. 물론 나중에 미국이 들어와 주지만 그런 스토리라인이 머릿속에 있어야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고 그 새로운 정부가 전쟁을 중지한다. 요게 가장 중요한 힌트라고 볼수 있겠고. 그래서 러시아 이야기 같아. 그럼 자연스럽게 왼쪽에 독일이 있고 독일은 또 양면 전쟁하면서 또 독일의 서쪽으로 간 프랑스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이렇게 또 도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는 러시아, 혁명이 터진 러시아, 나는 독일.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요거는 쉽지 않은 그런 문항이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나라만 찾고 끝나는 거다. 자, 나는 독일임을 할수 있다. 여기 독일과 러시아는 동부전선에서 대립했다. 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이 발생한 후에 러시아는 독일 등 동맹국들과 단독 강화를 체결해서 이탈했다. 이게 바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인 거고 주의할 점이 독일하고만 러시아가 독일하고만 이렇게 강화 조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동맹국들이니까 당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랑 같은 편이었던 애들이 소환이 돼야겠죠? 오스만,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요런 애들도 같이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자, 가나 국가도 똑같이 이번에도 자, 가와 나. 가는 전쟁 초기 서부 전선에서 괄목할 만한 전진을 이뤘다. 나의 군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격해서 일부 군대를 동부 전선으로 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가는 뭐야? 또 양면전하고 있는 나라야. 서부 전선, 동부 전선. 그럼 또 느낌이 와. 독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요. 근데 이 나군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격해서 일부 군대를 동부로 뺄 수밖에 없었어. 자, 서부 전선에서 수적으로 줄어든 가군대는 프랑스와 싸우고 있군요. 또 누구? 영국이랑 싸우고 있군요. 그러면은 그냥 프랑스와 영국이랑 항상 이렇게 싸우는 나라. 독일이지 뭐. 근데 생각보다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 뭐야? 빠르게 프랑스 쪽부터 끝내려고 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누가 움직였다? 러시아가. 그래서 나는 러시아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소모전, 그다음에 참호전 이런 말이 나와서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협상국이란 표현이 있기 때문에 0% 협상국을 좀더 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른 전투 나와 있지 않지만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솜전투, 대표적인 1차 세계대전의 전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플라시 전투에서 이겼다. 이거는 영국이죠. 그럼 안 되고. 인도차이나 연방,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거는 프랑스야. 바이마르 공화국은 독일이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졌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니죠. 영국, 프랑스와 3국 협상 0% 맞지. 중앙아프리카의 콩고라면은 벨기에. 벨기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료 탐구 가봅시다. 지도가 나왔고 요즘에 많이 보이는 이 말풍선 형태, 시간순 말풍선. 우리 앞에 제국주의 파트에서도 거의 뭐 비슷한 포맷의 문제를 한번 봤는데요. 이 문제 헷갈려한 친구들이 꽤 있고 좀 저는 이런 실수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어떤 실수를 하느냐. 사라예보 나왔다고 야 이거 사라예보 사건 1차 세계대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없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있다. 절대. 너무 이렇게 우리 수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물론 육모긴 했지만은요. 자, 이거 보시면은요. 일단 러시아 이탈리아군과 가 전쟁은 무엇이냐? 요건데. 자, 1번 볼게요. 엘라리아 이아 칼라마스 전투에서 그리스한테 졌다. 몰라요. 엘라이아 칼라마스 전투 몰라요.
그러나 이탈리아가 그리스

그리스에서 그리스한테 져서 뭔가 좀 고전했다. 요 느낌은 알수 있는 거지. 이탈리아가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군사를 갔는데 졌어. 요 느낌만 알면 돼. 이 전투를 알면 안 돼. 이 전투를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막 바람직하지도 않아. 시험 끝나고 이거 궁금했는데 한번 찾아봐야지. 요거는 상관없음. 그런데 이런 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찾아보자. 이거는 아니라는, 절대 아니라는 거지. 항상 제가 세계사 수능 강의를 할때 하는 말, 몇 가지로 빠질 필요 없다. 교육과정 내에서 내가 아는 거를 확실히 알면 된다. 2번, 독일군의 사라예보 점령을 측면 지원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탈리아와 독일이 함께 움직인 전쟁이구나. 이걸 알수 있는 거지. 독일군이 사라예보를 점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좀더 공부가 된 친구들은 이거 낚시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까지 가는, 메타인지가 발달한 단계까지 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거 1차 대전 아닌데 1차 대전으로 낚이게 하는 장치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탈리아와 독일이 함께 움직였다. 그러면 당장 여기서 이상한 걸 느껴야 돼. 왜냐면 근데 이탈리아와 이거를 만약에 1차로 착각했다고 쳐봐요. 낚였다고 쳐봐요. 근데 이탈리아랑 독일이 1차 때는 이렇게 함께 움직이거든요. 왜? 이탈리아가 1차 대전 때는 협상 쪽으로 빠져 있었거든. 독일이랑 반대편에 섰습니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돼. 그럼 이거 1차 아닌데 낚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어야 된다는 얘기고. 3번. 독일군의 지원 속에.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독일과 역시 함께 움직였고 반대편에 누가 있다? 영국. 연합군.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구나. 4번은 그냥 참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다. 요렇게 보면 됩니다. 자, 1에서 이탈리아군이 그리스군에 패전했다. 2와 3에서 독일군을 지원했다. 4에서 뭐 요거는 그냥 말풍선을 봤더니 2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알았다란 말이나 다름 우리 수능 완성이 이 부분의 해설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좀더그 낮은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한창 막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좀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친절한 설명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제 생각에는. No. 자, 요거는 그냥 문제를 봤더니 알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좀더 쌤이 실질적인 학생 입장에서의 그 접근 과정으로 좀 이렇게 구현을 해보려고 쌤이도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랑 독일이 함께 움직인 전쟁. 1차인가? 1차는 안 돼.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이탈리아는 협상국으로 빠졌었기 때문에 요렇게. 그다음에 2차 대전 때 그리스 쪽으로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공격을 했었는데 패했죠. 그런 정도까지는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볼 수는 있었다. 자, 이탈리아는 독일, 일본과 방공협정을 맺었다. 이런 추가 설명은 필요하죠. 자, 1937년 독일, 일본과 방공협정 맺었고 독일이 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그리고 1940년 그리스와 북아프리카를 침공했는데 이탈리아가 적어도 우리가 교육과정상에서 보이는 군사적 역량으로는요. 로마 시절 빼고는 그렇게 군사적으로는 두각을 드러낸 적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독일에게 부담만 안겨주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답니다. 연습 문제 갈게. 2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파리 감락됐다. 큰일 났네요. 프랑스가 무너졌습니다. 가는 전쟁에 참여해서 수에즈 운하 확보를 목표로 공세를 한 나라다. 자, 요거는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문제라고 제가 생각해요. 자, 수에즈 운하야. 그쪽으로 지금 공세를 나갔대. 여기 수에즈 운하는 여러분 이집트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가 나라가 파리가 함락될 무렵에 이집트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나라야. 이집트 쪽으로 접근한 나라. 더 나아가 영국의 주요 식민지인 동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이나 인도에까지 세력을 펼칠 보통 우리 원대한 계획 이런 것들은 약간 실현 가능성이 적거나 실제로 못했을 때 약간 이런 느낌 쓰죠. 원대했다, 계획은. 이런 느낌. 자, 그러나 그리스가 가해 군대를 격퇴했다.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학습이 돼, 자료 탐구에서 학습이 되기도 했고요. 자, 이듬해 독일이 북아프리카와 발칸반도에 개입했다. 그러니까 이 발칸 쪽에서 이탈리아가 왠지 성과는커녕 더 부담만 일으켰고 독일이 이제 그에 따라서 이렇게 개입하게 됐죠. 나치의 손아귀. 자, 나치란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거 2차 세계대전이구나 알수 있겠고. 자, 독일과 함께 움직이는 친구들이다. 그리스 건드렸다. 그 다음, 이집트 쪽으로 접근하려고 했다. 자,

그러면 이거 뭐냐? 이탈리아가 되는 것인데요. 이탈리아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일본은 한창 그거 뭐야? 우리 뭐 중국이랑 중일 전쟁으로 싸우고 있고. 그다음에 파리 함락이니까 요거는 1940이죠. 독일의 파리 함락. 그러니까 아직 진주만은 사건은 없었고 동남아 막 이렇게 휩쓸려고 하고 있고 그럴 때가 지금 일본의 상황인 거고 여기 유럽과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탈리아가 요로 했는데 오히려 독일의 부담만 지워졌다. 자, 근데 이 이탈리아 식민지 생각해보면 이집트 왼쪽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리비아 쪽에서 또 이렇게 수에즈운하, 그러니까 이집트 쪽으로 충분히 또 공세도 노려볼 수 있었던 게 이탈리아가 되는데 군사적으로는 크게 성과는 없었고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빨리 43년에 항복을 했다. 알겠죠?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이탈리아 문제로 응용이 가능하다. 힌트가 많지는 않거든. 그리스 정도. 그래서 요거는 좀 주요하다. 봐두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셜 제도 등을 점령을 했다. 독일 비스마르크와 마셜 제도. 무력 시위로 일본을 개항했다. 베리 함대죠? 요거는 뭡니까? 미국.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이겼다. 독일과 소련의 전투입니다. 소련의 승리고요. 독일, 일본과 방공협정 37년에 체결했다. 정답. 그 다음, 파수다 사건으로 프랑스와 충돌한 건 영국이겠지. 좋습니다. 자, 연습. 2점 테스트 가봅니다. 자. 하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온 거. 식민지 쟁탈전에서 후발주자였다. 가라는 나라가요. 그간 아프리카에서 확보했던 몇몇 지역에 만족하지 않고 아시아 태평양 방면으로 진출하고자 했다. 자, 여기서 좀 핵심이 나오는데요. 발칸반도를 거쳐서 바그다드를 잇는 철도. 우리가 일명 삼비라고 하는데, 베를린, 비잔티움,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스탄불입니다. 그 다음에 바그다드 해서 바그다드를 잇는 철도를 건설한다는 계획과 육군 중심 편제에서 벗어나 해군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했다. 자, 가의 이러한 정책은 세계 최대의 식민지 보유국, 이런 표현 충분히 우리가 알수 있죠. 세계 최대의 식민지, 해가 지지 않은 나라, 그 다음에 뭐 살짝 과장부터 해가지고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요즘 시대에 뭐 어떤 분쟁, 근현대 분쟁이나 문제가 있다. 그럼 역사적 기원으로 거슬러 가면 상당 부분 이 나라가 많이 결부돼 있다라는. 네. 워낙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바로 영국. 자, 영국은 과거 적대국이었던 프랑스와 연대를 했다. 프랑스와는 뭐 역사적으로 계속 라이벌 느낌이었으니까. 그래서 영국 최대 식민지 영국. 자, 그다음에 프랑스는 아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히 영국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영국과 이렇게 또 대립하고 있고. 지금 바그다드를 잇는 철도 일명 삼비죠. 영국은 삼시라고 또 있지. 카이로, 캘커타, 케이프타운이라고 했어. 자, 요거는 독일이다. 자, 그러면 1번. 리비아 식민지는 이탈리아. 농노예 방령 러시아가 대표적이죠. 아프리카 횡단 프랑스입니다. 수에즈 운하 관리권 차지했다. 영국이 마침. 그러니까 이집트에 프랑스가 접근했는데 나 몰라라. 이집트도 손 놨고 영국이 들어와서 수에즈 운하를 사들이면서 이렇게 종속화를 시켰다. 자, 가와 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함께 삼국 동맹을 결성했다. 아니요. 독일과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삼국 동맹이 되겠습니다. 1882년에 이 질서가 만들어졌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이탈리아는 협상적으로 빠졌다라고 오늘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이제 2번 갑니다.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세르비아에 대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선전 보고, 자, 이 전쟁이네요. 그리고 세르비아 나왔고 오헝 제국 나왔고 그냥 이것은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1914년에 뭐가 있었느냐? 사라예보 사건이 있었지. 오스트리아 이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자신들이 점령했던 이 보스니아 의 사라예보에 방문했었는데 세르비아계 민족주의 청년이 그들을 이제 암살을 하면서 국제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세계대전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나는 혁명의 첫 징후는 11월 3일, 자, 11월 달이고 킬. 자, 요 킬은 우리 교육 과정상 중요한 키워드 됩니다. 자, 킬 군항의 수병들의 반란.

란이죠. 그래서 수병, 이 해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던 이제 동맹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불가리, 독일 이렇게 있을 텐데 다 항복했어. 다 항복했고 독일만 남았는데 이 1918년 11월 달에 이 킬군항 수병의 반란이 일어났고 혁명 터지면서 비렐름 2세 물러나고 독일 제국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휴전협성 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독일은 독일 제국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로 가게 되고 그 흐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전쟁의 거의 끝자락이다. 시작과 끝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1번 베를린 장벽이 설치됐다.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기죠. 196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9년에 붕괴됐고요. 신성 로마 제국 개최 1806년이죠. 나폴레옹 1세.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은 35년, 1935. 중요한 점, 2차 세계대전 발발 전이었다.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전개했지. 그래서 전쟁기에 이거를 했고, 이것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 참전 여론이 거세지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벌어진 일로 그냥 고르면 되는 스토리로도 잡을 수가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군비 축소를 위한 워싱턴 회의는 전쟁 후고 1921년이고요. 그리고 이 워싱턴 회의가 정답이 되거나 중요한 어떤 테마가 되려면 우리 동사에서 나올 겁니다. 알겠죠? 전쟁 후에 군축회담,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영토 보전, 기회 균등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었던 것이 워싱턴 회의. 자, 3번 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는 소비에트 정부 건설. 그냥 이게 소비에트 정부 건설 나왔기 때문에 러시아 쪽 상황이었다. 경제 발전에서 우리가 내뱉었던 말들이 현실에 비해 훨씬 급진적이었다. 아, 너무 급진적이었다. 이상이었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공산주의로 곧장 나아갈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을 해서 소비에트 정부가 만들어졌지만, 아, 경제만큼 이거 쉽지가 않아. 우리는 농민들의 개인적 동기를 기초로 삼아야 하고, 이런 걸 만들어내야 돼. 우리는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 우린 바꿔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 정부를 만들었지만,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 동기를 중시하고 우리가 좀 발전시켜 놔야 돼. 잠깐 이제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을 유보시키고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했다. 이 느낌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레닌의 혁명을 이끌었지만 경제 체제에 있어서만큼은 시장 경제적 요소가 필요하다. 신경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빈 체제의 정리. 나폴레옹 전쟁 이후 1814에서 15까지 빈 회의가 있었고 굉장히 보수적인 체제가 만들어졌다. 차티스트 운동. 1차 선거법 개정이 1832년에 있었고 혜택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운동이었다. 노예 해방을 둘러싼 갈등. 1861에서 65까지 미국 남북 전쟁 주제고요. 범게르만과 범슬라브는 1차 세계대전의 배경 민족주의적 갈등. 그래서 뭐 독일과 오스트리아 쪽, 러시아, 뭐 세르비아 쪽의 대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라. 자, 사회자가 말합니다. 작년에 시상하지 못한 노벨 평화상을 사정상 오래 수여하는데요. 이 수상자는 말이죠. 민족 자결주의를 재창했고 올해 초에 설립된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했지만 쏙 빠졌죠. 미국이. 자, 국제연맹 창설은 뭐예요? 20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만들어진 것이고 민족 자결주의를 재창했다. 14개조. 평화원칙 14개조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미국이죠, 바로. 그리고 미국의 이때 대통령은 자, 누구니? 윌슨입니다. 시점은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건강상 참석하지 못한 대통령 말씀 전합니다.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 등등등등. 근데 의외 반대로 미국이 국제연맹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물리적 제재를 할 수가 없었던 게 국제연맹의 가장 큰 한계였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뭐 33년에 뭐 독일 탈퇴, 뭐 일본 탈퇴, 37년에 이탈리아 탈퇴. 자, 가보겠습니다. 3국 협상이 완성됐다. 1907 시점으로 잡으면 돼요. 0%. 사라예브 사건, 1차 세계대전의 시작점,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된 거 23년, 만주사변 31년, 39년에 2차 세계대전 시작.

시작된 거죠. 포츠담 회담 이제 전후 처리를 위한 회담이었고요. 45년 7월 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어디니? 여기 2번 나에 들어가면 맞다. 됐습니다. 국제 연맹이었습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다음 민주운동이 전개된 국가. 자, 이것도 키워드야. 더운 지방 사는 사람에게 소금이 매우 중요하다. 소금 이야기가 자꾸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담배 얘기가 자꾸 나와. 이란이야. 소금이잖아? 인도야. 이게 세계사에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장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얕게 넓고 넓기 때문에 내용은 많지 않지만 키워드만 잡고도 풀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 영국 식민 당국이기 때문에 인도라는 것뭐 너무나 첫 줄만 보면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 행진이죠. 1930년에 소금 행진을 말하고 있는 건데, 요거 간디 이야기죠. 그래서 간디가 출제되는 게두 가지에 걸쳐 있어요. 첫 번째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원래 이제 인도인들이 영국 식민지이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에 협조하는 대가로 영국이 많은 달콤한 약속들을 했는데, 그걸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롤러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인도인들의 이런 민족운동을 아주 부당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롤러법 저항 키워드가 있고요, 간디. 그 다음에 1930년에 소금 행진이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금에 대한 영국의 처우에 대해서, 소금에 대한 지금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거에 대해서 불복종 운동, 소금 전매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했다. 소금 행진이라는 걸 했죠. 간디는 이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뭘 찾아요? 인도를 찾아라고 했어. 1번, 비시 정부가 수립됐다. 1940년에 독일이 파리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를 굴복시켰죠? 본토에서는. 그래서 비시 정부를 수립했고, 드골을 중심으로 한 저항 세력은 영국으로 망명해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이어갔다. 동의운동 추진됐다. 베트남이 한 거죠. 자, 프랑스의 지배를 받는 베트남이 판부이저우의 주도 아래 일본으로 유학생을 보냈다. 네루가 완전한 독립을 요구했다. 뭐, 요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4, 그리고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네루의 좀더 적극적인 뉘앙스의 완전한 독립 요구. 자, 4번. 무스타파 케말이 술탄제를 폐지했다. 자, 이게 1922년에 폐지를 했고, 23년에 정식으로 튀르키예 공화국이 출범됩니다. 즉, 이 무스타파 케말은 현대 튀르키예의 아빠, 아타튀르크, 우리 국부로 불리는 인물이다. 자, 무함마드 알리, 제가 말씀을 지난 강의 때부터 계속 드렸죠. 오스만 제국의 이집트 총독이 무함마드 알리야. 이제 이 무함마드 알리는 오스만을 위해서 어쨌든 굵직한 일들을 여러 가지를 해놨고,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게 와하브 운동회에서 사우디 왕국을 무너뜨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무함마드 알리가 오스만으로부터 이집트의 자치를 얻어냈고, 그때부터 이집트는 또 이집트만의 정치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함마드 알리 이후의 지배자들 대해서 수에즈 운하가 이제 토목공사가 들어갔고, 수에즈 운하가 결국 경제적으로 이집트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했고,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온다? 영국이 들어왔다. 그래서 영국 식민 지배로 간다. 이렇게. 자, 인도였고요. 자, 6번 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건, 미합중국 상원 및 하원은 미국이야구요. 미국이고, 국가방위, 농업 및 산업발전, 그럼 경제 쪽까지도 결부돼 있고, 미국이고, 자, 미국이고, 테네시강 수로 정비 가장 핵심입니다. 테네시강 수로 정비를 통한 선박 운항 효율성 제고, 그 다음에 테네시강 및 미시시피강 유역의 홍수 통제를 위해 미합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엘라베마주 머슬쇼어스 인근의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테네시 계곡 개발 공사. 해서 이게 쉽게 말해서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전통적인 방법이죠. 일자리 창출. 대규모 건설 사업 등을 국가가 열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농업 분야에도 정부가 개입했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복지, 노동자들을 위한 법, 이런 것들이 일련의 개혁들이 나오는데, 자, 기존에는 이러한 것들을 신봉했죠. 맡겨. 시장에 맡겨. 맡겨.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는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신봉이 되어 왔는데, 아니야. 적절할 때 정부가 뭐 한다? 시장에
개입한다.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경제 정책 뉴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테네시 계곡 개발 공사 요거 아주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농업 조정법. 그러니까 이번에는 테네시가 나왔지만 여러분들 수능 볼 때 또 나올 수 있는 거 농업 조정법. 그 다음에 뭐 노동자들을 위해서 나온 거 와그너법 이런 것들 나와. 근데 이제 큰 틀에서 정부가 개입하고 있네? 그것을 보면 됩니다. 자, 1929년에 미국발 세계 대공황이 터졌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30년대 자 새로운 대통령으로 올라가게 되는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뉴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1번 뉴딜 정책 정답. 대학진운동 1950년대에 있었고 완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게 되는 참사가 발생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서 마오쩌둥의 권한 이제 위신이 좀 떨어지긴 했겠지만 오히려 반대파를 철저하게 숙장하면서 대규모 극좌 사회운동으로 벌어졌으니 문화 대혁명으로 이어진다. 마스트리트 조약 1992년 네덜란드에서 체결됐고 93년 EU, 유럽 연합의 출범과 연계되는 주제고요. 카이로 회담에서 43년 뭡니까? 미국과 영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이 만났고 우리 한국에 대한 독립이 논의가 되기도 했죠. 자, 세계무역기구 1995년 창설됐고 바로 말 그대로 국제무역, 세계무역, 자유무역에 대한 그런 이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뉴딜 정책이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뉴딜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7번 갑시다. 밑줄 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전쟁이 발발한 날 겐지가 와세다 실업학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네요, 일본. 사회교사는 언제나처럼 국민복 차림에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교실로 들어오더니 해냈어! 라고 하고 이제 막 학생들도 막 장단을 맞춰줬나 봐. 자, 쇼와 천황 나왔고 미일간의 전쟁을 알린다. 자, 교사는 운동장으로 나와, 이게 참 그 일본적 특성이 그려지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묘사가. 그리고 진주만 기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941년 11월 달에 미국의 일본의 그 진주만 기지 공습이었고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고 이것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이 되는 거겠죠. 45년에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할 때까지. 자, 파리 꾸민 진압은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이고 프로이센이 이겼을 때 여러 가지 프랑스가 굴욕적인 상황에 놓였고 그거에 저항하면서 만들어졌던 건데 결국 진압됐죠. 프랑스 신정부와 그다음 독일의 지원으로. 자, 마셜 계획 발표, 이거는 냉전기죠. 전쟁 끝나고 나서 서유럽 경제 지원, 얄타 회담이 전쟁 중이 맞다. 45년 자 2월 달에 얄타 회담이 개최됐고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이야기되었습니다. 3번 정답. 닉슨 독트린 발표는 69년 냉전기고요. 바이마르 공화국은 1차 세계대전의 종결 시점이 되겠습니다. 독일 제국 무너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된다. 자, 1919년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8번. 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곳은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너무나 큰 힌트가 나왔고요. 세계 평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평화 유지와 국제 협력을 목적으로 한 UN이 출범했다. 자, 헌장이 체결됐다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샌프란시스코 회의예요. 이게 6월 달인가 그럴 거야. 45년. 그래서 중요한 점이 그냥 샌프란시스코 회의는 헌장 체결이고요. 나중에 51년에 우리 동아시아사에서 출제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있습니다. 일본의 주권회복, 그것은 51년이다. 그래서 이것과는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특히 산하기구 중에서 안보리라고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는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여기에 상임이사국이 있는데 자, 이게 정답이 그거죠? 바로 상임이사국 다섯 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근데 이제 소련은 지금 현재 러시아가 되겠지. 자, 이 다섯 나라들이 어느 한 나라라도 어떠한 이제 상황에 그 의제에 대해서 비토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강대국들의 논리에 좌우된다라는 한계점을 안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국제 연합 UN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평화 10원칙은 우리 정말 제 생각에는 올해 우리 세계사 수능 세계사 마지막 20번 문제 요거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반동회의

분이 살아해보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그거와는 달리 그건 낚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런 건 확실한 거야. 이런 거는 자신감 가져도 돼요.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1차 세계대전이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지. 이건 확실하니까. 근데 더 읽어도 좋아요. 독가스라는 신무기가 나왔어. 하긴 안타깝습니다. 독가스 공격으로 시력을 잃은 병사들이 안 보이잖아, 잘. 그래서 앞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은, 정말 이 참혹한 광경이고 너무나 가슴 아프다. 이 구도 사진도 있고 다른 사진도 또 유명한 사진도 있어서 제가 개념 강의 때 보여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참 그렇죠. 이 독가스. 저도 이제 뭐 군대 가서 뭐 화생방이랄지 이런 거 훈련을 하지만은 그때 그 경험을 해보면 아 차라리 죽고 말지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고통스러웠다라는 고통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당시 전선은 또 기관총 신무기 이런 것들 나왔고 참호전 나왔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전쟁 빨리 끝날 수 있다. 지도자들이 왜 신무기가 나왔어. 엄청나게 빠르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 그래서 전쟁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좀 보였던 모습이 있었던 게 1차 세계대전이었거든요. 근데 웬걸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더 많이 오래 죽이게 되는 그런 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1번 국제연맹이 창설됐다. 1차 세계대전과 관련은 있지만 1차 세계대전 끝나고죠. 20년이니까. 대서양원장은 41년 2차 세계대전 중 루즈벨트와 처칠의 만남. 브레튼 우즈는 44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종전 전, 히로시마의 원폭, 다 2차 세계대전이 오답으로 나왔네요. 45년 8월 달, 남은 건 독일이 무제한, 그러니까 영국이 북해를 봉쇄하자 독일도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하면서 가리지 않고 격침을 했거든요. 그런데 1915년에 루시타니아호라는 커다란 배가 침몰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독일의 잠수함 때문에. 근데 거기에 미국인들도 꽤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미국이 참전 여론이 고조가 됐고 침범한 전보라고 해서 4종 공통 요소는 아니지만 독일이 이제 미국의 밑에 있는 멕시코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해서 미국에 대한 공격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미국이 다 알아차리면서 미국에서 참전 여론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참전을 했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다. 2번 갑니다. 가와 나식이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로 오른 것은? 자, 그러면 감사하게도 러시아사로 좁혀졌고. 그쵸? 일요일이었던 어제, 차르리 니콜라이 2세가 러시아 역사상 마지막 이제 황제가 되겠죠. 죽습니다, 나중에 혁명 세력한테. 노동자들에게 연설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겨울궁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궁전으로 이어지는 거리를 가득 메우며 청원을 위해 행진을 벌였지만, 저지됐고, 한 목격자는 공원에 모인 군중에게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그 새하얀 광장이 빨갛게 물들어서 우리는 이것을 블러디 선데이라고도 불렀거든요. 자, 1905년에 피의 일요일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러시아. 유럽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석성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땅이기도 하고 유럽 국가로 친다면 가장 후진적인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산업 분야도 그렇고 전쟁하면 지고 있고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황제 짜르가 뭐 그냥 그 전제적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평화 시위가 벌어졌는데 발포 명령을 해서 피로 물들게 하고 더욱더 분노가 러시아에서 막 쏟아났겠지. 남은 건 혁명밖에 없다.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지. 피의 일요일 사건이고요. 나는 공화국들이 1차 세계대전의 적대국들, 임시정부, 반혁명 세력 등의 공격을 격퇴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덕분이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차 세계대전도 좀 지나가는 시점인가 봐요. 그러나 장기간의 전쟁으로 황폐해진 들판, 멈춰선 공장, 고갈된 자원 등의 문제로 개별 공화국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 그 개별 공화국은 안 돼. 뭔가 합쳐야 돼. 뭉쳐야 돼. 이런 뉘앙스. 중략 이후 이렇게 하자. 소비에트 공화국들을 뭐 하자? 하나로 연방 국가로 결합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줄여서 소련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소련 성립은 22년 이야기입니다. 소련의 성립. 그래서 91년 해체될 때까지 있었다. 공용 국가로 존재했죠. 자, 사회시기 러시아. 농노해방령은 알렉산드르 2세 1861, 안 됨. 독소 불가침 히틀러와 스탈린이죠. 1939년이니까 전쟁 나기 전에. 자, 안 되지. 데카브리스트 봉기 진압은 니콜라이 1세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1825.

스탈린이 경제개발 5개년, 자, 요거는 아주 간발의 차이로 나를 벗어납니다. 이것까지는 레닌이죠. 근데 레닌 사망 이후에 한 24년, 그때 그 이후부터 스탈린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 자, 그럼 남은 건 이거네요. 소비에트 정부가 1차 세계대전에서 이탈했다. 그치?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1917년에 혁명 터져서 사회주의 정부 수립됐고요. 자, 그 이후에 이 혁명 사회주의 정부가 18년에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빠졌는데, 자, 이 새로운 정부가 어디와? 오스만,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이러한 동맹국들과 강화조약 체결하는데 상당한 페널티를 안으면서도 전쟁에서 일단 빠지기 위해서 체결하고 나갔던 것, 이게 브레스트 리토프스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다. 3번 갑니다.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건, 이 전쟁에서 모든 교전국들 정치인들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그들의 목표라고 인정한 새로운 근본 원칙이 생겼다. 민족 자결의 원칙이다. 알자스 로렌자. 일단 민족 자결 나왔으니까 윌슨 14개조 1차 세계대전 파리 강화 회의 뭐 이런 느낌 들 거야. 알자스 로렌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1차 세계대전 종전 후네. 1871년에 과오를 바로잡겠다라고 프랑스에 이것을 양도. 자, 그러니까 프로이젠과 우리 비스마르크가 활약하던 그때죠. 프랑스 간의 전쟁이었고 이 주제는 독일 통일이었습니다. 이때 프로이센이 이기면서 알자스와 로렌이라는 이 동네가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이 동네가 프로이센으로 갔지. 프로이센으로 이렇게 알자스와 로렌이 갔습니다. 원래는 이제 30년 전쟁의 결과 프랑스 쪽에 있었는데 이제 이 프랑스와 프로이센 전쟁의 결과 프로이센으로 갔다는 거야. 근데 그때 87년 일은 과오였고 그걸 바로잡으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또 어디로 가는 거야? 다시 프랑스로 가는 거야. 요게 이제 베르사유 조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알자스 로렌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독일에 대한 막대한 배상금 부과. 요것도 이제 베르사유 조약, 윌슨 평화원칙 14개조를 바탕으로 체결된 이 가해 근본 정신, 베르사유 조약. 그래서 요거는 파리 강화 회의에서 강론이라면 같은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서 여러 가지 이제 파리 강화조약 그 강화조약이 좀더 이렇게 총론이라면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강론으로서 베르사유 조약에서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 러시아의 연해주 획득 등을 규정했다. 2차 아편전쟁과 베이징 조약, 북아메리카 식민지 독립 승인 파리 조약이죠. 이거 미국의 탄생.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는 계기가 되었다. 33년에 일본이 탈퇴를 했는데 이것과 상관은 없고,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한다. 이건 의화단 운동의 결과였던 신축조약. 남은 거는 독일이 해외 식민지를 상실했다. 그 다음에 엄청난 배상금, 그 다음에 이런 거 알자스 로렌 다시 프랑스의 양도, 이런 것들입니다. 4번 가임물에 대한 설명. 겨울 동안의 소강 상태 이후 4월에 다시 활발히 재개된 북벌 나왔습니다. 북쪽으로 정벌, 군벌을 타도하면서 중국을 다시 중화민국을 통일하는 것. 26에서 28까지 장제스의 이야기였고요. 6월 초 장쩌린이 만주로 철수하고 옌시산 장군의 군대가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사실상 완료됐다. 특히 이 장쩌린이라는 사람은 일본과 결탁돼 있던 군벌일로 유명한데 얘가 철수하는데 그러면서 일본도 얘가 이용가치가 없어졌다 판단, 얘가 이동하고 있던 기차를 폭파시켜버리면서 폭사당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장쩌린 원수의 베이징 내 입지는 5월 동안 옌시산 장군과 펑이샹, 그리고 국민당 지도자이자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인 이 가가 이끄는 연합군이 진격하면서 약화됐다. 그래서 이제 철수하는데 폭사당했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나는 일본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 아들이 장쉐랑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보면 양무운동 추진했다. 태평천국 운동 진압 세력 이용장 증국번. 중국 동맹의 순원입니다. 주의하세요. 3번이 정답이죠. 자, 이게 36년의 이야기였는데 이 장제스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일본이 뭐 만주 먹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도 아랑곳 않고 오직 공산당 탄압. 그래서 반공을 항상 앞세우고 있는데 이 장쉐랑은 그러면 안 돼.

내전 중지해야 됩니다. 공산당이랑 싸우는 내전 중지하고 일본과 싸워야 됩니다. 이걸 주장하면서 이 장제스를 어떻게 한 거야? 시안으로 방문했던 자신의 상관이었던 장제스를 감금하면서 요거를 요구한 거죠. 그래서 2차 국공합작으로 가게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혁명파 탄압하고 황제제도 부활한 거 위안스카이. 대학진운동 실패로 권력기반 약화됐지만 문화대혁명 일으켰던 마오쩌둥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갑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총리로 취임해서 일당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자, 이러한 사람인데, 자, 총리 일당독재 이런 걸 보고, 이거 파시즘, 히틀러 생각할 수가 있는데, 히틀러가 타자로 나왔습니다, 지금. 나치가 다른 나라 전체주의 운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걸 못마땅해한 다른 또 독재자 같은 사람이야?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다. 자, 1935년 에티오피아 침공. 이탈리아죠. 그래서 요거는, 무솔리니구나. 원래 사실은 이 전체주의, 파시즘은 이탈리아가 또 원조긴 해요. 자, 그래서 처음엔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독일만이 이를 지지했고, 독일과의 동맹이 지중해와 아프리카에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림을 깨닫고, 자, 추축국 동맹을 맺게 되었다. 자, 전쟁에 들킨 축이 되고요.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일본이 이제 서로 손을 맞잡게 됩니다. 자,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이제 합병을 했죠. 1938년에. 자, 그러면서 남티롤 지방까지 노릴까봐 우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나치즘의 영향력이 커지고, 외국 전체주의 운동들이 이걸 추정하자, 무솔리니도 경쟁을 의식해서 반유대의 정책을 추진했다. 무솔리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번, 빈웨이를 주도했다. 메테르니히. 철혈 정책 비스마르크, 신경제 정책 러시아의 레닌, 로마 진군, 자, 요거 대공황 이전에 대두됐다라는 거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 진군을 했고, 자, 어떻게 됩니까? 이탈리아를 장악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맞고요. 의용군을 이끌고 시칠리아 등지를 점령했다. 가리발디, 통일 영웅 가리발디가 되겠습니다. 자, 로마 진군 대공황 이전 주의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가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 비교적 간단한 시기가 될 텐데요. 자,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했다. 이거 2차 세계대전 발발 전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1938 이것만 잡으면 되고요. 자, 베를린을 지키던 독일군 지휘관이 소련에 항복했다. 자, 그다음 쭉 읽어보니까 베를린 전역이 완전히 붉은 군대 소련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독일의 패망이죠. 히틀러가 연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파쇼다 사건 1898, 1차 국공합적 1924, 노르망디 1944. 그러면은 정답. 이탈리아가 국제연맹 탈퇴한 거 37, 일본의 대중국 21개조 요구는 1915년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차례 세계대전 문항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모의고사 10회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꾸준히 선생님 강의를 쫓아온 친구라면 수능 때 분명히 자신감 있게 잘 풀고 여러분이 목표라는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좋은 기운을 이제 화면 너머로 선생님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10회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또 유종의 미를 잘 마치고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근데 우리 21강부터 25강까지 선생님이 한 강당 하나의 단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습할 거예요. 물론 한 시간이란 시간이 좀 빠듯한데요. 그 안에 개념 정리하고 그다음에 수능 문제까지 풀어볼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완성 때는 또 다루지 못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꼭 듣고 사전에 그 듣기 전에 선생님이 피드백 파일로 그 공지사항에 올릴 거예요. 그 부분을 반드시 풀어보고 그 강의를 들으면 좋겠죠. 아직 남았지만 일단 수능 완성 모의고사는 끝났습니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시작하는 1번부터 1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10회고요. 1번입니다. 자, 1번. 그림은 경제 지표와 관련된 뉴스 장면의 일부이다.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선생님 처음에 이 문제 다 봤을 때, 이것도 헷갈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실 경제 지표에서 나오는 문제들, 많이 뭐 모의고사, 수능 문제에서 만났던 것들은 선생님이 지난 9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경제 성장과 관련된 뭐 실질 GDP를 구하는 거, 아니면 명목 GDP를 구하는 거, 아니면 그걸 활용해서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는 거, 뭐 등등등 거기에 별개로 뭐 고용 지표도 있고요. 그런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약간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뭔가 상식을 요구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든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틀려도 또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로 쌤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고 아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괜찮은 문제예요. 자, 일단은 경제 지표고요. 내용 영역은 그중에서 GDP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풍선을 먼저 볼게요. 자, 오래전부터 신문 경제면을 유심히 보았다면 경제 성장의 중심 지표로 GDP가 아닌 GNP를 보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GNP는 없어지고요. 점점 GDP만 기사에 나오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말풍선, 이 앵커의 말의 요지는 GNP랑 GDP가 다 있었는데, 물론 우리 다 배웠죠? GNP보단 GDP만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다. 뭐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내용 수능 특강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교과서에도 글쎄 있을까요? 많은 이제 종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또 많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의 상식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GDP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좋은 이제 시선을 좀 약간 환기할 수 있는 생각을 환기할 수 있는 좋은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해 볼게요. 자, 일단 GNP부터 볼게요. GNP, GDP 둘다 배웠습니다. GNP 는 뭐였죠? 국민총생산, 국민총생산이었고요. 이 GDP는 국내 총생산이었어요. 그렇죠? 그 GNP는 우리가 국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배웠고요. 국적 중심. 그다음에 GDP는 영토 중심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GNP와 GDP의 그 교집합 공통적인 부분, 뭐 자국에서 자국민이 생산하는 거 이런 것도 막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근데 지금 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영토 기준으로 하는 국내 중심으로 하는 GDP가 더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을 먼저 찾아보고 설명해 볼까요? 답은 우리가 세계화, 글로벌화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이동하면서 생산활동이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어딜까요? 4번. 국제적인 인적 교류의 증가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 사람도 물론 이제 밖에 나가 생산활동 할수 있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이제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 같이 되게 유명한 선수가 해외 나가서 열심히 생산활동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GDP 우리 국내 영토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GDP엔 잡히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생산활동에 그 나라에 잡히겠죠 GDP에. 그러나 만약에 해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엄청 큰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러면 생산 활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굉장히 생산 활동이 다양해지고, 그거에 필요한 인력들도 고용해야 되고, 그러면 소비 활동도 다양해지고,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뭐 고용 지표라던가 고용이라던가 뭐 경제 활동이 굉장히 명확하게
산출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GDP가 요즘 더 중요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뭐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화 이런 측면에서 4번을 정답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나머지는요, 뭐 1, 2, 3, 4의 1, 2,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련이 없다고 보면 되고, 4, 5번 같은 경우, 뭐 자국민에 의한 생산량의 증대, 자국민은 사실 자국민, 국민,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GNP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선지죠. 그래서 가볍게 풀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틀려도 낙담하지 말아라.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다음 상법 조문 가나가 모두 적용되는 보조상이 나왔어요. 보조상이 상업의 주체. 상업의 주체 선생님이 지난 9회에도 풀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10회에 나올 거라서 선생님이 구조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하게 구조화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조상인에 대해서만 나왔기 때문에 보조상인만 주로 해볼게요. 상업의 주체 크게 일단 자영상인 있죠. 자영상인은 내 명의로 내가 상행위를 하고 그거에 대한 권리도 내 거지만 책임도 내가 진다. 손익에 대한 책임 다 내가 지는 자영상인 있었고요. 자영상인과 똑같은 대등한 위치에 있는 보조상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오는 풀 문제가 바로 보조상인 문제죠. 영업활동, 상업활동을 보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 대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보조상인 안에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술술술 나와야 돼. 좀 10회 차가 됐으니까. 첫 번째는 대리상입니다. 우리가 특정 본인을, 본사를 특정 상인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영업활동, 상업활동 도와주고 그거에 대한 보수를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수 받을까요? 본인, 우리가 대리하는 그 본인을 위해서 일하고 본인한테 보수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개인이 있어요. 자, 중개인은요, 우리가 중개무역과 똑같죠? 그래서

그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고 연결시켜주고 중개해주고 알선해주고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형태 중개인. 세 번째는 우리 저번에 풀었었네요. 위탁 매매인이라고 해서 그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받고 증권회사가 대신 주문해서 대신 사주는 그런 형태의 지문 우리 공부했었죠. 위탁 매매 그다음 마지막에 운송 주선입니다. 운송 주선이 이제 포워더를 예시로 들었었죠. 그래서 화주한테 어떤 운임을 받으면 그 운임의 차액을 목적으로 보수를 하고 새롭게 이제 운송업자를 계약하는 그런 형태 운송 주선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상법에 나와 있는 보조 상인의 형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상업 사용인이에요. 상업 사용인, 사업 상용인은요 보조 상인처럼 자영 상인과 대등하지 않고요. 얘는 특징이 뭐였어요? 얘도 우리 지난 9회에서 배웠죠. 종속돼서 열심히 영업활동이나 이런 걸 대신해서 도와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수를 받는데 어떤 형태로? 급여 형태로 받는다. 배웠습니다. 이세 가지가 머릿속에 쫙 구조화가 되시죠, 여러분? 근데 오늘은 어떤 문제다? 보조상인에 대해서 풀어보는 문제라서 두 번째 보조상인 안에서 잘 제시문을 접근해서 해석해 볼게요. 자, 가를 보니까요. 상법의 제80조를 일부 수정한 거래요. 그 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 갖고 온 거예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 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자, 상시 중요. 상시가 뭐죠, 여러분? 이 상시라는 거는 계속 이런 뜻이죠. 계속 일한다는 뜻이에요. 일시적이 아니라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그래서 뭔가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 같잖아요. 그러면 대리상인가 중개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제80조, 87조의 이 지금 조문은 정확하게 대리상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시, 상어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하죠.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상시 항상 도와주는 거예요. 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 대리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고. 자, 나를 보니까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 나왔죠. 본인이라는 거 되게 대리상에서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특정 상인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어쨌든 길지만 지금 이거는 뭐에 대한 이것도 상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맞아요. 경업 금지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억 할지 모르겠지만 9회 모의고사에서는 여기 있다. 상업 사용인의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대리상의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춘 내용이에요. 어쨌든 나는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내용이고 특히 대리상 여기도 대리상. 그럼 어쨌든 둘다 가와 나의 공통적인 보조상인은 뭐다? 아 대리상이구나. 대리상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골라내는 거구나. 이렇게 찾는 거죠.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거래 시 자기 명의를 사용한다. 자기 명의 아니에요. 본인 명의 사용하죠. 그 틀렸고요. 불특정 다수인의 거래를 대행한다. 불특정 다수인의 거래 대행하지 않죠. 본인을 위해서 하잖아요. 본인의 거래를 대행하기 때문에 상시 대행하기 때문에 얘도 아닙니다. 자, 3번. 거래 쌍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자, 거래 쌍방으로부터 수수료 받는 거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죠? 중개인. 아까 설명했었죠. 그래서 얘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지배인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을 말한다. 얘는 상업 사용인에 대한 얘기죠. 종속이 돼서 고용이 돼서 우리의 보수 형태 급여를 받는 역시 아닙니다. 자, 5번, 계약 종료 후에 영업상 비밀 준수 의무를 갖는다. 자, 이건 조금 생소했을 것 같아요. 물론 1, 2, 3, 4번이 너무 명확하게 아니죠. 그래서 5번으로 접근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대리상은요, 이제 계약이 끝나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을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야,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 같이 이번 기회에 참고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5번 이렇게 찾는 문제였어요. 자, 상업의 주체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물론 10회 모의고사에서는 거의 다 마지막 문제겠지만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3번. 다음 기사의 내용과 관련된 국제환경 협약으로 적절한 것은 국제환경 협약도 선생님이랑 정말 많이 연습했거든요. 정말 많이 연습했네요.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국제환경 협약은 모의고사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사실 수능의 단독 문제로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치만 환경 문제는 최근에 2026년에 수능에 나왔었죠. 그래서 잘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선진국이 재정기술 측면에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벌써 나왔네요. 온실가스. 자, 온실가스가 어떤 역할을 하죠? 굉장히 기온을 따뜻하게 하죠. 이렇게 열을 가두는 그런 탄소, 이렇게 열을 가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많아지면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따뜻해지면서 우리가 지금같이 여름에 굉장히 덥잖아요. 옛날 십몇 년 전보다 훨씬 덥다고 하죠. 이상기후라고 하죠. 이런 온실가스가 또 주범이 됩니다. 탄소 배출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이첫 번째 문장으로도 찾을 수 있지만 좀더 키워드 찾아볼게요.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기금이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여기 중간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 관련된 협약을 찾는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기후변화 협약이 되겠습니다. 자, 런던 협약도 볼까요? 런던 협약은 우리가 이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 선박이나 뭐 이런 항공기에서 떨어지는 쓰레기를 해양에 투기하지 말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협약이었고, 바젤 협약, 우리가 이제 유해한 폐기물을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자, 그런 거 규제하는 내용이었고요. 생물 다양성 협약,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거고, 삼악화 방지, 말 그대로 삼악화 방지를 하기 위한 협약이었죠. 뭐 람사르 협약, 뭐 등등등 있었지만, 그런 것까지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고요. 국제 환경 협약. 맞습니다. 자, 4번 볼게요. 그림은 상법상 회사로 분류되는 A, B 기업. 네,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두 기업의 공통점 가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기업의 회사 형태, 지금 상법상 나와 있는 회사 형태 다섯 가지 배웠습니다. 원래는 이제 출자 형태에 따라서 뭐 공기업, 사기업, 그 다음에 공사합동 기업 배웠고요. 사기업 안에서 이제 개인 기업, 그 다음에 공동기업인데, 공동기업은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는 형태였죠. 공동기업이 또 나뉘었어요. 어떻게? 회사 형태, 조합 형태. 그 중에서 회사 형태가 안에 상법상 몇 종? 5종.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상법상 회사 5종 나뉘는 내용은 어디에도 나오죠?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도 출제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인 직업 생활처럼 배우는 딥한 내용까지 우리 모의고사나 이런 수능에서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모의고사에서는 종종 출제가 됐고, 수능으로 봤을 땐 최근에 5개년, 6개년, 7개년까지 봤을 때는 나오고 단독문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너무 딥하게 하면서 막 너무 머리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볍게 이 문제 정도만 하시면 같이 풀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상법상 그렇게 나뉘고 다섯 개 회사 형태만 잠깐 보고 넘어가면, 첫 번째, 주식회사 있었죠. 아, 처음 한명회사부터 가볼게요. 자, 한명회사 있었습니다. 한명회사.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자회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 있었고요. 회사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유한, 뭐가 있었죠? 책임회사 있었죠.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상법상 5종이라고 해서 상법상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는요,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시고, 뭐 다른 디테일한 설명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문제에서 다루는 내용 영역만 선생님이 다른 자료에서 같이 보면서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일단 A 기업의 특징을 볼까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고, 출자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대요. 제 의결권이 뭐였죠? 의결권.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의결권을 보자마자 이거 주식회사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두 개까지만 봤을 때는 주식회사에도 해당하고 유한회사에도 해당하죠. 그런데 마지막 동그라미가 키워드입니다. 사원총회. 사원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대요. 사원총회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야 돼요? 맞아요. 유한회사가 생각나야 되죠? 그래서 A 기업의 특징, A 기업은 뭐다? 얘는 유한회사다. 얘도 벤다이어그램이네요. 벤다이어그램, 유한회사다. 자, B 기업의 특징, B 기업이 어떤 건지 또 찾아볼게요. 자,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대요. 소유하는 사람이 경영도 하는 거죠. 그리고 1인, 1개에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얘도 의결권인데, 중요한 건, 아까는 출자 지분만큼이었죠. 내가 많이 출자하면 그만큼 의결권이 많다는 거지만, 얘는 1인이에요. 그거와 상관없어. 그냥 한 사람당 무조건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한대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마치 한명 회사인가? 아니면 유한 책임 회사인가?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잘 봐야 되죠? 업무 집행자가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한대요. 이거 뭐죠?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가 정관에 업무집행자를 딱 결정하고 이제 대표이사로 해서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B는 뭐다? 유한책임회사다. 자, 이거는 사실 유한회사는 유한책임회사는 이름도 비슷하지만 약간 느낌도 비슷해요.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여러분 이 기회에 잘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공통점에 해당하는 가만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둘의 공통점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지분 양도가 자유롭다. 지분 양도 자유롭지 않죠? 물론 이게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분 양도가 자유롭죠. 그런데 지금 유한책임회사랑 유한회사는 약간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분 양도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 외부 공시 의무를 갖는다. 자, 외부 공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 말 그대로 정말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의무를 가진

지고 있느냐? 우리 그 DART라는 사이트 아시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회계를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있죠?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나라에서 외부 공시 의무를 가진 부여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수많은 기업들이 다 재무제표를 다 공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반기별.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해서 웬만한 아는 대기업들은 재무제표 다볼수 있죠? 뭐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나 볼수 있어요. 그런 거 외부 공시 의무라고 하는데, 외부 공시 의무를 가진 다 공통점 아니고, 이 중에서 유한회사만 어느 일정한 규모를 일정한 규모를 가지게 되면 외부 공시 의무를 가집니다. 그게 공통점이 아니에요. 자, 지분해 증권을 하지 못한다. 자본해 증권을 하지 못한다. 맞죠? 이 사실 자본해 증권이나 뭐 지분해 증권이나 이런 키워드는 주식회사와 관련된 특징을 우리 여러 번 공부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 맞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일단 유한 책임 회사 자체는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공통점이 아니고. 기업 재무 상황에 대한 외부 감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외부 감사랑 외부 공시 의무가 똑같다고 생각한 친구 있더라고요. 다른 겁니다. 이거는 뭐 다트 사이트 같은데 이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의무라면 얘는 실제로 회계법인이나 회계사한테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거고요. 어쨌든 기업 재무 상황에 대한 외부 감사 필수적이다. 이것도 유한회사의 경우에 우리가 좀 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규모가 되면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공통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유한회사와 유한 책임 회사 특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근데 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딥하게 배우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수능 특강의 일부에 EBS 플러스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쌤 설명 다 했었죠? 출자 지분에 비례하는 거 보통은 유한에서 일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좌 일의결권, 일인 일의결권. 소유와 경영 분리되고 일치한다. 자, 5번. 다음 사원 간 대화 장면에서 동그라미 동그라미하게 수행하고 있는 경영혁신기법 물어봤습니다. 경영혁신기법 굉장히 선생님이랑 많이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9회에서도 했었고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빠르게 답 찾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경영혁신. 최근 우리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은 이제 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부서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 나왔죠. 일부 부서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업무가 겹치는 부서를 어떻게 하고 있대요? 통폐합하고 있대요. 통폐합이라는 거는 같이 합치거나 없애거나 어쨌든 그렇게 합치고 있다. 이 혁신 활동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좋겠어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키워드는 두 번째 말풍선과 세 번째 말풍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서를 없애고 통폐합해서 조직 구조를 어떻게 해요? 좀 줄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답은 빠르게 찾을 수 있죠. 몇 번이죠? 맞아요. 다운사이징. 사이즈를 의도적으로 줄인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례도 같이 볼게요. 선지도. 첫 번째, 1번 벤치마킹이에요. 벤치마킹, 우리 계속 하고 있죠, 벤치마킹? 우리가 선진 기업이나 경쟁 기업의 장점을 배워서 우리 기업에 도입하는 거, 벤치마킹 우리 9회차 모의고사에도 같이 풀었었습니다. 자, 아웃소싱도 계속 여러 번 설명하지만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기업들이 어느 부분을 많이 아웃소싱하냐면 CS 부분 있죠. 이제 고객을 상담하고 이런 부분은 전문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알아서 하는 것보다 외부 위탁하는 게 훨씬 비용적으로 적게 들고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바깥에 전문 기업에 위탁해서 그 나머지 에너지와 비용을 잘 줄여서 우리 회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아웃소싱이었습니다. 자, 식스시그마는 우리가 품질 혁신에서 쓰는 단어죠. 생산 관리 활동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산품에 100만 개가 있다. 그중에 불량품이 몇 개? 3, 4개 정도밖에 안 나올 정도로 거의 무결점에 가까운 이제 품질 혁신을 꾀하겠다라고 하는 게 경영 혁신 중에 하나였고요. 전략적 제휴. 전략적 제휴도 우리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많이 풀었었어요. 우리가 좀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제휴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뭔가 손을 잡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항공사. 우리가 항공사 예약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카드를 쓰면 더 할인을 해주겠다. 아니 뭐 정리를 많이 해주겠다 이런 경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항공사와 카드사가 제휴를 한 거죠.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한 상황에서 원하는 경쟁적 우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경영의 혁신 기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사례 중심으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우리 마지막이니까 경영 혁신 파트 물론 마지막이니까 추가로 조금 더 한다면 리엔지니어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거 뭐가 있었죠? 리스트럭처링 있었어요. 리스트럭처링.
리엔지니어링은 사실 구해

에서도 설명했었지만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뭔가 단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자동화가 많이 돼서 실제로 리엔지니어링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처링은 얘보다 확대된 버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더큰 버전으로 아예 인수 합병을 해버린다던가 그런 것들이 구조적에 재구조화를 하는 게 리스트럭처링이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경영혁신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서 실제 수능 문제 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초 만에 바로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빠르게 풀고 계산 문제 같은데 시간을 또 투자해야겠죠?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나 사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매매 종류와 상품의 결정 가격. 여러분 이미 문두에서 매매 종류, 상품 결정 가격 보는 순간, 아, 이거 경쟁 매매구나라는 느낌 오죠. 왜냐면 우리 매매 종류에 따라서 상품 결정 가격 다 다르잖아요. 경쟁 매매의 경우에. 그래서 먼저 가 나를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마지막이니까 보고 사례 접근한 다음에 이제 제시문으로 가볼게요. 자, 경쟁 매매라는 건요. 일단 말 그대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뭘 경쟁하죠? 매매를. 매매라는 건 사고 파는 거죠. 사는 걸 경쟁하거나 파는 걸 경쟁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경쟁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다 경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경쟁은 혼자 경쟁할 수 있나요? 안 되죠. 2인 이상이 돼야 경쟁을 해요. 그래서 보통 다수 대 뭐 1대 다수, 다수 대 다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었는데 첫 번째는 입찰입니다. 입찰. 좀 밑에 적을게요. 입찰. 자, 입찰이라는 거는 사실 패찰이라고 해서 한자로 뭐 패를 들인다, 서류를 들인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입찰이란 표현 자체는 보통 서류적으로, 서면으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자와 이제 구매자를 구분할 건데,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디가 한 명이냐에 따라서 입찰 판매일 수도 있고 입찰 매입일 수도 있죠. 둘이 합해서 입찰 매매라고도 하고, 근데 우린 두 개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입찰 매입, 그리고 입찰 판매 이렇게 나눠볼게요. 입찰 매입은 매입이 주기 때문에 구매자가 한 명, 그 다음에 판매자가 다수인 경우가 입찰 매입이고요. 입찰 판매는 누가 주인공이죠? 판매자가 주인공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판매자가 한 명, 그 나머지가 다수 구매자가 경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판매자 경쟁, 여기는 구매자가 경쟁. 자, 두 번째 입찰 판매 말고 경매가 있습니다. 자, 경매는요, 똑같이 판매자와 구매자 있을 때 판매자가 한 명이에요. 그리고 구매자가 다수죠. 그래서 그럼 얘네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라고 했을 때 입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전자적인 방법 아니면은 뭐 서류로 서면으로 하지만 이 경매는 구두나 손짓으로 했었어요. 예시가 뭐가 있었죠? 뭐 수산 도매시장, 중앙 도매시장 이런 데서 오징어나 생선 같은 거 이제 하면 우리가 판매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다수가 둘러싸고 하죠. 근데 요즘은 경매도 굉장히 전자적인 게 많이 발달해서 항상 구두나 손짓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경매매죠. 경매매는요 양쪽이 다수예요. 둘다 다수예요. 그래서 양쪽이 다 경쟁합니다. 양쪽이 다 경쟁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가격 결정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수요와 공급 곡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균형 가격에 맞춰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자와 구매자에 따라서 이렇게 특징을 잡았지만 우리가 문두에서 물어본 거는 상품의 결정 가격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시켜서 볼게요. 그래서 경매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떻게 된다? 균형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균형 가격이고요. 그쵸? 계속 같이 경쟁하니까. 근데 보면 지금 구매자가 한 명인 경우는요. 구매자가 왕이에요. 매입 같은 경우, 입찰 매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는 입장에선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겠죠? 그래서 결정 가격은 최저 가격이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근데 입찰 판매와 경매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한 명이에요. 판매자가 한 명이라는 거는 판매자가 왕이라는 거죠. 난 당연히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 그럼 얘는 둘다 뭐가 될까요? 당연히 최고 가격에 팔고 싶겠죠. 그래서 결정 가격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알고 있는지. 자, 가를 먼저 볼게요. A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던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신문 공고를 냈대요. 이미 벌써 느낌이 와야 돼요. A 공공기관. 자, 공공기관은요, 구두나 손짓으로 하면서 가격을 결정하고 이런 공공기물 같은 거 사지 않습니다. 팔지도 않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보는 순간, 아, 입찰 매입주의나 판매되겠구나라고 알아야겠지만 또 하나 키워드가 있어요. 판매. 그러면 입찰 매입 판매 중에 어떤 거다? 아, 입찰 판매구나라고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겠죠? 첫 번째 문장만으로. 그래서 얘는 입찰 판매에 해당합니다. 입찰 판매. 첫 번째. 좀더 읽어볼게요. 여러 기업으로부터 구매 가격을 받아서 한 기업에 판매했대요. 자, 여러 기업 나왔죠. 여러 기업이라는 건 여기 구매자들이 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데다가 이제 판매를 했겠죠. 하겠죠. 자, 4번. 수산물 유통업자인 B씨는 중앙도매시장

직장에서 벌써 또 키워드 나왔습니다. 일단 두 번째, 얘부터 적어볼게요. 얘는 가. 그 다음에 B씨는 중앙도매시장에서 자신이 구매한 어류들을 다수의 구매자를 참여시켜. 다수의 구매자를 참여시켜 또 판매했다.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와 있죠? 중앙도매시장, 그 다음에 다수의 구매자, 판매. 보는 순간 얘는 뭐다? 아, 얘 경매구나. 그래서 얘는 나. 나는 경매가 되겠습니다. 얘네 둘의 공통점 벌써 여러분 찾았죠? 어떤 공통점이 있죠? 판매자와 구매자가 똑같습니다. 판매자가 한 명, 판매자가 왕이고요. 구매자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결정 가격도 최고 가격으로 결정이 된다. 자, 그럼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매매의 종류의 공통점은 경쟁 매매니까 3번 아니면 4번. 그리고 균형 가격 아니라 최고 가격이죠? 판매자가 한 명이라서 그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직전 매매, 간접 매매 뭐죠? 우리가 경쟁 매매 직전에 이제 배웠었는데 직접 매매, 간접 매매 똑같아요. 간접이란 단어 상업경제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3자가 중간에 개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접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자, 구매자 같이 만나는 거고 1대1로 만나는 거고 간접 매매 같은 경우에는 보조상인 배웠죠, 우리. 아까 선생님이 문제에서 풀었던 뭐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 운송주선인 그런 보조상인을 통해서 매매하는 경우를 간접 매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경쟁 매매 네 가지 종류 특징별로 플러스 예시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경쟁 매매 배웠고요. 그다음에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상품의 물적 유통과 관련된 사례에서 기역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선생님 보고 나서 이 문제도 좀 생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물론 보관의 기능 하면서 창고, 창고의 유형, 수능 특강 때다 배우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능 완성해서 창고를 메인으로 해서 단독 문제로 푸는 문제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생소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치만 선생님이 조금 유의 있게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수능의 기출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작년 2026년에 수능의 흐름이 조금 예년과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기출분석하는 친구들을 느꼈겠지만,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영역들이 갑자기 수능에 나왔었어요. 물론 모의고사에서 늘 모든 영역이 나오죠. 근데 수능을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고의 유형이 선지로 나왔어. 통합형 선지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출의 흐름상 또이 마지막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전체적인 창고 내용을 한번 보고, 왜냐면 선생님이랑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 완성 때. 그때 보고 문제로 돌아와서 다시 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 수능 특강 때 했던 창고 파트만 종류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창고라는 거는 화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마련된 건물 또는 설비예요. 창고의 목적은 일단 보관이에요. 내가 물건을 잠깐 임시로 두는 거죠. 어떤 시간의 불일치를 조절하는 보관의 기능을 가진 그런 역할을 도와주는 게 바로 창고입니다. 근데 창고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울 수가 있을까요? 다 외우면 좋겠지만 우리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창고의 종류가 사실 메인으로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찝는 부분만 명확하게 잘 넣어놔도 머릿속에 넣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중요한 기준입니다. 유통 경로상의 위치. 유통 경로상의 위치는 수능에 작년 수능에 선지로 나왔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통 경로가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새롭게 만드는 생산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갖고 와서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소비가 있어요. 소비지가 있죠. 그리고 그 중간을 연결하는 또그 지역이 있겠죠. 그래서 그 유통 경로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냐를 보는 거고 이 흐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생산지 창고. 얘는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처음 물건이 만들어진 생산지에 있겠죠. 그래서 농수산물과 같이 생산지에서 수집한 상품을 잠깐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 창고, 냉장 창고, 농업 창고가 대표적인 예시죠. 농수산물이 그 만들어지면, 생산이 되면, 수확이 되면 그거를 이제 보관하는 농업 창고. 자, 그 다음에 소비지 먼저 볼게요. 소비지 창고는 말 그대로 최종 그 소비자한테 전달되기까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게 소비지 창고입니다. 소비자,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대도시에 위치하죠. 물론 대도시라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대도시라는 의미는 그 소비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룸, 도시 창고, 트렁크룸, 우리 배웠죠. 트렁크룸, 어떤 기증품 같은 거좀 특이한 뭐 그런 것들을 잠깐 보관하기 위해 특수의 형태의 창고인데 어쨌든 소비지에 가까이 있다. 대표적인 예시다. 자, 그 다음에 집산지입니다. 집산지, 이 모을 집자거든요. 한자로. 그리고 산자는 분산할 산자예요. 모으고 분산한다. 쉽게 말해
관련해서 생산지와 소비지를 약간 연결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생산지로부터 보낸 화물을 집산에서 보관하고 있다. 항만 창고, 보세 창고. 그래서 항만 창고 대표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항만 창고. 그래서 유통 경로상에 위치해 창고는 이 예시까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다. 네, 기능으로 봤을 땐 저장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원래 창고는 보관, 저장이 가장 주 목적이니까 보관하고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유통창고는 상품의 보관 외에 수급 조절, 운송 조절, 이런 기능을 가진 창고고 상품의 회전이 빠르고 배송센터의 성격이시는데요. 자, 배송센터. 우리, 요즘 왜 워낙에 빠르게 배송이 돼서 내가 뭐 전날 밤에 구매한 것도 새벽에 배송이 되잖아요. 이런 유통창고가 잘 활발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창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 화물의 종류를 보니까 일반 창고가 있고 또 특별 창고가 있어요. 자, 일반 창고를 보니까 일반적인 화물을 보관한대요. 그래서 항만 창고, 그다음에 위에 앞에 어떤 집산이 창고도 있었죠. 어디 딱 하나에 속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어떤 기준에 따라 나뉠 수 있다는 거. 도시 창고, 원래 여기서는 소비재 창고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화물의 종류에 따르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자, 특별 창고. 특정한 화물을 전문적 보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드시 냉동 보관해야 되는 거, 냉장 보관해야 되는 거. 그건 당연히 냉장 창고 이런 데 보관이 돼야 되잖아요. 좀 특별한 성격이 있는 것들. 보세 창고, 위험물 창고 이런 것들 있습니다. 상품 보관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기준이 많죠. 분취 보관 장소. 화물을 기탁자별로 분류해서 보관하고 출고가 빠르게 될수 있게 하는 거. 혼합보관창고는 화물을 종류별 등급별로 분류해서 보관하면서 보관 면적이 절약이 되고 화물 보관에 용이하다. 농업창고 사실 우리 아까 생활창고 있었죠? 역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뭐만 주의 깊게 잘 봤으면 좋겠느냐면 바로 유통 경로상의 위치. 왜냐면 최근에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유통 경로상 위치만 알아도 이 문제는 풀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더좀 강조를 했습니다. 창고의 종류 좀 생소하지만 까먹었을까봐. 표를 갖고 왔고요.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자, 7번. 다음 상품의 물적 유통 관련인 사례라고 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역의 창고와 이 니은의 창고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고, 디귿은 창고 증권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물어볼 것 같아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유통업자인 A씨는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서 감자를 산지 농민으로부터 구매한 뒤, 일단 산지 농민으로부터 구매했대요. 그리고 각 산지에서 수확한 감자를 수확을 했대요. 약간 모았죠. 그거를 자신이 운영하는 창고에 저장했다. 자, 그럼 이제 기역을 우리가 어떤 창고 종류인지, 물론 산지를 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 유통 경로상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생산지, 집산지, 소비지. 생산지에서 이미 구매했기 때문에 생산지일까요? 아니죠. 그 위에, 뒤에 각 산지에서 수확했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집산지에 해당합니다. 집산지 창고구나. 유통 경로에 의하면이라고 얘기하는 거, 유통 경로상 위치의 기준에 따르면.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 창고에 모아져 있던 감자를 서울에서 판매하기 위해 서울 근교에 있는 B씨의 창고까지 운송했대요. 근데 판매하기 위해 약간 대도시 쪽으로 최종 소비자한테 갔죠. 그래서 니은은 뭐다? 얘는 소비지 창고다. 물론 기준이 뭐다? 유통 경로상 위치에 따르면. 그래서 이렇게 했고 운송 저장한 뒤에 창고 증권을 발급받았대요. 창고 증권 보는 순간 아 유가 증권하고 화물 증권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 베스트입니다. 우리가 워낙 유가 증권은 통합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기역 볼게요. 기역은 유통 경로상의 위치로 보면 기준을 줬죠. 수능선지, 작년 수능선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트렁크룸과 같은 위치에 있는 창고다. 자, 트렁크룸 선생님이 아까 봤죠? 우리 직전에 트렁크룸 어떤 뭔가 기중품이나 이런 것도 보관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창고였는데, 우리가 유통 경로상 위치를 보면 얘는 소비지예요. 소비지. 근데 기역은 집산지였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고. 자, 니은은 유통경로상 위치를 보면 소비지 창고이자 영업창고이다. 똑같이 유통경로 위치를 보면 소비지 창고 일단 맞고요. 영업 창고 이건 배우지 않았지만 영업을 위한 목적을 가진 창고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니은 어쨌든 우리가 판매하기 위한 거잖아요. 영업 활동 위한 거기 때문에 니은은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디귿. 디귿 동그라미 디귿은 상업의 객체 측면에서 보면 자 나왔어요. 상업의 객체 배웠죠. 매매 기능은 없지만 담보 기능을 가진 유가 증권이다. 우리가 상업의 객체 보면 첫 번째 상품 가볍게 볼게요. 상품. 두 번째는 유가 증권.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무형제화 이렇게 있었어요. 무형제화. 근데 이 유가 증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가 증권은 우리 이전에도 많이 선생님 복습했지만 첫 번째로는 뭐 금전 증권이 있고요. 수표나 그런 것들, 화폐의 기능을 하는 수표나 어음. 그다음에 투자 증권, 다시 말하면 자본 증권.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이 있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이 화물증권 있습니다. 상품증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창고증권 여기에 해당하죠? 다시 말해 유가증권. 그런데 유가증권은요, 매매나 담보 기능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기능도 하고 담보 기능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담보 기능이, 매매 기능은 없지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도 아니고 디귿도 아니고 니은만 해당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7번은 통합형 문제예요. 창고랑 상업의 객체 같이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였지만 사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너무 많이 유가증권 너무 많이 연습해서 맞췄으면 좋겠고 이제 기역 니은은 조금 생소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참고 복습했습니다. 유일한 문제였어요.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다음 A 학생이 가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유통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도, 사실 뭔가 이게 단독 문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보기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 전체적인 유통 단계에 대해서 고민해 볼수 있는, 좀 실질적인 사고를 좀 확장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 문제였다. 그래서 한번 무난하게 풀었을 것 같지만, 보겠습니다. 지방의 배추밭. 그리고 산재 수집상들은, 소지상은 인부들을 동원해 월동 배추 2,700포기를 수확했대요. 그런데 구입 당시 산지 수집상은 배추 한 포기당 800원에 구매했대요. 한 포기당 800원. 그런데 이들 배추는 도매상 등 여러 단계를 거치니까 처음보다 6배나 비싼 800원짜리가 어떻게 됐대요? 5,000에서 5,300원까지 가격에 소비자에 팔렸대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그 원가 자체로 우리 최종 소비자가 사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다 각자 단계에 그런 부가가치들이 다 들어가서 그 비용을 다 지불한 값을 우리가 사실 최종 소비자가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원가 자체는 800원이지만 매입 가격은 800원이지만 중간 단계가 막 늘어나면서 결과 적으로 우리는 되게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고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지 배추 값은 저렴한데 왜 우리는 비싼 값으로 배추를 사야 될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죠.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선생님 이미 설명을 했지만 그 중간중간인 도매상 아니면 중간에 껴있는 그런 상인들의 단계를 확 줄여버리면 어떨까요? 쉽게 말해 내가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주는 산지 수집상 인부들을 동원하지도 않고 내가 만약 직접 해서 직접 산다면 그런 걸다 줄인다면 중간 유통 단계들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저렴한 내가 가격에 배추를 살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2번 배추에 어떻게 한다? 유통 단계를 줄인다. 줄이는 게 정답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2번이고요. 다른 선지도 한번 볼게요. 매집상의 숫자를 늘린다. 매집상은 사실 수집상의 일종이죠. 늘리는 게 의미가 없죠.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3번, 배추 소매점을 많이 확보한다. 얘도 관계없죠. 내가 배추 소매점을 많이 확보하면 판매 기회는 많아질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이 문제 고민을 해결하는 데는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소비자가 배추를 대량으로 구입한다.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도 관련 없죠. 이게 내가 지금 처음 애초에 유통 단계를 줄여서 값싼 가격에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고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소비자와 가까운 소매점에서 판매한다. 소비자와 가까운 소매점 판매하는 거는 이제 뭔가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가깝게 판매하면 판매기를 높일 수가 있겠지만 이 제시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얘도 아니죠. 정답은 2번. 가볍게 풀어보도 괜찮을 것 같아요. 9번 볼까요? 자, 다음 기사는 국고채 금리 변동에 대한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른 경제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국고채 금리 변동. 일단 국고채가 뭘까라고 생각할까 봐 이미 문제에서 제시문을 줬습니다. 국고채란 정부를 발행 주체로 하는 채권이래요. 정부가 발행하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안전하죠. 그리고 되게 신뢰가 가죠. 그래서 이런 국채를 종합 관리하기 위해서 신설된 국채관리기금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며 되게 어렵죠. 어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건 국고채라는 게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발행 관련이 있구나, 안정성이 높은 채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시장 실세 금리로 발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시문으로 가보니까 금투협에 따르면 이날 시장의 대표 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원래 이 기준이 있었는데 0.05포인트 떨어진 2.44포인트로 마감했대요. 어쨌든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는 지난달 5일 기록한 사상 최저치와 같은 수준이고 국고채 금리가 떨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이거다.
그래서 이런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가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가로 인해서 국고채 금리가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밑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 국고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회사채 금리도 빠르게 하락했다. 전 거래일 이때보다 뭐 3년물 회사채

국채 금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락했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정부가 발행한 이런 채권, 안정성이 높은 채권이 어떤 영향에 따라서 금리가 떨어졌을까요? 어떤 기준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가장 중요한 정책 금리, 기준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는 약간 예상이 들면 국고채 금리도 같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찾는 문제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기준 금리가 인하될 것 같을 때, 예상될 때, 다시 말해 정책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예상될 때 국고채 금리 영향을 받는 거죠. 사실 이 문제의 그 목적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금리 변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이전에 금리 변동에 따라 알고 있는지 알아야만 풀수 있는 문제 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변동금리, 고정금리. 그래서 우리가 예금이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고 대출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고 이런 건 선생님이 한번 풀었던 적 있거든요. 그런 문제 약간 연장선으로 금리 변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금리가 인하된다. 그럼 어떻게요? 나머지 예금과 대출 다 영향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고요. 사실 다른 선지를 보면요. 2번, 3번, 4번, 5번을 보면 사실 뭐와 관련된 것 같아요? 맞아. 한국은행의 우리 통화정책 수단과 관련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는 밀접한 관련이 없지만, 이 금리랑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선지들을 봤을 때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워낙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만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자, 일단 지급준비율이 높아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급준비 높아지면 금융기관들이 이제 지급준비금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금의 여유가 없어지죠. 그럼 시중 통화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중 통화량이 감소된다. 지금 하자표로 표시해 볼게요.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보면서 복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얘는 관련이 없고. 그다음에 통화안정증권이 발행이 늘어난다. 통화안정증권 우리 배웠습니다. 이제 통화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을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인데 이 발행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발행을 해요. 그럼 그거를 금융기관에 투자자가 사겠죠? 사면서 나는 어떻게 그 대금을 쫙 흡수하겠죠? 유동성 흡수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통화 안정 증권을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통화량이 낮아진다. 유동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결과를 예측해 볼수 있고. 통화 안정 계정의 예치 금액이 커진다. 예치 많이 해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또 어떻게 해요? 약간 여유 자금이 없어지죠? 그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예, 공개시장 운영 정책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 같이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10번. 자, 10번 사회보험 문제예요. 사회보험, 공영보험 중에 하나죠. 사회보험이 가지는 기능 중에 하나를 설명한 것이 해당하는 공통적인 기능. 그러니까 여기도 해당하는 거, 여기도 해당하는 거. 자, 가를 보면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로 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받을 돈은 달라진다, 연금에. 이는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비율은 똑같지만 그걸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은 다를 수 있다. 누구를 위해서? 저소득층을 약간 배려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걸 예측할 수 있죠. 자, 민간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에 따라 보험료 부담하는 게다좀 달라요. 그런데 건강보험은 사대보험이 하나죠. 국민연금보험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하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적이 사회적인 목적이 있어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한다. 그래서 소득을 많이 받는 사람은 더 많이 부담하고 이렇게 서로 차등 부여를 하겠다는 거죠. 이두 개를 보는 순간 어떤 거죠? 어떤 기능이 떠오르죠? 바로 맞아요.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하고 있는 3번 답은 여러분 빨리 찾았을 것 같고요. 비례보상은 사회보험, 공영보험 전혀 관련 없죠? 손해보험 관련된 내용. 의무가입은 맞죠? 원래는 사회보험의 기능이 맞아요. 약간 특징도 맞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요 내용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 선지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4번. 실손보상을 위한 생활은 실손보상. 내가 실제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건데, 이거는 손해보험에 대한 내용이죠. 그 사회보험과는 거리가 멀다.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일치?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일치하는 거 우리 어디서 배웠죠? 우리 손해보험에서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배울 때 일치하는 거 똑같을 때 그런 용어를 배웠고요. 보통 우리가 초과보험이나 전부보험보다는 약간 일부보험에서 보는 손해보험을 보험을 계산할 때 측면에서 같이 개념 배웠었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의 특징을 한번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마지막이니까 잠깐만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정책보험이죠. 사회보험은 사회정서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되는 거고, 특징, 표시해놓은 것처럼 강제성, 의무가입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효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효과 있습니다. 우리 선지로 연결시켰던 거. 종류는 원래 사회보험 중에 4대 보험이라고 해서 4가지인데, 사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속해 있다고

0: 문제 풀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죠? 우리 뒷부분에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실 뒷파트에 17, 18, 19, 20이 네 문제가 또다 연달아 다 무역 문제입니다. 선생님, 9회차에서도 무역 문제가 많다고 했죠? 10회차도 많아요. 특히 네 문제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다음 시간에 같이 꼼꼼하게 풀어 문제 또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 거고요. 우리가 마지막 앞두기 전에 이제 한번더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20강이 끝나고 끝이 아니고 21강부터 25강까지 자료를 업로드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인쇄해서 PDF 다운받아서 패드로 풀던 인쇄물로 풀던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 선생님이 엄선해서 뽑은 대수능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반드시 복습하셔서 부족한 부분 여러분이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힘내서 해보고요. 오늘도 명언을 보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어떡하다고? 여러분 꿈에 한 걸음 더. 한 걸음이 좀 그러면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훨씬 많이 가까워졌을 거예요. 하루하루 노력하는 것들 시간이 다 여러분에게 쌓이고 있다는 거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열심히 한 거는 내일 또더 쌓이고 더 쌓이고 공처럼 점점점 불려가면 되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대수능 날 웃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한 시간 의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시면 좋은 결과로 꼭올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선생님은 다음에 11번 문제에서 또 풀이하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생인사들. 약점이 강점되는 생활가요리 약점 공략 119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계약에 근거해 사형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라고 루소와 베카리아에게 한정해서 물은 이번 육모, 즉 교정적 정의 문항을 클리어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번 육모에서 9번 문항, 지금 말씀드린 교정적 정의 문항에 많은 친구들의 오답률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5번이 정답인 것 이외에도 1번, 2번, 4번에 오답 반응이 많이 나타났어요. 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다라는 건데 왜 그런가 보니 자, 1번, 3번, 4번 그러니까 1번, 2번, 4번 이렇게 왜 많이 분포됐을까 생각해 보니 특히나 기억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디귿 부분에서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단어 같은 부분에서 의외로 고민한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문항에서 교정적 정의라고 하는 것에 세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고 두 사람 넣어서 깔끔하게 낸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민을 했던가? 선지도 짧아졌는데 이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항에 지금까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와 함께 개념과 문풀 보는 눈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강의도 이렇게 사회계약의 문제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꼭 짚어봐야 되는 핵심적인 개념이 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핵심만 빠르게 시간 아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벤담, 루소,

베카리아 칸트, 네 명의 굵직한 사상가에 상대적으로 벤담은 덜 출제되었고, 최근 잘 출제되고 있는 것은 칸트와 베카리아를 기본적으로 꼭 출제를 하면서 루소가 함께 나오는 구도입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칸트가 빠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아, 두 사람에게서 공통점을 찾고, 또, 두 사람 사이에서의 이 공통점이 또 하나의 차이점의 근거가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뭘 얘기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들에게서 교정적 정의니까요. 형벌을 판단할 때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즉, 형벌의 정당성 원리는 무엇입니까?를 이야기합니다. 벤담은 공리주의의 원리, 루소는 계약론, 베카리아는 형벌의 경중이라고 하는 것을 그 범죄가 가져오는 결과, 영향, 공리를 따져보고요. 거기에다가 거기에 어떤 벌을 내려야 되느냐. 자, 범죄의 경중을 따져봄과 함께 형벌이 어떤 것이 적합할까요를 생각할 때 계약론의 관점이라는 점에서 여기다 썼어요. 앞에 있는 벤담의 연결고리도 생각해야 되고 앞에 있는 루소의 연결고리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베카리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세 사람은요, 형벌이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형벌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무슨 주의나 무슨 학파로 하나로 엮거나 그 단어로 단편화시키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조심해서 봐야 돼요. 벤담의 경우에는 위에 말대로 공리를 달성해야 돼요. 공리를 증진시켜야 되거든요. 루소의 입장에서는 사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베카리아는 그두 가지가 함께 이어지면서 그 맥락 안에서 설명은 될수 있겠죠. 형법학자인 그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토대가 있고 범죄 경중 판단과 형벌에 대한 정당성 판단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것에 비해서 이 화살표가 좀 단편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강조하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고 칸트는 형벌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거? 굳이 말하자면 정의 실현이에요. 범죄자에게 형벌을 줘서 우리가 사회적인 이익을 받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응보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배우긴 하지만 자, 이걸 바꿔서 이세 사람에게서는 형벌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 이익이 그들 나름 있습니다만 칸트의 경우에는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그 자체라고 보는 이 응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선을 따로 추구하지 않는다. 이익을 따로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이 구도가 꼭 나옵니다. 자, 그럼 이 형벌 중에서도 주어가 사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요. 벤담은 조건부적인 판단을 할 테니까 여기서 제외하기로 합시다. 루소, 베카리아, 칸트 중에서 사형이 정당하다라고 말할 사람은 루소와 칸트죠. 그럼 베카리아는 계약론의 근거에서 봤을 때 사형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이 중에 살인자에게는 제한 조건을 붙입니다. 살인자에게는 사형만이 정당합니다. 라고 말하면 칸트만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 루소의 경우에는 추방형도 가능하니까요. 지금 말한 이 구도는 간단한 것 같지만 진짜 핵심이에요. 이게 계속 돌고 돌면서 나와요. 지금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이 1강에서 얘기했듯이 백지노트에 복습하듯이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단계까지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 이렇게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럼 이 버전으로도 빨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조건은 형벌을 통해서 사회적 이익을 달성하고자 한다. 혹은 그런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라고 한다면, 자, 벤담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루소에게서는 사회 구성원의 계약. 생명과 안전보호, 베카리아에게서는 공리의 실현과 함께 사회적인 이익, 범죄 예방 효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는 벤담과 베카리아 모두 범죄 예방 효과를 언급하고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칸트는 그런 사회적인 이익이나 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사형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앞에 약자만 편의상 쓰겠습니다. 우리 서로 약속하고 이해하기로 해요. 루소와 칸트는 사형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살인자에게는 사형이 정당한데요. 사형만이 정당해요. 라고 하려면 칸트일 것이고요. 사형과 추방형 모두 다 정당해요. 라고 하면 루소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최근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형이 정당한 형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약론에 근거했을 때에도 그렇고요. 결과적인 이익을 따졌을 때도 종신교육형에 비해서는 큰 이익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약자, 베카리아라고 쓰겠습니다. 요 지점이요. 그래서 특히나 이 베카리아와 루소에게서의 공통점이자 차이점이 벌어진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먼저 공리의 원리에 의해서 이 범죄의 경중을 판단해야 돼라고 하면 앞에 있는 벤담뿐만 아니라 베카리아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베카리아가 계약론적인 관점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소와 베카리아가 사회계약론에 기반해서 어떤 형벌을 내리는 것이 정당할까를 판단을 하는데, 루소의 경우에는 계약론에 근거해서 봤을 때 계약 파기자한테는 형벌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게 살인이라면 사형을 하는 거, 혹은 추방형을 하는 게 마땅해. 베카리아라면, 나도 사회계약에 기반하지만, 내 생명 박탈권을 국가에 넘겼을 리는 없어. 그러니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이 지점이 또 달라지는 거죠. 이건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선지 4개나 5개 구성 중에서 특히나 이번 강은 1강에 비해서는 5개 선지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요. 법률, 비례, 공권력. 표현해 보자면. 자, 먼저 지금 이야기하는 이 형벌들은요. 내 사적 판단이나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당연히 아니죠. 사법적이고 형법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범죄와 형벌 간에 큰 틀에서 비례관계 있어야 된다. 또 그야말로 내가 사적 차원에서 정의 실현을 위해서 누군가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 주겠다. 아니다. 이거 공권력으로 하는 거예요. 위에 말했잖아요. 법률로 하는 거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집행되는 겁니다. 이런 큰 틀을 헷갈리지 말고 꼭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최근 평가원 문항부터 분석해 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6모 문제예요. 선지가 4개입니다. 1강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짧은 게 지금 추세인 것 같아요. 짧은 문항 속에서 기, 디, 리 선지에 주목을 했는데요. 루소와 베카리아의 구도에서 이제 두 사람의 순서도 예, 아니오로 이렇게 구도를 약식으로 적어 놨습니다. 선지에만 집중해 보자는 의미고요. 꼭 말씀드립니다. 제시문 반드시 읽어내셔야 됩니다. 강의의 효율성을 좀더 극대화시키고 강조점을 더 살리기 위해서 제시문을 뺐을 뿐입니다. 그러니 꼭 제시문 읽어주세요. 제시문 자체가 선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 자. 그럼 제가 이 지점을 강조, 물결무늬로 강조를 해놨는데요. 저는 기역과 리을번을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역번에 사형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냐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사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다시 말 바꾸면 사형이 정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판단의 근거를 넌 어디에 둘 거야?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사회계약이라고 조건을 달아줬어요. 그러면 루소 입장에서는 나는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사형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사형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물론 추방형도 정당해. 베카리아.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사회계약에 근거해 봤을 때 사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형은 사회계약상 정당하지 않아. 라고 판단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베카리아가 예스라고 답해야 되는 구도. 간단히 말해보면 두 사람 다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구도, 공통점의 구도에 있기 때문에

몇 번은 이 문항의 구성 안에서는 맞지 않다는 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만약 이 기억 선지부터 흔들렸다면 사형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냐라는 이 문장의 맥락을 사형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그래도 예스야 노야 이렇게 읽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정당성 여부, 예스일지 오일지의 근거가 너는 어디에 있어? 사회계약이라고 이렇게 읽어내셔야 된다는 걸 강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잡아서 베카리아가 뭐라고요? 그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보니까 생명박탈권을 국가에 넘겼을 리 없잖아. 생명 지키자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개개인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여기요. 1번 C가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사회계약의 근거에 봤을 때 정당하지 않은 형벌, 그걸 베카리아에게서 한정해서 판단해 보자면 아마도 사형 같은 형벌은 사회계약상, 저 한정으로 붙여보면 사회계약상 아마도 정당하지 않은 형벌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어요. 제시문 안에 있는 변형된 문장을 상위어나 기본형으로 바꿔보라고. 그럼 1번을 사형도 범죄 억제력을 지닐 수는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베카리아가 억제력 없지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지속성과 강도에 꽂혀 있죠. 그러니까 개념을 안한건 아니에요. 그건 저도 알아요. 인정해요. 하긴 했는데 기출 기반에서 제가 수능 개념 때부터 이 사이에서 왜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놓쳤거나 반복 안 했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꼭 챙겨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꽂혀 있는 건 지속성이 아니라 강도이다. 이 문장. 선지에도 잘 쓰는 뭐뭐가 아니라 이거. 이 표현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이 부분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A가 아니라 B다. 아, 참. 베카리한테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별표를 달아줄게요. 지속성이다. 그러니까 강도가 강한 강도를 중시할 수 있는 형벌 혹은 사형처럼 일순간에 강한, 강렬한 인상을 주는 형벌은 범죄 억제력이 없겠는데 지속성을 중시했으니까 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베카리아는 사형은 범죄 억제력을 지닐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하겠네? 라고 혹시 생각했다면, 지금 방금 얘기한 거, 그 저한테 설명하신 그 얘기요. 다시 한 번만 뒤집어 보세요. 사형이 일순간에 강렬한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사형이라는 형벌도 일순간에 강렬한 억제력으로서의, 강렬한 인상으로서의, 강렬한 효과를 주는 그 당시에, 지속성은 떨어져도 강렬한 인상은 줘요. 그런 측면에서 억제력을 지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지속적인 효과는 물론 종신 노역형이 갖는다고는 했어요. 하지만 이 문장 자체에 베카리아가 노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장 그대로 정당하지 않은 형벌, 예를 들어 사형 같은 것도 범죄 억제력을 지닐 수는 있지. 지닐 수는 있는데, 그렇게 지속적이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종신 노역형이긴 하지만, 너그 끝, 결론, 그것만 외우지 말고, 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꼭 이해해줘? 라는 베카리아의 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역번과 리을번은 이어지는,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건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일 뿐인데, 정당성, 정당성. 선지에 두개딱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맥락으로 끌어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베카리한테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1번을 얘기한 건 사회계약론의 소스 가지고 확실히 답할 수 있었잖아요. 거기다 효과까지요. 그러면 효과 나온 김에 디귿번에 공리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얘기하죠. 우리 생윤들도 알아요. 맞아요. 모든, 오직 이런 단어 나오면 일단 긴장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베카리아 입장에서 범죄의 경중을 측정하는 건, 자, 지금까지 나온 건 제가 체크했는데. 26학년도 9월 문제 오늘 풀 거거든요. 이 중에 선지 3번 선지 나올 거예요. 그때 이거 꼭 한번 다시 체크해 보세요. 베카리아는 범죄가 가벼운 건지 무거운 건지 경중을 측정할 때 범죄자의 의도가 중요해요. 그 범죄로 인해 끼치는 사회적 해악, 결과가 중요해요. 그렇죠. 해악과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리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 나 공리주의 했지만 공리라는 말이 나, 이게 맞나? 라고 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공리주의를 할때이 단어를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유틸리티. 되지도 않은 영어지만 그래도 해볼게요. 프린시플 오브 유틸리티 막 이러면서 설명을 계속했었어요. 이런 문장들을 제가 반복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1강에서 말하는 내재적 가치처럼. 자, 그럼 여기서 공리라는 건 어떤 대상이 쾌락, 행복, 이익을 산출하거나 고통, 불행을 방지하는 경향이나 성질을 얘기해요. 결과적인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너의 범죄 행위가 우리 사회에 쾌락, 행복, 이익을 산출했는지 아니면 고통과 불행을 가져왔는지 또 반대로 그래서 너의 행위가 우리 사회 고통과 불행을 방지해 준 건지 오히려 그걸 증진시킨 건지 한번 따져보자. 너는 죄가 굉장히 무겁네. 아, 너는 상대적으로 가볍네. 이걸 이 공리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행위가 관련된 모든 사람의 행복 증진, 감소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고 하는 표로까지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유틸리티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예 선지로 저렇게 가져왔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안한 상태에서는 오직이라는 이게 수식어까지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더 고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니은번. 한 인간이 살인범이면서 동시에 시민일 수 있어? 이건 루소에게서 그의 제시물을 통해 많이 노출된 거죠. 계약의 근거에 봤을 때 살인범이야? 계약 파기자잖아. 공공의 적이잖아. 그럼 너는 시민이 아니라 공공의 적으로 죽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있었죠. 그래서 시민일 수 없는 거죠. 그쵸? 이게 이번에 상당히 매력적인 문제가 된 거야. 3원형 비판을 풀었어. 선지 4개야. 심지어 두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높았다는 건, 앞으로의 문제 방향에도 확실한 사인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달 외우거나 많은 자료를 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런 판단 조건 안에서 진위 여부 판단하는 사고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 더 문항을 봅시다. 수능으로 가볼까요? 칸트와 베카리아 구도예요. 아, 알겠다. 이때에도 3원형 비판 구도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낄지 모르겠지만 재도전하는 친구들은 그 느낌이 좀더올 텐데요. 연계 교재에 3원형 비판 문장이 많이 좀 줄었어요. 문항 형식이 좀 이런 좀 천편일률적인 그런 잘 나오는 문항 구도에다가 이런 구도로 좀 많이 풀리게 되었는데 자, 판단을 해봅시다. 칸트와 베카리아의 경우에서 칸트는 형벌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는 원리가 뭐라 그랬죠? 응보주의라 그랬죠. 그러면 그 응보 원리에 위배된 형벌이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경우는 없어요. 응보의 원리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또 칸트에게서 타인에 대한 범죄는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것에 응당한 책임을 지는 형벌이 오히려 그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게 오히려 우리가 그를 물건으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죠. 기본 개념이었죠. 또 베카리아는 사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라고 하면 해악, OT 꼭 듣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악이라는 단어를 보면 일단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단어에다가 뉘앙스를 실죠. 자신의 이미지를 실어요. 또 윤리적인 이미지도 실어요. 판단도 실어. 해악. 아, 나쁜 거구나. 나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형은 시민들한테도 나쁜 거구나. 아, 그러면 베카리아가 이익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형이 나쁘다고 해야 되나, 틀리다고 해야 되나. 요 구도를 갖고 판단해봐야 틀린 구도 안에서 맴맴 도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공리의 원리를 두고 생각해 본다면요. 해악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일 수 있죠. 그런데 베카리아 입장에서 사형을 형벌이라는 관점에서 넓게 보자면

형벌은 고통의 본보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말 자체요. 고통의 본보기라고 했을 때에는 별로 선악의 이미지를 싫지 않으면서 해악이라는 단어로 쓰게 되면 선악의 이미지를 왕창 씌워가지고 왠지 틀린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효과가 생긴 것 같아요. 봐봐요. 고통의 본보기 보여주는 거 맞죠? 힘들겠다. 어떻게 저렇게 끔찍하지? 저 인상이 너무 강렬한데? 끔찍해. 라고 고통의 본보기가 되어줬잖아요. 그런데 그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 보자면,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에요. 그러니 그 해악을 유발해서 그 해악 대비 혜택이 더 커진다면, 즉 범죄 예방 효과가 생긴다면, 그때는 그 형벌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사형이라고 하는 요 단서뿐만이 아니라, 저는 여기,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합니까? 라는 요 부분을 살려서 한번 설명해 본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형벌은 시민들에게 고통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서 그 자체가 해악일 수 있으나, 그것에 비해 결과적으로 혜택이 더 크다면, 그것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볼수 있겠네요? 라는 유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주어를 사형을 가봅시다. 사형을 가보자면요. 여기까지는 안 가도 돼요. 이 정당성이 있냐, 없냐까지 가지 않고요. 이 아예 지우고 해볼게요. 사형은 고통의 본보기를 일순간에 강렬하게 주죠. 그래서 해악을 유발할 수는 있어요. 그게 범죄 예방 효과가 있냐, 없냐로 역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어를 사형으로 잡았으니까 그렇게 사형으로 잡아봤더니 해악을 주긴 주는데 그거 강도는 높은데 지속성은 좀 짧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속성인데 그러고 보면은 사형이 아니라 종신교육형의 효과는 더 있겠네라는 판단으로 가죠. 그러니 베카리아 입장에서 사형은 그 형벌을 받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고통의 본보기를 주는 해악을 유발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범죄 예방에 효과를 일순간 강렬하게 남아 줄수 있는 고통의 본보기를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다음 리을번 칸트와 베카리아 갑과 을을 이렇게 바꿨고요. 형벌은 범죄자의 선을 목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베카리아는 사회적 이익이었고 범죄 예방 효과였고 그래서 이거 선이었지. 베카리아는 선을 목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베카리안 빼야 되겠다. 선을 목적으로 하니까라고 푸셨다면 여기서 중요한 장치가 있죠. 범죄자의 선이에요. 사회의 선이나 사회의 이익이 아니라 범죄자의 선. 어머. 형벌을 가했는데 그게 범죄자한테 이익이 돼 버렸어요. 그럼 그거 형벌로서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리을 선지 자체를 보자면 베카리아도 틀린 거예요. 두 사람 다안 된다. 안 된다라는 문장에 맞는. 즉 범죄자의 선을 목적으로 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문장에서 둘다 맞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도가 지난 수능에 출제되었고 살짝 낯선 효과가 있으되 그 3원형 비판이 풀린 구도입니다. 거기에 구월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여전히 그 비판형 구도가 나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이거 다 알아보실 수 있겠죠. 두 사람의 비판 구도입니다. 칸트와 베카리인데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칸트의 입장에서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은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응보주의적인 관점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 즉 응보의 형벌이 정의에 부합하는 거야라고 말할 테니까 칸트의 입장에서 제기될 비판이 되지 않겠구나. 두 번째,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은 형벌로서 억제해야 함을 간과한다. 이건 비판받을 베카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욕망이 형벌로서 억제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므로 간과한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않을 것이다. 이 구도가 되죠. 그럼 나머지의 선지는 베카리아가 칸트한테 주는 비판이거든요. 형벌은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야만, 두려움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잠깐 화면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죄송해요. 이 부분이에요. 해악, 두려움, 공포의 본보기, 두려움의 본보기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의 표현이 1강에서 썼던 자연과 윤리처럼 바뀌면서 출제가 되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같은 맥락 안에서 맞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주는 고통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만 정의에 부합함이라고 베카리아는 생각하고, 그런데 칸트는 아님, 어떠한 효과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형벌을 받아야 함. 이기 때문에 비판의 구도로는 이 선지가 맞게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선지도 빨리 보겠습니다. 범죄의 경중은 공의를 해치려는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 판단됨을 간과한다. 베카리아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겠죠. 이유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라고 했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라 그랬죠. 그러니 의도에 따라 빼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 하나 소중하죠? 네, 공리요. 공리. 이때 구모때 쓴이 공리가 이번 육모에도 다시 한번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기출에 쓴 문장 하나, 단어 하나 그냥 넘기지 말고 내가 정말 정확하게 진위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납득이 된 상태냐를 체크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장 안에서는 진위 판단하는 것이 명쾌하게 단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거가 5번,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능가하면 안 되죠.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만큼이 예를 들어 5인데 5면 충분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데 9태어 10, 15, 20만큼을 형벌을 줘서 그 고통을 준다는 건 말하자면 그 고통과 그 악과 범죄 예방 효과를 생각해 봤을 때 효과는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일 수 있죠. 그러니 5번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술술 풀리죠? 거기에 육무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평가 문항 분석이에요. 이때 구도는 비판 구도에다가 세 사람이 들어가고 루소, 베카리아, 칸트라는 전형적인 구도예요. 이 중에서 시민의 생명 보존이 사형의 정당한 근거가 아님이라고 하는 순간 루소 입장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사형의 정당한 근거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루소에겐. 2번. 베카리아가 두 사람에게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없는 비인도적인 형벌임. 이거 여전히 묻는 친구들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에 꽂힌 거죠.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야. 그래서 강도가 제외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제외를 시켜버려. 그런데 이 문장에 전체 연결되어 있는 바와 그것을 기반해서 실제 출제된 선지를 판단해 보면 강도와 지속성의 상대적인 효과를 얘기하면 상대적인 효과를 말하려다가 그 마지막 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되는 상대적 효과를 얘기해 줘 보냐면 강도는 한순간에 강렬한 효과는 있지만 지속성은 떨어지고 이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고통의 본보기가 되어 주니까 이게 범죄 예방 효과가 더 있겠구나라고 베카리아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니 강렬한 인상은 준다니까 이 부분을 설명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진술이다. 세 번째, 형벌 받아야 할 자의 동의. 칸트에겐 범죄자 너가 전 어떤 형벌 받을게요라는 너의 동의, 너의 의욕, 너의 약속은 형벌의 근거가 될수 없어. 엄청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기본형, 그의 텍스트에서 나왔으면서 평가원으로부터 출제되어 그 뒤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형벌 받을 행위를
의욕할 순 있지.

만, 저 그러면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저 이러이런 형벌을 주세요. 라고 너가 의혹하거나 선택하거나 동의하거나 약속하거나 이건 안 돼. 너는 예지적 존재가 아니야. 현상적 인격이야. 야, 너는 다른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너한테 어떤 형벌을 줄까에 대해서 네가 받는 것뿐이지 네가 고를 수 없어. 그래서 형벌 받아야 할 동의가 형벌의 기초가 아님이라고 했으니까 아님이라고 칸트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야. 제가 저기다 이렇게 빗금을 친 것은 동의는 칸트에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가 아님이라고 하면 칸트에게서 맞는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의 구도로 보자면 그런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형벌 받아야 할 자의 동의가 형벌의 기초가 아닌데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이 구도가 정답으로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럼 4번 전지도 빠르게 한번 볼게요. 칸트가 루소한테 사형은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임을 루소가 간과하지 않고 강조할 테니까 비판의 구도에 맞지 않는다. 다섯 번째, 루소가 칸트에게 살인자에게는 사형 이외의 형벌이 정당화될 수 없음. 루소는 추방형도 이야기하므로 그 외의 형벌이 정당화될 수 없음이라고 하지 않으므로 비판의 구도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저는요, 교정 적정이 어렵다라고 생각한다거나 부담 갖는 친구들이 있는데 크게 패턴이 달라지지 않으면서 이 개념의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훈련을 일단 잘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샘플이 되는, 우리의 지표가 되는 평가 문항을 이렇게 분석한 다음, 교재에 있는 교정 적정의 문항들 있죠? 신속하게 분석해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방법론적인 점에서 내가 조금 훈련이 덜 됐구나. 이걸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중에 칸트와 베카리아의 구도가 있어요. 지금 이 갑과 을로 나오는 구도가 지난 수능과 6월에 이어지고 있는 유사한 구도인 거잖아요. 그때 칸트가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건 응분의 정당한 보복으로 응보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맞는 진술이네요. 두 번째, 살인자가 물권의 대상이 아님은 타고난 인격적 때문이야. 아마 이 부분에서 선생님 물권이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건을 배타적으로 소유할 권리, 물건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살인자는 살인을 저지르긴 했지만, 상당히 잘못하긴 했어요. 하지만 인간이죠. 그럼 인간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배타적으로 소유할 권리로서의 물권의 대상으로 전락할 순 없다는 거예요. 칸트 입장에서는. 그 인간도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타고난 인격성, 이걸 우리 생득적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너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기회를 주는 것이 너를 존중해 주는 것이야 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자가 물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 생득적 인격 때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한테 책임질 기회를 줄게. 벌 받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형벌에는, 그래, 이거, 시민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시작하여, 그런 중요한 건, 그래서 공포감을 주었다.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라고 한다면, 아, 그렇다면 효용성 있는 형벌이 될수 있겠네. 정당성을 갖출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도라는 말이 들어왔다고 해서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형벌을 왜 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아, 공포감을 주려고요.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으려고요. 라는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사형은 종신노역형에 비해서 범죄 억제력이 열등한 건 맞죠. 열등. 없는 게 아니라 열등하다라는 이 표현이 참 고맙습니다. 그럼, 사형은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위에서 말했네요. 칸트 입장에서 보자면 살인자는 물권의 대상이 아니니까 타고난 인격성이 있으니까 책임져. 상응하는 형벌로. 그래서 책임을 지게 하는 형벌이에요. 이건 칸트에게서 오진술로 타겟팅이 된 선지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문항의 구도는 옳지 않은 걸 찾아내는 거고 옳지 않은 것으로서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구도입니다. 복습되죠? 거기에 수능특강의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꼭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여기요. 국가의 보존과 범죄

소비자의 보조는 양립할 수 없다. 자, 화면을 넘기면 너무 많이 갈것 같아서 빨리 말로 할게요. 2번 27학년도 6월 모평에 기억 니은 선지. 한 인간이 살인범이면서 동시에 시민일 수 있나요? 루소한테 아니요. 이 근거가 이 문장이에요. 국가의 보존과 범죄자의 보존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살인을 저질러서 계약을 파기한 자이고 스스로를 국가의 구성원이라 아니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렇게 제시문을 꼭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더 드립니다. 그럼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 줄 뿐이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거죠, 효과가. 반면 종신노역형은 더큰 효과를 준다라는 베카리아 입장이죠. 거기에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행위를 더 받아야 할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되는 것이고,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이고 사형수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길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가불변에서 딱 압축된 문장들이에요. 그럼 이 중에 한 명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루소, 베카리아, 이거 지울게요. 루소, 베카리아, 칸트를 두고 기니들이 선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살인범에게는 오직 사형의 형벌만이 부과돼야 됩니까? 칸트가 옛살 거거든요. 루소는 추방형도 가능한데요. 베카리아는 살인범한테는 사형이 아니라 종신노역형이어야 되는데요. 라고 하니까 한 명만이 긍정하겠어요. 니은범, 형벌은 보편적 도덕원리에 근거하여 부과돼야 됩니까? 보편적 도덕원리, 보편적 도덕원리. 제가 위에 썼는데 정당성 원리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공리의 원리와 같은 보편적 원리이든, 아니면 뭐 정언명령에 따르는 도덕법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보편적 원리이든, 정당성을 판단하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편적 도덕 원리를 칸트뿐만 아니라 베카리아 같은 사람도 이야기할, 예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뭐 루소는 넓게 보자면 뭐 계약론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베카리아가 그 공리의 원리라는 점에서 너무 부합되기 때문에 한 사람만 긍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빼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디귿번, 국가는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오로지 베카리아뿐이죠. 두 사람 다 사형을 찬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디귿번 맞죠? 릴번, 사형 집행의 정당성 여부라고 썼죠. 여부. 이러니까 좀 친절하죠. 이번 기억선지랑 같은 거예요? 그래, 맞아. 다시 한 번만. 사회계약에 근거해 사형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이번 육무의 기억선지거든요. 거기서 달라진 건 이거 하나예요. 여부는. 여부는. 그래서 리을버는, 자,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기본적으로 루소하고 베카리아가 예스라고 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가장 명확하게는 기역 디귿이 들어가는 구도가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내는 거죠. 재밌죠? 다음요. 수능 완성에 있는 이 문제는요. 베카리아와 칸트의 구도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요. 서로에게 비판의 구도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선지에서 A는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주는 비판이고요. B라고 되어 있는 것은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주는 비판입니다. 우리 많이 훈련한 거예요. 가봅시다.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나왔다. 비례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라는 걸 칸트도 간과하지 않아요. 두 번째, 국가가 사법적인 살인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모순적인 일임을 간과한다. 베카리아 입장에서는요, 사회계약론의 근거에서 봤을 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제정하는 건, 그거에 근거해서 사형을 집행하거나 판단하는 건 정당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죠. 그것에 비해서 칸트는 왜 사형이 정당하지 않아? 정당해. 라고 말하는 입장이니까 2번 선지가 정답이 되는 구도예요. 그럼 나머지. 또 나왔어요. 공리, 공리. 공리를 해치려는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 범죄의 경중을 판단해야 함을 간과한다. 이거 사실 두 번째 나온 선지야.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자의 그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야 결과를 생각해 봤을 때 공리를 증진시켰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거에 방해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므로 베카리아에게서 나갈 언급이 되지 않는다.
4번, 형벌의 목적은 이미 저질러진 범

문제를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님을 백하리아 간과하지 않아요.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려는 효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정도가 서로 다른 두 범죄에 대해서 똑같은 형벌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죠. 백하리아 입장에서는 위에서 말한 대로 범죄의 경중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게 다르다면 거기에 대한 형벌의 적용도 달라야죠. 그래야 비례관계가 형성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간과하지 않는다. 요렇게. 다음 한번 가볼까요? 52쪽에 10번인데요. 제가 이걸 가져온 건 이거 보시면 루소인 거잘 알아요. 근데 이 루소의 2번 육무에 루소가 나왔잖아요. 루소의 제시문을 한번더 샅샅이 읽어보시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이 선지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지 그걸 테스트해보면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런 루소의 입장에서 적절한 진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살인범이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게 아닌 거 맞죠? 추방형도 있으니까요. 살인범이 되면 사형당할 것에 시민이 동의하는 건 다른 살인범에게 시증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것도 제시문에 기반하기도 하지만 루소에게서 매우 중요한 이론적 내용입니다. 살인범은 사회계약을 위반했지만 공공의 적이 아닌이라는 부분에서 틀렸죠. 공공의 적으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다음, 살인범에 대한 처벌권은 주권자가 직접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너무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권력에 위임해서 그 공권력으로 벌을 집행하는 것이지, 우리 개개인이 너 잘못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벌 준다.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계약론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런 루소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에도 주권자가 직접 행사하는 건 아니다. 주권자에 의해서 위임되는 권리다. 이러한 진술을 한번더 확인하기에 이 루소 문항은 꼭 한번 더 보시면 좋겠다. 매우 어렵진 않다. 근데 한 번은 더 봐달라라는 의도입니다. 다음 수능 완성인데요. 갑과 을 제시문 남겨놓은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시문이 이 사람임을 알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선택지로 나와도 좋을 만큼, 그리고 이번 육모의 구도와 같아요. 베카리아와 루소이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꼭 다시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먼저 기억 가보겠습니다. 형벌은 형벌 효과의 지속도보다 형벌의 강도를 중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형벌의 지속도가 더 중요하니까요. 니은번,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계약 불가능. 그러니까 사형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디귿번, 살인자는 국가의 구성원도 도덕적 인격체도 아닌 적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공공의 적이라는 단서가 한번 나왔었죠. 앞에 문항에서. 거기에다가 국가의 구성원도 아니다. 도덕적 인격체도 아닌 적인 것이다. 공공의 적인 것이다. 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이번 선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더 확인해 볼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형벌은 일반인이 아니라 범죄자의 행동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하면, 베카리아가 이야기했을 때 범죄 예방 효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일반 예방주의, 특수 예방주의라고 해서 일반인의 범죄를 모방하거나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예방해주고,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않게도 해주는 이두 가지를 다 노린다고 했으므로 1번 맞지 않는 진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도요. 이 중에서 어딘가 말 하나 바뀌고 조금 더 어려워져도 여러분들은 풀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수능 완성에 선택지별로 이제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제가 강의 자료로는요, 나머지 모아져 있는 선택지들을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저랑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꼭다 스스로 복습해보기. 119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칸트, 루소, 베카리아의 3원형 비판의 구도입니다. 좀 커져 있는 문제죠. 타인을 살해한 사람은 시민으로서 자격이 박탈된다라는 것을 루소는 간과하지 않겠네요. 두 번째, 사회계약론에 근거해서, 이거 또 나온 거야. 사회계약론에 근거해서 사형의 정당성, 여부라는 말 없이

0: 깔수 있음을 간과하냐? 페카리아 간과하지 않아요. 맞죠? 세 번째, 형벌의 강도는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아니에요. 페카리아 입장에서는 물론 지속성이 중요하다고는 말하지만 그 강도,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 강도가 주는 효과도 얘기는 해요. 그러니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일순간에 강렬한 공포감을 주긴 하는데 그게 지속되지 않는 게 문제지. 인간은 망각의 존재잖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베카리아의 기본 입장으로 맞지 않다. 4번. 살인자에 대한 형벌 부과 시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고려해야 함. 칸트는 이걸, 베카리아는 이걸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너무 강조하는 포인트가 딱 우리가 학습된 내용이잖아요. 그 학습 포인트가 강하죠. 그것에 비해서 칸트는 그런 예방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응보주의라는 거, 이것 때문에 4번이 정답으로 나오는 거고요. 5번.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또 나왔다. 비례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베카리아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요렇게요. 오늘 많은 문제들 풀어봤는데 여러분 아마 교정교수님 이제 좀 실수 안 하겠다, 안 떨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2번 교정적 정의에 대한 불안도 구조 완료했습니다. 꼭 득점 바랍니다. 마지막 테스트,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사용의 정당성 판단할 수 있나요? 루스와 베카리에게 묻는다면 둘 다 예스 예스. 꼭 득점하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3강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쌍국선의 접선 시간입니다. 그쵸? 우리 수능 완성, 쌍국선의 접선 이야기, 수능 완성으로 79쪽입니다. 그죠? 똑같아요. 오늘까지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쌍곡선의 접선도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포물선의 접선, 타원의 접선과 똑같은 형태로 흘러가고 계산식만 좀 달라지고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아서 조금 재미가 없어요. 미안해. 하지만 쌍곡선은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조금 다른 얘기가 하나 있는 게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곁들이게 될 겁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 우리 같이 한번 가볍게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접선에 대한 이야기 오늘 끝내버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재밌는 벡터 단원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벡터가 세 단원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자꾸 그림 그리잖아. 아무튼간 자, 쌍곡선의 접선입니다. 유형 6 쌍곡선의 접선. 수능 완성 79쪽이에요. 79쪽 보시면은 쌍곡선의 접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X축이 나오고 이렇게 Y축이 나왔을 때 쌍곡선을 그릴 때 항상 쌍곡선이 문제에서 그림이 주어지면 괜찮은데 그 안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점근선을 약간 이렇게 보조선으로 그려주고 쌍곡선을 그려주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누차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렇죠? 이 점근선이 어떤 문제 해결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쌍곡선의 방정식을 내가 어떻게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려는다? 근데 그 전에 뭘 해? 위치관계. 직선이 이렇게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저 직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n과 얘를 모여서 연립을 통해서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내가 y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저 mx 플러스 n을 집어넣으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mx 플러스 n의 전체 제곱은 1이던데, 이 녀석의 판별식이 0과 같으냐 크냐 작냐를 가지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냐 접하냐 안 만나냐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였었던 거죠. 근데 매번 그거랑 기초니까 또 어떻게, 야, 경계점이 되는 우리 접선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 단원이었던 거고, 그래서 역시 이 녀석을 대입을 해서 여기서 판별식이 제로다라는 녀석을 통해서 요 n의 값을 요 m의 값으로 계산해 보면은 접선의 y절편이 뭐가 나온다더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타원이랑 대비를 시켜서 우리가 기억을 하기가 쉬웠었죠. 타원은 여기가 플러스였다라고 한다면은 쌍곡선에서는 마이너스였었다. 근데 쌍곡선은 타원 때랑 다르게, 타원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타원은 초점 두 개가 x축에 있느냐 초점 두 개가 y축에 있느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떤 케이스건 간에 타원 예방정식의 폼 자체는 이렇게 됐고, 다만 요게 숫자가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됐던 거죠. 그쵸? 그런데 쌍곡선은 그렇지가 않았었습니다. 쌍곡선의 두 초점 x축에 있을 때는 쌍곡선의 반전식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쌍곡선의 두 초점이 y축에 있을 때는 저 쌍곡선의 반전식이 어떻게 나와? a제곱분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와. 즉 뭐야? 스타트 되는 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판별식이랑 이 녀석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판별식이 당연히 스타트 식 자체가 다르니 그 결과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달라진 녀석을 가지고 접선의 반전식을 계산해 보면 그때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저 녀석의 루트 속에 있는 부호가 바뀌어요. 요렇게 기억이 된다더라라는 것 정도였었죠. 해서 요렇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를 구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하나 더 아까 얘기했었던 점근선 가지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지금 여기서 얘 같은 경우 지금 이 접선의 기울기가 요쪽 접선 점근선의 기울기보다 더 커요. 근데 반대쪽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할 때도 마찬가지로 좀 느낌을 비슷하게 얘기해 주겠어. 선생님은 이 녀석의 접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점근선의 기울기보다 크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직관적인 시각적인 기하적인 느낌으로 가파르다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즉 얘보다 좀더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하거나 얘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하게 되면 이처럼 직선과 접선 직선과의 폼을 이 물을 쌍곡선이 맨날 헷갈려. 이세 친구들 이름이 쌍곡선이 이렇게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점근선보다 완만한 직선이었다면은 어떻게 그려져도 접선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요. 무조건 두 군데서 만납니다. 그쵸? 그리고 점근선과 기울기가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좀 지저분하니까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요. 점근선과 기울기가 같은 직선의 경우는, 점근선과 기울기 같은 직선의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직선과 이 2차 쌍곡선은 한 점에서만 만나요. 저기서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왜? 얘가 점점 이 직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직선에 다가가기 때문에 이 직선에 점점 가까운데 저 끝에서는 얘랑 거의 평행한 느낌으로 가거든요. 안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요. 어디에 가도 한 점에서 만나요. 점근선이랑 기울기 같으면. 근데 점근선이 되는 순간은 안 만나죠, 또. 그리고 여기서는 또한 점에서 만나요. 즉,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점근선보다 좀더 가파르냐, 완만하냐, 완만하냐, 점근선과 기울기가 같으냐에 따라서 접선이 생기는 케이스가 있고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없는 케이스도 있다. 이 위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기울기를 가지고 시각적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콕꼬집어 가지고 해결하게 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연습을 해보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 정도 더 짚어보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쌍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위의 점의 좌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타원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폼선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뭐라고 두고 m의 x-x1 플러스 y1이라고 두고, 요 녀석의 접선을 mx-mx1 플러스 y1이라고 두고 너랑 같다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아내고 다시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 제곱에 mx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요 녀석으로 써주고 나서 이 x 이 접선이 누구를 지나? p 콤마 q를 지나니까 x자리 p, y자리 q를 집어넣어서 m 값을 찾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2번을 이용한다라는 경우는 내가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a 제곱분 x1x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1 y는 그냥 플러스 1인 경우만 쓸게요. 여기서 내가 이 접선이 누구를 지나니까 p 콤마 q를 지나니까 xy 대입하면 x1과 y1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등장한다는 거죠. 저 x, y에 대한 관계식을 어디다가 a 제곱분 x1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1의 제곱은 1이라고 써주는 이 쌍곡선 위에 방정식 위에다가 대입을 해줘서 또 다른 x1과 y1의 관계식을 찾아서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x1, y1을 찾아주고 그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는 거였었죠. 똑같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뭘 구하는 데 유리하고 접선을 구하는 데 유리하고 얘는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데 계산상의 약간의 유리함이 있다 정도였던 거고 똑같이 역시 해왔던 거죠. 그럼 똑같이 하나 더 여기서 요런 경우 다만 우리가 얘는 기울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스타트를 끄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접선이 예를 들어서 여기 꼭지점과 요렇게 꼭지점을 지나는 요런 접선의 경우는 이 식에서 등장한다 안 된다?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그려봐. 예를 들어 꼭지점 x좌표가 2야. 여기가 예를 들어 2,7이야. 그럼 접선 하나는 이거겠구나. 그럼 또 하나만 더 찾아주자. 이런 것들은 내가 그림을 그려서 눈에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유형 4, 5, 6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다만 쌍곡선에서는 뭐다? 점근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점근선의 기울기보다 크다 작다라고 말하면 좀 헷갈려요. 플러스일 때는 걔보다 더 커야 되고 뭐 마이너스일 때는 걔보다 작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시각적으로 얘기하죠. 좀더 가파른지 완만한지 그걸 가지고. 선생님은 지금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더 완만한지 이 점근선의 기울기보다 가파른지에 따라서 접선이 있을 수 있겠다 없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려가면서 내가 체크해 줄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예요. 그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으면은 기하적 특징도 우리가 가볍게 한번 보면은 첫 번째 빛반사에 대한 이야기. 포물선 때랑 타원 때랑 마찬가지로 빛을 반사시키겠다. 어떻게? X축, Y축, 점근선을 그려주고, 점근선을 그려주고, 쌍곡선을 그려주고, 쌍곡선을 그려주고. 여기가 초점이야. 여기가 초점이야. 그럼 초점 두 개에 대해서 한쪽 초점에서 이 쌍곡선 위로, 여기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빛을 쐈어. 그럼 여기서 이 모양의 거울에서 빛이 반사되는 특징은 나머지 초점에서 이 점을 향해서 빛을 쐈을 때 얘가 연장되는 요 직선을 그렸을 때, 즉, 내가 여기서 빛을 이렇게 삥 레이저를 쓰면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거요? 갑자기 사투리가 나,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빛이 반사가 됐어.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냐? 얘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에 이 모양의 거울에 반사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그럼 각도를 봤을 때 여기에 입사각과 여기에 반사각이 같다더라. 그러면 여기서 직선 두 개니까 얘랑 얘는 맞꼭지각으로 같다더라. 어라, 같은 각이네. 각이등분선이네. 이것대, 이거는 이것대, 이거다 정도를 눈에 담아두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알겠죠? 그 정도 봐두시면 되고, 두 번째, 이번에는 밖에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인 경우,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 내가 요렇게 그렸어요, 요렇게 그렸어요. 쌍곡선의 방정식이 a 제곱분의 x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 제곱은 1이다. 라고 했을 때, 밖에 점은 어디선가 내가 접선 두 개를 그렸더니 그 녀석이 직각이래. 어디선가 그렸더니 그 녀석 두 개가 서로 직각이래. 이런 점들을 죄다 모아놓으면 뭐가 되느냐? 원이 되더라는 거죠, 원이. 그 원의 방정식이 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타원 때는 여기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있잖아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더라라는 거죠. 요렇게 생긴 원 위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려주면 그건 언제나 서로 수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너가 양수해야 되겠지? 너가 양수가 된다는 것은 a제곱이 b제곱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여기서 내가 a분의 b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 점근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완만한 형태가 돼줘야지 이런 서로 다른 수직, 봐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점근선 두 개가 이래버리고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어디서 그어가지고 두 개가 직각이 나올까? 얘가 이 사이의 각이 90도보다 작으면은 없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러한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요렇게 점근선 두 개가 요렇게 그려지는 경우, 이번에는 쌍곡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 경우,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이 경우에서 내가 밖에 점에서, 쌍곡선 밖에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는 점들을 모아보면 역시 원이 되고, 이때 원의 방정식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된다더라. 이때랑은 반대가 된다더라. 라는 것 정도로 그냥 한번 눈으로 보고, 서로 그러니까 밖에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었대. 접선 두 개를 그었다는데 그게 딱 우연찮게 수직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했다. 이원 위에 있겠구나. 혹은 원 위에 있어? 수직이 되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정도 봐둘 수 있겠다. 해서 뭐 기억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한 번도 쓱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그 정도 해서 접선의 기하적 특징 정도까지는 봤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식을 이용해서 그림 그려가면서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다라는 거죠. 문제 풀어보자고요. 필수형 6번이요. 쌍곡선의 한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2분의 1x이다. 쌍곡선이 직선 y는 1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그럼 내가 쌍곡선을 요렇게 X축 조금만 다시 한번 2차 도전. 요렇게 X축, 요렇게 Y축을 그렸어요.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2분의 1X, 좀 완만한 점근선이에요. 그럼 쌍곡선을 요렇게럼 그렸어요. 그리고 요렇게럼 그렸어요. 항상 이렇게 그림이 없는 쌍곡선을 그릴 때 너가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꼼꼼하게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좀 조금 더 많이 등장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이렇게 그려놓고 한참 풀다가 뭐가 이상한데 하고 다시 보면 마이너스 1이야. 시간 낭비하는 경우 은근히 있거든요. 항상 쌍꺼풀 나올 때는 우변이 플러스 1인가 마이너스 1인가를 보는 습관을 체크하는 습관을 갖자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합시다. 1이에요. 쌍곡선이 직선 y는 1과 만나는 그래서 y는 1을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너가 1이래.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그럼 편의상 요 지점을 내가 P라고 불러줄게요. 너 P가 되어라. 요 지점을 내가 Q라고 불러줄게요. 너 Q가 되어라. 쌍곡선 2회점 P에서의 접선과 쌍곡선 2회점 Q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지금 기본적으로 P랑 Q가 Y축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잖아요. 쌍곡선이 Y축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 Y는 1이라는 직선을 그려주게 되면 얘가 y축에 대한 좌우 대칭이거든. 그럼 여기에 접선과 저기에서의 접선은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y축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얘가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마도 이 점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밖의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위에 있는 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그렇겠지? 일단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 보자.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쌍곡선 위의 점에서 서로 수직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시고 결국 a랑 b의 값을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접선 얘기해야지. 문제에서 접선 얘기를 하고 봤으니 어디 갔어? 접선 얘기를 하고 봤으니 접선의 마이너스 써야지.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기울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 접점의 좌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를 고민을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이야기, 선생님은 접점을 가지고 한번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쌍곡선의 방정식이 a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은 1이라고 얘기를 했고 점근선의 방정식 y는 2분의 1이라고 얘기했으니 일단 여기에서 a랑 b의 관계식을 먼저 찾아줘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a랑 b의 관계식을 찾아보면은 y는 a분의 b의 x에서 그 a분의 b라는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므로 내가 a라는 녀석은 두 배의 b라고 하는 a와 b의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를 할 건데, 위의 점에서 접선을 얘기할 거야. 그러면 내가, 쌍곡선의 방정식을 문자를 먼저 줄여볼까?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리에다가 2분의 a를 집어넣게 되면은 a제곱분의 4y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의 방정식이 등장을 하겠죠.
이 녀석이 2점 좌표를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2점의 좌표를 얘기할 거야. y좌표를 내가 알거든. y좌표를 알기 때문에 x좌표만 내가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y자리에 1을 집어넣게 되면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y에다 1을 집어넣으면은 4는 1이 돼요. a제곱 곱해주고 이항시켜버리게 되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a제곱 플러스 4라는 식을 찾아줄 수가 있거든요. 즉, p의 x좌표가 루트의 a제곱 플러스 4. y좌표가 1, q의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4, y좌표가 1이라는 것을 알아냈어. 그러면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야?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할 수 있겠다. 접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좌표가 두 개니까 한 번에 쓸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의 x, 그리고 마이너스 b a제곱분의 네 배의 a제곱분의 x1, x, 마이너스 a제곱분의 4 곱하기 y1, y. y1은 1이니까 는 1이 돼버리겠죠. 그럼 여기서 a제곱 곱해주고 4y 이항시켜주고 나눠져 버리면은 4y, y는 4y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y는 4분의 루트의 a제곱 플러스 4.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x. 그리고 이항시켜주니까 너는 a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a 얼마니? 지금 마이너스 a제곱 나누기 4가 되겠죠. 그쵸? 4분의 a제곱이 이항시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궁금한 건 너가 아니야. 뭐? 우리는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래. 기울기가 서로 수직?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접선이. 서로.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해서 4분의 요거 두 개를 곱해.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 두 개를 곱해주면은 4의 제곱분의 a 제곱 플러스 4라는 녀석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겠죠? 요 녀석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그럼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돼버리고 a 제곱 플러스 4가 얼마가 돼버리고 16이 돼버리고 그러면 a의 제곱이 얼마가 돼버리고 12가 돼버리고 a의 제곱을 찾아버렸다. 그럼 a의 제곱을 찾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가지고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a의 제곱 A의 제곱은 4 곱하기 B의 제곱이기 때문에 B의 제곱은 얼마? 3이 되겠다. A 제곱이랑 B 제곱 모두 찾았네요?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얼마가 된다? 정답은 15가 되는구나. 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접점의 좌표를 아예 그냥 찾아버린 거죠. 여기를 지나니까 이 점의 좌표, Y 좌표를 알면 내가 X 좌표를 표현할 수 있잖아. 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얘를 좀 다르게도 또 한번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칭에 내가 좀 포인트를 맞춘 거지. 대칭이야? 대칭이야? 근데 수직이야. 너무나 나이스한 각도야. 그럼 여기서 얘네가 몇 도로? 45도, 45도로 좌우 대칭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의 누가 기울기가 1이 될 거라는 것을 찾은 거예요. 얘가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가 될 테니까. 그럼 내가, 야, 접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를 알고 있잖아. 그럼 접선의 방정식에서 고민할 게 없지. 저 대칭성을 가지고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찾아냈다라고 한다면은 저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누구? a의 제곱. a의 제곱에다가 기울기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서 b라고 하는 녀석이 2분의 1 a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y는 mx, x 마이너스 루트의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4분의 1의 a 제곱이 되면서 y라고 하는 녀석은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의 a라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 접선과 우리가 아까 저기서 얘기했었던 저 쌍곡선 a 제곱분의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제곱분의 4배 y 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하기를 요 접선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접선과 쌍곡선 접점에 y좌표를 1이라고 말을 해준 거거든. y좌표가 1이야? 야, 그러면은 둘을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y값이 1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누구 대신에 x 대신에 y-2분의 루트 3a를 집어넣어서 여기에다가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a제곱 곱해버릴게요. 그럼 얘는 y-2분의 루트 3a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y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되는데 이 방정식의 해가 1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지.
대입하면 되겠네. y에다 1을 대입해주게 되면 이거 전개해주면은 4분의 3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의 a인가요? 네.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이퀄 a 제곱이라는 걸 알았죠? 우변으로 다 이항시켜 버리게 되면은 4분의 1의 a의 제곱에다가 맞나요? 여기서 지금 y는 이렇게 됐을 때 x는 y 플러스죠. y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럼 이항시켜 버리면 마이너스 루트 3의 a에다가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이 이하시켜 버리면 플러스 3으로 제로 정리가 될 거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떨어지게 되죠. 2분의 1의 a 마이너스 루트 3의 전체 제곱은 제로가 될 거랍니다. 그럼 a의 값이 얼마가 된다? 2루트 3이라는 거를 찾아내었고 이 a를 가지고 a와 b의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내가 b의 제곱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답은 똑같이 나왔을 거예요. 계산의 뭐 난이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요렇게 우리가 접점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 지금 내가 너의 y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대입을 해서 x좌표를 찾아서 접선의 반열식을 끌고 갈 거냐. 그럼 내가 기울기를 뭔가 a에 대해서 계산이 될 테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칭성을 파악을 한 거죠. 대칭성을 파악해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내버렸다면,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 접선의 방정식이 좀더 간단하게 표현되니까, 그쪽으로 내가 접근을 해볼까 해서 접근을 해줘놓고, 얘랑 쌍곡선이랑 만난 점에 y좌표를 아니까, x를 없애는 연립방정식의 그 계산으로 넘어가자. 해서 y를 가지고 내가 정리해서 1을 대입해서 계산한 거죠. 됐어요? 다예요. 왜?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 별거 없어요. 예. 우리가 그냥 쌍곡선에서 얘기했었던 그 공식 쓰고 이용해주고 접선의 반열식을 기울기를 가지고 할 거냐, 접점을 가지고 할 거냐, 그것만 우리가 잘 선택해서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뭐가 없습니다. 11번 문제도 보자고요. 11번 문제. 쌍곡선 위의 점, 우리가 지난 타원 시간에 첫 번째 문제라는 게 비슷 간단하죠. 그냥 위의 점에서 접선이라고 대놓고 말을 했어. 위의 점인데 한점 좌표를 아직 안 알려줬어. 뭐가 두렵습니까? 위의 점이니까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 되지. 4분의 6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은 1이 되는구나. 너가 얼마예요? 9예요. 그럼 이항시켜 버리면은 2분의 a 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항시켜 버리면 9에서 1 빼면 8. 그럼 a 제곱이 16이 되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수 a는 4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a의 값을 찾아낸 상태에서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은 4분의 x1 x 마이너스 2분의 y1 y는 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서 양변에다가 그냥 얘 약분해 버리면은 3에다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곱해버리면은 3x-4y는 1이 되는 건데, 얘가 얘랑 같아야 된대. 근데 지금 얘가 bx-a는 우리가 이미 구했잖아? 얘가 2를 곱했으니까 얘가 2가 되겠죠? 2가 되겠네? 그럼 너랑 너랑 같으니까 b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ab를 모두 다 찾았네. 둘이 곱해주면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가볍게 그냥 접선의 반열식 시키는 대로 위의 점이다? 대입할 수 있지. 접선의 반열식? 대입할 수 있지. 끝! 그러하다. 그렇게 21번 문제도 해결을 받습니다. 2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2번 문제 보시면은 0보다 크고 k가 1보다 작은 상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0과 1 사이의 상수이고 쌍곡선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쌍곡선을 그려보자고요. 너 x축, 너 y축. 근데 지금 여기가 1분 x제곱인데 점근선의 기울기는 루트 요 부분의 루트 6고 걔가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치? 루트 1분의 루트 k니까 얘가 더 크니까 얘가 1보다 작다고. 그럼 점근선은 약간 이렇게 완만하다. 이렇게 그려줘요. 완만하게 그려주고 나서 얘가 플러스 1인 거 확인을 했어. 그럼 쌍곡선을 요래 그려줘요. 그리고 요래 그려줘요. 그럼 그려준 상태에서 직선 y는 x예요. y는 x죠?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1인 직선. 짜자짜짜짜. 요게 y는 x죠. 요 녀석과 쌍곡선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입니다. 이런 류의 문제는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1학년 원외 반열식 때도 했었고, 그리고 수학2에서도 이런 문제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곡선이 요렇게 있고, 직선이 있어. 여기 위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는 이 점의 좌표를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주는 게
아니죠. 어떻게 했더라? 얘랑 기울기가 같으면서 이 직선에 접하는 접선을 찾아. 그럼 이 포인트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겠지라고 예측을 해주는 거였었던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만 쌍곡선이라는 2차 곡선이었을 뿐.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직선 위의 점과, 아니, 직선과 이 쌍곡선 위의 점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얘기하면 얘랑 평행하면서 이 쌍곡선과 접하는 접선을 쫙 이렇게 혹은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지금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쌍곡선과 y는 x이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갖다 써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즉, 여기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나 여기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나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 뭐 여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내가 너의 뭘 알아? 기울기를 알거든요. 그럼 내가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이번에는 접선의 y절편이 음수인 경우 마이너스 루트 속에 a제곱에다가 기울기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에요. 그쵸? 정지하명 아니다. 이런 실수 많이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쌍곡선과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에서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거나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나 이런 거할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쓸때 보통 쌍곡선이나 타원의 방정식에서 이 분모의 b제곱이 이렇게 나오거든. a제곱이 나오거든. 근데 이럴 때 제곱으로 표시될 때 실수 잘안 하는데 이렇게 제곱 기호가 없는데 아 제곱이었지 하고서 없는 제곱을 만들어내는 실수를 은근히 많이 하십니다. 그죠? 그러시면 안 돼요. 요 덩어리가 그대로 통째로 들어간다. 여기에 k는 사라집니다. 제곱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얘 루트 k의 제곱 그 녀석에 들어갔던 거요 실수 은근히 많이 합니다. 체크해 두세요. 한 번이라도 이런 실수했다. 체크해 두시고 난 이런 짓또 하면 안 되지라고 반성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뭐 반성까지라기보다는 주의합시다. 아무튼간 다시 요렇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 거리가 얼마래? 4분의 1이래. 요 길이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방법으로는 그냥 고민할 거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분의 1이라는 것은 이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4분의 1이구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x-y-루트 1-k는 제로와 제로, 제로 사이의 거리가 4분의 1이에요, 선생님. 4분의 1은 루트 속에 요거 제곱, 요거 제곱, 개수의 제곱합이 2가 될 것이고 제로, 제로 집어넣어서 절대값 씌워주면 루트의 1-k가 되겠죠? 양변을 제곱해주게 되면 4, 4, 16분의 1은 2분의 1-k가 될 거예요. 너는 8이 돼야 될 1-K가 8분의 1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럼 K는 8분의 7이 돼야 될 거예요. 라고 우리가 답을 낼수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것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막뭐이 계산이 뭐 말도 안 되게 힘든 건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얘기할 때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좀 기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심지어 기울기가 얼마야? 1이야. 여기가 45도인 되게 나이스한 기울기라고. 그럼 여기서 얘가 4분의 1이면 얘는 몇대몇 대면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죠. 즉 요만큼의 길이는 4분의 1의 몇 배? 루트 2배. 4분의 루트 2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접선의 방정식까지 딱 만들어 냈고 나서 요 녀석에 대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길이,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의 1-K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루트 2가 되는구나. 이걸 가지고 1-K는 8분의 1이고 K가 8분의 7이라는 것을 가질 수도 있겠죠. 좀더 낮죠. 그쵸? 선생님, 기울기가 얘 같은 경우는 1이라는 45도라고 하는 되게 특수한 각이니까 아주 나이스한 거 아닌가요? 기울기가 2가 되면 1대 2대 루트 5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행했을 때요 녀석은 얘가 1대 2대 루트5를 얘기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닮음비를, 기울기를 가지고 삼각비를 찾아서 닮음비를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1대 2대 루트2. 얘를 이용해야 되겠지. 그치? 지금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4분의 1이라고 준 거니까 1대 2대 루트2를 이용해서 이 사이의 거리를 또 마찬가지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라서 특수한 풀이가 아니라는 거죠. 길기가 1이 아니어도 2가 돼도 3이 돼도 심지어 길기를 모르는 m 값으로 준다 하더라도 1대 길기가 m이면 1대 m 대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해가지고 내가 닮은 비를 세워줄 수 있다라는 거. 많이 활용되는 아이디어죠. 그쵸? 그렇게 우리가 22번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때? 우리가 타원, 쌍곡선, 포물선 그 어떤 그 정의를 가지고 접근한다기보다는
도형의 방정식, 수학2에서, 수학1에서 했던 것들, 그런 느낌으로 계속 흘러가죠. 또 보자고요. 23번입니다. 23번 문제 보시면은, 쌍곡선 x제곱분의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1. 대놓고 숫자를 줬어요. 감사하죠. 1, 과. 끊었어요. 두 초점이 0, C와 0, C인 쌍곡선.

쌍곡선 H에 대하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쌍곡선을 두 개를 얘기한 거야. 근데 H의 점근선과 얘의 점근선이 일치한데. 그럼 일단 너의 점근선을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얘 루트 씌워준 bx거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x거든요. 근데 점근선을 하나로 공유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그럼 쌍곡선의 두 점근선을 이렇게 y는 2x와 y는 마이너스 x를 이런 느낌으로 그려준다면은 저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때 우리가 아직 모르는 초점을 C로 표현한 저 쌍곡선은 요렇게럼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죠. 요렇게럼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서 내가 이 쌍곡선 H라고 하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Y축에 초점이 있으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내가 점근선의 기울기를 뭘로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누구? A분의 B라는 녀석은 2가 된다라는 거에서 B랑 A의 관계식을 일단 하나 가지고 출발하는 거죠. 하나 가지고 출발했다. 그런 상태에서 쌍곡선 H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다 보이죠? A랑 B의 관계식 하나 알았으니까 하나만 더 알면 되는데, 위의 점이래.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지. 대입하자고. 그럼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A제곱분의 X1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B라는 녀석을 내가 2A로 바꿨으니까, B의 제곱은 4의 제곱이 되겠죠? 4의 제곱분의 요거 제곱. 해주면 얼마예요? 40이죠.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약분해버리면 너는 10이 되겠네? A제곱분의 1에서 A제곱분의 10을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A제곱분의 9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쵸? 그럼 A제곱이 9가 되니까, A의 값은 3이 되겠네? A를 찾아버렸네요. 그럼 여기서 내가 A를 가지고 뭘 찾을 수 있어? B는 A의 2배가 돼서 6이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럼 A, B를 찾은 상태에서 저 쌍곡선의 방정식은 뭐다?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것까지 알아내버렸네요. 다 끝났죠. 원하는 게 뭔데? 위의 점에서 접선이라며. 그 녀석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라며. 위의 점 1사분면 1에서 그은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할때 A, O, P의 넓이를 구해달라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X절편과 Y절편을 찾아달라는 얘기잖아요. 고민할 게 없죠. 뭐에다가 이 쌍곡선의 방정식에다가 1,2루트 10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자. 9분의, 그냥 여기다 쓸까? 요만큼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9분의 X1, X, 1 곱하기 X, 마이너스 36분의 Y1, 2루트 10에다가 Y는 뭐가 이상한데? 마이너스 1이죠. 그쵸? 뭔가 어색하다 했어.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나 아닌가? 일부러 틀려봤어. 이런 거 놓치면은 틀린다니까요. 그죠? 자,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쌍곡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거 나왔을 때 문제에서 결국 원하는 게 뭐야? 얘 기울기? 아니야. 얘 절편이 궁금한 거야. 그럼 우리는 얘를 예쁘게 y는 mx 플러스 n꼴로 구하는 게 현명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어차피 절편을, y절편을 구하는 거라면 이렇게 계산했을 때 편해. 근데 x절편을 계산할 때또 이거를 뭐 0 대입하고 막 이항식으로 나눠줘야 되거든.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을 모두 다 구하기 편한 꼴은 직선의 반열식이 요 꼴일 때죠. 그럼 얘랑 얘가 각각 x절편과 y절편이니까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는 이런 그 요구하는 문제에서는 직선의 반열식을 저꼴로 만들자. 그래서 2 나눠버리고 36, 2로 나눠버리면 18 남는 거죠. 그럼 얘는 9분의 x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8분의 y가 되는 거죠. 이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우변이 아직도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9분의 x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되고 루트 10분의 18분의 y는 1이라고 만들어주면은 x절편과 y절편이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요만큼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분량 조절 실패 한줄더 갑시다. 그럼 여기서 x절편과 y절편이 적으니까 삼각형 AO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9, 0이니까 길이는 9가 되겠죠? Y절편은 루트 10분의 18이 되니까

약분 해버리면 9인가요? 그죠? 그럼 너라는 녀석은 유리해주면 10분의 99, 81, 루트 10. 요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지요. 그쵸? 해서 다시 한번 23번 문제. 초점이, 쌍곡선을 하나 준 상태에서 점근선이 일치해. 그러면 저 쌍곡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내가 A와 B에 관한 예시 알고 있겠구나. 하나 얻어냈다. 하나 더 찾아내면 되겠지. 뭐겠니? 위의 점이니? 대입하면 되겠니? 그럼 위의 점에서 대입해서 찾아냈으면 접선이니? 대입하면 되겠니? AOB의 넓이를 계산해라. X절편과 Y절편이 목표구나. 그럼 내가 X절편을 찾아서 길이 곱해서 2분의 1 해주는구나. 그 과정에서 어떤 계산상의 약간 미세한 팁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는 문제일 때는 직선의 방정식을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꼴로 만들어 나가자. 특히나 타원이랑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a분의 a제곱분의 x1x, b제곱분의 y1y는 1, 혹은 마이너스는 1,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식을 적절하게 만들어주면은 요런 꼴로 만들어주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타원과 쌍곡선에서 접선의 방정식 얘기할 때 x절편과 y절편을 궁금해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요 꼴로 만들어서 절편을 좀 빠르게 가져가자. 그 정도 우리가 계산상의 어떤 미세한 팁 하나 정도 더 들여다보고 23번은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4번 문제는 문제를 일단 읽으면서 딱 보자마자 내가 잘못 봤나? 내가 뭘본 거지? 책을 이렇게 다시 한번 들여다봤을 거야. 내가 문제집 제대로 산거 맞나? 나 수능관서 기아 샀는데 왜 극한이 있지? 나 미적분 안 샀는데? 라는 생각에 살짝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쌍곡선 얘기를 하고 있죠. 기아 산거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왜 극한이지?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양수 m에 대해서 기울기가 m이고 0,4를 지나는 직선이 쌍곡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fm이라고 fm을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녀석의 x축, 요 녀석의 y축에 대해서 25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1이다라고 했을 때 점근선의 기울기부터 먼저 봐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x거든. 기울기가 1보다 조금 완만한 요런 느낌으로 내가 점근선을 그려주고 내가 쌍곡선을 요렇게 그려줄 거예요. 초점에 잡혀도 거의 반사적으로 25에서 9를 빼주면 16, 루트를 씌워주면은 25에서 9를 빼면 더해주는 거죠. 더해주게 되면은 루트 34, 마이너스 루트 34 요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가볍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0,4를 지나는 직선이야. 지금 꼭지점의 x좌표가 5가 되면서 여기에 한 4, 0,4란 이쯤 잡아줄 수 있겠죠?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 근데 얘가 쌍곡선과 안 만나느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느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니까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기울기를 m이라고 얘기를 했고, 0,4를 지나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얘가 쌍곡선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를 녹화하고 있어요? 그럼 25분에 직선과 쌍곡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그냥 연립방정식을 가지고 판별식을 계산하면 되겠죠라는 생각을 한 거죠. 당연히 눈치를 챘겠지만, 그리고 눈치를 못 챘다 하더라도, 눈치를 못 챘다 하더라도, 채야 돼요. 이렇게 풀면 안될 거라는 것을.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계산을 조금 해보긴 할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계산 과정에서 아무런 의미가 1도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겠지만, 여기서 좀 의미가 있어서 한번 볼게요. 볼게요. 여기서 내가 얘를 판별식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9분의 y 자리에다가 mx 플러스 4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25 곱하기 9를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 9배의 x제곱 마이너스 25에다가 전개해주면 m제곱 x제곱 플러스 8배의 m에다가 플러스 44, 16에다가 25 곱하기 9를 해주면 225가 나올 거예요. 우변으로 싹다 이항을 시켜버리면은 25m제곱 마이너스 9의 x제곱이고요. 이항을 싹 시켜버리면 마이너스 25 곱하기 8은 25 곱하기 4의 2배니까 200의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이 양식은 플러스 m의 x가 될 것이고 25 곱하기 16은 25 곱하기 4가 100이고 400. 이 양식이면 플러스 400. 그럼 플러스 625는 제로가 될 겁니다. 그럼 얘가 쟤랑 만나네 안 만나네에 대한 개수를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저는 판별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래요 라고 풀었어. 그럼 판별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4분의 판별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B' 제곱 100에다가 제곱에다가 M에다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5 M 제곱 마이너스 9에다가 곱하기 625는 얘가 0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고 625가 25의 제곱이기 때문에 25의 제곱을 날려버리고 25의 제곱을 날려버리면 여기가 16만 남아요. 4, 4, 16. 그럼 16m제곱에서 25m제곱을 빼니까 마이너스 9m제곱 플러스 9가 되는 것이고 이 녀석이 0보다 크다, 0과 같다, 0보다 작다를 가지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네, 안 만나네, 한 점에서 만나네를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풀면은 틀리는 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뭘까요? 뭘까요? 지금 여기서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판별식을 얘기했죠? 뭐 해줘야 돼요? 너가 0이 아니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25m제곱 마이너스 9가 0이 아닌 경우와 두 번째 25m제곱 마이너스 9가 0인 경우. 그럼 얘가 0이 돼버리면 얘는 몇차 방정식?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그때 그는 몇 개? 한 개가 돼서 fm은 1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은근히 많이 놓쳐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라는 의미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긴 해봤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얘기했던 게 이런 것들을 매번 하기 힘드니까 뭐 하자? 접선의 방정식을 공식화해서 만들고 경계점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그걸 공식화해서 이제 그 기하적 상황을 보자. 즉, 우리는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에 이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했던 거고, 그럼 저 접하는 순간에 접선의 방정식을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니까 기울기를 가지고 mx 플러스 루트 속에 a제곱. a제곱은 25죠. 그리고 m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거에 대해서 이 녀석의 누구가 y절편이. y절편이 4가 되는구나. 너가 4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25m의 제곱 마이너스 9가 16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양수 m의 제곱은 이 양식해보니 m의 제곱이 1이 되면서 양수 m은 1이 되는구나. 즉, 이때의 기울기, 접하는 순간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접하는 것보다 더 완만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고, 얘보다 더 가파르면은 안 만나게 되겠죠. 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었더니 틀리더라. 뭘또 놓쳤느냐? 얘기했잖아요. 점근선. 점근선과 얘가 만약에 뭐하다면은 평행하다면은 이때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여기서 안 만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극한을 물어보는 문제는 fx가 어떤 범위에서는 0이고 1이고 이렇게 내가 1이고 2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극한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냥 다이렉트로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게 현명해요. 경계점이 되는 포인트를 먼저 찾아요. 기울기가 1인 케이스와 얘랑 기울기가 평행해. 뭐예요? 기울기가 점근선의 기울기인 5분의 3이 되는 지점이죠. 즉, 5분의 3이 되는 지점과 기울기가 1이 되는 지점을 먼저 체크를 해주고, 0보다 큰 데부터 출발합니다. 기울기가 0인 라인부터 출발해서 기울기가 점점점 커져요. 그럼 교점이 계속 몇 개야? 두 개야. 그럼 0보다 큰 지점에서 계속해서 교점이 두 개로 쭉 가다가, 5분의 3의 기울기를 가지는 순간, 기울기는, 교점의 개수는 한 개로 딱 가져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점근선보다 기울기가 조금 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서 교점이 두 개가 생겨버려. 다시 교점이 두 개야. 그러다가 여기서 얘가 접해버리는 순간 교점은 다시 한 개가 돼버리는 거고 그거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라버리면은 교점이 안 생기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내가 F의 그래프를 찾아준 상태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첫 번째. 뭐예요? 우극한과 좌극한을 했을 때 좌극한이 더큰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큰 라인 어디야? 여기죠. 얘가 바로 보다 A가 되는구나. 그다음 여기서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그 극한값이 함수값이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는 똑같이 오는데 함수값은 빠져야 돼.
여기가 되겠죠? 너가 B가 되는구나. 해서 A에서 B를 빼주게 되면은 5분의 2라고 하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극한 문제지만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얘를 해석하는 것은 쌍곡선을 그려놓고 이 기울기라는 기하적 의미를 점근선과 접선을 가지고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요런 것들까지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극한 얘기할 때 뭔가 식으로 세우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이 문제 해결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것 정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수트의 어떤 개념이랑 엮어서도 이런 것들도 할수 있겠구나. 오, 좀 참신해. 한번 눈여겨보고 체크해두면은 혹시 또 알까? 수능에 비슷한 게 나올까? 그쵸? 해서 이런 것도 우리 한번 쌍곡선 다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좀더 재미있는 벡터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어우, 재밌겠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 쌤입니다. 자, 오늘 실전 모의고사 6회입니다. 자, 끝이 보이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꼭 보여주세요. 자, 오늘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바로 갑시다. 전자기파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전자기파와 관련된 문항 간단하게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전자기파에 대해서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파장에 따라서 전자기파를 분류를 해놨는데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채울 수 있어야 되죠? 바로 같이 채워볼게요. 감마선 다음으로 있는 동그라미 기역은 X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외선, 가시광선, 니은은 적외선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 A부터 볼게요. 진동수는 동그라미 기역, 즉 X선이 자외선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는 큰 것이기 때문에 학생 A는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학생 B 볼게요. 음식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비접촉식 온도계에 활용되는 전자기파는 적외선에 해당된다. 맞는 설명. 자, 학생 C 볼게요. 진공에서의 속력은 라디오파와 기역이 같다. 진공에서는 여러분들 전자기파의 그 종류에 상관없이 전부 다 속력이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BC에 해당이 되겠죠. 간단하게 해결을 했고요. 자, 우리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문제 보세요. 그림 가는 수소기체 방전관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광기로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림 나는 수소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자, 그런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X하고 Y는 잘 보세요. 라이먼 계열과 발머 계열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은 Y에서 각각 파장이 가장 긴 빛 그리고 두 번째로 긴 빛의 스펙트럼이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양자수가 1, 2, 3인 궤도에 도착하는 빛의 계열, 그 다음에 방출되는 빛의 형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하기 쉽게 1, 2, 3, 라, 발, 파, 자, 가, 적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파장이 증가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 감소하게 되고 X하고 Y 중에서 라이먼 계열과 발머 계열 중 하나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에너지가 더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냐면 그렇죠. 라이먼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파장이 이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X는 라이먼 계열, 그다음에 Y는 발머 계열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볼게요. 가에서 눈으로 관찰되는 빛의 스펙트럼은 Y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발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양자수가 2인 궤도로 전이할 때 가시광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눈으로 볼수 있는 관찰되는 빛의 스펙트럼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니은 볼게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무엇에 반비례하냐면, 그렇죠.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더큰 기역이 에너지가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작다는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 봅시다. 동그라미 기역은 전자가 양자수 3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선이다. 자, 2로 전이할 때는 무슨 계열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발머 계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Y는 발머 계열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설명.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3번 핵반응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봅시다. 자,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이다. AB는 원자핵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핵반응 문제를 풀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질량수 보존과 전하량 보존, 요두 가지를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체크해 볼까요? 자, 가에서 반응 전에 질량수는 2 더하기 2에서 4인데, 반응 후에는 중성자 하나 있으니까 A는, 그렇죠, 3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전하량 같은 경우에는 반응 전이 1, 반응 후에도 같아야 되니까 2가 되겠네. 그치? 그런데 2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니까 요 A는 HE 헬륨 원자에게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겠네라고 설명이 되고요. 그럼 A를 이렇게 찾았어요. 3, 2, 3, 2 헬륨 원자 핵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가에서와 같이 질량수가 같다. 다음에 전하량이 보존된다를 이용해 볼게요. 자, 반응 후에는 질량수가 지금 헬륨 4니까 B는 똑같이 1씩 나눠 가져야 될 거고, 전하량은 반응 전이 4니까 반응 후에도 4여야 되고, 2가 있으므로 1, 1.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니은 볼게요. 양성자 수는 A가 B의 2배이다. 양성자 수 A가 몇 개예요? 2 해당될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하나. 그러니까 3배가 아니라 2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틀린 설명. 이해됐지? 자, 되게 볼게요. 질량결손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질량결손 하면 여러분들 어떤 데이터를 바로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요거. 요 에너지의 크기를 보셔야 돼요.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를 통해서 질량결손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를 비교해 볼수 있기 때문에 방출된 에너지가 더큰 나가 상대적으로 작은 가보다 질량 결손이 어떻다? 그렇지. 더 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해서 정답은 기역 디귿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핵반응도 여러분들 질량수 보존과 전하량 보존 요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하고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4번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은 이제 실험 과정이 나와 있는데 자성체와 관련된 실험이에요.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의 실험 탐구 문항이죠. 자, 자성체 문항입니다. 같이 한번 특징 생각해 보면서 문제 풀어 볼게요. 자, 실험 과정 가를 보시면요. 무게가 W로 동일하고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ABC를 준비한대요. 자, 무게는 힌트 줬어요. 무게가 W다라고 합니다. 나를 보세요. 그림과 같이 고정된 코일에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의 단자 AB를 연결을 하고요. 단자를 연결한다는 건 뭘까, 얘들아?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전류가 흐름으로써, 코일 주변의 전류가 흐름으로써, 이곳에서 자기장이 발생이 될 거고, 이 자성체에 영향을 줄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달을 보세요. ABC를 저울 위에 하나씩 올려놓은 후 저울의 측정값을 기록한대요. 자, 그리고 라에서는요. 나에서 전원장치 단자 AB를 서로 이제 바꿔가지고 달을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과정을 보시면 다에서 B와 C는 원래의 무게인 W보다 무게가 어때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무게가 작게 측정이 됐어요. 그 말은 무엇일까? 자, 저울이 이 물체를, 즉 자성체의 무게를 측정을 하려면 이 자성체에 무게가 있었을 것이고 그 무게를 측정을 했을 때 나타내는 그 값이 바로 이 저울에서의 수직학력에 해당이 될 텐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원래 W가 아닌 W보다 작은 값, 즉 0.8W, 0.9W, 이렇게 이제 측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A를 누군가가 위에서 이렇게 당기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자성체가 여러분들, 외부의 자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당겨지는 인력을 받게 되려면, 일단 B와 C는 그렇지. 상자성체, 그리고 강자성체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누가 강자성체고, 누가 상자성체일까? 요걸 따져야 되겠지. 자,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 중에서 누가 더 강한 인력을 받겠어요? 강자성체겠지. 그러니까, 강자성체가 위로 더 당겨지는 작인력을 받기 때문에, 저울 위에 측정되는 무게가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게의 값을 통해서, B가 그렇지. 강자성체임을 확인할 수 있고, C가, 그렇지. 상자성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A는 뭐가 될까? 맞아요. 반자성체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봅시다. B는 강자성체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동그라미 기역은 W보다 작다. 얘들아, 반자성체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힘을 받냐면, 그렇지. 이렇게 청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에 측정되는 값은 이 W보다 어때야 돼? 그렇지. W보다는 커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에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니은과 동그라미 디귿을 대소 비교해 놨는데, 얘들아, 니은하고 디귿은 어떤 과정에서의 결과냐면 라에서의 결과예요. 자, 우리 문제 다시 한번 볼까? 라를 보세요. 라를 보면 전원장치의 단자 AB를 서로 그렇지 바꿨대요. 전원장치 AB를 바꿨다고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자성체 입장에서의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고 한들, 이 니은과 디귿 중에서 반자성체의 측정 무게가 상자성체보다 더 작게 측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동그라미 니은이 더 커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해서 디귿은 틀렸고요. 정답은 1번 기역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페이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 5번 문항, 파동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봅시다. 그림은 X축과 나란하게 매질 A에서 B로 진행하는 파동이래요. 자, A에서 B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 방향을 잘 체크해 주세요.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냈고, 점선과 실선은 각각 시간 t equal 0과 1초일 때의 결과이래요. 자, 잘 보세요. X equal 0에서 파동의 변이는 0 이후 1초일 때 처음으로 2m가 된다. 마이너스 2m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우리가 요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 점선이 초기 상태죠? t equal 0일 때이 왼쪽에다가 조금 이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인 하나 그려놓고 파동을 이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이 그려졌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초기 상태에서 x equal 0에서의 변이는 지금 현재 0이거든요. 그죠? 근데 1초가 딱 지났을 때 x equal 0에서 처음으로 변이가 마이너스 2m가 된대요.
그럼 처음으로 마이너스 2m가 되는 지점은? 그렇죠.

여기거든요, 여기.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잘 보세요. 요렇게 한번 진동, 1회 진동, 즉, 한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할수 있는데, 그 주기를 t라고 한번 해볼게요. t. 그러면 지금 이 0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이 지금 점선 칠하고 있는 이 부분까지는 전체 한 주기에 몇 분의 몇일까? 한 주기에, 그렇죠. 한 주기에 4분의 3에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3t에 해당되는 거죠. 자, 요게 바로 1초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1초가 지났을 때 처음으로 마이너스 2m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아, 그러면 t라고 하는 것은 3분의 4초가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주기가 3분의 4초야? 그럼 진동수는 우리가 알고 있기를 주기분의 1, 역수관계니까 4분의 3Hz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기억이 바로 해결이 되네요. A에서 파동의 진동수는 0.25Hz이다가 아니라 4분의 3Hz라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B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을 물어봤어요. 얘들아, 진행 속력 하면 바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렇지. 식 생각해야지. V는 F 람다 또는 T분의 람다. 요 식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진동수도 알고 주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자, 진동수는요, 4분의 3Hz고요. B의 파장은 한번 진동하는 동안에 이동한 거리에 해당이 되므로 6m에서 12m까지, 그치, 6m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 속력은 2분의 9m/s, 4.5m/s.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설명이 되겠다라는 거지.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t equal 3초일 때, x equal 9m에서, 여기죠? 요 9m 지점에서 파동의 변위는 2m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3초일 때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자, 우리가 1초일 때 4분의 3t만큼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9m 지점에서 1초가 지났을 때의 변위가 마이너스 2m라고 문제에서 이미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1초가 지난 상황이 여기이고, 1초 이후에 몇 초가 지나야 3초가 되죠? 그렇지. 2초가 지나야 돼. 2초가 지나게 되면 그때는 1초일 때 4분의 3t니까 2초일 때는 2분의 3t만큼 지났을 때야. 그럼 요 2분의 3t라고 하는 걸잘 생각을 해보면 t 더하기 2분의 t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기가 지나고 반 주기만큼 지났을 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위치가 변위가 마이너스 2m였으니까 한 주기가 지나면 마이너스 2m. 그 상황에서 또반 주기가 지나면 2m에 해당이 되는 위치가 여기에 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변위는 플러스 2m이구나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정답은 2번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자, 파동 문제가 지금 3점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 매질 A에서 B로 진행을 할 때, 매질 A 그림 끊겨 있는 그 왼쪽 부분 있죠? X가 마이너스인 부분부터의 파동을 생각하면서 0인 지점에서의 변이를 유추해보는, 0인 지점에서의 변이의 조건을 통해서 이 주기를 생각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잘 정리해보시고요. 그 다음 6번, 또 파동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물결파가 나왔어요. 자, 평면에 고정된 지점 두 개가 있습니다. S1하고 S2가 있는데, 보통의 이제 전형적인 유형에서는 S1과 S2에서 같은 위상으로 물결파를 발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진폭이 같은데 위상이 서로 반대래요, 반대. 위상이 서로 반대일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볼게요. 자, 이 물결파를요, 0.5Hz의 진동수로 발생을 시켰대요. 자, 일단 0.5Hz라고 하는 진동수 조건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가 바로 몇 초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기는 2초가 된다라는 것을 바로 캐치.

때 수면의 높이는 P에서가 R에서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1초가 지났을 때는 1m가 지난 다음이겠죠? 1m가 지난 다음이야? 근데 파장이 2m라고 했기 때문에 반파장만큼 지났을 때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P를 보세요. ㄴ입니다. 여긴 기억이었고요. 자, P 지점에서는요. S1에 의해서 여기 P에서는 1초가 지났을 때 지금 현재 마루가 와 있는 상태예요. 실선 마루. 마루가 와 있는데 반파장만큼 지나게 되면 뭐가 올까요? 골이 오게 될 거고요. S2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골이 와 있는 상황인데 반파장만큼 지나게 되면 그렇죠. 마루가 와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위상이 반대이기 때문에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R 지점을 한번 볼 거예요. 자, R 지점은 여기에 있네. 여기에서 S1은 현재 마루인데 반파장 지나면 S1은 골이 오게 될 거고. S2도 현재 마루인데 반파장 지나게 되면 골이 오게 될 거고, 이때는 보강 간섭, 위상이 같음으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강 간섭이 마루마루의 보강이 아니라 골과 골의 보강이에요. 그러니까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수면의 높이를 비교를 한다면, 골과 마루가 만난 이 P 지점이 높이가 더 어때야 돼? 그치. 높아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에는 맞는 설명,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에서는 PQ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가 3개가 맞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PQ 이렇게 라인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자, 요 지점은 여러분들, 일단은 각각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상쇄 간섭, 상쇄 간섭. 그치? 자, 우리가 S1, S2, 즉, 전파원에서의 P, Q까지의 각각의 거리에 대한 차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은 S1P 그리고 S2P의 거리에 대한 차의 절대값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요. S1에서부터 P까지는 한 파장 가고 반 파장만큼 더 갔으니까 1.5람다에 해당이 되겠죠? 한 파장을 람다라고 할게요. 빼기. S2P는 한 파장, 두 파장. 다시 한 파장 가고 두 파장 가고 반 파장 갔으니까 2.5람다. 해서 1람다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1람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반파장의 짝수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죠? 반파장의 2배. 근데 문제에서 S1하고 S2에서는 위상이 서로 반대인 파동이 발생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반파장의 짝수배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요거 상쇄 간섭이었어요. 그치? 상쇄 간섭. 자, 같은 방법으로 S1Q하고 S2Q도 계산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S1Q는 2.5람다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S2Q는 한 파장 가고 반 파장 갔으니까 1.5람다. 얘도 마찬가지로 1람다에 해당이 될 거고, 1람다니까 반 파장의 짝수배, 즉 상쇄 간섭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거리에 대한 차로도 알수 있지만 그림에서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여기 한번 볼까? 여기는 여러분들 S1과 S2로부터 거리가 같은 지점이에요. 경로차가 0인 지점. 여기도 이제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위상이 서로 반대인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가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일까? 반파장의, 그렇지, 홀수배인 경우. 즉, 2분의 람다인 지점이 바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지점은 바로 요 사이. 요 사이에 있는 두 지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PQ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3개가 아니라 2개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정답은 2번,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자, 두 전파원에서 발생되는 파동의 그 위상이 같은 경우는 간단한 문제. 반대인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방금 같은 문제는 위상이 서로 반대인 경우에 해당이 됐습니다.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우리 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이제 충돌과 관련된 문항인데, 이제 학생들이 충돌을 정말

많이 어려워하죠. 이 문항도 조금 생각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문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문항일지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P로 같은 물체, 다 똑같아. ABC가 운동량 P로 다 똑같아요. 이 같은 물체 ABC가 동일 직선상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하고 먼저 충돌한지 그 어떠한 정보도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유추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겠죠? 자, 그림 나는요.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대. 자, ET 이후에 ABC는 한 덩어리가 됩니다. 한 덩어리가 되어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ABC가 하나로 다 붙었는데 얘네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을 한대.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초기에 B의 속력이 5V임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돌을 했기 때문에 속력이 4V로 변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ET 때 충돌을 한번더 해서 B의 속력이 5V가 됐대. 자, 이때는 A하고 B하고 C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을 때고, 이때는 오로지 누구의 속력? 그렇지. B의 속력만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특징 하나 있죠? B가 홀로 운동을 할 때, 그리고 ABC가 덩어리지어서 마이너스 X로 운동을 할 때, 그때 이 둘의 무엇은 같다? 속력은 똑같다. 그치? 그럼 속력은 똑같아요. 그럼 잘 보세요. P는 MV에서 이 속력이 같은데, B하고 ABC 덩어리를 비교해 볼 거예요. 자, B의 운동량은 P. ABC의 운동량의 합은 크기가 3P. 그러니까 B 대 ABC의 운동량 P는 1대 3. 그치. 1대 3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질량비도 B 대 ABC가 얼마여야 되냐면 1대 3이어야 합니다. 자, 그 말은 B의 질량을 MB라고 할게요. ABC의 전체 합 질량을 MA 더하기 MB 더하기 MC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요 관계식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MB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요. 2분의 MA 더하기 MC 요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관계식이 나왔어요. 자, A하고 C의 질량을 합한 것의 절반값이 MB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A하고 C의 질량은 B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뭐냐면 일단은 MA가 MB보다 커. 그리고 나머지 C는 B보다는 작아. 그리고 반대로 A가 제일 작고 B가 당연히 중간이고 그다음에 C가 제일 커. 요 상황 생각해 볼수 있고 운동량이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속력을 비교를 해본다면 이렇게 반비례 관계에 의해서 첫 번째 경우는 C가 제일 빠르고 두 번째 경우는 A가 제일 빠르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B가 5V에서 4V가 됐어요, 속력이. 초기에 충돌을 하고 나서 누구랑 했는지는 몰라. 그런데 속력이 4V로 줄었어요. 그럼 이 B라고 하는 물체는 누군가와 충돌을 했는데 그 충돌을 할때 본인보다는 질량이, 그렇지, 더큰 물체하고 충돌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질량이 더큰 물체하고 충돌을 해야 속력이 이렇게 감소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럼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겠죠? 그큰 물체가 A인지 아니면 C인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 밑에 있는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B는 C보다 질량이 작아요. 반대로 C는 B보다 질량이 큽니다. 그럼 속력은 B가 C보다 더 빠릅니다. 자, B가 C보다 더 빠른데 둘이 충돌을 하려면 B는 무조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B하고 C가 충돌을 했죠? 그리고 나서 A하고 BC가 충돌을 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조건에 따라 한 덩어리가 되어야 돼.

그러면 A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A가 오른쪽으로 가고 BC도 같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덩어리가 되려면, 한 덩어리가 된다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는 ABC 한 덩어리가, 그렇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질량 조건은 A가 제일 크고 C가 제일 작다라는 조건이 성립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B가, 잘 보세요. A보다 B가 속력이 더 빨라요. 그러면 B가 A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A하고 B가 충돌을 하는데, 여기서 AB가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충돌이 두 번밖에 없고, 속력 변화가 크게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 그 덩어리가 된 것에 C가 달라붙어서, 왜냐면 C가 제일 빠르니까 가능하겠죠? C가 빠른 속력으로 달려서 AB를 향해서 달려갈 거고, 한 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ABC 하나가, 여기다 그려보면, ABC, 아이고, A, B, C, 요거 하나가 이렇게 왼쪽으로 운동한다. 얼마의 속력으로? 그렇지, 5V의 속력으로 운동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0.5T일 때 B의 운동 방향은, 즉 T 전이죠? 0.5T일 때 B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플러스 X로 했을 때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이다 라고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니은. T일 때 A와 B가 충돌한다. 자, T일 때 AB가 충돌을 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ET일 때는 AB가 이제 C하고 충돌을 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T일 때 AB가 충돌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량은 A가 C의 3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활용을 안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A하고 B가 충돌을 할때 여러분들, 한 덩어리가 되어서 속력이 4V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A하고 B를 생각을 해봤을 때, AB의 운동량 크기 합은 EP인데, 운동량 합을 계산을 해보면 MA 더하기 MB의 4V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B만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B가 홀로 운동할 때 보세요. 그때 운동량이 P예요, P. 근데 B의 질량이 MB야. 속력이 얼마죠? 5V예요, 5V. 여기다가 5V를 넣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AB식에서 양변의 2를 약분해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2식이 얘랑 같으면 된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등식인 거예요. 그러면 좌변을 2 전개해서 써보면 EMA 더하기 EMB. 자,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OM, B.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EMA는 3MB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MB는 우리가 어디서 구해놨지? 그렇지, 여기. A와 C의 질량의 절반이다라고 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분의 3의 MA 더하기 MC가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치고 있는 요두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A하고 C 사이의 관계가 나오게 되겠죠. 자, 정리를 하면 4MA는 3MA 더하기 3MC.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MA 넘겨버리면 좌변은 4 빼기 3에서 MA, 우변은 3MC. 그러니까 결론, A의 질량은 누구의 3배이다? C의 질량의 3배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운동량 문제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자료가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뭔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죠? 이 숨겨진 자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질량에 해당되는지, 케이스가 지금 두 개가 있었는데, B보다 더큰 질량이 A인지 C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까다로웠습니다. 자,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이렇게 유추해야 되는 문제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 8번 특수상대성 이론 문항으로 넘어가 보죠.
봅시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검출기 PQ가 정지해 있고 관찰자 B씨가 탄 우주선이 P 광원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요. 자,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PQ를 향해 동시에 빛을 방출을 한대요. 동시에. 그러면 광원에서 동시에 빛을 방출을 했으면 A에서나 B에서나 C에서나 요한 장소에서는 모두 다 동시에 방출된 것으로 이제 볼 겁니다. 자, 표는요. ABC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와 광원에서 방출한 빛이 PQ에 도달하는 그 순서에 대해서 정리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자, 결과를 한번 봅시다. 자, B의 관성계에서 여러분들 Q보다 P에 먼저 도달을 한대요. 빛이. 자, B 입장에서 Q보다 P에 먼저 도달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B가 봤을 때 빛은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B 입장에서 검출기 P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B는 그렇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죠? 자, 같은 방법으로 C의 관성계에서는요 빛이 P가 아니라 Q에 먼저 도달한대요. C가 봤을 때는 Q에 먼저 도달해. 그러면 C가 봤을 때 검출기 Q는, 그치, 빛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고, 이때 C의 운동은 플러스 X 방향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럼 기억. A의 관성계에서 B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한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니은 봅시다. 동그라미 기역은 3L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입장에서 P와 Q 사이는 정지해 있는 검출기 PQ 사이의 고유 길이를 잰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유 길이는 B와 C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PQ 사이의 길이 수축된 결과보다는 당연히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은 3L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설명이 맞겠죠. 그쵸? 그 다음 마지막 디귿.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 빠르게 간다를 판단하는 것은 그 우주선의 속도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속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조건을 안 썼어요. 자, B의 관성계에서 PQ는 3L이고 C의 관성계에서 PQ는 4L이에요, 거리가. 그러면 누가 더 길이 수축이 많이 된 거예요? 그치. B의 관성계에서. 그럼 그 말은 뭐예요? B의 속력과 C의 속력을 비교해 봤을 때 C의 속력보다 B의 속력이 더 빠르다라는 거겠지. 그럼 A의 관성계 입장에서 속력이 더 빠른 우주선 B에 타 있는 그 B의 측정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 즉,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해서 정답은 2번 디귿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잘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 이제 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은 이제 힘의 평형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어떤 문항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무게가 20N인 물체 A와 전자저울 위에 놓인 물체 B가 용수철 저울과 실 PQ로 연결되어서 정지해 있습니다. 자, 전자저울의 측정된 힘의 크기는 10N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정지해 있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그 모든 물체에서는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물체의 무게가 20N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N. 그럼 정지해 있으니까 실이 A를 당기는 힘도 20N. 그러면 요 실이 용수철 왼쪽을 당기는 힘도 20N. 그지? 자, 그리고 물체 B는 여러분들 무게가 현재 얼마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 용수철 저울도 정지해 있으니까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20N으로 같을 거고. 그리고 Q가 B를 당기는 힘도 20N으로 같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전자 저울의 측정된 값이 10N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자 저울에서 수직 항력이 10N이다라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10N이 나오기 위해서는 B의 무게가 몇 뉴턴이어야만 할까? 그렇지. 30뉴턴이어야만 하겠죠. 이렇게 B의 무게까지 바로 찾을 수가 있답니다.

자, 기억 볼게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0N이다. 맞는 설명이 될 거고요. 자, 니은. B의 무게는 30N. 역시나 맞는 설명. 자, 디귿. 용수철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40N이다가 아니라 몇 뉴턴이어야 돼요? 20N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해결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0번 문항, 충격량과 관련된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도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충격량하고 용수철 탄성 포텐셜 에너지 관련 문항이 이제 융합된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힘의 크기하고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면적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여기 지금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죠? 이 시간도 분명히 쓰일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 같이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같아요. 질량이 같은 물체 A, B를 원래 길이가 4L이고 용수철 상수가 똑같은 용수철이 길이가 2L이 되도록 각각 압축을 한 상태에서 가만히 뒀대요. 그럼 각각 이제 벽이랑 충돌을 하게 될 거고요. 가 상황에서 A는 3L만큼 압축을 시킨 거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2L만큼 압축을 시켰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왜냐면 이때 각각 속력이 0이 되었대요. 그죠? 자, 그림 나는 AB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P'이라고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2분의 1 K, 뭐 L의 제곱,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요식을 다쓸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P'으로 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초기에 A를 원래 길이에서 2L만큼 압축을 시켰으니까 4P'이라고 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을 거고, 그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벽과 충돌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K'일 텐데, 그 운동 에너지가 바로 용수철을 최대로 압축을 시키면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압축을 시키면서, 원래 길이로부터 지금 3L인 거니까 L만큼 압축을 시킨 거겠죠? 그래서 요게 P'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와 충돌 이후의 운동 에너지의 비가 4대 1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2K는 여기다 쓸게요. 2K는 2m분의 P제곱. 이 식을 활용을 한다면 이 물체가 충돌하기 전과 후에 질량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그쵸? 근데 운동 에너지의 비가 전과 후가 몇대 몇이냐 하면 4대 1임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운동량의 비는 전과 후 각각 몇대 몇이어야 됩니까? 그렇죠. 2대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4P 프라임, 요게 P 프라임, 요거는 뭐 2P, P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같은 방법으로 가에서도 한번 보면요. 가에서도 초기에 4P 프라임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고, 요게 바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을 거예요. 자, 똑같은 K지만 가나 이제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뭐 질량이 같아서 사실 상관은 없지만, 자, 그 다음 벽에 부딪히고 나서 K 프라임이 될 거고, 그 K 프라임은 똑같이 2L만큼 압축을 시켰기 때문에 4P 프라임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가 각각 같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가 4P'이에요. 근데 4P'일 때의 운동량은 EP잖아요. 그러면 가 상황에 B를 보게 되면 충돌 전의 운동량은 EP, 충돌 후의 운동량은 그치, 똑같이 EP임을 알 수가 있어요. A는 어떻게 돼? 충돌 전이 EP, 충돌 후가 P.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충돌을 기준으로 해서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이 나왔네? 그러면 운동량이 얼만큼 변한 거예요? P예요? 아니죠.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크기 보면 3P에 해당이 될 거고, 얘는요, 어떻게 돼? 그렇지. 4P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이 그래프에서의

그렇지. 면적.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비가 3대 4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기억 볼게요. A의 운동량의 크기는 벽과의 충돌 직전이 충돌 직후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두배 맞죠? 자, 니은. 나에서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은 A가 B의 4분의 3배이다. 자, A는 B의 몇 분의 몇 배여야 돼요? 4분의 3배.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설명. 자, 디귿.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 힘의 크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충격량은 F 델타 T인데,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자,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현재 3대 4예요. 시간은 2T와 3T니까 2대 3입니다. 그럼 F는 몇대 몇이어야 될까? 2분의 3대 3분의 4인 거니까 얼마가 돼요? 9대 8. 이렇게 되겠네. 아, 평균 힘의 크기비는 9대 8입니다. 그러면 A가 B의 두 배가 아니라 A가 B의 8분의 9배라고 정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니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힘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에서 면적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면적이 충격량인데, 그 충격량이 무엇과 같다? 그렇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것을 잘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은 이제 굴절하고 전반사와 관련된 내용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잘 보세요. 코어와 클래딩 사이의 임계각이 가장 작은 구조를 갖기 위한 매질들을 선택해라라 그랬거든요. 얘들아, 임계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개념 배우기를 임계각의 사인 값은 굴절률이 두 매질에서의 굴절률이 큰 것뿐에 굴절률이 작은 것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무엇이 작다라고 했었죠? 맞아요. 임계각이 작다라고 했었어요. 이 사실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굴절률 대소 비교를 통해서 가장 큰 매질과 가장 작은 매질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 조건에서 세타 제로가 세타 원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A에서 B로 진행할 때 세타 제로의 입사각으로 그리고 R이라고 해볼게요. R의 굴절각으로 굴절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두 선은 평행하니까 엇각에 의해서 C에서 A로 진행할 때의 입사각이 R이 되겠네. 그러면 두 가지 상황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빛의 역진성을 활용해서 B에서 A로 진행할 때, B에서 A로 진행할 때 하나, 그다음에 C에서 원래대로 A로 진행할 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세타 제로하고 세타 원 중에서 문제의 조건에 따라 세타 제로가 더 크다 그랬네. 그러니까 이 입사각이 동일하게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굴절각이 누가 더큰 거예요? 맞아요. A에서의 굴절각, 세타 제로가 더큰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B와 A의 굴절률 중에서 B가 A보다 더 커요. 그리고 C와 A를 비교해 봤을 때 C도 A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B에서 A로 갈 때는 더 많이 굴절됐다라고 하는 것은 A와 B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럼 얘를 종합한다면 B가 제일 크고 그리고 가운데가 C 그리고 제일 작은 아이가 A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굴절률 차이가 제일 커야 임계각이 작을 테니까 문제의 조건에 따라 임계각이 가장 작은 구조를 가지려면 굴절률이 제일 큰 놈을 코어로 사용을 해야 되고 제일 작은 물질을 클래딩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A에서 3번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문제 풀때 팁으로 빛의 역진성을 활용해서 입사각을 동일하게 두고서 굴절각의 차이를 이용한다면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가 클수록 굴절률 차이가 큰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누가 더 굴절률 차이가 큰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 12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광전효과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단색광 A를 금속판 P에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이 안 됐대요. 광전자 방출 유무가 여러분들 문제 풀때 아주 핵심 힌트가 되는 거잖아요. A는 방출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BC를 각각 P에 비추었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이 되는데 문제에서 무엇을 제시를 했냐면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을 제시를 했어요. 자, 요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과 연결 지을 수가 있죠. 이 물질파 파장은 루트 EM2K분의 H인데 거기에서 운동에너지의 루트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B를 비추었을 때 최소값은 람다 제로고요. A하고 C를 비추었을 때는 E 람다 제로래요. 근데 A는 금속판에 빛을 비추었을 때 광전자를 방출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E람다라고 하는 최소값은 누구에 의한 것이다? 그렇죠. C에 의한 것이구나. 그러면 B와 C를 비교를 해보면 파장이 지금 누가 더 크냐면 C가 파장이 더 큽니다. 그 말은 운동에너지는 그치. B가 C보다 더 크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광전효과 식에 따라서 에너지 보존이죠? 에너지가 이렇게 보존이 되는데 같은 금속판에다가 B와 C를 비교를 하는 거니까 금속판의 이람수 같다라고 두고 최대 운동 에너지가 B가 C보다 크기 때문에 빛의 에너지도 B가 C보다 큽니다. 같은 말로 빛의 진동수도 B가 C보다 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P에 A만을 비추었을 때 A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세기를 증가시킨다 라고 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된다. 광전자가 방출되기 위해서는 세기가 여러분들 약해도 돼요. 방출이 되려면 문턱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크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세기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광전자가 방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 자, 니은. 진동수는 B가 C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디귿. 동그라미 기억은 3 람다 제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동그라미 기억은요, A, B, C를 전부 다 조사한 상황인데, 이 금속판에 조사했을 때, 누구에 의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파장이 작을수록,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크고, 그에 따라서 에너지도 크다, 광장기 에너지도 크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A, B, C에 의해서는, 여기에는, B에 의해서 빛이 방출된, 광전자가 방출된 결과로서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 기억은 3람다 제로가 아니라 람다 제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2번 니은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13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이오드와 관련되어 있는 회로 문항이에요. 자, 회로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자, 지금 결과를 보니까요. A하고 B 두 상황이 나뉘어져 있고요. 각각 연결 상황에서 방출되는 LED의 수가 같아요, 세 개로. 그럼 두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A부터 연결해 볼까? A에 연결을 하게 되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일단 전류가 흘러줘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위로 간다라고 했을 때이 D2가 역방향 연결인지 순방향 연결인지 현재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요 D4로 갈때 이때도 순방향인지 역방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갔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위 또는 아래 방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위로 가는 거는 N형 반도체하고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역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 요렇게 돌아야 하나 해서 이제 가봤더니 일단 D4를 거치고 D5를 거쳐서 전류가 다시 음극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두 개만 거치게 돼요.

두 개. 그러니까 D4로 가는 경로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D2로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쵸? 그럼 또 여기에서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고민을 이제 할수 있을 텐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D3를 통과하게 되면, 역시나 이번에도 하나, 둘,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겠죠. 그러면 A에 연결했을 때 D2, D1, 그리고 또 하나, D5를 통과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방출되는 개수 세개 만족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기억 먼저 해결해 볼까요?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 D1 to 5이다. 방출되는 LED는 1 to 5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X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반도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일단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게 B예요, B. 자, B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를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두 개의 갈래로 나뉘어지게 될 텐데, 여기는 여러분들 A하고 순방향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P형 N형이에요. 그쵸? 그럼 B에 연결했을 때는 이 D5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전류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흘러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쭉 갑니다. 쭉 가서 여기로 가려나 했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이제 역방향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돌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크게. 그죠? 자, 이렇게 크게 돌고서 여기도 PN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나 싶었는데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러스 극과 N형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아, 여기가 N형 P형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쪽이 P하고 N이었죠? 다시. 자, 여기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지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자,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로 돌았을 때 아래에 있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쪽으로 가게 되면 음극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류가.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D4를 통과해서 B를 통과해서 음극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B에 연결했을 때는 자, 네모 쳐볼게요. D3 그리고 D1 그리고 D4 요렇게 다이오드 세 개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LED 세 개.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니까요. X 같은 경우에는 순방향 연결되어 있고 양극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X는 무슨 반도체? P형 반도체. 그치? 그래서 니은 X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반도체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쵸? 마지막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D4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라고 하는 것은 PN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진다. 얘들아, PN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가 안 흐른다는 표현과 같은 걸까요? 그렇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B에 연결했을 때 D4를 살펴보게 되면, 보세요. B에 연결했을 때 D4, 여기 네모 친거 보이죠? 이 네모 친 거는 전류가 흐르는 LED를 표시를 한 거야. 그럼 전류가 흘러. 전류가 흐르니까 일단 안 흐른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건 맞는데, 표현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이 PN 접합면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아니라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표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3번 문항. 반도체와 다이오드 문항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문항들이 어려운 문항도 있고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이제 문항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문항이든 간에 여러분들 반드시 방심하지 말고 연습을 많이 많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점은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5회에 해당하는 우리 문항들을 함께 풀어보면서 개념 정리하는 시간 좀 가졌다면 오늘은요, 6회분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떤 개념들 위주로 문항들을 풀어볼 것인지 그 체크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생활 속의 화학이라고 해서 의식주 그 중에 한 문항 꼭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되어서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몰과 화학 반응식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이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이번에도 문항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 이번 우리 6회차의 모의고사에서는 바로 이 동위원소 그리고 존재 비율, 평균 원자량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항 속에서 직접 문항들을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내가 어떤 개념까지 문항에 넣어가지고 답을 낼 수 있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이 있었는데 좀 가볍게 출제가 되어 있었어서 우리 개념만 확인하고 넘어갈 거고요. 화학결합은 특히 공유결합 거기에 집중해서 어떤 분자인지 특정하는 거 문항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자주 등장하는 분자의 경우에는 가림, 처리가 되어 있지만 정말 보인다 보여 할 정도로 여러분 준비를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위주로 우리는 지금부터 1번 문항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을 한번 볼게요. 그림은요, 화학 수업 시간에 탐구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학생 A의 수업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한테는 옳은 것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구 주제 보니까 실생활에서 화학 반응의 열을 이용한 사례입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첫 번째는 산화칼륨과 물의 반응을 이용해서 음식을 따뜻하게 데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데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아, 이 산화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물과 반응할 때 발열 반응이구나 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에탄올이 포함된 쿨링 스프레이를 뿌린 옷을 입으면 에탄올이 기화하게 된대요. 그러면 기화열 흡수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것 때문에 주변이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억 볼게요. 기역과 물의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나요? 아니요. 방출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음식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광합성에서 열의 이동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광합성에서 빛에너지 흡수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에너지 흡수해가지고 기화되고 있는 거니까요. 에탄올이 기화할 때 열의 이동 방향과 같다라고 하는 니은은 옳은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기역과 니은은 모두 탄소화합물입니까? 그러면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산화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탄소가 없어요. 마음이 급하면 이 칼슘을 언뜻 보고 탄소처럼 보기도 하거든요. 절대 그런 실수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따라서 모두 탄소화합물은 아닙니다. 그럼 정답은요. 우리 니은 하나 골라야 되니까 어렵지 않게 2번 체크해 주시면서 우리가 화학반응 또 이런 실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화학반응 얘기할 때 열의 출입에 대한 게 가끔 자주 이렇게 또 함께 등장을 하니까요.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대표적인 예시 정도는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이주기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와 나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하고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우리한테는 옳은 것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 얘네가 누군지부터 먼저 우리는 특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얘는 원자과 전자 6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발문에서 이미 이주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주기 16조 원소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죠. 산소고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Y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이주기 15조 원소 질소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되니까 이주기 17조 원소 플로린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X를 이미 플로린이라고 찾아낸 것이었고 그러면 Z는 산소였으니까 OF2까지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가지도요. 정말 많이 나오는
되는 분자니까요. 바로 눈에 익혀두시면서 요거 가림 처리되어 있어도 정보가 제시되면 이 두 가지 유추할 수 있을 만큼 눈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억번 보기 보도록 할게요. Z는 산소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Z는 우리가 산소로 연결을 한 거고요. Y2라고 되어 있는데 Y는 질소로 지금 N2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질소, 질소 사이에는 삼중결합합니다. 라고 기억해 주셔야 되니까 니은은 당연히 오른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N2에다가 X2라고 얘기했는데 X는 플로린, 그러면 F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얘의 공유전자쌍수, 비공유전자쌍수 이거 보자마자 세실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플로린이 양쪽에 붙어 있으니까 질소질소 사이에는 이중결합하고 있을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공유전자쌍수는 4개가 될 거고 비공유전자쌍수 세는 거는 질소에 하나인데 그런 거 2개, 플로린에 3개인데 그런 거 2개니까 총 8개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바로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값이 2가 될 거니까요. 디귿도 당연히 오른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정답 5번으로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 문항도 다시 한번 보면서 공유전자쌍수, 비공유전자쌍수 이거 계속 그려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시간을 잘 운영하는 것도 이제 우리의 연습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분자 보자마자 아 질소, 질소 사이에 지금 이중결합 있구나. 공유전자쌍수 4개, 비공유전자쌍수 1개, 3개인데 2개씩 있으니까 총 8개 있구나. 바로바로 계산이 되는지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5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학생 A가 그린 탄소 원자에 전자 배치 가부터 다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부터 다의 전자 배치 그림이 나와 있고 우리한테는 기억, 니은, 디귿 보면서 옳은 것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지금 보면 1s에 전자 두 개를 지금 반대 방향으로 잘 채워 넣고 2s에도 두 개를 모두 채워야 해요. 그리고 2p에 각각 홀전자가 최대가 되도록 두 개를 넣은 나의 경우에는 바닥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가의 경우에는 ES를 채우지 않고 EP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 원리를 위배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홀전자가 최대한 많도록 배치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1S, ES가 다 채워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EP를 채울 때는 홀전자가 많도록 배치해야 되는데 여기 쌍을 이루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의 경우에는 역시 ES를 채우지 않고 EP 오비탈을 채웠기 때문에 이것도 들뜬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럼 가와 다이의 경우에는 들뜬 상태, 나이에 해당하는 것은 바닥 상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번호 한번 볼게요. 가와 다는 모두 싸움 원리에 어긋나나요? 그렇죠. ES를 채우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둘 다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니은을 한번 볼게요. 다에서 모든 전자의 자기 양자수의 합은 0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S오비탈의 경우에 자기 양자수는 0이 되는 것이고 여기 하나하나하나 채워져 있는데 하나는 어쨌든 플러스 1, 하나는 0, 하나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질 건데 하나하나하나 들어가 있으니 더하면 어쨌든 0이 되겠다라는 건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죠. 따라서 니은 오른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에 보면 가부터 다 중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오긋나는 전자배치는 한계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파울리의 배터 원리를 어긋나려면, 위배하려면, 반대 스핀이 아니라 같은 스핀으로 들어가 있는 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전자는 안 보여요. 따라서, 디귿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과 니은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정답 3번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 문항 보면서, 내가 전자배치 제시가 되었을 때, 바닥 상태인지 들뜬 상태인지 어떤 원칙을 위배했는지까지 모두 연결할 수 있는지를 요 문항으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4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한번 볼게요. 표는요, 화합물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림은요, 원자 X부터 Z의 이온, 지금 세 가지의 전자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근데 이 모형을 보면 두 개, 여덟 개의 네온의 전자배치를 이루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기역은요, 고체 또는 액체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찾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우리 제시되어 있는 거 보면서 하나하나 좀 연결을 해볼게요. 일단, 가와 나에 보면 화학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발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가, 얘네들의 이온, 지금 XA 플러스, 그 다음에 Y, B 플러스, 그리고 ZC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요두 개에 해당하는 것은 양이온, Z에 해당하는 것은 음이온이겠구나. 어쨌든 얘네들이 이온이 되었을 때는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이루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X가 두개 있고 Y가 하나로 결합한 이온수 비는 얘는 결국 2대 1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X는 결국 1 플러스였을 것이고, Z에 해당하는 것은 2 마이너스였을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얘도 해석하면 이온수 비가 2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Y의 경우에는 3 플러스가 되고 Z의 경우에는 2 마이너스. 우리가 그럼 찾은 것과 정보가 일치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렇게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 전자 두개 얻어서 가지려면 얘는 결국에는 산화이온이었구나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서 네온의 전자배치 가질 거면 얘는 나트륨 이온이 되겠죠. 전자 세개 잃어버리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 가질 거면 3주기 13족 원소 알루미늄 이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이온결합 물질이고, 어떤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을 물어봤는데 둘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요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액체 상태였을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역번부터 볼게요. 기역은 액체입니까?라고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지금 액체라고 정리를 한 것이었고요. 그다음 니은에 보면 A, B, C 요 순서에 요 조합이 맞느냐 이거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X 1 플러스였으니까 A는 1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 Z의 경우에는 2 마이너스, 그러면 C에 해당하는 건 2였던 거죠. 그게 Y 3 플러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B는 3이 돼서 1 플러스 2는 3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을 한번 볼게요. X부터 Z 중에 원자 반지름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기율표상에 위치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트륨이 3주기 1족 원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3주기 13족 원소, 산소의 경우에가 2주기 16족 원소예요. 그럼 주기율표상에서 우리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집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장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것은 나트륨이 되겠죠. 그럼 원자 반지름 가장 큰 것을 골라라라고 하면 우리는 X를 골라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Z 산소를 골랐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과 니은 확인하실 거니까요.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항도 그냥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 화합물을 물어보는 아주 간단한 문항이었는데, 이렇게 화학식 제시가 됐을 때 각각의 결합비 생각하면서 어떤 이온인지 특정할 수 있었는가, 요 부분 확인을 해 주시면서 마지막에는 이 원소의 주기성까지 물어봤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보기 선지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꼼꼼하게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4번의 정답을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실린더에 이제 두 가지 기체를 넣고요. 반응을 완결시켰대요. 그럼 여러분 완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서는 아, 그러면 두 개 중에 먼저 소모함으로써 반응하는 총량을 결정하는 한 개 반응물이 있었겠구나. 그럼 반응 후에는 둘 중에 하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없는 것이 한 개 반응물이었을 겁니다. 산소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아, 얘가 지금 한 개 반응물로서 존재했고 얘는 다 반응했구나. 반응하는 양을 얘를 통해서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반응 전후에 실린더에 존재하는 물질을 나타낸 것이고요. 우리한테는 X 플러스 Y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속 기체의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고 라고 얘기했으니까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겁니다 라는 것을 쓸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수소와 탄소와 산소의 원자량을 각각 줬기 때문에 지금 이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량들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12에 2개, 그리고 1자리가 4개, 16을 더해주시면 총 44가 되겠죠. 그럼 얘를 44로 나눠주시면 아, 얘는 지금 0.5몰이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먼저 화학반응식을 완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시고 산소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얘는 반응물 중에 남은 거였고 생성물은 두 개였을 테니까 여기에 CO2 그리고 H2O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팁인데 여기 보면 산소가 하나 덩그러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얘를 짝수로 맞춰주려고 저는 2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산소가 두 개짜리가 두 개가 되면서 네 개가 돼서 얘를 4로 맞춰줄 거고요. 수소가 네 개짜리가 두 개 되면서 8개가 돼요. 그럼 두 개짜리가 역시 네 개 있어야 8개가 되겠죠. 산소만 맞춰주면 되는데 두 개짜리 네 개, 8개, 하나짜리 네 개 있으니까 네 개를 더해서 총 12개 맞추면 되는데 하나짜리가 두 개 있어서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얘가 총 10개만 가지면 되겠죠. 그럼 두 개짜리가 다섯 개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화학반응식의 개수를 모두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누가 한 개 반응물이었냐면 요거 0.5몰. 이거 그대로 넣어볼게요. 얘 0.5몰이 있었는데 요 0.5몰 지금 다 반응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학반응식의 개수를 완성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0.25몰의 2배 0.5몰 반응했으니까 여기는 1.25몰 반응했을 거고 0.25에 4 해주면 플러스 1몰 플러스 1몰 생성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한 개 반응물로서 모두 사라진 거고요. 얘는 얼마 하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X-1.25몰 이렇게 남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몰, 1몰 생성될 거라서 실제로 여기에 1몰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1몰 남았다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반응 전과 후에 보니까 부피비를 우리한테 줬거든요. 이거 지금 5고요. 여기에 5.5예요. 그럼 우리가 찾은 정보대로 그대로 넣어볼게요. 어쨌든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거니까 요거 두 개 더해주시면 X 플러스 0.5라고 하는 거에 얘를 모두 더해주시면 되죠. 그럼 X 플러스 0.75에 해당하는 것이 5 대 5.5였습니다.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풀어주셔도 되고 근데 요 두 개의 차이는 0.5고 요 두 개의 차이는 0.25예요. 그럼 그 차이를 맞춰주시면 되죠. 반으로 줄이면 2.5가 될 거고요. 얘는 2.75가 될 겁니다. 그럼 그 차이가 2.5가 되니까 바로 연결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X는 바로 2였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것이 2몰이었구나. 그럼 2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0.75몰이 남아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Y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Y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지금 0.75몰, 4분의 3몰이 남아있었던 거니까 이거의 분자량을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겠죠. 산소가 16인데 그런 거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32를 해주시면 되고 그럼 8, 그러면 24라고 하는 게 바로 Y였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한 거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x라고 하는 건 2의 값으로 구했기 때문에 2랑 여기에 있는 24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값은 26이라고 되어 있는 정답 4번으로

생각해야겠다라고 하는 후보군을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는 옳은 것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노련하게 연습이 되어 있는가 이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를 보면 XY2라고 되어 있고요. 그 쭉 뒤에 가면 다에 C가 붙어 있고 XY2. 그럼 이런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X와 Y 같은 경우에 문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주기 원소 XY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아, 여기 XY2가 혹시 OF2를 얘기하는 건가? 그럼 탄소가 붙어도 COF2를 말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 얘가 말하는 값이 몇인지 계산해 볼게요. 분자당 Y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Y를 지금 플로린이 아닐까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플로린은 지금 두 개예요. 모든 구성 원자들의 원자가 전자수의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탄소의 경우에 4고요. 산소는 6이죠. 그 다음에 플로린 같은 경우는 7인데 두 개 있으니까 14인 거예요. 그럼 그 값이 24가 되는 거니까 12. 근데 상대값으로 나타낼 때 이 실제의 값에서 3으로 나눠줘서 이 값을 제시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계산해 볼게요. 플로린 두 개 있는 거고요. 여기 산소는 6에다가 7이 14가 되는 거니까 결국 얘는 바로 2분의 20이어서 10이다라고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 값에서 상대 값으로 지금 갈 때 나누기 3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요 A에 해당하는 것은 3분의 10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 무엇인지, 지금 이 Y가 몇 개인지를 모르겠지만 아, 여기에 나타나는 얘는 실제 값은 9였을 것이고 이걸 3으로 나눠서 지금 3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요 9라고 하는 값이 계산된 것은 뭐냐면 Y가 지금 Y만큼 있고 탄소는 원자가 전자수가 4개인데 그런 거 2개가 있으니까 8에다가 얘가 지금 플로린인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7Y가 되는 거죠. 7Y에 해당하는 것이 9의 값을 가지면 됩니다. 그럼 Y를 그대로 넘겨주시고 7Y 넘기면 2Y만 남는 거죠. 그게 8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Y는 4였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탄소 2개에다가 플로린 4개였구나라고 모든 분자를 특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억 볼게요. Y는 2가 아니고 4였습니다. 라고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A는 3분의 10을 우리가 이미 계산하고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나와 다의 공유 전자쌍수분의 비공유 전자쌍수 3라고 했거든요. 이거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탄소 2개, 플로린 4개예요. 탄소,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 있는 거 보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공유 전자쌍수는 6개가 되는 거고 비공유 전자쌍은 플로린에만 있는데 3개짜리가 4개 있으니까 12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다이의 경우에 여기에 지금 탄소가 있잖아요. 그럼 공유 전자 쌍수는 4개가 있는 거고요. 산소에 2개 있고 플로린에 3개인데 그런 거 2개 있으니까 6개 2개 총 8개 있는 거예요. 그럼 8개. 그럼 결국에 얘네는 1대 1인 걸 볼 수가 있는데 3대 5입니다. 라고 잘못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디귿도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우리가 니은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 문항 보면서 가와 다 여기에 탄소 하나가 탁 붙는 요 힌트를 보면서 아, 얘 OF2고 COF2였구나. 그럼 나머지 문항 푸는 건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요런 접근들이 내가 가능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우리가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요. 지금 질문은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분자 XY3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본 질문은 M과 N을 더한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문항들이 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어떻게 풀었을지가 좀 저는 궁금하기는 한데 이런 문항들이 내가 문항을 겁먹지 않고 그냥 잘 들여다보고 주어진 정보가 뭔지를 천천히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이 문항 굉장히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XY3를 구성하는 원자 XY에 대한 자료래요. 그래서 지금 X의 동위원소, Y의 동위원소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그럼 동위원소의 정의 자체가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거였잖아요. 그럼 양성자 수 제시된 거에서 당연히 얘는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성자 수 그냥 읽으면서 아 얘네 X는 중성자 수 1 차이가 나네. 그러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 더한 게 질량수인데 이 질량수도 1 차이 나겠네. 그건 그냥 문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Y를 보면 얘는 지금 미지수가 좀 달라서 요거는 한눈에 몇이 차이 나는지 확인은 어렵구나. 근데 그 밑에 정보를 보면 전자수분의 중성자수가 나와 있죠. 근데 원자의 전자수는 결국 양성자수와 같잖아요. 그러면 양성자수라고 하는 걸 X는 X대로 보고 Y는 Y대로 본다면 같을 거거든요. 결국 여기에 있는 이 중성자수라고 하는 것이 비율을 결정할 건데 이 Y끼리만 볼 때 근데 얘가 지금 더 큰 것으로 봐서 질량수는 지금 D자리가 C자리보다는 큰 거구나 라는 생각은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뒤에를 볼게요. 자연계의 X의 동위원소는 요 두 개, Y의 동위원소는 요 두 개만 존재한대요. 그리고 XY3의 분자량 요 부분을 잘 해석하셨어야 되는데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의 차이는 7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차이로 접근을 했으니까 우리 무슨 얘기 했냐면 얘네의 지금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각각의 질량수를 지금 원자량으로 봐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에 질량수의 합, 원자량들의 합이 분자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차이가 1만큼 나면 최대값 구했을 때 최소값 구했을 때 그 차이도 1만큼 나겠구나라는 걸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실 수 있다고요. 아, 그러면 X 때문에는 차이가 1만큼 나겠구나. 자, 근데 Y가 지금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는 몰라요. 근데 Y가 3개 있으니까 아, 그러면 3배만큼 그 차이가 날 거고 그 차이는 전체 7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준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Y끼리 차이가 나는 게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 거구나. 근데 우리가 요거 두 개 비교하면서 질량수, 원자량은 얘가 더 커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럼 결국에 얘는 3M이라고 하는 건 4N에서 이만큼 작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요 상대값을 이용하면 되는데 전자수라고 하는 건 같은 Y끼리 동일하다고 했죠. 그럼 결국에 중성자수의 비를 우리한테 9대 10으로 준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4N-2, 요 4N, 요 두 개의 차가 이만큼 나니까 9대 10이라고 하는 요 비율도 차를 내가 두 배로 해주면 18대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차이가 두 배 나니까 이 숫자 그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얘가 20이 되려면 N은 5에 해당하는 거였고 이 5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얘는 18이 되니까 M은 바로 6이었다라고 특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M은 6이었고 N은 5였으니까 더해주시면 그 값은 11이 되었겠구나. 그래서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1번에 있었어요. 1번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항들은 정말 다분히 여러분들이 정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항을 꼼꼼하게 보면 도대체 이 출제자가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 거지? 그걸 읽으려는 시도부터 문항을 쉽게 풀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아 이거 동위원소 문제네? 어떻게 풀어야지? 방법이나 스킬이나 그런 걸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라 보면서 아 이거 양성자수 같지? 중성자수 그 차이인데 지금 차이를 물어보고 있네? 얘네 이만큼 차이 나나 보다. 근데 결국에 이 상대값이라는 건 중성자수의 비와 같겠네? 그럼 차이로 만들어서 나머지 미지 특정하면 그냥 끝나는 문항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요 문항, 내가 문항에서 정보를 주는 방법,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요 문항 반복적으로 풀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1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바닥 상태의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X부터 Z의 원자 번호는 각각 5번에서 13번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나서 N은 주양자수, L은 그리고 부양자수, 방이양자수입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준 정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원자가 전자수를 Y가 제일 크고 그 다음 X, 그 다음 Z다. 이렇게 줬고요. 기역과 니은을 줬는데 여기에 보면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더한 것이 3. 우리 5회분을 풀 때 이 내용을 정리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숫자가 3이다라고 하면 우리 두 가지를 떠올리자고 약속했거든요. 그렇죠. 얘는 바로 2p오비탈 그리고 3s오비탈이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주양자수에서 부양자수 뺀 것이 1입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가 나타내고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얘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p 오비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에서 1을 뺀 것이 지금 1이 될 거. 아, 2에서 1을 뺀 것이 1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바로 1s 오비탈. 1에서 0 뺀 것이 1이 되는 거니까 1s 2p 오비탈 요 두 가지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후보군으로 줬던 것이 몇 번이었냐면 5번에서 13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5번부터 13번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1s에는 모두 전자가 채워져 있을 거고 나머지에는 이제 몇 개 몇 개 차등으로 채워져 있을 거니까 결국 기역과 니은의 숫자로 볼 때 저는 어떻게 접근했냐면 1s에는 전자가 무조건 채워져 있을 거니까 지금 주양자수에서 부양자수 뺀 것이 1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니은에 들어있는 전자수, 기역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상대값을 줬는데 물론 상대값이긴 하지만 이 값이 6으로 굉장히 큰 숫자를 줬거든요. 그러면 아 위에 있는 게 더 큰 숫자 아닐까?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큰 숫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있는 부양자수에서 지금 주양자수에서 부양자수를 뺀 거 그게 지금 1이라고 했었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1s 그리고 2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5번부터 13번까지 그대로 한번 그 숫자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5번 붕소 생각하면 1s에 들어있고요. 2s에도 들어있는데 2p에도 하나 들어있죠. 그러면 두 개 하나 들어있으니까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2p 오비탈에 계속 하나씩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 4, 5, 6, 7, 8 이렇게 점점 채워주시면 돼서 8, 8, 8, 8까지 보시면 되죠. 13번까지 갈 거니까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을 내가 채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주양자수에다가 부양자수 더한 것이 3이 되는 거. 얘는 우리가 뭐라고 찾았냐면 2p오비탈과 3s오비탈입니다. 그럼 붕소에서 2p오비탈이 하나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계속 채워지는 거니까 이렇게 쭉 채워지다가 그 다음에는 바로 3s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에 다 채우고 나면 3p오비탈을 채우는데 여기에는 가득 찬 상태로 있는 거죠. 따라서 8 이렇게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비율이 6이 되고 3이 되고 2가 되는 경우들을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가장 큰 숫자가 가리키고 있는 걸 저는 봤어요. 그럼 1분의 3이라고 하는 얘가 혹시 붕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러면 이걸 2로 나눠주시면 3이 되겠죠. 모두 그러면 2로 나눠주면 2분의 3이 있을까? 그랬더니 여기에 2분의 3이 있는 거죠. 아, 얘 산소인가 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2분의 2, 이건 결국 1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한테 8분의 8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한테 원자가 전자수의 비교를 준 것이구나. 그러면 얘는 원자가 전자수 6이 되는 거고요. X의 원자가 전자수는 3이거든요. 그러면 1 아니면 2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중에서 1 아니면 2의 값을 갖는 것은 바로 마그네슘이 되겠죠. 따라서 Z는 마그네슘이었습니다. 라고 모두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역 볼게요. 기역은 주양자수 부양자수 더한 거 3인 오비탈인가요? 우리 요렇게 구했으니까 지금 바뀌어있는 것이 되겠죠. 제2이온화 에너지를 물어봤는데 붕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그네슘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2이온화 에너지의 경우에는 얘는 지금
2족 원소, 얘는 13족 원소죠. 그리고 얘는 2주기예요. 따라서 분포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럼 니은은 옳은 보기. 원자 반지름 물어봤는데 3주기가 가장 크겠죠. 따라서 마그네슘, 그 다음 두 개 중에는 원자 번호 작은 게 더 큰 거죠. 그럼 X, 그 다음에 Y가 되는 거니까요. 디귿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우리가 니은 디귿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정답 4번으로 여러분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내가 기억과 니은 뭔가를 특정해서 X, Y, Z를 모두 결정해야 될 때 이런 값들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경우의 수들을 여러분 문항을 많이 풀면서 결국에는 감을 길러가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가 결국에는 그런 감을 익히기 위한 공부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실전 감각들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4번 체크해 주시 거고요. 바로 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원자 A부터 D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하고 우리한테 후보군을 줬는데요. 질소와 산소, 나트륨과 마그네슘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그 다음에 A부터 D는 모두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기억과 니은은 제1이온화 에너지, 제2이온화 에너지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후보군이요. 질소, 산소, 나트륨 그리고 마그네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자 번호에 대한 힌트가 있고 원자 번호에 대한 거 우리 그냥 바로 적어 주실 수 있죠. 그러면 마그네슘이 제일 클 거고 나트륨이 그 다음일 거고 그 다음 산소, 질소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에 대한 게 되어 있는데 제1이온화 에너지를 먼저 한번 적어보면 우리 제1이온화 에너지는 얘는 예외 구간이에요. 그럼 작아지죠. 여긴 예외 구간 아니니까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1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한다고 하면 질소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산소고요. 그 다음에는 마그네슘이고 그 다음에는 나트륨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제2이온화가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한다면 그때는 나트륨 1족 원소가 가장 커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얘는 이제 예외 구간이 아닌 거죠. 14족, 15족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산소가 크고 질소가 그 다음 마지막이 마그네슘일 겁니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접근했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건 기역분의 니은분의 기역은 C가 가장 작다. 이렇게 가장 작다. 가장 크다. 우리 공부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A1분의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는 1족 원소가 가장 큽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제2이온화 에너지분의 제1이온화 에너지는 1족 원소가 가장 작은 거죠. 이렇게 아주 직접적인 힌트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한번 접근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기 니은에 해당하는 게 제2이온화 에너지고 기역이 제1이온화 에너지가 되면서 가장 작은 것은 1족 혹시 C가 나트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 A, B, C, D를 결정할 건데 C에 해당하는 게 혹시 나트륨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정한 거에서 기역을 제1이온화 에너지라고 했거든요. 그럼 제1이온화 에너지에서 가장 큰 거, D가 질소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 이 두 개를 비교한 건데 지금 없는 거는 누구냐면 산소와 마그네슘인 거죠? 그러면 산소가 A가 되고 마그네슘이 B가 되는지 확정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원자 번호로 확인해보시면 되겠네요. A는 8번이 되는 거고요. D에 해당하는 건 7번이니까 크다라고 하는 것까지 모두 맞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억번 볼게요. D는 나트륨이다. D는 우리가 질소로 찾은 거고요. 이온 반지름은 그럼 우리가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자 번호 작을수록 크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C의 경우에는 나트륨이 되는 거고요. B의 경우에는 마그네슘이 되는 거니까 원자 번호 작은 게 크다라고 하는 이해는 옳은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D급 볼게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증가합니다. 그럼 D의 경우에는 질소고요. A의 경우에는 산소니까 산소가 더 크다. 라고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여러분 니은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요 힌트. 이걸 내가 바로 보면서 아,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1이온화 에너지 1족이 가장 작은 거 지금 나에게 묻고 있구나. 이거 찾아냈는지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1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다음은요. A소용액을 이용한 실험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하면서 이런 방법들도 여러분 좀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우리는 주관식이나 이런 문항을 푸는 게 아니라 선택형 문항들을 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요 보기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D1분의 D2가 다 보기선지에 붙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냥 D1이든 D2든 모두 1이라고 놓고 풀 거고 다 푼 다음에 D1분의 D2를 그냥 곱해줘서 답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문항이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우리는 A분의 B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밀도가 D1인 어쨌든 밀도 나는 1로 놓고 풀 거예요. 나중에 곱해주면 되니까 밀도가 1인 지금 A몰롱도 A소용액과 밀도 D2 이것도 1로 보는 거죠. 1인 B몰롱도 A소용액 준비한대요. 자, 그런 다음에 A몰롱도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질량이 나와 있는데 밀도 곱하면 부피가 되는 거죠. 근데 다 W 붙어 있으니까 우리 요거 그냥 W 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비율로 접근을 할 거라서. 그러면 A몰롱도 여기에다가 부피 곱하니까 2예요. B몰롱도에다가 여기에 지금 1을 곱해주시면 부피 곱한 거죠. 그렇게 해서 수용액 1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에서도 A몰롱도 3에다가 그 다음에 B몰롱도인데 거기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수용액 1을 만든다.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지금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결과에 보니까 퍼센트 농도를 우리한테 줬는데 여러분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질량 백분율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이게 지금 수용액의 질량인 거잖아요. 그럼 이 W, W 더하면 3W니까 W 빼고 3분의 그럼 여기요. 3W분의 3W, 3W 더하기 3W니까 6W, 6. 이 안에 도대체 용질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퍼센트 농도 구했을 때 4.5가 나왔습니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1대 2가 되는 거니까 4.5가 되려면 아 얘는 2대 5의 비를 가졌던 것이구나. 그래서 4대 5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용질의 질량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2대 5예요. 근데 얘네는 다 동일한 A수용액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화학식량이 1대 1로 갔다는 얘기고 그 말은 용질의 양이 2대 5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 구한 것이 2대 5의 비를 가지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적어볼게요. 2A 플러스 B 대 3A 플러스 3B에 해당하는 게 2대 5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6A 플러스 6B가요. 10A 플러스 5B가 될 거고 결국 B는 4A가 되면서 얘는 4대 1의 비를 갖는 것이구나 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A분의 B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1분의 4라고 하는 건데 우리 D1분의 D2 곱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D1분의 D2입니다. 이렇게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1번에 있었어요. 이렇게 바로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밀도, 미지수 처리되어 있을 때 다 데리고 다니면 여러분 계산 이거 굉장히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아 어쨌든 보기선지 봤더니 D1, D2가 다 붙어있네? 그럼 빼고 밀도 1로 가자 해서 간단하게 결정하시고 나중에 답을 고를 때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1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1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2, 3주기 바닥 상태의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주양자수, 부양자수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옳은 것 골라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기역, 니은, 디귿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를 더했어요. 근데 그 값이 2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2 플러스 0, E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생각이 나실 거고요. 우리 주양자수, 부양자수 더했는데 3이 된다고 하면 바로 EP 오비탈과 3s 오비탈입니다. 이거 바로 떠올리기로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인데 4가 된다는 건 3p 오비탈과 4s 오비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저는 어디로 눈이 많이 갔냐면 요 7이라고 하는 숫자거든요. 여러분 7은 소수예요. 이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숫자입니다. 근데 얘가 기역분의 니은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니은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2p 오비탈과 3s 오비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들기 힘든 7이라는 숫자가 나는 2p 오비탈에 6개 있고 3s 오비탈에 1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3s 오비탈에 전자 하나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원자 번호 11번의 나트륨이라는 얘기고 걔는 2s 오비탈에 전자 두 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였을 거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모두 2분의 4 처리를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에 두 개 가지고 있고 2p 오비탈에 전자 네 개를 가지고 있으면 원자 번호 8번에 얘는 산소였겠구나라고 제가 확정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보니까 니은분의 디귿에 해당하는 게 2분의 1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면서 니은을 2p 오비탈과 3s 오비탈을 다 채워야 3p 오비탈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6개에 2개를 다 채워야 되는 거니까 여기엔 전자 8개가 있었다면 위에는 4개가 있었겠구나. 그러면 3p 오비탈에 전자 4개가 있는 거니까 3주기 16족 원소가 되는 거고 원자 번호 16번에 황이었겠다라고 모두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역번부터 볼게요. X는 나트륨입니까? 네, 원자 번호 11번에 나트륨이라고 결정을 한 거고요. Y는요, 3주기 원소입니까? 라고 얘기했거든요. Y는 2주기 원소였어요. 그 다음 X에서 지금 주양자수가 2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여기에서는요, 주양자수 2, ES, EP 거기 오비탈에 그럼 2개, 6개, 총 8개 들어있는 거고요. 주양자수 3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여기에는 ES에 2개 들어있는데, 3S에 2개 들어있는데 3P에는 4개가 들어있죠. 그럼 총 6개 들어있으니까 4분의 3입니다 라고 하는 디귿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우리가 기역 디귿 체크해 주실 거니까요. 정답을 여러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회차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런 숫자들을 보면서 아, 이게 힌트구나. 이 7이라는 숫자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거 가지고 내가 모두 다 특정하고 내가 결정을 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우리가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우리는 1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원소 W부터 Z로 이루어진 분자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W부터 Z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그리고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 만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단 A와 B는 모두 3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힌트로 받아들여 줬는지가 좀 궁금한데 가에 보면 구성 원소가 3개거든요. 근데 A가 3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얘 지금 구성 원소가 3개니까 아 일단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얘는 최소 3이구나. 그러면서 얘를 3으로 결정할 수 있었어야 되죠. 그럼 얘는 6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구성 원소 종류가 지금 3개예요. 그리고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지금 여기에다가 플로린이 되겠죠. 플로린이 있고요. 탄소가 있고 질소가 있는 형태가 있었고 플로린이 있고 중심원자가 질소가 되면서 산소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비공유 전자 쌍수를 세 주셔야 돼요. 여기 세 개 있고 여기 한 개 있으니까 네 개 있는 거고요. 세 개 있고 한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어요. 여긴 총 여섯 개 있는 거죠. 그러면 B가 바로 2의 값을 가질 건지 3의 값을 가질 건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것들을 보면서 한번 결정해 볼게요. 자, 그 다음을 한번 보게 된다면 여기에 지금 구성하는 원소라고 하는 게 두 개거든요. 그러면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세 개인데 구성 원소가 두 개인 경우는 여러분 어떤 경우를 떠올릴 수가 있냐면 그렇죠. 우리 중심 원자가 산소이고 플로린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탄소가 있으면서 양쪽에 산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3이 돼요. 그럼 빨리 그렇죠.
비공유전자 쌍수 세면 되죠. 3개, 2개, 3개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8개가 되고요. 여기는 2개, 2개 있으니까 4개가 돼요. 근데 비공유전자 쌍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건 모두 4개, 4개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동시에 B는 바로 2였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두 이제 우리가 몇 개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적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일단 FCN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이산화탄소였네요. 자, 그러면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면 탄소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럼 여기에는 있는 X는 탄소였겠구나. 그리고 나면 여기 지금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서 아니면 분자당 구성 원자수라고 하는 거 보고 비공유 전자쌍수가 6개인 걸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려면 플로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얘가 지금 플로린이겠구나. 플로린 하나당 비공유 전자쌍수 3개 가지고 있는데 6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탄소 2개, 플로린 2개가 되면서 분자당 구성 원자수 4로 맞춰주고 플로린 때문에 3개, 3개, 6개가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Y가 지금 얘가 플로린이 되는 거니까 W에 해당하는 것이 질소였을 거고요. 그러면 Z에 해당하는 것이 산소였겠죠. 그러면 요 Z가 산소가 되고 요거는 플로린이 되는 건데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지금 4예요. 그러면 산소, 산소 있고 양쪽에 플로린이 결합되어 있는 O2F2를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고 비공유 전자 쌍수도 3개, 2개, 2개, 3개에서 총 10개가 되어 있는 것까지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억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를 우리가 3이라고 결정했고 B는 2라고 결정했어요. 더하면 5가 되니까 6이 될 수 없고 가부터 다중에 직선형인 분자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직선형인 분자 얘는 지금 직선형 얘도 직선형이 되고요. 이것도 직선형이 되는데 얘는 아니었었죠. 따라서 가나다 요거 3개 골라주셔야 되니까 3개입니다 라고 하는 니에는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가부터 다중에 무극성 공유결합 가지고 있는 분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여기 두 개에는 지금 무극성 지금 공유결합 없는 거지만 여기는 탄소탄소 여기는 산소산소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세 개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라고 수정을 해주셔야 되니까 디귿도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되니까요. 정답은 여러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 지금 제시했던 것처럼 앞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는 분자입니다. 이렇게 구성 원소 가림 처리하고 어떤 분자인지를 특정하는 문항이 반드시 한 문항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정보 가지고 어떤 분자인지 특정하는 연습을 꼭 여러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AB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기억과 니은은요 중성자수와 원자의 전자수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XY는 더했을 때 100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되어 있네요.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바로 B의 평균 원자량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에 지금 A와 B가 나와 있는 거고 동위원소 질량수 203, 205짜리예요. 그거 질량수 그대로 원자량으로 봐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발문에서 X와 Y를 더했을 때는 100으로 보라고 했고요. 지금 얘네가 각각이 무엇인지는 가림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어디가 힌트였냐면 일단 요 두 개의 숫자를 비교했을 때 2분의 B고 얘는 2분의 B에서 2를 뺀 거예요. 어쨌든 이 두 개의 값이 다르죠. 그럼 우리가 동위 원소에서 양성자수, 양성자수는 원자에서의 전자수와 같으니까 이 양성자수, 전자수는 동위 원소에서 같은 값을 갖는데 중성자수는 다르니까 아 얘가 지금 중성자수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지금 전자수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 있고 그 말은 얘는 A가 되는 거고요. 얘도 A-34가 된다라는 걸 확정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자수, 그건 양성자수와 같을 테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값일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요렇게 두 개 더해가지고 203이 되기 위해서는 A는 81의 값을 가졌을 겁니다. 그럼 얘도 81이 됐을 거고요. 근데 요 두 개의 차이가 이만큼 나니까 그 차이는 바로 중성자 때문에 나는 것이었을 겁니다. B가 결정이 됐어요. 여기다 124를 넣게 되면 62가 될 거고 이만큼 작으니까 얘는 60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게 81이었거든요. 그럼 여기 계산되는 게 47이 되는 거고 얘도 47이 될 거예요.

0: 그럼 두개 더한 값이 결국에는 원자량이 되는 거니까 그 값이 107이 되고 얘는 이만큼 더 커요. 109만큼 되는 겁니다. 라고 모든 미지수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존재 비율만 따져 주시면 되는데 지금 원자량이 203이고요. 여기 205예요. 근데 평균 원자량을 봤더니 204.4거든요. 그러면 204.4라고 보면 여기는 1.4, 여기는 바로 0.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 내분점이 7대 3, 그럼 우리는 크로스해서 얘네가 3대 7의 비율로 존재했던 것이구나,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x가 30이 될 거고 y는 70이 되겠죠. 그럼 그대로 넣어주시면 얘는 50이 될 거고요. 얘도 50. 아, 그러면 1대 1로 존재했으니까 우리가 알아낸 이 원자량, 그거에 딱 중간이 바로 평균 원자량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B의 평균 원자량 물어봤으니까요. 바로 108이라고 되어 있는 정답은 여러분 1번으로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항은 정말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만 알고 있다면 풀수 있는 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전자수, 원자의 전자수와 중성자수를 기억과 니은으로 1대1로 연결할 수 있었는지를 1차적으로 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이 미지수를 일단 확정할 수가 있었죠. A라고 하는 미지수를. 그런 다음에 평균 원자량을 보면서 원자량, 우리 수직선 풀이로 넘어가서, 아, 얘네 3대 7의 비율로 존재했던 거구나. 그럼 X, Y를 결정해 주실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봤던 A, 그리고 B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B로 가지고 오면서, 여기서의 양성자수 혹은 원자의 전자수, 중성자수도 모두 결정하면, 각각의 우리가 질량수 혹은 원자량을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107, 109였고, 그럼 존재 비율 넣어보면, 아, 얘네 1대 1로 존재하는 거구나. 그러면 원자량의 딱 중간이 되겠죠? 그게 바로 108이라고 하는 숫자였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답 1번으로 여러분들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문항을 통해서 풀이하는 과정에서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살펴볼 건데,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평균 원자량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념 정리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원자량 35, 37이 있습니다. 존재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3대 1로 존재한다면, 우리는요, 수직선 풀이할 때 1대 3, 즉 평균 원자량이 35.5가 될 겁니다라고 결정했었고요. 붕소 지금 10, 11 원자량으로 볼때얘 평균 원자량이 지금 10.8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수직선에서 결국에는 이게 몇이 될 거냐면 4대 1이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10, 11이었고 여기 10.8로 결정이 되면 4대 1이 되면서 얘는 20%, 80%였다라고 하는 퍼센트 존재 비율로 어떤 것이 제시가 되든 내가 결정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늘은요, 6회에 해당하는 문항들 1번부터 13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문항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꼭그 문항들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같이 맞춰보는 방식으로 이 6회분의 모의고사도 잘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쪽 먼저 볼까요? 네, 바로 판서를 할게요. 어떤 학생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의 학생과 두 명의 학생. 편의상 A라 놓고 제가 B라고 하겠습니다. A 학생과 B 학생은 둘 다 공부를 하는데 A라는 학생에게 문제를 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3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B학생에게도 동일하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학생은 좀 다른 생각들을 하죠. 그냥 더하는 것도 있지만 이 곱하기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1을 3번 더했다는 건 이렇게 곱하기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 그냥 요런 계산들을 연습을 하죠. 3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곱하기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좀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냥 무지개 하는 거죠. 무지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 무뎌지는데 그때 A라는 학생은 B라는 학생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야, 너 인마 사람이 인마 손가락이 10개인데 왜 이걸 곱하기를 하고 있어?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3 될 텐데 손가락을 이용해야지 왜 힘들게 곱하기라는 개념을 써?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이게 이제 몇 월 달의 시험 문제냐면 3월 달에 나오는 시험 문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B라는 학생이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점점 흘러요. 11월이 됩니다. 11월. 여러분 수능 얘기하는 거예요. 11월이 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갖고 변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을 갖다가 몇 번 더 하냐면 1000번을 더해요. 1000번. 그러니까 11월에 나오는 시험 문제는 1을 3번 더 하는 게 아니라 1을 1000번 더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10개이다 보니까 하다가 풀 순 있지만 오래 걸려. 또는 하다 실수를 하죠. 실수하니까 그냥 포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은 이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 이거? 나 곱하기라는 개념을 알아. 그러니까 1 곱하기 1000을 해서 그냥 건조하게 1000에다가 마킹 딱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를 좀 비유하면서 좀 시작을 하는 거냐면 3월 달에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얘기가 뭐 안 써먹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이 수능에 가까워짐에 따라 제가 꼭 익혀라 무디게 해라 라고 하는 얘기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결국엔 알게 된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 자 이걸 갖다가 제가 전체 1년이 아니라 5-6년의 과정으로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점점 진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22년도 문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의 문제는 되게 쉬워. 그러니까 나와도 2페이지나 3페이지 나왔는데 이게 점점 진화를 해요. 애들이 변별이 안 되니까 26년도 문제로 갈수록 1을 1000번 더 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예전 문제로 연습을 조금씩 하면서 점점 어려운 문제로 푸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집은 그렇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가 먼저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을 1000번 더 하는 어려운 문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점점 뒤로 갈수록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공부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교재의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거를 먼저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마지막에 있는 좀 쉬운 문제들을 먼저 연습을 쭉 하면서 최근에 나오는 이 진화의 끝을 보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순서를 이렇게 가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물론 거꾸로 가면서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서 약간 모래주머니를 더는 효과도 있지만 거꾸로 좀 쉬운 거에서부터 연습을 하면서 진화의 끝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교재는 뭐 참 잘 만든 교재인데 순서를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렇게 거꾸로 공부하는 것도 의미 있으니까 잘 좀 자기가 자기의 역량껏 잘 맞춰서 오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부터 이 곱하기에 대한 개념들을 알려줄 테니까 이 곱하기의 개념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11월에 분명히 쓰일 날이 분명히 오니까 지금처럼 시간이 있을 때 조금 연마시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재밌는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왜 아주 건조하게 문제만 풀고 있냐면 그러다 보면 문제 푸는 시간이 줄어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할 시간을 제가 최대한 아껴서 한번 설명하고 두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는 그게 여러분
아주 일관성 있게 문제가 풀려야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미를 강의가 끝날 때 반드시 꼭 캐치하실 수 있게 그냥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갈게요. 자, 이제 바로 지난번에 했던 거, 이제 28번에 대한 얘기들 좀 들어갈 건데요. 가나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겁을 먹는 이유가 뭐라 그러냐면, 상대값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값을 무력화시키려면 몇 배야? 이런 관점으로 풀면 상대값이건 진짜값이건 똑같은 취급을 당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와 다 대체적으로 10의 16승 배가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점프를 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에서 H 플러스의 농도는 요 얘기하는 거죠. 다에서의 OH 마이너스 농도의 100배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K라고 설정을 하면 돼요. 그럼 요렇게 넘어갈 때 요게 100K란 뜻이에요. 100배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렇게 넘어갈 때 분모값은 10의 마이너스 8승 배가 돼야 돼. 분모값은.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8승 K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요. 10의 8승 배가 돼서 요렇게 간 거니까, 마이너스 8승 배 되면 요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6승에 요게 K가 된다는 것도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것들도 알고 있냐면, 분모와 분자의 곱은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인 거니까, 얘와 얘를 갖다 곱하면 얼마 될 거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에다가 K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인 거니까, 그럼 요 값이 건조하게 또 바로 나오죠. 그죠? 그럼 K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는 거니까, 그럼 K값은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요 값을 계산해 보면, 10의 몇 승이 될 거냐면, 마이너스 4승을 곱하면, 마이너스 2승이 될 거고요.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대입을 해보죠. 그럼 K값은 10의 마이너스 4승을 넣으면, 그럼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될 거고요.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여기까지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와 얘를 갖다가 계산하면 이 값은 원래대로라면 얼마가 돼야 되냐?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근데 이 값이 상대값을 표현할 때는 10의 마이너스 8승. 거꾸로 상대값을 진짜값으로 표현할 때는 100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값을 진짜값으로 곱할 때 100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제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붉은 색깔로 표현한 것이 바로 뭐냐면 진짜값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얘와 얘의 곱이 14.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건 곱했다는 건 지수끼리는 더했다는 뜻이죠. 근데 나누었다라는 건 뭐냐면 지수끼리는 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누었을 때, 지수끼리 뺐을 때는 2가 된다는 뜻이고 더했을 때는 14가 된다는 뜻이죠. 뭐가 더 흐르죠? 6과 8. 6과 8.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하나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는 거고 하나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건데 이 값이 1보다 커. 100이 된다는 건 작은 게 밑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10의 마이너스 8승과 10의 마이너스 6승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저 상대값을 진짜값으로 바꿀 수 없으면 선지를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억부터. 자, 산성 용액은 몇 가지냐? pH로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pH가 얘는 2, 얘는 pH가 6, 여기는 pH가 지금 보니까 여기는 10. 그러면 7보다 작은 요두 가지니까 이건 정답이 됩니다. 자, 니 볼게요. 자, 다에 들어있는 OH의 마이너스의 양을 물어봤어요. 그럼 다. 그럼 얘 보란 얘기죠. OH 물어봤으니까 요 분모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부피는 2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나는 얘 보란 얘기인 거니까 부피는 1만 넣고, 그다음에 H 플러스의 농도는 얘 보란 얘기죠. 그죠?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모의 10의 6승을 곱하면 이 값은 10의 얼마가 될 거냐면 제곱으로 끝나게 될 거고요. 그럼 2를 곱하는 거니까 이건 200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200.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라고 했냐면 50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거짓입니다. 자, 디귿. 자, 가에서 얘 보란 얘기고. 자, 물을 넣어서 2부위로 만들었답니다. pH가 얼마냐 물어보는데 현재 pH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pH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 pH가 얼마냐면 2입니다. 2. 근데 현재 pH가 2인데 pH가 1이 증가되려면 10배가 되게 10배. 그러니까 pH가 1이 증가됐다는 건 전체 부피가 10배 된 거야. 그러니까 2V 정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진위역만 따지라는 거지 진짜 값을 구하해서 비교하는 뜻이 아니에요. 다음 몇 번이냐면 기억이야. 답은 1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꼭잘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29번.

자, 수능 문제입니다. 자, 가나다에서 저 값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당연히 미지수가 없는 예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 나, 다 여기까지 됐고요. 자, 문제는 pH분의 pOH가 얼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합은 14. 아직 7밖에 안 되죠. 2분의 5는. 그래서 두 배를 벌려주면 얼마 될 거냐면 10이 될 거고요. 요게가 4예요. 이렇게도 2분의 5가 되니까. 그럼 이 값을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부피도 주고 있네요. 부피는 가와 나가 서로 같대죠. 1이라고 넣으세요. 1. 이렇게 놓고. 자, 다는 나의 10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의 10배인 거니까 얘는 10이다. 뭐 이렇게 이제 테이블만 완성하면 되겠네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나다에서 OH-의 양이 몇 배라고 지금 했냐면 100배네, 100배. 그러니까 이렇게 점프하면서, 요렇게 점프하면서 OH-의 양이 100분의 1배예요. 그러면 부피는 동일한데 양이 100분의 1배가 된 거니까 pOH가 이렇게 바로 나오겠네요. 그럼 pOH는 농도가 100분의 1이 된 거니까 pOH는 2가 증가됩니다. 여기가 6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자기가 얼마나 빨랐는지를 자기 한번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합이 13 거니까 여기 8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그럼 바로 나왔네요. 이들의 비율이 몇대 몇이냐면 요렇게 점프할 때몇 분의 몇 배냐면 16분의 9배입니다. 점프할 때 16분의 9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요렇게 점프할 때 16분의 9배를 하면 요 값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겠네요. 요걸 약분해 보면 요 값에 이제 2가 남을 거고 326, 339, 4분의 3이 되겠네요. 이 값은 점프라면 얼마가 될 거냐면 4분의 3, 그리고 14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6이 될 거고 8이 됩니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붉은 색깔로 표기하는 요 부분들이 뭐라고 보냐면 진짜 값이에요. 진짜 값. 이걸 구하기 전까지는 선지 보시면은 시간이 좀 의미가 없이 날아갑니다. 자, 기억 보죠. 자, 기억. 자, Y하고 X의 관계를 갖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Y는 지금 보니까 얘를 물어보네요. OH-의 양을 물어봐요. 그럼 얘하고 얘를 갖다 비교하는 거니까. 그럼 얘하고 얘를 갖다 비교해보면 OH-니까 분모값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OH-의 농도가 얼마냐 물어보면 얘는 10에 마이너스 6승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10에 마이너스 8승이 되는 거니까 요 둘을 곱하면 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10에 마 6이 되는 거고요. 요거 둘을 갖다 곱하면 얼마냐면 10에 마이너스 7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X고 여기가 Y니까 Y의 10배라고 해야 되겠네. 틀렸네요. Y가 X의 10배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볼게요. 자, 가에서 pH가 얼마, 얘 보란 얘기예요, 얘. 얘는 얼마냐면 10이 되는 거고요. 자, 나에서 pOH, 얘 보란 얘기네요. 그죠? 답은 얼마냐면 6분의 10. 답은 요건 1보다 크네요. 니은 정답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디귿. 자, 정확한 몰수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다에서, 그럼 얘 보란 얘기죠. H 플러스, 그럼 얘를 보란 얘기예요.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에다가 곱하기 부피, 다 10을 곱하라는 뜻이고. 자, 여기서는 OH, 얘 보란 얘기고.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고요. 곱하기, 부피는 요1 곱하면 됩니다. 정답은 10분의 1이 되겠네요. 1이라고 했으니까, 거짓인 선지게 됩니다. 다음 몇 번이냐면은, 니은, 거기다 이제 마킹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풀었나 다시 한번 꼭 볼게 해보고. 자, 넘어가 볼게요. 30번. 뭐, 이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거의 마지막 장에 이제 슬슬 pH, pOH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해보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X몰 농도 HCl 10ml. 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나는 거기에 물을 넣어요. 아, 독특하네요. 물을 넣었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물을 넣었다. 좋아요. 희석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단은 여기에다 또 물을 넣었다는 뜻이에요. 희석했어요. 그랬더니 가와 다의 pH가 어떻게 되느냐. 아, 거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자, pH는 가와 다에서 이제 물어보네요. 문제에서 단은, 아, 다가 가의 3배다. 이거 A라고 두란 얘기네요. 그럼 요거를 3A 요렇게 하면서 시발점을 딱 잡아줘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그러면 가에서 pOH와 pH합은 무조건 14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가에서 가봅시다. 그럼 요게 A라고 설정을 한 거니까요. 그럼 여기는 14 빼기 A가 되는 상황이 생겼고 단은 한칸 건너뛰어야겠죠, 그죠? 가와 다에 대한 얘기. 그게 2대 9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냐면 pH가 3A. 그럼 여기는 14.

3A 빼기 3A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때 2분의 9배를 하면 돼요. 곱하기 2분의 9배를 해서 이게 서로 이퀄이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A 값이 얼마 나올 거냐면 A 값은 2가 나온다는 걸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얼마 되냐면 이게 2가 될 거고요. 그럼 이 값은 이제 6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면 동그라미. 자, 간은 pH가 2로 시작한 거예요. 산이네요. 그럼 H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시작한 거니까 기억을 복기해 보시면 정답이라는 걸 확인이 됩니다. 계속 가보죠. 자, 그럼 이제 pH와 pOH에 대한 얘기인데, 자, 얘는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깨끗하게. 자, 다에서 pH가 6인 걸 알았죠? 그러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살짝 벌려줄게요. 다 여기다 쓰고 나를 여기다 쓸게요. 그럼 얘는 6이었으니까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럼 이제 pOH 뭐또 해봅시다.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둘의 합은 14인 거니까 여기는 12가 될 거고요. 그럼 요 값은 8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 비율에 요렇게 점프할 때두 배죠. 요 값에 요거는 두 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값이 나와도 풀수 있어요.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얼마냐면 12분의 4, 3분의 1, 3분의 1. 그럼 둘의 합이 14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합 더해보면 얼마예요? 아직 4밖에 안 되죠. 4. 그럼 4가 14가 되려면 3.5배를 해야 되니까 얘는 실제는 3.5가 되는 거고 얘가 10.5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서 연습한 훈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pH가 소수점으로도 되게 잘 나옵니다. 좀 체크. 여기는 실제 값, 요게 요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게요. 자, 수용액의 부피는 가와 나가 몇 배냐? 지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산이죠. 지금 보니까 pH가 1.5가 증가됐어. 근데 만약에 부피가 10배가 증가됐다. 10배라면 1이 변화돼야 되는데 1.5라는 건 그냥 진위만 따지란 뜻이야. 그렇습니다. 자, 다에서 얘 보란 얘기입니다. H 플러스는 얘 보란 얘기네요. 그죠? 그럼 양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농도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100ml야. 100ml. 실제 몰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확한 리터로 곱해야 돼요. 0.1리터로 곱하면 이 값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7승 몰. 정답이 되겠죠? 답은 기역 디귿이니까 답은 3번에 마킹.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몇 배야? 몇 배야? 이래서 제가 자꾸 점프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점프의 관점으로 푸시면 시험지 요만큼만 딱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31번. 자, 가와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pH 합은 14다. 좋아요. 자, 이렇게 벌려놓을 때는 이렇게 좀 벌려주시면 되죠. 여기에 갈아놓고 여기를 날아놓겠습니다. 근데 여기 pH가 이렇게 놓을게요. 얘의 pH와 얘의 pH 합은 14다. 여기까지 다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부피가 몇 배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부피도 뭐 잠깐 해보죠. 그러니까 부피는 가가 나의 100배래요. 그럼 얘를 부피를 1이라고 잡는다면 여기는 부피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놓을까요? 얘를 부피를 1이라 놓는다면 얘는 부피를 100이라고 해라.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H 플러스의 몰수 나오네요. H 플러스의 몰수, H 플러스의 몰수는 얘가 얘의 10배다. 얘또 1이라 잡으란 뜻이고, 그럼 얘는 10배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게 진짜 값들은 아니에요. 다 상대 값인 거니까, 이렇게 상대 값이 나올 때는 몇 배야? 이런 관점으로, 점프의 관점으로 푸는 거예요. 이왕이면 늘어나는 관점으로 푸는 게 좋겠죠? 점프할 때, 이 부피는 분모로, 몰수는 분자로 들어가요. 그럼 이게 농도에 대한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농도에 대한 개념. 그러면 지금 보면 분모 값은, 부피는 몇배 됐냐면 100배가 뜁니다. 100배. 이 분자 값은 몇 배가 뜨냐면 10배가 돼요. 10배. 그럼 전체 농도는 몇 분의 몇 배가 되냐? 10분의 1배. 그 얘기는 묽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갈 때 묽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pH는 1 증가. 그래서 지금 1이 증가돼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럼 여기를 A라고 놨을 때 점프하면서 pH는 1 증가.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근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가와 나의 pH의 합은 얼마라고 그랬냐면 요 값은

하면 어떤 숫자가 나와도 여러분들 푸실 수 있어요. 그렇게 계속 해줄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기억도 갑니다. 자, 가의 액성은 뭐냐? 그럼 예보란 얘기죠. 자, 가에서 액성은 뭐냐? pH가 7을 넘어갔어. 7보다 작으면 산이고 넘어가 연비니까 요거 정답이 되겠죠. 자, 나에서 pH 요거 보란 얘기고 가에서 pH 요거 보란 얘기예요. 그럼 정답은 얼마냐면 6.5분의 7.5인 거니까 양변에 20 곱하면 13분의 15가 되겠죠. 13분의 15는 3분의 4일 순 없어요. 자, 디귿. 자, 나에서 예보란 얘기고 그러면 OH의 양이 어떻게 되느냐? 나에서 계산해 보죠. 그럼 OH-의 양. 아우, 이거 구해야 되니까 이쪽부터 하자. 그럼 가에서 H+의 양은 얼마냐면 H+의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7.5. 거기다 곱하기 얼마냐면 100이 되죠. 분자값은 끝났고요. 자, 나에서는 얼마냐면 pH가 6.5라는 건 POH는 그렇죠. 6, 7.5가 되겠죠. 잘한다. 6.5면 합해서 14가 돼야 되니까 7.5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10에 마이너스 7.5가 돼요, 농도는. 그럼 부피는 얼마냐면 1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약분되는 걸 아는 거지, 막한 방에 멋있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냐면 100이라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정답. 답은 기역과 디귿이니까 답은 4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거의 이제 4페이지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시험지는 지금 요만큼만 운영을 하셔야 돼요. 답 32번. 상대값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상대값. 아,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대값이 얼마냐? 현재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14가 되게끔 만져주면 안 돼요. 이거 진짜가 아니에요. 2는 상대값이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POH는 가가 나에 몇 배라고 했냐면 5배. 아, 이거 여기서 시작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분수값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POH, 그러니까 분모값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K라고 설정하면 그거의 5배인 거니까 5K라고 놓으면 이제 실제 값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K와 5K입니다. 그러면 그 값이 더 이상 풀 수가 없으니까 2라고 맞춰볼게요. 그럼 여긴 10K, 이거 진짜 아닙니다. 그럼 여기를 30으로 만져볼게요. 그럼 얼마 되냐면 30K. 이거 진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게 K와 5K인 건 맞고요. 요걸 2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또잘 들어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떤 팁을 갖다가 좀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CF라고 써보세요. CF는 문제를 풀때 상관은 없지만 참고로 알아둬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자, POH분의 pH. 빨리 써보세요. pH분의 pH. 가 6이라고 할게요. 6. 그럼 얘는 종속적으로 8로 정해지죠. 그죠? 8. 자, 또 다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P라고 합시다. 뭐 이걸 Q라고 할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용액인데, 요게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자, 얘는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여러분 좋아하는 숫자 뭐 있어요? 뭐 2라고 해볼까? 뭐 좋아요. 뭐 2라고 합시다. 답이 정해져 있네. 아, 아무 숫자는 넣으세요. 상관없어요. 저는 2라고 넣을게요. 그럼 둘을 합쳐서 14가 돼야 되니까 얘도 합치면 얼마 되냐? 14가 되려면 12가 되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다들 뭐 납득되시죠? 좋아요. 어떤 용액이 그렇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요런 걸잘 보세요. 자, 분모값이 얼마가 줄었죠? 4가 줄었죠. 그러면 분자값이 얼마 느나요? 4가 늘죠. 규칙성을 찾으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분모가 줄어드는 만큼 분자가 늘어나는구나. 들었어요? 분모가 줄어드는 만큼 분자가 늘어나는구나. 아, 그렇구나. 어떤 숫자를 넣든지 분모가 변하는 값과 분자가 변하는 값은 똑같아야 돼. 하나 더 해봐요. 하나 더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용액의 pH가 뭐 9라고 합시다. 9. 그러면 2를 합쳐서 14가 돼야 되니까 이 값이 5가 될게요. 아,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뭐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얼마가 변했어요? 3이 변화됐죠? 그러면 얘는 얼마 변했어요? 3 변화됐네.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분모가 변화되는 거와 분자가 변화되는 게 진짜 값이 같다. 이쪽 가볼게요. 자, 그럼 지금 보면 얘는 5K분의 10K이고 K분의 30K인데 이거 실제 값으로 바꿔주면 분모값이 얼만큼 변했냐면 4K만큼 변했죠. 줄었죠? 그럼 여기는 4K만큼 늘어나게끔 해주면 돼.

지금 보니까 몇 K가 늘어났냐면 20K가 늘어났어. 나는 4K만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20K가 늘어났다는 건 이걸 5분의 1 토막 내란 뜻이야. 5분의 1 토막. 그럼 이 값에서 5분의 1 토막을 내면 얘 값은 실제로 2K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5분의 1 토막을 내주면 이 값은 얼마 되냐면 6K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구나. 그러면 4K가 변화되는 만큼 4K가 변화된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pH와 pOH가 노출이 일어났어요. 그럼 요 둘을 더했을 때 이게 얼마가 되면 돼요? 잘해요. 14가 되면 되죠. 그러면 K 값은 2가 됩니다. 그럼 K는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이 되는 거고, 그럼 이 값은 4가 되면서 검산도 충분히 될 겁니다. 그러면 K 값은 2가 되는 거니까요. 2분의 요 값은 12가 된다. 확인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얘와 여기서 점프를 또할때좀잘또 봅시다. 이렇게 지금 점프를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점프할 때몇 분의 몇 배가 되냐면 30분의 9배라는 건 10분의 3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도 이렇게 점프할 때 10분의 3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럼 10분의 18이 되겠죠? 그럼 10분의 18이라는 것은 5분의 9가 되는 거니까 그럼 2를 더해서 14가 되니까 이것도 딱 들어맞네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보니까 pH가 7을 넘어갔다라는 건 액성의 염기성이라는 방증이 됩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풀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5고 찾아야 돼요. 여기요. 자, pH는 위에 거 보란 얘기죠. 나와 가. 얘와 여길 보란 뜻이요. 그럼 얘는 얘랑 비교했을 때 3배다. 정답이 되죠. 뭐. 그죠? 자, 염기성은 기억이다. 정답이 되겠고. 자, 얘 보죠. 자, 분모값. 가에 들어있는 H 플러스 요거 보란 얘기예요. 얘는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4승. 그 다음에 부피는 얼마예요? 100. 뭐 1만 넣읍시다. 1. 자, 다에 들어있는 부피 2만 넣을게요. 이렇게. 100과 200. 0.1과 0.2리터 넣지 마시고. 비율이니까. 자, 여기에 들어있는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얘 보란 얘기죠. 그럼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분모에다가 10의 4승을 곱하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끝나죠. 그러면 10분의 2, 5분의 1 정답입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란 답은 5번에 박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풀었나 다시 한번 꼭 복기하시고 내가 일부러 안 줬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지 한쪽에다가 좀잘 써주세요. 그래서 분명히 본인이 막힐 때 여러분을 구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체크하시고 뭐 그냥 흘려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따로 써두시는 게 좋아요. 분모가 변화되는 만큼 분자도 변화되네. 그렇게 이해는 돌려보시고 다음 문제 33번. 자, 또 상대값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대값이 나오면 좀 어렵고 그다음에 절대값이 나오면 어렵죠. 여러분들 이제 그게 약점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에서 산성 용액이 두 개다라는 말을 좀 주고 있고 pH가 누가 누구의 세 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를 잠깐 보면 문제에서 지금 포인트는 누가 누구의 몇 배다라는 것들은 이제 써먹으란 뜻이에요. 출제하시는 분께서.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pH 이 분모값이 됩니다. 이 분모값을 제가 K라고 설정하라는 뜻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 가에서 이게 세 배다라는 뜻인 거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라고 잡으라는 뜻이냐면 3K라고 잡아라 뭐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둘의 합은 14니까 이거 14 빼기 3K라고 놓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값은 14 빼기 K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15배가 되잖아요. 얘가 이렇게 점프할 때몇 배야? 점프의 관점으로 풀면 상대값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값에 15배를 하면 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3K 분의 14 빼기 3K에 곱하기 15배를 하면 이게 나와요. 이 값은 얼마냐면 K분의 14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 이렇게 놓으면 미지수가 하나니까 뭐100% 풀리겠죠. 그죠?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K 값이 얼마라는 걸알수 있냐면 요걸 계산하면 K는 4다.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럼 여기다 4를 갖다 대입하면 요거는 4분의 10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다가 대입하면 12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풀어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짜 값을 구했기 때문에 pH에서 pOH를 빼면 그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이 값은 마이너스 10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절대값이 씌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이게 뭐 10이 되겠죠? y가 노출이 일어납니다. y는 6이 되겠고요. 그럼 요 값은 이제 2가 되겠고, 그럼 여기는 6이 되겠죠?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이제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2라고 했어요. 그럼 아직 요 미지수를 하나 찾아야 될것 같네요. 그럼 여기 2면 요 값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그렇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어떤 의미 있는 조건을 딱 주냐면, 산성은 다음부터 두 개입니다라는 얘기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pH로 비교해 보면, 얘는 산성이죠. 근데 얘는 염기성이에요. 그럼 여기 산성이란 뜻이죠. 산성이라는 건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를 뺀 거니까,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6과 8이 떠오를 겁니다. 6과 8.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6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8이 되면서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근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x 값은 뭐냐면은 이 동그라미 친 값은 진짜 값이고요. x는 상대 값이에요. 진짜 값은 6분의 1인데 상대 값으로 전환이라는 데 6을 곱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6을 곱하면 x는 8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8. 마지막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x하고 y를 갖다 빼면 2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산성이다. 이거는 정답이 되겠고. 자, 디귿은 뭐 계속 나오는 선지네요. 가에서 여기서 OH 예보란 얘기죠, 그죠? 그럼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부피는 그냥 1이라 놓을게요. 자, 여기서는 부피가 4라고 그냥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H 플러스 요구부란 얘기죠.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얼핏 봐도 인자가 4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분의 1이 될수 없어요. 답은 기역 니은이니까 답은 3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34번. 자, 가나다는 액성이 모두 다르다. 근데 아까 전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것 같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자, 아까 전에 뭐였냐면 pH와 pOH의 진짜 값이 아니라 상대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7분의 7로 놓으면 안 됐죠. 근데 지금은 진짜 값입니다. 그냥 놓으시면 되죠. 그러면 둘을 합쳤을 때 28이에요. 그러면 14가 돼야 되니까 반으로 쳐야겠죠. 그럼 얘가 얼마 될 거냐면 1.5가 될 거고, 그럼 여기 값은 12.5가 된다라는 느낌으로 빠르게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잘하셨고요. 자, 지금 보니까 실제 OH 마이너스의 양도 나오네요. 그럼 이건 구할 수 있죠. 그럼 요거 갖고 구할 수 있겠다. 그럼 A 값을 물어보나요? 물어보진 않는군요. 그럼 이제 계속 가볼게요. 자, pH와 pOH의 차이요. pH와 pOH의 차이인 거니까 그 절대값이 얼마냐 물어보면 여기는 11이에요. 11. 11. 그러면 얘가 4가 작아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냐면 7입니다. 그래서 pH와 pOH의 차이가 절대값이 7이에요. 물은 아니네요. 물은 0이죠. pH와 pOH가 7, 7인 거니까 그럼 무조건 물은 아니란 얘기네요. 그 차이가 0이 아니라는 건. 그럼 얘가 물이란 얘기네요. 물. 그러니까 셋 중에 뭔가 하나는 중성. 물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간주하면서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긴 pH가 7보다 작은 거니까 산성이 되는 거고요. 액성은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염기성으로 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자, 염기성이라는 것은 그 격차가 7이라는 것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게 7인 거니까 이 값은 양의 값 7이다라고 생각해도 좋겠네요. 그러면 둘의 합은 14고 둘의 차가 7이다라는 뜻인 거니까 요건 앞에서 제가 연습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값은 얼마냐면 10.5와 3.5가 되면 된다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둘의 그 어떤 밸런스를 해보면 이 값이 얼마냐면 3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고 얘는 7, 7인 거니까 이건 1이다라는 걸 단박에 찾죠. 자, 기억부터. 나는 중성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이건 끝까지 잘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당시 굉장히 아주 핫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디귿 때문에. 자, x하고 y를 갖다가 더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죠. 더하면 4입니다. 그러니까 니은 정답이 되겠고, 마지막 디귿이 관건인데 일단 풀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되게 잘 왔어. 그러니까 어쩐지 이거를 상대값이 아니고 진짜로 줬다 했어요, 내가. 오? 올해는 진짜 값을 줬네? 그럼 바로 들어가는데, 일단 먼저 풀어볼게요. 자, 이 값이 몰수입니다. 그러면 이거에다가 곱하기 부피를 곱하면 되는데, 이때 당시 애들이 이제 다 풀렸다 싶으니까 이걸 그냥, 비율이 내가 2대 4대 5를 넣었어요.
큰일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죠. 자, 근데 여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 아,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고요. 요렇게 푸는 게 이제 오류의 풀이법이에요. 어떻게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는지 본인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정석대로 풀면 이 진짜 값을 구하려면 a는 얼마냐면 10에 마이너스 12.5 곱하기 진짜 부피를 넣어야 돼. 진짜 부피. 그럼 b는 얼마냐? 얘 갖고 구해야겠죠. 그죠? 10에 마이너스 3.5 곱하기 진짜 부피를 넣어야 돼요. 곱하기. 자, C입니다, C. C에서는, 10에 마이너스 7승이니까, 마이너스 7승, 곱하기, 진짜 부피를 넣어야 돼요. 제가 진짜 부피를 넣어야 된단 말을 세 번째 했어요. 진짜 부피를 넣어야 돼. 그러니까 비율을 넣으면 안 돼. 왜인지 설명할게요. 자,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될 거고요. 이거 곱하면 1이 될 거니까 이게 다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 값을 계산하면, 2는 얼마냐면, 위에는 마이너스 10.5니까, 이 값은 얼마 될 거냐면, 요게 10의 제곱으로 끝나요. 답은 100이야. 그러니까 디귿은 정답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진짜 값을 넣었던 애들은, 이걸 애들 왜 틀렸지 싶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이들이 어떻게 구했냐면, 이 값에다가 그냥 비율을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자, 그런 경우가 언제 가능한 거냐? A에다가, B 더하기 C를 넣을 땐 그때는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면, 요 비율이, 요걸 뭐 2K, 그 다음에 여기가 4K, 여기가 5K. 넣어봤자, 어차피 K가 약분이 될 거니까, 그냥 2대 4대 5. 그냥 비율만 넣어도, 이런 유형일 땐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곱하기야. A에다 B와 C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값에다가 2K를 넣고, 여기에 4K를 넣고, 여기다가 5K를 넣으면, K라는 인자가 남아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율만 넣으면 안 돼. 답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하기의 형태로 나올 때는 비율을 넣지 말고 진짜 값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 이후부터 상당수의 아이들이 2번에 마킹을 했고 여러분들 지금 2번 마킹해서 이 강의 보고 계시죠? 맞아요. 미리 틀려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선지에 요렇게 뒤쪽 이 분수 표현이 나올 때,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돼 있을 때는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아주 긴장하면서. 곱하기일 때는 비율을 넣으면 안 되고, 이건 진짜 값을 넣으라고 하셨어. 그 생각들을 반드시 꼭 기억해서, 지금 미리 틀려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35번. 17번. 그럼 연상을 해보세요. 마지막 장에 제일 먼저 위에 있는 17, 18, 19, 20번 중에서 마지막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OH와 H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데이터 전혀 안 주죠. 그럴 때는 항상 제가 어떻게 풀라고 했죠? 점프의 관점. 몇 배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보니까 요렇게 점프를 해보세요. 늘어나는 방향으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100배. 100배. 100배라는 건 10의 몇 제곱이에요? 10의 제곱배.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내가 어떻게 할수 있어? 2를 반토막 치라고 했잖아. 제곱? 그러면 분모 1, 분자 1. 그러니까, 요렇게 넘어갈 때, 얘가 10의 마이너스 1승배 된 거고, 얘가 10의 1승배가 돼서 전체적으로 100배 뛴 거예요. 100배 뛴 거라고. 좋아. 자, 그럼 얘도 요렇게 읽어야 된다. 얘는 이렇게 읽고, 얘는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얘도 이렇게 읽었다면, 얘도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특성들을 보게 되냐면, 아, 얘가 10분의 1배. 그럼 pOH는 1 증가. 자, 얘는 H+의 농도가 10배. 1 감소. 얘는 1 감소. 그러면 점프하면서 얘는 1이 늘어났고 얘는 1이 감소됐으니까 2가 증가되는 거죠. 그렇죠? 아, 요렇게 하면서 2가 증가됐다는 뜻이죠. 그럼 B에다가 2를 더해서 2B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B는 2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2란 뜻이고 그럼 여기가 3입니다. 풀이는 요게 끝이에요. 요게 17번 문제인데. 자, 그러면 pH와 pOH가 노출이 일어났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빨라야 됩니다. 자, 뭐냐면 둘의 합은 14고 둘의 격차가 2예요. 그러면 여러분 8과 6이 떠올라야 됩니다. 요가 쌤 8이 되는 거고요. 여긴 6이 돼요.
시험지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요게 POH 자리고 요 자리를 PH 자리로 선정하면서 문제 풀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가 떠오르죠? 잠깐 스페이스바 눌러보고. 둘의 합은 14고 격자가 4예요. 그렇죠. 9와 5.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가 9가 되는 거고 요 숫자가 5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제 풀이 끝났어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얼마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냐면 100A. 한번 해보자. 자, B값은 바로 나왔죠? 2라는 걸뭐 바로 찾았고요. 그럼 A만 찾으면 되겠는데요. 이제 A는 뭐 이걸로 바로 들어가면 되겠네. A는 O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고요.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계산하면 100이 되겠죠? 100. 그럼 2분의 150 정답. 요런 식으로 쭉쭉 푸는 거예요. 자, 선진 빠르게 가야 된다. 자, 는 가에서 얘 보란 얘기죠? pH 요거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값은 얼마냐면 5입니다. 5. 거짓. 자, 디귿. 자, 가에서 얘 보란 얘기죠. 그죠? 거기서 H 플러스의 양. 요거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농도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부피가 1이죠. 여기 갖다 곱하면 돼요. 자, 여기는 곱하기 18한 뜻이고 나에서 H 플러스 요거 보란 얘기예요. 그죠? 요건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선진은 멋있게 풀지 말고 클래식하게 푸는 거야. 이것도 멋있게 풀라 실수하지 말고 대신에 요런 거는 좀 멋있게 풀어야 돼. 어떤 발상, 어떤 출제자의 의도가 있지만 선진은 그런 거 없어요. 아주 클래식하게 농도 부피를 곱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값을 갖다 다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될 거냐면 이건 1이 되죠. 답은 정답. 기역과 디귿이니까 답은 4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풀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나 더. 36번. 자, 가와 나에 대한 얘기예요. 역시 또 6평 17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와 나에서 pH를 주고 있군요. 써볼게요. 자, pH가 진짜 값이 아니고 요 값은 7이라고 보겠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3이라고 보겠다. 뭐 비율상 그렇다는 뜻이에요. 비율상 그렇다.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근데 문제는 H 플러스가 아니라 OH를 주네요. 아, 이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점프의 관점을 푸는 거야. 점프의 관점으로. 그럼 이렇게 점프하는 거예요. 그럼 가에서 나로 갈때 지금 보니까 자, 농도가 부피가 몇배 됐어요? 부피는 100배. 근데 몰수는 그대로죠. 한 배.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배가 된 거냐면 10의 마이너스 2승 배가 된 거야.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OH-의 농도가 100분의 1배가 됐다는 건 그렇죠. 2가 변화돼야 돼. 2 변화. 그러면 pH도 2가 변화. POH가 2가 변화됐으면 POH도 2 변화. 2가 증가됐으면 2가 감소. 그러니까 2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가 변화되고 있냐? 4. 4가 변했어. 나는 2가 변해야 돼. 그럼 반토막 쳐야죠.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3.5가 될 거고요. 그럼 이 값의 실제 값은 1.5다. 이런 관점으로 푸는 거 제일 좋아요. 자, 가는 pH가 이게 보니까 7 언더죠. 그러니까 요거는 산성이다. 자, 나에서 요거 보란 얘기야. 근데 pH가 1.5인 거니까 POH는 그렇죠. 12.5. 잘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미묘하게 틀린 거야. 니는 틀렸고. 다음에 이제 디귿. 자, 마지막. 자, 나에서. 그럼 얘 보란 얘기죠? 그럼 OH-의 농도는 아까 전에 얼마였냐면 10의 마이너스 얼마였냐면 1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얼마라고 볼 거냐면 10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가에서, 여기에서 H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3.5가 되겠고요. 곱하기 부피는 얼마냐면 1이 됩니다. 이렇게 좋아요. 요거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게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3.5가 되겠고, 그럼 요 값은 10의 마이너스 10.5가 되죠. 자, 요런 계산도 현장에서 많이 물어보는데요. 학교에서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분모값에다가 10에 10.5승을 하면 분모는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는 얼마로 끝이 나는 거냐면 10에 요거는 7승으로 끝이 나는 거죠. 좋습니다. 요걸 계산해 보면 10에 7승 정답이 되겠고요. 답은 디귿까지 정답이니까 기역과 디귿 마킹.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뭐 17번이건 19번이건 풀이법은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쉽게 풀고 어려운 건 어렵게 풀다 틀리면 안 돼.
쉬운 문제건 어려운 문제건 같은 풀이법을 써야 돼. 어떤 풀이법을 썼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pH가 몇 대면이라든지 문제에서 좋냐면 7대 3. 이건 진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pH와 pOH 진짜 값을 구하기 전까지는 선지를 보지 않습니다. pH와 pOH의 어떤 비율이 몇 대면이라느냐 아까 전에 여기서 7대 3. 이걸 이제 14와 6일 수도 있고 이걸 내가 찾아내야 돼. 여기까지. 근데 심증에 거쳐서 줄인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했냐면 점프의 관점을 푼다. 점프의 관점.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농도는 어떤 개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냐면 부피분의 몰수의 개념이죠. 몰농도. 근데 지금 보니까 부피가 100배. 그럼 분모가 100배. 이 분자값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쉽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요거는 한 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의 마이너스 2승배. 그러면 요 지수를 따르라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pH나 pOH는 두칸 변화. 두칸 변화. 근데 네칸 변화였기 때문에 요걸 두칸 변화로 줄여주려고 7을 반토막 쳤고 3을 반토막 쳤다. 그래서 pH의 진짜 값을 구했다면 pOH는 구하는 건 이제 빠르게 하실 수 있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좀 어떤 신박하게 구했다면 선지는 그냥 정직하게 푸세요. 만약에 이거는 되게 막뭐 복잡하게 구하고 이거는 막 쉽게 구하려다가 실수하면 이건 점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요건 좀 신박하게 푸시고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요런 것들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나씩 만져가면서 푸시는 것이 그래도 뭐몇초안 뺏기니까 그렇게 가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좀 강하게 추천합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 로그인하게 한그 문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맡게 된요 뒷파트, 이 교재의 뒷파트죠. 이 식강부터 쭉 뒤에 있는 파트에서 이제 어려워지는 그 얘기입니다. 어려워진 게 아니라 4페이지에 등장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일관성을 갖춰서 본인이 풀고 있는지 반드시 꼭 보시고 제풀이와 비교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더 빠르게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을지를 좀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 저 이제 다음 강에서 또 연결해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남과 성공하라의 고준하입니다. 자, 오늘 18강이죠. 18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구애불 11번부터 20번까지 저와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앞서 여러분을 위한 긍정의 한 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루어진다. 여러분 스스로 끝까지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목표를 분명히 달성할 거예요. 근데 그게 시기라는 게 있고 시간이라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방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이루는 것을 좀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단 여기서 전제 조건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목표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거. 선생님도 이제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니까 마라톤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걸 우리가 일명 사점이라 그러죠. 그 고비고비가 계속 오는데 그때 그 고비를 잘 넘기면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살아가면서 그 고비라는 게 올 거예요. 어쩌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한테 어떤 고비일 수도 있어요. 아, 나 더 이상 공부하기 싫어. 아, 나 수능 잘 볼 수 있을까? 나 포기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세운 그 목표 반드시 달성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1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1번, 12번은 세트 문항이네요. 자, 11, 12. 다음은 신규 직원 채용 공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자, 신규 직원 채용 공고 봤더니 우리 공공주는 고품질의 서비스와 케어를 제공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자, 모집 분야 봤더니 회계직이야. 두 명. 그 다음에 채용 절차 봤더니 입사 지원서. 일단 필기 전형은 직업 기초 능력에서 이제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조직 이해 능력을 보겠다는 거고, 면접에서는 토론 면접으로 진행하겠대요. 자, 직무 기술서 봤더니 대분류는 공인점 경영 회계 사무고, 중분류는 재무 회계, 소분류는 공인 회계, 세분류는 공인 회계 감사네. 세분류가 뭐야? 직무죠. 직무. 자, 전체 전형에서 NCS 개발을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한대요. 자, 11번 볼게요. 위 채용 공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포기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기억 볼게요. 한국 고용 직업 분류의 직업 중 대표 직무는 회계 감사이다 했어요. 자, 공인 회계 감사. 이 세 분류가 결국 뭐야? 직무잖아. 직무. 결국 회계 감사가 직무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답이다라는 거. 입사 지원서는 직무와 관련 있는 직무 관련 자격 사항, 교육 사항을 기입한다. 오케이, 맞지? 직무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기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3번, D급번. 자, 필기 전형에서는 직업 생활에서 기술적인 해결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건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도 기술 능력에 해당하는 거죠. 자, 기술 능력인데 보니까 기술 능력은 없어. 필기 전형에. 그렇죠? 없으니까 이것은 답이 될 수 없고, 면접 전형에서는 가상의 상황에서 주어진 역할에 대해 업무를 해결할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을 실시한다. 이건 어떤 면접이라고 그래? 롤플레잉 면접이죠. 롤플레잉 면접인데 여기 보니까 토론 면접이야. 리을도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자, 12번 문제 세트 문항 이어서 볼게요. 자, 위채용 공고를 통해 알 수 있는 기업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업 형태 뭐였어? 공공주지. 주식회사네. 주식회사. 그래서 주식회사에 대한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1번, 사원총회를 통해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한다. 이거는 유한회사죠. 유한회사에서 중요한 게 바로 사원총회. 사원총회 꼭 기억해 놔두라고 했었죠. 자, 회사 채무에 대해 각 사원의 연대에 무한 책임을 진다. 이거는 한명회사.
그 다음에 1인 이상의 유한 책임 상황과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했다. 무한 플러스 유한이니까 이거는 합자회사죠. 합자회사. 일반 대중으로부터 지분이 있는 증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한다. 증권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건 무슨 회사? 주식회사죠. 정답 몇 번? 그치. 4번이 정답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서민들의 상호협조와 협동조합 정신으로 협동정신으로 바탕으로 소비자 소상 인들의 공동으로 출자한다. 이거는 협동조합이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죠. 지난 회차에서 설명했을 때 이제 지분 양도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좀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 놔두라고 했었죠. 전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 한명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합자에서도 마찬가지. 합자에서 이 무한 책임 사원은 전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럼 유한 책임 사원은요? 유한 책임 사원은 무한 책임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라. 그래서 지분 양도와 관련된 거에서는 한 명과 합자회사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그 내용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 부분까지도 알고 있어야 그런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회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게 내면 굉장히 어렵게 낼수 있어. 그래서 이 기업의 형태가 난이도를 올린다면 굉장히 어렵게 낼수 있거든요. 같이 뭐하고 연계해서 같이 보냐면 창업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꼭이 부분을 공부해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간의 기출 문제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 창업을 어차피 기업은 창업을 통해서 기업이 탄생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창업을 통해서 기업이 탄생되는데 어떤 회사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스토리가 제시문으로 제시가 된 다음에 창업과 연계해서 하는데 창업에서 작은 부분, 뭐 타인 자본이냐, 자기 자본이냐,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어떤 데다가 이 자금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어떤 데 투자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관련돼 가지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그런 거랑 같이 기업의 형태의 핵심적인 내용이랑 같이 연계해서 내면 굉장히 고난도 문항으로 올라가. 근데 최근에 기출에 보면 그러한 형태로 좀 출제되고 있는 거볼수 있죠.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좀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자, 13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간하의 사례의 위반된 임금 지급 원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임금 지급 원칙 하게 되면 뭐 통화불, 그다음 전액불, 그다음에 뭐 직접불, 정기불 네 가지 원칙이 있죠. 자, 이네 가지 원칙 제시가 됐네. 그 중에서도 가와 나에는 어떤 원칙을 위반했을까를 찾으면 되겠죠. 가보니까 A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본금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사에서 지정한 상품권으로 지급했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액 다 통화로 지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품권을 지급, 일부를 상품권을 지급한다? 뭐야? 통화불 원칙을 위반한 거지? 통화불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거알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나와볼게요. B씨. 자, 17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임금을 매월 부모님 명의 계좌로 입금. 직접 줘야 되는데 부모님 통장으로 지급했다?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직접불 원칙을 위반한 거지. 직접불 원칙을 위반했다. 결국, 간은, 통화, 기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직접 뿌리니까 디귿이 되겠네. 그래서 가는 기역, 나는 디귿. 가는 기역, 나는 디귿.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임금 지급 원칙에 대해서는 좀 쉽게 출제됐고, 이걸 난이도 올린다면은 가나 다라까지 해서 4개의 사례로 매칭하는 것을 또낼 수도 있겠지. 3개도 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출제 가능하다. 아니고. 자, 13번 문제 해결해 봤고, 자, 14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14번 문제. 자, 다음은 A에서 CC의 근로관계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이제 고려하지 않았어요. A씨 남자 22세네요. 대학을 다니면서 공공카페 상시 근로자 수가 3명이래. 3명. 이렇게 상시 근로자 수가 명시가 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동그라미 쳐놔둬. 이거와 관련돼서 답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아, 5인 미만 사업장이구나. 이미 딱 그거를 복선에 깔고 시작하면 되게 좋아. 그치? 자, 주말에 하루 7시간씩 총 14시간 아르바이트를 2개월째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편, 카페 직원 B씨와 C씨는 교대로 돌아가면서 주 5일 하고 있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면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니까 8시간 근무하고 있네. 즉, B와 C는 8시간 근무하고 있다라는 거. 8시간. 통상 근로자가 되겠네, 얘는. 그치? 얘는 단시간 근로자 뭐 그런 형태도 되겠고, 그치? 자, 그 중에서도 14시간이니까 주 14시간. 이 미만이니까. 주말에 하루 7시간씩 총 14시간이니까 초단시간. 초단시간. A씨는 초단시간 근로자네. 여기에다가 하겠네, A씨는. 자, 1번 볼게요. A씨는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없죠. 초단시간인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2번. A씨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연차휴급휴가 부여받지 못하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가 않아. 5인 미만 사업자. 그치? 5인 미만 사업자. 그 다음 초단시간. 그게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연차휴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다라는 거. 자, 그다음 3번. A씨가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받으려면 15시간, 주 15시간 이상이야 하잖아. 그치? 근데 14시간이야. 그래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자, 4번. 공공카페의 사용자가 2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A씨를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 맞아요. 4번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죠. 뭐야? 3개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개월째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B씨와 C씨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주 8시간씩 이제 근무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이제 통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라는 거. 그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가지고 5인 미만 사업자, 그다음에 3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와 관련돼 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나타낸 문제다라는 거죠. 14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관련돼서는 어떤 식으로든 나오긴 하지만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문제는 그냥 다 고난도문항이야. 굉장히 어려워. 법령과 관련된 문항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출제돼도 우리가 푸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다 어려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끝까지 시험 보기 바로 직전까지도 계속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공부해 놔둬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 직업 가치관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가볼게요. 공공기업 근로자 A씨는 목표의 성취 여부보다는 목표의 성취 과정, 과정을 더 중요시하긴 해. 과정에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정당한지를 중시한다. 이거는 어떤 목표보다는 과정지향적인 어떤 직업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과정지향적이다라는 거. 그다음 나와볼게요. 세모세모공사 직원 B씨는 직업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여기며 직업 선택에 있어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 적성, 성취도를 중시한다라는 거죠. 즉,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자율적으로 그 직업에 의해서 우리가 성취도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업적 중시에 해당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업적 지향적인 직업 가치관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 기억 볼게요. A씨는 과정 지향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있다. 맞죠? A씨는 과정 지향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는 답이다. 자, B씨는 부모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직업을 이어받거나 물려주는 형태를 중시하는 직업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귀속주의적 직업관이라고 하죠.

기속주의적 직업관이다.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죠. 즉 A씨는 B씨보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도달하는 정도를 중시한다. 거꾸로 반대로 됐지. B씨가 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A와 B가 좀 반대로 되어 있다. 반대로. 반대로 되어 있다. 결국 정답은 기억 하나네. 1번만이 정답. 1번 기억 하나가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 자, 직업 가치관에 대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잘 살펴봐놨으면 좋겠다. 직업 가치, 가치관, 같이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좀 출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어떤 평가요소, 단일하게 직업 가치관의 어떤 평가요소보다는 제시문을 통해서 그일 부분을 어떤 직업관에 해당한다, 이런 형태로, 어떤 직업 가치에 해당한다, 이런 형태로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까지 살펴봤고,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16번. 자, 16번 문제는 좀 새로웠고,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출제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16번은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다음 고용보험 관련 법조항 일부이다. 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가 특강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뭐뭐뭐는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에 산정된 평균 임금으로 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가에 들어갈 기본 기초 일액이야. 가에 들어갈 내용이 기초 일액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임금의 어떤 일액을 우리가 기초 일액이라고 하거든요. 자, 산정된 기초 일액이 그 수급 자격이 이직일 전 1일의 소정 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었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보다 낮은 경우에는 점점점 됐어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단어는 이제 기초일액이에요. 기초일액에 대한 설명인데 먼저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어 가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해당 금액으로 한다. 법령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그 기억은 맞는 답이야. 맞는다.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 보수를 우리가 해당 금액으로 하고 있어요. 니은 산정된 가의 금액이 최저 기초 일액보다 낮으면 최저 기초 일액을 해당 금액으로 한다. 맞아요. 이거. 이 부분은 좀 설명했던 것 같아. 특강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이제 좀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디귿. 가의 금액이 최저 기초 일액인 경우 구직급여 일액은 100분의 80, 즉 80%로 산정한다. 즉,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 기초 일액일 경우에는 80%를 해요. 80%. 그래서 디귿 또 맞는 답이야.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가 정답이 돼요. 정답이 돼요. 그래서 구직급액 일액 같은 경우 이렇게 산정이 돼요. 구직급여 일액은 구직급여 일액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구직급여를 받을 때 얼마를 받을 것인가? 하루에 얼마를 받을 것인가를 산정하는 걸 말하는 거든. 그거는 기초 일액에 기준에서 거기에 기초일액에 즉 60%를 곱한 금액으로 구직급여 일액을 우리가 산정을 하거든. 그래서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어. 그러니까 하한액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80%에 준한 금액을 준해서 우리가 기초일액을 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최저임금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이 하한선은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 하한액은 올라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하한액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최저 기초 일액, 최저 기초 일액, 니은과 디귿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구직급여 일액은 하루에 받는 이제 구직급여, 일액은 뭐의 기초 일액에 뭐 한다? 곱하기 60%를 한다. 100분의 60이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다라는 거. 그중에서 상한액이 얼마냐? 상한액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같은 게 변동이 없는데 68,100원이에요. 68,100원이 상한액이야. 요것도 이제 계산하는 산식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대신에 하한액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요 부분인 거야. 요 80%.
요 부분은 우리가 최저 기초 일액의 80%를 한다라는 그 부분이거든.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곱하기 뭐 80%야. 80%. 하한액이 일단 얼마냐? 하한액은 매년 변해. 매년 변해. 하한액이 올해 66,048원이야. 요거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가거든, 하한액도. 그래서 최저임금의 80%의 개념은 뭐냐면 최저임금이 얼마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1,320원이잖아. 이거의 80%야. 그럼 계산하면 얼마냐면은 8,256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요거에 곱하기 8시간에. 8시간 하게 되면 얼마 나오느냐? 바로 이 금액이 나와. 그래서 상한액이 이렇게 나오고 하한액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사실은 니은하고 디귿에서 한 거야. 최저 기초 일액은 요 부분. 요 부분을 설명한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충분히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직급여, 실업 상태가 됐고 구직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한액은 이만하고 그다음에 하한액은 이렇다. 즉,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구직급여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할 때는 요 범위 안에서 정할 때는 기초 일액에 우리가 평균 기초 일액에 평균이거든요. 이 기초 일액이 일일 평균에 대한 기초 일액에다가 60%를 곱한 금액이 요거를 벗어나게 되면 상한액 68,100원을 받고, 이 이하일 경우에도 얼마를 받는다? 62,480원은 하루에 우리 구직급여로 받는다. 그 뜻인 거야. 즉,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68,100원에서 62,448원 사이에서 우리가 받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론적인 개념 형태로 나온 문제가 바로 니은하고 디귿과 관련된, 즉, 16번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고,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냐까지는 나오진 않아. 기초 일액이라는 게 어떤 거냐? 구직급여를 산정하기 위해서 일일의 어떤 평균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평균이잖아. 여기 보면 평균 임금이야. 평균 임금의 개념 뭔지 알죠? 계속 강조했었잖아. 3개월 직전, 회사를 내가 그만두기 직전에 3개월간에 받은 임금 총액에서 그 기간, 예를 들면 920만 원 받았다. 3개월 동안. 근데 그 일수로 따질 때 92일이다. 그럼 하루에 얼마? 10만 원이 되는 거지. 10만 원에 뭐 6만 원, 60%인 60%를 곱하기는 6만 원이 되겠지. 근데 66,000원보다는 미치잖아. 그러니까 그 이하. 즉, 최저인 66,000, 아까 얼마였더라? 66,448원 이상은 받는다는 거야. 그 금액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 이하라도. 알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얼마까지 우리가 받는다까지는 다 몰라도 되지만, 기본적인 개념. 그다음에 평균 임금으로 한다라는 것. 오히려 이 평균 임금이란 단어가 오히려 이 16번 문제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긴 해요. 우리가 특강 내용 범위 안에서 본다면 이때는 평균 임금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라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16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 특강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배우지 않았던 문제니까 이번 완성해서 요 정도 수준에서만 여러분이 좀 이해해 놔두면은 이와 관련된 문제 나오더라도 이렇게까지 깊게는 안 나올 거야. 그렇지만 이해해 놨으니까 대충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직급여 일액을 계산하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16번 문제 어렵지만 요 정도까지 할게요. 자, 17번 볼게요. 다음 뉴스를 통해 유추해 볼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상시 근로자 5인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가 직장 내 부당한 처우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끝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 승진에서 배제된 A씨는 회의와 교육에서도 반복적으로 제외되었으며 중요 업무가 아닌 단순 잔무만을 전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공황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한달 동안 치료하느라 직장을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청구서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회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무상 어떤 재해에 관련된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업무상 질병, 질병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기억 볼게요. A씨 사례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죠. 당연히 해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답이다라는 거알수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니은. A씨는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산재보험 가입, 회사가 안 했다고 해서 못 받는 거 아니야. 다 받을 수 있어요. 산재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디귿 볼게요. A씨는 치료 기간 동안 일에 대해 평균 임금의 70% 상당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오케이. 평균 임금의 70%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답이다라는 거. 요양급여 청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업무상 재해 인정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업급여도 역시 70%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 퍼센트가 더 중요하지, 사실은. 자, 니을.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행위자에 대해 징계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 그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치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서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조치하기 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이제 조치하기 전에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이제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특강 시간에 사실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고, 중요한 내용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휴업급여 70%, 평균 임금의 70%라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 임금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적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평균 임금은 어떻게 구한다? 직전 3개월, 그다음에 근무한 일수를 나눠 가지고 일일 평균 임금을 우리가 구한다라는 거. 그래서 평균 임금 그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의 차이점은 특강 시간에 강조했어요. 그 부분은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그두 가지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올해 이제 기출에 고난도 문항을 낸다면은 평균 임금하고 그다음에 통상 임금 그 부분을 적용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죠. 구직급여 뭐부터 해서 그다음에 수당 부분은 이제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적용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미묘한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고난도 문항으로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여러분이 좀 봐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8번. 다음은 노동쟁의 조정 절차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부정형 문항이네요. 자, 노동쟁의 조정 절차. 이거는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추가적으로 설명했고 굉장히 중요하고 이 파트는 좀잘 알고 있어라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 절차 내용 하나하나 이제 설명도 해 줬었어요. 자, 보게 되면 이제 조정 신청하게 되고, 그러면 일반 사업에서 이제 조정위원회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거는 이제 조정위원회와 관련된 거네요. 자, 일반 사업 10일, 공익사업 15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가는 중재네, 중재. 그죠? 중재. 그래서 중재위원회 가게 되고, 중재위원회 되게 되면은 이 중재위원회가 이제 되게 되면 15일 동안은 뭐가 안 돼? 쟁행위가 할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쟁행위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긴급조정에 대한 거죠. 쟁행위가 현재의 국민경제에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는 긴급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 하나씩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조정은 일반 사업인 경우 신청일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종료해야 된다. 오케이, 이거는 맞는 답이죠. 그래서 단 이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10일간 또 연장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 10일 이내에 종료해야 된다는 건 맞는 답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는 관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신청할 때 행해진다. 오케이. 이것도 중재에 대한 내용 맞는 답이죠. 맞는 답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나의 근로자 의원은 노동조합

개인의 추천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4번. 다의 쟁의행위 금지 기간은 15일이죠. 중재, 요거, 에우라 그랬어. 중요하다라고. 그 다음에, 긴급조정인 경우에는, 긴급조정인 경우에는 30일, 30일간 쟁의가 금지된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답이고, 5번, 나의 불성립 이유에는 긴급조정의 결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재 회부를 결정해야 돼요. 15일 이내 중재 회부에 결정해야 된다는 거 맞는 답이에요. 이것도 맞는 답이다라는 거.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요 중, 조정, 조정, 그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별도 마지막에 시간 내서 추가적으로 한 부분들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요 특강책에서 아예 이거 하나의 표로서 거의 페이지 절반 정도 차지해서 지금 나타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꼼꼼하게 하나하나, 특히 날짜 들어간 부분들부터 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봐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볼땐 올해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잘 봐놔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답은 3번이 옳지 않은 답이다라는 거 이렇게 살펴봤고, 자, 그다음 19번 가보도록 할게요. 19번. 다음은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정책자료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에서 알수 있는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응했어요. 자, 이건 제시문만 잘 읽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이네요.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의 정책자료. 교육부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전 생애에 걸친 학습체제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 확대와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를 위해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다양한 제도를 정비하며 지역문화센터를 통한 경력단절 여성, 고졸 재직자, 그다음 노년층을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또한 평생학습 도시는 지역 주민이 누구나 다양한 기관을 통해 원하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했어요. 자, 기억 볼게요. 평생학습은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을 중심으로 개인의 삶과 연계된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야. 그쵸? 그다음 니은, 평생학습은 개인의 역량 개발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여기 나오죠.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된 부분 나와 있죠. 이것도 맞는 답이네. 자, 평생교육은 제도화된 학습 형태 내에서 이루어지며 비공식 학습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야.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더 나아가 이 보면은 지자체에 관련돼 가지고 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지. 그렇지? 아니다라는 거. 니을, 평생교육은 전생의 교육 체제의 구축을 통해 학교 교육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아니지. 학교 이외, 학교 밖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쉽게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평생학습 체제에 어떤 맞는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국가 또는 지자체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진짜 많이 는것 같아요, 예전보다. 지자체에서도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를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강조하고 있고, 최근에 주민센터만 가도 엄청나게 많은 교육들을 갖다가 저렴하게 우리가 할수 있고, 심지어 무료 교육까지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용할 만한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받을 만한 교육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자, 20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A 학생의 제약회사 자기소개서 일부이다. 이에 나타난 직업 윤리적 특성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기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직업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 요네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찾아보자라는 문제이죠. 자, 공공제약회사의 취업 자기소개서, 바이오식품과 3학년 4반 A 성장 과정 볼게요. 어릴 적 아버지께서는

항상 작은 규칙 하나도 지키는 습관이 결국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규칙 하나라도 지키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중학교 때는 과학탐구반 활동 중 실험실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생활화하였고, 고등학교 때는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약 복용 안내봉사를 하며 의료 서비스의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작은 습관, 즉, 규칙 하나라도 지키는 습관, 요거에 대한 거지. 이건 뭐야? 관련된 것들. 준법이잖아, 준법. 준법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이후 생명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확한 지식과 윤리가 중요한 제약 분야에서 GMP 제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GMP 바로 알기 홍보단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 제약회사의 품질 관리원으로 꿈을 키웠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러한, 즉, 이러한 지식과 윤리가 중요한 제약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중요성을 알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홍보단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제약회사의 품질 관리원으로서 가야 될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그다음 전문가적인 일단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뭐 한다?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전문가 의식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준법과 그다음에 전문가 의식이 가장 가까운 답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천직 의식, 소명 의식. 뭐, 하늘이 내어준 나의 직업처럼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이런 말들이 없잖아. 그지? 나에게 꼭 맞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없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부분 없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 준법과 그 다음 전문가 의식 두 개가 정답이다. 라는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문제를 해결해 봤고, 앞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 꼭 시험에 나오는데, 요거에 실업급여 부분, 앞에서도 이제 언급했었죠? 네. 구직급여 일액 계산하는 거 있었지만은,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더 폭넓게 본다면, 구직급여와 관련된 것들, 즉, 실업급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기는 무조건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업급여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 구직급여에서 연장돼서까지 우리가 받는 그런 급여들이 있죠. 구직급여 플러스 일단 훈련 연장급여 있고, 개별 연장급여 있고, 특별 연장급여 있고. 그 다음에 구직급여를 가름해가지고, 내가 구직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다치거나 혹은, 임신을 하였거나 이래가지고, 구직 활동을 할수 없을 때 상병급여로 이제 우리가 대신해서 가름해서 받는 그런 것도 있죠. 그다음 취업 촉진 수당엔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력 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이런 것들이 이제 취업 촉진 수당에 되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훈련 연장급여로 이제 직업능력 개발장에 의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면은 훈련 연장 지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즉 직업 안전 기관장이 이 지시에 따라서 이제 재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훈련을 받는 기간 중뭐 했나?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해서 구직 급여를 연장해서 지급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질문 중에 뭐 학생들 중에 보면 가끔 이런 질문에 그러면 요 훈련 연장 급여를 받게 되면은 직업능력 개발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라는 질문들이 가끔 하거든요. 아니야, 요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급여 자체가 틀린 거야. 이거는 급여의 부분이고 이건 수당 부분인 거야. 가능해. 뭐 케이스를 확실하게 들여다보진 않았지만은 일반적으로 볼때 훈련 연장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을 못 받아는 할수 없는 거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업 능력 개발 수당도 받고 그다음에 훈련 연장급여는 말 그대로 연장급여야. 즉 뭐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한 연장이라고. 그 말인즉 뭐냐? 구직급여를 받는데 직업능력개발 수당.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즉 구직급의 연장이라는 측면이라는 거, 그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 연장급여를 받는 거는 구직급의 급여 형태로 받는 거고,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말 그대로 수당이야.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걸 받는 거라서 별개다. 즉 사업 자체가 두 개가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여러분이 질문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연장급여 중에서도 또 개별 연장급여도 있죠. 구직급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장하는데, 이거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수급 자격자일 경우에는 실업이 인정받는 날에 대해서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해서 구직 급여를 연장받을 수 있다. 특히 생활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연장 급여도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결국 훈련 연장 급여, 개별 연장 급여 전부 다 뭐야? 구직 급여에 대해서 연장해서 받는 급여 형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특별연장급여도 있죠. 이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업이 급증한 사유로 인해서 60일 범위 내에서 소정급여 일수를 초과해서 구직급여를 이제 추가, 즉 연장해서 지급할 수 있어요. 그 특별연장급여가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있었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국가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때 굉장히 실업이 급증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볼때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연장급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급하자라고 결정 내렸을 때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 자격자가 실업을 신고한 이후에 뭐 질병이라든가 부상 그리고 뭐야?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 이럴 경우에는 뭐 한다? 구직급여에 가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직급여 대신에 상병급여로 받는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가름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좀, 문항 난이도를 높인다면은 요 출산 부분. 상병급여니까 부상이나 질병, 이건 쉽게 이해될 수 있거든. 근데 출산을 해가지고 이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의 제시문을 주고 이제 구직급여 받은 상태에서 이제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의 형태로 답지로 구성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잘 보면 좋을 것 같고, 특별연장급여도 특별하게 아주 뭐딱 집어서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특별연장급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여기서 핵심은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거, 그 다음에 60일 범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놔두면은 이와 관련된 문제 냈을 때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도 자주 예전에 기출에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재취업수당도 마찬가지, 요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었죠. 제가 특강 시간에 조기재취업수당만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더 특별하게 또한번더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직급여가 받는데 이제 2분의 1 이상 남은 상태 해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들면 내가 뭐 180일을 받는다 했을 때 9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내가 취업이 된 경우죠. 취업하고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건 사후에 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그 상태, 즉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나중에 사후에 주는, 이후에 주는, 1년 이후에 주는 형태의 수당이 바로 조기 재취업 수당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직업을 재취업했거나 또 혹은 이런 경우도 있잖아. 스스로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지급이 가능해요. 그렇죠? 어쨌든 간 중요한 건 90, 뭐50% 이상 구직급여 일수가 남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180일 받는다면 예를 들면 90일 이상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 들어간 재취업한 곳에서 1년 이상 이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두 가지는 충족이 돼야만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이 지금 방금 말한 부분, 설명한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직업력 개발 수당은 뭐냐면 직업안전기관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이제 받을 경우에 그에 따른 이제 기간 동안에 어떤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러한 수당 형태로 받을 수 있다예요. 있다. 그래서 앞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훈련 연장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이거를 못 받는다가 아니다라는 거,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별개의 사업이라는 거. 그다음에 광역구직활동비라는 것은
광

광범위한, 말 그대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살면서 대구에 가서 면접 볼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우리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당이 바로 광역구직 활동비다라는 거. 물론 관련된 이 했다라는 어떤 증거 서류가 있어야 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쵸? 뭐 내가 티켓을 끊었다든가 거기 면접을 보고 왔다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같이 첨부가 돼야만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주비. 이주비라는 것은 수급 자격자가 취업을 하거나 직업안전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이전할 경우에 그 어떤 이사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우리가 보전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주비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취업을 통해서 이제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경우에 이런 걸다 받을 수 있고, 광역구직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무조건 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특정 범위가 있어요. 그 자신이 어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정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 이런 거에 해당한다라는 거. 집 앞에 있는 뭐 사무실 가서 뭐 면접을 본다 했을 때 그럴 때다 지원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이니까 넓은 지역에 광범위한 지역에 가서 우리가 구직 활동을 전개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 형태다라는 부분, 그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본 수능에 나온다면은 뭐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여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일단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도 이제 임의가 입자잖아요. 그치?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은 제외된다. 이 부분이 중요해. 이 부분. 뭐와 연장급여 안 되고요. 조기 재취업 수당은 제외된다. 이것 빼 나머지는 이제 받을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요두 부분은 기억해 놨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항상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림포스 미적분투 강의의 남철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자,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중단어 우리 유형별로 하나하나 연습 문제 열심히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역시 14쪽부터 우리 유형 5입니다.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의 마지막 부등식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무조건 수렴하는 쪽으로만 변형하는 것보다는 구하고자 하는 값이 무엇인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을 통해서 어떻게 이 부등식을 변형해야 될지를 아이디어를 거꾸로 찾는 거죠. 매우 중요한 풀이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14번부터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여기 부등식이 이렇게 딱 하고 나와 있고요. 자, A의 N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풀었던 문제 중에 등차 수열 AN이 이렇게 이제 주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럼 등차 수열이라는 말 대신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게 뭐야?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의 그 뒤에 있는 것에서 앞에 있는 것을 뺀 것이 항상 3으로 일정해. 이거 바로 읽어낼 줄 알아야 되죠. 얘가 공차야. 등차 수열이야. 아니면 식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AN 플러스 1은 자, a의 n 더하기 3이야. 이렇게도 쓸수 있죠. 똑같은 얘기지. 계속 3씩 더해가는구나. 아, 따라서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었어. 누가? a, n이. 혹은 또 다른 관계식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우리가 그 대수 시간에 여러분 등차 중항 배웠잖아요. 그래서 두배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AN 더하기 2와 항상 같아.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또 대처할 줄 알아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공차가 3입니다. 바로 우리는 등차수열의 일반항. 자, 선생님 전 시간에 실수했던 생각이 납니다. 3n하고 시작을 하고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와야 돼.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냥 이제 공식대로 쓴다면 a1 더하기 n-1의 공차에서 3n-2.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나식을 봤더니 a의 2n의 제곱이에요. a의 2n은 n자리에 2n을 넣은 거죠.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6n-2가 되는 거죠. 따라서 6n-2의 제곱보다 크고 누가? bn이. 자, a의 2n 플러스 1은 뭡니까? a의 2n 플러스 1은 여기다가 2n 플러스 1을 넣은 거죠. 그러면 6n 플러스 3 빼기이니까 6n 플러스 1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대입해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a의 2n 플러스 1은 a의 2n에서, 자, 하나만 더간 거네. 공차 한 번만 더해주면 되겠다. 3만 더해주면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n 더하기 1의 제곱보다는 작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극학과 구하면 되겠네요. 사실 얘는 이제 n제곱으로 나눠서 n제곱불에 bn의 극한을 구해도 되긴 하지만, 얘는 식이 생각보다 간단하죠, 분모인 친구가. 따라서 뭡니까? 그냥 4n제곱 더하기 1로 나누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4n제곱 더하기 1로 나누어도. n제곱으로 나눠도 되고, 4n제곱 더하기 1로 나눠도 되고. 자, 그랬더니 이 친구는 4분의 36n제곱이에요. 4분의 36으로 수렴하는구나. 얘도 마찬가지로 4n제곱, 36n제곱. 4분의 36으로 수렴하는구나. 따라서 가운데 끼어있는 친구 역시 어디로 수렴합니까? 9로 수렴하는구나. 정답은 극한값 9가 되겠습니다. 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등차수열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찾아내시고, 그리고 등차수열의 일반항 계산을 통해서 bn의 범위를 찾고, n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근데 얘는 별로 식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4n제곱 플러스 1로 나눠서 바로 좌변과 우변의 무등식의 극한 9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이제 여섯 번째 유형입니다.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좀 하나 적고 가면, R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수렴과 발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R이 1보다 커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요. 0으로 수렴. R이 1입니다. 1로 수렴. R이 마이너스 1이에요. 진동.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즉,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진동. 발산이었다. 따라서 이 친구가 수렴하는 범위는, 이 친구가 수렴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0으로 수렴하고, 1일 때는 1로 수렴한다. 이런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AR의 n제곱이 수렴합니다라고 한다면, AR의 n제곱, 이렇게 A를 따로 끄집어냈어요라고 하면 하나가 추가되겠죠. A가 0이거나, 또는, 자,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역시 1이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 요 기본 개념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 왜 n-1제곱이라고 써도 될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써요? 사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쓰지 않는 이유는 n-1제곱이라고 하면 n1인 경우에는 사실 R의 0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R의 0제곱은 1이에요. 그래서 A가 되는 거라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R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0의 0제곱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0의 0제곱꼴을 피하기 위해서 표기만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15번도 이제 바로 연결이 되면 R의 n제곱꼴이에요, 얘가. R의 n제곱꼴. 그럼 R의 범위가 뭐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로그 2에 x 마이너스 2가 1 이하이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 풀 때는 사실 문제는 되진 않지만,

로그가 나왔습니다. 로그가 나오면 가장 기본 정의역, 진수 조건. X가 0보다 크구나 체크하고 별표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요거 실수 많이 나와요. 우리 대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따라서 넘기면 1보다 크고요. 누가? 로그 2X가. 넘기면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로그 2, 이치입니다. 뭐야? 증가 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X는 2의 1제곱보다 크고요. 2의 3제곱보다는 작거나 같겠네요. 2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정수 X 값이 함부로 봤네요. 3, 4, 5, 6, 7, 8. 네, 등차 소리가 뺀가요? 3 더하기 8. 11이 몇개 있다? 3개 있다. 따라서 정답 뭐예요? 33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죠.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 요거 개념 가지고. 단, 여기서의 큰 의미는 없었으나, 이 진수 조건이 결국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진수 조건이랑 여기 딱 맞아 떨어지니까 문제는 되지 않는데, 만약에 얘가 달라진다면, 얘가 반영이 돼야 된다면, 틀릴 수 있죠. 여러분, 요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별건 없고요. 그냥 뭐만 얘기한 거야.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행렬을 읽어낼 수 있습니까? 그것만 추가한 겁니다. 개념에. 자, 2x2 행렬입니다. 2행 2열짜리 행렬에서 1행 2열의 성분, 2행 1열의 성분, 이런 걸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고요. 1행 2행 2열입니다. 1행 2열이에요. 2열. 그러니까 1행 2행 1열 2열인 거죠.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행. 가로, 열, 요렇게 세로로. 1행, 2열. 1열, 2열이니까. 1행, 2열의 성분은 이 친구가 되겠죠. 2x-4가 됩니다. 따라서 A는 2x-4가 되고요. 2행, 1열입니다. 1행, 2행, 1열, 2열.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B는 x 플러스 1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요런 거. 행렬 A가. 이렇게 쓰죠, 우리 성분을. 공통수학 2인가요? 네. 공통수학 1이죠. 네, 이렇게.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2차 정사각 행렬인 경우에 성분을 이렇게 쓴다, 여러분. 혹시 까먹었을까봐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b분의 2의 n제곱이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b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4보다 큽니다. 누가요? 마이너스 1이. 작거나 같습니다. 누가요? 1. 자, 우리 1차 부등식 그냥 푸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거 1번. 뒤에 있는 거 2번. 따로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번 부등식. 자, 얘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보다 크죠? 누가? 2x 빼기 4. 자, 넘기면 마이너스 3x.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3. 따라서 뭡니까? x가 1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고요. 자, 2번 부등식 2x 마이너스 4가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네요. 자, 이항하면 x가 되고 이항하면 5가 되겠네요.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여러분, 얘는 연립 부등식이에요. 1 또는 2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1항을 했잖아. 1 또는 2가 아니고 1도 되고 2도 되고입니다. A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A가 B보다 작고 그리고 B가 C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A하고 C의 대수관계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럼 더 넓은 범위가 나와요. 자, 그래서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니까 결국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and 그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집합, 집합으로 하면 교집합이 되겠죠. 자, 자연수 x 몇 개입니까? x는 2, 3, 4, 5가 되니까 몇 개? 4개. 개수는 4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겠죠. 자, 부등식만 잘 해결하면 되고, 사실 이제 부등식 해결 이전에 뭐가 필요했던 문제입니까? 그렇죠. 행렬의 성분. 정확하게 행렬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 좋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유형 가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이고요. 자,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의 가장 기본이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의 등비수열입니다.

자, 우리 무한대문의 무한대꼴의 등비수열. 가장 기본은 뭐냐면, 분모에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얘도요, 다항 10분의 다항씨랑 똑같은 원리로 최고 차항인 계수의 비처럼 읽어내는 거였죠. 자, 여러분, 저 오랜만 하니까 또잘 모르겠습니까? 보세요. 여기 앞에 1이고, 얘는 뭐야? 4 곱하기 3 곱하기 3의 n제곱. 자, 얘 뭐야? 12 곱하기 3의 n제곱이에요. 그래서 마치 최고 차항의 계수의 비처럼 1분의 12 해서 답은 12입니다. 보자마자 5초 컷이죠. 그죠? 그래서 1분의 12 마치 최고 차항의 계수의 비처럼. 누구의 계산과 매우 유사합니까? n세제곱 더하기 n제곱분의 12n세제곱 더하기 6. 이 친구의 계산이랑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계산은. 1분의 12. n세제곱으로 분모 분자 나누는 거. 비교해 보시면, 아, 같은 원리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유형 7 보겠습니다. 무한대문의 무한대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조건을 앞에는 공비를 다 줘버렸는데, 이번엔 공비에 이제 문자를 놔버렸어요. 근데 이 문자가 바로 결정이 됩니다. 미지수인 거죠. 8n 플러스 1분의 4n 마이너스 1이니까, 8n분의 4n. 최고차의 계수의 비. a는 8분의 4,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a가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대입하는지. 자, 2분의 1에 n 더하기 2제곱이고요. 2분의 1에 n-1제곱입니다. 자, 더하기. 자, 2분의 1에 -2n제곱이고요. 2분의 1에 -2n 더하기 2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거 0으로 가고 0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그러니까 대수 과목을 우리가 열심히 했다면 2분의 1에 -2n제곱은 사실 2분의 1에 -2제곱에 n제곱이에요. 그런데 2분의 1에 -2제곱은 2분의 1에 제곱에 -1제곱이야. -1제곱하면 뒤집히는 거잖아. 얘가 뭐야? 4라는 거예요, 4. 아니면 이걸 안 보이면 이렇게 써야지. 이게 -1제곱. 이렇게 하면 뭐야? 치수법칙 되겠네. 네. 4의 n제곱. 얘를, 좋아. 이렇게 하자. 2의 -1제곱. 안 보이면.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4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자, 얘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는, 봐봐요. 얘는 뭐야? 그럼 얘는, 2의 2n 플러스 2제곱이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4의 n제곱 곱하기 2의 제곱. 4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미적분 2문제라기보단 계수 문제인 거죠. 사실 이렇게.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얘를 보고. 요게. 쉽지 않죠. 근데 사실 익숙해야 되는데. 그죠? 따라서 여기서 뭐야? 앞에서 했던 거. 얘는 0으로 가. 얘도 0으로 가. 원래는 4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야 하지만 마치 최고 차항의 계수의 비처럼 뭐야? 1분의 4에서 정답은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잘해야 된다는 이런 거.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 좋아요. 자, 이어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야, 사실 저이 문제를 보고 참, 이렇게 묘하게, 이제 왜, 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과 지금 올림포스 미적분 2이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강의를, EBS에서 이 강의를 딱 오픈하고 여러분과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이거 하기 직전에 어떤 강의를 했냐면, 이제 미적분 2는 수능 과목이 아니에요. 그죠? 예,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근데 이전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2028 수능부터는 미적분 2가 수능 과목이 아니지만, 2027까지, 지금 2015 교육과정에서는 미적분 2가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이었거든요. 수능 과목이야. 수능 과목 마지막 회야. 선생님, 이거 수능 완성을 얼마 전에 완강을 했어요. 얼마 전에 완강을 하고 이제 올림포스 미적분 2로 넘어왔는데, 그 완강을 할 때, 여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하게. 그 완강을 할 때, 수능 완성 유형편 문제 요 비슷한 게 있었어요. 비슷한 게 있었어. 그때는 이제 SNSM 플러스이었나? 하여튼. 예.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교육과정의 변천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걸 보고 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또 수학적으로 예민한 친구들, 좋게 보면

그러면 이런 거 조금 더 어려운 문항들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막 두려움과 물론 이제 두려움이 없는 친구도 있겠지만 또 완벽을 추구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내가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친구들 불안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능 완성해서 불안할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수입니다. 사실 이 앞부분은 대수 옛날 이제 수학 원이죠. 이 대수 과정에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과 초기 몇 개의 항을 통해서 만약에 n 플러스 2까지 있으면 a2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a1만 있으면 되는 거고 1을 집어넣으면 사실은 다 나머지 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단원의 개념은 귀납적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 썼죠. 네, 귀납적으로 추론한다는 말. 무슨 말이야? 그냥 넣어봐. 대입해서 규칙 관찰해. 규칙 찾아. 이게 다야. 2015도 마찬가지였고. 그전 교육과정도 마찬가지. 근데 그 전전 교육과정에서, 이거는 이제 쉬운 시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옛날에. 뭐, 8가지 유형, 뭐, 10가지 유형, 수리논술 막 20가지 유형, 말도 안 되는 막 어려운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일바랑 막 계산하고, 변형하고, 이게 거의 수열에서 최고 난도였거든요. 항상 단골 주제. 너무 어려워, 문제가. 약간 넌센스적인 느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교육과정에서 싹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문제를 풀고 나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형태 말고, 다른 형태의 뭔가 복잡하고 뭐더 힘든 관계식을 통해서 내가 A를 찾아서 뭔가 계산해야 되는데, 나 그거 어떻게 풀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과정 어떻게 한다고? 대입한다고. 물론 이거 변형해도 답은 나와요.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근데 변형 안 하고 저는 그냥, 몰라. 해볼게요, 그냥. 그냥 해볼게. 봐봐. A1이 8이야. 여기다 쓰겠습니다. A1이 8이야. 그 n자리에 1 넣는 거야. A1, A2는 뭐야? 4야. A1이 8이야. 8A2가 4야. A2는 8분의 4야. 8분의 4, 2분의 1이야. 또 넣는 거야. n자리에 1을 넣어. A2, A3는 4의 제곱이야. 16이야. 자, A2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2분의 1, A3가 16이야. 그럼 A3는 뭐예요? 32야. 좋아. 자, A3, A4가 뭡니까? 4의 세제곱 64예요. 그럼 A3는 뭐야? 32야. 32에 A3가 뭐예요? 64야. 그럼 A3는 뭡니까? 2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A4에 A5는 뭡니까? 4, 6, 24, 4, 4, 16, 256이야. 그런데 A에, 잘못 썼, 맞죠? A에 4, A에 5. 자, 잠깐, 여기가 32에 A에 4죠. 여기가 A에 4네요. 오케이. 자, 그럼 얘가 2야. 두배 A에 5가 256이야. 그럼 A에 5는 뭐야? 128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짝수번째, 홀수번째 규칙이야. A1이 8이에요. 예. 여기다 4배하면 32야. 여기다 4배하면 128이야. 홀수번째끼리 4배 돼야 되네? 사실 하나 더 해야 되지. 조금 더 여기가, A5, A6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1024야. 물론 4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좀더 편한데, 그냥 가겠습니다. 128에 A의 6이 1024야. 자, A의 6이 뭐냐면 8입니다.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짝수번째도 한번 보세요. A의 2가 2분의 1이야. A의 4는 2예요. A의 6은 8입니다. 요거 몇 배야, 몇 배? 몇 배, 몇 배? 네 배예요, 네 배. 이 노란색도 몇 배야? 네 배야, 네 배. 그럼 되는 거야, 대입해서. 그러면 예를 통해서, A의 2n이라고 하는 수열은 첫 번째 항을 2분의 1로 바라보고, 공비를 뭘로 바라보는 겁니까? 4배니까 4로 바라봐야 되겠네. 되겠습니까? 끝났어. 그럼 2분의 1 곱하기 4에 n-1제곱에 A의 2n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가 한번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 2분의 1 곱하기 4에 n-1제곱, 자, 플러스

1분의 4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이에요. 자, 우리 어떻게 한다고? 4의 n-1제곱을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8분의 1이야,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계산한다고. 따라서 8분의 1분의 1이네. 정답 뭡니까? 8입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지금 대입했는데, 선생님, 저거 너무. 네. 딱좀 답답해 보이고, 아, 이거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네. 자, 그래서, 봐봐. 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여기서. 나누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얘가 약분이 되네? 그쵸? 얘가 4분의 1이니까. AS3가 4배 A1이네? 자, 이런 것처럼. 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얘가 AN에 AN 플러스 1은 4의 n제곱이고, AN 플러스 1에 AN 플러스 2는 4의 n 플러스 1제곱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나눗셈을 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약분이 돼. 그리고 얘도 이렇게 약분이 돼서 이게 4가 돼.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아,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2는 4배의 AN이 되는 거야. 이렇게 관계식을 찾았어. 이게 훨씬 더 깔끔하고 선생님 아름답잖아요. 맞지? 그런데 이 깔끔하고 아름다운 방법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깔끔하고 아름다운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런 문항들이. 그런 걸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야. 핵심 뭐라고? 우리 교육과정에서 핵심은 이렇게 대입해서 가는 거예요. 대입해서 가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자, 풀이는 끝났고요. 조금 더 보강을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수 있지. 선생님, 몇 개를 넣어봤더니, 4배고, 여기도 몇 개를 넣어보니까 4배인 거 알겠어요. 저 앞에 거 동그라미 발견 못 했는데, 그냥. 대표 보니까 알것 같아. 근데, 지금 내가 뭐라 그랬죠? 알것 같다고 했어요. 추측이야, 사실은. 그지? 그죠? 근데 추측대로, 추측하면 안 되잖아요. 완벽하게 그렇다라고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걔가 맞다라는 추측을.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괜찮아. 왜? 이 추측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네. 수학적 귀납법으로. 얘는 학교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 중에 난 이공계열 갈 거야. 그리고 나는 수리 논술로 수시 시험을 쓸 거야. 근데 수리 논술을 쓰더라도 이제 미적분투가 반영 안한 학교가 있고 미적분투를 반영한 학교도 있어. 예. 물론 얘는 대수지만 그죠? 수학적 귀납법은. 그럼 이런 걸 수학적 귀납법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결국 저 아이디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자, 자 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좀 들여 설명하는 겁니다. AN에 AN 플러스 1의 4n제곱이라는 관계식과 A1이 8이라고 하는 예를 만족한다면, 이면 일반항이, 자, 우리 짝수번째만 할게요. 일반항이 2분의 1 곱하기 4의 n-1제곱 이하를 요 스타라고 하는 요 식을 증명해봐. 증명해봐. 근데 우리는 추측해봐라고 하면 대입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증명할 거야?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거예요. N이 1일 때. N이 1일 때 어떻게 성립합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N이 1일 때 A1, A의 2는 4니까 그리고 A의 1은 8이므로 A의 2가 뭐야? 여기다 8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야. 따라서 뭡니까? 저 스타라고 하는 일반항이 성립해. 자, 그리고 N이 M일 때 스타가 성립함을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가 성립함을 가정했다라는 건 A의 이 M이 2분의 1의 4의 2m-1제곱이라고 가정한 거야. 그럼 얘를 이용해서 마지막에 N이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뭘 봐야 되는 거냐면 A의 2M 플러스 2가 마지막에 2분의 1의 4의 자, 여기다가 2m 플러스 2니까 n 자리에 m 플러스 1즉 다시 얘기해서 4의
2m제곱이야. 아닌가? 다시. 선생님이 여기를 잘못 썼네요. n이 m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자. 여기가 어쩐지 지금 안 맞는 거야. n이 2m일 때, n이 m이니까 4의 n-1제곱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2m 플러스 2니까. n이 m 플러스 1일 때. 그렇죠? 이게 m제곱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얘를 가정했을 때 얘가 됨을 보이면, 얘가 됨을 보이면, 따라서 n이 n 플러스 1일 때, 자, 수리논술하는 친구들 특히 잘 보세요. 성립해. 마지막으로 1, 2에 의해,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측면 끝.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만 채워야 되는 거야, 여기를. 여기를 어떻게 채워? 얘가 1위로, 얘를 이용해서 얘를 만드는 과정은 결국은 이 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번 대입하는 거야, 사실은. 응? n자리 2m을 넣으면 a의 2m 플러스 1 얘가 4의 2m제곱이 되고 자, 그리고 n자리에 2m 플러스 1을 넣으면 2m 플러스 1 a의 2m 플러스 2 얘가 4의 2m 플러스 1 요거 이용하는 거야. 그럼 결국 이거 뭐한 거야? 나눗셈 한 거라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한번 확인해 보죠. 2분의 1에 4n-1제곱이야.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조금 계산이 지수법칙이 헷갈리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4의 2m제곱입니다. 4의 2m제곱. 이걸 나눈 거야. 예. 이걸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앞에 두 배가 될 거고, 얘를 빼버리면, 자, 4의 n. 플러스 1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를 역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a의 2n 플러스 2. 이게 이제 나오면 답이 맞겠죠? 이 친구로 나누게 되면 이거 뭐가 된 거야? 다시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1인 거고. 얘가 이제 분모로 들어가는 거지. 2n 플러스 1에서 n 플러스 1제곱을 빼게 되면 4에 뭐가 됩니까? m제곱이 되는 거지. 따라서 a의 n 플러스 1은 2분의 1에 4의 m제곱이다. 즉, n이 n 플러스 1일 때 스타식은 성립한다.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성립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얘를 보이는 과정 자체가 이런 아까 나눗셈 한 거랑 별다른 바는 없는데 결국은 수학적 귀납법으로 얘가 충분히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입해서 이런 규칙이야라고 문제를 푸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 교육과정의 목표인 거고. 아마도 유형 7에서 문항 코드 검색으로 들어온 친구가 선생님 지금 강의를 들었다면 이 부분이 조금 이런 거좀 다른 유형 같은 거 어떡하지? 걱정돼서 들어온 친구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수학 잘한 친구들 중에 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식곤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갑니다. 우리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사실 가장 어려운 소재였죠. 어려운 주제였죠. xn제곱을 포함한, 그렇죠. 예, 등비수열의 극한을 정의된 함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비가 xn제곱을 포함한 식의 극한에선 공비가 한 종류야? 공비가 하나밖에 없어? 혹은 공비가 두 종류야? 뭐세 종류까지는 우리가 잘안 나오니까. 공비가 한 종류일 땐 자, xn제곱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 공비의 절대값이 누가 되는 값을, 1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거야.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1일 때. 자, 공비가 두 종류일 땐, 우리 공비 R1, R2라고 할까요? 얘네 둘을 뭐 하는 거야? 공비의 절대값, 대소를 비교하는 거야. 얘가 더클 때, 얘가 더클 때, 같을 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어. 그럼 이제 이 문제 적용을 해보면 공비가 몇 종류예요? 두 종류야. 누구하고 누굽니까? 6하고 K야. 자, 근데 원래 절대값 취해야 되는데 자연수라고 친절하게 강력한 조건을 줬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6과 K를 모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게 이런 구조가 보여야 돼, 이런 문제는. 어려울 게 하나 없어요. 그럼 6과 K를 비교하자. 누가 더 커? 모르지. 그래서 첫 번째. 자. K가 더 작을 때. 사실 이렇게 썼지만 이건 자연수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1 이상 5 이하일 때가 되겠죠. 1, 2, 3, 4, 5, 1, 2, 3, 4, 5. 그게 한눈에 보여요, 사실. 1, 2, 3, 4, 5, 1.

원래 6인칭으로 나눈 거지만 1, 2, 3, 4, 5, 1, 2, 3, 4 보면 여기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우고 여기 앞에 이렇게. 예. 다시 한번 쓸게요. 좋아. 좌변은 이제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3 곱하기 6의 n제곱 더하기 k의 n제곱, 6 곱하기 6의 n제곱 더하기 k 곱하기 k의 n제곱인데 얘가 1, 2, 3, 4, 5야. 그럼 얘가 더 크다고. 그렇지.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에 비 좌변은 2가 되는 거예요. 좌변은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누구랑 같아야 된대? 8분의 k 제곱이랑 같아야 된대. 따라서 뭡니까? k 제곱이 28에 16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자연수이고 또요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했는데 맞네. 따라서 k는 4가 되는. 이렇게 찾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k가 몇인 경우, 6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자, k가 6인 경우는, 자, n이 무한 들어갈 때. 그냥 6 집어넣으면 되지. 3 곱하기 6의 n제곱 더하기 6의 n제곱. 이거 한 번에 될까? 4 곱하기 6의 n제곱이 되겠지. 자, 여기에 6의 n 플러스 1제곱, 6의 n 플러스 1제곱. 6 곱하기 6의 n제곱이 2개. 12 곱하기 6의 n제곱이야. 이거 뭐야? 4, 3, 12가 되겠네. 그런데 우변은 뭐가 돼, 우변은? 좌변은 요건데, 좌변은 요건데, 우변은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 8분의 36이 돼. 8분의 36. 428, 49, 936. 얘네들이 같지 않네요. K가 6일 때 성립하지 않아. 자, 마지막. 자, 일단 K 꼴4 쓰고. 자, K가 이제 6보다 클 때, 요세 번째, 요걸 그냥 재활용하겠습니다, 여러분. K가 6보다 클 때. 자, K가 6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됩니까? K가 6보다 클 때는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은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K가 6보다 크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자연수니까 K가 7 이상이야. 그러니까 7, 8, 9. 그렇지. 여기서 최고차항인 개수의 비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보다는. K의 n제곱을 나누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K가 되는 거예요, 좌변. 얘가 누구랑 같아요? 8분의 K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아! K제곱 마이너스 8K가 0이네. K 곱하기 K 마이너스 8이 0이야. K는 0될수 없죠? K가 지금 7 이상입니다. 6보다 커요. K는 8이네요. 따라서 우리 두개 구했습니다. K꼴 4, K꼴 8. 둘을 더하면 정답 1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누가 더 크냐 작냐를 얘기하기 전에 공비가 두 종류네, 자연수네, 땡큐! 6과 나는 K를 비교하겠다. 이런 구조를 볼줄 알아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이 뒤에도 그런 식입니다. 좋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이제는 다른 유형이 된 거예요. 20번과 21번을 비교하실 줄 알아야지. 21번은 뭔데? 공비가 몇 종류야? 그렇죠. 한 종류야. 공비가 한 종류. 얘가 아니야. 얘가 20번이라면 얘 21번이야. 공비가 뭔데? 4분의 x가 아니고 4분의 x의 제곱이에요. 16분의 x 제곱인 거죠. 사실은 공비가 한 종류. 그럼 이 친구는 사실 절대값 취해봐야 의미가 없죠. 어차피 양수니까. 그리고 또 x가 뭐라 그랬어? 아주 친절하게 범위를 좀 줄여줬어. 그래서 나는 얘가 1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16분의 공비 요 x제곱이 1보다 작을 때. 어차피 지금 0보다 크니까 여기 앞에 0보다 크다 생략돼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뭡니까? 16분의 x제곱이 1일 때. 자, 세 번째 뭐예요? 16분의 x제곱이 1보다 클 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원래는 얘가 4분의 x를 기준으로 나눠도 사실 4분의 x를 써도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1의 제곱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해설책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자, 봐봐. 자, 또 여러 가지로. 요걸 한번더 변형해야 되고, 그대로 봐도 되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잘 봐. 얘가 1보다 작다는 건, 4분의 x가 얘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4분의 x를 기준으로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0과 1 사이야. 그럼 얘가 그냥 0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0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뭐야? fx는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되게 된다는 거야. 자, 이게 안 보여? 자, 지금 내가 4분의 x라고 안 쓰고 16분의 x제곱이라고 써갖고 여러분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좋아. 자, 4분의 x 곱하기 16분의 x제곱에 n제곱 더하기 1. 자, 쓰자면 2 곱하기 16분의 x의 제곱에 n제곱 마이너스. 이거야, 이거 지금. 그러면 얘가 1보다 작아. 0과 1 사이야. 0으로 가. 0으로 가.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얘가 안에가 0으로 간다고.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16분의 x제곱이야. 즉 x제곱이 16. x가 4야. 자연수니까. 양수니까. 그 여기다 4 넣으면 1에 2n 플러스 1제곱. 분모 뭐야? 1 더하기 1, 2야. 1, 2 빼기 1, 1이야. 어차피 극한치에도 그대로겠지. 2분의 1이야.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야. 자, 세 번째. 자, 이것도 16분의 x제곱이 1보다 크다라는 건 얘가 공비가 1보다 커. 공비가 1보다 커.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로 계산하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로. x분의 8이야. 예, 이렇게 바로바로. 원래 정석은 이걸로 나눠주는 거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한 번에. 우리 연습 많이 했다고요. 그럼 이제 이 값이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얘는 2분의 1이 될수 없네. 탈락. 얘가 2분의 1이 돼. 되네. 그 x값 뭐 있어 지금? FA라고 했으니까 A라고 바꾸자. A가 뭐예요? 4. 오케이. 얘가 뭐가 된다고? 2분의 1이 된다고. 그럼 x는 16이네? 예, 얘가 A값이 되겠죠. 이 범위에 해당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x가 4일 때고 얘가 다시 얘기하면 x가 뭐예요? 4보다 클 때야.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거 없으니까 어차피. 그럼 얘를 두번 풀어볼게요. 요것도 이렇게 보이는 거지. 따라서 A가 4고 A가 16이니까 정답 20이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두번 풀어본다고 했는데 얘가 어차피 2n제곱이기 때문에 자 봐봐. 자 봐봐. 얘를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4분의 x가, 절대값 4분의 x가 1보다 클 때, 절대값 4분의 x가 1일 때, 절대값 4분의 x가 1보다 작을 때야. 그 얘를 보면, 얘가 절대값 1보다 작아. 0으로 가, 0으로 가. 아하, 마이너스 1이구나. 아, 1보다 커. 얘가 1보다 커?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 1분의 2가 아니지. 여기 플러스 1이 있거든. 이거 지우고 4분의 x야. x분의 8이네. 얘가 1이야, 1. 1 더하기 1, 2 빼기 1, 2분의 1이네. 끝. 이렇게 이제 바로 되는 거야. 그 얘기야, 사실은, 이 얘기는. 되겠습니까? 요런 게 이제 여러분 익숙해야 된다는 거죠. 좋아요. 자, xn제곱으로 정의된 등비수열의 극한을 정의된 함수죠. 여러분, 충분히. 공비가 한 종류 두 종류인 것으로 나눠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범위를 나눠서 계산한다라는 거. 네,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유형 9. 마지막 주제입니다. 활용! 막 도형 나오고 선생님 활용이에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상황만 잘 읽어내면 되는 거고, 일반항만, 얘네들은 이런 것만 잘 구하면 되는 거고요. 요런 거는 이제 미적분 2 단독 개념이 아니고 앞에 있는 중학교 수학이라든가 고1 수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역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접선의 수직인 직선 이런 거 이제 미적분원에서 법선이라는 용어를 배우진 않았지만 어쨌든 접선의 수직인 직선 구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 개념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그림이 있어요. 그림 있어? 아, 그림이 있구나. 그러네요. 네. 제가 왜 지금 놀랐냐면, 그림이 있었네요. 네. 사실 이제 얘를 보고, 이 그림이 어렵지 않아서 얘를 보고, 이 정도는 그림 안 줘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내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최근 또 수능의 트렌드가 그래. 그림 잘안 줘. 왜? 직접 그리라는 거야. 직접 그려서 상황 파악하고 하는 것도 공부고 평가 요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접

자, 갑니다. 얘가 n, n제곱이에요.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x좌표, y좌표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직선의 방정식 y-y좌표고 기울기 x-x좌표가 되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럼 요 기울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기울기에. 그렇죠. 이 수직이라는 걸 이용하자.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겠다.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사실 이게 만약에 미적분 원 개념을 안 쓰고도 가능은 하죠. 예?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판별식 써도 돼요. 판별 써도 되는데 매우 복잡하죠. 그죠? 미분해야죠. 자, y 프라임이 2x야. 따라서 이 노란색 직선, 즉 접선의 기울기는 2n입니다. 기울기가 2n이야. 그러면 자, 수직인 직선이니까 이 친구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기울기의 곱이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얘가 마이너스 2n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끝! 이제 x좌표, y좌표 구하시면 되겠다. 자, x좌표는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x좌표, y좌표이 나오겠죠. 0 집어넣으면. 약분 맞나요? 2분의 1 더하기 n제곱. n제곱 더하기 2분의 1. 얘가 0, n제곱 더하기 2분의 1. qn이라는 친구가. 그럼 oqn은 뭘까요? oqn은 y좌표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n 곱하기 n제곱 더하기 2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x좌표 y자리에 0을 집어넣고 x값 구해보자. 여기다 0을 집어넣고 x값과 마이너스 2n을 착 하고 곱하면 2n 세제곱이 되고 넘기면 n이 되죠. 2n 세제곱 더하기 n이 됩니다. 그 얘가 뭐야? x절편이야. 즉 다시 얘기해서 OPN의 길이랑 같은 거죠. 즉 2n 세제곱 더하기 n이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의 극한값 3차분의 3차 여기 n세제곱이니까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b 정답 2분의 1 극한값은 매우 간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직선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 개념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 좋습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 문제. 활용입니다. 이제 유형구 15초 끝났어요. 23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x 이꼴 n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NBN이라고. ANBN에서 Y축이 내린 선의 발을 CNDN이라 하자. 0,1에 대하여 삼각형의 넓이. 이거는 그림이 없어. 근데 그림 없어도 사실 풀수 있죠. 자,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자,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고 원점이 있습니다. 자, Y는 4X제곱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Y는 2X제곱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수함수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필요하고요. 자, 얘하고 누가 y 이꼴 x 이꼴 n이 x 이꼴 n이 이렇게 있어요. 만나는 점을 각각 누굽니까? 여기가 an, 자, 여기가 bn. 자, 그래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자,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을 cn. 자,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dn. 자, 요 점이 e입니다. 오케이. 자, 삼각형 oan cn 요 넓이. an 좌표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x좌표가 n이니까 얘는 n,2n제곱이 됩니다. 그럼 삼각형 OANCN의 넓이가 SN이에요. 자, SN은 얘 n이잖아. 얘는 2n제곱이잖아.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2n제곱이 됩니다. 간단하게. 끝. 자, 그리고 삼각형 EBNDN 얘가 0,1입니다. EBNDN EBNDN 이것도 사실 계산이 필요 없는 거죠. bn이 바로 뭐니까 n,4n제곱이니까 아, 요 길이가 n이야. 그 여기는 뭐야? 4n제곱 마이너스 1이야. 왜 얘가 0,1이니까. 따라서 요 넓이 그냥 구하시면 돼요. 예, 루트 n 곱하기 자 tn이 뭡니까?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끝. 자, 그럼 이 친구의 극한은 어떻게 구합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 점만 읽어내면 충분히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자, 계산 가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 결국 똑같은 문제예요. 2분의 1이 있고요. 사실 루트 2분의 1 앞으로 갖고 와볼까요? 그럼 2분의

0: 루트 2가 돼요. 따라서 얘가 이렇게 약분이 돼서 루트 2배가 돼요. 루트 2배. 그리고 n제곱 역시, n제곱 역시 뭡니까? 루트 n제곱 역시 n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럼 뭐가 돼? n 약분이 돼요. 따라서 2의 n제곱분의 루트 4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것도 이제 2의 n제곱으로 사실 나눠서 가도 되고요. 아니면 센스 있게 마치 이게 이게 루트 때문에 2의 n제곱이 최고차항이 됐을 루트 1처럼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1분의 1 곱하기 루트 2, 정답은 루트 2.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요 식을요, 자, 안에다가 집어넣어도 사실 상관없죠. 안에다 집어넣으면 4의 n제곱분의 4의 n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4의 n제곱분의 1. 그래서 얘가 0으로 갑니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모든 유형 23번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열의 극한 한 단원 끝났네요, 여러분. 다음 시간 급수! 역시 선생님이 개념 필기 노트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 6강도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타원. 우리 타원 두 번째 시간이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 타원 얘기했었습니다. 타원 중요한 거, 이척선 중요한 거보다 정이다. 타원의 정이 뭐였습니까? 타원의 정이 뭐였어요? 타원의 정이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의를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를 세팅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똑같이 오늘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한번 연습해보면서 타원 다시 한번 개념 뒤집어보고요. 자료실에 있는 우리 타원 문제들, 기출문제들 한번 또 풀어보고, 강의 들으면 좀 더 좋은 거 알죠? 한번 풀어보고 같이 한번 복습해보도록 하자고요. 9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림퍼스 교재 12쪽이요. 12쪽 우리 지난 시간에 8번 문제까지 해결했었죠? 자, 9번 문제부터 이어나가 보면은요. 두 점 FC,0와 -C,0, F'과 F'와 F'이에요. 얘네들을 초점으로 한 타원이 Y축과 만난 점 중 Y좌표 양수인 점을 A. 직선 AF' 요 녀석이 타원과 만난 점 중 A가 점을 B. 그때 A, B, F의 둘레를 16이라고 얘기를 했고 요만큼의 각이 60도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때 BF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그림 좀 크게 놓고 보면은 여기서 지금 요만큼의 각도가 60도인 상태에서 우리가 뭐부터 할 수 있을까? 요 삼각형의 둘레가 얼마라고 그랬어? 16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 초점이고 얘가 지금 타원 위의 점이니까 요만큼과 요만큼을 더하면은 뭐랑 같아? 장축의 길이랑 같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요만큼과 요만큼의 길이를 더해주게 되면 뭐랑 같아? 장축의 길이랑 같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쌍복선의 방정식을 내가 뭐라고? 아니, 쌍복선이 아니라 타원이요? 타원의 방정식을 a제곱분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장축의 길이는 우리가 뭐라고 세팅할 수가 있고? 2a라고 세팅할 수 있고 2a와 2a를 두 번 더해 2a 더하기 2a가 얼마가 된다? 이 삼각형의 둘레를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어? 16.

6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럼 4a가 16이니까 a의 값이 뭐가 나오는 거야? 4가 나오는 거야. a의 값을 우리는 먼저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럼 a의 값을 4라고 찾아준 상태에서 지금 두 초점 여기서 지금 또뭘할수 있느냐? 봤더니 60도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 a가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좌우 대칭이 되면서 너랑 너랑 길이가 어때요? 같아요. 근데 요 a가 4다. 그러면 2a 장축의 길이가 얼만데? 8인데.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가 뭐야? 8이야. 너의 길이가 4와 4로 요렇게 쪼개지게 되겠죠. 그쵸? 그럼 얘가 60도니까 여기도 지금 60도의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거는 A, F'F는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몇 도? 60도, 30도 이렇게 가지면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로? 2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로? 2루트 3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지요. 그럼 일단 타원의 방정식은 나와요. A가 4니까 16분의 A제곱분의 X제곱. 그 다음 요만큼 얼마? 2루트 3, 12분의 2루트 3의 제곱에 y제곱 분의 y제곱은 1. 얘가 우리가 원하는 타원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금 BF의 길이를 구하라고 시켰단 말이지. 그래서 BF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여기서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보면 첫 번째, F라는 녀석의 좌표를 내가 2,0를 아니깐 B라는 점의 좌표를 알아낸다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F 프라임이 뭐야? 마이너스 2,0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루트 3이고 x절편이 얼마인? 마이너스 2가 되는 직선이 되는구나. 그럼 직선과 타원의 교점의 좌표를 뭐를 통해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y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서 이 녀석을 집어넣어서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3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나누기 12는 1이 될 것이고 나눠주면 4가 될 것이고 양변에다가 16을 곱해주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4배의 요거 전개해주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겠죠? 16을 곱해줬으니 16이 될 거예요. 그럼 16이 사라지게 되고 5배의 x제곱 플러스 16의 x는 제로가 된다? 그럼 x로 묶어주면 5x 플러스 16 이퀄 제로가 된다? 만족하는 x는 0 또는 마이너스 5분의 16인 건데 교점의 x좌표가 0이 아닌 요 녀석의 x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16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대입을 해준 y좌표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마이너스 5분의 16에 2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6. 그럼 요 녀석은 마이너스 5분의 6 루트 3이 되겠지요. 그럼 여기서 이 BF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x좌표의 차가 5분의 26이 될 것이고 이것의 제곱에다가 5분의 6루트 3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다더라. 5분의 2가 똑같이 있으니까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루트 속에 얘는 13만 남겠죠? 5분의 2 빠져주고 나면 3루트 3의 제곱이니까 27이 되겠죠? 13의 제곱 169에다가 27을 더해주게 되면은 196이 되니까 14의 제곱. 루트 씌워주면은 14가 되어서 5분의 28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상했죠.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누구야? BF의 길이이니까 요 녀석의 길이를 내가 K라고 불러준다면은 장축의 길이가 8이었으니까 요 녀석의 길이를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8에서 K를 빼줘서 둘이 더하면 8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하니까 60도라고 하는 요 녀석의 각의 크기를 아니깐 뭘 이용해서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BF의 길이의 제곱은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K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거 제곱 누구 4의 제곱에다가 요거 제곱 그럼 8-K에다 4를 더했으니까 12-K가 되겠죠? 요 녀석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4에다가 12-K에다가 60도에 대한 코사인 값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요렇게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좌우변 다 전개져서 K제곱을 여기서 날려버리고 4, 4, 16에다가 1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4K. K제곱은 얘랑 만나서 사라지게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8, 플러스 4K가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쵸? 그럼 얘네들이 이항시켜버리면은 20K가 될 것이고 16에서 48을 빼주면은 마이너스 32.

31을 빼주게 되면은 112인가요? 계산해 주면은 K는 20분의 112, 4로 나눠주면 5분의 28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쵸? 뭐이 풀이가 완전 계산이 뭐 말도 안 되게 복잡한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니까 역시 얘가 더 유리하죠. 계산이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 선분의 길이에 대한 녀석을 우리가 미지수로 세팅을 해서 접근해 주는 것이 웬만하면은 편명하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시험을 보는 순간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는데 이러한 아이디어가 문제에서 딱 떠오르진 않았어. 근데 그 집중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내가 이 교점의 좌표를 찾으면 할수 있을 것 같고 계산하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그게 계산이 할 만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은 그때는 그냥 얘를 이러한 풀이를 뭔가 내가 찾아내려고 노력할 시간에 계산을 그냥 해버리는 게더 빠를 거라는 거죠. 그쵸? 시험 볼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풀이를 그냥 빠르게 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자꾸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면은 점점 이런 풀이가 자연스럽게 먼저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좀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걸 연습할 거예요. 이러한 풀이가 먼저 눈에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해 나갈 겁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 드립니다. 10번. 타원 K분의 X 플러스 E의 제곱 더하기 14분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의 한 초점의 좌표를 얘기를 했어요. 어떤 타원 K분의 X 제곱이라, 그리고 14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요 타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켜 준 거예요. 그럼 타원이라고 하는 녀석의 중심이 0,0였었는데 얘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켜 주니까 여기를 타원의 중심을 하고 타원이 그려지겠죠. 근데 지금 K가 14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혹은 함부로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 내가 어떤 게더 큰지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한 초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했어. 지금 타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1이 여기가 타원의 중심인데 타원의 한 초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말을 했거든. 그럼 여기에 중심이 있고 초점이 여기 있으면은 타원은 이렇게 길쭉하게 그려지고 초점이 여기와 여기에 이렇게 대칭되게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리고 타원의 중심에서 요 초점까지의 거리가 지금 1, 마이너스 2, 차가 얼마예요? 3이란 말이죠. 그럼 또 다른 초점은 요 반대되는 쪽에 3만큼 올라가 줘야 되겠다. 그치? 그럼 1에다 3을 더해주면 얼마가 되겠다? 여기가 4가 되겠다. 다른 한 초점의 좌표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얼마? X좌표가 마이너스 2고요. Y좌표가 4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네. 문제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답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K의 값을 찾아줘야 되겠다. 그치? 그럼 K의 값은 여기 있는 요 녀석. 그럼 K와 14가 어떤 관계?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어떤 관계를 가져요? K. 잘 봐요. 지금 여기서 요 3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 3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위아래로 길쭉하니까 누구에서? 14에서 K의 제곱을 빼준 거예요. 그죠? 그렇긴 뭐가 그래요. 그쵸? 은근히 많이 하는 실수. 요거. 여기에 이렇게 K로 되어 있을 때, 요 녀석을 제곱하는 실수를 은근히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요 타원에서 이 A 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에서 이 C의 제곱은 얘와 얘의 차죠. 그러니까 얘의 덩어리 전체를 빼줘야 돼. 근데 여기다가 K가 있다고 없던 제곱을 갑자기 만드는 실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험 보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 은근히 많이 합니다. 그런 거 실수 안 하도록 우리 체크를 잘 하자고요. 그럼 여기서 얘 K의 값이 얼마가 나와? 5가 나와 버렸어. 그럼 K 찾았죠? A 찾았죠? B 찾았죠? 모두 다 어떻게 더해주세요? 5에다 마이너스에다가 4를 더해주었더니 얼마? 7이 되었다네. 10번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고서 내가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바탕으로 위아래로 길쭉한지, 그럼 C의 제곱은 K에서 14를 빼야 되는 건지, 14에서 K를 빼줘야 되는 건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고요. 11번 문제 보시면은 두 초점이 F랑 F 프라임이 타원을 저렇게 줬어요. 장축의 길이를 4루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녀석 우리가 표준 형태로 만들어 줘야죠. 완전 제곱을 만들어 줘야 될 거야. 그럼 X제곱 더하기 AX니까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5배의 Y제곱 마이너스 10Y니까 5로 묶어주면 Y제곱 마이너스 2Y죠.

y-1의 제곱을 일단 써줘. 완전 제곱을 일단 써주고 나서 좌변에 4분의 a제곱이 추가됐잖아요. 4분의 a제곱을 똑같이 더해주고 좌변에 1 곱하기 5, 5가 추가됐죠? 5를 더해주고 요 마이너스 6을 이항시켜서 6을 더해주면은 우리가 4분의 a 더하기 1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의 표준 형태를 만들어 주려면 우변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좌우변을 요 녀석으로 나눠주게 되면 너는 4분의 a 제곱 더하기 11. 여기서 요 녀석도 4분의 a 제곱 더하기 11인데 분자에 있는 요 y 제곱의 개수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5도 다시 만지작 만지작 5분의 1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 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4분의 a제곱 더하기 10이라는 녀석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그 양수에다가 5분의 1을 곱했어. 그럼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커요. 그쵸? 그럼 얘가 크기 때문에 타원이 어떤 형태로 좌우로 길쭉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타원을 적당하게 평행이동을 해놓은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이 장축의 길이는 누구에 따라 달려있어? 얘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녀석,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의 두 배가 바로 장축의 길이니까 4분의 a제곱 플러스 11. 저 녀석에다 뭘 씌워준 거? 루트를 씌워준 거. 여기다 루트를 씌워준 거에다가 두 배를 해주게 되면 그게 장축의 길이인 4루트4가 될 거라는 거죠.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가 바뀌지는 않잖아. 그치? 2를 나눠버리면 2루트가 될 것이고, 제곱해주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11은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 이항시켜버리면 9, a제곱은 얼마가 된다? 36이 돼버린다. 해서 a의 값을 얼마라고? 6이라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요 타원을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 타원의 반지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 너가 얼마라고요? 20이라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x 플러스 a 자리에다 6을 집어넣으면 3의 제곱 플러스 20을 5로 나눠주면은 4분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된다더라. 요 타원은 어떤 타원을 20분의 x 제곱 플러스 4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타원을 x축의 방향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 얼만큼 1만큼 평행이동을 해줬다더라. 그럼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초점의 위치를 찾아서 얘를 평행이동시켜주게 돼.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타원의 초점의 위치를 찾아서 평행이동시켜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초점들을 찾아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의 초점은 20에서 4를 빼주면 얼마? 16. 루트 씌워주면은 4. 즉, 4,0와 그리고 마이너스 4,0가 이 녀석의 초점이었던 거죠.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두 초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 원점에서부터 이점까지의 거리, 원점에서부터 이점까지의 거리는 얼마? 루트 2. 루트 7, 7에 49에 1을 더해주면은 50이 되면서 얘네들을 곱해주세요. 루트 10, 루트 100, 10이 정답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봐요. 그림을 내가 그리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대평행이동 요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초점의 위치를 찾아서 평행이동 계산 끝. 뭐 없죠. 가장 먼저 할 일은 뭐야? 타원의 방정식을 내가 표준 형태 폼으로 만들어 주어서 장축의 길이를 어떤 값을 가지고 계산할 것이냐 요런 것들을 판단해 주는 거죠. 계속해서 비슷하게 얘기를 해 갑니다. 그쵸? 12번 문제도 한번 보자고요. 12번 문제도 보시면은 두 초점이 F0,3이고요. F'이래. F의 좌표는 아는데 F'의 좌표는 아직 몰라. 근데 타원이 요렇게 줬어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어떤 타원을 16분의 X제곱 플러스 K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타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타원의 중심이 어디에 오는 거야? 타원의 중심이 양수 a니까 a,3이 타원의 중심에 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에요. 역시 k가 16보다 큰지 작은지는 우리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좌우로 길쭉한 타원인지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인지 아직은 몰라. 근데 두 초점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초점이 0,3 여기가 초점이래요. 아까 우리 10번 문제랑 유사한데 방향이 반대죠.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고 여기에 초점이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똑같은 거리 있는 요 지점에 뭐가 와? 초점이 오겠죠. 요만큼의 길이가 a니까 여기는 2a. 2a,3이 또 다른 초점이 될 것이고 타원은 요렇게 좌우로 길쭉하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타원이 어디를 지난대? 원점을 지난대. 그럼 타원을 한 이런 느낌으로 내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다. 그치? 타원이 좀 많이 찌그러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이에요? 자, 손을 댈수록 찌그러진 것 같지만 기분 탓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일단 타원의 중심이 A,3인 상태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 봅시다. 원점을 지날 때, 그러면 0,0를 대입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살짝쿵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좌우로 길쭉한 형태니까, 좌우로 길쭉한 형태니까 16과 K. 여기서 16을 내가 알고 있는 숫자잖아. 주어진. K같이 모르는 게 아니라. 얘가 4의 제곱이잖아.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란 얘기야? 4만큼의 길이를 가진다라는 얘기죠. 즉, 장축의 길이가 얼마야? 8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16과 K, 여기서부터 초점까지, 중심에서 초점까지 거리가 A니까, 저 A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은 누구에서? 16에서 K를 빼준 거다라는 관계식을 하나 가져올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A니까, 요거의 제곱은 16에서 K를 빼준 거다. 얘가 더 크니까, 지금. 초점이 좌우로 나란히 있으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A와 K의 관계식을 하나 찾았어. 그럼 A와 K에 대한 관계식을 뭔가 하나만 더 찾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막한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걸 들여다봤더니, 원점을 지난다는 말을 했으니까 선생님, 저는요, 원점, 제로를 집어넣게 되면 16분의 A제곱 플러스 K분의 제로를 집어넣게 되면 9는 1이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 16-A제곱이 K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6-A제곱을 집어넣어서 그럼 A제곱에 대한 관계식이 등장을 하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뭐야? 계산만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계산을 생각할게요. 순식간에 암산하면은 A제곱-4에다가 A제곱-, 순식간에 암산하면은 28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A제곱이 뭐가 되거나 4가 되거나 또는 28이 되는데 A제곱이 지금 양수 K에 대해서 16-K가 A제곱이니까 A제곱이 16보다 클 수가 없어. 너가 탈락이에요. 해서 A의 값이 2가 나오고 A에다 2를 집어넣게 되면 4잖아요. 그럼 K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해서 A 더하기 K가 14라는 답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얘를 순식간에 암산했지만 이 계산 과정이 너무 힘들 것 같다. 그쵸?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자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원점을 지난다라고 그랬어요. 원점을 지난다. 그 말인즉슨 이 원점도 타원 위의 점이라는 거죠. 그럼 타원 위의 점이면은 두 초점과 이어보는 걸 해봐야지. 무조건 해봐야지. 이거 안 하면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장축의 길이를 뭐라 그랬어? 8이라고 그랬어. 근데 요만큼의 길이가 3이야. 요만큼의 길이가 뭐야? 5야. 그러면 요만큼의 공간만 있으면 풀이가 가능할 것 같은데 5의 제곱은 25는 누구의 제곱? 2a의 제곱, 4배 a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9가 되겠다. 이항시켜버리면 16, 나눠주면 4, a제곱은 4가 되면서 a의 값이 2가 나오겠다. 우리 뭐한 거니, 그지? 그쵸? 뭘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못 찾은 거야? 이거 있는 거. 얘기했잖아. 여러 번 얘기했잖아. 타원 2의 점이 있으면은 초점까지 이어봐라. 이거 둘의 합이 장축의 길이가 된다라는 걸 이용할 거다. 이거 안 하면 불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안 했더니 힘들게 가는 거죠. 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인다고요. 그죠? 매번 2차 곡선에서 얘기하는 거. 정의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선분들을 그려보고 나서 길이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될지는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안 쓰면 안 보이지. 그쵸? 그렇게 우리가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들 해결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료실에 있는 문제들, 우리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제됐었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5강, 우리 페이지 7쪽이에요. 보충교재 7쪽에 있는 4번 문제 보실게요. 2026학년도 3월 학평, 2026학년도 3월 학평 27번, 두점 FF 프라임을 초점으로 하고 장축의 길이가 8인 타원이 있다. 그럼 일단 내가
그림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그림을 내가 그려봐야 될것 같아. 너 X축, 너 Y축 해서 초점이 X축이 있으니까 타원을 요렇게 내가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장축의 길이가 8이니까 너 X좌표가 4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초점 F가 있고 F'이 있는데 F를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이렇게 그렸대. 얘가 Y좌표가 양수인 점을 P, 음수인 점을 Q라고 불러준대. 그때 FP와 FQ의 비가 1:2라고 합니다. 그럼 선분의 길이를 내가 너의 길이를 L이라고 세팅을 하면은 L이라고 세팅을 하면은 너의 길이는 두 배의 L이라고 세팅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F'에 대해서 F'P와 F'Q의 비가 3:2래요. 그럼 여기의 길이를 내가 3M이라고 둔다면은 여기의 길이는 2M으로 둘수 있다는 거지. 길이의 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한 문자로 내가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C의 값, F의 X좌표를 내가 찾아달래. 뭐 해야 될까? 정의부터 이용해 봐야 되겠지. 이 3m과 l을 더한 녀석, 3m과 l을 더한 녀석은 2m과 2l을 더한 녀석과 같고, 그 녀석은 장축의 길이인 8과 같을 겁니다. 그쵸?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항시켜버리면은 m, 이항시켜버리면 l. 이렇게 갔더니 m과 l이 같대요. 야, 그러면은 이제 m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겠다. 문자의 개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너를 3l, 너를 2l로 둬 보자. 그랬더니 얘가 몇 l이야? 4l이야. 4l이 8이야. l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허무하게 너의 길이가 4. 허무하게 너의 길이가 2, 6, 4로 나와 버렸네. 2, 6, 4. 요렇게. 요렇게 놓은 상태에서 내가 C의 값을 찾아달래. 이렇게 봤더니 너랑 너가 4랑 4예요. 타원 2의 점인데 양 초점, 이두 초점까지의 거리가 4랑 4로 같다는 것은 이 Q는 어디? Y축 위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림을 좀더 수정해서 다시 한번 내가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즉, 타원을 내가 이렇게 그려준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P, 그리고 Q, 그리고 F', 그리고 F.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 요 녀석의 길이가 얼마? 2. 요 녀석의 길이가 4. 요 녀석의 길이가 4. 요 녀석의 길이가 6이 되는 요런 꼴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C의 값을 계산해 달래. F가 10,0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를 알면은 그 녀석의 절반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겠다더라. 그치? 그럼 여기서 내가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삼각형에서 이렇게 길이 다 줬을 때, 우리 어떤 걸 많이 했었냐면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했었어. 한 각을 가지고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쓴 다음에 이 각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주면은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 근데, 얘는 심지어 세변 중에서 두 변의 길이가 뭘로? 6과 6으로 갔네? 1강, 기하는 기하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이등변 삼각형 보이면 뭐라고? 꼭지각의 이등분선 무조건 내려보라고. 어디에 떨어지니까? 중점에 떨어지니까. 너의 길이가 2가 되면서 이 녀석, 세타라고 불러준다면은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6분의 2, 3분의 1이라고 손쉽게 나오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 보이면은 꼭지각의 이등분선 무조건 그려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니까 요 삼각형에서 FF' 두 배씨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 삼각형에서 요 녀석의 제곱은 4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두 배의 4에다가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지요? 그럼 우변에 4의 제곱, 요 녀석이 4의 제곱 있으니까 4의 제곱 16으로 모두 묶어주게 되면은 1 더하기 1, 2 빼기 3분의 2가 되겠지? 그럼 너란 녀석은 16 곱하기 3분의 4가 되겠지? 그 녀석이 4C 제곱이 되겠지? 그럼 C에 4를 나눠주고 나서 C만 남겨주면은 루트 3분의 4가 되면서 3분의 4 루트 3으로 정답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쵸? 그러니까 계산은 뭐 이게 다잖아요. 그쵸? 예. 뭐 없었잖아요. 아까 뭐 썼다 쥐었지만 그 계산은 또 대단한 게 없었다고요. 너가 1:2, L, 2L. 너가 3:2, 3M, 2M.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정의를 해줘야 되잖아.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너랑 더한 거랑, 너랑 더한 거 같아. 그게 8이야. 썼더니 그냥 L과 M이 같다. 너네들의 길이가 쩐쩐쩐 나오면서 대칭성을 가져, 어? 주네.

Y축에 있는 꼭지점이구나.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이 녀석을 계산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등변 생각하니까 코사인 값을 이쪽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손쉽게 계산을 했던 거죠. 그쵸? 여기 코사인 값을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굳이 이쪽 각을 가지고 내가 꾸역꾸역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값을 구하고 이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은 꼭지각의 이등분선 그어보자고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기하는 기하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그런 성질들이 계속 활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도형에 대한 기본기가 없으면은 이 기하를 공부할 때 전반적으로 험난한 길이 될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1강 되게 중요합니다. 소홀히 했었다면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하세요. 알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보시면은요. 5번 문제는 두점 f는 0,6이고 f 프라임은 0,-6이다 해서 y축 위에 초점을 두 개를 놨어요. 이번에는 그런 상태에서 얘네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 C1에 대하여 점 F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 일사분면에 있는 거. 그 다음, PF'과 X축이 만나는 점 Q. P랑 F를, 얘네를 초점으로 하고 여기를 꼭지점으로 갖는 꼭지점인 타원 C2를 그렸대요. 얘네 둘이 만나는 점중 X축에 가까운 점 R. 그러니까 주어진 그림을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F'R에서 PR을 뺐을 때 7루트 2다. 조건 F'R에서 누구를 PR을 뺐더니 요 녀석이 7루트 2가 됐다라는 걸 알려준 상태에서 두 타원의 장축의 길이의 곱을 구하래요. 그럼 장축의 길이의 곱을 구해라. 뭐부터 해야 될까? 뭐부터 해야 될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때 만난 점이라 했으니, 일단 직각을 그려놓고 출발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요.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타원 위에 점이니까 초점까지 둘을 이어놨어. 그리고 얘도 지금 타원의 교점이에요. 타원의 교점이라는 것은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기 위에 점이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녀석도 내가 타원의 두 초점과도 이어봐야 되고 역시 이쪽 타원의 두 초점과도 이어봐야 되고 이런 선분의 길이들을 그려놓고 나서 고민을 해야죠. 안 그리면 불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유죄. 그쵸? 타원 위에 점이니까 초점까지 이어놔 본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이렇게 들여다 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봤더니, 여기서 F의 Y 좌표가 6이라 했으니, 요만큼의 길이 6, 요만큼의 길이도 6이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를 이렇게 이었단 말이지. 여기 직각이니까, 두 직각삼각형이 닮음이 되면서, 1대1이야? 1대1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F'Q와 QP의 길이가 어때? 같단 말이죠.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얘가 지금 무슨 점이라고 그랬어? 타원의 꼭지점이라고 얘기했고, 얘네들이 초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FP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주면 여기에 Q가 떨어지게 되고, 직각으로 만나게 되고, 여기도 중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너의 길이를 L이라고 두고, 여기서 요쪽의 길이를 내가 M과 M으로 한번 더 볼게요. 그럼 길이들을 세팅을 해놓고 나서 봤더니 일단 L과 M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L제곱에서 M의 제곱을 빼주게 되면은 6의 제곱 36이 나오는구나라는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을 통째로 L로 세팅을 하면 2분의 1L 해서 분수가 나오니까 싫어서 LL로 세팅을 해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통째로 놓으면 내가 세팅하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MM으로 놓은 거야. 그렇게 놓고 나서 봤더니 F'R과 PR을 뺐다. F'R에서 PR을 뺐더니 7루트이라며 F'R 타원 위의 점에서 한 초점까지 이어놨네? 그럼 나머지 초점까지 이어봐야지. 그럼 우린 뭘 해봐야 돼? FR과 그리고 F'R을 더한 걸 써봐야죠. 그럼 FR과 F'R을 더한다는 것은 장축의 길이거든. 근데 지금 P라는 점도 똑같은 타원 위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예요. 이거 더하기 이거. 뭐야? 너는 2L 플러스 2M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이 누구? 타원 C1의 장축의

길이에요. 장길. 예. 그 다음. 여기서 지금 이 얼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이쪽 타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얼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이쪽 타원, C2라는 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FR과 PR을 더해주면은, R에서 F까지, R에서 P까지를 더해주면 장축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가 꼭지점이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이렇게 이어버리게 되면은, 이 타원의 꼭지점이니까 여기서 요거랑 요거는 길이가 같으면서 너도 L이 나와버리거든.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장축의 길이 뭐가 되는 거야? 이 L이 되는 거야. 이 녀석이 우리가 누구의 C2의 장축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이두 타원의 뭐야? 장축의 길이의 곱. 얘와 얘의 곱을 구해달라. L과 M을 계산해주면 게임 끝이라는 건데, 문제에서 F 프라임 아래에서 PR을 뺀걸 알려줬단 말이지. 딱 봐도. 뭘 해야 될지 보여요? 안 보여요? 얘기했잖아요. 정의를 이용해서 써놓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가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지. 빼버리면은 FR은 사라져버리고 F 프라임 아래서 PR을 빼준 게 나오는데 그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 7루트 2라고 얘기를 했어. 좌변, 우변에 있는 2L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 2M만 남아요. M의 값이 뭐가 된다? 2분의 7루트 2가 나온다더라. 근데 우리는 M의 값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L 값도 알아야 될것 같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L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M의 제곱. 얘는 루트 2분의 7이니까 2분의 49에다가 36을 더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는 2분의 49에다가 72를 더해주는 거야. 얘가 얼마예요? 121이죠?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121이니까 L이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2분의 11이 되면서 2분의 11 루트 2가 나오게 되겠지요. 그쵸? 그럼 L과 M을 모두 다 찾았어. M도 찾았겠다, L도 찾았겠다. 그럼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 얘 C1의 장축의 길이는 2L 더하기 2M이에요. 2L, 11 루트 2, 2M, 7 루트 2. 요 녀석은 11 루트 2와 7 루트 2를 더해준 18 루트 2가 될 것이고, C2의 장축의 길이는 2L이 되면서 요 녀석은 11루트 2가 되겠죠? 이 둘을 뭐 해주라? 곱해주세요. 정답은 18루트 2에다가 11루트 2를 곱해주는 것이니까 18에다가 요렇게 곱해주면 22죠? 그러면 18 곱하기 22는 36, 36, 396이 정답이 되겠지요. 그쵸? 해서 보시다시피 뭐 했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첫 스타트는 뭐였어요? 타원 위의 점. 근데 교점이니까 첫 번째 타원에도 초점까지 이어봤고, 이 타원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이두 번째 타원의 초점까지도 이어봤고, 이어보고 이어봤더니, 그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써본 거죠. F'R과 PR에 대한 조건이 문제에서 나왔으니, 그 F'R과 관계된 식을 우리가 뭐가 있지? 얘랑 얘를 더하면 장축이구나. 그 장축의 길이를 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로 미지수를 세팅해 봐야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가 되는구나 해서 내가 길이들을 세팅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까지 써놓고 나면은 그 다음은 사실 뭐다푼 거죠. 뭐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잖아. 이 선을 안 그리면은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감도 못 잡는 거죠.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타원의 반열식도 없는데 내가 타원의 반열식부터 세팅을 해야 돼? 너무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풀어? 이렇게 가는 거죠. 뭐의 차이다? 정의를 이용할 선을 그리느냐, 안 그리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쵸?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결국 2차 곡선은 똑같다. 스타트가 똑같아요. 뭘 해야 될지가 빤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틀려서는 안 된다. 하나 더 봅시다. 마지막 이야기. 6번 문제입니다. 2027학년도 6월 모평 28번. 두 초점이 F0, F'-C0인 타원2예요. 2026년에 시행됐던 시험이에요. 자, 두 초점이 FF'인 타원이 있는데, 그럼 일단 X축 위에 초점이 있으니까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면 C제곱이 되겠구나. 뭐이 정도는 그냥 마음속에 담고 출발할 수 있겠어. 그 상태에서 타원 2에 있는 1, 4분면 2의 점 P와 타원 2에 있는 4, 4분면 2의 점 Q에 대해서 F가 선분 PQ에 있고, 여기 선분 위에 F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F를 지난 직선에 이렇게 만나는 점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F랑 QF의 길이의 비율이 1:2라는 거지. 즉, 여기서 너의 길이를 내가 뭐라고 잡으면은

L로 잡으면 너의 길이는 2L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PF랑 F'의 길이의 비가 루트 6대 16이 된다라는 건데, FF' 요만큼의 길이? 그럼 이렇게 봤더니 여기도에 PF가 있으니까 PF의 길이를 L로 둔 상태에서 FF'을 설명을 해보자. FF'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6분의 16의 PF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를 뭐야? 루트 6분의 16의 L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세팅을 한 거죠. 주어진 비례식을 가지고 한 문자로 최대한 길이들을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스타트를 해놓고 나서 F'Q 요 녀석의 넓이가 4루트 5라고 말을 했어. B의 제곱의 값을 계산해 달래요. 그러면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길이들을 한 문자로 표현을 했단 말이지. 너의 길이 L이 되어라. 너의 길이 2L이 되어라. 너의 길이가 지금 루트 6분의 16이기 때문에, 16L이 되는 거기 때문에, 루트 6분의 16L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절반을 우리가 한번 써보면은 너는 루트 6분의 8L이 되겠죠. 그쵸? 요 밑에다 한번 써볼까요? 요 녀석의 길이는 루트 6분의 8L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6분의 8L이 되겠죠. 그럼 일단, F의 X좌표인 C의 값을 내가 L로 표현하면은 루트 6분의 8L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런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가 2L이고, 너가 루트 6분의 16L이고, 그러면은 내가 뭔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넓이를 얘기할 수,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 녀석의 길이도 내가 L로 표현이 돼야 되겠는데, 이 녀석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장축의 길이를 가지고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이거 더하기 이거가 뭐야? 지금 내가 타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가 2a거든. 그럼 너의 길이를 내가 뭐라고 2a에서 2l을 뺀 걸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지? 아직 안한게 있는데 눈치 못 채면 안 돼요. 그죠? 뭐야? 저 위에 있는 p라는 점도 타원이의 점인데 초점까지 이어놨잖아. 그럼 너도 나머지 초점까지 내가 이어봐야죠. 그쵸?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와 너를 더하면 장축의 길이 2a가 되니까 너는 2a에서 l을 빼준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한번 뭐랄까, 풀이법의 어떤 로드맵을 보자고요. l과 a가 있는데 내가 L과 A의 관계식을 하나라도 알아내기만 한다면은, 여기를 L로 오롯이 표현한다면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값을 찾아주고, 그걸로 넓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 4루토라는 걸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코사인 법칙을 A와 L의 관계식을 찾아주기 위해서 뭘 써먹을 수 있을까? 우리 이런 류의 문제 많이 풀었단 말이지. 삼각형에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길이들을 얘기하면은 코사인 법칙을 이각에 대해서 한번 쓰고 두번 써가지고 관계식을 잡아주는 거. 그걸 이쪽 각으로 해줘도 되고, 이쪽 각으로 해줘도 되고, 이쪽과 이쪽 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이용해줘도 될 거라는 거죠. 선생님은 여기서 이쪽 각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여기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이 삼각형에서 한번, 큰 삼각형에서 한번 해줘도 되고요. 요 각을 가지고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해줘도 되는데, 선생님은 한번 여기로 한번 잡아봤어요. 너를 세타라고 하면 너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해보자. 그럼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더하면 뭐가 돼? 0이 되는 거고, 이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은 2 곱하기 2L 곱하기 2 곱하기 2L 곱하기 루트 6분의 16L이죠. 루트 6분의 16L 분의 분자는 누구의 제곱? 2L의 제곱, 4L 제곱, 플러스, 루트 6분의 16의 제곱이야. 16의 전체 제곱이야. 그럼 얘는 6분의 16 곱하기 16이죠? 이 하나 나눠주면은 3분의 16 곱하기 8. 일단 16 곱하기 8을로 표현을 할게요. 8L의 제곱. 16 곱하기 8L 제곱, 3분의. 그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마이너스, 누구? 2a-2l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더하기 이쪽 삼각형에서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누구 제곱? 두 배의 l 곱하기 2l 요거 루트 6분의 16l 루트 6분의 16l 분의 요거 제곱 누구? l의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그게

아까 요거 썼죠? 3분의 16 곱하기 8L 제곱 마이너스 누구의 제곱? 2A 마이너스 L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이퀄 제로다. 계산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계산을 이렇게 봤더니 두 배의 L의 루트 6분의 16L, 두 배의 L의 루트 6분의 16L이 사라져. 그럼 2를 한번더 곱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얘는 4배의 L의 제곱에 플러스 3분의 16 곱하기 8의 L의 제곱에 마이너스 요 녀석 전개주면 4A 제곱 마이너스 4L 제곱 플러스 8AL이 되겠지요. 그 다음 플러스 여기다 2배를 해주게 되면 2배의 L의 제곱에다가 얘는 2 곱하기 3분의 16 곱하기 8의 L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여기다가 2배를 해줬기 때문에 4A 제곱 거기다가 8a 제곱, 그쵸? 마이너스 8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두 배의 l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4al 두 배에서 여덟 배의 a의 l이 제로가 되겠다. 그럼 여기서 4l 제곱과 4l 제곱이 사라지게 되고요. 2l 제곱과 2l 제곱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3분의 16 곱하기 8l 제곱에 두 배를 해주고 하나를 더 했으니까 3 곱하기 6이 되면서 얘는 16 곱하기 8의 l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마이너스 12a의 제곱, 플러스 8al, 플러스 8al, 플러스 16의 al이 되겠죠? 약분될 것 같아서 계속 끌고 왔던 거예요. 양변을 4로 나눠주고 우변으로 이항시켜주게 되면은 3배의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L 곱하기 a에다가 4로 나눠줬으니까 마이너스 32의 L의 제곱은 제로가 되겠죠? 4는 4의 배수니까 32를 4, 4 집어넣고 4, 4, 16이죠? 2랑 3 가지고 1을 만들어줘야 돼. 3에다가 1에다가 곱하기 2에다가 해주면은 3, 4, 12, 4, 2는 8, 큰 쪽에 마이너스, 작은 쪽에 플러스.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3a 플러스 8l에다가 a 마이너스 4l은 제로가 되면서 a의 값이 4l이라고는 계산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이고 힘들어라. 그럼 여기서 A가 4L이 나와 버렸습니다. A가 4L이 나왔으니까 요 녀석의 길이를 4 곱하기 2는 8 빼기 2L은 6L로 내가 얘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8L에서 L을 빼주게 되면은 너를 내가 7L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왜? 이 녀석의 넓이를 얘기해줬기 때문에. 그럼 이 녀석의 넓이를 얘기해주기 위해서 요 삼각형에서 내가 뭘 해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계산을 이제 지울게요. 자, 요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찾아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돌아와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해주자. 누구? 요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먼저 찾아줘야 돼. 근데 저 복잡한 숫자로 삼각 함수 값을 삼각비를 찾을래? 좀 편하게 가자. A2L이에요? 6L이에요? 그럼 여기가 2L이야? 6L이야? 루트 6분의 16L이야? 2L로 나눠? 1이죠? 2L로 나눠? 3이에요? L 나누고 2 나눠주면 8이에요? 그 루트 2로 또한번 나눠주면 요 녀석은 루트 3분의 2, 4 루트 2가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루트 3, 루트 3, 루트 3 곱해주면은 얘랑 닮음인 삼각형을 찾을 수가 있어. 세타에 대해서 루트 3, 3루트 3, 그리고 4루트 2.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는 게 편하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2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루트 3분의, 4루트 2의 제곱, 16에다 1을 곱하면 32, 플러스 3, 마이너스 3루트 3의 제곱. 32에서 27을 빼주면 5, 5 더하기 3은 8. 약분해버리면 너는 루트 6분의 1이 나오죠? 그럼 너가 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다. 루트 6분의 루트 5다. 루트 속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누구의 길이 2L에다가 누구의 길이 루트 6분의 16L을 곱했을 때그 녀석이 거기에다가 2분의 AB 사인 세타 루트 6분의 루트 5를 곱했을 때 그게 얼마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 4루트라고 주어졌어. 계산의 학년 계산이 엄청 복잡하지만 그냥 우직하게 가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얘가 루트 6을 약분을 해버리, 루트 6 곱해져서 다시 한번 써주면 L제곱 곱하기 6분의 16이니까 3분의 8이에요, 그죠? 너가 4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L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으로 나와 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저기서 C의 값을 뭐라고 그랬어? 루트 6분의 8L이라고 얘기를 했고, A의 값을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4L이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에서 A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주면 C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누구였어? B의 제곱이잖아. 그럼 A제곱에서 C의 제곱을 빼줘야 되겠다? 그럼 A의 제곱, 16L제곱에서 C의 제곱, 6분의 64. 그럼 얘는 3분의 32의 L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 3분의 16L의 제곱이 되겠네? 근데 L제곱이 뭐라 그랬어? 2분의 3이라고 그랬어. 곱하기 2분의 3을 해주면은 얼마? 8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숨이 찰 정도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뭐야? 스타트는 뭐가 없었어요. 다만,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2026년 6월에 봤던 시험 문제에서 뭘 했어? 이제 2차 곡선에서도 이렇게 계산이 복잡했던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시험 문제였어요. 학교 시험, 내신, 대학교 논술고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할 수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믿고 짜증 안 내고 계산하기만 하면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우리 할수 있구나 한번 복습해 보면서 타원 마무리 지어볼게요.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쌍곡선에서 만나요. 제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1강과 2강 학습하고 이제 오늘은 수능 실전 문제 22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시간입니다. 문제 다 풀어오셨죠? 사실 특히나 이 수능 실전 문제를 푸는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풀어보고 그리고 틀린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들었을 때 훨씬 효율이 올라갑니다. 선생님이 앞서 이 문제 풀이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1강과 2강을 풀다 보면 내가 이거 배우지 아는 개념인데 이거 어떻게 풀지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수능이 한 단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뒷단원과 연계돼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래도 수능을 볼 때 실전적으로 필요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여러분이 뭐 못 푼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뒤에서 같이 배울 거니까 천천히 한번 더 예습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1강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 실전 문제 1강이고요. 1강은 경제활동과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였죠.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한 11문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표는 질문의 답변에 따라 경제활동의 주체 나왔습니다. 주체. AB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경제활동의 주체 배웠습니다. 총 몇 가지 배웠을까요? 벌써 까먹지 않았겠죠? 네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게, 그리고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ABC는 가계, 기업, 정부 중 하나이다라고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표를 보고 ABC가 어떤 주체인지 하나씩 찾아본 다음에 선지로 풀면 답을 매칭시킬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럼 ABC가 먼저 뭔지 찾아봐야겠죠? ABC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효용, 이 효용의 극대화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죠? 그렇죠. 우리 경제 주체 중, 경제 활동 주체 중에 가계가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효용,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뭘 한다고 했었죠? 우린 소비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말았기 때문에 B는 A1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B는 생산과 소비 경제 주체이다.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하는 경제 주체 누구였죠?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A여야 되는데 B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각각의 경제활동 주체가 어떤 걸 목적으로 했는지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어요. C는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다. 자, 생산물 시장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간 경제 주체를 확대해서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나눠서 공급자인지 수요자인지 공부했었거든요. 그거를 묻는 문제예요. 근데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합쳐서 생산물이라고 불렀고, 이 생산물을 구입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가게였어요. 그래서 C. 근데 C는 똑같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죠. C가 수요자 역할을 한다. A, B는 C에게 이윤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자, 일단 이윤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건 누굴까요? 우리가 기업이 이윤을 벌면 정부에게 일정 부분 세금으로 납부하죠. 그래서 기업은 B, 정부는 A, B가 A에게 납부하는 건데 문제에서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죠. 자, 마지막 5번. A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아까는 생산물 시장 물어봤잖아요. 이번엔 생산 요소 시장이에요. 생산 요소가 뭐였을까요? 생산에 필요한 요소, 노동, 토지, 자본, 이런 것들을 배웠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 B씨에게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다.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사람 누구죠? 노동력 제공하는 사람 가게예요. 가게가 누구한테 제공하죠? 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업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 활동을 분배 활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는 C고요. 기업은 B죠. 그런데 5번은 다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자,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경제활동의 객체. 우리 아까 경제활동의 주체 배웠고 이번엔 경제활동의 객체야. 객체입니다. 객체는 대상물이에요. 경제활동한 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부터 읽어볼게요. 자영업자인 A씨는 경기 침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자 평소에 즐겨 먹던 커피 대신 가격이 저렴한 차를 마시게 되었다. 여러분, 커피 먹고 있었는데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했죠? 대신 차를 먹었대요. 느낌이 오죠? 우리 경제활동의 객체 중에 재화랑 용역을 배웠는데 재화를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개 무슨 무슨 채 배웠어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자, 나. 직장인 B씨는 자동차를 점검하던 중 많이 마모된 자동차 타이어를 새로운 걸로 교체했대요. 새로운 걸로 바꿨단 얘기죠. 왜 바꿨을까요? 마모가 됐으니까 내가 새로운 걸로 교체한 거예요. 약간 소비 목적으로 쓰인 느낌이 오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차는 커피의 보완제에 해당한다. 우리가 관계에 따라서 재화를 4개로 나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완제는 우리가 같이 사용했을 때 만족이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커피랑 차를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커피 대신 차를 먹은 거예요. 둘은 경쟁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완제가 아니라 무슨 제? 그렇죠. 대체제.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설명. 자, 나에서 타이어는 자동차의 결합제에 해당한다. 여러분, 결합제 뭐였죠? 얘도 관계의 종류 중에 하나였잖아요. 관계에 따라서. 독립제는 같이 사용하든 따로 사용하든 전혀 효용에 관계가 없는 거였고, 결합제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완전 짝꿍처럼 하나로 묶어져 있는 그런 재화의 관계였죠. 그런데 타이어랑 자동차는 결합제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맞는 설명이죠. 결합제에 대한 설명은 맞는 설명. 자, 가에서 차와 커피는 소비재. 소비재가 뭐였어요, 여러분? 소비재. 우리가 효용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만족감을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차와 커피는 전형적인 소비재 맞죠? 우리가 뭔가 마시고 싶고 먹고 싶으니까 소비를 하는 거죠. 나에서 자동차와 타이어는 생산재에 해당한다. 생산재는 뭐였죠, 여러분? 목적이 달랐어요. 생산재는 내가 사서 그거를 뭐 다시 제조한다던가, 아니, 재가공한다던가, 재판매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것을 교체해서 잘 쓰기 위한 거죠. 소비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거는 사용 목적에 따른 재화잖아요.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다. 공장에서 뭔가 타이어를 사용한다. 그런 거는 내가 소비재가 아니라 생산재가 될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부분 여러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4번은 연계 문제예요. 그래서 3번의 경우에는 경제 활동의 유형을 찾는 문제고요. 4번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유형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개념 설명할 때 수능 하나 문제 줬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었었어요. 연계 문제. 그런데 그때도 경제 활동의 주체, 객체 이런 관련된 내용과 전자상거래 유형이 연계돼서 나왔었거든요. 이번 수능 실전 문제도 지난번에 풀었

풀었던 그 패턴과 비슷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 내용과 형태는 다르지만요. 그래서 먼저 제시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세무세무시에 거주한 A씨는 집에서 의사와 화상으로 연결해서 진료 조언을 받았대요. 실제로 이런 게 있죠. 이런 사례들이 있죠. A씨는 화상으로 연결된 의사에게 자신의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고 운동법 식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원격 진료 플랫폼을 통해 진료비를 지급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의사 진료를 받을 때 직접 만나서 대면하지만 어떤 걸 통해서 이런 원격 진료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진료비도 결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비병원이 운영하는 진료 플랫폼이겠죠. 비병원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화상 연결 장비를 이용하여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런 내용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역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유형을 찾는 문제가 3번이에요. 그래서 위 기사의 밑줄 친 기역에서 A씨 행위가 속하는 경제활동.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요. A씨 행위입니다. A씨 행위. A씨가 어떻게 했었죠? 진료를 받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럼 어떤 활동을 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우리는 소비 활동을 했다. A씨는 행위는 소비 활동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소비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기역에 바로 나왔죠. 소비 활동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니은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아까도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 임금이나 지대나 이자나 배당 이런 거 받는 활동, 무슨 활동이라고 했죠? 분배 활동입니다. 분배 활동. 그래서 니은은 아니죠. 자, 공장에서 책상을 제작하는 활동과 같은 경제 활동 유형에 해당한다. 공장에서 책상을 새롭게 제작하는 활동은 생산 활동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생산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틀린 설명이죠. 그럼 소비 활동에 해당하는 건 기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경제 활동 유형, 우리가 생산, 소비, 분배를 다 알고 있는지, 그걸 제시문에서 엮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4번이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대로 전자상거래 유형을 우리가 찾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원격 플랫폼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주고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원격 플랫폼을 가지고 전자상거래 유형을 찾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중에 뭐 깊게 설명할 수 있을 그 시간이 오기 때문에 깊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병원이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당사자였죠. 그리고 이 병원을 통해서 누구랑 같이 했죠? 우리 A씨는 소비자 개인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원격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서비스를 주고받았다는 거죠. 이 B병원은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B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A씨는 커스터머,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B2C 유형이다라고 합니다. B2C 유형. 여기 우리가 하나하나 다 예시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만 연결하고 나중에 또 나올 때한번더 예시를 하나하나 들어가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 다음 사례에서 가에 해당하는 경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우리 경제 용어 몇 가지 배웠어요. 우리가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용어를 솔직히 사실 개념적인 거 말고 이제 계산적인 거로 접근하면 훨씬 더 와닿는데 그 문제는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때 좀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게 유리창을 깬 아들을 아버지가 나무랐대요. 당신에게는 손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득이다. 유리가 깨지지 않았다면 유리장수는 어떻게 살겠어? 라면서 유로를 했다고 합니다. 유리장수는 유리창을 수리하고 6프랑을 벌수 있었대요. 근데 만약에 깨지지 않았다면 6프랑으로 구두나 책을 샀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6프랑을 유리창 수리에 사용함으로써 다른 소비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다. 이미 느낌이 오죠. 어떤 경제 용어인지. 유리창을 수선하는 선택이 가게 주인으로 하여금 다른 소비의 기회를 포기하게 한 것을 가라고 한다. 첫 번째 힌트 좋습니다. 우리가 유리창을 수선하는 선택이, 하나에 대한 선택이 가게 주인으로 하여금 다른 소비의 기회를 포기하게 한 것을 가라고 합니다. 근데 뒤에 더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것 힌트를 줍니다. 이는 여러 가지 대안 중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것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이다. 이거 뭐죠? 그렇죠. 기회 비용입니다. 가는 경제 용어는 기회 비용이에요. 우리 기회 비용 배웠어요. 우리 인간의 욕구가 굉장히 큰데 자원은 제한적이라서 희소성이 발생하는데 희소성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늘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회 비용과 원래 뭐를 고려하라 그랬죠? 편익 고려하라고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기회 비용, 이가 기회 비용에 대한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합이다. 맞죠? 기회 비용은 명시적 비용,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선택 을 함으로써 나가는 돈과 암묵적 비용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포기한 선택 대안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이었잖아요. 이두 가지를 더하는 걸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했었고 이 부분이 나중에 뒷문제에서 계산 문제로 나올 거예요. 자,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최소화해야 된다. 맞죠?

기회비용은 최소화하고 뭐를 최대화하라고 했죠? 편익을 최대화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이죠. 기역 니은. 자, 디귿. 합리적인 경제 선택을 위해 잉여와 함께 고려된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잉여가 아니라 뭐라? 편익이랑 같이 고려되어야 된다. 디귿은 틀린 설명. 정답은 1번이었죠. 선택으로 얻게 되는 이득이나 만족감을 화폐 가치로 표현한 거, 이거 편익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리을도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회비용과 관련된 기역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도 볼게요. 자, 6번은요.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회비용이랑 편익을 고려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경제 원칙 세 가지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대화에서 B와 C가 장난감을 구입할 때 고려한 경제 원칙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경제 원칙 세개 배웠는데 그중에 어떤 게 나올지 한번 제시는 볼게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한다면 장난감을 어떻게 구매할 거예요? 물었더니 B씨는요.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동일한 장난감. 여러분, 장난감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족감은 똑같아요. 어디 사이트에 사도 똑같은 재화라는 거죠. 동일한 장난감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에서 구매할 생각입니다. 이거 어떤 원칙이죠? 최소 비용의 원칙이죠. 다 내가 똑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면 가장 저렴한 곳에서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최소 비용의 원칙입니다. CC도 볼게요. 장난감의 가격이 같은 경우, 이번은 어떠냐면 가격, 비용이 같아요, 여러분. 이번 아까는 효용이 같았잖아요. 이번에 비용이 같습니다. 더 많은 기능을 가진, 더 많은 효과를 가진 장난감을 구매하도록 하겠다. 이건 최대 효과의 원칙이었죠. 그래서 최소 비용과 최대 효과의 원칙을 찾아보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게 최대 잉여의 원칙은 나오지 않았네요. 두 가지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7번 볼게요. 다음은 경제 주체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행한 경제 활동에 대한 수행평가 보고서이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는 가계 기업 생산물 시장 중 하나이다라고 범위를 좁혀줬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행평가 보고서를 보면서 가나다를 찾는 게첫 번째입니다. 찾아볼게요. 자, 국민 경제 주체인 가나는 생산 요소의 공급자와 수요자 역할을 한다. 이미 여기서 약간 힌트가 좁혀졌습니다. 국민 경제 주체래요. 이 국민 경제 주체는 생산물 시장은 안 들어가잖아요. 아, 그럼 가와 나가 가게나 기업 중에 하나겠다라고 여러분이 알수 있죠. 생산 요소 공급자와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가는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 생산 요소 시장은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거기서 나에게 노동, 토지, 자본이 세개 합쳐서 뭐라 그랬죠? 생산 요소라고 했었죠? 이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이런 대가를 수령한다고 했습니다. 가가 나에게 생산 요소를 제공한대요. 제공하는 사람 누구죠? 공급자? 가게잖아요. 그래서 가는 누가 된다? 가게가 된다. 누구에게 준다? 기업에게 준다. 그래서 가 나를 이렇게 찾는 이 문장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나 찾았죠? 기업이죠? 기업은 달을 통해, 달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생산물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써볼게요. 생산물 시장. 생산물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이죠. 생산물 시장을 통해서 가게에게 재화나 용역 생산물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판매 수입을 얻는다. 맞는 말이죠? 매끄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가나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가는 무역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무역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외국이라는 경제 주체였습니다. 얘는 틀린 설명이고요. 사회 간접 자본을 공급한다. 나가 기업이 사회 간접 자본 제공하나요? 우리 공공재나 사회 간접 자본을 제공하는 주체는 정부였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이죠. 맞죠? 생산물은 얘기했지만 재화나 용역을 합쳐서 생산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되는 시장 맞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리을도 볼게요. 가, 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나요? 가계와 기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답,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렇게 찾는 문제였습니다. 8번도 한번 볼게요. 8번 드디어 수요와 공급 곡선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X제에 대한 수요 곡선을 나타낸 거래요. 수요 곡선.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수요 곡선 점의 이동인지 아니면 가격 조건의 이외에 따라서 이 곡선이 이동하는 건지 여러분이 둘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죠. 선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X제의 이 수요 곡선과 변동 요인에 따른 수요 곡선 D1, D2를 나타낸 것이다. D1은 여러분, 우리 가격 이외의 조건 때문에 수요가
감소한 거고요. D2는 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하나씩 선지로 볼게요. X제 가격이 P2에서 P1이 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자, P2 볼게요. 아, P2에서 P1. 가격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얘는 가격이, X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수요량은 증가한다. 맞나요? 맞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우리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건 수요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하고 있고요. 니은, X제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곡선은 D에서 D2로 이동한다. X제 대체제 가격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헷갈리는 게 대체제랑 보완제인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X제를 지난번에 개념 설명에 했던 대로 이제 치킨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 대체제 뭘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쟁제가 있겠지만, 선생님 피자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X제 대체제라는 건 피자예요. 그러면 만약에 피자의 가격이 하락하면 여러분, 피자의 수요량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피자 가격 떨어지면 피자를 많이 먹기 시작합니다. 피자의 수요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럼 이게 경쟁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치킨의 수요를 어떻게 되죠? 더 늘려요? 아니죠. 치킨의 수요를 떨어뜨리게 합니다. 왜냐면 둘은 어떻게,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대체되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곡선은 D에서 D2로 이동한다. D2로 이동하려면 이게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거든요. D2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D1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틀린 설명. 리그는 틀린 설명. 자, 디귿. X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하락하면 수요 곡선은 D에서 D1으로 이동한다. 지금 아까 봤던 대체제 가격과 이 선호도는요, 둘다 X제 가격 이외의 요건들입니다. 그래서 선이 이동하는 거죠. 근데 선호도가 하락한대요. 사람들이 치킨 안 좋아한대요. 그럼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수요가 줄죠. 그래서 D1으로 가는 거, 수요 감소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기역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요의 법칙을 아는지, 여기 안에서 가격에 따라 이 점의 이동을 아는지, 두 번째,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 가격 이외의 요인에 따른 그 결과를 아는지 둘다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해서 헷갈린다면 다시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강조했던 대로 이 수요와 공급 파트는 뒤에 나오는 외화, 환율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자, 그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10번은 연계 문제네요. 다음은 X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낸 자료인데,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수요와 공급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둘다 같이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 둘의 연관성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죠. X제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 맞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 이 지점이 시장 가격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리고 공급 곡선 S1은 X제 공급 변동 요인에 따른 공급 곡선의 이동이다. 아까랑 비슷해요. 아까는 수요 곡선 이동했잖아요. 이번에는 공급 곡선 이동합니다. 근데 S에서 S1으로 가는 거는 공급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9번으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위 자료에서 X제 시장의 수요 공급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똑같고요. 기억부터 바로 볼게요. 수요와 공급 곡선만을 고려한다. X제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60개이다. 이거 어떻게 알수 있죠? 이 둘의 일치하는 지점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데, S 곡선과 D 곡선의 일치하는 지점을 봤더니 우리가 20만 원일 때 거래량이 얼마예요? 40개예요. 그러면 X제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60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40개가 돼야 맞는 설명인 거죠. 자, 니은. X제 시장의 시장 가격은 20만 원이다. 시장 가격이라는 건 둘이 일치하는 지점, 균형 거래량에 맞는 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맞는 설명하고 있죠? 그 니은은 맞는 설명이죠. 자, X제 가격이 30만 원일 경우 40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자, 이거 우리 배웠어요. 개념적으로. X제 가격이 만약에 상승해요, 여러분.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상승을 하면 사람들이 공급하는 사람들은 많이 판매하고 싶어요. 가격이 느니까. 판매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공급량을 늘립니다. 어떻게? 60개로 늘려버려요. 그런데 가격이 오르면 수요로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꺾이죠. 내가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꺾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40개에서 샀다가 20개로 줄어들어요. 그럼 이만큼 40개가 불일치하게 되거든요. 수요와 공급량이 불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공급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초과 공급 40개가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X제가 30만 원일 경우 40개의 초과 수요가 아니라 초과 공급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죠.
자, X제 가격이 10만 원일 경우 수요자들 간의 구매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엔 반대예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10만 원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수요량은 오히려 또 늘어납니다. 이렇게 60개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급은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40개가 또 불일치하는데 이 불일치가 왜 그런다? 초과 공급이 아니라 얘는 초과 수요다. 그럼 초과 수요면 여러분 수요자들끼리 막 경쟁하거든요. 서로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자동적으로 시장 가격이 맞춰진다. 이런 거 배웠어요. 반대로 아까 상황이었다면 공급자들끼리 경쟁해서 점점 가격이 낮춰진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 정답은 니은 이일이기 때문에 4번이 되겠습니다. 초과 공급이랑 초과 수요 개념까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위 자료에서 공급 곡선이 SSS1, 우리 아까 S에서 S1 공급 증가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공급 증가하는 이 상황에 대한 원인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점의 이동이 아니라 선의 이동입니다. 가격 이외의 조건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는 상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1번, X제 가격이 상승했다. X제 가격이 상승하면요, 판매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얘는 문제는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공급이 아니라 점의 이동, 공급량의 증가, 그 규칙에 따라서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고요. X제 생산 기술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공급을 늘릴 수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공급이 떨어지는, 감소하는 상황이고요. X제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했다. 생산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공급이 줄어듭니다. 얘와 같은 결과죠. X제 공급자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됐다. 규제를 세게 합니다. 그럼 공급이 어떻게 해요? 느는 게 아니라 감소하죠. 그래서 이세 가지는 모두 가격 이외의 조건이긴 하지만 공급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그러면 5번 볼게요. 공급자가 향후 X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으로 내가 팔아야 되는 그 가격이 하락한대요. 그럼 난 지금 가격에 빨리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늘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 5번만 이 적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되겠죠. 10번까지 우리 수요와 공급 일치하는 것까지 여러분 다 풀어봤고요. 마지막 문제가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가 선생님 봤을 때 1강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 근데 그만큼 좋은 문제라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선생님 개념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명시적 비용이랑 암묵적 비용은 여러분이 개념적으로는 막 외우고 학습을 하더라도 이게 실제적으로 딱 이렇게 사례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이 못 푸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패턴의 문제가 몇년 전에 좀꽤한 4, 5년 전에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 모의고사 종종 나왔었죠. 그럴 때마다 오답률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기회비용과 편익을 잡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문제 꼭 풀어보시고 복습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A씨의 금융상품 투자 계획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거고요. 기회비용 계산 시 연기준, 제시되지 않은 비용 고려하지 않으며 주식투자의 연수익은 예상치이다. 부가 설명도 있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문제가 기회비용 단독 문제 나왔지만 여기 금융상품 투자라고 나왔잖아요. 실제로 금융상품에 이런 예시들이 있어요. 은행 예금, 주식투자, 구태투자 나와 있죠. 나중에 배울 금융이랑 연계돼서 되게 많이 나온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회비용만 물었지만 나중에는 뒷부분 금융이랑 연계돼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인 A씨는 1년 동안 모은 1,000만 원, 이 1,000만 원을요,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만족을 높여서 내가 최대한 후회하지 않는 선택,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가를 봤더니 일단 예금에 넣으면요, 연수익이 2%래요. 대신 비용이 든대요. 어떤 비용?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된다고 하네요. 주식 투자를 하면 연수익이 제일 높아요. 5%. 그런데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국채 투자, 우리 채권에 투자했는데 4% 이익을 연수익 얻을 수 있으나 세금 역시 얘도 15% 발생하네요. 그러면 일단 1,000만 원 기준으로 연수익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2%면 20만 원이죠. 선생님, 만 원은 생략할게요. 단위는. 그다음에 5%면 50만 원. 4%면 40만 원의 연수익을 각각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용도 계산해야죠. 우리가 은행 예금을 선택했을 때 20만 원은 받지만 그에 대한 세금 얼마? 이거에 대한 15%니까 3만 원이란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얘는 없어요, 세금이.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세금 15%니까 6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만약에 가에서 내가 가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벌어들 이 연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수하게 17만 원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겠죠, 여러분. 그쵸? 그다음에 내가 만약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럼 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50만 원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다 볼게요. 국채 투자라면 40만 원 이익이고 세금을 6만 원 내야 되니까 난 최종적으로 34만 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볼 건데 지금 기형, 니은, 디귿을 먼저 보면 여러분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기회비용 물었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기회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 전에 옆에다가 간단하게 표로만 정리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명시적 비용.

비용이 있고 암묵적 비용이 있습니다. 명시적 비용 뭐였죠? 내가 어떤 대안 선택하면서 반드시 나가야 되는 비용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지출해야 되는 거. 암묵적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치만 내가 포기해야 되는 대안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이었어요. 이두 개를 더한 게 뭐다? 기회 비용이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다 알아야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 볼게요. 만약에 내가 은행 예금에 투자했어. 그럼 가를 선택을 했어. 그럼 내가 당장 나한테 지출되어야 되는 돈 어딨죠? 세금 무조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시적 비용이 3만 원이 됩니다. 그럼 암묵적 비용 어떻게 될까요? 암묵적 비용 좀선 나눠볼게요. 암묵적 비용은 내가 포기한 두 개의 가치, 나다 중에 가치가 큰 거예요. 어떤 게 가치가 더 크죠? 이게 더 가치가 크잖아요. 50만 원. 그래서 얘가 암묵적 비용은 50만 원이 돼요. 그러면 가의 기회 비용은 53만 원이 되는 거죠. 단위 생략할게요, 계속.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 나의 명시적 비용은 없어요. 세금 안 내잖아요. 그래서 얘는 없고요. 암묵적 비용 어떻게 될까요? 이 나를 제외하고 가와 다 중에 가치가 어떤 게더 크죠? 다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암묵적 비용은 34만 원이 됩니다. 얘네 둘이 더하니까 34만 원이 기회비용이다. 알수 있죠? 마지막, 내가 국채 투자했어요. 세금 6만 원 내야 돼요. 이거 내 지금 지출 당장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명시적 비용 6만 원이죠? 그리고 얘를 제외한 둘 중에 어떤 가치가 더 크죠? 50만 원 더 크잖아요? 그래서 얘가 암묵적 비용이 되기 때문에 암묵적 비용 얼마다? 56만 원이 된다. 일단 이렇게까지만 해놓고 선지 먼저 다 풀어볼게요. 자, 기억. 가해 투자할 경우 명시적 비용은 3만 원이다. 가해 투자했어요. 지금 첫 번째 줄이죠? 명시적 비용 3만 원. 맞죠? 얘는 맞는 설명이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나의 투자할 경우, 두 번째 투자할 경우, 암묵적 비용 40만 원이다. 40만 원 아니고 얼마죠? 34만 원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34만 원이라서. 자, 다의 투자할 경우, 마지막 투자할 거 기회비용 56만 원이다. 맞네요. 기회비용 둘이 더한 거니까. 그래서 얘 맞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 단계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회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편익이 양의 값이 되는 걸 구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까지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을 이미 구했잖아요. 근데 우리 편익도 알죠? 편익. 편익 어딨죠? 우리가 이 명시적 비용 뺀, 이 연수익이 편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익에서 기회비용을 빼면 어떤 게 되죠? 우리는 순편익이 돼요. 순편익. 그 순편익이 양의 값이 되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러면 20만원에서 마이너스 53을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33만원이 되고요. 그럼 똑같이 이 50만원, 여기 편익에서 34만원을 빼니까 얘는 플러스 16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40만원에서 이 기회비용 56만원 빼니까 마이너스 16만원이 되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순편익, 편익이 더 커서 기회비용도 훨씬 커서 양의 값이 갖는 건 16만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 이 문제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나를 선택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이해가 되셨다면은 정말 어렵지 않게 앞으로 어떤 문제 나와도 기회비용이나 편익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이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금 1강에 해당하는 11문제 다 풀어봤고요. 이제 곧바로 이어서 2강에 있는 11문제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우리가 2강은 어떤 거 배웠었죠? 잠깐 정리를 하면 1강에서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걸 배웠고, 2강에서는 이제 상업이에요. 키워드가 상업. 그 상업의 주체, 객체, 상업조성기관 이런 거 배웠었죠? 그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상업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 상업의 기능 배웠어요. 몇 가지? 6가지 배웠습니다. 매매 기능, 보관 기능, 뭐, 물류 기능 안에 들어있는 보관 기능, 운송 기능, 그다음에 마지막 보조적 기능인 금융이랑 보험이랑, 그 다음에 정보 전달 기능 6가지 배웠었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19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공장의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서 생산 제품들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필요성이 커졌고, 그래서 철도랑 운하, 선박, 운송 등이 빠르게 발전했다. 이첫 번째 단락의 키워드는 운송이에요. 운송. 아, 그럼 얘는 운송 기능을 찾아내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키워드를 하나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 동시에 생산자들은 먼 지역에 있는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도매상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런 거래를 원활하게 해줬대요. 새로운 상품과 가격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기관들이 설립되면서 또 효율적으로 변화했다. 이건 아예 주고 있죠? 정보 전달 기능이죠. 그래서 운송 기능과 정보 전달 기능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자금 불일치 해소 기능, 얘는 금융 기능이죠. 그래서 얘는 해당이 없고요. 정보 불일치 해소 기능 맞죠? 정보 전달 기능이 정보 불일치를 해소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적 불일치 해소 기능. 운송은 장소적 불일치 해소해 주잖아요. 그래서 얘는 운송에 대한 설명. 경제 손실에 대한 위험 해소. 얘는 뭐였죠? 보험 기능이었습니다. 보험 기능.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되게 상업의

기능에서는 전형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풀어볼 수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2번 볼게요. 자,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무형재화에 대한 설명. 무형재화 문제가 지금 2강에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 선생님이 두 문제 다 이렇게 복습을 할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지금 이 문제에서만 간단하게 복습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무형재화라는 건요, 여러분 상업의 객체 중에 하나였어요. 기억나시죠? 상업의 대상물, 객체. 우리 크게는 상품 있었고요. 상품. 두 번째는 유가증권 있었습니다. 유가증권 안에 여러분 세 가지 나눴었죠. 어떤 거? 금전, 자본, 화물 세 가지 나눴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요. 이제 무형재화예요. 무형 형태가 없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효용을 줄수 있는 이런 재화들. 이게 또 크게 어떻게 나뉘냐면 세 가지로 나뉘었어요. 이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재산권이에요. 우리가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이제 인정받는 거, 보호받는 거. 그 다음에 영업권. 영업권은 뭐였죠? 권리금 형태로 이제 우리가 뭐 매매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업들이 있다면, 영업 부류들이 있다면, 그중에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우월권 같은 걸 말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용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식재산권이 또세 가지 나뉘었었어요. 하나는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작권, 세 번째로는 신지식재산권, 뒤에 생략할게요. 새로운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안에 또 뭐가 나왔죠? 네 가지로 나뉘었어요. 앞글자만 따서 해볼까요? 특허권, 그 다음에 뭔가 실용적으로 계산하는 실용신안권, 그 다음에 우리가 외형적인 디자인 인정받는 디자인권, 마지막으로 계속 갱신이 가능한 다른 상품들이랑 식별할 수 있는 상표권, 네 가지 있었습니다. 이네 가지는 그래서 권리 존속 기간까지 알아놔야 된다고 해서 얘기했었죠. 이 전체적인 거 알고 있어야 이제 1번부터 선지로 접근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틀을 그려봤고요. 1번부터 보기 전에 제시문 먼저 볼게요. 주 동그라미는 친환경 기술 스타트업으로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 온도 조절과 스마트 급수가 가능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성공했대요. 새로운 기술. 해당 기술은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창의성과 구조상의 독창성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산업상으로 이용이 된 거죠. 가치가 인정되면서 세계 시장에서도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우선 기술 보호를 위하여 관련 절차를 통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권을 취득했다. 이미 여기서 여러분 어떤 건지 딱 하나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해당 기술을 핵심의 자산으로 삼아서 전략적으로 진출할 방침이다. 어떤 거죠? 이 중에서, 우리 무형재화 중에서 우리가 산업상 이용 가치도 있고요. 독점적 배타적으로 우리가 사용권도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어떤 거죠? 그렇죠. 특허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특허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무형재화 중에서도 특허권에 해당하는 설명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1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가 존속된다. 권리 존속 20년 맞죠? 출원일로부터. 그 바로 1번부터 정답이에요. 2번도 볼게요. 기술 개발과 동시에 독점 사용권 인정되는 거 아니죠? 동시가 아니고 특허청에 따로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금전이나 화물 등의 재산적 권리 나타내는 증권이다. 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형재화가 아닌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죠. 자, 4번도 볼게요.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했다.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그 권리는 저작권에 해당하는 거고요. 물품의 구조를 실용적으로 개선했다. 개선한 거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아까 정답은 1번으로 찾았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따 무형재화 문제 나올 때는 선생님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만 이 머릿속에 전체적인 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 4번은 연계 문제네요. 다음은 성공한 직업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장면이래요. 그럼 3번, 4번 문제가 뭔지 한번 볼게요. 3번의 경우에는 A씨 회사가 속하는 보조상인 찾는 거네요. 우리 상업의 주체 배웠잖아요. 보조상인 네 가지 중에 이 A씨가 속하는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찾는 거. 3번. 4번은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가장 적절한 거. 사회적 책임 여러분 안 배웠어요. 사회적 책임 우리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거거든요. 기업 배울 때 그때 되게 중요한 파트로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아직 안 배웠지만 앞으로 배울 거니까 선생님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먼저 볼게요. A씨 대화에서 A씨가 속하는 보조상인이라서 보조상인이 어떤 건지 생각하면서 A씨의 대화를 분석해 볼게요. 어떤 일 하냐고 물어봤더니 여러 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아서 자사의 명의로, 우리 회사의 명의로 판매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걸로 딱 하나 떠올라야 돼요. 보조상인 중에 어떤 거죠? 그렇죠. 위탁 매매인이죠. 내가 어떤 상품 판매를 부탁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위탁자로부터 수수료 받는 형태였잖아요. 위탁 매매인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뭐다? 지금 위탁
매매인으로서 보조상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찾을 수 있었고, 밑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거래업체와 합의된 계약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성공이 원동력이 되었고 성공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4번에 해당하는 문제 내용이에요. 3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위탁 매매인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설명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기업 거래기간이 일시적이다. 거래기간 우리 나왔었습니다. 보조상인 4가지 중에서 거래기간이 계속적인 건 대리상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일시적이었죠. 맞는 설명이고요. 불특정 다수 간의 거래를 알선한다. 불특정 다수는 맞으나 이 거래를 알선한다, 중개한다는 설명은 중개인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고요. 불특정 다수와 자기 명의로 거래한다. 불특정 다수로 거래하는 거 맞고요. 자기 명의, 아까 우리 제시문에서 나왔었죠. 우리 회사의 명의로 일한다. 자기 명의로 일하는 거 맞기 때문에 기역 디귿. 시 위탁 매매인에 대한 적절한 설명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쌍방으로 보수를 받는다. 우리가 보조상인에서 판매자 구매자 연결하고 쌍방에서 수수료, 보수 형태를 수수료를 받는 거는 중개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리을도 중개인에 대한 설명이죠. 보수를 수수료 형태로 받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 위탁 매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4번은 안 배웠지만 우리가 아까 그 대화 내용에서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거래 계약을 잘 지켜서 우리가 그거 신뢰성을 만들었다. 그게 성공 요인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중에서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거를 잘 이행했을 때 우리 그 어떤 책임을 다했다고 하냐면 법률적 책임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물론 이제 경제적 책임은 이윤 창출을 위한 거고 그다음에 윤리적 책임은 뭐 친환경 제품 만든다던가 아니면 제품 안전하게 한다던가 하는 도덕적 윤리적 책임입니다. 자성의 책임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회에 환원을 하는 거죠. 이윤을 가장 높은 단계의 사회적 책임이거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고요. 환경적 책임은 이 캐롤에 근거한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 정답은 2번 법률적 책임. 이렇게 찾아봤어요. 자, 5번 볼게요. 자, 5번은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안 배운 내용이 살짝 나왔잖아요. 5번 같은 경우도 물론 풀스는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금융 파트에서 이런 금융 상품에 대한 주식이 어떤 특징 가지는지, 뭐 채권 어떤 특징 가지는지 꼼꼼하게 배우는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학습한 친구가 풀었다면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런 걸 몰랐다라고 한다면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는 유가증권이라서 유가증권 우리 상업의 객체 중에 아까 한 파트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는지 내는 연계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가증권 거래 안에 있는 것 중에 찾아서 여기에 힌트를 찾아서 어떤 사례인지 매칭시키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질문부터 볼게요. 증권에 표시된 금액을 만기에 지급해야 하는가? 자, 만기라는 거는 내가 지급 기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알수 없어요. 그런데 증권 보유자가 기업 경영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의결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식에서 배울 건데 보통주의 경우 우리가 1주 1의결권이라고 해서 이제 의결권,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순간 아, 이거 주식이구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유가증권이 세 개로 나누면 이제 깊게는 못 보고 세 개로 나누면 첫 번째는 금전증권, 화폐 역할을 하는, 화폐 기능을 하는, 두 번째는 자본증권, 투자 역할을 하는, 마지막은 화물증권, 상품증권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주식은요, 자본증권, 투자 목적이라고 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주식, 채권 이런 거 배웠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금전증권은 뭐 수표나 어음 이런 예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주식이다. 우리가 하는 건 뭐다, 하는 건 뭐다? 주식에 관련된 거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하고, 특정 상품이 소유권이나 상품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된 증권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물증권은 아니구나라고 여러분이 알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의 거래가 조직적이고 공개된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가? 조직적이고 공개된 시장에서 이루어지나 이런 거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느냐 물어보는 건데 맞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 확실히 맞구나라고 여러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1번을 볼게요. A씨는 가전 매장에서 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했대요. 상품권이 화폐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금전증권은 금전 지급 청구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품권 같은 경우는 물품이나 용역의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비슷하긴 하지만 물품이나 용역의 그런 성질을 가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적절한 설명이 아닙니다. 자, B씨는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로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 결제했대요. 수표, 금전증권에 해당하는 거죠? 어쨌든 설명이 다른 설명을 하고 있고요. CC는 증권회사를 통해 회사채를 매입했다. 회사채는 다른 말로 채권이거든요. 채권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D씨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아까 말했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했다. 적절한 설명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E씨는 수입 물품의 인도 청구를 위해 현적 화물에 대한 선화증권 제시했다. 선화증권 무역에서 나올 건데, 이제 화물에 대한 권리를 대표적인 화물증권이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니죠. 정답은 4번.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주식이랑 꼼꼼하게 배우고 나면 어렵지 않게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6번 보겠습니다. 보조상인을 구분하는 과정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보조상인이라는 설명으로 오른 것은 보조상인 또 나왔어요. 네 가지. 그 중에서 경업금지 의무가 있는 건딱 하나밖에 없죠. 뭐였죠? 그렇죠. 대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대리상. 타인 명의로 거래합니까? 예래요. 네 가지 중에 타인 명의, 내가 거래를 할때 그들이 알아서 타인 명의로 거래하게 하는 거는 중개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럼 선지로 바로 가볼게요. 가는 특정한 상인의 거래를 대리한다. 맞죠? 특정한 상인, 거래를 대리한다. 대리상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이잖아요. 가는 기억은 맞고요. 가는 특정 상인과 거래기간이 일시적이다. 이 대리상은요, 거래기간이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이에요. 유일한 계속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잖아요. 니은 틀린 설명. 나는 불특정 다수간의 거래를 중개한다. 얘는 불특정 다수간의 거래를 중개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죠? 부동산 중개인 있었잖아요. 나는 위탁 상품을 매매한 후 위탁자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거 아까 했던 위탁 매매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틀린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적절한 특징을 찾아내는 문제였어요. 자, 7번도 볼게요. 7번, 8번 연계 문제고요. 다음은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기사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서도 여러분이 배우지 않은 개념이 살짝 나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무형제와, 아까 했던 무형제와 찾는 문제고요. 8번 같은 경우는 경쟁 매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8번이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워서 유통 파트에서 배우게 될 경쟁 매매 유형 찾는 문제입니다. 일단 같이 볼게요. 프랜차이즈 카페 2억 3천만 원 낙찰이 됐고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일단 7번의 경우에는 무형제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아까 선생님이 쭉 그렸던 무형제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문제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런저런 해서 2억 3천만 원에 매입 의사를 표시한 A씨에게 매각이 됐대요. 판매가 된 거죠. 이 매장은 인근 상권에 유동인구가 많고, 단골도 많고, 브랜드 인지도도 좋아서 무형의 가치가 타 매장과 비교하여 높게 평가됐대요. 느낌이 오죠. 매입 희망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여러 참가자들이 가격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며 경쟁이 치열했다. 사고 싶어 했던 사람들끼리 막 경쟁한 거예요. 판매자가 하나 내놨는데 서로 경쟁을 한 거죠. 인테리어, 장비 등 유형상뿐만 아니라 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형의 영업상의 가치까지 고려해서 가격을 제시했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다 비슷한 동종의 업계를 영업을 할때 그중에서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우월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우리는 영업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업권. 그래서 얘를 화폐 가치로 우리가 환산해서 권리금이라고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걸 찾아내는 문제가 바로 7번에 있습니다. 자, 로열티의 대상이 되는 권리다. 로열티 대상 되지 않아요. 로열티는 내가 사용료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얘는 틀린 설명이고요. 권리 등록을 통해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받는다. 이 영어권은 권리 등록 안 해요. 그냥 이런 가치다.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틀린 설명이고요. 금전이나 화물 등의 재산적 권리를 표시했다. 이거 유가증권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이잖아요. 얘도 틀린 설명. 동종 기업보다 초과 수익을 올리는 영업사 우월권 맞죠?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권이죠. 그게 틀린 설명입니다. 자, 8번 볼게요. 8번은 여러분 안 배웠으니 가볍게 넘어갈게요. 경쟁 매매인데요. 우리가 아까 판매자가 한 명이었고요. 구매자가 다수였어요. 그래서 판매자 위주로 돌아가는 이거는 경매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세요. 최고 가격으로 결정된다. 맞죠? 왜냐면 판매자가 왕이거든요. 내가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싶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설명. 다수의 구매자와 다수의 판매자 아니에요. 얘는 경매매에 대한 설명 나중에 배울 거예요. 관공서에서 이 물품 구입 시 얘는 입찰 매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자, 9번은 쉬워요. 이제 상업 조성기관의 목적을 찾는 건데, 선생님이 말했지만 이 안에 키워드가 다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니까 답변을 볼게요. 내가 공신력 있는 품질 검사와 표준화 및 등급화 업무를 수행해서 수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클레임 예방을 도와주겠다. 품질이 다 너무 다르니까 하나하나 검사해서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정답은 상품 검사소. 이렇게 쉽게 찾아내는 문제였고요. 마지막 10번 볼게요.
다음은 권리침해 대응에 대한 문제인데, 보니까요, 서로 외형적인 디자인권에 대해서 이제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죠?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 가능한 외부 기관을 통해서 중립적인 절차로 문제 해결하기로 했고, 서로 다행히 어떻게 해요? 협의를 진행해서 그게 괜찮게 다 끝났어요. 권고안에 딱 맞춰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9번을 보면, 10번을 보면 10번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해당 권리를 찾는 건데, 외형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디자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권. 상업재산권 속하는 권리 맞죠? 권리 존속 기간은 수용일로부터 20년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네요. 디자인권. 저작물에 속하는 건 저작권. 그리고 타식품과 식별되는 건 상표권이었습니다.

0: 마지막 11번. 이 부분도 무역에서 배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깊게 설명 못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분쟁 해결 방법에 제3자가 개입해서 그 권고안 해결책에 따라서 할수 있는 건 조정입니다. 뭐 중재나 소송 같은 건 법적인 이제 좀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11번까지 총 22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약한 부분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좌절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습 꼼꼼히 하시고, 선생님은 다음 강의, 교재 기준 3강 산업 구조와 경제 지표 환경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완성수 페이너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우리 실전모의고사 7회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총 수능완성이 10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벌써 6회를 했고요. 오늘 이제 7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수능완성은 항상 예습을 해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예습을 해서 본인 실력을 체크하시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수능에서 꼭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전모의고사 7회의 앞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철자, 어휘 영역, 그리고 의사소통 영역의 문항입니다. 자, 1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강세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강세의 위치가 다른 것은 자, 고양이 두 마리가 있네요, 그림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일단 dicen que los gatos tienen siete vidas. 오, 그런가요? 자, que 이하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일곱이죠? siete니까 일곱 번의 삶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고양이는 일곱 번을 산다고 예, 그렇게 말을 한다. 됩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시에떼와 강세의 위치가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강세 문항이 나왔으니까 우리 늘 하던 대로 강세 규칙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강세 규칙 두개 기억하시죠? 자, 먼저 낱말의 끝 철자가 낱말의 끝 철자가 모음, 아에이오 우죠. 모음이나 자음 중에 에네 혹은 에세로 끝날 경우, 자, 그럴 경우 이 낱말의 강세 위치는 어디예요? 맞아요. 끝에서 두 번째 음절입니다. 두 번째 음절, 모음의 강세가 오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N의 S를 제외한 그 밖의 자음으로 낱말이 끝이 난다. 자, 그럴 때는 강세가 어디에 떨어지나요? 그렇죠. 맨 끝음절. 모음의 강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강세 규칙을 벗어나는 강세

제 불규칙 단어는 그 단어 자체, 그 낱말 자체의 강세 위치를 표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강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강세 규칙이 기본적으로 머리에 들어와 있다면 사실은 강세 규칙을 이렇게 적지 않고도 바로 풀 수가 있고요. 어떻게 풀면 될까요? 맞아요. 철자, 마지막 철자만 확인하면 바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지우고 다시 문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에떼를 보시면 얘는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이제 강세가 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음절을 보시면 이와 에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입니다. 이는 양모음, 에는 강모음이니까 강세는 이제 에 위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시에떼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위치 다른 거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뭘로 끝났나요? 에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떨어집니다. 자, 음절분해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끝에서 두 번째 여기 떨어지는데, 자, 요것도 역시 이중 모음으로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아라는 강모음, 그리고 이라는 양모음이 만났으니까, 그렇죠. 강모음 아 위에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마일레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강세 위치는 같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뭐예요? 끝 철자 확인합니다. 오라는 모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떨어지게 되고요. 음절 분해는 이렇게 될 것이고 역시 이중 모음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와 에네요. 어떻게 돼요? 시에떼와 마찬가지죠. 에 위에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이엘로 하시면 되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맨 끝철자 확인합니다. 에네입니다. 자, 에네로 끝났네요. 그러면은 강세는 어디에 오나요? 끝에서 역시 두 번째 음절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벤이 되는 거고.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뭘로 끝났나요? 오라는 모음으로 끝났네요. 자, 그렇다면 끝에서 두 번째 음절, 오, 립으로가 되는 거고요. 이거 찍어줄까요? 이렇게 다 찍고 있으니까. 그렇고. 자, 5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철자 확인합니다. 에레입니다. 자, 에레는 에네에스를 제외한 그 밖의 자음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맨 끝음절에 강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뇨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몇 번이 정답이 됩니까? 위치가 다른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강세 문항 한번 풀어봤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2번 문항입니다. 네모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로 알맞은 것은이고요. 이거 철자 문항인데 무려 지금 구멍이 7개가 뚫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읽으면서 채워 나가야겠네요. 자, 오예, 모야 이라 아셀 라 꼼프라. 자, 아셀 라 꼼프라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장보다란 뜻이죠. 그래서 나장 보러 갈 거야가 되는 거죠. ¿Qué necesitamos? 우리 뭐가 필요하지?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pues creo que tenemos que comprar. 그러면서 쭉 이제 사야 될 것들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야 할것 같아. 자, 채워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refrescos가 됩니다. refresco 하면은 청량 음료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aceite. aceite는 기름을 얘기하죠. 근데 그냥 기름이 아니라 aceite de 뭘까요? 올리바죠. 올리바. 그래서 올리브유를 또 사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요건 뭐가 들어갈까요? carne가 되겠네요. 고기 사야 되고요. 그 다음 단어 보시면 얘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M가 들어가네요. manzana, 사과도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뭐 사야 되죠? huevos. 달걀도 사야 돼요. 또뭐 사야 돼요? 뭐가 들어갈까? 아가 들어가겠네요. 아로, 쌀도 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고, 그 다음에 얘 뭐가 들어갈까요? 대가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눌세. 알고 눌세. 그러면 이제 단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요런 것들을 사야 할것 같아. 말레, 무이비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야 될 글자는 다 나왔고요.
얘를 이제 조합을 하면은

이 단어가 나와야 합니다. 자,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그렇죠. Mercado가 나오게 되어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뜻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capital 하면은 자, 요거는 남성일 때와 여성일 때의 뜻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남성일 때는 얘는 무슨 뜻? 자본이란 뜻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일 때는 수도란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콜레히오 하면 이거 학교를 얘기하죠. 주로 이제 초등학교를 얘기하지만 학교란 뜻을 갖고 있고. 자, 3번에 에스팔다 하면은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것 같아요. 등이란 뜻이고요. 자, 4번에 이제 정답이 되는 메르카도. 메르카도는 시장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피시나. 요거는 수영장이란 뜻이죠. 예전에 기출됐어요. 요거 철자 틀린 걸로 나왔었는데 친구들이 이 발음이 이제 피시나 하니까 요게 이제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답으로 많이 갔었던 네, 그런 단어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넘어가기 전에 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아까 아셀라 컴프라 하면은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장보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면 쇼핑 가다라는 뜻을 가진 구문이 뭐가 있을까요? 쇼핑 가다. 그렇죠. 이르데 컴프라스. 자, 이러면 이게 쇼핑 가다라는 뜻이고 많이 나오는 표현들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셀라 코미다 하면은 이제 요리하다란 뜻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르데 콤프라스 나왔으니까 이르데 바카시오네스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휴가 가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철자 문항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3번부터는 어휘 문항이 되죠.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1점짜리 문항입니다. 요거는 이제 상식도 들어가 있는 문항이 되겠는데, 짧지만, vives en un 하면서, o en una casa 라고 묻죠. 자, vives. 너는 여기 살아? 아니면 여기 살아? 라고 묻죠. 그래서 casa는 이제 집이지만, 주택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보고 있는 단독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주택. 그러니까 너는 주택에 살아? 아니면 어디 산다고 물을까요? 아파트 삐소라고 하죠. 그래서 너 삐소 살아? 까사 살아?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삐소와 까사의 그 개념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야 되는 것은 2번이에요. 그랬더니 에누나 까사라고 하죠. 주택에 살아. Es que vivo en el campo. 왜냐면 나는 campo, 시골이죠? 시골에 살거든. Que bien. 아, 좋겠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죠. 자, 나머지 거 보시면 1번에 cine 하면은 영화관이란 뜻이고, 이 piso는 아파트란 뜻도 있지만, 층이란 뜻도 있습니다. 1층, 2층, 3층 할 때. 자, 3번에 centro는 중심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cuarto는 뜻이 많죠. 명사라면 방이란 뜻이 있고, 뭐, 4분의 1, 네 번째의, 시간이라면 15분,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세우는 뭐, 박물관, 혹은 뭐, 미술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3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했고요. 자, A가, 오예, 예. Me puedes hacer un 하고 이제 뭘 물어봤어요. 자, 나에게 puedes 이제 해줄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B가 claro, dime 라고 하죠. 물론이지, 말해. Que necesitas. 뭐가 필요한데?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가 뭐라고 하냐면 puedes ir a buscar a los niños a la escuela esta tarde 라고 하죠. Esta tarde 하면 오늘 오후란 뜻이잖아요. 오늘 오후에 학교에 아이들을 찾으러 가줄 수 있어? 말레, sin ningún problema. 문제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은, 선택지를 보도록 할까요? 네. 1번 보겠습니다. favor라고 했어요. favor 무슨 뜻이에요? favor는 호의란 뜻입니다. 자, 2번에 consejo가 있어요. consejo는 조언.

되셨나요?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문항의 마지막 문항입니다. 5번 문항이고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해서 이거는 이제 다의어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의 표현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creo que Juan va a o buenas notas esta vez porque ha estudiado mucho 라고 했어요. 자, 게이야인 것 같아 라고 하죠. 뭐예요? 호환이 여기서 이제 놓다는 일단은 이제 메모란 뜻도 있지만 점수란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esta vez 이번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Juan이 이번에 buenas notas니까 좋은 점수입니다. 그죠? 좋은 점수를 얻을 것 같아. 자, porque 왜냐하면 ha estudiado mucho. 엄청 열심히 공부했거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 sacar buenas notas입니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얻다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이제 응용을 하면 sacar malas notas 하면 이제 점수 안 좋은, 나쁜 점수를 얻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요 표현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 quién le toca mover la basura esta semana? Esta semana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에 A quién le toca 누구 차례야? 자, 이거 잠시 후에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똑바로 동사. 자, 뭐 하는 게? 마수라. 쓰레기죠? 이건 정말 많이 본것 같아요, 우리. 자, 그래서 쓰레기를 내다 버리다라는 표현? 뭐라고 하죠? 맞아요. 사카를라 마수라. 쓰레기를 내다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이번 주 쓰레기 내다 버리는 사람 누구야? 누구 차례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동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네, 4번의 사카르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동사들 기본적인 뜻은 다르 동사는 주다란 뜻이 있고, 근데 이제 주다 말고도 뜻이 많아요. 다르 동사나 이번에 대 하르 동사 마찬가지입니다. 이두 동사는 뜻이 많아가지고 수칙에서 따로 페이지를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뜻이 굉장히 많은데 기억이 잘안 나시면 이제 수칙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하르는 뭐 놓다, 뭐뭐하게 두다, 뭐또 뭐가 있어요? 빌려주다 이런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자, 3번의 아세르 동사는 뭐예요? 하다,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5번의 림피아르 동사는 청소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5번의 정답은 4번이고, 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샤카를라 바수라는 쓰레기를 내다 버리다란 뜻이지만 그냥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거, 쓰레기를 투척하는 거. 자, 그거는 뭐라고 하지요? 동사가 바뀌죠? 무슨 동사로 바뀝니까? 네, 띠라로 동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띠라로 바수라 하면은 이거는 쓰레기를 버리다란 뜻이 됩니다. 두 개의 뜻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가르 동사가 나왔으니까 똑가르 동사도 한번 정리를 하면 자, 똑가르 동사 기본적으로 만지다란 뜻을 갖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악기 앞에서는 연주하다란 뜻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이고요. 지금처럼 이제 누구누구 차례이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자, 그랬을 때 표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차례야라는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응용. 자, 응용을 합니다. 내 차례야 하면은 me toca 하시면 됩니다. 니 차례야. 어떻게 그러면? 네. 네, 또 올까. 해주시면 되고요. 뭐, 그의 차례야. 그녀의 차례야. 뭐, 이렇게 하려면? 네, 또 올까. 해주시면 돼요. 그쵸?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앞에다 중복형을 쓰고 싶으시면, 아미. 자, 이런 거 넣으시면 돼요. 아미, 메, 또 올까. 내 차례야. 그죠? 중복형을 쓰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강조를 하거나, 뭔가를 구체화시키거나. 저니 차례야. 뭐 아띠. 네 또까. 하시면 되고 뭐 그의 차례야. 아 엘. 네 또까. 뭐 이런 식으로 중복형을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한번 또 정리를 해 봤습니다. 왜냐면 요런 표현들은 회화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유용한 표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음, 철자, 어휘 영역의 5 문항을 모두 풀어봤고요. 자, 이제 6번부터는 의사소통 표현.

다른 영역의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1점짜리 문항인데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아이스크림 가게 같습니다. 손님과 점원의 대화가 될 거고요. Buenas tardes. 안녕하세요. Buenas tardes. ¿Qué le pongo? 자, ¿qué le pongo?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드릴까요? 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un helado de fresa y otro de chocolate. 라고 하죠. 뭐예요? 딸기 아이스크림. 자, 딸기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아이스크림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뭘 물어봤네요. 근데 이제 대답을 보니까 5 euros con 10 라고 했어요. 지금 뭘 말하고 있나요? 가격을 말하고 있지요. 자, 이거 숫자로 표현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5,10.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을 묻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표현을 넣어볼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Cuánto es? 라고 했어요. ¿Cuánto es?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가격 묻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나머지 선택지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Cuánto quiere? 라고 했어요. 이건 뭘까요? 얼마나 원하세요? 라는 뜻이죠. 3번 보겠습니다. ¿Cómo va a pagar? 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어떻게 지불하실 건가요?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요 지불 방법에 대해서 늘두 개를 함께, 예전에는 정말 기출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기출 그 선택지로 많이 썼었는데, 자, 현금으로라는 것은 en efectivo. 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카드로 하면은 con tarjeta.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지불하실 건가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Qué va a comprar? 뭘 사실 겁니까? 라는 뜻이고요. 5번 보시면 para cuando los quiere 라고 했습니다. 자, para cuando 라고 했네요. 자, 요거 뭐예요? 언제까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원하시나요? 가 돼요. 6번의 정답 몇 번이요? 네,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7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해서 역시 1점짜리 문항이고요. A가 Qué tal la clase de piano? 라고 하죠. Clase de piano니까 피아노 수업이 되겠네요. 그래서 피아노 수업 어때? 라고 물었더니 es un poco difícil, pero muy interesante 라고 해요. 자, un poco 약간이란 뜻이잖아요. 좀 어려워. 그런데 매우 재밌어. 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A가 또 하나를 묻습니다. 이 하면서 뭐가 들어가고 또 professora 라고 하죠. professora 선생님이잖아요. 너희 선생님 하고 이제 뭘 물어봤더니 대답을 보니까 es muy simpática 라고 했어요. 정말 상냥하셔, 친절하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제 어떤 분이야 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답부터 찾아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 보겠습니다. que hay 라고 했어요.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자, 이거는 안부 묻는 표현이죠. 안부 표현이 되고요. 잠깐만요. 이 안부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Como es 라고 했어요. 자, Como es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세르 동사의 용법이 들어가서 이제 본질적인 거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외모나 성격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에이, 완전 된다. Como es tu profesora? 너희 선생님은 어떤 분이셔? 그래서 2번이 일단 답이고요. 자, 만약에 Como está가 들어간다. Como está tu profesora? 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선생님 어떻게 지내시니? 라고 이제 안부를 묻는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De dónde es? 자, 이거 오랜만에 나왔네요. 세르드 용법이죠. 이거는 뭘 묻는 거예요? 선생님의 출신을 묻는 겁니다. 그쵸? 어디 출신이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Cuánto te debe? 하면은 너에게 얼마나 지불해야 되니? 자, 그래서 debe 동사 여기서는 이제 지불하다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빚지다란 뜻을

받고 있죠. 대별호 동사가. 얼마나 지불해야 되니? 자, 5번입니다. 아게세 네디까 하면은 이거는 뭘 묻는 거예요? 직업을 묻는 거죠. 무슨 일에 종사하시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문항이고요. 쉬운 문항일수록 우리가 또 이제 점검해야 되는 게 있죠. 자,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이 움뽀꼬인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습을 잘 하고 계신지 제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es un poco difícil이라고 했어요. 좀 어려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un poco와 바꿔 쓸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수특에서 정리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어떤 단어? algo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es algo difícil 하면은 약간 어렵다. 유사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해서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3번 보시면 세르데 용법 나왔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출제도 종종 됩니다. 수능뿐만 아니라 교내 고사에서도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르데 용법은 뭘 나타낸다고요? 지금처럼 출신을 나타낼 때, 아니면 소유를 나타낼 때, 아니면 재료를 나타낼 때 우리가 세르데 용법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5번 마지막으로 보면은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 했어요? dedicarse 아에서 나온 거죠. 어디 어디에 종사하다 라는 뜻이어서 이게 이제 직업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업 묻는 표현 중에 다른 표현이 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en qué trabaja라는 표현도 될수 있고, 뭐 hacer 동사 활용할 수도 있죠. qué hace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cuál es su trabajo 혹은 뭐 cuál es su profesión 이라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도록 이렇게 자주자주 리마인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 문항, 아주 간단한 문항이었지만 다시 우리 중요한 정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8번입니다. 자,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일단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곳은 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도서관이고요. 이 여학생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 빈 자리를 가리키면서 뭘 물어보고 있고, 이제 남학생이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학생이 아닐 수도 있나요? 남자, 여자로 할까요? 예, 여자가 물어보고 남자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던 여자가 perdone, está libre 라고 했어요. 자, libre는 자유로운, 뭐 한가한, 뭐 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está libre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자리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랬더니 아니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lo siento, 아, 미안합니다 라고 했어요. Lo siento에 대한 대답입니다. No pasa nada. 아이, 괜찮습니다. Gracias. 감사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뭘까요? 아니요. 자리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요두 개의 표현은 같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Está libre? 자리 있나요? Está ocupado. Ocupado가 무슨 뜻이에요? 바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쁩니다. 자리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몇번 정답?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고요. 자, 나머지 선택지들 보시면 1번에 estar listo 하면은 준비가 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뜻 아시면 되고, estar lleno, estar lleno 하면은 꽉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4번에 quedar mucho 하면은 이거는 이제 많이 남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5번에 puede llevárselo 하면 뭐 가져가실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 lo siento 사과를 했을 때 답이 no pasa nada 이거 말고 더 있죠.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그치 no hay problema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No importa 중요치 않아요.

괜찮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 Está bien. 네, 괜찮습니다. 이거 전부 다 사과 표현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해서 합답형 문항입니다. 자, 보니까 일단 entonces 하면서 vamos a hacer una tortilla de patatas para la cena 라고 묻죠. 뭐예요? tortilla de patatas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감자 tortill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로 para la cena니까 저녁 식사로 감자 tortilla 만들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드니시, claro. 뭐 좋아. 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뭘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a ver 하면서 이제 보자 라는 뜻이죠. 그래서 tenemos patatas y cebollas 라고 하죠. 우리 감자 있고 그리고 cebollas. cebolla는 양파 라는 뜻이죠. 양파 있어. 그런데 no quedan huevos 라고 했어요. huevo는 뭐였어요? 달걀이란 뜻이죠. 달걀이 없네. 달걀이 남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B가 No hay problema. Yo voy a comprarlos. 라고 하죠. 아, 문제 없어. 내가 그것들을 살게. Los는 지금 huevos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 내용은 우리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시면서 해당이 되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A, cuánto se tarda 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얼마나 걸리냐 라는 뜻이죠. tardar 동사는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B 보겠습니다. que nos hace falta. 자, hace falta. 자, 이 표현 예전에 한번 정리한 기억이 있는데, 자, 요거는 필요하다 라는 뜻입니다. 혹시 모르셨으면, 네. 보기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뭐 달걀 안 남았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비가 들어가면 될것 같고. 자, ¿cómo se hace? 자, 뭐 이건 뭐 어떻게 만들지? 뭐 이런 뜻이 될 거고. 뒤에 que necesitamos 하면은 뭐가 필요하지? 그래서 비와 뒤는 예, 같은 뜻이 되겠네요. 뭐가 필요하지?가 돼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들어가야 되는 표현은 비와 뒤가 됩니다.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예, la capital del Perú es Cusco, ¿verdad? 이라고 하죠. 페루의 수도가 쿠스코야. 그렇지? 했더니 아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es Lima. 리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아, sí. 아, 그래. Bueno, ya lo sabes. 이제 알게 됐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틀렸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아니, 틀렸어. 리마야.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표현 일단은 답을 찾고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es posible 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뜻? 이거 이제 가능해. 라는 뜻이죠. 들어갈 수 없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Tienes razón 이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네 말이 맞아 라는 뜻입니다. 아니고요. 자, 3번 Me parece bien. 좋은 것 같아. 아니고 4번에 Estás equivocado 하면 이게 바로 이제 틀렸어. 너 틀렸어. 너 실수했어. 뭐 이런 뜻입니다. 잘못 알았어. 착각했어. 예, 이런 뜻. 자, 5번에 Estoy de acuerdo 하면은 동의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 들어가면 돼요? 4번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제 부연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잠깐 보면은 Estoy de acuerdo 하면은 나는 동의해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 너, 네 말에 동의해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Estoy de acuerdo contigo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말에 동의해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페루의 수도는 쿠스코야라고 했잖아요. 이 쿠스코라는 단어가 이거 오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표기하는 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표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꼬스코라고 해서 딱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한 표기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요거 아니면 요거니까 옆에다가 같이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페루의 수도 리마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의 수도. 근데 그 많은 나라의 수도를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치만 이제 시간이 되면은 다 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문화 문항을 풀면은 다섯 문항이잖아요. 문화 문항이 다섯 문항인데 그 중에 이제 한두 문항은 꼭 이제 배경 지식을 요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배경 지식을 요하는 문항을 물을 때요 이제 수도,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묻는 게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치, 각 나라의 위치,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 예, 요 정도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배경 지식을 요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예전에 한번 저랑 쭉 수도를 정리한 적은 있어서 오늘은 따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자, A가 en España 하면서 뭐 en verano? 라고 물었습니다. 스페인은 여름에가 되고요. 이제 빈칸이 남았어요. 근데 일단 B의 대답을 보니까 hace muchísimo calor 라고 했습니다. muchísimo. 자, 이거는 절대 최상급입니다. 잠시 후에 절대 최상급은 살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더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sobre todo. 자, sobre todo 하면은 특히란 뜻입니다. 특히 estos últimos años. 요즘 최근 몇 년. 최근 몇 년은 특히 그래. En Corea también. 한국도 그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는 스페인 여름에 뭘 묻는 걸까요? 그렇죠. 날씨를 묻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 묻는 표현 선택지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Qué haces? 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는 너희 뭐하니란 뜻이잖아요. 아니고요. 이번에 ¿A dónde van?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니? 어디 가십니까? 란 뜻이고 3번은 ¿Qué ropa llevan? ropa는 옷이란 뜻이죠. 그래서 무슨 옷을 입냐라는 거고요. 4번에 ¿Qué tiempo hace? 이게 이제 날씨 묻는 표현입니다. 날씨 어때? 자, 5번, ¿Qué comida piden? 무슨 음식 주문할 거야? 주문하실 겁니까? 라는 뜻이 돼서 몇번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왔으니까 절대 최상급을 살짝 정리를 하면은 절대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없죠. 비교 대상이 없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매우 뭐뭐한 이란 뜻입니다. 이거 적어드릴까요? 네, 매우 뭐뭐한 이란 뜻으로 쓰이고요. 비교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를 보시면 이제 뭐 자세한 건 이제 수특을 보시고, 자 이게 이제 형용사 지금처럼 형용사로 쓰였으면 형용사로 쓰였잖아요. 그러면 그 형용사 뒤에 있이모, 있이마, 있이모스, 있이마스 자 이렇게 붙여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시면 돼요. 명사에 따라서 형태 변화를 하는 겁니다. 형용사적 용법을 가질 때는. 자, 그치만 이제 부사적 용법으로서는 있이모라는 형태를 갖는다라는 거. 예,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더 자세한 거는 수특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거 나오는 거예요. Muchísimas gracias.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날씨 표현 있잖아요. 날씨 표현은 우리가 그때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는데, 혹시나 하나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온 거예요. Hace calor가 있어요. 자, 이게 있습니다. 덥다란 뜻이에요. 매우 덥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Hace mucho calor 하면 돼요. 하나 더. 조금 덥다라는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세, 그렇죠.

un poco de calor.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나온 김에 정리해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2번 문항입니다. 광고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어떤 광고일까요? oferta especial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할인이란 뜻이 되겠네요. 자, 단지 esta semana, 이번 주만 하는 특별 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7일부터 13일까지 그렇고요. 자, 어떤 할인이냐? 자, C가 나왔습니다.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죠. Jabones naturales 하면 천연비누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천연비누 두 개를 사시면 te llevas otro de regalo. 선물로 다른 것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hechos a mano. 계속 나오고 있네요, 요즘.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제란 뜻이죠. 수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100% 올게닉입니다. 유기농입니다. 유기농 재료를 사용했어요. 아, 우리 모든 매장에서 그리고 웹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 할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광고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건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기간은 한 달이다. 아니고요. 온라인에서만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매장에서도 된다라고 했어요. 모든 매장에서. 수제비누 할인 행사 광고이다. 유기농 성분을 소량 함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100%라고 했고요. 한 개 가격으로 두 개를 구매할 수 있다. 네,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몇 번?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답은 이제 찾았고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100%. 100%를 스페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한번 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뭐라고 하나요? 100% 어떻게 표현해요? 맞아요. 세 가지의 표현 방법이 있거든요. 100% por 100 이라고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100% por 100 아시겠지만 porciento가 퍼센트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ciento por ciento. 자, 이게 바로 100%의 스페인어 표기입니다. 네,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자, 남자가 먼저 Oye, ¿por qué no vamos al parque? 라고 하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공원 갈까? 공원 가는 거 어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뒷문장을 보니까 Es que he quedado con una amiga 라고 하죠. 아, quedaro 동사는 만나기로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친구랑 만나기로 해서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절하는 표현이 들어가겠죠.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vale, muy bien. 오케이, 너무 좋지. 아니고요. 2번 se ha equivocado. 실수했어, 착각했어, 뭐 이런 뜻이고요. 자, ya tengo entradas는 뭐예요? 이미 표가 있어, 입장권이 있어, 라는 뜻이고 4번 me parece muy bien, 아주 좋은 것 같아. 5번 lo siento, pero no puedo.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 가 됩니다. 몇 번 정답? 5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14번입니다. 이메일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에바가 지금 아나한테 보내는 이메일인데요. 꽤 기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 아나. ¿Cómo estás? 어떻게 지내? Ya estamos en verano. 이제 여름이야. ¿Tienes algún plan para las vacaciones? 자, 이 표현 많이 쓰죠. 뭐예요? 방학 때 무슨 계획 있어?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Yo este año quiero hacer algo diferente. 자, este año, 올해란 뜻이죠. 그래서 나는 올해 다른 것을

하고 싶어. 다른 것을 하길 원해. 알수 있게. 자, 알수 있게 하면은 그래서 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voy a viajar a Cudillero 라고 하죠. 뭐래요? 꾸디에로를 여행할 거야. 자, 꾸디에로가 어디야? 우리 다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죠? 자, 거기는 어디냐면 Un pequeño pueblo de Asturias 라고 했어요. 자, 아스투리아스는 스페인 북부 지방이죠. 그래서 아스투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인 꾸디에로를 여행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Lo conoces? 거기 가봤어? 라고 거기 알아? 거기 가봤어? 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quiero descansar unos días. 난 며칠 쉬고 싶고 그리고 desconectarme de todo 모든 것에서 연락을 끊고 싶어. Voy a pasar tiempo en la naturaleza. 자연에서 시간을 보낼 거고 그리고 또 걸을 거고 leer 책을 읽을 거고 comer bien 잘 먹을 거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꾸디에로에서 가장 매력적인 아트랙티브니까 가장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se puede disfrutar de pescado y mariscos frescos라고 하죠. disfrutar de 하면 뭐뭐를 즐기다라는 뜻이에요. 신선한 생선과 해산물을 즐길 수 있다는 거야. Creo muy cerca del pueblo se encuentra la playa de Aguilar. 그리고 마을 아주 가까이에 Aguilar 해변이 있어. Que está muy bien para dar un paseo y descansar. 거기는 아주 좋아. 뭐 하기에? Dar un paseo 하면은 산책하다라는 뜻이죠. 산책을 하고 쉬기에 아주 좋아. 자, si quieres. 자, 네가 원한다면 우리는 볼수 있어. 그리고 같이 뭔가를 할수 있어. Antes de irme. Antes de 뭐뭐 전에 란 뜻이죠.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뭔가를 함께 할수 있어. 자, 그러면서 Yo me voy el 28 de este mes. 자, 나는 이번 달 28일에 가. 곧 얘기하자. 키스와 포옹을 보내며 에바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메일을 이해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는 아스투리아스 출신이다. 아니고요. 에바는 아나와 여행하기를 원한다. 아니고 아나는 에바에게 휴가지를 추천했다. 아니고요. 에바는 조용한 휴가를 보내고 싶어하는 거 맞죠? 에바는 아스투리아스에 관한 정보를 묻고 있다. 자, 몇번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뭐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하나만 짚고 넘어갈까요? 다룬 바세오 있죠? 요거 산책하다라는 뜻이었는데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 바세아라고 하죠. 네, 요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자, 또 하나 나온 김에 아시게. 요거는 제가 그래도 한두 번은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아시게. 그래서 란 뜻이죠.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뭐가 있어요? Por eso, 그죠? 그리고 por lo tanto, 혹은 por tanto, 예, 다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했고요. 예, 너 문화센터에서 한국 미술 전시회가 있는 거 알아? 아, 그래? 오, 잘 됐네. 같이 갈까? 라고 물었더니 좋아. 나는 매우 흥미가 있어, 실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라고 묻죠. 토요일 오전에 가는 거 괜찮아?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지. 그러면서 또 다시 뭘 물었고 A가 뭐라고 하냐면 10시 반에 센터 입구 어때? Perfecto. 완벽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벌써 이제 딱 우리는 유추가 되지요. 어떻게 만날까라고 물어봤겠죠? 자, 보시면 1번에 que falta 하면 뭐가 필요하니? 라는 뜻이고요. 2번에 como vamos 어떻게 갈까? 3번에 a dónde vamos 우리 어디 갈까? 라는 뜻이고 4번에 como quedamos 자,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만날까?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번에 con quién hablo 하면 이거는 이제 전화 표현에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누구세요? 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몇 번?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 7회의 앞부분 15문항을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발음, 철자, 어휘, 그리고 의사소통 영역을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7회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남은 의사소통 표현 영역의 문항 마무리하고 문화 문법으로 차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예습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라의 고종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3강이죠. 3강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애 발달과 직업적 성공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3강이라고 해서 2강 내용하고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2강의 내용이 어떤 연장선상에서 같이 학습하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수능 문제에서도 2강과 3강은 통합해서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2강의 연장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죠? 헤비거스트의 생애발달 단계죠. 마찬가지 이번 시간에도 그 헤비거스트의 생애발달 단계와 관련해 가지고 직업적 성공의 어떤 요건들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중요한 어떤 몇 가지가 나오는데,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잘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직업적 성공. 직업적 성공의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성공한 직업인들은 어떠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생애발달 단계별 직업적 성공을 위한 준비. 이 부분이 이제 앞에 2강과 연계해서 같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위한 개인 특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아 정체감, 자아 존중감의 뜻, 적성, 특히 적성, 흥미, 성격,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 만큼 이 용어를 해석할 줄 알고 이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진로결정 요인, 개인적 요인이 있고 어떤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조아리의 창도 심심치 않게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업적 성공의 의미. 의미는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담을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 우리가 직업적 성공이다라고, 이거는 개인적 차는 분명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직업적으로 어떤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자신의 삶의 어떤 보람, 만족을 느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봉사하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직업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의미 있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면 어떤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성취감, 그 다음에 일과 생활의 어떤 균형을 통해서 삶에 대한 어떤 질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일과 삶의 어떤 균형적인 밸런스를 맞췄을 때 우리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개인의 성장을 통한 긍정적인 감정의 획득이 이루어지는 상태, 이 상태라면은 우리는 직업적으로 어떤 성공했다라고 의미를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직업적 성공에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 요소로 보면은 개인적인 어떤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자기 극복이라든가 전문성 유지, 시간 관리, 창의적 어떤 발상, 그다음에 어떤 열정, 긍정적인 사고,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개인적인 필요 요소라고 보여지고, 사회적 측면에서의 필요 요소로 본다면은 능숙한 소통이라든가 배려와 나눔, 친밀한 어떤 협력, 이거는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 형성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때 사회적 측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공한 직업인들의 어떤 공통점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공했다, 저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어떤 규정짓지는 사실 못하잖아요. 그거는 개인차가 존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관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성공한 직업인의 공통점으로 봤더니 어떤 긍정적인 마음과 성실성이 있더라라는 거고, 전문가 정신과 자기 개발을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창의성이 있고 특히 도전 정신, 굉장히 우리가 사회에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 중에 하나가 도전 정신이잖아요. 최근에 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도전 정신, 이런 진취적이고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장인 정신과 소명 의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직업 윤리 의식과 책임 의식도 강하더라. 성공한 직업인들은. 그 다음 지도력, 위기 관리 능력. 사실 그럼 이거 다 갖추면 얼마나 완벽한 인재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기에서 내가 한 두세 가지가 해당한다면은 성공한 직업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잖아. 그쵸? 결과로서 내가 성공해서, 난 이 직업에 성공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과거를 딱 돌아봤을 때, 나는, 어떻더라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어떤 내용들이 나한테 느껴진다면은 성공한 직업인으로서 살아왔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저 역시도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앞에 서서 여기서 강의하기까지 수많은 과정과 노력이 필요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공한 직업인의 공통점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생애 발달 단계별 직업적 성공을 위한 요건. 이 요건은 앞에서 우리 배운 헤비거스트의 발달 단계, 거기에서 우리가 직업이라는 단어 속에서 직업이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어떤 시기적으로 볼 때는 청소년기부터라고 앞에서 서두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어떤 직업적 성공 요건을 보면은 자신의 어떤 직업의 성공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일했을 때는 나의 직업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필요한 지식이라든가 기술, 자질, 태도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당연히 어떻게 노력해야겠죠. 자신의 인생과 직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태도. 저는 이 태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사회에 나가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제가 지나와 보니까 이 태도더라고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그 태도.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마음가짐. 사실 이건 청소년 시기에 가지면 되게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거를 갖도록 우리는 뭐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노력을. 이걸 다 갖출 수는 없지. 이거를 위한 노력, 즉 직업적 성공을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성년기에서는 직업 생활에서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다양한 일에 도전해보는 도전 정신,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 성년 초중기 우리가 딱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서 직장을 가져서 이제 다니기 시작할 그 시점에서 본다면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면서 경력을 쌓아가야 하므로 전문가 정신과 꾸준한 자기 개발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간 것도 교직에 들어와서 바로 한 3년, 2년 차 때 그때 대학원을 진학해서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전문가지고 그다음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것처럼 모든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초중기 때는 이러한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되더라고요. 성년기 후기 가게 되면은 직장에서의 목표 달성을 정진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목표에 몰입하다 보면은 뭘 범하냐면 윤리적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또 직업 윤리와 책임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 우리가 막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 간혹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성년 후기 때 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중년기가 오게 되면은 중년 초중기에는 그동안의 경력으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갖게 돼요. 그래서 보통 과장, 부장, 요때쯤이잖아요. 그죠?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도 요구되고, 중년 후기가 되면은 이제 곧 이제 정년을 앞두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는 거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업무나 기술에 대해서 장인정신을 좀 가져야 되고, 직업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을 갖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노년기 가면은 뭐니 해도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재취업 훈련을 하거나, 그 다음에 노인교육 프로그램 활동을 참여하면서 무엇인가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나아가는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다양한 사회생활 속에서 원만한 건강한 인간관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가생활을 통해서 삶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특히 저는 요거 체력과 건강 유지, 이것만 잘해도 사실은 노년기 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체력과 건강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이 성공적인 요건과 직업의 성공을 위한 요건 같은 경우는 앞에 헤비거스트의 내용과 또 거의 유사하기도 하고, 그와 연장선상에서 같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미 헤비거스트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내가 학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사실은 이거 한번 읽고 그냥 패스해도 좋아요. 예. 그리고 문제가 나왔을 때 특강 문제라든가 완성 시간에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 좀 접하면은 본 수능 때 문제 이와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위한 개인 특성. 요 개인 특성에서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니 이 용어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여러분이 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먼저 자기 이해. 자기 이해라는 것은 개인이 자기 어떤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자기 이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자기 이해하는 방법은 다양한 것들이 있어. 뭐 표준화 어떤 심리 검사라든가 자신에 대한 성찰, 구체적인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이해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자아 정체감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자신의 모습 으로 능력, 태도, 느낌을 포함해서 자신에 대한 직업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나는 이렇구나를 스스로 평가해 나가면서 정립해 확실하게 내가 정립되어진다면은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 한 거예요. 나는 어떤 종류의 직업을 원하는가? 나는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답변 속에서 자신이 명확하게 위치를 확인하고 답변할 수 있고 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즉 선택의 기준을 확실하게 내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우리는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고등학교 때 보면은 아 1학년 때아나뭐 할까, 나 어떤 학과를 갈까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학년 말 되면 아난이 학과로 갈래,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서 나는 인재가 될래 라고 결정하게 되고, 그 학과가 결정이 되게 되면, 물론 1학년 입학하자마자 결정된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통상에 보면 1학년 1학기 끝나고 그러면서 성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러면서 나의 갈 길과 방향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는지,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면서 학과도 선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결정되는 거죠. 그 상태에 온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가 형성이 됐다? 자아 정체감이라는 게 형성이 돼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소중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자아 존중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존중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가끔 가다가 자존감이,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전잘 모르겠어요. 제가 될까요? 전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가능할까요? 전안 돼요, 뭘 해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가 말하는 속에서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더라고요. 말은 언어잖아요. 언어를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그 언어가 음성이 다른 사람한테 귀에 들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 귀에 그 음성이 들어가는가 동시에 그게 나의 태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목표를 잘 달성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한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위기가 와도, 아, 괜찮아. 나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결국 뭐냐? 그 밑바탕에는 뭐다? 자기에 대한 자아 존중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타인의 어떤 평가에 긍정적으로 이제 수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업 만족이나 동료들과 관계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게이 자존감, 자아 존중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요세 가지 용어는 굉장히 잘 나와요. 다섯 가지 중에서도 요세 가지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요세 가지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중요하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자, 성격. 성격이라는 뭐냐? 개인을 어떤 특정 짓는 일관된 행동 양식이에요. 즉, 사회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개인을 특정 짓는 일관된 행동 양식. 이것만 키워드 외워버리세요. 개인을 특정 짓는 일관된 행동 양식을 우리는 성격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의 기분, 태도, 의견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대인 관계에서도 드러나며 이는 직업에 대한 어떤 적응력, 직업에 대한 적응력을 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성격은 직업에 대한 적응력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성이에요. 적성이라는 것은 특정 영역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잠재적인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특정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뭐다? 잠재적인 가능성. 잠재적인 가능성을 우리는 적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직업 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직업 성취도를 높이며 직업 생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에 맞는 것을 우리가 선택한다면은 그 안에서 성취도도 높고 뭐할수 있다? 성공할 가능성도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어떤 직업에 얼마만큼 그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주요 원인이다. 아, 저 사람이 저 업무를 수행했을 때, 성공할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적성에 딱 맞았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흥미는 뭐냐? 어떤 일이나 활동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뭐? 관심과 좋아하는 경향이에요. 경향. 요 키워드, 관심이나 좋아하는 경향을 우리는 흥미라 그래요. 그러니까 관심이나 좋아하는 경향이니까 뭐예요?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직업에 대한 뭐 만족도 하고 굉장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 직업의 만족과 행복감을 주는 요인이다라는 거죠. 흥미는 뭐다? 만족과 행복감을 주는 요인이다라는 거. 적성은 뭐다? 성취도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적성에 맞으면. 성격은 뭐다? 적응력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방금 설명한 부분 여러분 잘 메모해 놨다가 성격, 개념, 키워드, 적성, 개념, 키워드, 흥미, 개념, 키워드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암기하세요. 반드시 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높다라는 거. 자, 여기서 특히 흥미를 알아보는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흥미를 알아볼 수 있대요. 그래서 보통 검사지나 이런 데서 이제 종합해서 본다면은 항목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속성, 일에 대한 관심에 대한 지속, 얼마만큼 일시적인 기분에 대한 흥미인가, 아니면 오랜 시간을 검토한 사안인가라는 거, 이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독립성, 그일 자체로 흥미를 느끼고 있는가라는 거. 그 다음에 진실성. 그 일을 위해서 치를 노력과 시간, 실패 가능성의 대가를 치르는가. 그 다음에 뭐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서 좋아하는 모습 보고 흥미를 느끼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좋아하고 있고 이런 것들하면 진실성이 있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세 가지가 만족되었을 때 실제로 그거에 대한 흥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흥미를 좋아하는 일을 할까? 아니면은 나한테 적성에 맞는 일을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둘 중에
할때 뭐, 둘다 어떤 것이든 좋아요. 둘다 만족하면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적성에 맞는 걸 해서 거기서 성취를 맛보고 그 성취를 통해서 내가 어떤 벌어들인 소득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흥미로운 것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직업적 성공을 위한 진로 결정인데 이 진로 결정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수 있어요. 개인적 요인, 그다음에 사회적 요인이 있죠. 우리가 진로를 결정할 때내 스스로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개인적 요인을 보게 되면 적성에 맞는가, 성격에 맞는가, 뭐 직업 흥미가 있는가, 가치관.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대학원 졸업했는지, 대학 졸업했는지, 고졸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쵸? 그다음에 신체적 조건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거는 뭐 말로 드러내진 않지만은 나는 알고 있어. 나의 어떤 신체적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파일럿이 되려고 하는데 내가 뭐 어렸을 때, 심장마비 수술, 뭐 심장 수술을 좀 받았다든가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다안 되잖아요. 그런 신체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수술한 자국 있고 이런 데면 안 되잖아요. 그런 큰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진로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별도, 근데 성별은 좀 많이 깨지고 있죠. 예전에는 뭐 군인 하게 되면 여자들은 군인 하게 되면은 야, 그 말이 돼? 이랬었는데 지금 어때요? 저희 학교 학생도 이번에 여군 부사관으로 갔는데, 그렇게 이제 성별에 대한 것들은 많이 좀, 없어지는 것 같고, 대신에 신체적 조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이런 것들이 개인적 요인에 해당해요. 진로를 결정할 때. 그다음 사회적 요인으로 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데, 가정환경, 학교환경, 직업세계 변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가정환경, 가정환경은 경제적인 어떤 수준, 우리의 집에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이라든가, 부모의 기대, 심리적 환경, 이런 것들이 진로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면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뭐 제빵사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공무원 하길 굉장히 원해.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 환경에서 진로 결정의 요인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학교 환경. 학교 환경은 친구의 어떤 진로라든가, 선생님의 지도, 졸업생의 지도, 이런 걸, 진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이런 걸 하고 싶어 해. 나는 난데, 괜히 또그 친구 따라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이제 선생님의 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애를 객관적으로 잘 보게 되고, 애의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애의 흥미라든가 적성을 잘 파악한 다음에, 효과적으로 잘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으로서. 저도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선생님을 찾아가서 많은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있다면은 그 선생님한테 가서,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하면서 결정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 사회적 요인이 해당한다라는 거, 학교 환경도. 그다음 직업 세계의 변화도 무시 못하죠. 직업 구조가 변하잖아. 지금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서부터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아, 최근에요. 제가 저희 집 앞에 큰 은행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주 거래하는 은행인데,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야. 온라인으로 다 이제는 은행 업무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집 앞에 있는 그 지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에 찾아가야 되는데, 아주 먼 거리까지 가게 된 거죠. 이런 것처럼 어떤 직업 구조에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도 역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노동인구에 대한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인구에 대한 변화. 지금 생산 가용 인구들이 뭐 줄어든데 앞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향후 20년 뒤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옆에 주변 인접, 우리보다 먼저 이런 걸 겪은 일본이라든가, 그냥 주변국, 선진국들의 어떤 사례들을 좀 보면은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접하면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진로 장벽이라는 건 뭐냐면 진로를 선택하거나 이제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역할 행동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장벽이라는 거예요.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장벽들이라는 거죠. 그 내적 요인으로 본다면은 스스로에 대한 요인인 거예요. 아, 자신감의 어떤 결이라든가, 그다음 성적이라든가 능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든가, 난 부지런하지도 않고 끈기도 없어. 그래서 하기 어려워. 뭐 이런 것들. 의욕이 안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적, 개인적 요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진로

좀잘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집착해서 그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무 자기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떤 외부적 요인, 이런 외적 요인에 대해서 너무 고려하지 마세요.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특히 많은 학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우리 집이 형편이 이래서요, 저래서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로. 중요하지 않고, 그거는, 그건 나중에 생각할 거고, 내가 가지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안될것 같다는 생각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 나왜그 생각했을까? 별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하지 마. 그런 생각 할 시간에 한 문제 더 풀어봐요.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게 바로 뭐라 그랬다? 두 글자로 태도야,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가? 그게 성공을 부르는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조아리의 창.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것이 이제 조아리의 창인데, 이 조아리의 창도 계속 출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매번 출제되고, 매번은 아니지만은 1년에 모평이든, 아니면 본수든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봐놔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아리의 창은 미국의 심리학자 두 분의 이름의 합성으로서 조아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보이고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심리학 이론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식 혹은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자기 이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측정해서 나의 어떤 영역이 어느 영역이 더 크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두 가지 축인데, 자신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타인이 나에 대해서 안다, 타인은 모른다. 요두 가지.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가지고 열린 창, 보이지 않는 창, 숨겨진 창, 미지의 창네 가지 분면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영역이 이 영역이 커. 열린 창이 이렇게 영역이 커. 이게 좀 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열린 창이 큰 경우. 열린 창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열린 창이 엄청 큰 열린 창이 엄청 큰 영역에 내가 해당한다. 측정 결과 이러이 크다. 그럼 나는 열린 창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타인도 나를 잘 아는 그런 영역이 바로 열린 창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출제한다면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낼수 있겠죠. 아, 이거는 열린 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찾으라는 거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자,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열린 창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나에 관한 정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창이 넓을수록 대체로 인간관계가 뭐하다? 원만하고 자기 표현을 적절하게 잘하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활발한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거겠죠. 그쵸? 열린 창. 나는 이러한 어떤 영역에 더큰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창이에요. 나는 모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에 관한 것들이에요. 특히 말투라든가 습관이라든가 독특한 버릇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버릇 같은 경우 어떤 습관이나 이런 거 보면은 나는 몰라 그냥 평상시대로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 저는 어떤 습관이 있구나, 어떤 독특한 버릇이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창이 넓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 솔직하고 자기 주장을 잘하지만 지나칠 경우에는 다른 사람 입장이나 반응에 둔감해서 독선적이거나 혹은 눈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좀더 알아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숨겨진 창. 숨겨진 창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알아. 감춰진 영역인 거죠. 숨겨진 게. 그래서 감춰진 자아가 가장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나 동기, 감정을 자신이 잘 알고 있으나 누구에게? 타인에게는 의도적으로 감추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되게 경청도 잘

라고 막, 이야기, 그랬구나, 그랬네, 그랬구나, 어떡하냐. 이러는데, 정작 가만히 지나고 나면, 쟤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이런 거 있죠. 자신의 얘기는 잘안 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 영역이 큰 거죠. 내면적으로는 좀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지애창. 미지애창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 모르는 정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좀 인간관계에서도 소극적이고, 혼자 있는 걸또 좋아해.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좀 고립감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이창이 넓은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인간관계의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영역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은 잘안 계시겠죠? 예. 그래서, 내가 이 영역에서 좀 혼자 있길 좋아하고,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하고, 이렇게 혼자 있기 좋아한다면 좀더 노력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의미죠.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좀, 영역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고, 이런 내용이 돼요. 수능 실전 문제 1번부터 살펴보겠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 제시문 속에서 있잖아요. 답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사실 그 용어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시문 속에서 답을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참 많다라는 거알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다음 대화에서 가 나에 들어갈 직업적 성공에 필요한 요소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러분, 직업적 성공을 위해 갖춰야 할 필요 요소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개인적 측면에서 일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뭐뭐뭐가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탕으로 뭐뭐뭐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있다 그랬죠. 개인적 측면이야 쉽게 이거 사회적 측면 같은 경우는 이 사회 구성원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배려라든가 나눔, 그 다음에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사회적 측면에서 이제 요구되는 것들인 거죠. 기여. 가에는 자기 극복, 긍정적인 사고 등이 있다. 맞죠, 이거는. 이런 것들이 개인적 측면에서, 내 개인적 측면에서 때 스스로 극복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태도가 직업적인 어떤 성공을 부르는데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 다음에 나에는 도전정신, 시간 관리 등이 있다. 요거는 어디에 해당할까? 이거는 개인적 측면에 해당하겠죠. 그쵸? 개인적 측면에 해당한다는 거. 나는 뭐야? 사회적 측면이기 때문에. 사회적 측면은 어떤 거라 했어요? 사회생활 속에서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배려, 나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그다음에 뭐 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 해당한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디귿, 가와 나를 바탕으로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고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직업적인 성공을 부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거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생애 발달 단계의 직업적 성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심리학자 에릭스는 이 시기에는 친밀감이 필요하며 이를 원한다고 한다. 이 시기의 친밀한 관계는 타인을 이해하고 깊은 공감을 나누는 수용력에서 발달한다. 에릭스는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키워드 있었죠. 뭐였어요? 자아 정체감. 그 자아 정체감은 우리가 헤비거스트의 발달 단계에 따르면 어디에 해당한다 했어요? 자아 정체감은 청소년기죠. 친밀감은 바로 성년기다. 친밀감 대그 위기로는 고립감이라고 있었죠. 그쵸? 그래서 친밀감은 성년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년기에 대한 얘기죠. 자, 에릭슨 이 시기의 친밀감은 자신의 정체감과 다른 사람의 정체감을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한다. 자, 희생과 양보가 요구되는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이 시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발달 과업이라고도 할수 있다라는 거. 이 시기를 거치며 사람들은 진정한 우정, 안정된 사랑, 결혼의 지속을 포함하는 관계가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어느 시기가 어느 시기? 성년기. 그러니까 성년기에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죠. 1번,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경력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게 정답이잖아.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경력에 대해서 관련된 그 기술 자격증들의 취득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1번이 정답이네. 그죠? 2번, 직장에서의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장 리더십 교육을 수강하도록 한다. 부장 리더십, 부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높은 직급이잖아. 언제쯤에 해당해? 중년기잖아. 그래서 지도력을,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우리는 중년기잖아. 그래서 2번은 중년기에 해당돼. 선생님은 지금 헤비거스트의 그 시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문제를 헤비거스트와 연계시켜서 공부하는 필요하다. 왜? 헤비거스트가 중심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직업생활에서 출제 빈도로 볼 때. 그다음 3번, 재취업을 하거나 자신의 역할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도록 상담해주는 프로그램. 재취업을 하거나 자신의 역할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 이거 헤비거스트의 노년기에 나오는 발달과업 중 하나죠. 그죠? 그래서 얘는 노년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알수 있죠. 성년기가 아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정답은 1번이에요. 직업적 성공을 이루는데 필요한 태도를 갖추기 시작함으로 직업 가치관 검사를 실시한다? 그거 어디겠어, 당연히. 청소년기지.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도록 장인정신을 가진 직업인의 사례를 설명한다. 이건 어느 시기일까? 얘는 중년기지. 중년기. 그래서 3번은 청소년기, 4번은 청소년기, 5번은 중년기다. 정답은 1번. 1번이 성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헤비거스트의 발달 단계 과학과 관련된 직업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잖아. 근데 제시문은 뭐야? 에릭슨에 대한 내용으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 나머지 학자들에 대한 에릭슨 말고 뭐 슈퍼라든가 다른 학자들, 긴즈버그라든가 이런 학자들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시문을 제시하고 그게 어디와 연계시켜서 헤비거스트의 세계 발달 단계와 연계시켜서 답을 찾는 형태의 문항. 이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출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은 수능 준비를 차곡차곡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창업자 특강에서 알수 있는 성공한 직업인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제시문을 보고 제시문 내용 속에서 찾으면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굉장히 쉬운 문제야. 자, 저는 세계 여행을 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재료로 잼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를 창업하였대요. 좋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해서 했어. 자, 그러나 창업 후 초기에 불안정한 수익 구조, 반복되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 위기가 왔네. 좋아하는 걸 했고 또 위기가 왔어. 하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시도하고 이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노력했네. 개선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패키지 디자인을 8번이나 바꾸며 요구와 피드백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생소한 잼들을 연구해 새롭게 개발한 레시피를 SNS에 공개하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아, 이 위기를 어떻게 했어? 뭐 레시피나 이런 것들 개발해 가지고 새롭게 개발해 가지고 극복했지. 그러니까 어떤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창업을 했고 위기가 왔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라는 뜻이죠. 자, 소비자 및 잼의 매니아들과 교류하며 지지를 확보하여 브랜드를 지금과 같이 성장시키게 되었습니다라는 거. 1번, 소명의식이 나타나 있다. 이 글에서 소명의식 나타나 있어. 소명의식은 뭐야?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자신이 맡은 일이 하늘에서 어떤 부름을 받아서 맡겨진 일처럼 여기는 것을 우리가 소명의식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이 일을 맡겨놓은 것처럼 느끼는 것을 우리가 소명의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용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명하면 이렇게 외워버려. 좀 내가 좀 편법인데 이렇게 외우면 좀 좋아. 소명은 하늘. 이렇게 외우면은 나중에 뭐하고 안 헷갈리냐면 뒷부분에 천지의식이라 나와. 천지의식하고 소명의식이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해. 그래서 이렇게 해요. 소명은 하늘. 이렇게 외우면 된다라는 거. 이 소명의식에 대해서는 안 나타나 있어. 여기에. 소명의식이 되려면은 내가 이 제시문에 어떻게 문장이 구성되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한

하늘에서 어떤 주어진 것처럼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이 제시문 속에 나타나. 근데 그런 게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기억은 여기 안 나타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실행하였다. 위기에 직면했잖아. 이게 불안정한 수익 구조, 반복된 규제 어려움, 그 위기했어. 그거 어떻게 극복했잖아. 그치? 그 문제를 인식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 갔잖아. 그래서 니은은 맞는 답이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 그 내용이잖아. 이게 지금 디귿에 대한 내용이잖아. 니은 디귿에 대한 내용이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수능에서 나왔나 나와. 그러니까 제시문만 잘 읽어서 그 지문을 해석을 해서 우리가 찾는 문화. 물론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제시문만 잘 파악하면 된다라는 거. 자, 3번 문제 해결해 봤고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4번하고 5번은 세트 문항이야.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세트라 그래. 그러니까 제시문을 하나 주어지고 문제를 두 문제를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 제시문 하나 가지고 두 문제를 푸는 문제를 우리가 세트 문항이라 그래요. 자, 4번과 5번. 다음은 수행평가 보고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자, 주제는 생애 발달 단계 및 직업 탐색이야. 자, 추상 가는 발달 단계인데 이 가를 찾아야겠지 먼저. 추상적인 사고 및 가설 연역적 사고 가능한 시기야. 그지? 그다음에 부모로부터 서서히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 여기까지만 가도 여러분이 어느 시기인지 알겠지? 성장의 속도가 급격해지는 성장 급등기래. 자, 거기서 핵심적인 키워드. 청소년 하면은 뭐야? 자아 정체가 매어버리라 했잖아. 결국 뭐야? 가는 무슨 시기? 청소년기라는 거. 청소년기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아, 청소년기에 대한 내용이구나를 가지고 이제 4번과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위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알수 있는 생애 발달 단계 가의 직업적 성공을 위한 준비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여기 지금 시기가 무슨 시기라고? 청소년기다라는 거 우린 찾았어. 청소년기에 대한 직업적 성공을 위한 준비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선택해보죠. 기억,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면서 자기계발을 꾸준하게 한다?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면서 자기계발을 꾸준히 하는 시기는 언제야? 성년기잖아, 성년기. 그치? 그래서 기억은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알고 진로계획을 수립한다? 이거 당연히 청소년기에 해당하겠다라는 거. 디귿, 일과 사회. 경제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해하는 거잖아. 일과 사회, 그다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니까 청소년기 이걸 이해해야겠지. 역할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여가 생활을 통해서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거 어느 시기? 노년기잖아, 노년기. 그럼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아까 그 제시문에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자아정체감, 흥미, 적성과 관련된 거지. 자, 위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개인 특성,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기역은 개인을 특정짓는 일관된 행동 양식이다. 기역은 뭐였어? 자아정체감이잖아. 개인을 특정짓는 일관된 행동 양식. 뭐라고 했어? 성격이라 그랬잖아, 성격. 그러니까 이거 틀린 답이지. 이 성격에 대한 건데 기억은 자아정체감이잖아. 그치? 2번. 기억의 예시로는 성우에게 개성적인 음성이 있으면 직업생활의 만족도가 높다? 이거는 자아정체감하고는 별개야. 이거는 어떤 개성적인 음성이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대한 거잖아. 이거는 신체적 조건과 관련된 거지, 이거는. 개인의 어떤 신체적 조건과 관련된 거지. 이거는 이거를 우리는 자아정체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3번. 니은은 특정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잠재적인 가능성이다. 자, 니은은 뭐였어? 니은은 흥미였지. 흥미라는 것은 관심하는 경향이라 그랬잖아. 잠재적인 가능성 하면은 뭐라 했어? 적성이지, 적성. 적성. 그러니까 이거는 니은은 흥미인데 그다음에 이거는 적성이기 때문에 답이 틀렸다는 거죠. 디귿. 4번. 디귿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있는 마음이야. 디귿은 뭐야? 적성. 적성이 아니지, 이거는. 이거는 자아 존중감에 대한 거지. 소중한 존재라고 믿는 마음이니까 자아 존중감과 관련되었다라는 거. 자, 니은은

0: 흥미는 뭐야? 흥미지. 흥미는 디귿, 적성에 비해 능력과의 관계는 적지만 직업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직업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야? 흥미잖아. 그래서 흥미가 직업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말 아니야. 그 정답 몇 번? 5번이지. 5번.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할 때 개념, 그다음에 키워드, 그것만 알고 있었으면은 잘 외웠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5번 문제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 5번 문제 같은 형태로 수능에서 출제 자주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출제되고 있구나. 개념적인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기사에서 나타난 주인공의 직업적 성공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1980년 전통시장 한 켠에서 시작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기업으로 자리하게 된 세모세모 김의 대표 A씨는 직접 만든 김의 맛과 품질을 자랑한다. 자, 매일 들깨를 직접 갈고 간수를 뺀 천일염만 고집하며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름을 붓거나 소금 뿌리기, 굽기 등 제조 과정에서 자부심을 강하게 느낀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원칙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품질에 대한 고집과 정성이 결국 우리의 경쟁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에 대한 거야? 이한 곳에서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잖아. 결국 뭐야? 이런 걸 뭐라 그래? 장인정신이라고 하지. 장인정신에 대한 거야. 장인정신. 직업적 성공 요건 중에서도 장인정신에 대한 제시문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1번, 진로 장벽을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진로 장벽에 대한 부분 없어. 이거 하다가 뭐 어떻게 막혀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됐는데, 이거, 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였다? 그런 얘기 없잖아. 그래서 아니라는 거야. 자,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직업을 선택하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잘하는 직업? 이건 뭐는 흥미와 관련된 거잖아. 근데 여기 어디에도, 이거는 뭐 좋은 문장이긴 하지만 실제 이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 이 기사에 나타난 걸 찾으라는 거잖아. 이 기사에서는 이 흥미와 관련돼서는 나타나 있지 않아. 나는 김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게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흥미도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지. 3번. 장인정신을 가지고 마틴을 책임감을 다했다. 그치. 3번이 정답이네. 정답은 3번. 장인정신이니까. 4번.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나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베풀었다. 사회적 어떤 가치 실현에 대한 베풨다는 얘기가 없어. 예를 들면 김을 갖다가 매달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했다. 이런 이유는 없잖아. 직장 생활에서 엄마는 대인관계, 예? 협력해. 직장 생활은 관계 없지. 직접 창업하고 이제 김을 해서 장인정신을 가지고 40년 동안 운영해 온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지.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됨을 알수 있다. 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강도 마쳤고, 나머지는 이제 뒤에, 4강에서 한꺼번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용어들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 조화리의 창, 이두 가지는 이 3강에서 여러분이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 1쪽터와 함께 알아보는 가을철 야생 진드기 감염병 예방 방법. 첫 번째,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을 입어 진드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세요. 두 번째, 벌초와 등산 같은 활동을 할 때는 해충 기피제를 뿌려 미리 대비하고 야생동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야외에서 사용한 돗자리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햇볕에 말려 소독해주세요. 네 번째,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하고 몸은 꼼꼼하게 씻어내세요. 야생 진드기 감염병 예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가을을 즐기세요.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연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수능 빌드업 통합사회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5강으로 만났습니다.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문제풀이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빠르게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연환경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우리 두개 공부했었지? 기후랑 지형이 각각 미치는 영향들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기후랑 관련돼서는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한대기후, 냉대기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봤었고요. 지형은 산지, 평야, 그리고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특수한 지형이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한번 우리가 자연재해랑 연결돼서 같이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자연환경과 인간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선생님 문제풀이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다 맞춰야지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혼자 풀기 보다는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요. 응, 나랑 같이 풀어. 왜냐면은 이 문제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고요. 우리가 개념에서 보지 못했던 자료들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문제 풀면서 아, 이 내용이 또 새롭게 배울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도 빌드업할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안타,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도 빌드업을 해나가는 거다. 새로운 내용을 또 배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문제풀이 교재 20쪽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다음은 학생이 정리한 두 지역의 위치와 기후 자료래. 얘들아, 위도를 살펴보니까 위도는 사실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그리고 바다와의 최단 거리도 한번 살펴보니까 두 지역 모두 다 바다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야?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 그리고 최난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의 가와 나 지역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연 강수량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도도 비슷하고 바다와의 최단 거리도 둘다 바다와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온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해발 고도 때문이겠죠. 일반적으로 해발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균 기온은 떨어지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열대 기후 지역의 경우에는 열대 지역의 고산지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온난한 상춘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것도 공부를 했었던 거였죠.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문제 먼저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2번 문제 보고 좀 당황했을 거예요. 2번에서 가 지역이 어디인지는 그래도 비슷하게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지역이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보자마자 여기는 어디야? 막 이러면은 여기 씨는요, 그레이트 디바인딩 산맥 근처의 지역이에요. 막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레이트 디바인딩 산맥이야라고 바로 맞추지 못해요. 우리 빌드업인데 이거 어떻게 맞춰?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위치 정도만 눈에 파악하시고요. 기후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만 눈에 파악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가가 어떤 기후의 특징을 보이는 건지, 그리고 이 기후의 특징을 보이는 곳이 어디인지 찾으실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괜찮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이 지역의 주민들은요,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순록 가죽을 겹쳐 입은 만든 옷을 입는데요. 그러니까 털이 안쪽으로 가기 위해서 보온성을 극대화했대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춥구나 알수 있습니다. 또한 술록의 다리 가죽을 제작해서 방수와 방한, 추위에 방어하기 위한 기능을 동시에 갖추었대요. 또한 때감이 부족하고 영양소가 실제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날것으로 먹기도 하고요. 비타민 보충을 위해서 술록의 피를 마시는 독특한 식문화도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개념 공부할 때 미처 보지 못했던 내용이니까 지금 같이 또 살펴보는 겁니다. 또한 이동해서 생활하는 유목, 떠돌아다니며 기른다라고 얘기했었죠. 또한 이동 생활에 맞춰서 나무 지지대에 술록 가죽을 덮어 만든 춤이라고 하는 텐트 형태의 가옥 에 거주한대요. 그이 내용들을 모두 다 종합하면은 어느 기후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대 기후 지역인 거죠. 한대 기후 지역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춘두라 기후 지역이다라는 내용 우리가 술록 등등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한대 기후 지역, 춘두라 기후 지역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그렇죠. 바로 A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A라고 볼수 있었고요. 우리 나머지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는 몽골 일대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스텝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일단 스텝 기후 한번 복습해 볼까? 어디 주변에서 사막 기후 주변에서 나타나는 스텝 기후. 그래서 스텝 기후의 경우에는 연 강수량이 250mm에서 500mm 미만이기 때문에 풀이 좀 자란다. 그래서 유목이기 때문에 이동식 천막, 몽골 일대에서 그래서 스텝 기후 지역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C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그레트 디바인딩 산맥 서쪽의 지역인데 여기서도 스텝 기후 지역이라고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D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요, 캐나다 대서양 인근입니다. 여기는 냉대, 습윤 기운이라고 찾을 수 있었고요. 마지막 E의 경우에는 열대 우림, 즉 아마존 일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이 어디에서에 위치하는 어느 기후 지형인지 정도만 일단은 눈에 익혀두세요. 중요한 건 한대 기후 지역, 툰두라 A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우리는 빌드업으로 매우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통 가옥이 주로 분포하는 기후의 특성이래요. 주변을 보니까 열대 우림이랑 비슷한 모습 찾을 수 있고요. 이 가옥 경사면이 매우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개방적인 구조고요. 가장 큰 특징, 땅에서 떨어져 있는 고상 가옥입니다. 어디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렇죠.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찾을 수 있겠죠? 자, 이 지역 기후 특성으로 오른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거는요? 내리는 비보다 증발량이 많은 건 그치, 건조 기후 지형의 특징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최한월 평균 기온.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두세요. 다시, 열대 기후 지역은 가장 추워 봤자 쉽게 평균 기온이 18도인 거예요. 18도 이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대기후 지역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주민들이 전신을 가리는 옷을 주로 입는 거는 건조기후 지역 중에서도 사막기후 지역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뭐였어요? 고상 가옥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어떤 가옥인지 나와 있지 않더라도 땅에서 떨어져 있다. 경사가 급하다. 개방식 가옥이다라는 점을 통해서 연중 기온이 매우 높고, 그러니까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구나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빌드업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더 설명드리면은, 이러한 전통 가옥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찾으세요! 라는 식으로 이번에 나온 지도와 함께 이 그림이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 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 2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고요. 4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문제는 지형과 인간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가는 주로 대하천에 분포하는데
대하천 주변을 분포하면서 농업에 발달하고 인간 거주에 매우 유리하고 대체로 인구 밀도가 높대요. 대하천 주변에 분포하기 위해서는 물이 흐를 수 있어야겠죠? 자, 또한 교통로와 건물 및 각종 산업시설의 건설에 유리하며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지 지역에서는 힘들죠? 평평한 어느 지역? 평야 지역에서 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형은 평야 지역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나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어업과 양식업, 농업이 발달했으며 지형경관이 수려한 곳은 관광산업이 발달한대요. 원료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에 유리하며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니까 여기는 어디? 바로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해안 지역이라고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우리 해안 지역에서 관광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거, 해식에, 뭐지? 파도의 침식작용에 의해서 암석이 깎이면서 발생한 경관, 그리고 모래사장과 같은 사업인 등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에 유리했다라는 것도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가 급하고 해발고도가 높아서 인간 거주에 불리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밭농사를 짓거나, 여기서 밭농사를 짓는 이유 뭐였지? 논농사를 지으려면은 담수, 물을 담가두고 있어야 되는데, 물을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산지 지역은 당연히 담수가 어려우니까 밭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면서 살아가고요. 지하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는 광업이 발달하고 경관이 수려한 곳에서는 예를 들면 스키장 같은 거 만들면서 관광 산업이 발달하기도 한다. 다는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죠. 산지 지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었죠. 따라서 평야, 해안, 산지 지역에 해당이 되는 정답은 4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요 정도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 풀어내실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개념 한번더 복습해 보면서 평야, 해안, 산지 지형 공부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특수한 지형으로 카르스트 지형 등등을 공부했구나라는 것까지 한번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는 특수한 지형이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지형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문제를 통해서 같이 개념 공부하자라고 얘기했었죠. 석회화 단구 지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석회화 단구 지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바로 여기죠. 석회화, 이거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렇지. 탄산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석회 동굴, 탄산 칼슘과 빗물, 지하수 등등이 만나서 녹는 용식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석회 지형.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 서남부 데니즐리에 위치한 파묵칼레는요, 자연이 만든 경이로운 목화의 성이래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온천수에는 탄산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탄산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물질 분필에 비유 들어서 설명해 줬어요. 학교에서 분필로 이렇게 칠판에 선생님들이 쓰시는 경우에 잘안 지워지고 가루 날리면은 물로 지워서 녹이는 것처럼 탄산 칼슘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갖고 있다. 설명드렸었죠. 이 물이 지표면으로 흘러나와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 탄산 칼슘이 고체 형태로 가라앉아 층층이 쌓이게 된대요. 이래서 석회화 단구지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묵칼레의 상징은 푸른 물을 머금은 하얀 테라스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내용과 관련된 옳은 설명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억은 카르스트 지형에 해당한다? 그렇죠.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카르스트 지형 뭐였죠? 석회암이. 빗물이라든지, 지하수를 만나서 용식작용이 일어나는 것. 이걸 우리는 바로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해서 특이한 자연 경관으로 공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칼슘은 석회암의 주성분이다. 그렇죠. 옳은 설명이 되겠죠? 니은, 옳은 설명. 마지막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디귿. 여기서 나온 물은요, 염도가 높아 식수로 이용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자, 일단 염도가 높아 잘못된 설명입니다. 염분은 매우 낮습니다. 염분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 석회물질, 계속 석회물질 헷갈리면은 뭔가 이게 남는다. 분필가루 같은 그런 비슷한 것들이 남는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물에 석회물질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이거 마실 수 없겠죠. 왜냐? 석회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뒷부분은 옳은 설명이지만 앞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거. 따라서 식수로 이용하기 어렵지만 염도가 높지 않다. 염분은 거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이러한 석회화 단구 지형, 카레스트 지형이다. 석회암이 탄산칼슘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빗물과 지하수를 만나 용식작용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이 그래프 처음 봐요. 저 이런 자료 처음 봐요.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재가 뭐예요? 우리 나랑 같이 하고 있는 게 뭐야? 바로 수능 빌드업이죠. 점점 수능에 어떤 자료가 나올지 우리가 예측해 보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봤던 자료가 나오면 너무 좋겠지. 근데 수능에서는 아마 높은 확률로 우리가 처음 보는 자료가 나올 거예요. 처음 보는 자료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추론하는 능력을 아마도 수능을 출제하는 분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고도 어떤 현상과 연결이 되어 있을 건지 한번 추론해보는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과 미국 항공우주국의 자료에 따르면요, 1975년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은 10년당 평균 0.2도씩 상승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래프는요, 지구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연대별 평균 기온의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기온의 상승폭이 점차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래프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연대별로 평균 기온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하는 폭이 점점 더 가파르게 변하고 있다.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 찾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변화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를 알려면은 지금 이 현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되는 거겠죠. 이 현상 바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입니다. 자, 우리 지구 온난화 현상이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골라주면 되는 거겠죠? 침수로 인한 기후 난민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옳은 설명이죠. 왜? 자, 우리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빙하가 녹습니다. 이 녹은 물이 바다로 유입이 되게 되면은 해수면은 상승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은 상대적으로 해발 고도가 낮은 저지대의 섬나라 국가의 경우에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되는 기후 난민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해 해빙. 얘들아, 해빙이라고 하는 건 빙하잖아, 쉽게. 바다의 빙하의 면적이 확대될 거라고? 아니죠. 오히려 해빙이 높겠죠. 그래서 해빙 면적은 오히려 축소될 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2번, 잘못된 설명. 3번, 극지 및 고산식물의 서식지. 얘들아, 우리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경우에는 생물의 서식 범위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따뜻한 나라에서 사는, 따뜻한 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식물의, 아열대 식물의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 범위가 넓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식물의 경우에는 점점 고산지대로 고산지대로 고위도로 고위도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고산식물의 경우에는 그 서식지가 오히려 축소되게 되는 거겠죠? 3번 잘못된 설명. 4번, 네덜란드의 튤립 축제 시기가 늦추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네덜란드의 튤립 축제 시기까지 제가 어떻게 아나요? 네덜란드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 번만 조금 요거는 추론을 해보세요. 자, 지구 온난화 현상이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야. 지구가 쉽게 말하면은 뜨거워지고 점점 더 더워져. 그 말은 봄이 천천히 올까? 봄이 빨리 올까? 봄이 더 빨리 찾아오겠죠. 봄이 빨리 찾아온다. 꽃이 더 빨리 필 거예요. 그럼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꽃인 튤립 축제 시기는 더 앞당겨지겠죠. 왜? 봄은 더 빨리 찾아올 테니까. 그래서 4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되셨죠?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란드, 우리 그린란드는요, 북극해 주변 인근의 지역입니다. 빙하가 녹게 되면은요,
북극해를 감싸고 있던 얼음 덩어리가 사라지게 돼요, 점차. 북극해가 개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빙하가 녹게 되면은 인간 거주 가능 지역이 축소되게 되는 게 아니라 북극해 개방으로 인해서 오히려 확대될 수 있겠죠. 따라서 6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저 이러한 자료는 또 역사적인 자료 처음 봐요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자? 처음 보는 자료도 익숙하게 우리가 만들기보다는 처음 보는 자료에 당황하지 말자.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우리 중종 20년 2월 20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힌트가 되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내렸대. 형제는 삼사척이 쌓였고 산골짜기에는 한 길이나 되었대. 사람과 가축이 많이 얼어 죽었대. 그리고 두 번째. 양양군에서는 땅이 갈라지고 물이 솟구쳤으며 바닷물이 요동치며 끓어오르는 것이 마치 조수가 물러가는 모양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것은 근거에 없었던 일로 지붕의 기어가 모두 날아가고 아름드리 나무의 뿌리가 뽑혔습니다. 심지어는 종묘안과 사직 가운데도 넘어진 것이 많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제일 첫 번째, 가에는 무엇이 들어갈까? 이것이 내려서 쌓였고 사람들이 얼어 죽었대. 그러면은 폭설, 즉 대설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물이 솟구쳤다. 땅이 갈라졌다? 그렇지. 지진이라고 하는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지붕 기어가 모두 날아가고 나무의 뿌리가 뽑힐 정도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태풍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료 보고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내용을 찾아주시면은 오히려 더 수월하게 문제 풀수 있다는 거 2번 문제를 통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프랑 친해지는 과정이고요. 우리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 이제 수능 빌드업이니까 하나 여러분들한테 힌트 드릴게요. 요런 거잘 봐야 돼. 가나다가 각각 무엇인지 이렇게 힌트를 주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 힌트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연습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힌트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힌트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과연 어떤 자연재해를 접근해야 될지 감이 잘안 와. 근데 자연재해 중에서 대설, 태풍, 호우라고 범위를 좁혀주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일단 우리 1월부터 12월, 그리고 이때는요, 표가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봐야 돼요. 자, 우리 가로축을 살펴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리고 세로축을 살펴보니까 각각 나타난 발생 횟수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어느 부분이냐면요. 6월, 7월, 8월에 특히 7월에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얘들아, 6월, 7월, 8월 어느 시즌이에요? 그렇지,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에 이로 인한 발생 횟수가 많이 나타났다. 셋 중에 뭘까요? 대설일까요? 아니겠죠. 장마철 6월, 특히 7월에 많이 발생한 거니까 바로 나는 호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 한번 찾아볼까요? 얘들아, 다는 가장 이렇게 진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분이죠. 11월, 2월, 그리고 1월에 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다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겠어? 그렇지, 바로 대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 태풍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동식 저기압. 진짜?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볼게요. 가해 2015년에서 2014년 누적 피해액은 경기도가 제주특별자치도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자마자 또,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래프에는 지역별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2015년에서 2024년까지의 누적치가 매달로 쪼개져 있잖아요. 월별 발생 횟수인 거지 지역별 발생 횟수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이렇게 차근차근 추론해 보세요. 이것도 우리 빌드업 연습이니까. 얘들아, 가는 일단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였어? 태풍에 해당이 되는 거였어. 여러분, 태풍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위도에서부터 저기압이 발생해서 점차 중위도로 이동하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동식 저기압이었죠. 자, 우리 이동식 저기압의 경우에는 어디를 먼저 들를까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제주도를 먼저 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일기예보 같은 거 보면은요, 태풍의 경로에 위치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제주도잖아요. 제주도를 거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지, 제주도를 거쳐서 한반도로 관통하는지, 이렇게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주도가 태풍의 경로, 태풍을 가장 처음에 맞닥뜨리는 길목에 위치했다라는 거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어디가 제주 특별자치도가 더 많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거겠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마지막 8번 문제의 정답 3번이라고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스텝 1 마무리했고요. 이제 스텝 2 개념 적용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념 적용하기에서 제일 첫 번째 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이 가옥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둥근 원형으로 해체와 설치가 용이하다. 해체와 설치가 용이하다? 이 말은 떠돌아다니면서 기르려고, 유목하려고, 이동하려고 빨리빨리 집을 만들고 좁히고, 그래서 이동에 유리하도록 이동식 천막을 만든 거구나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동식 천막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건조기후에 해당이 되는 그 중에서도 스텝 기후 지역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거였죠. 이동식 가옥. 자, 이제 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옥을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를 띄워서 지웠는데 지금 풀이 상대적으로 작게 자라고 있어요. 약간 이끼처럼 자라고 있어요. 이 말은 땅이 얼었다가 여름에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가 지열에 의해서 붕괴되고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땅을 지면에서 높이 띄웠구나. 그리고 풀이 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았구나라는 내용을 통해서 어떤 거 찾을 수 있다? 여기는 툰드라 기후 지역이구나. 툰드라 기후 지역의 고상식 가옥이다라는 내용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서 약간 뿌듯했을 텐데,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생소한 그림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그림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일단 A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요. 가 한번 보세요. 지금 요렇게 가는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 말은 A랑 B는요, 뭔가의 기준들이에요. 그 말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한 거는요, 가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스텝 기후에서 높거나 혹은 크게 나타나는 기준들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쭉 이어져 있는데 지금 C에 해당하는 기준은 나에 해당하는 툰드라 기후에서 높거나 많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거나 적게, 그리고 요 부분에 C에 해당하는 거는 스텝 기후에서는 낮거나 적게 나타나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파란색으로 요렇게 그린 부분은 스텝 기후 지역에서 높게나 많이 나타나는 거. 그 나머지는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높거나 낮게 나타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난월 평균 기온 A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툰드라 기후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1번에 A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옳은 설명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육 가능한 가축의 종류. 우리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뭐 그렇게 해봤자 뭐 익히 좀 먹고 사는 순록 정도였어요. 왜냐면 날이 춥기 때문에 연중 날이 계속 춥고 그래서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스텝 기후 지역에서는 툰드라 기후 지역에 비해서 더 사육 가능한 가축의 종류가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C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증발량 대비 연 강수량 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적다라고 하는 거는 스텝 기후의 특징. 그리고 눈이 많이 내리는 툰드라 기후의 경우에는 연 증발량 대비 연 강수량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에 1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그래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즉, 이 축에 따라서는 스텝 기후가 높게 나타나는 거, 요 축에 따라서는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기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은 앞으로 생소한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금방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사회 수업 장면 중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라, 우리 앞으로 이렇게 단서 조항 나오면 잘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간헐천, 버섯바위, 사구, 석회동굴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지형이 나오더라도, 아,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들어갑시다. 건조 지역에서 주로 발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버섯바위랑, 사구입니다. 그럼 버섯바위랑 사구는 제일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는 가랑 다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한번 가볼까? 다화라는 침식, 깎이거나 용식, 녹거나라는 방법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랑 라에 해당이 되는 거는 아직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석회동굴 들어갈 수 있겠지. 석회암, 탄산칼슘이 지하수 등등과 만나서 용식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버섯 바위는 침식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와라는 이둘 중에 하나래. 가와 다는 이둘 중에 하나래. 그럼 겹치는 게 뭐야? 다에 해당이 되는 버섯 바위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버섯 바위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다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4구는 가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석회동굴은 라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그 틈을 타서 물등이 솟구쳐 오르는 현상, 간헐천인데요. 이 간헐천은 화산 지역에서 주로 분포합니다. 이렇게 각각 가나다라를 찾을 수 있었고요. 우리 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적어볼 건데, 우리 빌드업이고 문제 푸는데 익숙해지는 거잖아.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이거 풀 때, 답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답을 여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는 예를 들면은 4구는 바람의 퇴적작용으로 형성이 됩니까? 모래사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람의 퇴적작용으로 형성이 됩니다. 예. 아이슬란드에서는 나아가 간헐천이 관광 자원으로 이용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화산 지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요. 카르스트 지형 뭐였죠? 석회암이 빗물, 지하수 등과 만나서 용식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따라서 다는 버섯 바위, 카르스트 지형 중 하나입니까? 아니죠. 카르스트 지형에 해당이 되는 거는 석회동굴이었죠. 따라서 잘못된 설명. 마지막, 라는, 라가 뭐예요? 석회동굴이죠. 아니, 석회동굴이 주민들의 교통로로 이용이 됩니까? 잘못된 설명입니다. 따라서, 네네, 아니요, 아니요, 라고 해야 돼요. 누가 제대로 옳게 설명한 거예요? 갑이, 네네, 아니요, 아니요, 라고 옳게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이번에 정답은 1번이라고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소나무 생육, 즉 소나무가 잘 자라는 지역 변화에 대한 원인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1960년대에 전체 산림의 60%를 차지하던 소나무는 2010년대는 약20% 수준으로 급감했대요. 또한 향후 100년 내에 여기 포인트네. 기온 상승으로 소나무 생육지가 더욱 빠르게 줄어들 것이래요. 기온이 상승하면서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10년 대비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는 2060년 경에는 소나무 생육지가 남한은 55%, 북한은 30%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소나무 생육지의 줄어듦이라고 살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따라서 변화로 옳지 않은 건 뭘까요? 일단 그럼 옳은 것부터 한번 찾아보자. 거꾸로 한번 볼까?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냉난방 수요 증가. 이게 왜 들어갈까? 냉난방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화석 에너지, 석탄, 특히 석유를 많이 뗀다 뜻이야. 석탄과 석유를 많이 떼서 화석 에너지 소비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니까 5번, 옳은 설명입니다. 4번, 마찬가지야.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서 산업림 면적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도 지구 온난화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수 있겠죠. 경제 성장에 따른 자동차 운행량 증가. 석유 에너지, 즉 화석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그렇지, 지구 온난화 현상의 원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번 석탄 화력 발전소의 발전량 증가 역시 화석 에너지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뭐냐면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사례들이 풍력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연물을 그대로 대체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발생하고자 하는 거예요. 태양열 에너지 같은 것들. 근데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면은 지구 온난화 현상을 어느 정도는 좀 예방할 수도 있는 거지.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일으킨 변화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이라고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3번에 옳지 않은 건 정답 1번이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스텝 2의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자연재해에 관한 안전 안내 문자래. 우리 이런 문제 보면은 바로 뭐 보자고? 여기 보자고. 대설, 지진, 호우구나. 왜냐면 우리 자연재해 굉장히 많이 봤어. 막 폭염, 호우, 대설, 지진, 뭐 열대저기압 엄청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범위를 좁혀준 거 빨리 보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 봅시다. 이것이 발생했다. 유리창 파손 및 낙하물에 주의해서. 머리를 보호하고 승강기 대신에 계단을 통해서 넓은 공터로 신속하게 대비하세요. 뭘까? 지진, 땅이 흔들리는

들리는. 자, 이제 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경보가 발령됐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붕괴 주의하고. 오케이. 그럼 비닐하우스가 붕괴된다? 뭔가 내리나 보다. 근데 이게 무거우니까 비닐하우스가 무너질 수 있나 보네. 또한 차량 운행 시 월동 장비를 착용하고. 예를 들면 이게 타이어 같은데 바퀴 그거에 막 체인 같은 거 감을 수 있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런 거 하라는 뜻이야. 안전거리 확보하세요. 브레이크 밟았을 때쭉 미끄러질 수 있거든? 얼음판에서 이건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는 거겠어? 그렇지. 대설이겠죠? 겨울철에 나타나는. 마지막, 이것 경보.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 출입을 금지한데 왜? 물이 넘쳐나나 봐. 저지대 피해 유의하고 신속히 안전한 기소로 대피하세요. 그렇다면 얘는 호우겠구나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찾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1번부터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지진은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 예를 들면은 호우는 장마철. 대설은 겨울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지진은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강원특별자치도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최근 10년간 누적 피해액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거 한번 생각해봐. 대설 어디서 피해가 더 많겠어? 그렇지. 강원특별자치도가 더 대설에 대한 누적 피해액이 많겠죠. 10년 동안. 그러니까 2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다보다 예보를 통한 예방이 용이하다고요? 아니, 1번이랑 연결시켜봐. 지진은 발생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3번 잘못된 설명이겠지. 4번 기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다와 달리 잘못된 설명이죠. 지금 나와 다 모두 다 기후적 요인이었죠. 나는 다와 달리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4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중에 우리나라 연평균 피해액이 가장 많은 것은 바로 호우. 우리가 집중호우라고도 부르는 거였죠. 따라서 정답은 4번에 5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스텝이 개념 적용하기까지 마무리했고요. 이제 마지막 스텝 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텝 3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그래프, 처음 보는 지도, 선생님 저 도저히 여기가 어디인지 못 찾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 푸는 연습하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요 스텝 3의 1번 문제 보자마자, 아, 맞다. 선생님이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거는 A, B, C가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에 하나고 그래프에서 각각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해라고 얘기했었어만 기억해도 솔직히 말하면 충분합니다. 그럼 가볼게요. 얘들아, 지금 A의 특징 봐봐. A는 일단 연강수량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매우 많습니다. 됐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연교차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됐어요? 연교차는 상대적으로 낮아. 어디의 특징이냐면은 바로 열대 고산 기후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우리 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B랑 C랑 가장 특징으로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요. C의 경우에는 7월 평균 기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 7월 평균 기온이 가장 높다라는 점과 옆에 있는 세 지점 중에 하나가 각각 지도에 표시된 지역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바로 C는 사막 기후다라고 하는 점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B는요. 우리가 지도와 비교해 봤을 때 지중해성 기후에 해당이 되는 특징이다. 연간 고른 강수량뿐만 아니라 기온의 연교차를 가지고 비교해 보았을 때 지중해성 기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번 한번 먼저 볼 건데요. B는 1월 강수량이 7월 강수량보다 많대요. 우리 B는 어디였어요? 지중해성 기후였죠? 지중해성 기후에 여름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던 거였죠? 따라서 1월 강수량이 7월 강수량보다 많다. 왜? 여름에 고온, 건조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겨울에는 온난, 다우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1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사막기후인데, 지금 사막기후에서 사바나 초원이 넓게 분포한다고?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열대 고산기후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B는 지중해성 기후, 유럽에 위치한다. 4번.
A는 B보다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멀다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지금 열대기후예요. 열대기후는 주로 적도 지역에서 분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오히려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A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지금 열대 고산기후였잖아요. 따라서 C는 A보다 해발 고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정답 빌드업 1번에는 1번! 이라고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처음 보는 그래프가 자료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푸는 연습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는요, 각각 해당되는 특이한 지형의 경관을 가진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물 때에는 바닷물이 잠기고 썰물 때에는 드러나는 갯벌의 경우에는 염전이나 양식장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기억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지대에서는 우리 화산지형이랑 관련된 거였죠. 뜨거운 수증기와 물이 분출되는 간헐천이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화산지대는 지열 발전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의 위치를 갖고 있는 이유는 이런 화산지대는 일반적으로 판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열 발전에 유리한 자연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마그마가 지각의 빈틈을 찾아서 분출되는 현상이 바로 화산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카르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카르스트가 뭐였지? 석회암이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지는 빗물이나 지하수의 용식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였고 우리 탑 카르스트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사진으로도 봤었는데 차별적 용식, 어느 쪽은 약해서 많이 녹아내리고 어느 쪽은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뾰족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 탑 카르스트 형식은 습윤한 기후환경보다 건조한 기후환경에서 잘 발달한다고 아니죠. 석회암이 빗물이라든지 지하수와 함께 만나서 용식작용이 나타나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디귿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의 경우에는 갯벌이에요. 갯벌은 조류의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네, 리을의 경우에는요, U자형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온 좁고 긴 형태의 피오르. 이것도 선생님이랑 사진으로 같이 봤었죠. 자, 우리 U자형 계곡, U자곡이라고 하는 거는 빙하가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계곡의 바닥이나 벽면을 깎아내리면서 U자 형태의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이 골짜기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물이 차오르는 게 바로 피오르라고 설명드렸었죠. 결국에 피오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빙하가 깎아내리는 침식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따라서 기역과 리을은 모두 다 빙하의 퇴적 작용으로 아니다. 하나는 조류의 퇴적 작용, 하나는 빙하가 깎아가면서 만든 빙하의 침식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1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나머지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과 법률의 일부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선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문제풀이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 문제랑 익숙해지기, 문제를 통해서 개념 한번 더 배우기,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미리 기억만 해두기, 요 정도만 해두셔도 됩니다. 그럼 같이 가봅시다. 자, 우리 헌법 제34조 6항에는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재해를 예방하는 의무를 누구에게? 국가에게 부여한 거죠. 1번 보세요. 기억은 재해 예방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였다.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되는 거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는데요. 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당연히 국민의 권리 맞아요. 근데 내가 권리만 있다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막 더럽게 쓴다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요. 국민의 권리이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과 관련된 거. 대표적으로 이 내용은 안전권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얘들아, 안정권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했었냐면은 현대사회에 와서

확장된 인권의 개념 혹은 현대 사회에서 등장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런 건 처음 배웁니다. 그렇죠. 이거 뒤에서 배울 거니까요. 지금은 눈에만 익혀두세요. 카를 바자기 인권을 시대별로 나누었어요. 1세대 인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주로 자유권이랑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현대 사회에 와서 등장한 권리랑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정답 3번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리을 되어 있습니다. 태풍의 경우에는 폭풍 헤이를 일으켜서 해안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죠. 강한 바람과 비바람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4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의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 내숲 조성. 왜? 흙이 밀려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숲을 조성하면 뿌리가 흙을 단단히 잡고 있게 되거든요. 숲 조성이라든지 수리시설 확충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5번. 옳은 설명이 돼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마지막 4번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이런 내용구만 여러분들이 바로 체크해야 될거 뭐라고요? 보기. 대설. 지진, 허리케인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허리케인에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면 돼요? 열대, 저기압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열대 이동식 저기압,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가봅시다. 2024년 미국 강타한 이거 헬렌이 플로리다 상륙후 조지아, 노스캐롤리아 등등에 깊숙이 이동하며 재앙적인 홍수를 유발했대. 이 산간 지역의 도시들이 고립되고요. 사망자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봅시다. 멕시코에서 발생한 이것으로 인해서 두 명이 사망했대. 그래서 또한 주택이 파손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 봅시다. 자, 이게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를 포함해서 여기에 기록적인 이것이 내렸대요. 공항에 항공편이 결항이 되기도 했고요. 도로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시내 전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은 뭘까요? 그렇죠. 열대 저기압에 해당이 되는 허리케인이겠죠. 그렇다면 나는요? 지진일 거고요. 마지막으로 단은 바로 대설에 해당이 됩니다.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기역에서 주로 겨울철에? 아니죠. 열대 저기압에 해당하는 허리케인은 주로 언제 겨울이 아닌 여름철에 피해를 일으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우리 2번 선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는 나보다 예보 시스템 강화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왜? 일단 일반적으로 허리케인과 같은 열대 저기압은 거의 여름철 이후쯤에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특정 시기를 예측할 수 있지만 지진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은 지형적 요인, 단은 대설, 기후적 요인.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도대체 선생님 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한다면 우리 어차피 저기 뒤에 통합사회 2에서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미리 한번 눈으로만 익혀두세요. 기역은 니은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멕시코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디로 우리를 몰리겠어요? 미국으로 몰리겠죠. 따라서 미국은 멕시코와의 관계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국가입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니은의 경우에는요. 멕시코예요. 멕시코는 에스파니어가 공용어예요. 우리가 문화권 할때 한번 공부할 겁니다. 반면에 디귿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어죠. 그러면은 영어 사용자 비율은 어디서 더 높겠어요? 캐나다에서도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 옳은 것은 정답 2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문제 한번 쭉 풀어봤었고요. 이제 선생님이랑 다음 강으로 넘어가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통합사회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수능 빌드업 통합과학의 변초윤수입니다. 어떻게 잘 소화하면서 따라하고 있나요? 내가 이걸 잘 이해했는지, 잘 소화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설명해 본다고 생각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남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주기율표 친구한테 설명해 줄수 있겠어요? 그 정도가 돼야 완벽히 학습한 겁니다. 네, 오늘 수능 빌드업의 4강에 해당하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부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8족 원소를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데요. 가장 안정한 상태입니다. 우리 원자가 전자수가 조개 1의 자리 숫자라고 했는데 18족 원소는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1의 자리, 원자가 전자수 8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18족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수가 0개예요. 가장 안정한 상태. 비활성 기체. 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자 번호 2번 헬륨 전자 두개 있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그다음에 원자 번호 10번 네온. 네온은 이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두개 있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있어서 가장 안정한 상태. 전자수 10개. 헬륨은 전자수 두 개. 아르곤. 아르곤은 두 개, 8개, 8개. 그래서 이제 3주기에선 가장 안정합니다. 전자수 18개. 그래서 이제 이 안정한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잃어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트륨 같은 경우에 전자 하나를 잃어서 이제 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잃는다 했을 때는 이제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얻는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로린 같은 경우에 전자 하나를 얻어서 네온이 되기 쉽죠. 이렇게 되는 거야. 산소 많이 물어보죠. 산소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르곤 같은 경우에 이제 18번이니까 그 앞에 있는 17번이 뭐죠? 3주기 17족. 플로린, 염소. 그쵸? 염소죠? 그래서 이제 염화 이온이라 그래서 얘는 전자 하나를 얻으면 이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이온, 음이온 이런 것들 안정한 상태. 옥텟 규칙 이렇게 막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정한 상태가 되려다 보니 이제 여러 화학 결합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온 결합이라는 것은 하나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하나는 이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돼서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이 강한 결합을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에 이제 1족으로서 전자 하나를 잃어서 플러스 1가짜리 양이온이 되고요. 염소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이제 안정한 상태가 되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1가짜리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하면 이게 바로 이제 염화 나트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쓸땐 이렇게 쓰고요.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한 거. 금속, 비금속이 결합한 거. 이거를 이제 이온결합이라고 합니다.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비교적 강한 결합이고요. 이 이온결합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상태에서는 이제 전기전도성이 없지만 액체 상태, 물에 녹았을 때는 이게 양이온, 이온으로, 음이온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온화돼서 전기전도성을 가져요. 그래서 그게 이온결합 화합물의 특징입니다.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에요. 그런데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는요, 누가 전자를 잃고 얻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자를 공유하면서 이제 안정한 상태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금속 원소끼리 전자를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에 수소랑 만나면 서로 이제 공유를 하면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를 두개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수소 분자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은 한 쌍이다라고 답해주면 되겠고요. 우리가 뭐 간단하게 표기할 때는 이렇게 단일 결합을 공유 전자쌍 한 쌍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수소가 원래 전자가 하나씩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공유하면서 이렇게 공유

육혈압을 형성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물은요, H2O. 산소 하나랑 수소 두 개가 결합한 화합물인데, 산소는 전자가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수소가 두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한쌍 공유를 하고, 이쪽에서 이제 한쌍 공유를 해서, 공유 전자쌍의 수는 두 개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산소를 이제, 산소의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죠? 여섯 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표현을 하고, 수소는 원자가 전자수 하나니까 수소를 이쪽에 써서 이제 하나 공유하고, 수소를 이쪽에 써서 이제 하나 공유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요, 산소끼리 만나면은 두개두개 필요한 거니까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공유 전자쌍의 개수에 따라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공유 전자쌍 수에 따라. 그래서 아까 그 수소라든가 수소 분자 아니면은 이제 물, 이런 거 이제 단일 결합인데, 산소 같은 경우에, 쌤 한번 그려볼게요. 산소의 원자가 전자수 몇 개죠?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이제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두개 있는 것을 이제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여덟 개, 얘도 여덟 개 이렇게 안정화됐잖아. 이런 거는 이제 그 이중결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그 결합의 강도는 세지는 거예요. 질소 한번 볼까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가 전자수가 다섯 개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세 개가 필요하고 얘도 세 개가 필요하니까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세 쌍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표시할 때는 이렇게 질소해서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삼중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런 공유결합 물질들은 그 공유결합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해요. 물 분자, 산소 분자, 질소 분자 이런 것처럼요. 네. 이거 말고 또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이산화탄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탄소가 있고 이제 산소가 있는데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고, 탄소 같은 경우에 원자가 전자수 4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얘 산소 8개 됐죠. 이 탄소도 8개 됐죠. 이 산소도 8개 됐죠. 안정한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중결합이 이렇게 양쪽에서 이중결합이 이렇게 형성된 거고, 공유하는 전자쌍은 몇 개냐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공유결합 화합물들 구조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온결합 화합물은요, 이온결합 물질은 전기전도성이 원래 없는데, 고체 상태에서는. 액체 상태,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화되기 때문에, 양이온, 음이온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을 갖습니다. 공유결합 물질들은 뭐 고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대부분 없어요. 근데 예외 하나 알아둘게요. 흑연. 얘는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긴 한데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페이지 넘기면은 탐구 과정 나오거든요. 탐구 한번 볼게요. 그 표만 좀 보면요. 설탕은 여러분 공유결합 화합물입니다. 설탕, 포도당 이런 건 공유결합 화합물이고요. 흑연은 공유결합이긴 한데 조금 예외적이에요. 그리고 염화나트륨. 금속과 비금속. 해서 이제 이온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온결합 물질 먼저 하면은 공유결합 물질에 비해서요, 녹는 점이 높죠? 이 우리가 공유결합보다 이온결합이 결합이 더 강도가 세요. 이게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이다 보니까. 그래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결합 물질은

원래 전기전도성이 없거든요. 근데 흑연만 예외야. 그리고 이제 그 이온결합 물질들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고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화되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흑연? 전기전도성 있어요. 녹는 점? 매우 높죠. 그래서 얘만 조금 예외야. 대부분 이제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을 비교할 때는 설탕하고 염화나트륨처럼 이온결합 화합물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고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흑연은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매우 이제 강한 결합으로 녹는 점 높고 그리고 전기전도성 고체 상태에서 있다. 이 정도만 예외적으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탐구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여러분, 교재 28쪽에 스텝 1, 개념 다지기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이온 X의 전자 배치와 화합물 Y2G의 화학 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전자 하나를 잃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한 상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네요. 그럼 여기에 이제 바깥쪽에 하나 더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원래 하나 더 있었다. 원자 번호 3번. 그렇죠. 리튬입니다. 리튬은 전자 하나를 잃어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돼요. 그다음에 얘 여러분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얘 바로 이제 물입니다, 물. 워낙 중요한 물질이다 보니까 문제에서 그림으로 많이 나와요. 지금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산소예요. 산소의 원자과 전자 수 6개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원자과 전자 수 하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전자쌍을 이제 공유하면서 공유결합 물질이죠. 네, 선지 가볼게요. X는 리튬으로 2죽입니다. 2죽이 1죽이죠? Y는 수소로서 1죽입니다. 그래서 같은 죽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이제 X랑 Y가 같은 족이다 했으면 맞아요. 1족이니까. 다음, 니은. 이 물에서 이 산소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렇죠. 얘는 원래 6개였는데 이렇게 수소와 공유결합을 하면서 그 가장 바깥쪽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이제 8개를 채움으로써 2개, 8개에서 전자 10개. 안정한 상태. 그렇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죠.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이번엔 좀 섞었다. 그치? 이거 선생님 써볼게요. 리튬 두 개. 그리고 지, 산소. 산화 리튬입니다. 여러분, 리튬은 금속이고요. 산소는 비금속이에요.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는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왜 리튬이 두 개가 필요하냐면 얘는 전자 하나를 잃고 안정한 상태가 되고 산소는 전자 두 개를 얻어야 안정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 그래서 화합물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서 0이 되도록 리튬과 산소는 2대 1로 결합하는 거예요. 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갈게요. 다음은 원자 X와 Y에 대한 자료이다. 그랬습니다. X는 3족이 금속 원소이다. 여러분, 이제 주기율표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3족이 1족, 2족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수소, 리튬, 나트륨. 그 다음에 여기 생각, 여기 뭐지? 그렇지, 마그네슘. 이 정도만 생각할까? 양성자 수라는 것은 원자 번호라서, X 대 Y가 이제 4대 3이면, 이 3죽이라는 것은 일단 여기 2죽이 18쪽이 네온에서 10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1번부터가 3죽이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4대 3이 아니고 8대 6도 안 되고 12대 9로 해서 10번을 넘겨야지 3죽이에요. 12번이네. 12번 누구예요? 그렇지, 마그네슘이다. 그래서 X는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번은 누구죠? 이게 10번이 네온이니까 그 앞에. 그렇지. 17쪽에 해당하는 플로오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오린의 원자 번호 9번. 양성자 수 9개이기 때문에 Y는 플로오린이 되겠습니다. XY의 원자과 전자 수 합은 얼마냐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2족으로서 2고요. 그다음에 플로오린은 17족으로서 원자과 전자 수 7이니까 기억은 9가 되겠습니다.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는 X와 Y의 이온은 몇대 몇으로 결합하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그네슘은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안정한 상태가 되고, 플로리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안정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2 더하기 2가 돼야 되니까 이게 이제 1대 2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합물을 쓰면은 이렇게 쓰거든요. 1대 2 이렇게 플로린화 마그네슘 이렇게 읽고요. 그래서 A는 1, B는 2가 되겠습니다. 선지 기억은 우리가 9고요. 그 다음에 B분의 A네요. B분의 A 하면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 2분의 1 나온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3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세 가지 물질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 이산화탄소, 염화나트륨. 물이랑 이산화탄소는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공유결합 물질인가? 아니요. 해서 뭐? 다는 염화나트륨. 얘에 가서 이제 이 물하고 이산화탄소 중에 공유 전자쌍 수가 2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소. 이렇게 해서 이제 공유 전자쌍 수가 두 개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 사이에 탄소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탄소는 원자가 전자 수 4개. 이렇게 해서 이제 공유 전자쌍 수가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인가 그랬으니까 예 해서 이제 가가 물이 되겠네요. 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선지 가볼게요. 다는 염화나트륨이다. 네, 맞고요. 니은, 나는 이산화탄소는 이중결합을 갖는다. 네, 이렇게 이제 공유결합쌍이 두 쌍이 있는 이중결합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죠. 네, 그래서 맞고. 다음 디귿. 가에서 모든 원자는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제 이물 경우에 산소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이제 바깥쪽에 8개를 채우게 돼서 2개, 8개에서 10개인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거는 맞지만 저 수소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가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죠? 그렇죠? 공유를 하면서. 그러면 전자수 2개인 거는 네온이 아니야, 뭐, 네온이 아니라 뭐죠? 그렇지. 헬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갖죠. 그래서 이제 수소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선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입니다.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표는 수소 그리고 X, Y로 구성된 분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XY는 탄소랑 산소 중에 하나래요. 분자에서 탄소와 산소는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써야 되는 게 이제 탄소랑 산소거든요. 저 여러분 지금 가는 뭐예요? 가. H2O 그렇지. 물. 물을 한번 그려보면은 산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여섯 이렇게 되고 수소는 전자를 이제 하나 가지면서 이렇게 공유를 하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은 두 개가 되는데 이 수소랑 산소 사이에선 이렇게 공유 전자쌍 하나니까 단일 결합이 두개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일 결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X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가야 좀 많이 본 그렇지 C인데 이거는 여러분 CH4 해서 이제 메테인입니다. 메테인.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 탄소는 이제 원자과 전자 수 4개고요. 근데 이제 8개를 채우려면은 4개가 더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수소가 4개가 필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전자를 하나씩 이렇게 공유하면서 역시 단일 결합이 총 4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결합의 수가 몇 개? 4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Y는 산소가 되니까, 여기 Y는 산소고 X는 탄소니까 CO, 이렇게. CO, 그리고 이중결합. 그렇지. CO2. 이거 많이 나오죠. 얘도 한번 그려볼게요. 쟤는 이제 탄소 있고, 산소가 양옆에 있는데, 산소는 원자가 전자수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탄소는 원자가 전자수 6개.

전자과 전자수 4개.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걸 여러분 이중결합이라 부르는 거예요. 공유 전자쌍 2개. 이중결합이 2개 형성됐죠. 근데 이제 공유하는 전자쌍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4개다. 이렇게 답하는 거. 공유 전자쌍 수는. 근데 이제 이중결합의 수는 몇 개냐? 그러면 이중결합의 수는 2개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Y는 산소입니다. 틀렸고요. 기역은 4이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M은 2이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갈게요. 자, 5번. 화합물 AB와 H2B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먼저 봐야지. 이거 뭘까? 그렇지. 자주 나와요. 물입니다, 물. 물 분자. 따라서 B는 산소예요. 가운데 있는 게 산소, 양옆에 있는 게 수소. B가 산소인 걸 우리가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요. 얘는 산소는 전자 몇 개를 얻어서 안정한 상태가 되죠? 그치. 두 개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N이 2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N이 2면은 얘는 무슨 말이냐면 전자 두 개를 잃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족에 해당하는 뭐? 그렇지,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쓸때 이렇게 쓰고요. 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부르고요. 얘는 플러스 2가짜리, 얘는 마이너스 2가짜리라서 1대1로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3족이 2족 원소로서 전자 두 개를 잃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산소 같은 경우에 2족이 16족으로서 전자 두 개를 얻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 금속과 비금속. 근데 이제 비금속과 비금속, 수소와 산소. 비금속과 비금속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은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N은 2입니다. 틀렸고요. A는 마그네슘으로서 3족이 2족 원소예요. 전자 껍질 수 3개였는데 두 개를 잃다 보니까 지금 두 전자 껍질 수가 두 개로 그려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족이 원소입니다. 니은 틀렸고요. 공유 전자쌍 수는 일단 물의 경우에 공유 전자쌍 수는 두 개고요. 그다음에 이제 B2라는 게 뭐냐면 O2예요, O2. 산소 분자. 산소 분자는요. 산소,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이제 이중결합이 형성되거든요. 공유 전자쌍 수는 몇 개냐라고 하면 이제 두 개라고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2이니까 네, 같습니다.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가볼게요. 자, 6번. 그림은 XYZ 이온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얘는 전자 하나를 잃었다라는 뜻이에요. 양이온. 그럼 원래 전자가 바깥쪽에 하나 더 있었다는 거. 2족 1족. 그렇죠. 리튬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전자 두 개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원래는 6개 있었다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 수가. 그렇지. 산소입니다. 산소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이렇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죠. 얘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이세 번째 전자 껍질까지 완성이 됐죠. 아르곤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 거. 아르곤 앞에 있는 거. 그렇지. 염소가 되겠습니다. 염화 이온입니다. 선지 가볼게요. X는 2족이고요. Y, 산소도 2족입니다. 같은 족이 네, 맞습니다. XG라고 했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XG는 Li, 리튬, 그리고 염화 리튬. 여러분, 얘는 금속. 얘는 비금속. 그리고 얘는 플러스일까? 얘는 마이너스일까? 이온결합 물질.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Y 원자 1개와 G 원자 2개가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한다. 여러분, 일단 얘랑 얘는 비금속이에요. 공유결합이고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개를 얻고 싶어 하고 얘는 하나를 얻고 싶어 하니까 1대2. 그치? 1개와 2개가 결합하여 안정한 공유결합 화합물을 형성하는 겁니다. 네,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7번 가볼게요.
7번. 다음은 원자 X에 대한 자료이다. X는 2주기 원소고 원자과 전자 수는 5이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딱 읽더라도 여러분 2주기의 15족 뭐죠? 5질, 그치, 질소예요, 질소. 그래서 질소를 일단 여러분 찾아보면요.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 두 개 있을 거고, 두 번째 전자껍질에 이제 15족이니까, 원자과 전자수 5라고 했으니까, 다섯 개 있어야 되거든요. 예, 하나, 둘, 셋, 넷, 탈락.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괜찮고. 그 다음에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안 되죠? 그죠? 탈락.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괜찮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탈락. 그래서 일단 질소를 찾아보니까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습니다. 질소는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 5개. 15족. 여기 이제 X에다가 질소를 넣으면 얘는 이제 NH3가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은 다섯 개가 있다 보니까 안정한 상태가 되려면 여덟 개가 돼야 되거든요. 두 번째 전자껍질에. 그래서 수소가 세 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수소를, 이제 공유 전자쌍을 할 때 이렇게 수소가 세 개나 결합을 했다는 거는 공유 전자쌍 수가 3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4, 탈락.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선생님이 여기다 수소를 한번 그려볼게. 그러니까 수소가 전자를 하나 갖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수소가 전자를 하나 갖죠? 이렇게. 수소가 전자를 하나 갖죠? 이렇게. 이렇게 전자쌍을 이제 공유를 하면은 이 질소 자체도, 두 번째 전자껍질에 8개를 채우게 되고, 수소는 전자껍질, 첫 번째 전자껍질에 2개를 채우게 됨으로써, 전자쌍을 공유를 함으로써, 안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7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가볼게요. 표는 분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가 뭐냐면 물, 그리고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 그랬습니다. 공유 전자쌍수, 선생님이 그림으로 좀 이해를 시켜볼게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양쪽에 이제 수소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유 전자쌍수는 몇 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이제 이중결합이 형성되죠. 공유 전자쌍수는 몇 개? 두 개라고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중결합의 수는 한 개인데 공유 전자쌍수는 두 개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가운데 이제 탄소 있고 양옆에 이제 산소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이 탄소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해서 얘는 이중결합이 두 개 형성된 거고 공유 전자쌍수는 네 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상대값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2대 2대 4는 1대 1대 2가 되겠죠. 아, 그래서 이 다가 이산화탄소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중결합의 수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중결합 있나요? 아니요. 이건 단일결합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0이라는 숫자가 떠야 됩니다. 가는 물이 되고요.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 이중결합의 수 1개가 되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이중결합의 수가 2개가 되겠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나는 쌤 안 썼다. 나는 뭐예요? 산소죠? 그래서 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A는 0이고 B는 2니까 A가 크지 않죠. 니은도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분자당 구성 원자수. 이것도 가끔 물어보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자가 탄소 원자 하나랑 산소 원자 두 개니까 총 세 개. 나는 산소 원자 두 개니까 두 개. 다가 나보다 크다. 3은 2보다 크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텝 1 개념 다지기 문제 같이 해봤고요. 이제 스텝 2 개념 적용하기 문제로 가볼게요. 자, 1번. 다음은 원자 X와 Y에 대한 자료이다 그랬습니다. X, Y는 각각 2주기, 3주기 원소고
그리고 X와 Y의 원자가 전자수의 합은 8이다 그랬습니다. Y2의 공유 전자쌍 수는 1이다 그랬습니다. 자주 이제 나오는 원소들이 있는데 X, Y가 각각 2주기, 3주기라 그랬어요. 2주기, 3주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가 전자수라는 건 이제 족이거든요. 족의 1의 자리. 그래서 8을 한번 만들어 보면 8을 여러분 0 더하기 8로 할 수는 없어. 원자가 전자수가 8개인 건 없어. 최대가 지금 7개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7로 하면 어때요? 괜찮네, 그치? 왜냐면은 XY가 각각 2, 3주기 중에 뭔지 찾는 게 아니고 X는 2주기라고 했고 Y는 3주기인데 2주기의 그 1주기에 해당하는 원소가 뭐예요? 그치? 리튬이 있고 그 다음에 3주기에 그 17쪽에 해당하는 원소 뭐 있죠? 플로린 밑에? 그렇지. 염소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1 더하기 7에서 8도 만족할 수 있고, X는 2주기, Y는 3주기에서 그것도 만족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X는 리튬. 그 다음에 이제 Y는 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이 단서를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이 염소 분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분자 형태로, 공유 결합 형태로 화합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요. 공유 전자쌍 수는 1이다. 맞네요. 그래서 우리 뭐 찾는 거죠? 아, 리튬과 이 염소가 결합하여. 그러면 이 아니다. 염화 리튬이 되겠네요. 염화 리튬. 리튬은 금속이고, 염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이온결합 화합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형성한 안정된 화합물의 화학결합 모형으로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리튬은 전자를 하나 잃는 게 안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 하나를 잃으면 이제 전자가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성 있는 건 이제 1번이나 4번이 바로 이제 리튬 이온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소는요. 원래 이제 전자 껍질 3개입니다. 지금 얘는 전자 껍질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전자 껍질 3개 해서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이제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리튬은 전자 하나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이제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이온결합 화합물이고요. 이 리튬 이온 같은 경우에 뭐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거냐면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거야. 그렇지. 전자수 두개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염화 이온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전자 껍질까지 8개 완벽하게 채웠죠. 그럼 이제 2개, 8개, 8개니까 18. 그쵸? 우리 원자번호 18번 뭐죠? 그렇지. 아르곤입니다. 그래서 이 염화 이온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 하나를 얻어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 겁니다. 거기까지 더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1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가볼게요. 표 가는 주기율표의 일부고 나는 화합물 XYZ의 구성 원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단 주기율표부터 채워보면 1주기 1족. 수소고요. 2주기 16족 산소고 3주기 17족 염소죠? 네. 그래서 이제 ABC는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X 같은 경우에 H 두 개에 그리고 산소 하나. 물이네요, 물. 물은 무슨 결합을 할까? 공유 결합이죠. 단일 결합. 그렇죠? 그래서 물에 있는 공유 그 전자 쌍은 몇 개? 두 개다. 이런 거 여러분 그림 떠오르면 좋을 것 같고요. Y 같은 경우에 산소 두 개로만 된 거야. 산소 분자예요. 산소는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고요. 공유 전자쌍 수는 두 개고, 이중결합의 수는 한 개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G 같은 경우에는 수소는 없고, 그다음에 지금 산소랑 염소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산소랑 염소는 둘다 비금속이에요. 근데 산소는 전자 두 개를 얻어야 되고.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어야 되니까 결합의 비는 1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1, 2라고 채울 수 있겠습니다. 공유 결합이고요. 네, 선지 가볼게요. X는 물로서 공유 결합 물질이다.

다음 디귿. B 원자, 산소 원자 한 개와 그리고 C 원자, 염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하여 안정한 공유 화합물인 지를 형성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산소랑 염소는 둘다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 화합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는 전자를 두개더 얻어야 되고 염소는 전자를 하나 더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수의 비는 1대 2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갈게요. 자, 3번. 다음은 전자껍질 모형을 이용한 원소의 전자 배치와 관련된 탐구 활동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전제는 2, 3주기 원소예요. 원자가 가진 모든 전자 중두 개를 원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전자껍질에 배치한다. 그렇죠?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 두 개. 남은 전자를 두 번째 전자껍질에 여덟 개까지 배치한다. 이후 전자가 남으면 세 번째 전자껍질에 나머지를 배치한다. 그래서 두 개, 여덟 개,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전자껍질까지 이제 여덟 개까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전자 배치 규칙에 따라서 XYZ의 전자를 배치하여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근데 이제 좀 후보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씩 따져볼 건데, 이 기역, 니은은 원자가 전자 수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를 순서 없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자가 전자 수는 조개 1의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전자 껍질 수는 주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 분모도 좀 정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보아하니까 얘랑 얘는 3배 관계고요. 얘랑 얘는 이제 2분의 9, 4.5배, 2분의 9배. 그런 관계가 있네요. 한번 찾아보자. 자,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써놓고요, 우리. 원자가 전자 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자가 전자 수는 조개 1의 자리, 산소 16족, 6, 플로린 17족, 7, 나트륨 1족, 1, 마그네슘 2족 2, 알루미늄 이건 좀 오랜만에 나왔다, 그치? 3붕R 해서 이제 13족입니다. 원자가 전자 수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 껍질 수 주기 산소 2주기, 플로린 2주기, 나트륨 3주기, 마그네슘 3주기, 알루미늄 3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서 그냥 이 자체로, 아직 니은 기역이 뭔지 모르니까, 이 자체로 우리 한번 분수, 분모 분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는 3이고, 얘는 2분의 7이고,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2고, 얘는 1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3배 관계는 있나요? 3배 관계는 있어요. 뭐 1하고 3, 이렇게. 근데 1하고 2분의 9가 없죠. 그쵸? 3배 관계 쓰면 이렇게 하면 되죠. 3분의 1하고 1. 좋은 생각이야. 3분의 1하고 1에서 이제 3배 관계 있지만 얘의 2분의 9, 3분의 1의 2분의 9 하면은 2분의 3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죠? 없네. 괜찮아. 역수를 생각해 보자. 이제 이걸 바꿀 거예요. 바꿔서 이제 니은은 원자가 전자 수가 되고 기역은 이제 전자 껍질 수. 역수, 역수. 역수 만들어 보자. 역수 만들면 얘는 3분의 1, 얘는 7분의 2, 얘는 3, 얘는 2분의 3, 그 다음에 얘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3배 관계이면서, 3배 관계, 뭐 얘도 있지만, 여기 3분의 1하고 1 하면 이제 3배죠. 그리고 3분의 1에 2분의 9배 하면 얼마예요? 2분의 3이지. 여기 있잖아. 이렇게. 그쵸. 그래서 3분의 1에 3배, 그 다음에 3분의 1에 2분의 9배.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은 얘가 바로 이제 뭐냐면 산소입니다. 그래서 X는 산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배 관계인 거. 얘는 알루미늄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9배인 거. 얘는 이제 지는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A가 이제 3분의 1이 되려면 A는 6분의 1이다.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네, 선지 가볼게요. Y는 플로린이다. 아니에요. Y는 알루미늄입니다. 틀렸고요. X 원자 한 개는 산소 원자

3단계는 수소원자 두 개와 결합하여 안정한 공유결합 물질을 형성한다. 네, 맞습니다. 물이죠, 물. 무슨 결합이에요? 단일 결합이고 공유 전자쌍 수는 몇 개? 두 개. 거기까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GX라는 것은 이제 마그네슘이랑 산소가 결합하는 건데, 산소 같은 경우에 전자 두 개를 얻고 싶어 하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전자 두 개를 잃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개수가 맞죠? 그래서 이제 1대1로 결합을 하거든요.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화합물을 만드는데, 마그네슘은 금속이고, 산소는 비금속이니까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제 후보군이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바탕으로 아직 분모 분자가 뭔진 모르니까 이렇게 선생님처럼 원자가 전자수랑 전자 껍질 수를 정리해서 3배, 2분의 9배인 관계가 있는가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네, 4번. 그림은 분자 가부터 라의 공유 전자쌍 수를 나타낸 것이다. 뭐냐면 메테인, CH4, 그 다음에 이제 NH3,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를 나타낸 것이고, 가에서 전체 구성원자의 원자가 전자 수합은 8이다. 그건 좀 이따 쓸게요. 일단, 공유 전자쌍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이 메테인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넷이 수소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면서 네 개죠. 공유 전자쌍 수는 네 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NH3 같은 경우에 N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소는 그러니까 세 개가 필요하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따라서 공유 전자쌍 수는 3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 같은 경우에 가운데 산소하고 하나 둘셋넷 그다음에 다섯여섯 돼서 이제 수소가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공유 전자쌍 수는 두 개입니다. 마지막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이제 가운데 탄소 양옆에 산소에서 하나 둘셋넷 해주고 산소는 하나 둘셋넷 다섯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여섯 공유 전자쌍 수는 네 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선생님이 그렸지만 여러분도 한 번쯤은 연습장에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유 전자쌍 수 했을 때 머릿속에서 이 그림이 그려지면서 대답을 할수 있거든요. 이게 사로 똑같구나. 그래서 이제 가나가 하나는 메테인이고 하나는 이산화탄소라서 거기 추가 조건을 줬네요. 전체 구성 원자의 원자가 전자 수합. 원자가 전자 수 얘는 원자가 전자수 4개고요. 얘는 원자가 전자수 하나인데 4개 있으니까 4 해서 이제 8이 되고요. 얘는 원자가 전자수 4개고, 산소는 원자가 전자수 6개인데 산소 2개 있으니까 6, 2, 12 해서 이제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가 전자수의 합이 8이라고 그랬으니까, 가가 뭐구나. 메테인이구나. 가, 메테인. 나는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겠고요. 지금 이제 2인 게 뭐냐면 공유 전자쌍이 2인 게 이제 물입니다. 그래서 라한테 물을 넣어주고 다는 NH3가 되면서 이 공유 전자쌍 수는 3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나는 이산화탄소이다. 네, 맞고요. 다의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질소 하나와 수소 3개로 돼 있어서 구성 원자 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라는 물로서 물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거는 공유 전자쌍이 하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단일 결합이 두개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 결합은 뭐냐면요. 이런 게 이중 결합이야. 이중 결합.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이중 결합의 수는 두 개고 공유 전자쌍 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이중결합의 수인지 공유 전자쌍의 수인지 이런 거좀 중요해.

0: 중요하고요. 디귿선지 다시 와서 물은 단일 결합이에요. 그래서 디귿트였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단원의 스텝 2 문제까지 해봤고요. 우리 스텝 3 문제는 쌤하고 다음 시간에 풀어볼게요. 우리 오늘 문제 푼 것들 대부분의 유형이요. 어떤 후보군을 제시하면서 그 후보군의 원자가 전자수, 공유 전자쌍수,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보다시피 분자당 구성 원자의 수 혹은 총 원자가 전자수의 합 이런 거 자주 물어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주 나오는 물질들이 있어요. 이산화탄소, 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물질은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백지에다가 한번 그 공유 결합의 모습을 한번 그려 봐야 아, 이거는 이중 결합이구나. 공유 전자쌍수는 몇 개구나. 이런 걸 이제 문제 풀때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꺼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자들은, 원소들은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화학 결합을 하는데 대표적인 화학 결합의 예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있다가 이 강의 주제고요.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에 형성되는 결합으로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입니다. 염화 나트륨, 염화 칼슘 뭐 이런 것들, 산화 마그네슘, 산화 나트륨, 금속과 비금속 하면 이온 결합. 전자를 잃으면은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은 음이온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을 이제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산소 분자, 물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질소 분자 이렇게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이강 내용 잘 복습하고요. 스텝 3 문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이 오늘로써 13번째 만남이 되겠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수능특강 교재는요, 교재 11강입니다. 제조 현장과 품질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전에 그 전강에서 구매 및 자재 관리 이야기 했었어요. 자, 이게 오늘, 그러니까 오늘은 또 막 무슨 관리가 많아. 무슨 관리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걸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 제조업, 그 공업, 그쵸? 이 만드는 거에 생산관리가 있어. 생산관리 안에는 구매, 자재관리, 작업관리, 품질관리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 강의에서는 구매, 자재관리를 배웠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걸 배우냐면 작업관리 배우고

하고, 그리고 공정 관리, 설비 관리, 품질 관리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쵸? 작업은 뭐고, 공정은 뭐고, 이런 것들을 배운다. 자, 그러면 제조 현장 관리는 또 뭐냐? 제조 현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품이 생산되는 그 제조하는 그 현장에서 이 공장이 능률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관리하는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비도 관리해야 되고, 인력도 관리해야 되고, 물자 작업 방법, 이런 것들을 다 통제를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제조 현장 관리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제조 현장 관리의 목표는 그럼 무엇이냐? 생산 관리 목표랑 또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제조되는 그 현장을 관리하는 목표는 자, 품질, 최고의 품질. 누가 좋아하는 거야? 소비자가 좋아하지만 결국에는 기업에서도 이것도 이익인 거예요. 그쵸? 최고의 품질을 위해서. 그다음, 원가는 최소의 원가. 그렇게 해야 어쨌든 가격 경쟁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납기. 최단 시간 안에 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 이제 작업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작업 관리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최근에 들어서 많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작업 관리는 뭐냐면, 이 그림은 우리 친구들 교재엔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와봤어. 작업 관리 안에 시간 연구, 동작 연구, 뭔가 표준 작업량, 그다음 뭐 임금에 따른 목표 달성, 이런 말들이 나와. 이런 말들 있다가 요거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올라와서 다시 얘기해 줄 거야. 자, 그러면 작업 관리에서 가장 핵심인 게 뭐냐? 그러니까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최선의 작업 방법, 최선의 작업 조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활동이야. 그럼 여기에서 뭐가 필요한지. 자, 보세요. 첫 번째, 작업 관리에서 테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테일러. 자, 테일러가.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노동자가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작업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일러가요, 여러분의 나이대, 여러분의 나이대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뭐, 어떤 대학을 가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장에 취업을 했어. 철강회사의 기계 공장에 취업을 했을 때, 가보니까 노동자들, 그러니까 선배들이 다 별로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야,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없어. 왜냐면, 열심히 우리가 일하면, 목표치만 높아져서 우리가 더 힘들어져. 어차피 열심히 일하나, 열심히 일하지 않으나, 임금은 똑같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친구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친구가 성적이 똑같다. 그럼 할 맛이 안 나잖아. 그쵸? 그래서 테일러가 생각을 한 거야.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공장장한테 간 거야. 뭔가 우리 작업자, 노동자들이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뭔가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제시하겠다. 그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건강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하루에 보통 평균 몇 시간을 일할 수 있어요? 물론 청소년들은 7시간이지만 우리가 그냥 20세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8시간 일할 수 있잖아. 그쵸? 8시간 하루에 일한다 생각을 하고, 어떤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제품 하나, 한 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본 거야. 걸리는 시간을 한번 해봤더니 한개 만드는데 2시간이 걸리더라. 선생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테일러가 꼭이 시간을 얘기한 건 아니고, 자, 2시간이 걸리더라. 이 2시간. 2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하루에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지? 하루에 8시간이니까 몇 개를 만든다? 4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업을 설정한 거예요. 과업, 과업. 자, 그래서 4개. 하루에 4개는 만들어야 돼. 시간 연구를 한 거지. 그치? 하나에 2시간 걸리는데 4개까지 8시간 걸리더라. 그리고 그 대신 임금 결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차별 성과급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4개를 만든 그런 노동자에게는 4개만큼의 성과급, 그러니까 임금을 주는 거고요. 이게 아닌 경우에는 적게 주고, 더 많이 만들었다, 많이 주고. 자, 그럼 이런 거야. 우리 친구도 봐봐요. 일을 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열심히 일하면 임금을 더 줘. 근데 열심히 일하지 않아. 그러면 좀덜 줘. 그럼 어떻게 해? 더 열심히 해서 돈이 막더 많이 벌려고 할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업자의 작업 능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과학적 관리법의 목적이다. 그 지금 생각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시간을 연구한 건데, 지금 별로 뭐 이게 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정말 획기적인 연구였던 거지. 아, 시간을 연구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거를 테일러를 과학의 경영 아버지라고도 얘기합니다. 과학적 관리법이라 한다. 그게 바로 과업을 결정한다. 과업을 설정해서 뭐를 했다? 시간 연구를 했다라는 거야.

시간 연구,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연구를 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이렇게 보면, 이번에는 또 뭐가 있냐? 이번엔, 아까 선생님이 테일러 이야기했습니다. 테일러. 이번에는, 길브레스라는 사람이야. 길브레스. 자, 길브레스가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길브레스는요, 벽돌공이었습니다. 벽돌공. 벽돌을 쌌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벽돌을 이렇게 쌓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쌓는 길브레스가 맨 처음에 벽돌을 쌓는 작업을 했던 거야. 자, 허리를 굽혀! 굽혀서 끌어다 놓고, 몰타를 받치고, 또 허리를 굽혀서 벽돌을 끌어다가 또 놓고, 이 작업을 하는 대신, 아, 이게 허리 자꾸 굽히고, 이 불필요한 동작들이 있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까 해서 뭐를 한 거냐면 동작을 연구한 거야. 동작을 연구. 자, 그래서 그 동작 연구 방법이 뭐냐면, 자, 그러면 벽돌을 쌓을 때 여기에 이렇게 작업대를 집어 넣으면 내가 불필요하게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이렇게 서서 벽돌을 넣고 몰타르 바르고 벽돌 넣고 몰타르 바르고 이렇게만 하면 아무래도 불필요한 동작이 사라지잖아. 그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벽돌을 쌓는데 필요한 동작을 연구를 한 거야. 동작을 연구한 거야. 그래서 개선을 했더니 18가지 동작에서 개선 후 5가지 동작만 해도 벽돌을 쌓을 수 있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또 획기적인 거였지. 자, 그래서 하루에 쌓을 수 있는 벽돌의 개수를 봤더니 오히려 5가지 동작만으로 벽돌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다. 그래서 길브레스는 동작을 연구한 거야. 길브레스의 동작 연구. 아시겠죠? 테일러는 시간 연구.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시간을 연구하는 거, 작업을 할수 있는 그 최대, 그 과업을 결정하는 시간. 그 다음, 동작, 이게 뭐다? 작업 관리에 해당이 된다. 이해 가시죠? 우리 친구들. 자, 그럼 볼게요. 기존 작업의 여러 동작 중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두 손을 동시에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사용한 거야. 동작 연구. 그러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말이 이제 다 이해를 갈 거야.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에 필요한 최적의 시간, 최적의 동작을 찾아서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오늘의 필요한 작업량을 내가 설정할 수 있잖아. 표준 작업을 설정하는 거야. 그게 바로 또 방법 연구야.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거야. 표준 노동량, 이거, 표준 태스크, 이거를 설정을 한 다음에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거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면 높은 임금률. 오케이. 자, 목표를 미달했다. 낮은 임금률 주는. 요, 이것들이 다 작업 관리라 한다. 이해 가시죠, 우리 친구들. 자, 이해 갈 거예요. 작업 관리는 그래서 선생님 무슨 얘기했죠? 시간 연구, 동작 연구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작업 관리의 방법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자의 기본 동작에 필요한 시간을 측정해서 낭비가 가장 적은 표준 시간을 산출해서 표준 시간 구성과 설정이 필요함. 이거 뭐한 거야? 시간을 연구한 거야. 시간 연구에 해당이 됩니다. 시간 연구.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작업자의 기본 동작을 분석해서 효과적인 작업 동작의 순서와 방법을 찾는 거야. 길브레스가 하듯이. 얘는 무슨 연구다? 동작 연구다. 동작 연구.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이런 동작 연구를 중심으로 작업의 진행 방법, 여러 조건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건 뭐냐? 작업 표준으로 정하는 것을 말해. 작업 표준, 이걸 표준으로 한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방법 연구라 한다. 그래서 방법 연구는 결국에는 요두 개의 감싸는, 아우르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 많이 나왔고, 얘 많이 나왔다. 그래서 시간 연구, 동작 연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얘는 작업 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또는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 무슨 관리에 대한 내용이야? 작업 관리에 대한 내용이야. 이건 아셔야 돼. 시간 연구, 동작 연구는 알겠어. 근데 얘가 생산 관리 중에 무슨 관리인지. 자, 얘는 작업 관리다. 작업 관리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 이런 작업 관리의 절차. 작업 관리 절차가 있잖아. 작업 관리 절차. 자, 이런 작업 관리의 절차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작업 중에 그 요소 요소 되는 걸다 쪼개보는 거야.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연속된 하나의 작업을 여러 개의 적당한 단위의 작업 요소로 분할을 한 다음에 이에 따라서 작업자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작업자 선별해서. 그리고 나서 그 작업자의 동작 및 시간 연구를 해서 최선의 작업 방법과 최적의 시간을 산출하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표준화된 표준 작업을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낭비를 최소화하는 표준 작업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작업 관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다음 이제 공정 관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정 관리. 공정 관리예요. 공정 관리. 자, 원자재로부터 최종 생산품을 능률적인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 및 절차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분배해서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야. 공정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까지의 그 모든 경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 모든 과정을 관리를 또 해야 되겠잖아. 그쵸?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공정 계획, 절차 계획, 그리고 이에 따른 작업을 또 분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거야. 공정 관리의 계획 기능이냐 또는 통제 기능이냐 요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계획 기능이고, 자, 얘는 통제 기능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게 최근 들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됐어요. 그래서 요거 다 알고 있어야 돼. 예전에는요. 자, 통제 기능의 여력 관리만 나왔는데 작년 수능에 또 작업 배정, 자, 그리고 절차 계획, 요것들, 일정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우찌그도 이걸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추천하는 거는 요렇게. 자, 공정 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 관리. 공정 관리. 자, 요렇게 있을 때첫 번째가, 자, 공정. 그러니까 뭔가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모든 과정에는 우리 친구들 다 계획표 세우잖아. 그죠? 계획 기능이 있어. 계획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계획을 한 거에 따라서 나는 뭐를 해야 돼? 통제를 해야 돼. 통제. 필요하겠죠? 통제. 자, 여기다 통제. 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계획 기능에는 뭐가 있느냐? 계획 기능 볼게요. 계획 기능 첫 번째가 절차 계획이 있습니다. 절차 계획. 절차 계획이 있어요. 자, 절차 계획은 뭐 절차나 시간, 뭐 장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 계획하는 거야. 볼까요? 절차. 자, 그다음 여기 작업에 걸리는 이 시간, 그리고 어디에 살 건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장소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차를 전체적인 걸 계획을 하는 거야. 얘를 가지고 배정하는 것을 우리가 절차 계획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절차 계획. 두 번째 이제 공수 계획이라는 게 있어. 공수 계획. 공수 계획. 자, 공수계획. 이 공수라는 말이, 이제 일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의 양에 대한 계획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절차 계획을 내가 하고 나서 이에 따라서 공수로 환산해. 그러니까 작업 양으로 환산해서 작업자의 작업 능력과 그리고 작업 양. 그러니까 작업 양과 능력이 균형이 되도록 조정을 일단은 해놓는 거예요. 미리 세팅을 좀 해놓는 거야. 균형이 되도록. 그래서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작업 양과 자, 능력. 균형이 되도록 미리 계획할 때 세팅을 해놓는 거야. 미리 균형되게 해놓는 거야. 자, 그 다음. 일정 계획이라는 게 있어. 일정 계획. 자, 일정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겁니다. 작업의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배정하는 그, 그러니까 일정. 우리 일정표 짜잖아.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가공, 조립에 필요한 자재가 적기에 조달되고, 얘가 생산이 지정된 시간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자, 이거를 시간적으로 배정하는 거야. 계획표 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생산 일정을 계획하는 거야. 생산 일정. 일정을 계획하는 거야. 전체 절차 계획한 다음에 공수 계획, 그리고 일정을 계획해요. 그러면 내가 계획표를 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통제도 필요하잖아. 우리 친구들 계획표 짜고 나서 이에 따른 통제도 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제. 자, 통제는 여기 보여. 자, 통제. 작업을 먼저 배정하는 거야. 작업. 자, 그래서 절차 계획과 일정 계획에 따라서 작업을 배정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작업을 배정. 작업을 배정하는 거야. 가장 유리한 작업 순서를 정해서 작업 명령을 하거나 지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여력 관리를 하는 거야. 여력 관리. 자, 여력 관리야. 요거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여력 관리. 자, 여력 관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작업량과 능력이 정말 균형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게 여력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만큼 능력은 있는데, 능력이 있어. 작업자의 실제 능력은 100이야. 근데 이 사람이 할수 있는 그 부하가 한 80밖에 안 돼. 그럼 여력이 20 정도 남잖아요. 그래서 20에 대한 공수에 대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균형이 되도록 해주는 거야. 그게 여력 관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가 진도 관리야. 진도 관리.
자, 일정 계획에 따라서 진도 상황이나 과정을 수량적으로 관리하는 거야. 수량적으로. 그쵸? 수량적으로 관리하는 것들. 그래서 잘 되고 있는지 숫자로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얘만 나왔던 게 아니라 이제 다 나오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한 거를 개념을 바탕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겠죠?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공정관리의 계획기능과 통제기능 선생님이랑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이제 공정분석기호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분석기호. 분석기호 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기호들. 요것도 또 시험 문제 자주 나와. 최근 들어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거야. 예전에는요, 이런 모든 복잡한 공정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쓰는 거보다 이걸 대신 기호화하는 거야. 얘를 공정의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기호화하다 보니까 조금 단순하게 시각화했잖아요. 도시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정 도시기호라고도 하고요. 공정기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외워야 돼. 자, 동그라미는 가공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운반은 요것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운반. 왜냐면 가공이라 너무 비슷하잖아. 그죠? 자, 그다음 정체. 정체되고 있는 것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거는 보관이야. 자, 얘는 지체야. 이 기호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공장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로만 되어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으면, 아, 이거 보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검사는 수량 검사와 품질 검사가 있는데, 자, 이 네모난 거는 양, 제품의 양을, 수량 검사하는 거야. 품질 검사는 제품의 질을 검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름모로 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야, 자, 이런 거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 그럼, 아, 가공하고 있네. 이걸 가지고 수량 검사를 하고 나서, 아, 여기서 또 지체 됐다. 근데 다시 또 품질 검사를 하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암기하셔라, 이거. 자, 그 다음 이제 설비 관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설비 관리. 자, 설비 관리는 생산 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설비가 고장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생산 감소, 중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설비 현황 관리, 설비 정비 관리, 보수 이력 관리, 고장 이력 관리, 이런 관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설비 관리야. 그 중에서, 자, 설비 보전 관리의 종류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보도록 할게요. 얘도 이제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어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거야. 우리 친구들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야. 설비를 보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보전할 수 있는 관리가 뭐 있냐. 첫 번째, 계획을 보전하는 거야. 계획 보전. 그래서 계획 보전은 뭐냐면 첫 번째 예방 보전 설비가 있고 사후 보정 설비가 있다. 그래서 예방 보전은 일어나기 전에 자 설비가 고장 정지 성능 저하 안전성의 상실 등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거야. 예방 보전. 뭐 어렵지 않지. 예방하는 거야. 그쵸? 자 그다음 사후 보전은 무엇이냐? 사후 보전 이겁니다. 자 얘는요 사후 보전이야. 사후, 돌발 고장이 발생해서 복구하는 보전 활동을 말한다. 또는 고장 발생 후 복구 비용보다 예방 보전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고장 발생 후 복구하는 보전 활동이야. 그러니까 예방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그래서 그냥 사후 보전이 낫겠다 싶을 때 사후 보전이다. 그래서 여기에 계획 보전이 얘와 얘로 이루어지고, 자, 그 다음 두 가지. 예지 보전과 계량 보전 보도록 할게요. 예지는요. 작동 상태, 설비의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계측 장비를 이용해서 얘를 결함 및 고장을 발견해서 조치를 취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계량 보전 보도록 할게요. 계량 보전은 설비의 신뢰성, 보전성, 안전성, 주작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보전 활동이라 한다. 자, 국어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해서 우리 친구들 얘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품질 관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품질 관리. 품질 관리. 품질 관리가 정말 더 중요하지. 자, 품질은 말 그대로, 요 영어 읽는 그대로, 퀄리티 컨트롤이야. QC. 우리 QC라는 말 정말 많이 씁니다. 품질 관리야. 예전에는요, 그 품질을 관리하는 거는 품질에 관련된 부서만 해결했는데 요즘은 이런 거 아니죠? 선생님이랑 생산혁신활동에서 뭘 배웠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품질 분임조 활동이라는 것도 배웠고, 그죠? 품질. 그래서 무결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식스 시그마라는 것도 배웠고,
정말 많은 그 품질을 위해서 노력하는 활동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 그 품질 관리가 무엇인지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을 거야. 선생님이랑 뒤에서 품질 관리해서 배울 거예요 하는 것들이

욕이야. 자, 처음에는 시기가 QC, 품질 관리에서부터 나왔다. 그때의 품질 수준은 낮은 수준이었어. 그러다가 나온 게 SQC입니다. SQC. SQC는 통계적 과학 관리야. 선생님이랑 조금 이따 볼게요.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TQC, 종합적 품질 관리야. 그 다음 얘는 종합적 품질 경영이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시기가 갈수록, 이 시기 갈수록 품질 수준은 높아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는 관리야. 근데 여기는 M, 매니지먼트 경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통계적 품질 관리.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QC가 있는데 그중에서 통계적 품질 관리 SQC가 뭐냐? 여기 SQC. 그래서 선생님이 요렇게 가로치기 한 거는 요것만 이렇게 얘가 통계적 품질 관리다. 요것만 보면 돼. 그래서 소비자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제품을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단계, 생산의 모든 단계에 자, 여기 통계학적인 원리와 기법을 활용하는 과학적인 관리 기법. 선생님이 여기 얘기했던 거 있잖아. 요거. 요거 그대로 나옵니다. 요 용어 그대로. 모든 생산, 여기서부터다. 여기서부터. 자, 생산의 모든 단계에 통계학적인 원리와 기법을 활용하는 과학적 관리 기법 뭐라 하냐? SQC라 한다. 외우세요. 암기. 머릿속에 집어 넣으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볼게요. 이번엔 TQC야. 토탈이야. QC. 그럼 얘를 T QC. 이거를 종합적 품질 관리한다. 자, 얘는 생산의 모든 단계야. 생산을 하는 모든 단계야. 근데 이번에는 생산뿐만 아니라 설계. 그 다음, 생산. 제조. 이것도 생산이잖아. 검사해. 그리고 유통, 시장 관리 활동. 그러니까 모든 품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각 부분의 활동을 뭘로 한다?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요 용어가 그대로 나온다. 공업일반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정직한 과목이다. 이 문장 그대로 나온다. 절대 꼬아서 나지 않아. 근데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데도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 너무 억울해. 외워야 돼. 우리 친구들. 아시겠죠? 자, 이건 TQC다. 알겠죠? 종합적으로 품절하는 거. 얘는 뭐 생산의 모든 단계지만 이건 전체. 근데 생산의 모든 단계에 통계학적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와.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이번에 통계, 종합적 품질 경영이야.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똑같아. TQ. 자, 그런데 뭐다? 매니지먼트 M. 자,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정 관리를 통해서 품질 관리 활동을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나와. 생산 과정에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기업, 여기 이 말. 기업의 총체적인 품질 관리 활동, 기업의 총체적인 품질 관리, 그러니까 총체적인 경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품질에 관련해서. 그래야 소비자의 만족도 극대화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SQC, TQC, TQM. 아시겠죠? SQC 통계적 품질 관리, TQC 종합적 품질 관리, TQM 종합적 품질 경영. 요 용어들 보시고 다시 한번 이 그림 이해할 거야, 이제. 그죠? QC에서 시작했다가 SQC, TQC, TQM. 선생님이 지울 동안 봐봐. 눈으로 다시 한번 봐. SQC, TQC, TQM. 그쵸? 여기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품질 검사의 종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종류 같은 경우에는. 표본 검사, 검수 검사. 이거 선생님이랑 했죠? 많이 했어요. 표본인, 이렇게 샘플링 검사라도 하는 거, 이건 알고 있고요. 전수 검사 같은 경우는 전체 수량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종이컵 같은 걸 전체 검사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보통 굉장히 중요한 것들. 그 다음, 인명 피해가 있는 것들. 이런 거. 자동차 브레이크, 소방, 호스, 안전성의 이유가 있거나 고가의 보석처럼 경제적으로 가치가 큰 제품에 대해서 전수 검사한다라는 거. 간접 검사, 관능 검사 한번 쫙 읽어보세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선생님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품질 관리를 위한 도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야, 도구. 도구. 이 도표들이 그림으로 나타내고 얘는 품질 관리 도구가 뭐에 해당한다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얘는 관리도법이라 합니다. 관리도법. 관리도를 이용해서 공정의 안정한 상태에 있는지 감시하는 거야. 안정한 상태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은 관리도야. 근데 친절하게도 이 그림이 나오면 그냥 관리라는 말이니까, 아, 관리도구나, 알면 돼. 근데, 자, 이 도표가 없을 때도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요런 말들이 그대로 나와요.
자, 관리하는 거야. 관리 상한선. 그다음 관리 한선이 필요하지. 그쵸? 자, 얘 관리 상한선이야. 그리고 관리 한선이야. 공정을 찍어봐. 찍어봐. 찍어봐서 중심선 근처에다 이렇게 갔다. 그럼 얘는 정상적인 공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정 맞죠? 자, 그런데 점 하나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 있다. 그러면 얘는 불안정한 거야. 그래서 얘는 안정한 상태라 볼 수가 없습니다. 관리도를 통해서 공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연속한 두 점이 이 하한선 가까이에 있는 경우, 중심선 가까이가 아니라 하한선 가까이 또는 상한선 가까이에 있는 경우에도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 공정을 찍어보고 나서, 아, 이 공정이 뭔가 이상하구나.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안정하지 못한 거. 그래서 이거를 관리도법이라 한다. 공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 상한선, 하한선, 공정의 이상 유무. 요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이번에 특성 요인도야. 자, 이렇게 생긴 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근데 이 특성 요인도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봐봐. PC본이죠. 생선 뼈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PC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자, 이렇게도. 이렇게 해석해. 특성, 요인도야. 자, 어떠한 특성에 대해서 무슨 요인이 발생하는지, 이겁니다. 그래서, 자, 얘가 원인이야. 파손의 원인이 어떻게, 무엇이냐, 자재나 장비, 이거의 결과에 어떤, 그러니까, 아, 자, 다시. 이게 원인입니다. 선생님 잘못했어. 이 원인. 이 원인, 자재의 규격 미달, 장비의 유지보수 불량, 이것들이 결과가 파손입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한눈에 알아보도록 작성한 그림이죠. 한눈에 알아보도록.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도 돼 있지만 여기가 이제 원인이 여기가 두껍고 그다음 여기가 굉장히 작고 장비가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파손의 원인이 자재가 더 크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우리는 특성 요인도라 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특성에 따른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원인에 대한 빈도보다는 다양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다. 이걸 특성 요인도라 한다. 이거 기억하셔요. 자, 그다음 파레토도입니다. 파레토도. 자, 파레토도. 자, 문제를 중점화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도구야. 뭐를 중점했느냐? 이겁니다. 이건 이제 불량률을 확인해 보는 건데, 불량이 피놀이 딱 그래프만 봐도, 이게 막대 그래프잖아. 어느 게더 크니? 피놀이 제일, 그쵸? 그 다음 부품, 그 다음 흘러내림, 주름. 주름은 적네. 한눈에 문제를 중점화해서 우선순위가, 우선순위를 앞에다 쏠리는 거야.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도구다. 이게 파레토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디서 봤죠? 우리 자재 관리에서 ABC 재고 관리 시스템에서 봤을 거야. 그쵸? 그래서 이걸 파레토도인데 막대 그래프. 자, 이게 막대 그래프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죠? 얘는 꺾은선 그래프야. 근데 이 옆에 누적,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적 꺾은선 그래프라 한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와 누적 꺾은선 그래프로 이루어진 문제를 중점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도구는 무엇이다? 파레토도이다. 파레토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대 그래프와 누적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기억나시죠? ABC 재고관리 시스템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자, 얘는 히스토그램이라 합니다.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표라고도 하고요. 우리 친구도 이거는 많이 알 거야. 자, 그다음. 체크시트야. 체크해주는 거야.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산포도라고 합니다. 얘는, 여기 있는 원인과 결과에 따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산포도라고도 하고요. 또는 산점도라고도 나와요. 시험 문제. 산점도, 산포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거다.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예전에 시험 문제 어떤 것도 나왔냐면, 이렇게도 나왔어요. 특성. 그리고 여긴 요인. 자, 이렇게 나왔어. 이거 지워. 이거 지워. 자, 그리고 여기에 나타낸 도표는 특성 요인도이다. 누가 봐도 맞는 것 같죠? 근데 얘는 원인과 결과에 따른 상관관계 산점도이다. 이거 기억하시죠? 특성 요인도 뭐였어? PC본이었다. 이거.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요걸 했는 이유는 얘는 정비례야. 양의 상관관계. 그쵸? 자, 이렇게 되는 거는 반비례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음의 상관관계다.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요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품질 관리, 자, 그다음 이 관련된 작업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이에요. 회의록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알수 있는 내용. 자, 그랬을 때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업 관리에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기법이 시간 연구를 실시했다.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시간 연구 한번 있는지 볼까요? 시간 연구? 자, 작업 관리 여기 볼게. 작업 관리 부문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효과적인 작업 동작의 순서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존 작업의 동작들을 분석해서 동작 얘기가 나왔네. 그럼 이거는 동작 연구에 해당 되겠죠? 그렇죠. 테일러가 아니라, 테일러는 시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생산 관리에서 사용하기로 한 도표는, 자, 요거야. 생산 관리 부분에 이렇게 생긴 거 뭐죠? 작업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얘를 뭐라고 하죠? 얘는 버트라고 하죠. 갠트 차트는 계획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도표이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품질 관리에서 3종 OS 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종 OS는 이 품질 관리 부분 여기서 봐야 돼. 정품, 정량, 정위치, 이게 3종. 정리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얘가 S, 영어, 일본식 표기에 S로 시작하는 OS, 3종 OS 활동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렇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 볼게요. 인적자원 관리에서 인적자원 관리 원칙 중 요거야. 직무 분석을 실시해서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적합한 생산 라인에 배치한다. 적소에 배치한다. 적재적소 배치. 맞죠? 디귿과 리을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4번과 5번의 세트형 문항이 되겠네요. 세트형 문항. 자, 여기는 기업의 제품 생산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위 보고서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공정 분석 기호로 오른 것을 공정 분석 기호를 우리가 알아야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선생님이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 일단 공정 분석 기호가 여기 있습니다. 가공은 동그라미였어. 그죠? 운반은 이렇게 가는 거야. 검사는 두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수량 검사냐, 품질 검사냐, 이런 거야. 그 전체 네모는 그냥 수량 검사. 품질 검사는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 우리 이거 다이아몬드 같잖아. 그래서 얘는, 아, 품질을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있냐면, 수량을 검사한다 하니까, 얘죠. 얘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랑 네모 기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 5번입니다. 위 보고서를 통해서 알수 있는 땡땡 기업에 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품질 관리에서 관리도법을 활용했다. 관리도법은 관리 상한선, 하한선, 중심선, 공정의 이상 유무를 찍어보는 겁니다. 자, 품질 관리에 어떤 거를 사용했는지 볼까요? 자, 품질 관리 봐봐. 관리 하한선, 관리 상한선, 중심선 상에서 공정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관리도 맞죠? 이거 관리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자체를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야 돼. 맞는 보기죠. 자, 그다음 니은 보도록 할게요. 니은. 혁신 활동으로 풀 생산 방식을 적용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풀 생산 방식, 부시 생산 방식. 부시는 미는 거야. 갖다 미는 거, 풀은 당겨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요 용어 그대로 나온다고 했죠? 후공정의 요구를 받아서 전공정으로부터 자재나 제품을 인수한다, 당겨 쓴다. 이게 바로 풀 생산 방식에 대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얘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프로젝트 수행 전에 비해 수행 후 불량률이 8%P가 감소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보면서 알수 있어? 여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계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볼게요. 자, 불량률이라는 거는 생산 수량분의 그리고 불량 수량 곱하기 100을 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수행 전의 생산 수량이 200만 개입니다. 200만 개니까 만을 더 써. 자, 이렇게 200만 개분의 불량품 수량이 2000개가 있네. 2000개. 곱하기 100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100을 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0.1%가 나오네요. 그죠? 자, 이거 수행 전입니다. 자, 그다음 수행 후를 볼까요? 수행 후는 300만 개야. 그래서 300만 개만을 더 써. 만 개니까. 그죠? 이랬을 때몇 개다? 600이다. 곱하기 100을 했더니 얘 같은 경우에는 0.0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 전과 수행 후로 0.1에서 0.02 수학이네, 완전히. 그쵸? 그때 수학이라 할수 없나? 산수다. 0.08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량률이 8% 감소한 게 아니라 0.08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리을 보도록 할게요, 리을. 자,
불량률 최소화를 위해서 정의 측정 분석 계산 통제 단계 활동. 이거 어디서 많이 본다?

단계야. 우리 단계 선생님이 PDCA 품질 관리. PDCA 네 가지 단계랑 그다음 식스시그마 이 다섯 가지 단계 이거 식스시그마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불량률 최소화를 위해서 정말 식스시그마 하고 있는지 불량률 최소화를 위해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인 기억,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9번, 10번 세트형 문항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10번. 자, 다음은 땡땡 기업 품질 관리 보고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딱 봐도 아, 이런 도표가 들어갔구나. 얘는 파레토도 들어갔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특성 요인도 들어갔고 이게 볼수 있어. 자, 그러면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 보고서 가와 나에 해당하는 품질 관리 도구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아예 그냥 묻는 게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품질 관리 도구는 눈으로 확인해서 그 도구가 무슨 도구인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파레토도 특성 요인도, 파레토도 특성 요인도.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긴 거. 자, 그다음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위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책상보다 의자의 불량률이 더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상보다 의자의 불량률이 더 낮은지 우리 계산해 봐야 돼. 불량률은 또 생산품 수분의 불량품 수야. 그럼 아까랑 같이 계산했던 방법이 똑같습니다. 책상 200만 개야, 만 개. 이거분의 불량품 수 20개. 그죠?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이게 책상이죠. 자, 이게 책상입니다. 이랬을 때얘 같은 경우에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0. 우리 친구들 한번 해봐요. 1%가 나옵니다. 그쵸? 0.001%. 자, 그다음 의자 보도록 할게요. 의자. 의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생산품 수 400만 개. 400만 개 분의 60 곱하기 100을 해볼까요? 100을 했더니 얘는 0.0025가 나오더라. 자, 실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는 그러니까 과정은 나오지 않아. 좀 간단하게 딱딱 떨어지게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요렇게 됐을 때, 불량률이 얘가 더 크지?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책상보다 의자의 불량률이 더 낮다가 아니라 더 높다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 틀렸다. 그쵸?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품질 개선을 위해 품질 분임조 활동을 실시하였다. 품질 분임조 자발적인 소모임이 있는지, 품질 개선을 위해서 수행하는 소집단 활동, 자발적으로 품질 분임조 활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책상의 불량 사유 중 조립 불량의 항목의 누적 비율은 10%이다. 조립 불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레토도를 보여주고, 조립 불량이야. 근데 얘가 10건입니다. 10개. 근데 총몇 개? 불량품 개수를 보면 누적 전체가 총 20개. 그쵸? 그중에서 조립 불량은 10개.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50%가 되겠죠. 그쵸? 그럼 볼까요? 자, 조립 불량 항목의 누적 비율은 10%이다. 아니죠. 50%이죠.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도 얘는요. 자, 요기 상태가 50%에 해당이 돼. 50%.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들림 보기. 자, 그럼 리을 볼게요. 품질 개선을 위해 설비 관리 활동 중 예방 점검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점검이냐. 설비 장애 발생 전 고장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발생 전에 고장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실제 이거에 관련된 기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 여기 보시면. 자, 기출 타파 시간. 두 번째. 2번. 다음 제품 생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무선 침구 청소기를 통해서, 자, 이거 생산품이 이건데, 이거에 따른 작업 관리와 생산 공정을 표현한 겁니다. 작업 관리를 봤더니, 제조 현장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작업 관리법을 적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과업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시간 연구를 한 거야. 과업 설정, 시간 연구.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임금 결정을 합리화시켜서 차별 성과급제를 실시하였다. 그래서 작업자의 작업 능률 향상에 도모하였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법을 이야기한 거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업 관리에서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적용하였다. 이거 어때? 이거 맞는 말이지. 자, 테일러는 시간 연구를 했다. 길브레스

그는 동장 연구를 했다. 이 관련된 것들이 다 뭐에 관한 것이다? 작업 관리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품질 검사에서 생산 수량의 25%를 검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품질 검사, 여기서부터 확인하는 거야. 품질 검사에서 생산 수량이 540개인데, 자, 검사 수량이 135개입니다. 이랬을 때 곱하기 100을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25가 나왔죠. 그 생산의 25%를 검사였다. 요 정도. 그냥 요 정도 계산하는 정도는 우리 친구도 할줄 알아야 돼. 그죠? 자, 그 다음. 니은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공정 분석 기호는 이렇게 나왔어. 그럼 가공은 뭐야? 동그라미. 품질 검사는 이렇게 마름모로 된게 품질 검사라고 했죠. 근데 마름모와 이거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정 분석 기호까지 우리 친구들이 같이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품질 관리 현황을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돼 있는 대로 고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보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품질 검사 방법은 전수 검사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수 검사에 해당한다. 전수 검사는 전체 수량을 검사하는 거야. 전체 수량. 근데 여기 보면 그냥 얼핏 볼때 우리 친구들 이제 수능 되면요. 막 정신이 잠깐 혼미해져. 그래서 그냥 이거 보고 이렇게 막 빠르게 막 파악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꼼꼼하게 보셔야 돼. 왜냐하면 낚시 문항들이 있어. 자, 여기 볼게요. 10노트 10개. 아, 이거 맞네. 전수 검사 아닙니다. 요 위에 봐봐. 한 노트에는 100개라는 거야. 그 로트가 선생님이 로트 생산 방식에서 얘기했죠. 로트가 묶음, 덩어리야. 그래서 한 덩어리에 100개씩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10로트 중에서, 자, 어쨌든 로트당 검사량, 이걸 잘 봐야 돼. 로트당 검사량 100개 중에서 10개를 하니까 얘는 전수검사가 아니죠. 교본검사, 샘플링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다.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습도에 따른 땡땡 부품의 성능은, 습도에 따른 이 성능은 음에 상관관계에 있다. 선생님이랑 산점도 산포도에서 이야기했죠. 반비례이기 때문에 얘는 음의 상관관계가 맞죠. 맞는 무게. 그 다음 디귿 보겠어요. 디귿 볼게요. 작업 환경에 따른 땡땡 부품의 성능에 활용된 도표는, 도표. 이. 환경에 따른 도표. 이거든, 이거든. 어쨌든 온도와 성능의 상관관계, 습도와 성능의 상관관계. 이거는 상관관계 산점도 산포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특성 요인도이다. 어때요, 이거? 들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리을 보도록 할게요. 리을. 자,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 실행, 검토, 조치의 순환 과정이야.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요거 이렇게 해야죠. P, D, C, A 순환 과정. 자, 네 단계 데밍. 자, 데밍의 사이클을 활용하고 있다. 맞는 보기. 근데 최근에는요, 이 데밍의 순서를 바꾸나. 그래서 이 순서가 맞는지 요것도 나옵니다. 식스시그마는 몇 단계? 5단계. 데밍은 4단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서 이제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특성 관리, 아니, 그 품질 관리 도구에 뭐 특성 요인도, 파레토도, 관리도, 산점도 이런 도표들. 도수분포표도 있고, 히스토그램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체크시트. 이거 도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 또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위 보고서의 재고 및 품질 관리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제시문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딱 정해져 있어.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재고 및 품질 관리가 있어. 근데 이 재고 관리에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거 뭐죠? 막대 그래프와 누적 꺾은선 그래프, 누적 비율 나와 있지. 자, 이거는 우리는 파레토도라고 한다. 그쵸? 파레토도. 파레토도. 그래서 이 파레토도는 보통 어디에서 많이 써요? 어디서 많이 쓰이죠? 여기 부품목에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등급으로 분류해서 재고를 관리한다. 그러니까 수량에 따라 그냥 관리가 아니라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그래서 중요한 건 A 등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ABC 재고 관리 시스템이라 한다. 그럼 볼까요? A 그룹 이렇게, B 그룹, C그룹, 이런 식으로. 그쵸? 재고 금액 자체가 얘가 높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ABC 재고 관리, 파레토도를 활용했고 있구나. 재고 관리에서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 품질 관리입니다. 품질 관리에, 자, 이렇게 생긴 도표는 뭐야? 이렇게. 관리 하한선, 관리 상한선, 중심선. 자, 이거 관리도입니다. 관리도.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공정, 상한선과 하한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얘는 불안정한 공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0: 특성 요인도 피시본, 생선 뼈처럼 생긴 거. 이게 바로 특성 요인도였습니다. 자, 얘는 틀린 무게가 되겠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재고 관리에서는 ABC 재고 관리 기법을 활용하였다. 어때요? 맞는 무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기출 문제는 좀 여러 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서 이제 작업 관리도 했었고, 그리고 이거에 따른 품질 관리, 설비 보정 관리, 공정 관리,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요즘에는 또 공정 관리가 최근 한 2, 3년, 2년 정도 됐거든요. 그 정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정 관리의 분석 기호라던가, 공정의 계획 기능이라던가, 그 다음 통제 기능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우리 친구들 생산 관리 안에 여기 있는 단원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공업일반은 정직하게 문장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암기한 친구들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과 함께, 힘차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실용 글쓰기입니다. 글을 쓸 때는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제일 좋은 조건.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는 게 제일 행복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거 쓰는 거. 이게 두 번째로 행복한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써야만 하는 걸 쓰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정말 좋은 글이 나올 가능성이 커져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선 우리는 무엇부터 챙겨야 될까? 살다 보면요, 쓰고 싶은 거, 쓸 수 있는 거, 써야만 하는 거 이 순서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쓰기 싫은데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잘 써야 되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 글이 뭔가 다른 어떤 성과, 합격, 좋은 결과 이렇게 이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실용 글쓰기입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거, 메일 쓰는 거, PPT 잘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발표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굉장히 여러 번 시켜봤는데요. 저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아버지는 다 엄격하시고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다 자유로우실까. 그리고 취미는요. 독서하고 영어 감상 플러스 알파 뭐 피아노까지 이렇게 되게 루틴하게 비슷비슷한 글쓰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자기소개서라고 써도 사실은 특출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자기소개서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써야만 하는 글로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목표를 설정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어떤 자기소개서를 쓸 것인가. 예를 들어 인문학적으로 조금 말랑말랑하고 조금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조금 더 써도 되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글쓰기 연습을 시키려고 좀 많이 하는 건데 나를 어떤 비유할 수 있는 대상을 잡아와서 그 대상하고 비유를 하면서 써봐. 이런 경우에요. 저는 저를 돌로 비교를 하고 싶어요. 나는 돌 같은 사람이야. 어떤 친구는 나는 달팽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왜 달팽이하고 내가 닮았는지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되고 싶은 것, 내 마음의 내밀한 내적인 어떤 상황을 쓰는 것은 내적 자소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이건 일종의 문학적 글쓰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쓰고 싶은 나의 내적인 자소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외부적으로 대외형 자소서를 쓴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능력을 어필하는 자소서입니다. 이 대외형 자소서는 암묵적으로 읽는 사람을 분명히 배려를 해야 되는 사회적 글쓰기입니다. 이미 거쳐온 것, 이미 이룬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나의 소망이 아니라 능력을 쓰는 자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취업을 위한 자소서에 꼭 일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취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쓰는 건 그다지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왔는지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소서 잘 쓰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소서는요, 이력서하고 달라요. 이력서는 그 사실을 기술하는 겁니다. 일종의 설명문입니다. 그런데 자소서는 설명이 아니라 논증이에요. 어떤 게 설득이 잘 돼요? 너무 번지르르 하는 거는 의심이 가요. 너무 자신이 없는 것도 설득되기가 어려워요. 설득에는 적절한 논거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소서 쓰는 팁으로 하나, 첫 번째,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승이다. 이 흔한 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알고 쓰는 것이 바로 자소서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서비스직을 뽑아요. 근데 이렇게 시니어 직원을 뽑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왕년에 대기업 간부였어 이런 걸로 어필한다던가 예를 들어 기술직을 뽑아요. 현장에서 기술직을 뽑고 있는데 예전에 내가 영화 홍보 마케팅을 많이 했다 프로그램을 잘 만든다 어필을 하면 조금 맞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경력 중에서도 상대방의 니즈에 맞는 것을 맞춰서 보여주는 것이 자소서여야 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내가 A라는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사전조사해야죠. 인재의 성격을 미리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아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실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 미리미리 직접 여러 활동을 해놔야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혹은 장학회에 무슨 신청서를 낸다고 해서 자소서를 선생님, 교수님 막 도와주세요 하고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써줄 수가 없잖아요. 이 친구한테 어떤 물꼬를 터주는 게 저의 최선이거든요. 물어봐요. 자, 이러이러한 내용을 항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

관련해서 한 어떤 경험이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협동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프로젝트 경험을 되게 중시하는 회사가 있는데 막 이런 거가 있으면 끄집어내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 과거를 조금 캐보면 이 친구가 사실 뭔가 많이 한 게 없어요. 이러면 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한때는 뭔가 무슨 되게 스펙 쌓기가 조금 과도하게 과열이 돼갖고 아프리카에서 우물도 파고 와야 되고 어디 뭐 가서 봉사활동도 막 다양하게 하고 와야 되고 막 990점 영어 점수 만점 찍고 와야 되고 외국에 가서 어학연수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돈 들어야 되는 화려한 경력이 되게 과도하게 서로 경쟁적으로 쌓고 쌓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사실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화려한 이력이 있는 것도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친구는 인생을 고작 22년밖에 안 살았는데 벌써 이렇게 여러 나라를 경험하고 왔다고? 벌써 이 정도 한 30년, 40년 걸려도 되는 일들을 다 하고 왔다고? 진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하는 활동이나 사실은 다양한 활동을 미리미리 경험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자소서를 쓰든 간에 내 경험을 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니까 머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잘 안 돌아요. 미리미리 그게 다 준비가 안 돼요. 저한테 찾아오는 친구들도 선생님 저는 자랑할 만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많아요. 되게 흔합니다. 맞춤형 인재만 뽑히는 건 아닙니다.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은요, 성장 과정, 학습 활동, 생애 전반, 다른 사람도 같이 동일하게 했던 어떤 활동들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뭔가를 찾아내서 당당하게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씩씩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뭔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보아하니 성실하고 똘똘해. 앞으로 가능성, 이제 키우면 잘 클 거야 라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과 건강함, 마음의 체력, 육체의 체력을 어필하면 참 좋습니다. 사실 취업도요 다 사람 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을 인재라고 생각할까 가장 본질적인 걸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더 좋죠. 그 특별한 경험을 학교 생활 실제 수업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특별함이 아주 어마어마한 특별함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조직 사회에 들어가면 혼자서 일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뭔가 팀장, 왜 드라마 보면 팀장님이 꼭 나오잖아요. 팀장님이 있다는 것은 팀이 있다는 얘기죠. 팀원으로 뭔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회사 가면 제일 흔한 거 회의실 1, 회의실 2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만큼 회의를 많이 한다는 거죠. 회의에 들어가면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요. 아이디어 짜내야 되고요. 서로 알아서 기여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팀장이 바라는 바죠. 그래서 성장 환경, 본인의 성격, 학교 생활 혹은 수업 들었던 거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과거를 다 동원해서 그 안에서 지원 동기, 나의 장점을 찾을 수 있고요. 사실 찾아야만 합니다.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왔어도 그 안에서 장점을 발견하는 사람하고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자신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더하기 여기에 스페셜한 일화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이거는 자소서,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자소서의 가난한 마음이 꿀팁으로 삼으실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정말 쓸 게 없네요, 선생님. 저는요, 인생이 제 인생을 아무리 돌아봐도 정말 정말 쓸 것이 없어요. 라고 할 경우에는 급하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바로 일어나서 책을 구해서 읽으세요. 서점으로 가셔갖고 책을 한 권 구해 읽으세요. 그 책이 나한테 좋았던 책, 그리고 이 회사에도 조금 관련이 되는 책이면 더 좋겠어요.

내가 책을 열심히 간절하면 열심히 읽게 됩니다. 열심히 읽고요. 그 책 얘기를 자소서에 녹여 쓰십시오. 과거를 돌아봤는데 쓸만한 거리가 없어. 그러면 서점에 가서 쓸만한 거리를 찾아오시란 얘기입니다. 어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기 전공하고 적합되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도 내 인생이 어떤 자세를 이 책에서 배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책으로 인용을 하면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왜 어떤 기사를 쓴다던가 어떤 논문을 쓴다던가 할 때도 논거가 필요한데요. 이 논거는요, 사실에서 논거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저서라든지 중요한 어떤 책에서 논거를 끌어오기도 하잖아요. 논증문에 사실 논거와 의견 논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소서에는 사실 내가 했던 일과 내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이렇게 의견 논거를 같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어 라는 모드로 쓰는 자소서가 있습니다. 그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너무 과장했달까? 이게 진솔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렇게 좀 번들번들한 자소서가 있어요. 이력서에 좋은 부분을 녹여 쓰는 것이 팁이긴 하지만 어떤 한 코스를 이수했다거나 수료를 했는데 이거를 졸업이른 것처럼 표현을 한다던가, 한 달 다녀왔는데 엄청 오래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했다던가, 여러분 안 보이는 것처럼 내가 이걸 과장해도 몰라보겠지, 이게 의외로 보여요.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그 자소서 얘기를 좀 물어보다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과자 안에 질소가 들어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흔들어보면, 소리 들어보면 다 알거든요. 인사 담당자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에게 진솔해야 남한테도 진솔하게 읽힙니다. 앤드 팁 하나 더 드리면, 자소서를 쓴다는 건 한 페이지를 꽉 채우거나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한 두 장을 쓰는데요. 길이가 엄청 길고 문단 안 나눠져 있고 뭔가 팍팍하게 있으면 눈이 안 읽혀져요. 인사 담당자들은 여러분 생각보다 더 노안일 수도 있어요. 인사 담당자는 내 글만 보는 게 아니라 100명, 200명 걸 봐야 되는데 가독성이 있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팁인데 문단별로 위에다 작은 소제목을 좀 달아주세요. 길이가 무한정 많이 써서 내가 자서전 한 권을 써서 낸다고 하면 인사 담당자가 학을 떼고 싫어할 겁니다. 무한정 늘어나면 안 돼요. 문단별로 깔끔하게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단 구분을 명확해 주시고 그 문단 위에 소제목을 달아주세요. 예를 들어 경험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적극성, 직구 열풍을 극복하는 마케팅의 4번 타자, 일종의 제목 딸기입니다. 얘는 마무리가 되는 사람이네 하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소서를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추상어를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도전, 열정, 소통, 배려, 노력, 경청, 적극. 이 단어가 거의 마법의 단어처럼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나쁜 단어 아니에요. 다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나 말고도 이미 99명의 다른 미리 온 자소서에서 이미 다 많이 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추상적이죠. 이걸 저는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믿습니까? 고유명사를 동원해서 사례 제시하고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무엇을 보았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써주셔야 읽는 사람 머리에서도 잘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좋은 단어를 다 걷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상황과 접목을 시켜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 팁인데요, 글을 매끄럽게 쓰셔야 됩니다. 아, 저는 글 쓰는 게 정말 자신 없는데요. 그러면 최대한 고치고 고치고 수정하고 다시 쓰고 다시 한번 돌아봐서 매끄럽게 쓰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글을 매끄럽게 잘 썼다는 것은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보기에 이 사람이 업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문서로 소통을 하거든요. 그리고 문서로 내가 한 이야기, 내가 한 어떤 작업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 정보를

보관하고 3년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한테 인수인계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서를 쓰든 간에 자소서를 잘 쓰면 다른 문서도 좀 잘 쓰겠거니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잘 썼어요. 다 썼어요. 그러면 자소서를 옛날에는 프린트해서 직접 가서 내거나 우편으로 보냈는데 요즘은 다 파일로 보내죠. 어딘가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할 수도 있지만 메일로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소서를 다 쓰셨다는 건 이걸 보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 보낼 때 뭘로 보내죠? 메일로 보냅니다. 메일 쓰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많이 쓰고 잘 썼으면 취업을 해서 일을 할 각오도 해야 됩니다. 사회인이 된다라고 하면 업무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업무의 시작은 의외로 출근이 아닙니다. 재택근무도 있어요. 업무의 모든 시작은 메일 쓰기거든요. 그래서 메일 쓰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자소서가 내면적 자소서, 이런 사회적 자소서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적인 메일, 공적인 메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공적인 메일에는 일종의 룰이 있습니다. 정해진 형식이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아무리 오래 본 사이라고 해도 공적인 메일이다라고 하면은 룰을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작가님이 나하고 정말 친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막 서로 언니, 동생한 사이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카톡에서는 언니, 뭐 깨톡에서는 언니, 언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미네야, 미네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적으로 업무 메일을 보낸다라고 하면 누구누구 작가님께 라고 해야지 언니, 반가 반가, 안녕, 나야, 이것 좀 봐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요,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메일을 주고받은 지 25년째예요. 25년이면 친해질 만큼 친해졌죠. 그런데 그래도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선생님의 사랑스러운 제자 나미네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식 메일에는 룰이 있다. 그 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제목입니다. 제목은 반드시 좀 써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쓴 사람이 굉장히 튀어요. 제목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좋지 않은 제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목은요, 사실 열까 말까 고민할 때 아, 이게 누구의 메일이구나 라는 것을 확 알아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겠구나라는 예상이 되는 게 좋은 제목입니다. 예를 들어 전 아침에 메일함을 딱 열어보면 밤새 메일이 예를 들어 막 10개 막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먼저 온 것부터 열 때도 있지만 이거 얼른 봐야 돼, 피드백 얼른 해야 돼 라고 하는 메일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고 하느냐, 제목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좋은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제목 안 좋아요. 누군 줄 알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 안 반가울 수 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하면 무서워요. 오래간만에 무슨 소리를 하려고, 무섭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제목 보면 더 무서워요. 메일 창 닫아버리고 싶어요. 어제 잘 들어가셨죠? 라고 하면 어? 스팸인가? 싶어요. 자, 지나치게 상투적인 거 좋지 않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거 좋지 않고, 김미영 팀장입니다 이렇게 스팸성 메일 제목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압축적으로 볼 수 있게, 상대방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제목은요, 제목 맨 앞에 내용의 종류나 소속을 붙여주세요. 소식, 모집, 학술, 교육, 안내 이런 겁니다. 저는 소식이나 안내는 제일 늦게 열어봐요. 학술이나 교육 이런 건 빨리 열어보죠. 자, 저한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메일 열어보시는 분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금나라 출판사 출간 제안 드립니다. 저는 얼른 열어보겠죠. 자, 서일문화사 남인혜 작가님 6월 인쇄 보고, 이거는 아주 초스피드로 열어보겠죠. 돈 들어오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자, EBS 독서광 시대 섭외 요청 이러면은 제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빨리 열어보겠죠. 이런 겁니다. 내용을 진작 할 수 있도록 제목을 붙여주시는 게 정말 영리한

이런 거는 안 배워도 사실은 하는 게 좋은 신입사원의 태도입니다. 자, 이제 매일 제목까지는 이렇게 됐어요. 이제 매일 김땡 때입니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일로 상의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메일을 열어봤을 때 가장 당황한 경우가 이런 메일입니다. 열어봤어요. 근데 딱 두 줄 있는 거예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이자 다음 줄이 딱 하나 나와요. 과제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네 이름이 과제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급하더라도 쓸 건 쓰시는 게 좋아요. 교수님께,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암흑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서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어떠어떠한 주제로 글쓰기를 마무리하여 제출합니다. 첨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본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혹은 안녕히 계세요. 누구 올림. 이렇게 되면 뒷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앞, 중간, 끝.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것이 메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각각의 부분에 요청되는 암묵적으로 요청되는 내용을 적절히 넣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잘 쓴 메일 본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미네님, 나미네 선생님, 나미네 씨,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번에 어떤 일로 연락을 하게 드렸다. 뭐 세부 일정을 안내하려고 연락을 드렸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팁인데요. 만약 안내의 목적이다라고 하면 주제, 대상, 일시, 장소같이 중요한 항목들을 중요 표시, 진하게 밑줄 혹은 글자 색깔을 바꿔서 눈에 확 들어오게 배치시키고 편집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센스입니다.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메일 보내실 때 한 가지 팁을,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 첨부 파일이 있을 경우 첨부 파일 제목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100명의 학생들한테 동일한 기간에 과제를 받을 때 대부분 과제. 이 친구도 과제. 저 학생은 최종본. 어떤 친구는 최종본. 어떤 친구는 최종본 새벽본.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첨부 파일에 그 학생 이름이라든지 글의 제목이라든지 과제 이름이 좀 적혀 있으면 제가 정리를 할 때 훨씬 수월하게 할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메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글이기 때문에 첨부 파일에 있는 제목도 마지막에 수정해서 파일 첨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도 잘 쓰게 됐어, 메일도 잘 보내게 됐어, 어떤 형식을 알게 됐어 라고 하면 맞닥뜨리는 그 다음 코스가 뭐냐면요. 앞에 나가서 PPT를 발표하거나 어떤 시연회를 한다거나 남들 대중 앞에서 말을 하는 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TMI를 좀 방출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27살 때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시간 강의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요, 강의를 하러 들어가는 27살 봄학기 첫 시간에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걸을 때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바보같이 커피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커피를 들고 이렇게 바보같이 들어가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다리가 꼬여서 철푸덕 넘어졌습니다. 첫날부터 걸레 가지고 청소를 하고 나서 수업을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 얼마나 머리를 쥐어뜯었겠어요. 그 다음부터 강의할 때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리고 강의를 내가 못하는구나, 이렇게 바보 같구나, 강의를 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어떤 일을 했느냐,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를 놓고 저를 촬영했어요. 내가 촬영한 내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 싫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뚱뚱하고 못생겨 보이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참고서 봤어요. 보다 보니까 점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녹음기를 사다가 제 말을 녹음했어요. 이렇게 녹음을 한 다음에 다시 듣기 했습니다. 아, 빨리 말했구나. 그때 자신감이 없었네. 그걸 바탕으로 스크립트를 썼습니다. 3분짜리를 외웠어요. 그 사이에 1분 50초 후에 농담까지 써서 외웠습니다. 연습을 계속했어요. 녹음하고 다시 보고, 외워서 녹음하고 다시 보고 했습니다. 아이인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도 발표 잘할 수 있습니다. 발표할 때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잘하는 거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앞에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는요, 첫 번째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시선을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쳐다보실 수 있다면 쳐다보세요. 눈을 쳐다보면요, 대부분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 앉아있을 때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눈동자를 맞추면요, 학생들의 고개가 파도를 타요. 파도 타기로 다다다다다다 숙여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자리와 자리 사이에 인형을 세워놓거나 가방을 보고 얘기하거나 컴퓨터를 친구들이 열어놨으면 그 컴퓨터를 보고 얘기하거나 합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허공을 보면서 얘기할 순 없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눈 시선을 맞추치는 게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사이, 사람 사이를 쳐다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말투는요, 목소리 톤은요, 낮춰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초등학생들끼리 하는 그 놀이 중에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이라는 게 있어요. 점점 톤이 올라가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나중에는 돌고래 초음파 톤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클레오파트라에서 시작했다가 클레오파트라를 건너서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감자칩까지 갑니다. 대부분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이 당황하면 그렇게 가요. 목소리 톤을 낮춰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이렇게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잠깐씩 쉬어주시는 게 팁입니다. 급하다고, 부끄럽다고, 당황스럽다고 스크립트를 막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잠깐 이 사이에 휴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딕션도 더 좋아집니다. 제가 혀가 사실은 되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휴지를 넣어줘야 발음이 정확해져요. 마지막 하나, 자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서시는 순간 뭘 앞에 있는 앉아있는 청중들이 뭘 보시면 안 되느냐? 뒤통수를 보시면 안 돼요. 보셨죠? 이 뒤통수를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앉아있는 청중들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스크립트는 다 외우시고 옆에 보세요 라고 얘를 지시를 해가면서 앞면, 옆면까지는 오케이, 뒷면은 안 됩니다. 뒷면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는 게 그 발표의 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PPT 발표를 아주 매끈하게 잘 끝내셨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 안 듣고 있던, 요런 자세로 여러분 발표를 듣고 있던 분들이 잠에서 깨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일 초짜들은 같이 공격을 합니다. 저쪽에서 50도의 온도로 들어왔는데 이쪽에서 막 70도의 온도를 막 파이어를 쏴버린다. 이러면 본인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쪽에서 굉장히 뜨겁고 날카롭고 나한테 아픈 질문 혹은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질문이 들어왔더라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건 포커페이스입니다. 내가 대답을 못한 질문이 들어왔다라고 하시면 우아하게 반응하세요. 우선 버퍼링을 시도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받아치지 마시고 이렇게 3초간 버퍼링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답변은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쪽에서 막 나한테 싸움을 걸었어도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라고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이기는 거예요. 우아하고 친절하게 좋은 질문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질문입니다.

0: 시의적절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보완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은 애매하고 답변할 게 없을 때 가장 좋은 답변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 미루기 전법인데 이 전법이 통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사소하지만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팁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항상 문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인간으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글을 다 잘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포멀한 글, 이렇게 문서로 소통하는 거 이런 거를 잘했을 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좀 올라가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사실 누구한테 물어보기 조금 애매했던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고 같이 나누고자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소서 잘 쓰고, 메일 잘 쓰고, 발표도 잘해서 우리 더 성취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유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맛은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학자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한 게 기억이 납니다. 나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돕고 30살에 자립했고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 그리고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신경 쓴 거는 50대 이야기입니다. 50이 지천명, 쉰의 하늘의 뜻을 알았다. 내 안에서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혹시 지천명이 되나? 저 지천명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은

지천명이 지금 되고 계세요. 내 속에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어떤 게 중요한지를 스스로 알 수 있냐라는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지혜로 나의 관계를 재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살면서 관계를 많이 맺고 있다가 관계를 정리하죠. 그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은 나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관계이냐 아니면 나의 에너지를 빼가는 관계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50대가 되면 에너지 수준이 20대 때하고는 달라지죠. 예전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에 같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어도 집에 가면 방전이 돼서 그냥 꼼짝도 못하더라도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듣기 싫은 가수 얘기도 같이 좋아하는 척 해주고 그러곤 했었습니다. 가기 싫은 운동장도 같이 따라갔었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50대 때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수는 오히려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함과 저장돼 있는 전화번호를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에너지는 줄었는데 관계는 그대로니까 나는 몹시 피곤해지는 거죠. 원래 관계를 유지하려면 뇌가 계속 돌아가고 특히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전두엽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세 종류로 나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필요해서 만나는 관계예요. 서로 도움이 되니까 저 친구랑 있으면 내가 좀 괜찮아 보여. 저 친구랑 있으면 돈을 잘 내. 저 친구랑 있으면 길을 잘 알아. 유용함의 친구죠. 두 번째 친구는요. 같이 있으면 재밌는 친구가 있어요. 말도 재밌게 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갈 땐 그 친구를 꼭 데려가요. 즐거움의 친구예요. 세 번째 친구는 서로 만나면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세 번째 덕의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거죠. 근데요, 여러분의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번째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 몇 명이나 있으세요? 굉장히 드물죠. 한두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의 관계는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세네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든 당신 자신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필요한 유용한 존재냐, 재미있는 존재냐, 덕의 존재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방 기준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정리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를 정리할 때는 이 질문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 관계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인가? 아니면 나를 더 번아웃 시키고 기가 빨리는 관계인가?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인데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모임이 있어요. 아주 친하지는 않은데 그냥 오래전부터 아니면 얼마 전부터 그냥 모임이 만들어져서 누군 총무가 또 잘해. 그래서 자꾸 모임이 정기적으로 있어. 근데 만약에 의무감으로 내가 계속 가는 모임이었다면 한번 빠져보세요. 그 모임이 만약에 없어도 나한테 아무 이상이 없고 그리고 내가 없어도 그 모임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 관계는 이미 역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냥 거기 안 가도 되는 거고 그 모임에서도 내가 없어도 되는 거죠. 굳이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라는 게 어차피 계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특별히 더 친하다가 조금 멀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전두엽이잖아요. 근데 그 전두엽이 아주 훌륭하게 발달 잘 된 사람은 생각이 유연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인지적 유연성이 줄어든다는 데 있는 거죠. 전두엽의 도파민 시스템이 약해져요. 세로토닌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 바꾸기가 힘들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을 그냥 그대로 고수하려는 경향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 개론서를 보면 나이를 먹으면 그 사람의 성격 패턴이 더 강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요, 이거는 운명이 아니에요. 훈련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악기,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이게 인지적인 유연함을 길러줍니다. 뇌를 새로운 자극에 노출시켜서 유연성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꼰대라는 말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나의 태도의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50대에 들어선 내가 젊은 세대, MZ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할 일, 서로 알고 있고 서로 느끼는 것들을 공유는 하지만 내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나의 경험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30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50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험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이미 달라졌어요. 지금의 50대가 20대, 30대 때도 본인의 경험의 근거에서 잔소리하는 윗사람들 말 들이박으면서 지금 50대가 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50대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저스스로한테 늘 하는 말 첫 번째는요, 조언하는 것보다 듣는 걸 먼저 하자. 저도 모르게 아 그거 옛날에 나 처음 인턴할 때는 저 전공이 할 때는 내가 전문의 처음 됐을 때는 이게 소위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은요, 대화의 문을 닫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네, 어르신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귀를 닫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요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시작하면 대화가 열리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노력하는 거는 내가 느꼈던 경험을 공유는 합니다. 알려는 줘요. 근데 강요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같은 정신과 의사를 하는 선배님이었는데 그분은 제가 아주 젊을 때부터 늘 말할 때 내가 지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내 생각은 이래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걸 흉내냅니다. 제자들과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아 그때 나는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나는 그때 이렇게 했었어. 근데 그거를 참고 삼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많은 50대들, 60대들은 자신의 자녀들이나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안 돼.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까요? 세 번째, 제가 요새 인공지능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SNS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새로운 거에 적응 제일 잘하는 일종의 얼리 어댑터 50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내가 보고 공부하려고 해도 쉽게 습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제 후배들이나 제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쉽게 금방 알려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디지털, 그다음에 새로운 문화, 인공지능 이 분야에서는요. MZ세대가 어른들의 선생님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배우겠다고 결심을 하세요. 내가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관계가 달라져요. 그리고 존중을 받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또 존중을 해줍니다. 소통의 품격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지위가 높으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존중하는 마음을 얼마나 느끼느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다면 50대에 들어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까요? 아, 가뜩이나 지금 있는 관계도 줄여나가고 손절하고 지금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또 치매 예방과 외로움 방지, 우울증 방지를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며요. 관계의 질이 또 노후를 결정한다며. 그럼 그중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필요합니다. 근데 50대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또는 심지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기준들이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건 굉장히 어색하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거절당하는 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흔히들 중년기가 넘은 5, 60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그 사람의 학번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이에서는 그게 쉽죠. 사람들 사이에 내가 그 중에서 몇 번째 넘버1인지 넘버3인지가 정해지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게 어려우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 사람과 높은 위아래 관계를 유지하거나 그 사람과 무슨 회사 사장과 직원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없어진다는 거죠. 새로운 취미 활동, 그리고 새로운 운동, 이걸 통해서 만나는 관계는 그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냥 테니스를 좋아하느냐, 등산을 좋아하느냐, 이런 공통점만으로도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들 있잖아요.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을 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대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모아이라고 부르는데 서로 도와주고 돌봐주고 지원하는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움직이기 힘들 때 병원 갈 때 좀 도와주고 약간 감기 걸렸을 때 집안일 좀 도와주고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그런 지역사회의 모아이라는 게 동네 사람들이 다 노인들만 모여 사는 마을인데도 100세까지 사는 비결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 소규모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동네마다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공부를 같이 한다든지 책을 같이 읽는 그런 모임들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그런 모임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한 두세 명만 모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서로 인간성까지 공유하고 서로 정치색까지 공유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취미만 같으시면 됩니다. 매주 한 번, 한 시간 공동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같이 하는 작은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이 좋습니다. 그게 50대 이후의 건강을 지킬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50 이후부터 시작하는 나다운 삶을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팀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 쑥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친구는 내가 무슨 과목을 좋아하는지 물어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너는 무슨 과목을 좋아해? 난 영어를 좋아해. 클릭.
1: What's your favorite subject?
2: I like English.
1: Why do you like it?
2: Because I can chat with foreigners.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채워야 할 빈칸이 세 개가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왜 물어보는 말, 이유를 물어보는 말, 그리고 이야기 나누다 라는 동작까지 세 개 떠오르는 단어 있나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단어 맞는지 함께 확인해 봐요. 자, 먼저 여자애가 물어봐요. What's your 가장 좋아하는? 아, 좋아하다는 like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과목 이런 식으로 꾸며줄 때 쓰는 말이에요. 가장 좋아하는로 시작하는, 그렇지. Favorite. 아, 이런 단어가 있지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Subject가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I like English. I like English 라고 했네요. 선생님이 똑같아. 선생님도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였거든요. 남자애가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라고 했어요. 나는 영어를 좋아해. 여기서의 영어는 우리 언어로서, 그쵸? 어떤 나라의 말로서 영어도 되지만 지금은 과목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어라는 과목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랬더니 여자애가 또 물어봐요. 왜? 라고 물어봤어요. 왜? 왜를 뜻하는 말 친구들 알잖아요. 그렇지. Why가 있죠. Why? Why do you like it? Why? 왜 do you? 너는 뭐뭐 하니? Like it. 너는 왜 그것을 좋아하니? 그러면 친구들 이 it이 뜻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영어라는 과목이지. 영어를 왜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대답. Because

0: Because가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유를 알려주는 말이죠. Because I can 이야기 나누다. 아, 이야기 나누다, 말하다 이런 거 우리 정말 많잖아요, 영어에. 여기는 뭐를 해볼까? 선생님 힌트를 주자면 Ch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chat. 채팅 들어봤죠, 친구들? 채팅. 이게 실제로는 chatting이잖아요. So chat이라는 게 이야기 나누다, 수다 떨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동작, 단어예요. Because I can chat with foreigners. 어, 요 말이 좀 어렵다. Foreigners. Foreigner이 뭘까요, 친구들? Foreigner. 어, 외국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외국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지. 우리가 영어를 할 줄 알면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 또는 영어권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처럼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랑도 영어를 공통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거든요. Because I can chat with foreigners. 좋은 이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완성한 대화를 리듬에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어디 강조해볼까요? 의미를 전달하는 거. 그렇지. 무엇이니? 물어보는 말 중요하죠. What?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과목. 이게 다 중요한 말일 거예요.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이렇게 강조해줘요. 친구들도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좋아요. I like English는 어디? 그렇지. 좋아해 영어를. 물론 나는, 너 말고 나는 이렇게 말하려면 I도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I는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I like English. 친구들도 I like English. 좋아요. 밑에 문장, 왜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렇지. 왜 물어보는 why 강조해야 될 거고요. 좋아하다 강조해야 될 거예요. Why do you like it? 친구들도 Why do you like it? 마지막 Because I can chat with foreigners. 어디 강조할까요? 그렇지. 대화를, 수다를 떨 수 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야. 누구랑? 외국인이랑. Because I can chat with foreigners. 이렇게 강조하면 되겠죠. Because는 사실 친구들 강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고 내 이유를 강조하고 싶으면 Because I can chat with foreigners.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Because I can chat with foreigners. 왜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Because는 꼭 강조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친구들도 Because I can chat with foreigners. Awesome. 그럼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오키도키.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요. 학교 누르고요. Scene 3, 세 번째 대화 연습 함께 해볼게요. 리듬 살려서 말해보는 거예요.
1: What's your favorite subject?
0: What's your favorite subject?
1: I like English.
0: I like English.
1: Why do you like it?
0: Why do you like it?
1: Because I can chat with foreigners.
0: Because I can chat with foreigners. Not bad, not bad. 친구들도 좋아요. 이제는 talk more 시간이에요. 우리 대화에서 한 문장 뽑아서요. 그 문장을 우리만의 문장으로 또 많이 만들어보는 시간. 오늘 도전할 문장은 바로 What's your favorite 땡땡땡 이에요. Favorite이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favorite에다가 오늘 대화처럼 과목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노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책, 뭐 친구. 뭐 이런 것들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음식.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네가 가장 좋아하는 뭐뭐는 뭐니? 대화 속 문장부터 체크해보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니?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이제 도전해볼까요? 시작!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해볼게요. 음식은 그렇지, food잖아요.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좋아요. 이번에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니? 그러면 노래라는 말만 바꿔 넣어주면 돼요. 노래? 그렇지. Song. Song. What's your favorite song? What's your favorite song? 마지막이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니? 색깔은 color. Color이잖아요. 그럼 what's your favorite color? What's your favorite color? Well done.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So, what's your favorite subject? 하하,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가 되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해줬고요. 오늘 우리 앱에 보면은요,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 말고 수학도 있었거든요. 수학도 클릭해서 대화 연습하는 것도 잊지 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 연습하러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정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27 약점 공략을 통해 여러분의 약점을 쫙 파헤치고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드릴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우리 지난 강의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한 개 짚었습니다. 뭐냐면 수학에서 사용하는 평균 변화율을 우리 물리 보물선에다가 적용해봤고요. 그거는 이제 속도 벡터들에 대한 기하학적 정보를 이제 공식화시켜 놓은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그 정보들 어떻게 그걸 또 활용할지 또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문제냐? 이게 우리 또 아주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는 문제죠. 2023학년도 수능 19번 문제입니다. 수능 기출문제인데 이 문제도 왜 어렵냐? 봐봐요.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있어. 빗면에서 운동하다가 포물선 하는 물체가 있어. 이게 골치가 참 아픕니다. 해서 이 문제가 아주 어렵다고 소문이 났던 자잘한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가 아주 깔끔하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정말 심플하게 해결해 봅시다. 같이 한번. 그러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균 변화율을 무조건 알고 오셔야 돼. 아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 A가 수평 구간에서 속력 V로 점피를 지나, 오케이. 점피를 지나는 순간 물체 B가 수평면과 경사각이 30도인 빗면이 만나는 점 Q에서 어떻게 된다? 속력 EV로 발사했습니다. 오케이. 동시 출발했어. 그리고 A는 등속도 운동을 한 후, 오, 포물선 운동을 하고요. B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 후 포물선 운동을 하여 A와 B는 수평면상의 점R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동시 출발, 동시 도달. 좋아. 그리고 P에서부터 A가 등속도 운동을 한 구간의 길이는 L이고요. 빗면에서 B가 운동한 구간의 길이는 4D다. 얘가 4D입니다. 그치. 그리고 AB의 포물선 운동에서 수평 이동 거리는 각각 3D, 이 루트 3D다. 이때 물어보는 게 바로 뭐냐면 이 L, 요 수평 구간에서 운동한 길이가 얼마냐. 이 정보량이 참 많기도 한데 구하는 건 탁 L을 물어보거든. 자,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지금 수평 구간의 운동을 해석하고자 하니 L도 모르지. 알 수가 없어. 그쵸? 시간 정보도 없지. 근데 비교적 이 포물선, 빗면 운동과 포물선 운동에서는 정보량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 빗면 출발 속력, 빗면에서 운동 거리, 그리고 각도, 그리고 포물선 운동 거리, 그리고 또한 이 포물선 운동하고 나서 이 얼점까지의 뭐가 주어졌냐면 변위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거다. 그쵸? 자, 봐봐 여러분. 얘가 4D고 얘가 지금 얼마? 4D에다가 2루트 3이니까 2루트 3D죠. 얘는 또 2D야, 2D. 어? 똑같네? 그럼 얘도 몇 도다? 30도다. 라고 지금 주어진 거지. 그냥 아 30도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운동에서 즉 여기서 지금 물체가 쭉 가가지고 이 빗면을 출발할 겁니다. 그렇죠? 출발할 거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 출발 속도 각도를 잘 봐요. 출발 속도 벡터, 이게 출발 속도 벡터인데 비밀을 딱 출발하는 이 속도 벡터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30도야, 30도. 오케이, 얘가 얼마? 30도. 자, 그리고 얘가 쭉 도달했을 때 왔어. 그럼 이때 이 빗면의 기울기는 뭘 의미하냐면 평균 속도 벡터의 기울기랑 같아. 왜? 변위를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도착했어. 이 도착했을 때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이때 연직 방향, 수직 방향,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이 있을 거고, 이때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있겠죠. 이 각을 세타라고 두자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떠한 정보들이 주어졌는지 확인해 보면 출발 속도에 대한 각도가 있고, 도착 정보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 그리고 평균 속도 각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 맞습니까? 요거를 알았기 때문에 뭘알수 있냐? 아, 출발에 대한 정보, 평균 속도 벡터 기울기에 대한 정보, 도착만 찾으면 돼. 그럼 우리가 평균 변화를 공식 활용할 수 있겠지. 자, 들어갑니다. 2분의. 2분의. 자, 그럼 여기서 30도기 때문에 탄젠트 30 얼마죠? 3분의 루트 3. 오케이. 3분의 루트 3이고요. 자, 그리고 도착 속도 벡터는 몰라. 근데 수평면과 지금 음의 방향으로 휘었기 때문에 음수를 합시다.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그래서 이걸 적용할 때는 수평면에서 위로 향하게 되면 플러스, 아래로 향하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로서 음수를 붙여주시면 돼요. 요거는 탄젠트 30인데 수평면과 지금 얼마? 30도의 각을 이루긴 하지만 음수다, 그쵸? 마이너스 얼마? 3분의 루트 3이 되겠다.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 구할 수 있지. 요 도착 속도 벡터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잘 봐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 넘어가면은 3분의 3. 즉, 3분의 3 루트 3이니까는 루트 3이 나오죠. 루트 3. 자, 요게 알려주는 정보가 뭐냐면, 아,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라는 것은 세타가 몇 도다? 그치, 60도다. 아, 이 각이 60도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풀었던 문제랑 유사해요. 뭐냐면, 출발 속도 벡터가 수평면과 이루는 각은 30도. 도착 속도 벡터가 수평면과 이루는 각은 60도. 그러면 출발 속도 벡터와 도착 속도 벡터가 이루는 각은 얼마다? 90도가 됩니다. 90도. 그럼 이런 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슉, 90도. 얘랑, 누구? 얘랑, 몇 도? 90도를 이룬답니다. 90도. 자, 이 90도인 상황이 아주 예술적인 순간인 거거든요. 예술적인 각입니다. 이 예술적인 각을 우리는 물리로 승화시켜 봐야지. 어떻게? 자, 90도라는 거는 얘가 이 빗면 방향을 X 방향이라고 했을 때이 X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이 방향 속력이 땅 0이 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4D이기 때문에 얘 60도네. 그럼 4D 코사인 60이니까 2D네, 2D. 그러면 총 걸린 시간을 t처럼 뒀을 때이 물체는 이 빗면 방향이 x 방향으로 뒀을 때요 방향으로 총 6D만큼 가가지고 멈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VV를 출발해서 0이 되었네. 그럼 평균 속력은 V네. 그럼 V 곱하기 걸린 시간 t가 얼마냐면 총 얼마? 4D 플러스 2D 얼마죠? 6D입니다. 6D, 6D 이렇게 이렇게 다줄 수가 있어. 다 끝났죠. 게임 끝. 게임 오버. 왜냐? 왼쪽 그림에서 A가 V로 출발하거든. V로 가는데 같은 시간 동안 총 얼마다? 여기서 구한 정보에 따르면 VT가 얼마다? 6D가 돼야 돼. 그러니까 V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수평 이동 거리가 6D가 돼야 되는데 얘가 3D네? 그럼 L은 얼마다? 바로 3D가 나오죠. 이렇게 찾아주면 아주 깔끔해. 아주 깔끔해. 따라서 정답은 3D가 되는데 요거 잘 생각합시다. 자, 출발 속도 벡터 기울기, 평균 속도 벡터 기울기, 도착 속도 벡터 각도를 구해보니까 아주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60도, 30도, 즉 91도. 그러니까 바로 축을 회전시켜버려가지고 요 축을 X축으로 보고 요 운동만 살핀 다음에 시간 정보를 찾아서 저 운동에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빗면과 포물선이 섞여 있을 때는 빗면의 운동 시간과 포물선 운동 시간을 각각 구해가지고 A와 연립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정석 방법인데, 그 방법도 여러분이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방법도 참 좋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고, 이 평균 변화를 적용합시다. 이렇게 빠르게 풀으셔야지만 수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지.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하나 적용해 주시면 또 우리가 평균 변화율 잘 익혔다라고 멀리 멀리 소문 나겠지. 해서 이렇게 수능 기출 문제 한번 아주 심플하게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른 상황 한번 봐야 되겠죠. 뭐냐면, 자, 이것도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뭐냐면, 물체가 A

USB가 출발해가지고 수평면에 도달했어. 근데 이 도착 지점에서의 물리량이 주어진 문제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 아, 딱 캐치를 해야 돼. 도착 지점이 주어져 있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까?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문제부터 봅시다. 그림과 같이 높이가 h인 지점에서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고, 아, A는 수평 방향. 그리고 2h인 지점에서 물체 B를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비스듬한 방향. 좋아. 이때 A, B는 포물선 운동을 하여 수평면에 같은 속력으로, 와, 여러분 줄쳐, 하이라이트, 같은 속력으로, 같은 속력, 무슨 속력? 같은 속력, 무슨 속력? 같은 속력. 도착 지점이 지금 똑같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같은 속력으로 동시에 도달합니다. 동시 출발, 동시 도달. 이때 A, B의 수평 이동 거리는 각각 얼마? 2R이랍니다. 이때 뭘 구하라냐면 라지얼, 저값이 H로 얼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지. 자, 도착 지점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나와 있을 때는 뭘 활용할 거냐? 시간을 거꾸로 돌려. 왜냐하면 출발 속도에 대한 정보는 지금 각도만 주어져 있어. 수평 방향, 일정한 삐딱한 각만 주어져 있지, 얼마로 출발하는지에 대한 정보 전혀 없죠. 해서 출발 지점이든 도착 지점이든 정보량이 명확한 곳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조금 좋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얘둘다 지금 도착 지점에서의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시간을 되감 아, 봅시다. 리와인드. 그럼 얘는 어떤 운동을 할 거냐?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겠지. 근데 이때 우리는 뭘 써볼 거냐면 변위 벡터를 그려볼 겁니다. 왜? 왜? 자, 여기가 이제 출발 지점이 되는데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요 속력에 대한 변위 벡터의 크기가 똑같거든. 그 기하학적 정보를 활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도 같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A부터 갑니다. A는 여기가 수평 방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가 최고점인 거고 똑같아. 그럼 A는 이렇게 쭉 가가지고 쭉 가서 이렇게 도달하게 되겠고, 얘가 최고점이니까는 변위 벡터의 끝점은 요 길이의 두 배가 되겠죠. 두 배. 혹시나 이 변위 벡터 그리는 게 조금 애매한, 기억이 잘안 나는 친구들은 우리 수능 특강의 실전 개념 특강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쌤이 거기서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 자, 이 길이가 얼마? 2h입니다. A는 요렇게 변위 벡터가 그러죠. 요 길이는 얼마다? 2R이 되겠지. 자, 이게 얼마냐면은 바로 속력 V라 뒀을 때 VT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B 운동도 똑같아. B도 속도 벡터, 아, 그 변위 벡터죠. 등속 운동에 의한 변위 벡터는 이 길이와 같아야 돼요. 왜? 속도 똑같고 운동 시간 같기 때문에. 그럼 이런 운동을 하겠지? 잘 보셔야 돼요. 쭉 올라가서. 오케이. 요게 등속 운동 벡터. 그리고 요것이 얼마냐면은 가속도 운동에 의한 벡터가 되겠다. 자, 명심해야 될 것. A랑 B랑 둘다 뭐다? 같은 시간 동안 운동했기 때문에 가속도 벡터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가속도 운동의 벡터가 요것이 가속도 운동 벡터죠. 요거. 요게 바로 얼마? 2분의 1 GT 제곱 가속도 운동 벡터네. 따라서 이 가속도 운동 벡터가 H이기 때문에 B의 가속도 운동 벡터도 얼마가 된다? H가 되겠지. 따라서 B의 요 삼각형 높이는 3H, 가로 길이는 R. A는 높이는 2H, 가로 길이는 2R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한번 연산해 볼 텐데,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지만 요것 또한 얼마다? 등속 운동 벡터기 때문에 VT다, 그치? 자, 그러면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은 A,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과 똑같죠. 왜? 요거 둘 값이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자, A부터 4H 제곱, 2H의 제곱이니까 4H 제곱이겠죠? 플러스 4R의 제곱. 요거는 뭐하고 똑같아야 되냐? B에서 얼마다? 3H의 제곱이니까 9H의 제곱 더하기 R의 제곱. 요거다, 그치? 자, 그래서 이 변위 벡터 그리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고, 이제 기하학적 정보를 활용해서 요걸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게 되면 얼마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 넘어가면은 3R의 제곱은 얼마다? 5H의 제곱이다. 따라서 라지 R 얼마냐면은 루트 3분의 5H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찾아주면 너무 좋아. 아시겠죠? 해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도착 지점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 우리는 그 지점, 도착 지점에 대한 각도가 나와 있으니까, 또는 각도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속도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다면 요 도착 지점을 다시 시작 지점으로 잡고 시간을 거꾸로 돌려버려라. 이해되겠죠? 거꾸로 돌려서

200대를 그려보아라. 그러면 기하학적 정보가 더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명심합시다. 도착 지점에 대한 정보량이 확실해야 돼. 오케이? 자, 그거 이해하셨으면 또한번 적용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운동 상황 분석하는 것들, 쌤이 기출 문제를 보면서, 아,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 이런 정보,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꼭 복습하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바로 어떻게 도착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어진 건데,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0번 문제. 20번 문제 이게 주어진 거거든.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인지.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대해서 60도의 각으로 던져진 물체가 몇 도의 각으로? 60도의 각으로. 지금 보니까 여기 60도의 각으로 던져졌죠? 60도의 각으로 던져진 물체가 시간 T1 동안 수평 이동 거리가 3L인 포물선 운동을 하다가 빗면에 수직으로 충돌했다. 어떻게 충돌했다? 수직으로 충돌했다. 아, 도착 지점에 대한 정보량이 명확하다. 그쵸? 명확해. 오케이. 자, 그리고 충돌 후 빗면에서 수직으로 튕겨 나왔어. 튕겨난 물체는 T2 동안 수평 이동 거리가 얼마? 2L. 오케이, 요거죠. 2L인 포물선 운동을 하여 수평면에 다시 도달합니다. 아, 얘가 슝 가서 퉁, 슝 내려오죠. 이때 걸린 시간이 T1, 요때 걸린 시간이 T2, 지금 이거다, 그쵸? 좋아. 이때. 빗면의 경사각은 60도이다. 이때 T1분의 T2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다. 그치? 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T1분의 T2. 요 값을 찾는 건데, 잘 봐봐, 여러분. 이 도착 지점에 대한 정보가 잘 나와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얘가 60도거든? 60도인데 지금 수직으로 충돌했죠. 이렇게. 수직으로 충돌했고, 다시 수직으로 되튕겨 나가기 때문에, 이때 보조선항에 그거 봅시다. 그럼 이때 요 각이 얼마냐면은 30도입니다. 30도. 그럼 요 각도 30도겠지. 얼마? 30도. 아, 도착 지점에 대한 각도가 주어져 있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정보 잘 봐요. 빗면에서 쭉 나오는데, 오, 수평 이동 거리가 얘는 돌아갈 때, 출발해서 갈 때는 3L. 그리고 다시 되돌아갈 때는 2L. 요 기하학적 정보들, 그리고 도착 지점의 각도에 대한 정보들, 요것들이 적절하게 버무려져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가지고 도착했을 때이 운동을 시간을 되감아가지고 리와인드해가지고 어떻게 변위 벡터를 한번 그려봅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겠죠? 출발했다가 처음에 도달했을 때 90도로 도달해. 그럼 시간을 거꾸로 감게 되면 다시 90도 튕겨나가 버리겠죠? 어떻게? 이렇게 쭉 변위 벡터를 그릴게요. 이렇게 변위 벡터 그려집니다. 슉 가겠죠? 이렇게 쭉 갑니다. 여기까지 딱 가겠지. 자, 맞죠? 대략. 오케이. 좀더 가야 되겠네. 이렇게 변위 벡터 그려지고 쭉 아랫방향으로 무슨 벡터가 그려진다? 가속도 벡터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벡터가 하나 그려지겠네. 이게 A. 처음에 출발했을 때 T1 동안 이루어지는 일. 그럼 T1 동안에 이게 등속운동 벡터, 요것이 가속도운동 벡터. 이것이 바로 얼마다? 2분의 1 G T1 제곱 가속도운동 벡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되튕겨 나갈 때 운동을 보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되튕겨 나갈 때도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속도는 다르겠지만 각도는 지금 30도로 똑같아 돼 있다. 수직으로 튕겨 나간다고 했으니. 그럼 얘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변위 벡터를 그리는 겁니다. 자, 살짝 띄어서 그릴게요. 이렇게 변위 벡터를 그렸을 때 얘가 지금 어디서 맞느냐? 여기가 딱 가속도 벡터다.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고 얘가 등속운동 벡터. 그리고 얘가 무슨 벡터다? 가속도운동 벡터. 슈. 요거죠, 요거, 요거. 자, 이 값이 뭐냐면은 2분의 1 g T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기하학적 정보를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지.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자, 이 보조선환을 긋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아는 정보에 따르면, 요 값이 L이거든. 자, 이 값이 L이면 얘가 60도기 때문에 요 값은 얼마냐면은, 루트 3L입니다. 루트 3L. 자, 그럼 이 길이가 지금 얼마라는 거냐면은, 루트 3L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얼마? 루트 3L.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게, 요 길이만 알면, 우리 뭘알수 있냐면은, T1과 T2 비율 바로 알수 있습니다. 자, 요 길이 얼마냐? 잘 봐요. 얘가 30도기 때문에,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입니다. 그쵸? 그럼 이 길이가 지금 2L이거든? 2L. 2L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얼마냐면은, 얼마? 루트 3분의 2L이겠죠. 탄젠트 30이 루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얘가 루트 3분의 1.

자, 그리고 두 번째, 요 길이도 알 수가 있어. 요 길이. 어떻게? 얘가 3L이기 때문에 얘가 3L이라고 한다면 탄젠트 30은 3분의 루트 3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다? 루트 3L이겠죠. 자, 요 기하학적 정보를 구했으면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잡아요? 2분의 1 GT1의 제곱은 요 전체 길인데 루트 3L 플러스 루트 3L 얼마다? 2루트 3L이고요. 두 번째, 요거. 2분의 1 GT2의 제곱. 요거는 지금 3분의, 유리화시키면은 3분의 2 루트 3L. 얘는 3분의 3, 3분의 5 루트 3L. 따라서 얼마? 2분의 1 GT2의 제곱은 얼마다? 3분의 5 루트 3L입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T1분의 T2의 T1의 지수. 그쵸? 따라서 이 식을 요 식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T1 제곱분의 T2의 제곱이 얼마냐면 6분의 5L이겠죠. 그쵸? 아, L은 없어지겠죠? 오케이. 6분의 5입니다. 6분의 5. 그치.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T1 제곱근을 하면 되겠죠? 루트를 씌우게 되면 T1분의 T2는 얼마가 되냐? 루트 6분의 루트 5죠. 그러면 유리화시키게 되면 6분의 루트 30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6분의 루트 30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평균 속도 뭐 등등 방법 풀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도착 지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한번 변위 벡터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오케이? 꼭 명심하시고요.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력 늡니다. 해서 정답은 4번이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또 깔끔하게 풀어졌으면 아주 잘했고요. 자, 이어서 어떤 문제를 볼 거냐? 바로 이겁니다. 요거 우리 처음에 배울 때 빗면 위의 단독 발사 유형에서 풀었지만 얘도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풀 수가 있어. 왜냐면 도착 지점에 대한 각도 세타를 물어보거든. 아시겠습니까? 자, 빗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 각도에 대한 문제가 참으로 많아요. 이때 각도는 종류가 되게 많아. 뭐냐면 도착했을 때 빗면과 이루는 각, 그리고 연직 방향과 이루는 각. 이런 각도가 나왔을 때 어떻게 구할 건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들이 머릿속에 확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머뭇거리지 않고 풀 수가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드린 게 뭐냐면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분의 연직 방향 속도, 즉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 세타다. 그치? 그때는 상가감소 덧셈 정리나 또는 뭐다? 그치? 평균 변화를 활용하시면 돼. 또는 빗면과 이루는 각을 구할 때는 속도 벡터를 활용하거나 또는 지금 알려드릴 기하학적 정보를 활용하는 바로 시간 거꾸로 돌리는 것도 이용해 볼 겁니다. 해서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똑같은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다 보면 눈이 열려. 그 시야가 열리길 바라는 마음에 쌤이 또 가져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의 30도인 빗면 위의 점 P에서 빗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하여 빗면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점 Q를 지납니다. 점 Q를 지나. 오케이. 지나서 빗면 위의 점 R에 빗면과 세타의 각을 이루며 도달합니다. 좋아. 요 세타 또 물어보게 생겼지. 딱 무조건 물어봐. 그리고 P와 R를 잇는 직선 위의 점 S에서 P와 S, 아, P, S에서 P까지의 거리와 R까지의 거리는 각각 L, 3L입니다. 이때 옳은 설명이 무엇이냐? 한번 같이 봅시다. 되게 재밌는 문제. 재밌고 아름다운 문제. 볼게요. 첫 번째. 기억. 물체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Q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같냐라고 물어봤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축을 그냥 X축으로 본다면, 자, 편의상. 여기서 이쪽 방향이 X 방향, 이쪽 방향이 Y 방향을 본다면 축을 회전시켜서 이쪽을 X축이라 본다면 처음 속력은 0? 그쵸? 그럼 이쪽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동 거리 B가 1대 3이네. 등가속도 운동에서 변위 B 1대 3, 시간 B는 1대 1입니다. 그쵸? 따라서 물체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Q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습니다. 기억 맞네. 니은 Q에서 S까지의 거리가 루트 3일이냐? 요거를 물어봤거든. 요거를 우리가 기하학적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 볼 건데, 우리가 처음에 쌤이 빗면에서 단독 발사하는 문제 풀 때, 그때는 얘를 속도 벡터로 해석했고, 지금은 변위 벡터를 가지고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어오셔야 돼요. 자, 변위 벡터 간다. 그럼 얘는 쭉 갑니다. 이 상황 그대로 등속 운동 시켜서 변위 벡터를 그려볼게요. 쭉 올라가겠죠, 이렇게. 자, 요게 등속 운동 벡터.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가

가속도 운동 벡터가 되겠지. 그럼 자 보세요. 이 등속 운동 벡터는 이 물체가 전체 운동하는 시간 1대의 등속 운동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길이를 잘 봐야 돼, 길이를. 요 길이는 뭐냐면 V로 출발해가지고 V에서 0, 0에서 V가 된 거거든. 이쪽 방향 속력을 V라고 한다면 V에서 0, 0에서 V. 그럼 올라갈 때 평균 속력은 얼마? 2분의 V죠. t초 동안 평균 속력 2분의 v로 가는데 여기서는 t초 동안 속력 v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 길의 두 배만큼 갑니다. 두 배.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도 어떻게 된다? 2분의 v로 t초 동안. 다시 그 시간 동안 얘더 올라갔죠. 따라 총이 길이의 얼마? 네 배만큼 가게. 네 배만큼. 요거의 네 배가 돼. 오케이? 자, 그럼 그 길이를 찾게 되면 잘 보셔야 돼요. 얘가 30도네. 그럼 얘가 30도가 되게 되면 얘는 60도네. 그럼 얘가 30도, 30도. 얘가 이게 30도입니다. 그럼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이야. 그럼 얘분의 얘가 루트 3분의 1이네. 얘가 4L이기 때문에 이 길이 얼마다? 4루트 3L이 되겠습니다. 그러네. 자, 그럼 요 길이는 요 길이의 4배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얼마가 된다? 루트 3L이 되겠죠. 따라서 루트 3L이다. 요것도 하나 알아둡시다. 변위 벡터 해석하는 방법. 자, 요 길이의 4배가 이 길이죠? 왜냐면 얘는 V에서 0, 0에서 V인데, 얘는 V로 쭉 가기 때문에 이 길이 4배가 될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디귿 때문에 이 문제 풀어보는 거야. 디귿 때문에. 탄젠트 세타를 물어보았는데,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이 도착 지점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 말은 도착 지점에 대한 정보를 알거나, 또는 도착 지점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때, 역방향으로 쏴가지고 리와인드 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제 여기서 변위 벡터를 거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조금 위로 갈게요, 여러분. 쭉 갑니다. 변위 벡터를 그려. 띠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그쵸? 올라 쭉 간다, 간다. 아이고, 멋있다. 올라간다, 그쵸? 이렇게 이게 변위 벡터고. 그럼 쭉 내려왔을 때 요것이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아는 가속도 벡터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너무 중요한데 잘 봐요. 요쪽 방향을 X 방향을 뒀을 때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은 거꾸로 갔을 때 수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요 X 방향, 요 X 방향의 속력이 0이 됐죠. 수직이니까. 그러면 가속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등속 운동만 봤기 때문에 가속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방향 운동은 출발해가지고 0이 되었기 때문에 가속도가 없으면 요 길이에 정확하게 두 배만큼 가겠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가냐면 쭉 가서 얼마만큼? 여기서 4L이니까는 정확하게 4L만큼 더 가서 딱 멈추게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린 수선의 발을 내릴 수가 있지. 요것이 바로 뭐다? 4L이죠, 4L. 오케이. 그러면 우리 기하학적 정보에 따라 또 마찬가지로 요 각이 얼마냐면 지금 얘가 30도기 때문에 얘가 60도고 얘가 30이죠?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1이야. 그러면 요 길이 또 얼마가 된다? 4루트 3L이 되겠죠. 4루트 3L. 오케이. 다 끝났지. 자, 이제 탄젠트 세타는 이거죠. 탄젠트 세타는 요 길이분의 요 길이야. 즉 8L분의 4루트 3L. 얼마? 8L분의 4루트 3L. 따라서 결국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아주 아름답겠다. 그쵸? 해서 정답 디귿도 맞겠죠?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핵심은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문제 풀 때도 그랬지만 도착 지점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갈 수도 있어. 근데 도착 지점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때도 여기서 거꾸로 돌려도 기하학적 정보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쵸? 해서 풀어드리는 거고 우리가 처음 풀 때는 이 문제를 여기서 속도 벡터를 그려가지고 풀었습니다. 속도 벡터를 통해서 풀어도 좋고, 이렇게 거꾸로 가서 푸는 것도 좋고, 어쨌든 이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빗면 운동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를 잘 봐야 돼. 항상 이 빗면 운동을 다룰 때는 각도를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출발했다가 빗면에 꽝 도달했을 때 각도들을 물어봐. 이때 지금처럼 빗면과 이루는 각을 물어볼 때가 있어. 그 세타. 빗면과 이루는 각을 물어볼 때는 속도 벡터를 많이 활용하시고요. 자, 두 번째. 지금처럼 변위 벡터 활용은 좋고, 속도 벡터나 또는 변위 벡터를 활용하시고요. 두 번째. 여기서. 자, 또 정면 갑니다. 자, 도달했는데, 빗면과 이루는 각이 아닌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물어봐. 세타 프라임이죠. 이때는 뭐다? 상가감수 덧셈 정리를 활용하거나, 또는 뭘 이용한다?

그렇죠. 평균 변화율을 이용하거나 둘중 하나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각도 정보 어디 위치한 각도를 물어보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시고 이것도 우리 쌤 문제 이 포물선 정리한 쫙 정리해 왔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꼭 한번 여러분 오답노트라든지 핵심 정리할 때 단고나 자료 만들 때꼭 한번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쌤이 학습 자료실에 올려드린 그 약점 문양 파일 그걸 가지고 같이 한번 단고나 시키는 연습하도록 합시다. 해서 정답은 5번이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심플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출 문제를 통해서 계속 우리 점검하고 있고요. 자, 이제 7번째 약점 공략 포인트 들어갑니다.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XY 평면상에서 등가속도 운동할 때 물어보는 문제. 그쵸?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 문제도 뭐 벡터도 풀수 있고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가속도 자체가 수평면과 나란하거나 연직 방향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X와 평면상의 일정한 각을 이루며 존재합니다. 해서 이때는 속도값들을 적절하게 분해해가지고 푸는 것도 아주 좋기 때문에 그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문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XY 평면의 원점 O에서 물체를 X축과 30도의 각을 이루며 속력 V로 발사했습니다. 이때 물체가 점 PQR을 지나서 X축과 세타의 각을 이루며 점 S를 지납니다. 좋아. 이때 물체는 XY 평면상의 영역 1과 2에서 가속도가 서로 다른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오케이. 다르나네. 그리고 P월은 각각 1, 2에서 X축과 물체 사이 거리가 최대인 지점이고, 그리고 Q와 S는 각각 X는 L, X는 4일인 X축상의 점이다. 아, X축에서 지금 날아났단 말이겠지, 이렇게. 오케이, 좋아. 그리고 P와 Y축 사이 거리는 L이고요. P와 Y축 사이 거리. P하고 그 다음에 Y축 사이 거리는 L이고, 그리고 탄젠트 세타. 오케이. 탄젠트 세타는 2 루트 3분의 1이다. 아, 탄젠트 세타가 얼마다? 2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R하고 X축 사이 거리, 즉, 이 거리, 요 거리, 요 거리가 얼마나 지금 물어보는 거다. 그쵸? 요걸 찾아야 돼. 요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또 속도를 적절하게 분해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런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체가 운동하다가 방향을 턴 바꾸는 지점을 잘 찾으셔야 돼요. 어디가 지금 방향이 바뀌냐면 일단은 P점에서 방향 한번 바뀌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쯤에서 바뀌죠. 그다음 쭉 가서 와가지고 얼점에서 한번 바뀌어. 최대 거리니까 이렇게 쭉 갑니다. 자, 이렇게 체크했고요. Y 방향 속도를 한번 설정합시다. 자, 계산을 편하게 만드는 숫자를 선택하는 것도 실력이야, 실력. 자, 얘가 지금 V로 발사되긴 했지만 30도의 각을 이루기 때문에 X 방향 속도를 편의상 루트 3이라고 설정하고 Y 방향 속력을 편의상 얼마? 1이라고 한번 설정합시다. 그럼 계산이 조금 편해요. 자, 그러면 쭉 가다가 P점을 지날 때는 Y 방향 속력이 얼마가 된다? 0이 되겠지. Y 방향 속력은 0이고 X 방향 속력은 얼마인지는 몰라. 그냥 편의상 V 프라임이라 둡시다. 자, 돌아와서 왔어. 그럼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된다? 5. X축에서 지금 나란하게 위치한다. 그렇죠? 이렇게 위치하기 때문에 V'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이어서 X방향 속력은 반대 방향으로 V'이죠. X방향의 변위가 0인 상황이기 때문에 P에서 Q까지 갈 때. 오케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쭉 갑니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여기서 Y 방향 속력이 1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Y 방향 속력은 1이 되겠죠. 그럼 쭉 가가지고 여기서도 Y 방향 속력이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죠. 그럼 자, 탄젠트 세타가 2루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X 방향 속력은 얼마가 된다? 2루트 3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 찾아주시고요. 좋아.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시간 변이 정보를 이용해서 X 방향 속도, 모르는 값들을 찾아봐야 돼. 어떻게 찾을 거냐? 잘 보세요. 원점 O에서 P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그리고 Q점에서 O에서 P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즉, 이렇게 가는 시간과, P에서 다시 Q로 오는 시간, Y 방향 변위가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같죠? 1에서 0, 0에서 1이기 때문에. 그 말은, X 방향 속력을 보면, 루트 3에서 V'. V'에서 다시 V'. 1로 가는 걸린 시간이 같단 말입니다. 그 말은, 속도 변환이 똑같겠지. 자, 그러면, 지금 X방향 가속도는 X방향 속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왼쪽 방향이겠죠? 따라서 루트 3 빼기 V'. 루트 3 마이너스 V'과 뭐가 똑같냐면 속도 변화량입니다. 이만

만큼 속도가 변했고, 그리고 V 프라임에서 반대 방향으로 V 프라임이기 때문에 E V 프라임만큼 속도가 변했죠. 이 양이 같습니다. 같은 시간 운동했기 때문에. 그러면 따라서 3V 프라임은 루트 3이기 때문에 V 프라임은 얼마다? 3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우린 찾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찾았고요. 그다음, 오케이. 그럼 얘가 지금 얼마다? 3분의 루트 3이라고 찾았고, 그럼 여기서 쭉 돌아가가지고 갔다가 2루트 3으로 갑니다. 이때 우리가 이해될 거 뭐냐면, 오케이, 찾았고, 세 번째. 이제 평균 속도 정보를 이용해서 O라고 X 사이, 요 거리를 구해보자고. 자, 그러면 Q에서 S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찾아야지만, 1로 출발해가지고 Y 방향이 0이 됐으니 Y 방향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이제 평균 속도 가봅시다. 2 루트 3 빼기 3분의 루트 3 나누기 2. 즉, 2분의 2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요것이 평균 속도고, 여기서 걸린 시간 t를 했을 때, 요때 변이가 얼마냐면은 총 3L만큼 이동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다 끝났죠? 이제 요걸 정리하게 되면 얘는 3분의 6이다. 그쵸? 3분의 6. 그리고 빼기 3분의 5. 그럼 3분의 5니까 1분의 1을 곱하면 6분의 5. 따라서 t는 얘가 지금 얼마냐면은 6분의 5 루트 3입니다. 그럼 축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5 루트 3분의 6, 38L. 이거가 되겠죠. 요것이 바로 걸린 시간 t가 되겠다. 좋아. 그럼 얘가 t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요 거리는 y 방향의 평균 속도 0, 1에서 0이 됐기 때문에 평균 속력 얼마? 2분의 1. 오케이. 2분의 1이죠. 2분의 1에다가 걸린 시간은 요 시간의 딱 절반입니다. 그쵸?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전체 시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전체 시간의 절반 시간이죠. 쭉 갔다가 도달했다가 다시 반대로 가는 거니까, 따라서 곱하기, 요게 절반 얼마죠? 5루트 3분의, 자, 9L이 되겠다. 자, 이걸 정리하면 돼요. 자, 얼마다? 2호 10. 10분의, 유리화시키면 얼마가 된다? 3루트 3L이 되겠습니다. 10분의 3루트 3L. 자, 10분의 3루트 3L. 1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해서 제일 중요한 건, X, Y 평면상의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Y 방향 또는 X 방향의 속력이 0이 되는 포인트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정리했고, 자, 또 우리 XY 평면상의 운동 이야기를 또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문제냐? 또 우리 재밌는 기출 문제가 있어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이거죠? 2025학년도 7월 학력평가 20번.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것도 참으로 의미가 있는 문제라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서 물체 A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속력 3V0로 원점 O를 출발했고, 물체 B는 어떻게? X축상의 점P를 동시에 지나서 각각 등가속도 운동에서 Y축상의 점Q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쭉 만나겠지. 자, 그리고 Q에서 만나는 순간 AB의 속력은 5V0로 같은데 문제는 운동 방향의 수직입니다. 수직. 야, 이 수직으로 만나는 게 정말 물리학적으로 중요해요. 이따가 살펴봅시다. 그리고 AB의 가속도 웨이크는 각각 AB이고, B는 P에서 Q까지 직선 운동을 합니다. 이때 물어본 게 B의 가속도의 크기 분의 A의 가속도의 크기 B가 얼마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맞습니까? 오케이.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얘가 지금 왼쪽으로 3V0로 출발했으니 X 방향이죠? 이 X 방향의 변위가 0이 되는 이때까지 걸린 시간은 똑같겠다. 그렇죠? 아, 여기로 왔을 때 3V로 출발했으니 다시 X 방향의 변위가 0이 되는 이 지점에서 이 X 방향 속력은 얼마가 된다? 3V0가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5V0니까 요 값은 얼마죠? 4V0. 오케이, 4V0. 자, 이때 그럼 요 각을 세타라고 둔다면 이 세타 이걸 세타라고 둔다면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3이 되겠죠. 오케이, 좋아. 자, 두 번째, B의 운동을 살펴보게 되면 B는 이렇게 갑니다. 이쪽 방향 곧장 직선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5V0로 지나는 거죠. 이때 얘가 지금 세타면 어디가 세타냐면 너무 중요해.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얘가 세타면 얘는 90 빼기 세타고 여기서 요것이 세타죠. 세타. 이게 세타입니다. 이게 세타죠. 자, 그러면 이때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기 때문에 이제는 B의 여기서 X 방향 속력이 얼마가 되냐면은 4V0.

2V제로 변합니다. 따라서 A방향 가속도는 t초 동안 얼마? 6V0가 변하게 되고요. Y방향 가속도는 t초 동안 0에서 출발해가지고 4V0까지 가니까는 t분의 얼마가 된다? 4V0가 되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요 값을 6A라고 두자. 요 값은 얼마가 된다? 4A가 되겠죠. 따라서 A방향 가속도는 자, 요거와 이거의 제곱의 합이죠. 왜냐면 X방향 가속도는 지금 요쪽 방향. 오케이. Y방향 가속도는 윗방향이죠. 요쪽 방향이니까. 요거의 벡터 합이니까 제곱의 합을 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AA는 66, 36, 44, 16. 36 더하기 16이니까 얼마가 된다? 루트 52A가 되겠다. 요게 A방향 가속도다. 이제 우리는 Y방향 가속도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간단해요. 어떤 걸 활용할 거냐? 지금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기 때문에 요게 세타거든. 이걸 활용하셔야 돼. 그럼 얘가 4면 얘가 3이고요. 얘는 얼마가 된다? 5가 되겠지. 그럼 잘 봐요. 이 거리는 요 거리는 0에서부터 4V0이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2V0로 t초 동안 이동한 변이가 요겁니다. 그쵸?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요거의 3분의 5배야. 여기다가 3분의 5로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0V0로 t겠죠. 오케이. 잘 봐요. 얘가 지금 3분의 10V0로 t니까 시간 곱하기 평균 속력이 이 변이거든. 자, 도착했을 때는 3분의 15, 평균 속력은 3분의 10. 그럼 출발 속력은 얼마가 돼야 된다? 3분의 5V0가 돼야 돼. 맞죠? 따라서 속력이 3분의 5V0에서 3분의 15까지 변했네. 그러면 속력 변화량 결국은 3분의 10이구나. 따라서 B의 가속도, A, B죠. B의 가속도는 3분의 10, V0. 즉, 3T분의 10V0가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그럼 결국은 얼마가 된다? 이거 정리하게 되면은 3분의 10A겠죠? 요금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걸 알고 싶거든. 따라서 AB분의 AA 값은 요것분의 이거니까. 자, A 날 없애주고요. 루트 52는 2루트 13이죠. 따라서 2루트 13 곱하기 10분의 3입니다. 따라서 얼마? 5분의 3루트 13이 되겠다. 이렇게 이쁘게 찾아주면은 5분의 3루트 13,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지. 이렇게 X방향, Y방향 평면상에서의 등가속도도 잘 풀어주시고, 자, 이게 학력평가 20번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 문제, 또 XY 평면상 운동 한번 정리해보고요.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문제죠? 재밌습니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6번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림과 같이 X축상의 X는 마이너스 D인 지점. 오케이. 여기 어디다? 마이너스 D. 여기죠. 마이너스 D. 여기. 여기서 점 P에서 플러스 Y방향으로 속력 V0로 발사된 물체가 Y축상의 Y는 D인 점을 지나. 여기 지나죠. 수직으로 지나네. 근데 플러스 X방향으로 지나서 X축상의 얼마? 여기 3D. X는 3D인 점을 마이너스 Y방향으로 지납니다. 이때 물체는 XY 평면상의 영역 1, 2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각각 A1, A2. 아, 가속도가 지금 다를 수 있겠구나. A1, A2로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오케이. 정보가 주어져 있네. 이때 옳은 설명이 뭐냐?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또 재미있게 생겼지, 그치? 자,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속도를 또 설정해 봅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속도가 0이 되는 포인트를 잡으라고 했다, 그치? 자, 출발을 봐봐. 출발할 때 지금 X축과 수직을 이루며 출발한다는 것은 X방향 속도는 0로 Y방향 속도만 살아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Y방향 속도가 V0인데 그냥 이 V0를 편의상 1이라도 1. 1이라도 둡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럼 1에서 어디까지? 딱 뒤에 도착했는데 X방향과 수직으로 간다는 것은 Y방향 속도가 0이 되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Y방향 속도가 0. 그럼 이때 Y방향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이쪽 방향이겠죠. 오케이, 좋아. 두 번째, 자, Y방향 1이라는 속도를 출발해서 쭉 가서 0이 돼버렸네. 그럼 이때 이동한 거리가 얼마? D. 근데 X방향은 0으로 출발해가지고 여기 도달하니까 얼마가 된다? 있을 텐데 문제는 이동 거리가 Y방향과 X방향이 똑같아. 아, 그럼 X방향에서 이쪽으로 지나던 속력은 똑같이 V0고 1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1, 0. 평균 속력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T가 D. Y방향도 평균 속력 2분의 1 곱하기 T가

D 똑같죠? 따라서 아, X방향 속력은 요쪽 방향이겠구나. 이렇게 한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두 번째. 영역 2로 갑니다. 영역 2로 갔더니 얘가 쭉 움직이다가 오, 속력이 줄었네. 오, X방향 속력이 줄었네. 그럼 이제 X방향 가속도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이 X방향이구나. 그리고 Y방향 속력이 증가했으니 이쪽 방향이 Y방향 가속도 방향이 있구나. 이게 영역 2의 가속도입니다. 얘는 영역 1의 가속도야. 자, 기억 봅시다. 물체가 P에서 R까지, 아, Q에서 Q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의 3배냐? 라고 물어봤지. 잘 봐요. X방향 운동만 보면 속력이 0에서 1, 1에서 0. 왜? 또 수직이기 때문에 X방향 속력 0이거든. 그럼 0에서 1, 1에서 0. 평균 속력은 2분의 1로 같을 건데 변이가 3배네? 그럼 시간이 3배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아, 영역 1에서 t초 동안 운동했다. 영역 2에서는 지금 얼마다? 3t초 동안 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3배 맞고요. 니은, R에서 물체의 속력은 3분의 V제로냐? 잘 봅시다. 지금 여기서 X방향으로는 1에서 0으로, 즉 변이가 3배가 되었는데 평균 속도는 똑같으니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은 얼마다? 변이죠. 평균 속도죠. 얘는 같은데 얘가 3배가 되니까 시간이 3배가 된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자, Y방향 운동 보자. Y방향 운동은 변위가 똑같습니다. 얼마? 변위가 똑같아. 변위가 똑같은 상황에서 시간이 3배가 되었어. 그럼 평균 속력은 줄어들어야지. 따라서 Y방향 운동은 평균 속력이 오히려 3분의 1이 됩니다. 왜? 얘는 같은 상황에서 시간이 3배가 되어버리니 평균 속력은 3분의 1이 되어버리네. 따라서 이쪽에서 R점에서 Y방향 속력은 얼마? 3분의 V0. 즉, 3분의 1이 되겠죠. 저기서 1이라 세팅했으니까. 그쵸? 또한 따라서, 오케이, 니은은 3분의 V0다. 좋아요. 디귿. A1과 A2 값이 차이가 A2가 A1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지. 가속도 크기 비교하면 됩니다. 자, 영역 1에서는 1을 출발해서 0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 1, y방향이죠. x방향으로 1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x방향 1. 오케이. 이쪽 방향으로 얼마?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거 뭐 영역 2를 봅시다. 2에서는 1에서 0이 되기까지 3t가 걸렸기 때문에 t초 동안 3분의 1만큼 줄어들죠. x방향 속력 변화 얼마? 3분의 1. y방향은 3t 동안 0에서 3분의 v0, 3분의 1이 되었기 때문에 y방향 가속도 9분의 1. 얘가 훨씬 작네, 그치? 따라서 가속도는 A2가 A1보다 큰게 아니고 A1이 A2보다 큽니다. 틀렸고요.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만 맞습니다. 기역 니은이니까 3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 할수 있겠죠? 좋아요. 해서 우리가 딱이 강의까지 포물선 운동 해석했는데 방금 이 문제 XY 평면에서 운동을 다룰 때는 꼭 명심합시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그 지점을 찾아야지만 해석이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7가지 약점 공략 포인트들을 유형별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죠. 빗면상 운동, 동시 출발, 동시 도달, 그리고 도착 지점에 대한 정보가 주어질 때 XY 평면상 운동,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한 가지 뭐냐면 출발 속도 벡터 기울기, 도착 속도 벡터 기울기, 평균 속도 벡터 기울기가 주어질 때 평균 변화율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다루었고요. 이 포인트들 꼭꼭 정리하면서 기출 풀고 우리 연계교재까지 풀면 여러분 실력 정말 많이 늘 겁니다. 꼭 그렇게 공부해 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는 물알체 퀴즈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퀴즈 들어갑니다. XY 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가 Y 좌표과 최대인 지점에 도달했을 때 Y 방향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자, 읽으면서 바로 탁 판단됐으면 정답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또 샘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수업 만들어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오늘 수업 고생 많았고 최고의 학습은 무한 반복, 끝없이 복습합시다. 오케이?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선생님 안녕하세요. EBS 수능 완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회 11번부터 20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은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수산물 규격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11번 문항은 2단원 중에 수산물의 유통 분야에서 출제되고 수산업 정보 분야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UN 식량 농업 기구 FAO와 세계 보건 기구 WHO가 공동 운영하는 국제 식품 규격 체계로 식품의 안정성과 품질 기준을 제공한다. 자,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 우리 코덱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코덱스. 그래서 코덱스를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 또는 국제 식품 규격 기준을 코덱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코덱스는 수산물에 적용 시 생선류에 대한 중금속 허용치, 이만큼의 중금속까지는 허용한다라는 그 기준치를 제공해 주거나 또는 가공 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수산물의 등급, 크기, 신선도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수출입에 활용할 수 있다. 즉, 국가와 국가 간의 수산 가공 식품을 서로 수출하고 수입할 때 이 수산물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규격과 규격을 기준화하는 제도를 코덱스, 국제식품 규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국제식품 규격은 자, 1번 품질보다 맛을 기준으로 식품을 분류한다. 맛보다는 품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자, 소비자보다 생산자 입장에서 만든 기준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만든 기준이다. 자, 모든 식품의 기준 규격을 설정하여 적용한다. 모든 식품이 아니고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몇몇 식품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대한 식품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김이라든지 또는 김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코덱스에 기록되어 있는 또 코덱스의 기준에 적합하게 나라별로 기준이 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부 식품에만 적용이 된다. 자,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하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다. 자, 코덱스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 강제력이 없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식품을 서로 유통할 때 기준이 되는 제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강제력이 없다라는 거 우리 코덱스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코덱스는 국가 간 수산물 수출입 시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 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코덱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은 5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기사에서 알 수 있는 해양 플랜트를 설치 형태와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12번 문항은 우리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우리 문두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해양 플랜트를 분류하는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해양 플랜트를 크게 분류해 보면 설치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요. 어디에 활용되는지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시문을 보고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미국의 화석연료 사용 확대 정책과 글로벌 시장 내 액화 천연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해양 플랜트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자, 국내 조선사들은 선박처럼 이동이 가능한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와 선박의 일부가 물에 잠겨 있는 원유 생산 설비에 대한 입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양 플랜트 글로벌 시장 내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 여기에 보면 선박처럼 이동이 가능한 액화 전용 가스 생산 설비, 부유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선박의 일부가 물에 잠겨 있는 원유 생산 설비,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부유식 중에서도 반잠수식 해양 플랜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형태에 따라서는 물에 띄워서 이동 가능하다라고 제시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유식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어디에 사용되느냐? 액화 천연가스나 원유를 생산하는 시추하는 시추용으로 사용됐다라는 거. 그래서 설치 형태에 따라서는 부유식에 해당하고 활용 목적에 따라서는 시추용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설치 형태에 따라서 고정식이냐, 유연식이냐, 부유식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고정식, 유연식, 부유식도 또 다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하위 단계인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어려운 문항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 게이 해양 플랜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 부분에 출제가 됐을 때 활용 목적에 따라서 해양 플랜트를 물어보는 문항이면 굉장히 쉬운 문항이고요. 즉, 정답률이 높은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죠. 난이도는 낮고. 그러나 설치 형태에 대해서 부유식, 고정식, 유연식에 각각 세 가지의 또 하류 부류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해당하느냐고 물어보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항이고 정답률은 낮은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 형태에 따라서 해양 플랜트를 설치 형태에 따라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고정식, 유연식, 부유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고정식은 어떻게 고정했느냐에 따라서 파일 고정식, 그다음에 자체 힘으로, 무게로만 고정하는 중력식, 가판 승강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파일 고정식은 트러스형 구조물을 해저에 고정시키고 그 위에 플랫폼을 설치한 형태가 파일 고정식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중력식은 콘크리트 자체 중량을 이용해서 위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해양 플랜트를 중력식 해양 플랜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가판 승강식은 잭업 리그라고도 얘기하는데 다리를 해저까지 내리고 부유체인 선체를 들어 올려서 고정하는 형태가 가판 승강식 해양 플랜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본 수능에서 해양 플랜트가 아마 가판 승강식이 출제가 된 걸로 선생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연식은 타워형, 스파형, 인장강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타워형은 상부에 적재된 하중을 타워 구조물로 지지하는 게 타워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스파형은 굴착가 생산을 겸해서 심해형으로 개발하는 게 스파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반잠수식 구조물로 부력 형성 및 파이프 인장력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계류해 놓은 게 인장강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부유식은 물에 띄워놓는 거죠. 물에 띄워서 이동이 가능하게끔 하는 게 부유식인데요. 자, 반잠수식은 부선에 설치한 플랜트를 해저 고정 케이블로 계류시키는 거,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양 플랜트가 반잠수식 해양 플랜트고요. 자, 바지 선박형의 해양 플랜트는 선체 상부 중앙에 드릴탑과 드릴링을 위치시켜서 시추형에 사용되는 해양 플랜트가 바지 선박형 해양 플랜트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FPSO라고 얘기하는데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를 FPSO라고 얘기합니다. 플로팅, 물에 띄운다라는 거죠. 부유식, 프로덕션, 생산이죠. 그다음에 스토레이지, 저장, 그다음에 엔드 오프로딩, 하역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저장, 하역의 역할까지 하는 해양 플랜트가 FPSO라고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떠 있는 선박 형태의 해양 플랜트로 해저 유전에서 원유와 가스를 채굴하여 생산, 저장 후 운반선을 통해 하역할 수 있는 선비를 FPSO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의 설치 형태에 따른 종류를 봤는데, 각각 고정식의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파일 고정식, 중형식, 갑판승강식. 유연식에는 타워형, 스파형, 인장강식이 있고, 부유식에는 반잠수직, 바지선박형, 그다음에 FPSO가 부유식에 해당하는 각각의 형식이라는 거 반드시 알고 있고, 이거를 분류할 줄 알면 만약에 해양 플랜트에서 난이도가 어려운 문항이 나오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12번은 해양 플랜트와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1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항만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이곳은 컨테이너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고 양육하고 적부하고 화물과 컨테이너의 인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인도 인수죠. 인도 인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자, 컨테이너의 통관, 그 다음에 적양화, 그 다음에 보관, 그 다음 육상 운송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컨테이너 전용 부두라고 할수 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컨테이너 터미널이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그래서 13번은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한 문항이고요. 자, 컨테이너 터미널은 해상과 육상 물류의 접점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자, 보관, 이송, 통관, 자동화, 그다음에 정보 처리까지 복합적인 기능이 수행하는 곳이 컨테이너 터미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3번에 해당하는 항만 시설은 컨테이너 터미널이고요. 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컨테이너 하역 작업만 수행하는 공간이다. 제시문에서도 하역 작업 이외에 보관, 이송, 통관까지의 모든 이러한 기능이 이루어지는 곳이 컨테이너 터미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역 작업만 수행하는 곳이 아니다. 자, 하역 작업과 컨테이너 배치를 통제 감독하는 컨트롤 센터가 필요하다. 컨트롤 센터가 컨테이너 터미널에 모든 컨테이너 터미널에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통제하는 컨트롤 센터가 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대량의 컨테이너 수용을 위한 컨테이너 장치장, 컨테이너 야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쌓아놓는 넓은 공간을 우리가 컨테이너 장치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이 필요하다. 자,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에 대해서 이 자체만으로도 물어보는 문항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을 CF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은, 자, 소량의 컨테이너 화물, 즉 LCL 화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Less Container Load라고 하는데,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화물이 있겠죠. 내가 어느 나라에 내가 화물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해요. 한 3분의 1밖에 채우지 못하는데, 전체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기는 너무 아깝죠. 그래서 목적지가 같은 소량의 LCL 화물을 모아서 하나의 컨테이너로 적입하는, 풀 컨테이너 로드로, 풀 컨테이너 로드로 적입하는,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우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우리가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LCL 화물을 FCL 화물로 쌓는 장소를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화주가 다른 하나의 컨테이너의 화물 안에
화주가 여러 명이면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FCL 화물을 다시 LCL 화물로 분류하는 작업도 이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정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선박,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정해진 항로와 일정에 따라 규칙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이다. 규칙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이다. 정기선이죠. 정기선. 정기선. 자, 이 선박의 운항 방식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이다. 개별 선사가 단독으로 선단을 구성해 운항 스케줄, 기항지, 영업 정책 등을 운영하는 단독 운항 방식과 선사 간의 과당 경쟁 방지 및 이윤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 방식. 두 번째가 전략적 제휴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해운 동맹을 대형 선사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규모로 구조화한 글로벌 해우 얼라이언스 방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정기선은 컨테이너선이죠. 그래서 컨테이너 정기선 운항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 정기선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컨테이너 정기선 운항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정기선 운항 방식은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단독 운항, 전략적 제휴 운항, 그다음에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 방식이 있는데, 단독 운항이라는 건 하나의 선사, 즉 개별 선사가 단독으로 선단을 구성해 운항 스케줄, 기항지, 영업 정책 등을 운영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주로 항해 거리가 짧은 항로에서 이러한 단독 운항 방식이 사용된다. 자, 장점은 독자적으로 운항 및 영업 정책을 수립해서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단독으로 선단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 선단 구성 시 선박 확보를 위한 과도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 자, 전략적 제휴 운항이라는 것은 컨테이너 선사 간의 과다한 경쟁 방지 및 이윤 극대화를 위한 협력 운항 방식이다. 서로 협력, 도와줘서 운항하는 방식이다. 제휴의 유형은 컨소시엄, 공동 운항, 스페이스 차트, 이세 가지의 방식이 있다. 자,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는 해운 동맹을 대형 선사 중심으로 전 세계적 규모로 구조화한 것인데, 자, 글로벌 해운사 공동운항 서비스를 협정하여 체결하고, 각 해운사가 항로와 선박을 서로 공유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게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 방식이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 단독 운항 방식, 전략적 제휴 운항 방식, 그다음에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 방식이 있다라는 거 정리하고 답 보기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정기선 운항에서는 화물 운임표 타리프라고 얘기하죠. 타리프를 미리 작성해서 가격표를 미리 작성해서 공시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단독 운항 방식은 항해 거리가 긴 항로가 아니고 아까 짧은 항로라고 얘기했었죠. 짧은 항로에 이용되는 게 단독 운항 방식이다. 전략적 제휴 운항 방식의 유형으로 공동 운항, 아까 스페이스 차터가 있다. 아까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공동 운항, 스페이스 차터가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는 독자적 운영으로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자, 독자적 운영으로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단독 운항 방식이죠. 단독 운항 방식이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이 시스템은 탱커선이나 그다음에 LNG 운반선에 화물 탱크 내에 뭐를 방지한다?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장치이다. 자, 이 시스템에는 보일러에 배기가스를 사용하는데 이 배기가스는 고온이며 유황성분, 그름 등의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다. 자, 이를 탈황, 황을 제거하는 거죠. 탈진, 그다음에 냉각, 제습해서 양질의 질이 좋은 가스로 만든 후에 블로어를 이용하여 화물 탱크 내에 주입한다. 이 가스를 주입해서 화물 탱크가 폭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핵심 안전 장치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장치를 IGS, 불활성 가스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활성 가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러한 불활성 가스 시스템은 주로 원유라든지 LNG를 적화하거나 또는 양화할 때 탱크 내의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 줍니다. 자, 불활성 가스니까 다른 기체와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가스를 주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탱크 안에 불활성 가스 시스템은 불활성 가스를 주입함으로써 주로 아까 여기에서는 보일러 가스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일러 가스라든지 또는 질소가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일러 가스 또는 질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불활성 가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불활성 가스를 이용해서 주입하게 되면 탱크 안에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 주게 되는 거죠. 산소 농도를 낮춰주게 되면 탱크 안이 활성 상태가 아닌 불활성 상태로 되겠죠. 그럼 불활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폭발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폭발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IGS 불활성 가스 시스템이다 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불활성 가스 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보기 선택지에서 찾는 건데요. 자, 탱크 안을 불활성 상태로 유지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연소 배출 가스를 정화하거나 질소를 사용한다. 아까 연소 배출 가스, 보일러 가스를 사용하거나 질소를 사용해서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 준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용하는 가스는 다른 원소와 반응을 일으키는 기체이다. 다른 원소와 반응을 일으키는 기체는 활성 가스죠. 다른 원소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가스가 불활성 기체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택지, 오 선택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 선택지는 기역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문항은 불활성 가스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선박 자동화 시스템 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등 기관사님, 우리 선박 기관실의 주요 기기들은 어떻게 운전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니까. 자, 네. 가를 통해 추진 제어, 전력 제어, 개별 기기 및 감시 경보 제어, 그다음에 기관 성능 제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어를 하고 있는 게 기관 자동화 시스템이죠. 기관 자동화 시스템이다. 자, 추진 기관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군요. 자, 이 시스템을 통해 선박 기관실의 주요 기기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운전 상태를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것은 기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기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답지에서 찾아보면 되겠는데요. 자,

식품에 선박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품, 우리가 선용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재고량을 파악한다. 선용품의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재고관리 시스템입니다. 자동화 시스템 중에 재고관리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고요. 화물 중량 총화, 즉 싣는 화물의 중량이 초과하거나 적재 상황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화물을 싣게 해주는 시스템. 그다음에 적재 상황을 초과 적재 상황을 방지하니까 가장 우리 선박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화물을 싣는 시스템이 하역 의장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하역 의장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해저 장애물을 감지해서 좌초를 예방한다. 자, 좌초 예방 시스템입니다. 좌초 예방 시스템. 좌초를, 즉 해저에 있는 장애물을 초음파를 통해서, 음파를 통해서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장애물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좌초하지 않게끔 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좌초 예방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4번. 선박의 현재 상태, 타 선박의 정보와 동향을 파악한다. 자, 통합 송교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고요. 4번은 통합 송교 시스템. 자, 5번. 선방의 자동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앙 집중식으로 추진 기관의 작동을 제한한다. 아까 제시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5번이 기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16번은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일기에서 알수 있는 나와 친구가 경험한 수상 레저의 종류로 오른 것은? 자, 2025년 7월 12일. 오늘 친구와 함께 해양 레저를 체험하였다. 나는 모터보트가 만들어내는 인공 파도를 타며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경험하였다. 모터보트가 지나가면 우리가 물결이 생기죠. 그 물결을 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타고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경험하였다. 서핑, 스노우보드, 수상스키 등의 요소들이 결합된 형태로 물 위에서 속도감과 스릴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서핑과 스노우보드, 수상스키 등의 요소가 결합된 게 웨이크보드죠. 웨이크는 물자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터보트가 지나가면 물자국, 파도가 생기죠. 그 파도를 즐기는 보드를 타고, 하나의 원보드를 타고 즐기는 게 웨이크보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친구는 공기를 주입한 바나나 모양의 고무보트에 올라탄 상태로 모터보트에 의해 견인되어 물리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경험을 하였다. 서로 원하는 레저 체험할 수 즐거운 하였다. 자, 모터보트와 연결된 바나나보트를 탄 거죠. 바나나보트, 땅콩보트,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워터슬레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워터슬레이드. 그래서 내가 탄 거는 웨이크보드고, 친구가 경험한 것은 워터슬레이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윈드서핑 같은 경우는 윈드는 바람이죠. 바람을 이용한 서핑이죠. 서핑입니다. 그래서 보드 위에 세일을 하나 설치해서 바람의 방향을 사람의 몸의 중심과 그다음에 팔을 이용해서 세일의 위치를 조정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물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 게 윈드서핑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수상 오토바이는 우리가 일명 제트스키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빠르게 물 위를 질주하면서 스릴을 즐기는 게

오토바이고요. 수상 오토바이는 추진력을 워터제트 방식이죠. 그래서 물을 뒤로 뿜어내면서 그 반작용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는 게 수상 오토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웨이크보드와 워터 슬레이드가 짝지어진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대화에서 A군이 체험할 해양 관광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18번은 우리 4단원에서 해양 관광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요. 자, 우리가 본 수능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낮은 문항으로 출제되는 평가 요소가 주로 해양 관광이라든지 앞에 나온 해양 레저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 또는 해양 관광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 관광 중에서도 제일 자주 출제되는 게 어촌 체험에 대한 문항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난 이번 여름에 가족과 함께 할머니가 계신 어촌 마을에서 휴가를 즐길 계획이야. 자, 할머니가 계신 곳이 어촌 체험 휴양 마을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촌 체험 관광에 대한 내용이죠. 어촌 체험 관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마을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해수욕, 갯벌 체험, 민속 전시관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할 거야. 그러니까, 자, 나도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싶네. 휴식과 체험, 학습의 기회가 동시에 제공되니 정말 좋은 경험이 될것 같다. 바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바다 사람,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거라 기대가 크다. 자, 기억. 해양 레저 관광의 한 종류이다. 우리가 레저 관광이라고 하면은 해양 레저 관광에 해당되는 것은 무동력 해양 레저 관광이라든지, 무동력 해양 레저라든지, 또는 동력 해양 레저, 또는 잠수까지를 우리가 해양 레저 관광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어촌 체험 관광과 관련된 내용이다. 어촌의 문화와 해양 자원을 대상으로 한 체험 관광이다. 어촌의 문화라는 것은 민속 전시관을 운영한다라는 걸 보면 알수 있고요. 해양 자원은 가지고 그 어촌 마을이 가지고 있는 해수욕장이라든지 또는 갯벌을 그대로 이용한, 즉 해양 자원을 그대로 이용한 체험 관광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촌 마을에서는 어촌 마을에서는 업 이외에 관광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어촌 체험 마을을 운영함으로써 어업 활동 이외에 다른 부수입을 얻을 수가 있다. 추가 수입을 얻을 수가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번 문항은 해양 관광 중에 어촌 체험 관광을 평가 요소로 한 문항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1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항만의 종류로 옳은 것은? 자, 이 항만은 해안선을 따라 항만이 발달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주변에 대규모 제철소와 석유화학공단이 입주해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철소, 어디입니까? 포항제철이죠. 포항제철소 있고, 자, 석유화학공단이 있는 것은 울산이죠, 울산. 공단이 입지해 있으며 해당 공업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포항 제철소에 제철소만 있는데 그 만든 철강을 수출할 수 있는 항구가 포항에 없고 멀리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큰 공단 주위에 건설된 항만을 우리가 산업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업항.
자, 또한 원료가 수입되는 비율이 높아 항만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원자재 반입에 해당한다. 주로 거대한 전용선이 출입하므로 접근수로가 넓고 항만의 수심이 깊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항만은 우리가 산업항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산업항이 되겠고요. 자, 어항은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항을 우리가 어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항이라는 것은 어촌 어항법에 따라 고시돼 지정된 거죠. 고시된 항만을 우리가 어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관광항이라는 것은 관광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선박이 출입항하는 항만을 우리가 관광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산업항은 우리 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대규모의 산업단지에 인접해서 만들어지는 항구를 산업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페리항이라는 것은 자동차 또는 철도 차량, 기차죠. 철도 차량, 그 다음에 여객 등을 운송하는 이러한 것을 운송하는 걸 우리가 페리라고 얘기하죠. 페리의 입출항을 얘기를 하고요. 입출항하는 항만을 얘기한다. 자, 피난항이라는 건 태풍 등에 날씨가 좋지 않을 때, 피항을 위한 항만을 피난항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난항. 자, 그래서 제시문은 산업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직업 소개 포스터에서 알수 있는 수산 해운 분야의 직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최근에 본수능에서 계속 몇년 동안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평가 요소가 수산해운 분야의 직업을 물어보는 문항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수산해운 분야에 대한 직업을 물어보는 문항도 굉장히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직업의 답지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시문에 많은 힌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령 이게 내가 이 직업 답지로 제시되어 있는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잘 읽어보면 많은 힌트, 즉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많은 힌트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제시문만 잘 읽어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추가로 이러한 문항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학 문항은 제시문에서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많은 힌트와 근거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선택지라든지 또는 답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걸러내는데 사용되는 기준이 제시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 또는 생소한 개념이 문항이 출제됐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뭐만 잘 보면 된다? 제시문을 끝까지 잘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정답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리지 않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즉 우리가 문화

지금 연습할 때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그러한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자, 직업 소개 포스트에서 알수 있는 수사 내용 분야의 직업으로 오른 것은, 자, 무슨 일을 하나요? 하니까, 자, 항만의 일정 수역에서 선박에 탑승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도선사라는 거, 도선사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직업인데요. 어떤 선박이, 어떤 외국 선박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조선 능력이 뛰어나더라고 하더라도 선장이 선박을 이끌고 접안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도선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항만을 잘 아는 도선사가 그 선박에 우리가 도선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에 올라타서 안전하게 그 항구까지 배를 이끌어서 접안시켜주는 것을 안내해주고 브릿지에서 선박을 조선을 감독하는 그러한 직업을 도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해기사 양성 교육 기간을 졸업하고 해기사 양성 교육 기간이라는 것은 자, 해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해수부가 지정된 학교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뭐 해양과학고라든지 그다음에 해사고가 여기 해당되겠고 또는 회사 대학교 또는 수산 계열이지만 어선 회계사를 양성하는 어선 회계사와 또는 기관사를 양성하는 그러한 대학교를 우리가 회계사 지정 양성 교육 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회계사 상급 면허를 취득한 항해사가 되어 경험을 쌓은 후 총톤수 6,0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으로 3년간 근무한 경험이 필요해요. 최소 6,0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으로 몇 년? 3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자격이 생긴다? 도선사를 볼수 있는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래서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근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직업은 도선사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고요. 자, 검양사라는 것은 우리 산적화물, 검양사는 우리 산적화물 또는 살적화물은 포장하지 않는 화물을 얘기합니다. 뭐 목재라든지 또는 뭐 곡물이라든지 이렇게 포장하지 않는 화물을 얘기하는데요. 산적화물의 중량과 중량과 용적을 측정하고 증명해주는 직업을 검양사라고 얘기하고요. 검수사는 개수를 세는 겁니다. 개수를. 그래서 수출입 화물의 개수와 상태를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증명해주는 일을 하는 게 검수사가 되겠고요. 자, 선박 무선 설비를 운용하고 또는 선박에서 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선박 무선 통신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박 운항 관리사는 선박의 운항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 관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선박 운항 관리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번에서 할수 있는 수산해운 분야의 직업은 도선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1번부터 20번까지 설명하고.

풀어봤고요. 우리 평가 요소, 출제 평가 요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에 대해서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자, 코덱스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거. 강제 규정이 아니다. 자, 12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해양 플랜트를 분류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형태에 따라서 또는 활용 목적에 따라서 해양 플랜트를 분류하는 문항이었죠. 자, 13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14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컨테이너 정기선 운항 방식 중에 세 가지 운항 방식이 있었죠. 단독 운항 방식, 그 다음에 전략적 제휴 운항 방식, 그 다음에 전략적 제휴 운항 방식, 그 다음에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 방식, 이세 가지 운항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15번 불활성 가스 시스템 IGS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요. 이 불활성 가스 시스템은 가끔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활성 가스 시스템은 원유라든지 LNG를 적화하고 하할 때 반드시 함께 작동해야 되는 안전 시스템이고, 불활성 가스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거나 작동되지 않을 때는 적화와 원유를 적화하거나 하할 수가 없다. 함께 반드시 같이 작동시켜야 되는 안전 시스템이다. 자, 16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선박 자동화 시스템 중에 기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17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해양 레저의 종류 중에 웨이크보드와 워터 슬레이드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워터 슬레이드는 바나나 보트나 땅콩 보트 등은 물 위에서 모터보트의 견인에 의해서 스릴을 즐기는 끌려가면서 즐기는 모든 종류의 레저 기구를 우리가 워터 슬레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18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해양 관광의 종류 중에 어촌체험 관광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요. 19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항만의 종류 중에 산업항, 우리나라 포항항이라든지 울산항이 이러한 산업항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고요. 20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산해운 분야의 직업 중에 도선사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1회 11번부터 20번까지 10문항 선생님과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회 1번부터 10번까지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균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비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팍!

안녕하세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소현진입니다. 특히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설득 원리를 적용해서 효과적인 광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리뷰해 볼 것은 바로 설득의 귀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연 타고난 말발의 소유자라서 설득을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원하는 의도대로 이끄는 어떤 기술을 터득한 걸까요? 지금부터 설득을 잘하는 사람에겐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 로버트 지알디니는 설득 기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현장에 잠입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영업사원으로 위장해서 가정용 화재 경보기 회사에서 일하던 때의 일화입니다. 이 회사에서 교육했던 판매 전략은 이렇습니다. 고객을 만나면 먼저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고객의 그 화재 관련 안전 지식을 10분 정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통해서 집안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을 새롭게 인지한 고객에게 친절한 설명 책자를 보여주면서 열감지 화재 경보기 구입을 권유하는 거죠. 이 판매 방식은 모든 영업사원이 동일했는데요. 유독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실적이 월등히 좋은 한 영업사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업사원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다른 영업사원과 다른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고객이 화재 안전 지식 테스트를 시작하면 어김없이 깜빡하고 아주 중요한 자료를 차에 놓고 왔네 라고 하면서 고객에게 제가 테스트를 방해할 수는 없으니 조용히 나가서 차에 갔다 와도 될까요? 라고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예, 다녀오세요 라고 하며 집 열쇠를 건네주면서 다녀오라고 하죠. 그런데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책자를 깜빡하고 집 열쇠를 건네받는 행위 그 자체가 신뢰하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영업 전략이었던 거죠. 우리는 보통 아무나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 영업사원은 고객이 쉽게 문을 열어주는 친구나 가족, 흉내를 내는 대신에 그저 고객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특징적인 행동을 자신에게도 보여주도록 유도한 겁니다. 실제로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설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득 전에 자신이 할 말과 행동을 공들여 다듬는데 시간을 쏟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설득에 유리한 질문을 잘 던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널리 회자되는 유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우고 싶었던 두 신자가 차례로 랍비에게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러자 랍비는 아주 정색하면서 대답했습니다. 형제여,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그건 절대 안 되네.

이번엔 다른 신자가 가서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라삐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형제여, 기도에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얼마든지 기도는 할 수 있지. 비록 유머이긴 하지만 이렇게 동일한 행동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삶에서 얻어내는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아주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엔 실제로 진행된 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을 시행했습니다. 질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A 질문지는요. 1번, 당신은 요즘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2번, 당신은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했나요? 그러고 나서 두 대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니 약 0.1 정도로 관계가 낮게 나왔습니다. 즉, 행복도에 대한 판단과 자신의 데이트 횟수와는 관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을 순서만 바꿔서 질문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B 질문지에서는 1번, 당신은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했나요? 2번, 당신은 요즘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이번엔 반대로 행복과 데이트 횟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행복에 미치는 데이트의 힘이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였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데이트 횟수를 묻는 질문으로 인해서 생긴 감정이 일반적인 행복감을 묻는 질문에도 여전히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 영향을 미친 거죠. 데이트를 자주 한 학생들은 행복했던 순간을 상기한 반면에 데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외로운 기억을 떠올린 겁니다. 데이트 빈도에 대한 자각이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답을 하게 되니까 데이트 횟수가 삶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을 하는 순서를 바꾸는 그 자체로도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고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프라이밍, 즉 점화 효과로 설명을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기억에 저장된 정보에 불을 붙이는 것을 말하죠. 먼저 접한 정보로 인해서 다음에 오는 정보를 해석할 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질문도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걸 잘 알고 활용을 해서 질문하기를 통해 설득에 유리한 상황을 세팅하곤 합니다. 설득을 잘하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뭘까요? 바로 상호성의 원칙을 잘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나에게 혜택이나 호의를 베풀었을 때 우리는 빚진 것처럼 느껴서 상대방의 부탁을 쉽게 무시할 수 없지 않나요? 특히 내게 의미 있고 예상치 못한 것을 맞춤형으로 받은 경우라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이 상호성의 원칙은 심지어 테러 상황에서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전 경호팀장인 아부잔달, 그는 9.11 테러 이후에 체포가 되어서 예멘 감옥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아부잔달은 아주 시종일관, 서방 국가들을 적대시하는 대답만 아주 설교하듯이 장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카에다 지도체제에 대한 정보를 캐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죠. 그러던 중 신문관들은 아부잔달이 음식과 함께 나온 쿠키를 전혀 먹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가 당뇨병

상황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아부잔달에게 의미가 있고 예기치 못한 맞춤형 호의를 제공합니다. 다음번 신문 때 그가 마실 차와 함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쿠키를 가져다 준 겁니다. 결국 아부잔달은 이어지는 신문에서 설교를 늘어놓는 대신에 진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9.11 테러와 관련된 납치범 7명의 이름뿐 아니라 알카에데 운영에 관련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제공했다고 하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 CIA 요원들은 탈레반을 적대시하는 족장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외곽 지역을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족장들은 서양인에게 반감이 있거나 탈레반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움을 주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던 중 CIA가 한 족장을 방문했을 때 족장이 자기 부족과 4명의 젊은 아내를 비롯한 직계 가족을 돌보느라 매우 지쳐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그래서 CIA 요원은 다음 방문 때 그에게 아주 최적화된 선물을 준비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4명의 부인수에 맞춘 비아그라 4알이었습니다. 이 의미 있고 예상치 못한 맞춤형 호의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요원이 다음번 방문했을 때 족장은 아주 밝은 표정으로 그를 맞이하고 탈레반의 움직임과 보급로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내어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설득의 규제는 공통적으로 상대방이 메시지를 접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사전 과정에 집중합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거절할 가능성을 낮추고 경계심을 허물어서 상대를 원하는 의도대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설득의 규제는 미리 준비한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소현진입니다. 특히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설득 원리를 적용해서 효과적인 광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위 지름신이 강림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살 때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뭐 광고 업계나 마케팅 업계에서 소비자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소비자 스스로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믿게 하는 각종 기법을 공공연하게 동원하면서 말이죠. 기업은 대체 어떻게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소비를 했다고 믿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홈쇼핑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환불 보장 이런 멘트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실 요즘은 꼭 홈쇼핑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온라인 스토어에서 비슷한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맛없으면 무조건 환불 해주는 맛보장 서비스, 신선하지 않으면 무조건 환불 해주는 신선 보장 제도 등 다양한 환불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자면

종종 의문이 들었던 적 없으신가요? 저렇게 100% 환불을 보장해 주면 물류비만 지출되고 손해가 되는 건 아닐까? 물건을 팔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득이 되는 걸까? 궁금하실 겁니다. 기업들은 정말 그만큼 제품에 자신이 있어서 소비자가 모두 환불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는 걸까요? 사실 제품의 품질이 그다지 특출나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반품률은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소유 효과 때문입니다. 소유 효과란 자신이 한번 소유한 것의 가치를 크게 매기는 심리를 말합니다. 사람은 어떤 물건이든 자신이 갖게 되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는 건데요. 즉, 내 것이 아닐 때는 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의해서 평가하던 것이라도 일단 한번 자신의 소유가 되고 난 후에는 시장 가치와 관계없이 더 높은 가치를 책정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지갑을 열기 전에 샀다가 후회하면 어쩌지? 찾아보면 더 좋은 대안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100% 환불 보장이라는 문구만으로도 이런 스트레스를 매우 효과적으로 낮추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상승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00% 환불 보장을 해도 상품에 엄청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고객이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실제 환불로 인한 리스크보다 얻게 되는 효과가 더큰 거죠. 이렇게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장치들은 가격에도 무수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듀크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댄 에리얼리는 어느 날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의 마지막 장을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1년 동안 정기 구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다음 세 가지 옵션을 준 겁니다. 1번, 온라인 정기 구독 59달러. 2번, 오프라인 정기 구독 125달러. 3번,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 정기 구독 125달러. 온라인만 구독할지, 오프라인만 구독할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구독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좀 이상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가격에 인쇄된 잡지를 받아보면서 온라인으로도 볼수 있는 3번 선택지가 있는데 굳이 2번을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똑똑한 MIT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학생 100명에게 세 가지 구독 선택지를 제시를 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결과는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 약 84%의 학생들이 3번을 선택했고요. 나머지 16%의 학생들이 1번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결과는 다음 실험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다른 MIT 학생 100명에게 두 번째 선택지를 제외하고 선택하게 했거든요. 사실 이두 번째 선택지는 어차피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그 선택지를 뺐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첫 번째, 세 번째 선택지만을 제시했을 때는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첫 번째 선택지를 선택했습니다. 결과가 뒤바뀐 거죠. 사실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구독자들이 첫 번째 선택지보다는 세 번째 선택지를 선택하는 게 이익입니다. 소비자들은 두 번째 선택지로 인해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선택지 때문에 가장 비싼 세 번째 선택지가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최적의 선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뜻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두 번째 선택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선택지를 끼워 넣음으로써 원래 선택지 사이의 선호도가 뒤바뀌는 현상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설득받은

가능성이 없는 선택지를 끼워 넣은 후 다른 대안이 더욱 돋보이도록 만드는 전략을 디코이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디코이는 사냥감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 즉 유인용 새, 물건, 사람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을 유인해줄 마법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할인된 제품을 구매할 때 가격표를 보면 항상 할인 전 정가가 적혀 있죠. 이게 단지 정보 제공을 위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해서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할 때도 자신의 나이와 비교해서 판단을 하고 어떤 물건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할 때도 기준점이 되는 수량을 감안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점은 상황에 따라서 고정관념으로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앵커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앵커링 효과란 최초에 제시된 숫자가 기준점으로 작용을 해서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앵커는 선박 용어로 배를 정박시키는 데 사용되는 닻을 의미하는데요. 닻을 내린 배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것에 비유해 붙은 이름입니다. 고급 가방을 판매하는 매장에 가보시면 각 매장마다 한두 개 정도의 초고가 가방이 전면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크고 읽기 쉬운 글씨체로 써서 가장 보기 좋게 멋지게 진열합니다. 물론 이 제품이 팔려나가면 더 좋겠지만 사실 이 고가의 제품을 진열한 것은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매장에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고가의 제품 옆에 놓인 가방들이 싸다는 느낌을 주기 위한 대비 효과용 전시품인 거죠. 50만 원짜리 가방은 그 자체로 보면 상당히 비싼 가방이지만 매장 전면에 전시된 500만 원짜리 가방 옆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비교적 싸다는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고가 제품으로 소비자의 가방 가격에 대한 기준점을 올려서 일반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 이만하면 꽤 합리적인 가격이다라는 평가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변 가격만을 기준점으로 삼을까요? 심지어는 가격과 전혀 관련 없는 특정 숫자를 미리 인지시키는 것만으로도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이름이 스튜디오 17일 때보다 스튜디오 97일 때 사람들은 더 비싼 음식값을 기꺼이 치르려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벨기에 초콜릿 한 상자, 예, 희망 가격을 쓰라는 실험을 했는데요. 바로 직전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 두 개를 적으라고 했을 때보다 가장 큰 숫자 두 개를 적으라고 했을 때 희망 가격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전혀 관련이 없는 숫자마저도 지혜로운 소비를 막는 회방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가정대로라면 제품이나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한 선호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이런 기대가 틀렸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여겨져 왔던 인간이 저지르는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증명되고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간이 가진 비합리성을 예측하고 잘 활용하면 선택과 구매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이런 비합리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쉽게 지름신이 강림하지 않고 더 지혜로운 소비를 할수 있겠죠. 오늘의 한줄 리뷰는 훌륭한 마케터는 고객의 비합리성을 이해한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 여러분. 네, 2027 수능 완성 농업 기초 기술 해설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이제 총 10강이죠. 10강을 20시간에 걸쳐서 1시간에 10문항씩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1강의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항입니다. 수능 완성 문제는 본 수능하고 거의 비슷하게 범위나 시험 문항 이런 게 비슷하게 짜여져 있어요. 대신에 본 수능보다는 약간 더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1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가라를 위해 사용한 실습기구를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렇게 실습기구 찾는 문제가 우리가 지금 10강까지 풀어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10개의 10강의 문제인데 아마 거의 다 나올 거예요. 거의 다. 물론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이와 비슷한 실습기구를 찾는 문제 또는 목공구 아니면 금공구를 찾는 문항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실습기구 찾아보죠. 학생 A는 종자의 내부 구조를 관찰해보자 했어요. 종자의 내부 구조. 이에 용도에 맞는 실습기구를 준비한 뒤에 다음 실습 과정에 따라 실험을 수행을 해봤네요. 자, 실습 과정 첫 번째 보니까 거름 종이 위에 고추 종자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종자에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렸고 세 번째 보니까 물에 불려진 종자를 세로 방향으로 절개를 했네요.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배율을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조정하며 종자의 내부 구조를 관찰하고 결과를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실험기구는 뭐가 들어갔느냐? 메스, 핀셋, 스포이드, 해부 현미경이 들어갔어요. 이제 이걸 이 실습 과정에 맞춰서 순서에 따라 이제 배열하는 문제죠.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이건 다 알고 있죠. 핀셋이 어떻게 생겼는지, 스포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메스, 칼입니다. 칼, 그리고 현미경. 네.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항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전부 다 아는 걸로 구성이 돼서 문항이 아주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름 종이 위에 고추 종자를 올려놓았어요. 고추 종자는 굉장히 작아요. 작고 가볍죠. 네 개 중에 어떤 걸로 그 작은 걸 들어야겠어요? 핀셋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핀셋을 사용을 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방울을 떨어뜨릴 거예요. 메스, 핀셋, 스포이드, 해부, 현미경 이 실습 기구 중에 물방울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스포이드죠. 두 번째는 디귿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답이 나왔네요. 자, 그래도 맞아봅시다. 물에 불려진 종자를 세로 방향으로 절개 잘랐어요. 뭘로 잘라야 돼요? 칼로 잘라야죠. 메스, 기억. 그리고 이 속을 어떻게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을 어떻게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현미경이죠. 그래서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리은, 디귿, 기억, 리을 순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문항은 우리가 굳이 뭐라 그럴까요? 농업 기초 기술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제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다음 기사에서 식물 조직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식물 조직에 관련된 문항도 꼭 나오죠. 예를 들어서 기공이라든지 모용이라든지 잎, 줄기, 뿌리. 그렇죠. 정말 나올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자, 이 식물 조직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과학은 무엇인가 봅시다. 자,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북극 지역의 빙하를 녹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이 식물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직이 개방 정도가 감소해요. 아, 식물의 조직인데 이게 개방이 되고 닫힐 수 있는 그런 조직인가 봐요. 자, 식물이 뿜어내는 수분의 양이 줄어들고 이 조직이 개방 정도가 감소하면 식물이 내뿜는 수분의 양이 줄어드네요. 아, 수분을 뿜어내는 그런 기관이네요. 이로 인해 북극의 온난화가 가속되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뭘 뱉어요? 산소를 뱉죠? 산소를 방출해요. 그래서 식물의 잎 표면에 있는 이 조직, 아, 이 조직은, 다시 한번 보면, 이 조직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요. 그리고 수분도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이 조직을 통해 공기와 수증기가 식물의 안팎을 드나듭니다. 식물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수분을 함께 방출하는데, 대기 중에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 조직이 크게 열지 않아도 충분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 정도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이 식물 기관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지점, 그리고 식물에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기관, 잎 뒤에 많이 있는 뭐가 되겠어요? 기공이 되겠네요. 기공. 그렇죠. 기공은 식물의 잎 뒤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특수한 공변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변세포. 이렇게 두 개의 특수한 공변세포. 이 공변세포가 팽창하고, 그러니까 닫히고 열리면서 공간이 생기는 거죠. 공간이. 자, 이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 장소입니다. 교환이 되고, 기공이 언제 열리냐? 기공이 열리면 일단 수분이 증발을 하게 되죠. 수분이 증발. 기공이 열 때는 세포 외에 APA, 엡시스산입니다. 엡시스산. APA가 방출되면서 칼륨 양이온이 세포들에 유입되면서 팽압이 증가합니다. 팽압이 증가하면서 기공이 열리죠. 기공이 닫힐 때는 반대 개념이겠죠. 세포 내에 APA가 유입이 되면 칼륨 양이온이 세포 외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팽압이 감소되면서 기공이 닫히게 됩니다. 자, 이 기공이 숨 쉬는 기관이에요. 그 식물로 보면 이산화탄소 받아들이고 산소 내뱉기 때문에 이 기공이 닫히는 경우, 그러니까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 닫히는 경우는 수분이나 CO2가 부족할 때, 또는 햇빛이 부족하거나 너무 셀 때,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 바람이 강할 때, 즉 언제예요? 식물이 살기에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닫혀요. 그렇죠? 기공이 닫힌 경우는 식물이 살기에 좋지 않은,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을 때, 바람이 너무 강할 때, 또는 수분 및 CO2가 부족할 때 기공이 닫히게 됩니다. 자, 그럼 2번, 이 기공에 대한 설명. 관다발을 구성하지 않죠? 관다발은 물관이나 체관 등이 관다발을 구성하죠. 주로 팽압이 낮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팽압이 낮을 때는 닫혀야죠. 팽압이 낮을 때 열리면 증발이 더 되니까 식물이 어떻게 돼요? 시들게 되죠. 자, 한 쌍의 공변세포, 두 개의 공변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디귿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공 관련된 문항이 지금까지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 그 수능 특강 같이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공부가 됐을 거예요. 기공도 되었을 거고, 모형도 되었을 거고. 네, 그렇죠. 자, 다음 그럼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닭 품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수능 특강에서 이제 12강 정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문항이 이렇게 나오면 너무 고맙죠. 너무 쉽죠. 근데 이제

한번더 꽈서 내면 코친의 특징을 낸다든지, 그렇죠? 이 답지가 코친의 특징, 레고온의 특징, 아니면 원산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문제가 이제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굉장히 쉽게 잘 나오는 거죠. 자, 일단 닭은 크게 알을 주로 생산하는 산란계, 그리고 고기를 생산하는 육계, 그리고 알도 어느 정도 생산하고, 살도 어느 정도 찌는 난육 겸용계, 세 개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닭의 품종 나올 때는 닭이 크다 작다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상대성이잖아요. 그래서 꼭 뭐가 나오냐? 이런 원산지가 꼭 붙어 나옵니다. 원산지가. 자, 산란계 많지만 네 가지만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이거 위에 나올 게 없어요. 나온다면. 자, 산란계 이탈리아가 원산지인 레고온과 안코나. 그리고 스페인이 원산지인 미노르카, 독일이 원산지인 햄버그, 네 개요. 그리고 육계, 살이 많이 찌는 닭, 중국이 원산지인 코친, 영국이 원산지인 코니시,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오골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 토종닭이 있죠. 그리고 난육 겸용계, 원산지는 다 미국입니다. 플리머스 록, 로드 아일랜드, 뉴 햄프셔, 이렇게 있게 됩니다. 요건 다 애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 애워야 됩니다. 지금 다 애우지 않을까 싶어요. 몇개 되지도 않잖아요. 그쵸? 자, 다시 문항으로 가보죠. 학생 A는 FFK 축제에 참가해서 닭 품종 가에 관한 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응답한 결과 정답을 모두 맞췄네요. 정답을 모두 맞췄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한 닭에 대한 정답이 맞은 거예요. 자, 취소성. 닭을 품는 게 아니죠. 알을 품고자 하는 성질이 강한 개체는 알을 품게 되면 산란하지 않아요. 자, 취소성은 강하지 않은 품종이에요. 그리고 산란용이에요. 산란용. 일단 여기 봅시다. 코친, 중국이 원산지인 육계네요. 레고온. 이탈리아가 원산지인 산란계네요. 코니시, 영국이 원산지인 육계네요. 햄버그, 독일이 원산지인 산란계. 미노르카, 스페인이 원산지인 산란계. 일단 산란계는 3개네요. 달걀의 색깔은 주로 흰색입니까? 자, 흰색. 달걀이 색깔이 흰색인지 여전히 참. 우리가 기억하기 힘들죠. 보통 그 달걀의 색깔은 닭의 그 털의 색깔하고 많이 비슷해요. 일단 요건 좀 어려운 거니까 놔둡시다. 자, 원산지는 어딘가? 이탈리아. 레고온, 이탈리아. 햄버그, 독일. 미노르카, 스페인. 정답 2번이죠. 네. 이게 흰색인지 아니면 우리들이 흔히 먹는 우리 피부색 같은 좀 노란색? 노란색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노란색 달걀인지는 좀 어려워요. 이걸 다 기억하기는. 일단, 원산지. 산란형이냐, 육계냐, 아니면 난육 겸연종이냐. 그리고 원산지는 어디냐. 이것만 알고 있어도 그 동물의 품종에 관련된 문항은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2번이고요. 우리가 가축은 크게 세개 배우죠. 농업기초 기술에는 닭, 돼지, 소. 그래서 닭에 11품종, 돼지에 6품종, 소에 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젖소와 고기소. 그래서 이것도 한 4개, 5개? 그래서 몇개 되지 않아요. 이건 다 외워야 됩니다. 맞죠? 외울 때뭘꼭 외워야 된다? 원산지를 꼭 외워야 된다. 자, 3번. 여기에서 알수 있는 닭은 어디? 이탈리아가 원산지인 산란계. 그래서 레고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친환경 방제 방법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친환경 방제 방법의 범주는 경종적. 이거 지금 다 알고 있지만. 자, 경종적. 재배적인 방법으로 방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재배적인 방법으로. 생물적,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해서 질병을 방지한다는 얘기죠.

물리적 힘이나 물리적인 힘이나 아니면 덫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방지를 한다는 거고, 화학적 친환경 방지인데 어떻게 화학적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화학자재, 뭐 난황유나 버르도 얘기나 이런 게다 여기에 들어가죠. 이렇게 화학적 방제로만 나누신데, 일단 요거 네 가지로 나눌 수만 있으면 돼요. 지금 발문 잘 봐요. 다음 기사에서 이게 만화로 나왔으면 뭐 다음 삽화에서 아니면 다음 기사에서 여기는 아마 똑같을 거야. 아마 올해도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본수능에서 발문이 바뀌질 않아요. 발문이 여기에 나오는 친환경 방제가 어떤 방제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거와 같은 사례를 골라라. 우리 10강이잖아. 10회죠. 10회. 수능 완성이. 아마 10번 다 나올 거예요. 10번 다. 자, 여기에 있는 게 친환경 방제법 중에 어느 게 속하느냐를 파악을 하고 그거와 같은 사례를 구하는 거예요. 봅시다. 참외 재배에서 방제가 어려운 해충이에요. 해충인 이 가루이를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스마트 포획 장치. 포획, 뭐, 사로잡는 게 포획이죠? 뭐, 여기만 봐도 일단 감은 오네요. 강제로 잡는 포획 장치. 자, 참외에 발생한 담배 가루이는 환경 저항성이 높고, 약재 내성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약재를 사용한 방제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 세모세모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참외용 담배 가루이 스마트 포획 장치. 이 장치는 이 LED 빛으로 유인을 해요. 가루이를 유인을 해요. 유인하고 가까이 오는 걸 바람으로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진공청소기처럼 휘잉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무인 기계를 통해 방제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방제 효율은 3회 운행시 87%의 담배 가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제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온 건이 담배 가루이라는 해충을 어떻게 잡았어요? 빛으로 유인해서 물리적으로 바람으로 흡입해서 잡았어요. 물리적 방제네요. 물리적 방제. 그렇죠? 물리적 방제.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을 봅시다. 나방을 방지하기 위해 유화 등을 설치했어요. 빛을 좋아하는 주광성의 나방을 방지해서 유화 등을 설치해서 직접 온걸 포획해서 이게 물리적. 뿌리 혹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윤작. 이건 경종적이죠. 자, 진딧물을 방지하기 위해 살아있는 진딧벌을 이용했네. 이건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생물적 방지. 흰가루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황, 계란 노른자와 기름을 섞어서 만든 난황유. 자연 속에서 구할 수 있는 화학자재. 이건 화학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덩굴 쪼김병. 뭐, 바깥 채소에서 많이 나타나죠. 덩굴 쪼김병을 예방하기 위해 저항성 대목으로 해서 재배적인 방법, 경종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물리적 방제. 이 사례와 같은 사례. 그래서 4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회 동안 다 나올 거예요. 수능도 나올 것이고, 모의고사도 나올 것이고. 단지 뭐만 바뀌어요? 여기. 이게 삽화로 되어 있느냐, 기사로 되어 있느냐, 대화로 되어 있느냐, 막 이거 정도 바뀔 거고, 여기 사례들도 보면, 뭐, 무엇을 방제, 뿌리 혹병,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걸 사용을 했느냐, 이것만 찾을 수 있으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친환경 방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자, 물리적 방제. 직접 가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금처럼 유인해서 포사를 한다든지, 풀 같은 걸 기계 제철을 한다든지, 트랩, 덫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닐 필름을 이용을 한다든지, 물리적 방법이에요. 화학적 방법은 자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화학적 자재, 목초액, 제충국, 석회, 보르도액, 뭐 난황유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생물적,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해서 방제를 해요. 미생물, 천적곤충, 미생물, 잡초, 섭식, 동물 이렇게 이용하는 게 생물적이에요. 경종적, 재배적 방법이라고 하죠. 저항성 품종을 선택을 해서 그걸 심는다거나 작부 체계를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동반작물을 이용한다는 거. 이걸 보고 친환경 방지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온상 제작에 사용한 실습 도구에 대해 A에서 E 학생들이 OX 퀴즈에 응답한 내용이에요. 질문 1에서 4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을 찾아라. 이게 1번 문항하고 그렇게 크게 지금 다르지 않아요. 1번이 우리 그 수능 특강 1강에 나오는 문항 있죠. 실험 실습의 기초. 이 부분이 다른 강하고 해서 그 세트 문항으로도 잘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퍼질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공공학생은 수박 모종 생산을 위한 전열 온상을 만들고자 했어요. 이에 용도에 맞는 실습 도구를 이용해서 온상 바닥에 흙을 일정 깊이로 떠낸 후에, 흙을 일정 깊이로 떠낸 후에 규격에 맞게 각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온상 틀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애자에 도자기처럼 생긴 이렇게 좀 둥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선을 감아도 전선이 뭐 꺾이거나 이러지 않게 만드는 거. 애자에 전열선을 고르게 배선 후에 전열선 위에 인공 상토를 덮고 상토 표면을 평평하게 골랐습니다. 아까 일본 문항 같은 경우는 실습 도구를 먼저 주고, 그렇죠? 그 도구를 실습 순서에 맞게 배열을 한 문항이었는데, 이 5번 문항은 이 실습 내용에서 사용했던 기구, 실습 도구를 고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이 문제가 좀 훨씬 쉽죠? 쉽죠? 자, 질문 읽어봅시다. 삽이 사용되었습니까? 삽. 삽, 레이크, 양날토, 이시미터가 있어요. 자, 우리 삽 정도는 알고 있죠? 흙을 퍼내는, 땅을 파는 농기구. 레이크, 무언가 평평하게 고르는 농기구. 양날 톱, 톱은 뭐예요? 나무, 목재를 썰어내죠? 양날 톱, 쇠톱은 쇠를 썰어내는 거죠. 그리고 미터, 이시미터 있어요. 이시미터가 있고, pH미터가 있고. 이시미터니까 뭘 재요? 이시를 재죠.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 거죠. pH미터는 수소이온 농도, pH를 재는 거고요. 그렇죠?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좀더 복잡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것보다 더 단순하게 생긴 것도 있고, 모양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기구 나올 때, 이제 거의 그 설명할 때 기구에 대한 사진을 다 넣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모르더라도 수업 이거 보면서, 이 강의 들으면서, 아, 이거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올해까지만 한번 알아봅시다. 올해까지만. 자, 삽 어떻게 생긴지 알고, 레이크. 지금 이렇게 생겨서 평평하게 고를 수 있는 농기구. 톱이야, 뭐, 나무. 절단하는 기구, 목공구가 되겠고, EC미터는 전기 전도도, pH미터는 pH 재는 거. 그 정도만 알아놔도 충분합니다. 자, 삽이 이용되었습니까? 삽은 흙을 뜨죠? 파고. 그래서 여기에서 삽이 이용된 걸알수 있네요. 자, 레이크, 평평하게 고르는 농기구. 상토의 표면을 전열선 위에 인공 상토를 덮은 후에 상토의 표면을 평평하게 골랐습니다. 레이크 사용됐네요. 자, 양날 톱. 뭔가 목재를 잘라야겠네요. 규격에 맞게 각목을 잘라. 양날 톱. 자, 20m 전기 전도도를 측정한 건 지금 제시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4번은 X. 그러니까 555 제로로 된 E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항이 뭐 1번도 그렇지만 5번도 그냥 상식적으로 풀수 있는 문항. 문항 20개죠? 문항 20개인데 20개의 난이도가 다 같지 않아요. 이만큼 쉬운 문제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근데 보통 우리 수능 특강 1강에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쉽게 구성이 됩니다. 네. 자, 다음 6번 문항 볼까요? 자, 다음 사례에서 공공 동아리 학생들이 재배한 작물의 분류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작물의 분류. 이 문항도 10회 10문항 나올 거예요. 10문항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식물학적으로도 분류할 수도 있고, 뭐 사용적으로도 분류할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문항의 특징은 아마 이번 수능에도 거의 비슷하게 반문을 쓸수 있는데, 이거 나온 지 오래된 문항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작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 근데 그렇게 정답률이 높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유는 제시문에서, 아, 지금 이게 어떤 작물을 이용하는구나. 이거 고르는 건 굉장히 쉬워요. 아, 이건 어떤 작물이구나. 라는 걸. 근데 그 작물이 여기처럼 유료 작물인지, 저온성 작물인지, 포복형 작물인지, 아니면 내산성 작물인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지구상에 이 많은 작물을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 주로 나와 있는 작물을 미리 공부하시고,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에 나온 연계교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작물들은 다 알고 넘어가시고, 이렇게 문항으로 나온 건 문항을 풀면서 그냥 외워버리는, 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작물인가 봅시다. 근데 여긴 지금 사진이 나와버려서 뻔하죠? 사진이 나와버려서. 자, 공공 동아리 학생들은 안데스 산맥이 원산지이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북방감자, 그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면 알겠지만, 기출문제도 이와 같은 북방감자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자, 북방감자라고 부르기도 했던 이 작물을 선정해서 과제를 이수하고자 했어요. 동아리 학생들은 포대에 흙을 담은 후에 수미라는 품종, 우리 과자에도 보면 수미칩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미라는 품종을 심어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확기에는 사진과 같이 포대 옆을 뚫어서 덩이 줄기 괴경, 덩이 줄기를 수확을 했습니다. 덩이 줄기. 그러니까 수미라는 품종, 북방 감자, 그리고 덩이 줄기 이걸로 알수 있는 게 뭐다? 뭐 사진에 다 나타나 있지만 감자죠, 감자. 감자.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작물들이 몇개 있어요. 일단 우리 식량 작물들, 뭐 벼, 보리, 옥수수, 뭐 감자, 토마토 뭐몇개 있습니다. 미리 공부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감자, 벼, 밀, 옥수수 이렇게 세계 4대 식량 작물이에요. 4대 작물. 벼, 밀, 옥수수는 세계 3대 작물이 되겠고요. 쌍떡잎 식물입니다. 그리고 통화, 나물목, 가짓과예요. 가짓과. 가짓과. 우리 감자 저장할 때, 이게 좀 파란 빛, 좀 파란, 뭔가 싹이 막 나타나려면 그 부분이 파랗게 되면서 거기에 독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 독성이 뭐다? 솔라닌이라고, 솔라닌. 그래서 감자 설명할 때이 솔라닌이라는 단어도 잘 나옵니다. 자. 가짓과의 여러 해 살이 식물이에요. 고구마, 옥수수와 함께 대표적인 구황작물이고, 저온성 작물이고요. 꽃이 해 길이와 상관이 없는 꽃 피는 시기가 해의 길이와 해가 비추는 길이와 상관이 없는 중일성 작물이고, 내산성,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감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난 건 감자예요. 감자의 분류 봅시다. 이용 목적에 따라 유료 작물이다. 유료 작물이다. 유료 작물 뭐예요? 기름을 생산하는, 기름을 짜는 작물들. 대표적인 게 해바라기, 참깨, 들깨,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감자는 대표적인 전분 작물, 전분요. 전분요. 그렇죠? 생육 정원에 따라 방금 저온성 나왔네요. 맞고요. 생육 형태에 따라 포복형, 가지가, 줄기가 땅을 기어가는 수박이나 아니면 산행어 칡 같은 것들. 네. 그런 게 포복형인데 이건 줄기가 위로 가죠. 직립형에 가깝죠. 자, 토양 반응에 따라 내산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항이 어려운 이유는 조금 아까 얘기했죠.

한길전, 그러니까 빛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 일정 조건을 농업에 적용한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 문항, 그러니까 일정 조건에 대한 문항이 몇번 나오고 있어요. 수능에서도 나오고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왜 어렵느냐? 일단 여기에서, 여기, 제시문에서 이게 단일인지 장일인지를 알아야 되고, 여기에 나오는 선택지, 답지, 보기 선택지가 보기 선택지에 나오는 이 작물들이 장일성 작물인지 단일성 작물인지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작물로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나오던 작물들만 주로 나와요. 주로. 자, 봅시다. 자, 요즘 닭들이 산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란값도 많이 상승했는데 걱정이 됩니다. 산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산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닭들을 언제 입식시켰습니까? 그러니까 3월에 10주령 되는 병아리를 KG식회사에 입식을 했어요. 요즘과 같은 10월에는 산란율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해. 3월에서는 4, 5, 6, 7, 8 해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근데 10월에는 해가 짧아지기 시작해요. 닭은 이제 그 산란 자체가 시신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해가 짧아지면 산란이 확확 줄어요. 그래서 산란계 농장에서는 저녁에도 불을 계속 켜주죠. 계속 켜줍니다. 자, 닭은 낮의 길이에 따라 산란율 차이가 있습니다. 밤에 사육장에는 인위적으로 1조 시간을 해를 빛이 있는 시간을 연장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닭의 산란율 향상에 영향을 준건 장일 조건이죠. 장일 조건. 일조량을 길게 해준. 자, 여기 나온 거. 벼, 들깨, 국과, 포인세티아. 다행히 이네 개의 식물은 모두 단일성 식물이에요. 단일성 식물. 단일성 식물은 뭐냐? 해가 짧아야지 꽃이 핍니다. 꽃이 펴. 단일 식물에는 단일 조건, 해가 짧아져야지 꽃이 펴요. 근데 단일성 작물에 장일 조건을 주면 꽃이 안 피고 영양 생장, 이파리가 커지고 줄기가 커지고 그렇게 돼요. 자, 봅시다. 그러면 단일성 작물에 장일 조건을 주면 출수 시기를 앞당겼다. 알맹이를 빨리 벼알을, 나달을 빨리 생기게 할수 있느냐? 이거 지금 꽃이 피어야 되는데, 장일 조건을 주면 꽃이 피지 않죠? 영양 생장만 하죠. 이건 단일 조건을 줬을 때, 들깨의 수확 시기를 지연시켰어. 수확을 하려면 들깨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꽃이 피어야 되죠. 그러니까 꽃이 늦게 피니까 수확 시기가 지연되죠. 자, 국화의 개화. 단일성 식물에 빛을 많이 주니까, 꽃 피는 시기가 어떻게 돼요? 늦어져요. 옳은 내용이고요. 포인세티아, 위에 있는 포엽이 빨갛게 착색을 촉진시켰다. 단일 식물이니까 단일 조건을 줘야지 촉진이지. 지금 이건 단일에 장일을 주니까 촉진이 아니고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약간 한번 꽈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하게 한 것처럼 느껴는 져요. 그런데 단일성 작물인지 장일성 작물인지를 알고 단일성 작물에 단일 조건을 주면 꽃이 펴요. 장일성 작물에 장일 조건을 주면 꽃이 펴요. 근데 단일성 작물에 장일 조건을 주면 꽃이 피지 않아요. 꽃이 피지 않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단일성 대표적인 작물 들깨, 국화, 코스모스, 벼, 포인세티아. 단일성 작물. 어때요? 보통 가을에 뭔가 수확을 하거나 가을에 많이 볼수 있는 꽃들을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작물들이에요. 장일성 상추, 보리, 밀, 무, 배추, 시금치, 마늘, 피추니아. 봄에 볼수 있는, 봄에 꽃을 볼수 있는. 저는 상추꽃을 보지 못했는데요. 그렇죠. 우리 보통 상추는 잎을 따먹기 위해서 잎을 먹지 상추꽃을 잘 이용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꽃을 잘 보지는 없는데 상추도 가만 놔두면 봄에 해가 길어질 때 꽃이 핍니다. 자, 그리고 중일성 작물 있어요. 중일성 작물. 해가 비추는 시간과 전혀 관련이 없어. 꽃 피는 시기가 중일성 작물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거 정도는 단일성 작물이 뭔지는 알아놓으면 시험 문제를 푸는데 크게 도움이 돼요.

크게.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난이도 높은 문항이 나오면 난이도도 높은 문항. 자주 나오는 문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 일장 반응에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자, 다음 8번 문항 보죠. 다음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에 들어갈 내용. 자, 학생 A는 과제를 이수하기 위해 한우 농장에 현장 견학을 했습니다. 농장 입구에는 소의 현황을 하늘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광판이 이렇게 있었네요. 사육 중인 소의 목에 부착되어 있는 기기, 무언가 기기가 소의 목에 지금 부착이 되어 있어요. 농장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이 기기는 센서로 이루어진 기기로 소의 걸음수, 소가 얼마나 걸어 다니는지, 그리고 소의 심장 박동수, 그리고 다른 소의 등에 올라타는 충격 신호, 승가행위죠. 걸음수가 많아지고 심장 박동수가 많아지고 다른 소 등에 탄다. 무슨 증상이에요, 지금 이거? 발정 증상이죠, 발정 증상. 자, 이 같은 행동을 감지해서 전광판에 표시해지는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했어. 이 기기를 사용하면 적절한 시기에 가를 내줄 수가 있어요. 가를 내줄 수가 있어. 이게 자동적으로 승강행위가 나타나고, 그리고 걸음수가 좀 많아지고, 심장박동수가 좀 많아진 게 전광판에 띄워지면, 그러니까 즉, 사람이 소를 일일이 관찰하지 않아도 이 기계가 전광판에 띄워주기 때문에, 아, 어떤 소가 발정해왔구나를 금방 캐치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발정해온 개체를 빨리 캐치할 수 있으니까 빨리 교배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뭘 해줄 수 있다? 교배를 시킬 수 있다. 교배. 인공수정 교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분뇨 처리하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지금. 승가행위를 하고, 뭐, 걸음수가 많았다고 해서, 뭐, 분뇨가 많다? 나타나지 않고, 조사료 양이 적거나 많다고 해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진 않죠. 자, 축사 내부 소독이 잘안 됐다고 해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지도 않고, 전염성 병의 백신, 이것도 전염성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승가행위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8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 알고 보면 뭐예요? 지금 걸음수의 변화, 심장 박동수의 변화, 그리고 다른 소 등에 올라타는 승가 행위. 이것만 보고도, 아, 발정이 관련된 거구나. 발정을 빨리 체크하면 적절한 시기에 뭘할수 있다? 수정을 시킬 수가 있다. 8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는 생후 1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암컷, 그리고 조수는 생후 14에서 16개월 정도의 번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컷은 300kg 이상 되는. 그리고 발정이 오면 거동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걸음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소리를 자주 지르고 소변을 자주 조금씩 좀 누고요. 식욕과 젖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른 소가 있으면 승가행위가 나타나는 이런 발정 증세가 있습니다. 발정 증상. 이 발정 증상도 한때는 또 시험에 잘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강연에서 알수 있는 식물 번식 유형을 농업에 적용한 사례로 적절한 것은? 자, 식물의 번식 유형이에요. 번식이라면 원래 개체에서 또 다른 개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씨앗으로 번식을 하는데, 씨앗으로 번식하지 않고 그 영양 그 줄기가 됐던 뿌리가 됐던 이런 걸 가지고 번식하는 걸 영양 번식이라고 그래요. 영양 번식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전목, 삽목, 취목. 전목, 삽목, 취목. 전목은 붙였어요. 붙였어. 두 개, 전목 친화성을 가진 두 개의 다른 식물체를 하나의 식물체로 붙였어요. 전목. 삽목. 식물의 영양기관인 뭐 잎도 되고 줄기도 되고 뿌리도 되고 한 부분을 갖다가 꽂아서 뿌리 발생해서 새로운 개체로 만드는 거. 삽목. 취목은 삽목과 뭐 크게 다르진 않으나 삽목은 그냥 줄기를 하나 잘라서 꽂아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취목은 줄기가 있으면 그 부분을 땅에다가 이렇게 유인을 해서 상처를 해서 땅에다 묻어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오면 잘라서 새로운 기초로 만드는 게 취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잘라서 꼽은 후에 새로운 기초, 뿌리가 발생하는 거고, 이건 뿌리가 발생하면 그때 잘라서 다시 하나의 기초로 만드는 거. 그게 삽목과 취목의 차이예요. 뿌리 발생을 먼저 시키느냐, 나중에 시키느냐. 그러니까 이제 생존율은 어느 게 높겠어요? 당연히 취목이 높지. 삽목은 그냥 뿌리 발생이 안 돼서 죽는 줄기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취목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휘무지하고 높이뜨기. 이렇게 지면 가까이 있는 건 유인을 해서 땅에 묻으면 되는데, 이렇게 높이 있는 걸 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상처를 주고, 이 안이 흙속처럼 습도도 어느 정도 있고, 빛도 안 들어오게끔, 빛도 안 들어오게끔 해서 흙속처럼 환경을 구성을 해주면 이 상처난 데서 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뿌리가 발생하면 잘라서 이 부분을 심으면 되겠죠. 취목, 고치법. 자, 지심을 보면, 자, 이 나무는 형제나무라고, 형제나무. 오래전 번개로 인해서 쓰러진 한 그루의 나무에서 여러 나무가 자라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손가락처럼 생겼다고 해서 손가락 나무라고도 합니다. 쓰러진 나무 위에 흙이 덮이고 뿌리를 내서 지금은 각각 독립된 나무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삽화에서 보면 나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오래전에는 이렇게 서 있던 나무가 번개를 맞아 쓰러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여기에 흙이 덮였어. 그러니까 나무는 여기 이제 상처가 있는 데서 뿌리가 발생해서 이렇게 하나씩 좀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휘무지, 휘무지. 그렇죠. 휘무지. 그러면, 자, 1번. 휘무지니까 취목이 되겠네요. 장미를 이건 접목이죠. 우리가 찾는 건 취목. 아, 취목이 아니고, 아, 취목, 휘무지. 자, 백합 구근을 쪼개서 심었다. 요거 아니고, 고무나무를 높이 떼겠다. 고치법이에요, 고치법. 산세베리아를 잎꽂이, 삽목했네요, 삽목. 신비된 포기를 나눠 심었어.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영양분식 크게 접목, 삽목, 취목 개념만 좀 알아놓으면 되죠. 개념만. 접붙이기는 접목 친화성이 있는, 즉 같은 과에 속하는 두 개의 다른 식물체를 하나의 식물체로 만들어주는 게 접목. 삽목은 일단 끊어서 분리를 해요. 분리된 걸 땅에 꽂아서 뿌리를 내리는 방식이고, 취목은 상처를 내서 뿌리 발생을 먼저 시킨 후에, 뿌리가 발생되면 잘라서 심는 거. 취목. 그걸 땅에 묻느냐, 휘무지. 높은 데서 떼느냐, 고치법, 높이떼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할수 있는 조직 배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조직 배양이에요. 조직 배양은 생명 공학 기술에서 조직배양, 크게 대량 증식 기술, 한꺼번에 많은 양을 급속하게 키워내는 대량 증식 기술. 그러니까 뭐 생장점 같은 걸 떼서 그걸 하나의 개체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병 개체 증식 기술, 병이 없는 생장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생장점을 하나의 묘로 해서 병이 없는 개체를 만들어내는 무병 개체 증식 기술. 그리고 품종 개량 기술, 배변을 하든지 약 배양을 하든지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 있는 품종 개량 조직 배양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물론 그 생물 반응기도 있습니다. 자, 최근 식물 조직 배양 대중화 기술을 보유한 세모세모 기업이 화제예요. 사과나 배, 포도 등의 묘목을 조직 배양으로 만들면 맛있고 잘생긴 과일이 생성이 된답니다. 자, 조직 배양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거의 없는 묘목을 만들 수 있어요. 무병묘. 바이러스가 없는 생장점을 떼다가 그걸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무병묘. 무병묘. 자, 조직 배양은 연구실에서

식물의 생장점을 떼어내온 후에 일정한 결정들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한천 등이 첨가된 배지에 한천이 첨가가 된다. 그러니까 약간 그 콜로이드는 아닐 것 같고 약간 고체 상태. 첨가된 배지에 치상에서 세포 단위에서부터 키우는 방식입니다. 자, A 대표는 컨테이너로 만든 배양실을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을 해서 그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배양실 자체를 지금 농가에 보급해서 누구나 쉽게 조직 배양을 통해 무병화묘, 병이 없는 묘목, 병이 없는 묘목. 그러니까 그 종자로 쓰기 위해서 놔뒀던 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는 상태면 그걸 그대로 쓰면 바이러스가 감염된 상태의 종자를 사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병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생장점으로 하나의 개체로 만들면 그 바이러스가 없는 병이 없는 묘목을 만들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직 배양을 통해 무병화 묘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제시문에서 한번 맞는 내용을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자, 신품종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신품종. 조직 배양으로 신품종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뭘로? 배 배양이나 꽃밭 배양으로. 이렇게 해서 품종을 개량을 통해서 신품종이 나오는 거지. 이건 생장점을 이용한 거잖아요. 생장점. 식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생장점을 떼어왔기 때문에 생장점을 떼준 그 묘목과 같은 품종을 그냥 하나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품종은 개발하는 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고요. 사용된 배지는 고체 배지이다. 고체 배지다. 배지가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거 때문에 한천이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묵처럼 딱딱한 건 아니고 묵처럼 그런 고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체 배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취한 식물은 반수체이다. 반수체는 어디? 꽃가루나 이런 게 반수체죠. 이건 지금 생장점이기 때문에 그 N이 아니고 그냥 EN 완전체예요. 반수체는 아니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 문항을 함께 풀어봤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총 200문항이죠. 200문항 풀어볼 건데,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건 그만큼 출제될 확률이 많다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아마 10강까지 가면, 이 문제는 좀 지겨운데 그런 문제 있을 건데, 그런 문제는 굉장히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다음 이제 1회 두 번째 시간부터 또 다시 만나서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은 8강 합성 자기장 파트고요. 우리 9강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이제 끝이 보이죠. 자, 오늘 할 합성 자기장은요. 합성 전기력 파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이긴 한데 합성 전기력에 대한 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덜 어려워한다는 뜻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약점 공략 포인트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기본이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자,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선은 자석이 되고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장이라는 건 뭐예요? 자석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 우리는 항상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자기장의 세기,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 요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세기와 방향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주변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은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오른손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방향을 찾을 때는 직선 전류의 같은 경우에는 전류는 엄지손가락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아지게 되면 감아진 방향이 바로 이 동심원 방향일 거고 시계 반대 방향일 수도 있고 만약에 전류가 반대 방향이라면 시계 방향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오른손 엄지 방향은 전류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 같은 경우에는 도선의 중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감소하고 또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가 흐름으로써 도선이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전류의 세기가 강할수록 강한 자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강한 자석이 되니까 주변에 강한 자기장을 형성한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편의상 원래는 B는 K의 R분의 I라고 하는 식이 이제 있긴 한데 우린 그건 배우지 않으니까 편의상 K는 다 생략을 하고 마치 우리 전기력에서 쿨롱 상수 생략하고 썼던 것처럼 B는 R분의 I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R분의 I 형태를 B로 두고서 간단하게 표현을 많이 해볼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직선 전류 했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원형 전류입니다. 자, 원형 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직선 도선을 이렇게 원형으로 구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원형 전류에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요 가운데 부분, 원의 중심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으로 전류를 가리키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자기장을 표현을 하면 여기에서 전류가 지금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요 한 부분에서의 전류의 방향은 위쪽 접선 방향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아주면 자기장 방향 해서 이 중심 방향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가를 따질 거고요. 보통 이제 문제에서 어떤 형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원형 도선 하나가 있으면 이 원형 도선에 뭐 예를 들어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했을 때 항상 이 원형 도선의 중심 부분에서의 자기장을 물어보게 돼요. 자, 중심 부분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중심이 즉 반지름이죠. 이 반지름과 그리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즉 정리하면 중심 나와 있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형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형 도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나오진 않아요. 만약에 하나만 나온다 라고 하면은 다른 직선 도선하고 융합해서 나오고요. 만약에 단독으로 원형 도선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 원형 도선이 한 개만 있진 않을 거예요. 최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두 개 이상 아시겠죠? 자,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솔레노이드입니다. 자, 솔레노이드는 이 선을 여러 번 이제 감은 형태, 코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직선과 원형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여기 노란색으로 강조가 되어 있죠. 자, 솔레노이드에서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바로 오른손의 네 손가락으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지금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 그럼 자연스럽게 네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은 직각을 이루게 되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M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극. 그럼 반대는 자연스럽게 S. 그러니까 요 나침반 자침 S가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죠? 왜냐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니까 N이 또 가리키고 있어요. 이해됐죠? 자, 자기장의 세기는 그럼 어떻게 결정질 수 있느냐? 여기서는 이제 내부 자기장의 세기인데 단위 길이당 도선의 감은 수 정해져 있는 길이 내에서 얼만큼 많이 감겨져 있냐를 보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전류의 세기 강한 전류가 흐르면 강한 자석이 되고 강한 자기장을 만든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단위 길이당 도선의 감은 수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해됐죠? 자, 이렇게 이제 기본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의 형태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자. 3개 이상의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조건이 있어. 마이너스 2D에서, 여기죠? 마이너스 2D에서 A, B, C에 의한 합성 자기장이 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A하고 B는 지금 뭐가 똑같아? 전류의 세기가 똑같아요. 그쵸? 그런데 A의 전류의 방향은 위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D에 만드는 여기에 만드는 A, B, C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방향을 표현해 볼 건데 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니까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표현이 돼요. 이렇게 X가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게 B 같은 경우에는 A하고 전류의 세기가 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 B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A와 B만으로 이미 자기장이 0인 상황이 돼요. 왜냐면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전류의 세기도 같으니까. 그래서 누가 살아있냐면 C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만족이 될 수? 그렇지, 없다. 그렇기 때문에 B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느 방향이어야 되냐면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결정이 됩니다. 그럼 A하고 B가 마이너스 2D 지점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만들어지려면 C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나오는 방향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이 되었으니 전류의 방향도 당연히 찾을 수 있겠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위쪽으로 흐르고 마이너스 2D에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그러니까 C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아래 방향으로 흘러서 B, 마이너스 2D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형성이 되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전류의 조건, 거리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합성 자기장이 0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가지고서 각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그 다음에 방향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기장 위치 그래프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기력 위치 그래프를 살펴보았듯이 오늘은 자기장 위치 그래프를 살펴볼 거예요. 자, 25학년도 6월 모평 17번 예시인데요. 자, 조건에 이런 게 있대. 도선이 모두 고정되어 있고 X축상의 점 P에서 여기서 자기장은 0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입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기장 위치 그래프를 보니까 P를 기준에서 했을 땐 P 지점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P 지점에서 즉 B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자기장의 방향이 그치 플러스로 쭉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려면 비에는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비의 반대쪽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요, 요것도 한번 보세요. 자, D를 기준에서 봤을 때, D의 오른쪽에서 D쪽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면, 즉, 이렇게 자기장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류의 방향을 찾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자, D의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C에는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오른쪽에서는 나오고 왼쪽에서는 들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ABC에 대한 전류의 방향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기 유도.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전자기 유도 문제에 반드시 나오잖아요. 일단 전자기 유도 개념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 보면은. 자, 전자기 유도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뭐가 변해야 되냐면 자기선속이 변해야 돼요. 그쵸? 즉,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그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즉 패러데이 법칙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도 기전력은 도선의 가문수, 단위 길이당 가문수하고 자기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패러데이 법칙까지 다 알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는 거죠. 우리 렌츠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자,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했을 때그 변화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지. 핵심 키워드는 방해예요. 방해.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되도록 유도 전류가 흐른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러한 전자기 유도가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냐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자기장 영역을 여러 개를 다 설치를 해놓고, 세팅을 해놓고, 이곳을 어떤 도선이 등속도 운동에서 지나갑니다라는 상황을 주게 돼요. 그런데 단순한 상황이 아니에요,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냐면, 보통 더 단순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안 줘요. 직사각형으로 안 주고 정사각형 형태로 줍니다.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정사각형 형태의 도선이 자기장 영역을 통과할 때 통과하는 그 영역의 넓이도 다 같게끔 줄 텐데 지금 보면은 보세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보시면 영역 1하고 영역 3를 지나는, 통과하는 그 면적 자체가 지금 달라요. 그쵸? 이렇게 면적이 다른 상황은 좀 복잡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볼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기장 영역 2를 나오는 방향으로 EB0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3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EB0. 그다음에 4 같은 경우를 들어가는 방향으로 3B0.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도선이 자기장 영역을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단위 면적을 설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지금 보면은 D, D. 가로 D, 세로 D. D제곱이라고 하는 면적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면 영역 1에서도 이렇게 가로 D, 세로 D인 사각형 하나, 가로 D, 세로 D인 사각형 하나. 즉, 영역 1을 통과할 때는 사각형이 몇 개냐면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아, 사각형이 두 개구나? 그럼 면적 두 개로 쳐야 되겠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경우에는 한 개가 지나가네. 그럼 하나로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방향으로 B0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있네? 그러면 플러스 B0, 플러스 B0. 그래서 이 영역 1은 플러스 EB0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EB0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근데 위치가 뭐 예를 들어서 1.5D를 지날 때는 오른쪽으로 쭉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플러스 EB0가 플러스 EB0라고 하는 요 자기장이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치? 나오는 방향 플러스 증가 플러스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의 EB0라고 하는 것이 또 역시나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변화가 생겼으니까 방해를 해야 되겠지. 어떻게 하냐면 나오는 게 증가해. 그러면은 들어가는 거를 만들어야 돼. 들어가는 게 증가해? 그럼 들어가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나오는 게 만들어져야 되겠지? 나오는 게 EB0만큼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그럼 마이너스 EB0와 플러스 EB0 더하니까 0. 아, 이때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유도전류 0. 그럼 유도전류의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유도전류의 방향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밑에 있는 2.5D하고 3.5D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2.5D를 지나게 될 때, 2.5D, 여기죠? 2.5D를 지나게 될 때, 이제 3D까지 그냥 다 그려놔 볼게요. 2.5D에서 2D에서 3D로 이렇게 쭉 갔을 때. 자, 그때, 요 영역 3에 의한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왜냐면, 늘 같으니까, 이 둘에만 변화가 있는데, 영역 1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B0, 플러스 B0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고, 왜냐면 네모칸이 하나, 둘, 두 개니까. 그다음 영역 2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EB0, 나오는 방향으로 EB0만큼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EB0가 점점 감소하고, 나오는 방향으로 EB0 두 개니까 4B0가 어떻게 되냐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방해를 어떻게 하죠? 자, 나오는 게 감소하네. 나오는 거 만들어. 나오는 게 증가하네. 그러면 들어가는 걸 만들어. 그럼 마이너스 EB0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건을 추가하진 않았는데, B0만큼 변할 때, 자기장의 세기가 B0만큼 변할 때, 유도전류가 I0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자,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기는 EI0가 될 거고, 마이너스 EB0니까, 들어가는 방향이므로 유도전류의 방향은, P에서의 유도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유도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그지? 자, 마지막으로 3.5D 지날 때도 한번 봐볼게요. 3.5D 지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3D에서 4D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뭐가 일정하냐면, 이 위에 있는 3 영역, 아, 이 영역이 지금 일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3.5D에서 4D 이렇게 쭉 지날 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3.5D에서 4D를 이렇게 지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3.5D 말고 여기를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4D를 지날 때를 한번 가볼까요? 4D? 여기를 4D로 한번 바꿔볼게요. 4D로 가야 좀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4D를 지날 때, 이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요 면적 있죠? 요 면적이 지금 일정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속 이제 일정한 상황이에요. 근데 뭐만 변하냐면, 3하고 4만 바뀌고 있어.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없다고. 그럼 3하고 4만 바뀌고 있으니까 3 같은 경우에는 EB0가 노란색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EB0가 감소하고 있고 한 칸이니까. 그리고 4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방향의 3B0가 어떻게 되냐면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거 한번 찾아보면 들어가는 게 감소한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만들어야 돼. 들어가는 게 증가하니까 나오는 거 3B0만큼 만들어야 돼. 그럼 정리하면 B0만큼인 거죠? 그럼 B0일 때 I0니까 유도전류의 세기는 I0. 방해의 결과가 플러스니까 유도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방향. 이런 식으로 플러스 Y방향이니까 P에서는 플러스 Y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들어가는 게 감소하니까 들어가는 걸 만든다. 또 들어가는 게 증가하니까 반대로 나오는 걸 만든다. 이런 식으로 변화의 방해 결과를 생각하셔서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다 찾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거고요. 이제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거예요. 합성 자기장 문제들은 어떤 형식일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도선이 한 개만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 개 나와요, 여러 개. 근데 그 종류도 한 종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나올 때가 있다. 특히나 이 직선 도선하고 원형 도선을 융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6월 모평에 나온 문제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와 원형 도선 D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ABC에는 방향이 일정하고 세기가 각각 I0인 전류가 흐른대요. I0의 전류가 흐르고요. 그리고 A의 방향만 제시되어 있어.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축상의 점 PQ에서 서로 반대이다. 서로 반대래요. PQ에서 서로 반대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대요. 핵심 조건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D의 중심을 P에다가 고정을 했을 때 A에서 D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됩니다라는 사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에서는 저 D를 여기로 옮겼어. 옮겼는데 Y축을 이제 왔다 갔다 해. 그때 마이너스 D에서 D 사이인 구간을 왔다 갔다 할때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대요. 자기장의 최소값과 최대값. 전체 합성 자기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B1과 B2라고 했는데 B1분의 B2가 얼마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D분의 I0 형태를 우리가 간단하게 B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B. 그러면 우리가 이제 P하고 Q를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P하고 Q. P하고 Q를 두고 A, B, C, D.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P에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을 만들게 돼요. 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 y니까. 그런데 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가 i0니까. 자, p에는 a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b만큼의 자기장을 만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b에 의해서는 3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일단 자기장의 세기만 보면 3분의 b예요. 요거 이해되죠? 자, 그리고 Q를 보세요. Q에 의해서는 A에 의해 플러스 3분의 B만큼의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왜냐하면 3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반대로 B에 의해서는 B만큼의 자기장을 만든대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만약에 B 왼쪽 모두 다 똑같이 플러스다라고 하면은 자기장의 색이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다라고 해도 자기장의 색이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여기 지금 C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라고 하는데 이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P나 Q나 고정값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결국엔 A,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마이너스여야 한다. 이렇게 마이너스여야지 두 크기는 이제 P에서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기가. 그죠? 그래서 B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그럼 B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B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고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 E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고정값이에요. 자, ED만큼 떨어져 있는데 I0의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2분의 I가 아니라 2분의 B. 2분의 B. 2분의 B. 이렇게 세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 ABCD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플러스고요. 플러스. 그리고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현재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D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겠죠.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요. 자, A, B가 PQ의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가에서 여기 있죠. 여기에서 만드는 자기장이 0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은 여기에 플러스 3분의 2에다가 C에 의한 자기장 플러스라고 한다면 D에 의한 자기장이 얼마로 결정이 되는가? 자, 얘는 3분의 2에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얼마가 되냐면 6분의 7이 됩니다. 그러면 0이 되려면 D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6분의 7b만큼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요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에서 P하고 Q를 한번 더 써볼게요. 지금 구분하면 흰색은 가, 요 노란색은 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A하고 B는 자, 어떻게 바뀌느냐? 자, P하고 Q를 보세요. 자, PQ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전류의 색이 동일하죠? 전류의 색이 동일하니까 B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오는 방향으로 B. 아, 이제 D에서 봐야 되죠? 미안해요. Y equal D하고 Y equal 마이너스 D에서 봐야 되니까 거리가 두 배가 됐어. 요렇게.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B가 됩니다. 플러스 2분의 B. 그죠? 그리고 Q에서도 보게 되면은, 요걸 PQ라고 안 쓸게요. 좀 헷갈리겠네요. D하고 마이너스 D라고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플러스 2분의 B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B에 의해서 볼게요. B에 의해서도 보면은 똑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C에 의해서는요. D 같은 경우에는 3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B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D 같은 경우에는 D만큼 떨어졌으니까 플러스 B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D에 의해서는 어떻게 됐었냐면 마이너스 6분의 7b, 마이너스 6분의 7b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D와 마이너스 D에서의 최댓값, 최소값. 얘네 둘은 결국에는 없어지죠.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분의 5B. 그죠? 자, 요거 정리하면 얼마예요?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6분의 1B.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댓값, 최소값을 정리를 했을 때둘 중에서 자기장의 세기의 최댓값은 지금 최댓값을 뭐라 그랬냐면 최소값이 B1, 최소값이 B1, 최댓값이 B2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값분의 최댓값 그 세기를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6분의 1분의 6분의 5니까 결국에는 정답은 5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복잡하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D분의 I0 형태를 간단하게 P 아니면 뭐 B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PQ에 대한 A, B, C, D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기장을 정리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비슷한 형태인데요. 우리 2026학년도 대수능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 도선 3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원형 도선이 껴있진 않아요. 그죠? 자,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B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른대요. 아,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표는 XY 평면에 점 PQR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PQR의 자기장 세기 결과가 나와 있고, 이 결과는 결국에는 이제 A하고 B하고 C에 의해서 계산된 결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건데, 일단 여기도 보면은 D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A하고 C의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문제에서 I라고 했습니다. 자, D분의 I를 선생님이 B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D분의 I를 B. 자, 그러면은 P를 보세요. P는 ED만큼 떨어져 있죠? A로부터. 그러면 2분의 B.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3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3분의 B. R은 얼마? R은 2분의 B. 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B 같은 경우에는 P하고 Q는 똑같이 떨어져 있어요. B, B라고 한번 더 볼게. 근데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P하고 Q를 마이너스. 이렇게 들수 있죠? R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B, B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P, Q, R이 모두 다 위쪽에 있고 P를 보시게 되면 3분의 B. 그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2분의 B. 그다음에 기역에서는 즉 R에서는 B.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점 Q에서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와야 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0이 되기 위해서는 A하고 C 중에서 더큰 자기장이 쓰이기는 2분의 B예요. 작은 거는 3분의 B. 그러면 지금 B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둘 중에 더큰 자기장의 세기가 얘하고 반대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 작은 자기장의 세기가 B하고 같아야 이 둘을 더했을 때 C와 같게 나올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정리가 되었을 때 0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A하고 C 정리하면 6분의 B. 빼기 B, B가 0이어야 되니까 B, B가 얼마라는 거예요? 그치. B, B는 6분의 1, B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정리하면 여기가 모두 다 마이너스 6분의 B, 마이너스 6분의 B, 마이너스 6분의 B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B0가 이제 결정이 되겠네요. B0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이거 세 개를 다 이제 더하면 되는 거지. 다 더하면 2분의 B랑 3분의 B 더하면 6분의 5. 빼기 6분의 B. 6분의 1을 하면 3분의 2B0가 되죠? 아, 3분의 2B. 플러스 3분의 2B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방향을 결정을 안 했네요. 미안해요.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6분의 1에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 마이너스 3분의 1p.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기역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역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6분의 1.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더하기 6이니까 6분의 얼마가 돼요? 6분의 2b 해서 3분의 1b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래서 기역은 3분의 1b. 잠깐만요. 여기 계산이 실수된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r이 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 정정할게요. 여기 플러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바뀔 것이고, 여기가 4가 되겠네요. 4. 그러면 3분의 2b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기역은 3분의 플러스 3분의 2b가 됩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기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0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장을 0을 만들기 위해서 이 C가 플러스여야만 했고 C 위쪽에 있는 PQR에서 모두 다 플러스가 나오려면 C는 플러스 X 방향의 전류가 흘러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지?
자, 니은 볼게요.

자, i는 4루트 2 i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한번 가볼게요. 자, b에 의한 자기장. 자, b 같은 경우에는요, 요 거리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d니까.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여기가 루트 2d인데, 여기는 루트 2d의 절반. 2분의 루트 2d겠죠? 2분의 루트 2d. 이것분의 i0가 뭐랑 같으면 되는 거냐면, 6d분의 i와 같으면 돼요. 왜냐면 b는 d분의 i니까. 그죠? 그럼 얘 정리하면, 얘 정리가 되면은 루트 2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i는 6 루트 2 i 제로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죠? 자, 디귿 볼게요. 동그라미 기역은 b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기역은 3분의 2b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1b를 b0로 정리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크기만 보면 얘는 2b0가 된다. 실제로는 마이너스 2b0여야 되는데 크기 자체만 보면 2b0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역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을 하고 이 기호로 표현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하나씩 부호를 따져가고 거리와 전류를 이용해서 이 앞에 있는 b 앞에 있는 숫자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숫자를 결정 지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바로 연계 교재로 들어가 볼 건데요. 수능 특강 137쪽에 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볼게요.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가 있는데 이 XY 평면에 고정이 되어 있을 때 A에는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에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요. 전류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표는 T1, T2일 때 B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IP를 나타냈습니다. 자, T1일 때는요, X축상의 점 P에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T1일 때. 어디에서? 여기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1일 때예요. 그죠? 자, 그리고 X축상의 점 Q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T1일 때와 T2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편의상 B를 D분의 I0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고요. 지금 보면은 P하고 Q점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P에서는 T1일 때 0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기장이. 그러니까 P 해놓고 T1일 때 A, B, C를 이렇게 따져볼 건데, 자, C 같은 경우에는 I0의 전류가 흐르고, P에는 지금 4D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4분의 1 B의 자기장을 만들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2D만큼 떨어져 있어요. 2D. 그러니까, 2분의 1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한다면 모르잖아요. 현재 지금 나오는지 들어가는지 B의 전류의 방향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2분의 1B가 되고 자기장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A 같은 경우에는 얼마로 결정이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1B로 결정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자 Q에서 T1일 때와 T2일 때를 한번 결정을 해볼 건데, 자, Q 같은 경우에는, 자, A가 4분의 1B예요. D만큼 떨어졌을 때. 그죠? 그러면 Q에서는 어떻게 될까? 거리가 두 배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1B. 근데 방향은 오른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겠죠. 플러스 8분의 1B. 플러스 8분의 1B. 자, 그런데 T2일 때는 B에 흐르는 전류에 세기가 2i0가 됐어요. a에는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8분의 1b. 이런 식으로. 자, 같은 방식으로 b도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2분의 1b일 때 q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두 배가 되어야 돼.

근데 T2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T2일 때는 거리도 두 배가 됐는데 전류의 세기가 몇 배가 됐어요? 두 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두 배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방향이 바뀌었으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자, C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왼쪽에 있는데 4D만큼 떨어졌던 게 D만큼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4배가 되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죠?

플러스 4분의 3b. 그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방향 반대이고 절반 돼야 되니까 8분의 3b. 여기는 마이너스 8분의 3b. 그지? 이 주황색은 지금 b가 마이너스일 경우를 따지는 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Q 지점에서 T1일 때, T2일 때를 따져보면, 자, 두 배가 됐죠? 방향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B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플러스, 그리고 전류 두배 됐으니까 2B.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잘 보시면 문제의 조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X축상의 점 Q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T1일 때가 T2일 때와 서로 어떻다? 반대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요 흰 색깔을 한번 잘 보세요. 흰 색깔을 다 더하면 플러스가 나오게 되고요. 플러스 8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 여기 플러스가 아니죠? 미안해요. 자, 다시. 플러스 8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지. 자, 이제 주황색을 잘 보세요. 자, 주황색은 마이너스 8분의 3,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고. 자, 마이너스 8분의 3, 더하기 2, 빼기 1 하면, 플러스 1만 남지. 마이너스 8분의 3에서 플러스 1 하면, 결과는, 그치, 플러스. 자, 요게 바로, 흰색이 주황색일 때랑의 차이점. 자기장의 방향이 같은데, 주황색일 때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거는 흰색과 주황색 중에 뭐예요? 맞아요. 주황색이 조건에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주황색이 뭔데? 그치. B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기장이 마이너스일 때. 요거예요. 그쵸? 자, 요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인가요?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자, Q 지점에서 이제 T1일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의 자기장의 세기. A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8분의 3P. 그러니까, 8분의 3에 D분의 I0. 요게 바로 B의 자기장의 세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런데,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봐야 되는 거니까, 자, B 같은 경우에를 D분의 I0로 표현했다면,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A는 얼마예요? 우리가 A에서 지금 Q로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ED만큼 떨어져 있어요. ED.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IA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따라서 IA는 그렇지. 4분의 3i0.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B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러니까 B의 도선에 의해서 P 지점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경우를 두 개로 나눠야 되고, 그두 가지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Q에서 T1, T2일 때의 결과값이 조건에 부합하는 게딱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주황색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주황색에 맞게끔 B, 그러니까 A의 자기장의 세기를 통해서 A의 전류의 세기를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는 전자기 유도 문제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수능특강 144쪽의 18번 문항이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약점 공략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면적이 좀 다른 형태예요. 자, 한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4m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합니다. 그죠? 자, 금속고리 중심 요 P가 0을 지날 때하고 4를 지날 때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0을 지날 때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한 칸을 우리가 B0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B0. 그죠? 자, 얘는 지금 B0가 4개가 있습니다. 그죠? 4개가 있는데 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4D를 지날 때, 아, 4를 지날 때, 중심이 4를 지날 때는

0: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4B0가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 요두개 있죠? 나머지 두 개는 뭔지 모르겠지만 증가가 아니죠? 감소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유도전류의 세기가 같아야 돼.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를 플러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플러스라고. 그러면 플러스, 나오는 방향이 증가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나오는 방향이 증가하는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요 4를 지날 때도. 근데 여기 보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4B0만큼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그치, 8B0만큼이 증가되어야 결과적으로 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두 칸이 8B0이려면 한 칸당, 그렇지, 4B0. 나오는 방향으로 4B0. 나오는 방향으로 4B0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요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기억 볼까요? 자기장의 방향은 원에서와 투에서가 서로 반대이다. 지금 보니까 서로 같아야만 합니다. 그죠? 자, 이 니은 자기장의 세기는 2에서가 1에서의 몇 배이다? 2에서가 1에서의 지금 B0, 4B0 비교하시면 돼요. 몇 배예요? 4배. 그래서 4배가 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반대인 게 아니죠? 같아야 돼요. 틀렸어. 기억은 틀렸어. 니은은 맞고요. 자, 디귿. 금속고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P가 0을 지날 때 그리고 8m를 지날 때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0m를 지날 때는 어떻게 돼요? 딱 0을 지날 때는 나오는 방향이 증가하네? 그러면 나오는 방향을 없애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형성이 되어야 돼. 들어가는 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다. 그럼 8m를 지날 때는 어떻게 될까? 8m를 지날 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방향이잖아요. 나오는 방향이 감소가 되고, 나오는 게 감소돼? 그러면 나오는 방향을 만들어내야 돼. 나오는 방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방향? 그렇지.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두 지점에서의 유도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니라 반대여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오늘 합성 자기장 문제, 약점 공략 개념하고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약점 공략 내용들을 이제 알고 나니까 문제를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굴절과 전반사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구수이게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여한종입니다. 사람의 유전병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염색체 구조 이상, 염색체 수 이상 주로 출제가 되죠. 유전자 돌연변이도 이제 간혹 기출 문제에 좀 보이긴 한데 주로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 염색체 이상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잠깐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관련 문제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분열 비분리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하셨는데 감수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과정상 감수 1분열 비블리와 감수 2분열 비블리를 봤어요. 그래서 감수 1분열 비블리 한 쌍만 그려보면 복제돼야 되겠죠. 이건 우리가 앞서 뭐 홀쭉이다, 뚱뚱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도 2n이고 여기도 2n이죠. 핵상은 같지만 DNA 양이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만약에 1분열 비분리로 이제 이쪽으로 다간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다간 경우 여기부터가 이제 핵상이 바뀌어 버리죠. n 플러스 1이고 여기는 이제 n 마이너스 1이 돼 버리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염색 분체 분리는 정상적으로 일어났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서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그대로 보이지 않죠. 정상은 안 보이고 비정상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정상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핵상이나 염색 치수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여전히 이제 n 플러스 1이요, n 플러스 1이요, n 마이너스 1이요, n 마이너스 1. 생식 세포에 모두 수의 이상이 보이면 감수 1분열 비분리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 보시면 얘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홀쭉이 뚱뚱이. 역시 핵상은 2n으로 갔고. 1분열은 상동염색체 분리가 정상적으로 일어났어요. 정상적으로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났다 라는 거고, 여기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다 n이고 여기가 이제 n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얘가 n 마이너스 1이고, 이쪽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나고 이쪽은 정상 분리라고 보통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n 값이 나옵니다. 생식 세포 중에 정상 n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n이 보인다라고 하면 감수 2분열 비분리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다음 순서로 여러분들이 해 보셔야 될게 우리 대립 유전자를 한번 입혀 보는 겁니다. 라지의 스몰 a가 있어요. 그럼 이쪽 염색체에 라지가 있고 이쪽 염색체에 스몰 a가 있겠죠. 염색 분체 유전자는 동일하고요. 여기는 지금 라지의 스몰 a가 왔다는 얘기죠. 여기는 라지의 스몰 a 유전자가 안 왔고, 여기도 라지의 스몰 a, 여기도 라지의 스몰 a, 여기는 a와 관련된 유전자가 없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한번 비교해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이쪽에 라지의 유전자, 여기에 스몰 a 유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라지의 복제, 스몰 a 복제, 그죠? 여기에 라지의 유전자가 이쪽으로 갔다고 해볼게. 그럼 여기는 스몰 a 유전자 같겠죠. 됐고, 여기는 지금 라지 a가 두개 있는 겁니다. 라지 a, 라지 a, 그죠? 네, 여기는 라지 a가 없고 여기는 스몰 a가 이렇게 하나씩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와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지금 라지 A와 스몰 A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는 라지 A와 스몰 A. 근데 여기는 라지 A 두개 가지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여러분들 유전자형의 차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게 이제 성염색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성염색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X염색체라고 합시다. 저기다가 이제 XX라고 해볼게. 요게 X고 요게 X야. 이거 한번 그냥 문자로만 써볼게. 그럼 여기 이제 복제가 됐을 거야. XX가 왔단 말이야. 역시 XX죠? 그 다음에 1분열 비분리라면 여기에 XX가 온 겁니다. 여기 안온 거죠. 그럼 여기 N 플러스 1이고, 여기는 N 마이너스 1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44죠. 상염색체는 이상이 없는 거죠. 그죠? 아, 여기는 이제 22개네, 22. 22 플러스 1인데, 이 플러스 1에 성염식이 없다, 이런 얘기고. 여기는 N 플러스 1로서 22의 상염색체에 2개, XX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자, 보이는 건한 쌍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상염색체는 변함이 없고, 성염색체 수만 여기는 없어진 거고 여기는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그냥 써볼게요. 여기 XX가 있어요. 복제한 거야. 홀쭉이 뚱뚱이. 그것만 달라요. 하나씩 갔어요. 자, 여기에 두개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씩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는 N 그대로고, 여기가 이제 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뭐예요? 22 플러스 XX고, 여기는요. N-1, 22. 이 숫자 상, 22는 뭐예요? 상염색체 수죠. 여기는 N이죠? N이죠? 22 플러스 X. 여기도 22 플러스 X. 이렇게 우리가 성염색체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되겠죠? 예. 그 다음에 X.

XY 한번 해볼까요? XY. 마지막으로. 자, XY가 있습니다. 홀쭉이 뚱뚱이 됐고, 이쪽으로 XY가 왔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XY, XY 같다는 얘기죠. 여기는 M 플러스 1, M 플러스 1. 여기도 M 플러스 1이죠. 네. 여기는 DNA 양만 다르고, 구성은 똑같아요. 어떻게? 22 플러스 XY가 되겠죠. 자, 여기는 M-1입니다. 여기 M-1, 여기 M-1이 되겠죠. 그쵸?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DNA 양만 다르지 염색체의 구성은 동일하죠? 자, M-1은 뭐예요? 22죠. 성염색체가 없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쪽에 2분열내 우리 XY 성염체 비분류 한번 해볼게요. XY, XY. 자, 이쪽으로 X 왔다고 해볼게요. 이쪽에 Y 왔다고 해볼게요. 이쪽에 XX 없고 YY 왔겠지. 여기는 N 플러스 1. 여기는 N이에요. 정상 N, N. 20 플러스 X, 20 플러스 Y. 그죠? N 마이너스 1. N, N이죠. N 플러스 1은 22 플러스 XX. N 마이너스 1은 22. N은 20 플러스 Y. N은 20 플러스 Y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게, 요거만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 XY인데, 요 밑에만 바꿔볼까? 자, 밑에만 바꿔서, 이쪽으로 YY가 왔고, 이쪽은 정상적으로 갔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럼 똑같이 이제 N, N, 20 플러스 X고, 요게 N 플러스 1에 20 플러스 YY. 가능하겠지, 그지? 예, 그 다음 여기는 N-1에 22. 이런 식으로 상염색체 수와 성염색체 수, 그리고 상염색체 비분리, 성염색체 비분리에 따라서 어떻게 핵상이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Large A, Small A 줬을 때, 우리 1분열 비분리에서는 Large A, Small A 가는 녀석이 보였었죠? 그 다음 여기는 Large A가 두 개이거나 아니면 또는 뭐 Small A가 두 개이거나 이런 식으로 2분열 비분리 때의 DNA 양, DNA 대립전자의 구성과 1분열 비분리 때의 DNA 구성이 다르다라는 거. 우리 대립전자의 구성이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습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한 번씩 가볍게 그려 보신 다음에 세포별 핵상과 DNA 양을 판정하실 때 핵상을 먼저 판단하신다. N이다, N 플러스 1이다, N-1이다. 판단하시고 DNA 양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세포 매칭에서도 했지만 여기는 홀쭉이 뚱뚱이 뚱뚱이 홀쭉이 예 그런 거 여러분들 좀 정리하셔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서 생략된 정상 분리 염색체 왜요? 우린 여기다가 한 쌍만 보통 표현하거든. N-1, N+1 이렇게 이제 하나만 얘기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들도 개수로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는지 그런 거좀 봐달란 얘기고요. 이걸 다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닌데 그냥 써보니까 뭐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가 다 했던 거야. 자, 보시면 감수 1분열은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1의 생세포 만들어지겠죠. 정상이 없어요. 그리고 감수 2분열은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도 있지만 정상도 있다는 얘기야. 우리 아까 그림으로 확인했었고 상염색체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대립유전자를 그렸을 때 라지 스몰 A가 있는 녀석이 보일 수 있겠고 1분열 비분리로 생세포 만들면 없는 거. 그죠? 그 A에 대한 유전자가 없다는 거지, 정상 유전자는 있는 거지, 그지?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가 만들어질 수 있겠고, 또는 요렇게 만들 수 있겠고. 만약에 요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라지, 라지에 갖는 녀석이랑 없는 녀석이랑 스몰A에 갖는 녀석이 있겠지. 처음 시작이 라지의 스몰A로 출발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비분리, 2분열 비분리로 만들어진 녀석이 스몰A, 스몰A라면 없는 녀석이 있을 것이고, 라지A만 갖는 녀석이 있겠지. 네,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해 볼수 있겠고. 만약에 성염색체 비분리다! 라고 했을 때, XY! 자, XY. 그리고 없는 거 만들어질 수 있겠고. 또 XX! 감수 2분열 비분리라고 한다면은, XX가 만들어질 수 있겠고. 없는 거 만들어질 수 있겠고. Y만 갖는 녀석 만들어질 수 있겠지. 이게 정상이겠지. 20 플러스 Y. 그죠? 얘는 20 플러스 XX. N 플러스 1. 얘는 N-1, 22.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YY가 이제 2분열 비분리를 만들어질 수 있다면 N-1 없는 거랑 자, 이쪽에서는 정상 20 플러스 X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난자. 난자는 X가 두 개이기 때문에 좀 구분하려고 선생님이 X에다가 다시 썼어요. XX 프라임. 네. X 스타라고도 해도 되고. 자, 그래서 만약에 XX 스타를 가지고 있다면 1분열 비분리라면 이렇게 갖는 녀석 22 플러스 XX 스타 그리고 22 N-1 이런 거 가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감수 이분율 비분율에서 만약에 XX를 갖는 걸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N-1 그리고 정상 20 플러스 X스타. 처음 시작이 XX스타에 출발한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분율 비분율로 X스타 X스타가 나왔다. 그러면 N-1 X 없는 거랑 그 다음에 정상 20 플러스 X 갖는 녀석.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한번 표로 적어본 겁니다. 우리가 다 이런 그림들은 열심히 해봤기 때문에 한번 이런 표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 보시면 또 새로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한번 두 가지 형태로 살펴보시라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분리 이외의 돌연변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비분리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 비분리를 가장 큰 테마로 봤고, 돌연변이의 발생을 보시면 대부분 부모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다. 라는 거고, 뭐 이거 외울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간혹 나오는 게 유전자 돌연변이가 이제 나오는데, 유전자 돌연변이 중에서도 치환과 관련된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염색체는 정상이고 유전자만 변한 돌연변이를 말한다. 하나의 대리유전자가 다른 대리유전자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대리유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은 어버이는 T를 가지고 있는데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T가 라지 T가 스몰 T로 이렇게 이제 치환된 경우, 이건 이제 문제 조건에서 치환됐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으면 아 어디서 치환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염색체 돌연변이를 보겠습니다. 염색체 돌연변이는 우리가 이제 구조 이상과 수 이상이 있는데 수 이상은 비분리로 설명이 된 거고 구조 이상 같은 경우에는 결실, 중복, 역위, 전자가 있는데 역위는 이제 거의 나올 일이 없고 지금까지 이제 좀 출제됐던 것들을 봐보시면 결실, 뭐 중복, 전조화 뭐 이런 것들만 여러분 보시면 돼. 염색체의 일부가 결실된 돌연변이다. 일부 유전자가 사라진다. 이거 다 아는 얘기야. 남아있는 유전자의 존재 여부로 염색체 비분리 N-1과 구분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볼게요.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염색체 하나 더 그릴게. 스몰 A, 스몰 B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형 접합성 가지고 있는 개체인데 얘가 이제 감수 분열해가지고 생식세포를 만들었는데 얘가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이렇게 오면 안 되잖아. 원래 정상적으로 온다면은 두개 중에 하나가 와야 되니까 스몰 A, 스몰 B가 와야 되잖아. 또는 뭐 라지 B 생색포 온다거나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감수 분열 과정에서 요게 뭐된 거야? 결실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얘는 EN이죠, 여러분. 체세포니까. 생식세포 얘는 뭐예요? 지금 얘가 없다고 해서 얘가 없는 게 아니잖아. N이야, N. 그죠? N-1 아닙니다. 이게 N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주목해 주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N-1은 뭐야? 아예 없어. 얘도 안 오고, 얘도 안 왔대. 한쌍 중에서. 나머지는 다 정상으로 왔고, 정상도 고려해달라 그랬지. 정상적으로 왔고, 요한쌍 중에서 하나가 와야 되는데 안 왔어. 요런 게 N-1이죠. 어쨌든 결실된 얘가 있기 때문에 얘는 N입니다. 요 핵상을 N-1이라고 하면 1과 구분해달라는 게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 보시면 염색체 일부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리유전자가 반복돼 나타난다. 한 가지 형질, 같은 알파벳이다. 이런 얘기겠죠. 우리가 이제 흔히 봤을 때.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시면 뭐 이런 게 되겠죠. 똑같은 걸로 써볼게요.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 이형 접합성이 있다고 합시다. 얘가 이제 감수 분열을 합니다. 감수 분열하면 자 복제가 일단 되겠죠. 복제가 돼가지고 여기에는 라지 A가 있고 여기 라지 B가 있고 여기에 스몰 A가 있고 여기에 스몰 B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할 텐데 여기에 있는 스몰 A가 결실되어 가지고 이렇게 붙었어. 붙었어. 그래가지고 얘가 생식세포에 들어갔다라고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니? 여기에는 B가 있고 여기에 A, 여기에 A 이렇게 올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요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 있는 유전자가 여기에 붙어. 그죠? 네, 이쪽에 라지 A가 이쪽에 붙어. 그래가지고 이제 생식세포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걸 봤더니 이번엔 여기에 이게 오고 여기에 이게 오고 여기에 이게 왔다. 요것도 여러분들 같은 형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라지의 스몰A 중복이 올 수도 있겠고, 아까 그림처럼 스몰A 스몰A가 올 수도 있겠고, 라지의 라지도 가능하죠. 어떻게? 여기 있는 라지가 여기로 붙을 수도 있잖아. 그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여기에 지금 라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붙어. 그런 다음에 이게 생세포에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거지. 여기에 라지비가 있고, 여기에 라지에가 있고, 여기에 라지가 올 수도 있겠지. 라지에 중복, 라지에 스몰A 중복, 또는 스몰A 스몰A 중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복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좌라는 게 있죠. 전좌가 중요한 건 뭐냐면 비상동 염색체에 달라붙는 겁니다. 비상동 염색체에 달라붙는 걸 우리가 전좌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비상동 염색체. 원래 없던 새로운 전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없던 게 만들어진다. 이거는 일종의 유전자 치환이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가 만약에 라지 갖고 있는데 스몰A 생세포가 안 들어왔다. 이건 전좌랑 관계가 없죠. 이거는 A 유전자가 스몰A 유전자로, 라지의 유전자가 스몰A 유전자로 치환된 거죠. 이렇게 없던 유전자가 생기는 건 아니야. 전좌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전좌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라지A, 라지B, 스몰A, 스몰B. 이쪽에 라지 D, 스몰 D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될까요? 두 쌍. 두 쌍을 한번 그려본 거야. 감수 분열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여기에 이제 스몰 A, 스몰 B가 왔고, 그 다음에 이쪽에 라지 D가 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라지 B가 붙었어. 그럼 뭐예요? 여기에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달라붙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얘하고 얘는 뭐야? 얘하고 얘 관계는 뭐야? 비상동 염색체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한쪽만 갈 수도 있어요. 한쪽만. 그죠? 한쪽에서만 가는 것도 이렇게 새로운 녀석이 붙었죠? 그죠? 이런 것도 전자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왔는데, 막교환, 막교환. 어떻게 교환했느냐? 여기에는 스몰 D가 오고, 스몰 B가 오고, 여기에 스몰 A가 이렇게 온 거야. 생세포에. 이게 뭘까요? 얘하고 얘가 교환된 거죠. 우리 얘하고 얘가 서로 교환됐다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맞교환되는 전자도 있고, 한쪽에서만 한쪽으로 전달되는,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전자라고 볼수 있죠. 중요한 건 뭐다? 비상동 염색체 간 염색체 일부 교환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하셔서 여러분이 살펴봐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비분리의 일반적인 얘기와 염색체 구조 이상 중심으로 좀 했는데, 세포 매칭과 우리 유전병, 비분리 문제가 좀 연결된 문제들을 한번 이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했었죠. 요거 이제 우리가 지원기라고 보통 얘기했었고, 감수 1분열 중기, 감수 2분열 중기, 생식세포.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여기 EN, EN, N이다, N이다. 홀쭉이, 뚱뚱이, 홀쭉이, 뚱뚱이, 홀쭉이. 이렇게 DNA 양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짝 써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표를 주고,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제 각각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저기 나와 있는 로마자 1, 2, 3, 4, 5에 어디에 해당하느냐라는 걸 찾으라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보시고 유전자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개체의 유전장이 뭘까? 이런 걸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A가 보이죠. 라지 A가 보이고요. 스몰 A가 보입니다. 그럼 일단 라지 A, 스몰 A로 출발했겠죠. 그 다음에 라지 B가 보입니다. 스몰 B도 보입니다. 라지 B와 스몰 B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4가 보이죠? 이게 뭘까요? 바로 뚱뚱이, 여기. 2단계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요건 이제 좀 쉽게 여러분이 로마자 2라고 볼수 있겠고, 얘가 동형접합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G1

원기도 찾을 수가 있어요. 지원기. 지금 보시면은 요 값이 111로 나왔으니까 이게 2n 상태죠. 2n 상태. 얘가 지금 2니까 아 얘가 1이겠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고. 여기들이 다 1, 1, 1, 1. 여기는 얼마일까요? 2가 되겠죠. 복제된 거니까 여기는 이제 2 값 쓰시면 되겠고, 여기다 이제 2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1과 2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과 4와 5를 찾을 텐데, 3과 5는 뭐가 같아요? 네. 유전자의 구성이 같겠죠. 그죠? 유전자의 구성이 같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뭐만 달라요? DNA 양만 뚱뚱해서 홀쭉이로 반으로 준다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게 보이시죠? 두 배, 절반. 뚱뚱이 홀쭉이 이렇게 보이죠? 요게 뚱뚱이, 요게 홀쭉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스몰 A가 왔군요. 스몰 A가 있다는 얘기고, 라지 B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가 있어야 되겠죠? 라지 B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쪽은 뭐겠어요? 이쪽은 라지 A의 스몰 B의 라지 D겠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이 단계는 1이 나와야 되겠죠. 홀쭉이 나와야 되겠죠. 홀쭉이. 1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2가 나왔다. 라지 A 나왔다. 스몰 B 나왔다. 라지 나오겠죠. 그죠? 이게 1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2가 나왔어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로 갈때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죠. 얘가 2인데 얘도 그대로 2야.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이 추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 이제 4번이고요. 기억은 이제 비분리. 감수 2분열 비분리죠? 감수 2분열 비분리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에 기억은 4죠? 기억을 3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A 값은 2고요. B 값은 1이니까 3이라는 거알수 있겠고. 5의 염색치수는 이라고 그랬는데, 자, 5는 뭐예요? N이죠, N. 정상 N입니다. 얘는 뭐예요? N 플러스 1이죠. 4번은 N 플러스 2고, 로마자 4는 5는 N입니다. N이니까 얼마예요? 23이죠. 그러니까 뭐를 24라고 해야 됩니까? 저 4. 4에 해당하는 걸 물어본다면 N 플러스 1이니까 24다라고 읽으시고, 얘는 23이다라고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비분리냐? 이제 비분리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여러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뭔가 세포 매칭과 관련된 비분리 문제가 있고, 가계도 문제와 관련된 비분리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발문이 좀 긴데요. 가와 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세 쌍인데, 세 가지 형질인데, 세 가지 형질인데, 지금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연관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그죠? 연관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가는 A 유전자, 나는 B 유전자, 다는 D 유전자 썼어요. 이게 가에 대한 거, 나에 대한 거, 다에 대한 거.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A와 B냐, 뭐 A와 D냐, B와 D냐, 뭐 이런 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제고요. P의 유전자형을 줬어요. 이거 여기다 좀 써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게 좀 가까운 데다가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삼성 잡종, 예, 이형접합성이라 나타났고요. Q는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줬습니다. 네, P와 Q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래요. P와 Q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N, EN.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NA 상대량을 줬는데,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숫자는 012라고 줬죠? 네,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숫자는 012다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억, 니은, 디귿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를 살짝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PQ에 있는 이 미지수가 많이 들어있는 이걸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좀 알아볼 수 있는 숫자가 있는데 뭐를 좀 보시면 좋으냐. DNA 양이 1과 2가 올 수는 없죠. 그죠? DNA 양이 대립 유전자의 양이요. 여러분,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AA면 라지 A가 2고 스몰 A가 0이고요. 그죠? 맞습니까? 스몰 A 스몰 A면 0이고 2고요. 라지 A 스몰 A면 1이고 1이잖아요. 1, 2가 올 수는 없잖아. 그죠? 대립 유전자가 1, 2가 올수 없다.
예를 들면 이게 1이고 이게

이가 올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단 조금 추릴 수가 있고요. 아, 그다음에 그러면 대립 유전자로 올수 있는 숫자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0과 1 아니면 0과 2예요. 뭐 이게 반대로 가도 되고요. 1과 0, 2와 0. 1과 1도 되잖아요. 안 되죠. 왜요? 이게 숫자가 같잖아요. 말이 안 되죠. 기억과 2는 달라야 되는데 0, 1, 2로서 숫자가 달라야 되니까 결국은 가능성 있는 건 얘네밖에 없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됐고. 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5와 6을 한번 보시겠어요? 5와 6을 한번 보세요. 네, 5번과 6번. 얘네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B가 있는데요, B가. 얘가 어차피 B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0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스몰 B, 스몰 B니까. 0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일단 기억은 0이 아닙니다. 기억은 0이 안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실까요? 4번. 4번에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대립 유전자를 한번 보실까요? 디귿디귿이 나와 있어요. 이게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00 나올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라지 D나 스몰 D 중에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디귿도 0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건 뭐다? 니은이 0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네. 요걸 찾아내는 게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시작을 잡아야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니은이 0인 거야. 니은이 다 0이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자, 니은은 전부 다 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2번에서 4번을 보시면, 얘가 지금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1 아니면 2란 얘기죠. 그죠? 디귿이 1 아니면 2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얘가 이제 2가 나왔다. 아니면 복제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가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2가 나왔기 때문에 모순이죠. 그래서 디귿이 뭐란 얘기죠? 1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디귿이 1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1이야. 그러면 기억이 뭐라는 것도 알수 있죠? 2라는 것도 알수 있죠. 2라는 것도 알수 있죠. 한번 적어볼까? 여기 2가 있다는 얘기고 1이 있다는 얘기. 원래 1과 2가 있으면 G1기인데, EN인데, 지금 보시면 얘는 있는데 얘는 없잖아. 그지? 얘가 N이라는 얘기야.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이상한 세포가 Q에서는 5번에 있다. 이렇게도 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 2 값이 나왔으니까 얘가 G1기 EN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1,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없죠? 여기 2, 1, 1.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이제 위에 또좀 보실까요? 우리 아래를 지금 확인을 했었고, 위에 있는 걸좀 보시면, 5번에서 우리가 이제 1과 2가 있는 걸 봤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으니까 G1기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얘가 0이라는 값을 봤어요. 다른 세포에는 있는데 없다. 다른 세포에는 있는데 없다. 이거 우리 많이 연습했었죠. 세포 매칭에서.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N 값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뭔가 돌연변이 개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얘가 이게 없단 얘기고 얘가 있단 얘기니까 5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스몰 a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두 개가 보여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돌연변이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비분리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P를 좀 해석해 볼까요? P도 보시면 여기 지금 스몰 a가 나와 있고 얘가 1이라 그랬죠? 얘가 없어요. 자, 뭐예요? 스몰 a 있고 스몰 b 있으면 라지 d나 스몰 d가 와야 되는데 이게 없다. 예. 네, 빠졌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결실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과 3번을 좀 보시면 기억이 2라 그랬죠? 기억이 2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는 a와 b와 라지 d.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얘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얘로부터 만들어진 게 이런 게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없으니까 이게 있다는 얘기고, 이게 없으니까 이거 있죠, 그죠? 여기도 있어요. 자, 이번에 뭐예요? 그러면 라지 A와 스몰 B와 라지 D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요거로부터 요런 녀석과 요런 녀석, 물론 얘는 뚱뚱이고 얘는 홀쭉인데 요런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걸 좀 봐줄게요. 라지 A, 라지 D, 스몰 A, 스몰 D, 그 다음에 B와 라지 B와 스몰 B 이렇게 있으니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만났고, 예,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만나서 이렇게 두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형태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아래에 있는 문장 볼게요. 세포 A와 B 중 하나는 염색체 일부가 결실, 예, 결실 찾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염색체 비분리, 예, 비분리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형성된 염색체와 비정형의 세포가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기억법 볼게요. 가의 유전자와 다의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있습니다. 가의 유전자와 다의 유전자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니은번 4는 2N 우리가 봤었죠. 염색수가 정상이죠. 뭐가 비정상이었어요? 얘가 비정상이었어요. 그죠? 예, 똑같이 1, 2, 1, 2 있어서 지원기가 두 개 있을 수는 없잖아, 그지? 두 개를 낼 이유도 없고, 그지? 그럼 하나가 이제 지원기고 하나가 비정상일 텐데, 요거 우리가 보고 찾았습니다. 다른 세포에 있는데 없다? 다른 세포에 있는데 없다? 이거 EN이 아니다. 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찾았다. 그럼 디귿번. A에서, 자, A에서, A의 DNA 상대량은 B에서 D의 상대량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A가 1번이죠? 스몰 A의 상대량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5번이죠? 자, 5번에서 라지 D가 있고 스몰 D는 지금 없는 거죠? N 값이니까. 그죠? 스몰 D는 0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상대량은 다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일종의 뭐 좀 퍼즐 맞추기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체세포 각각에 들어있는 7번 염색체, 13번 염색체를 줬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표를 가지고 푸셔야 되는데, 이 값이 큰 것보다는 값이 작은 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더 편해요. 그럼 일단은 잔여 3을 한번 보겠습니다. 잔여 3이 나오려면 어떻게 조합을 만들면 될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은 스몰 D가 하나 있는 조건. 어차피 여긴 두 개니까 여기 두 개 중에 하나 가야 되고. 그럼 여기 라지 D랑 만났다고 합시다. 라지 D랑 스몰 D랑 만났어요. 그러면 이미 여기가 1 됐죠. 그럼 이제 여기가 00 되게끔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00을 맞춰보자. 자, 만약에 이쪽에 있는 얘랑, 네, 이쪽에 있는 얘가 만났다고 해볼까? 그러면 B가 와버리니까 안 되죠.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문제 조건 보시면, 거기 표의 밑에 보시면, 어머니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기억이 1회 일어나 형성된 난자라고 그랬어요. 뭔가 어머니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뭔가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아버지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또 니은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번 일어나서 형성된 정자가 수정되어서 자녀 3이 태어났다고 했죠. 자녀 3. 그죠? 자녀 3이 태어난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기억과 니은은 7번 결실. 결실이 하나 있다는 얘기고, 거기 문제 보시면 7번 염색 결실과 비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뭔가 비분리가 하나 있고 결실이 하나 있다, 요 얘기입니다. 3번이 만들어질 때.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게 했을 때 요거를 결실시켜 버리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스몰 B가 없어지니까 얘도 0 나오고, 어차피 없으니까. 그 다음 스몰 B가 없으니까 라지 D 스몰 B에 D 하나 있으니까 요 값을 맞춰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실은 일단 해결했고요. 어느 쪽에서? 어머니 쪽에서. 어머니 쪽에서 결실이다. 그럼 이제 아버지 쪽에서 비분리 만들면 되겠죠.
자, 요게 아버지 쪽에서 비분리가 돼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으면 되는데, 자, 보시면, 얘하고 얘가 만나면, 일단은 요 그대로 보면, 비분리를 고려하지 않고 보면, 얘가 2죠. 라지에, 라지에이. 그 다음에 스몰빈 아까 떨어졌으니까 없어.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맞죠? 네, 얘가 2가 돼야 돼. 얘가 2가 되려면, 얘하고 얘가 만났을 때, 얘가 2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비분리되면 가능하죠. DD가 나오면 되잖아. 감수 1분열 한 다음에, 얘가 감수 2분열할 때, DD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감수 2분열 비분리로 DD를 만들면 되겠구나. 요게 이제 아버지 쪽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 조건에서 이제 염색체를 얘기했었죠. 거기 보시면은 생식세포 형성 과정 속에서 염색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가와 나의 유전자는 7번 염색체에 있다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7번 염색체가 되는 거죠. 얘가 7번 염색체, 얘가 이제 13번 염색체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보기부터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억은 7번 염색체 결실이다. 네, 여기 지금 7번 염색체의 결실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 디귿번,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이다. 네, 우리 아버지 쪽에서 D가 감수 2분열이 돼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요 D 값이 2라는 걸 맞출 수가 있다. 라는 걸 정리했고, 기억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녀 2에게서 ABD를 모두 갖는 생세포 형성될 수 있다. 얘가 이제 어떠한 돌연변이 개체고, 얘네들은 지금 정상 개체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요 값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까? 그걸 맞추라는 얘기죠. 그래서 라지 A, 스몰 B, 라지 D. 요게 3.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 스몰 D. 요게 3. 요 값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스몰 D, 스몰 D.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을 좀 해보시면 이러한 값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나게끔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여기 식에서 이건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거니까 스몰 d 스몰 d를 이렇게 만나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라지 a 라지 a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니까 마찬가지로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라지 A가 두개 있으니까 2값 나오는 거고, 스몰 B가 1 있으니까 1, 네, 라지 D는 없으니까 0, 3 됐고, 그 다음에 스몰 A 없고, 스몰 B 1 있고, 스몰 D 2 있으니까 3. 네, 요 조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2에게서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모두 가는 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 자녀 2를 보시면 라지 A, 라지 B는 되겠죠? 라지 A, 라지 B. 요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몰 d, 스몰 d 갖고 있기 때문에 라지 d를 가는 생세포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이고요.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은 이제 발문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이 표만 한번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립 유전자 AY 스타에 의해서라 그랬고, 나는 대립 유전자 B와 B 스타에 의해서, 다는 D와 D 스타다 그랬습니다. 가와 나의 유전자는 7번 염색체 연관이란 얘기죠. 가와 나가 연관입니다. 7번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고, 다는 9번에 따로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우리가 유전자형을 한번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녀 1 같은 경우가 1과 2가 나왔습니다. 네, 1과 2가 나왔으니까. 요거 지금 돌연변이 개체 아니죠? 지금 문제 보시면은 3번 자녀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되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유전자형을 써보시면, 자녀 1 같은 경우가 라지 A, 라지 A. 그 다음에 라지 B, B 스타. B다시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DD. 요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녀 1의 유전자형부터 여러분이 한번 써봤고, 그런 다음에는 가계도를 좀 그리셔야 됩니다. 3번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니까, 나머지는 좀 가계도로 그려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표로 나왔을 때 가계도로 푸는 방법을 한번 볼게. 자녀 1, 자녀 2, 자녀 3인데 3이 좀 특별하니까 조금 표시해 주시고. 자녀 1부터 보실까요? 자녀 1은 가와 나가 연관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지. B와 B 다시고 D가 독립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써주시면 되겠고. 아버지 같은 경우를 볼까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여기는 모르고, 그 다음에 B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D가 하나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아버지. 됐고. 자, 엄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엄마 A 다시 있겠죠? A가 없으니까 엄마가 A 다시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B 다시가 없으니까 엄마가 B 있다는 얘기겠죠? 네, 엄마가 B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엄마가 D 스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D 다시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죠? 이게 왜 E냐? 이게 뚱뚱인 거야, 뚱뚱이. 예, E, E, E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 자녀 2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D 스타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B 스타가 있겠죠. 자녀 2번에 B 스타가 있을 것이고, A 스타가 또 있겠죠.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머지 퍼즐을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AA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엄마로부터도 A가 하나 와야 되겠죠. 엄마로부터 A가 하나 와야 되겠다. 이런 거알수 있겠고. A 스타와 B 스타인데 지금 엄마는 A 스타와 B가 있으니까 요 A 스타, B 스타는 아빠로부터 받았겠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이쪽에 B니까 A 스타, B 스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아빠 쪽에 하나는 A 스타, B 스타.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아까 이제 우리가 엄마 쪽에 A 하나 받았고 아빠 쪽에 A 하나 받아야 되니까 아빠 쪽에 여기 모르는 건 A였겠군요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그럼 아빠 쪽에서 AB 받았으니까 엄마 쪽에서 A 비슷하 받아야 되겠죠? AB 스타겠군요라는 거알수 있겠고. 그리고 DD가 있으니까 역시 엄마의 D 하나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겠고. 네. 뭐이 정도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으로 자녀 3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자녀 3을 보시면 지금 어머니의 생색평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불리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PQ가 수정되어서 자녀 3이 태어났는데 자녀 3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에 준해서 1과 2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버이가 가지고 있는 아빠 엄마 가지고 있는 염색체 유전자 배열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녀 3을 한번 보실까요? 자녀 3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 있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여기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3이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알수 있는 게 뭐다? 자녀 3이 지금 2n을 그린 거예요. 2n. 네, 그러면 2n이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가 지금 2가 나왔겠죠. 네, 그러면 이쪽에 a고 이쪽에 a고. 자, 그러면 이쪽에서 a가 와야 되니까 여기는 ab가 왔을 것이고 이쪽에 a니까 b 다시 와야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d 다시 d 다시 이렇게. 세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D-D-는 엄마 쪽에 비불리라고 그랬으니까, 비불리 일어났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비불리. 이분열 비불리네요. 이분열 비불리. 근데, 지금 이제 요게 안 맞죠. 여기가 이제 2라는 건 맞는데, 여기가 지금 안 맞잖아. 여기가 AA2가 나왔을 때, B 하나에 비슷 하나니까 이게 1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2가 됐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우리가 하나 이제 또 하나 봤던 게 뭐였어요? 우리, 표 밑에 줄 보시면 아버지의 생식세포 형성에서 7번 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 기억이 9번 염색체로 갔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7번 염색체고 이게 9번 염색체야. 그지? 그럼 7번 염색체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9번으로 갔습니다. 라는 건데, 요렇게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B스타가 9번으로 넘어간 거야. 자, 지금 보시면은 AB, A스타, B스타 있고, 여기 D 스타 있단 말이야. 근데 요 B 스타가 7번에서 9번으로 넘어갔어. 그런 다음에 얘가 생색세포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B 스타가 더 있는 거지,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조금 그림상으로 보실 때는 좀 보기 좀 불편하시겠지만
지금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비스타와 아빠로부터 7번에서 9번으로 넘어간 요 비스타까지 추가해서 여기 이 값이 나왔다라고 여러분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기억번 보시면 이게 비스타입니다라는 거죠. 요거 찾으시는 게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에게서 라지에 라지비 라지디를 모두 갖는 난자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랬는데, 엄마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예, A와 A스타, A스타와 B가 묶여 있으니까 안 되구나라는 거알수 있고, 염색체 비분리는 감소 2분열에서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기역번과 디귿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퍼즐 맞추기 형태의 문제인데, 얘는 이제 표를 주지 않았고 그림을 줬어요. 요 그림을 준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게 중요한 힌트인데, 얘가 2가 나왔단 말이야. 아빠하고 엄마하고 만나가지고 2가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 라지알, 라지알. 여기 딱 보이죠? 요렇게 만나면 되겠죠? 딱 하나밖에 없잖아, 케이스가. 그렇죠? 요렇게 만났구나라는 거알수 있겠고. 근데 여기에서 요게 없어요. 지금 요게 보이는데 요게 없다? 그럼 날라버리면 되겠지. 빼주면 될거 아니야. 그치? 네, 요거를 빼줬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만나게 해볼까? T와 T스타. 요거랑 만나보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은 T가 여기 있고 T스타가 여기 있잖아. 하나 T에 하나 T스타가 나와야 되는데 T스타가 두개 나왔다. 그럼 비분리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 보시면 세 번째 점 볼까? 아버지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기억이 1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 쪽에서 뭐가 일어난 거야? 기억, 결실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 쪽에서 결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니은이 한번 일어났다고 했는데, 니은은 엄마 쪽에서 뭐가 일어나면 될까? 비분리가 일어나면 되겠죠? 네, 엄마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쪽에서 어떻게 비분리가 일어나야 돼? T스타가 나와야 되니까. 엄마 쪽 비분리. 엄마 쪽에서 이렇게 가면 되겠지? 아빠 쪽에서 요거 가지고 있는 정상이랑, 엄마 쪽에서 1분열 비분리로 T스타 가지고 있는 거랑 만나면 T 하나에 T스타 두개 자리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번 난자 Q에는 H가 있습니다. 난자에는 요게 있으니까 H가 있다라는 설명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니은번에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엄마 쪽에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디귿번 A의 체세포 한 개당 상염색체 수라고 그랬습니다. 상염색체 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이게 전부 다 상염색체라고 했어요. 상염색체. 그러니까 43개가 아니라 하나 더 많은 거죠? 하나 더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45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세포 매칭과 비분리와 관련된 문제를 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계도와 비분리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약점 공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강의가 개념 강의하고 약점 공략 아닐까? 아니, 수능 특강인가? 아, 그래, 다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약점 공략은 진짜로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는, 네, 표분석 언제예요? 선생님, 고난도 언제예요? 이건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수능 특강 언제예요? 이거보다 더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이 되고요.

그래도 한세 문제 정도로만 이거 간단히 체크하고요. 그리고 3단원에 문화의 속성. 그리고 또 학생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 게 오히려 문화 변동과 관련해서 사례들이 나오면 아, 이게 문화 융합, 자극 전파, 막 요인하고 양상을 다 섞어서 막 찾잖아. 그래서 은근 헷갈린다는 거야. 그리고 뭔가 규칙이 착착착 있지도 않아서 오히려 표보다 얘가 더 헷갈린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오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시문 나온 내용들 여러분이 어렵다고 당시엔 했었어요. 한번 가볼게요.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럼 뭐 생각해야 되지? 그렇지.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제시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구성원의 이익과 집합체 간의 이익의 불일치는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정성스럽게 갈등론으로 보여지도록 문제를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익의 불일치가 나타나면 갈등이 나타난다. 갈등론하고 푼 학생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야. 근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쵸?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개인들이 이의 이익이 사회 관계 내에서 작용한다는 점이고,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온전히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회 내에서 구조화된 관계에서 규정된 역할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이익 추구 과정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집합체는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총균세라고 하는 걸 보면 많은 부족 사회가 그다음에 추장 사회로 되어 가면서 결국 국가가 안 되고 국가 상태로 되지 않고 멸망하게 된 것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은 이 갈등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갈등이 나타나면 서로 복수하고 복수하고 복수하는 형태로 나아가다가 그 부족 사회, 추장 사회라고 그 다음 단계를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멸망했다는 거야. 근데 고도의 국가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갈등 상황을 사회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야. 바로 그 얘기인 거죠. 내 이익을 추구하려면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그 시스템 안에서 바로 그 다른 사람의 이익과 이익을 고려하면서 안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로의 이익을 경쟁하면서 이걸 획득하게 되어가는 시스템 체계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건 갈등과 불일치를 강조한 내용이 아니에요. 시스템 안에서 제도 안에서 그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측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기능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이걸 기능론으로 당연히 찾아냈을 테지만 이게 우리가 이 관점에 관련돼서 키워드를 쪽쪽 뽑아내가지고 이거 갈등론이잖아. 균형 이런 거 나왔잖아. 안정 나왔잖아. 기능론이잖아. 이렇게 기계적으로 푼 경우가 많았거든. 그걸 노려가지고 이런 제시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깊숙이 하다 보면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지. 그치? 앞부분만 읽고, 갈등론으로 가진 않았겠지? 그쵸.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기능론이라고 찾는 거. 바로 여기 아래. 사회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익 추구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안정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봐? 아닌 거야. X라고 하셔야 됩니다. X 하셔야 되고요. 질서와 그렇지 안정을 기반으로 한 점진적인 사회 변동. 사회 변동을 얘기할 때도 기능론자들은 그렇죠, 점진적인 사회 변동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로 변화가 있었잖아. 그러면 급격한 사회 변동이 아니야. 그에 맞춰서 시스템이나 제도들을 맞춰가는 점진적인 사회 변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능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균형 회복을 위해서 일시적인 거야.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면 안 돼요. 아, 여기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군요. 아유, 큰일 날 뻔. 엑스. 아유, 어렵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질서와 안정에 기반한 점진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합니다. 그리고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균형을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셔야 됩니다. 정말 정교하게 아주 애써서 만든 거죠. 그쵸? 두 번째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역시나 뭐예요? 관점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문제로 가서 보겠습니다. 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면서 최소한의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최저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이라고 규정되고요. 이 부당한 임금 구조가 은폐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가들은 국가를 통해서 법을 제정하고 교육을 관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사회가 질서정연하게 유지되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부가 공정하게 분배된다고 믿게 된다. 여러분,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까지 하면 이 기능론자 얘기죠. 법과 교육,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유지되고,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부가 공정하게 배분되고, 예. 이 내용은 기능론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이렇게 믿도록 부당한 임금 구조를 은폐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뭐지? 그렇지. 갈등론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아마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잘 찾았을 것 같아. 그렇죠? 왜냐하면 전반부에 갈등론의 뉘앙스로 좀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럼 후반부에 기능론인가? 혹시 헷갈릴 학생들도 있었던 거야, 당시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흐름과 그리고 맥락을 살펴보면 갈등론의 얘기입니다. 기능론자들이 이런 식으로 은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자본가들 그리고 사회의 기득권층이 이렇게 은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능론자들이 은폐한 게 아니라 이 사회의 기득권층이 이렇게 은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갈등론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됐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사회 불평등이 부당하고 해결해야 될 현상으로 본다. 맞아요. 그렇지. 불평등은 이 기득권층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사회의 그 분배 기준을 정하게 되고, 따라서 부당하다라고 보고요. 타파하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균등 분배가 인재의 적재적소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건 누구 얘기야? 그렇지. 기능론의 얘기입니다. 기능론은요. 사회 불평등 현상은 불가피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가치 있는 건 희소하기 때문에 이게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 기능론에서는 공정하게 차등 분배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차등 분배하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요, 이 공정한 차등 분배가 바로 사회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거야. 그래서 균등 분배는 오히려 인재의 적재적소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라고 보는 게 기능론의 얘기가 됩니다. 디귿, 사회 제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그렇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법, 교육, 이런 것들을 다이 은폐하면서 자기 기득권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고요.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본다. 누구 얘기야? 그렇지. 기능론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차등 분배라고 얘기하는 거야. 갈등론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득권층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분배 기준을 정했다. 그리고 가정 배경과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두 가지 다 보면 그냥 딱 키워드만 딱딱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쩐지 많이 이 내용들을 갈등론으로 약간 보이게 또는 기능론으로 약간 보이게끔 이렇게 막 장치를 하신 듯한 느낌이 들고요. 우리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했으니까 사실 이건 한글은 한글이지만 잘안 읽기는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해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읽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맥락에서 어떤 부분인가를 살피셔야 됩니다. 주제를 찾으셔야 되죠. 이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건 사실 우리가 별로 안 어려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개인 강조하는지 사회 강조하는지만 찾아서 풀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사회 실제로 뭐 사회 명목론 뭐 여기까지 뭐 거창하게 막이 이론의 이름까지 갈 필요도 사실은 없죠. 그렇죠? 이거 보고 바로 찾은 학생들도 물론 많겠지만 뭐가 나왔기 때문에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에 관련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시문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일 유일한 방법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로부터 재산을 지키고 좀더 많은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야? 네. 혹시 정치 공부한 학생들, 정치와 법, 정치 공부한 학생들은 알 텐데, 정법 공부한 학생들은, 그렇지.
사회계약서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네. 즉, 사회를 계약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지, 개인들이. 개인들이 왜 사회를 계약을 통해서? 계약은 이게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진짜 계약서 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개인들의 동의를 통해서, 이성적인 개인들의 동의를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사회 계약서입니다. 그러면 왜 사회를 만들었을까? 그 이전에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들의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받기 어려웠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원래 이 자연 상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일 유일한 방도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재산, 안전, 예, 여기 재산, 안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결성하는 뿐이다. 즉, 공동체를 결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재산, 안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야. 즉, 개인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동체를 결성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면, 공동체를 결성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뭐, 그래서 뭔가 공동체 강조하나? 뭐, 이런 뉘앙스로 보진 않겠죠. 그쵸? 이 내용이 정확히 사회계약서를 얘기고요. 즉, 국가 성립 이전에 자연 상태부터 가졌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의 법, 제도, 구속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의 권리,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재산, 안전, 네, 평화,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사회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온 내용은 바로 뭐지? 그렇지, 사회는 이름뿐이야, 명목론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이름뿐이고, 개인의 권리, 개인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개인의 권리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면 뭐가 돼? 사회를 강조하는 거지. 사회를 떠나서 살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틀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개인이 옳다고 믿으니까 사회 규범이 존재하는 거야. 개인이 합의했으니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같은 맥락이죠? 그쵸?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용한다. 이게 사회 구조의 외재성, 우리 바깥에 존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회 실제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고요. 마지막 선지는 항상 강조했었던 선지입니다.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 이렇게. 사회를 설명할 때, 사회 너무 추상적이니까 개인으로 되돌려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왜요? 사회는 이름뿐이니까. 그래서 사회는 뭐야? 개인의 합일 뿐이니까 사회를 설명할 때 개인으로 되돌려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이 제시문은 정확히 사회계약설과 관련된 제시문. 사회계약설은 뭐? 그렇지. 사회명목론의 짝꿍 이론. 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제시문 3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100% 출제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출제진들이 좀 정말 사회과학서적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좀 어려운 제시문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기능론 같기도 하고 갈등론 같기도 하게 예,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는 그런 키워드들을 막 넣어놓는다거나 그런 장치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절대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요. 이제 뭐로 갈 거냐면 3단원 고난도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은 문화 파트예요. 여러분이 문화 파트에서 주제로 출제되는 것이 3단원 문화 파트에서는 문제가 1단은 저 문화의 의미, 그다음에 문화 분류,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그리고 문화의 속성.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 이해의 태도. 가 있죠.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문화 변동이죠.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사례 속에서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찾는 이게 되겠고요. 이것도 점검해 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속성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몇년 동안 한 3년간 기출문제를 찾아보면 속성이 꽤 복잡하게 출제된 그 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도까지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돼. 그래서 2024 9월 문제고요. 얘가 9월 문제고요. 굉장히 비슷하게 2024 수능에 9월에 그렇게 어렵게 나오면 수능에 역시 마찬가지로 헷갈리게 나왔고요.
그리고 2025 수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게 좀 나왔어요. 짧은 시간 안에 풀다가 실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출제가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 유형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속성과 관련해서만 나온 문제인데, 문화의 속성 하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다섯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 그래야 이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문제를 한번 가볼게. 학생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배정받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 있어요. 그러면 다섯 개의 문화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지? 뭐가 돼? 학, 공, 전, 축, 변. 이렇게 다섯 개의 문화의 속성이 있죠. 그래서 각각 하나씩 다르게 배정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주 가장 큰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써보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선생님의 평가부터 먼저 보면 갑을 정만 옳은 답변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갑, 을, 정만 옳은 사례를 얘기를 했고, 병은 어떻게 했냐면, 병은 기억에, 그 다음에 문은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를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병은 기억에 해당하는 속성의 사례를 썼고, 그 다음에 문은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를 썼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볼게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젓가락 사용법을 익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뭐예요? 학습성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배정받은 문화의 속성도 그렇죠. 갑은 옳게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은 뭐가 되지? 학습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을은요. A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특정 기간에 신들이 임무를 교대한다고 A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공유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례에서 속성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건 아주 가장 기본이고, 이제 이 문제를 분석해야 되는데,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갑, 을은 맞게 얘기했고, 병은 변동성 받았고요. 학공, 변, 축, 전에서 다섯 개씩 이제 다 배정이 됐네요. 각각 다섯 개가 배정이 됐는데, 병의 경우는 그러면 이 가에 뭘 썼다는 거야? 기억. 학습성의 예를 썼다. 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문은요. 뭘 썼다? 이 다에다가 그렇지. 니은 공유성의 예를 썼다. 그래서 가 다에 들어갈 내용이 여러분 변동성이나 축적성의 예가 아니라 학습성이나 공유성의 예다라고 하는 것도 실수 없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죠. 9월에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수능에서는 조금 더또 복잡하게 나와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학습성이에요.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더욱 복잡하고 풍부해진다. 맞는 거야? 아닌 거지. 그치? 이건 무슨 얘기가 돼요? 그렇지. 이건 축적성 얘기죠. 그쵸? 그래서 복잡하고 풍부해진다. 꼭 알아두세요. 축적. 따라서 틀린 내용이 되고. 두 번째. 여러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서, 관련되어 있다. 이거는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지? 전체성이 되는 거죠. 전체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네. 다음. 가에는 내비게이션 등장 이후에 종이 지도로 길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사라졌다가 들어갈 수 있겠다. 여러분, 이거 잘못 풀면 이거 고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변동성이야. 이거 안 읽고, 그냥 이것만 놓고. 이거 제대로 안 보고. 당시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틀렸단 말이야. 변동성이죠. 내비게이션 등장 이후 종이 지도가 아니라 이제 내비게이션 보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변동성 사례지. 그러면 병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가에는 학습성의 사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얘 틀린 거죠. 4번 가겠습니다.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성향을 파악했지만 요즘은 성격 검사 결과를 통해서 성향 파악을 즐긴다.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례에 들어가야 돼? 축적성 사례에 들어가야 됩니다. 맞는 얘기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 안 되죠.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팬클럽마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상징 색깔을 정해요. 보라에, 보라색 정했습니다. BTS 이렇게 정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공유하고 이렇게 합니다. 공유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성의 특징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때?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는 거죠.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다섯 가지 각각 배정을 받았고, 모두 옳은 게 아니라 선생님의 이 멘트였습니다. 변동성 딱 맞는 걸 해놓은 거야. 그래서 딱, 3번 얼핏 보면 그냥 딱 맞을 수 있게, 맞는 것처럼 보이게.
예, 문제를 이렇게 설계를 했었죠. 그러면 당시에 9월에 이게 출제가 되고 나서 그리고 수능으로 출제된 문제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9월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있고, 약정 공략이나 마지막에 여러분 파이널 체크 포인트 할 때, 그때도 6월하고 9월 놓고 이 수능 문제 예측해 볼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수능 문제였고요. 선생님이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섯 가지 문화의 속성을 서로 다르게 배치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축적성, 전체성, 변동성 이렇게 되어 있네. 네. 네. 아, 이걸 지워야 되겠네요. 네. 다섯 가지 문화의 속성부터 먼저 여기 위에다 써볼게요. 써보면 어떻게? 그렇지. 학, 공, 전, 축, 변. 아주 똑같은 구조잖아. 앞에서 봤던 거랑. 그렇지? 선생님 멘트 있고 서로 다르게 배정해서 사례 쓰고.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예. 이 문제도 역시 서로 다르게 해서 배정 받아가지고 사례를 쭉 쓰고 선생님이 멘트하고. 똑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진짜 잘 봐야 된다. 6월하고 9월 암기하듯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출퇴근 수단으로 어떤 나라 사람들이 자전거를 떠올리는 것은 출퇴근 수단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자동차, 버스, 지하철 이런 거 떠올리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자전거를 떠올린대요. 왜? 그렇지. 자전거가 보통의 출퇴근 수단으로 공유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유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유성의 사례가 되고요. 두 번째, 예전과 다르게 짧은 거리를 이용할 때는 택시를 이용하는 대신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그치, 변한 거지. 그쵸? 변동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축적성, 전체성, 변동성. 이렇게 나와 있네. 이제 선생님의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갑과 정은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얘기했다. 갑과 정이에요. 따라서 A가 바로 공유성이 되겠구나. 예, 그대로 맞게 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정, 전체성. 그러면 이게 전체성에 얘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전체성 사례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예, 사례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다음에 을은 무가 배정받은 문화의 속성을 얘기를 했고, 그렇지, 을은 무가 배정받은, 예, 변동성을 배정받았나 봐요. 그래서 변동성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변동성을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병은 학습성. 병은 학습성을 여기다가 학습성의 사례를 썼대요. 학습성의 예를 썼고. 다음, 무는 병이 배정받은 문화의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했다. 병이 배정받은 건 뭐예요? 그렇지, 축적성이지. 축적성의 사례를 여기다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 여러분, B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여러분 보시면, 예, 여러분 보시면, 각각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배정받았다라고 돼 있어. 학곡 전축 변이야. 맞죠? 그래서, 갑은 공유성 배정받았어. 병은 축적성 받았는데 얘 학습성으로 잘못한 거야. 정은 전체성인데 전체성 잘한 거야. 얘는 변동성인데 축적성 잘못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공유성, 축적성, 전체성, 변동성 배정받고, 을은 뭐 배정받았겠어요? 그렇지. 학습성 배정받았겠지. 그래서 B는 원래 학습성이어야 돼. 그런데 얘가 변동성의 사례를 한 거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B가 학습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A.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에요. A는 공유성입니다. 변동성 아니죠? 그쵸? 다 함께 예,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B는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것이다. 맞아요. 2번이 그래서 바로 정답이 됩니다. B가 학습성이다. 서로 다르게 배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B가 학습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었거든. 이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가에는 얘는 잘못해서 학습성의 사례가 들어가야 돼. 가에 볼까? 어릴 적에 자전거 타는 방법을 부모에게 배웠어. 학습성이네. 그러네.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나에는 전체성의 사례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지? 나에는 얘는 맞았으니까. 기존의 자전거에 변속기가 추가되고 거기에 충격 흡수 장치가 더해졌어요. 추가되고 더해지고 추가되고 더해졌어. 이게 뭐야? 그렇지. 축적성이야. 전체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축적성이 들어가면 안 되죠. 예, 틀렸습니다. 마지막 다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다에 들어가는 건, 그렇지. 다에 축적성의 사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자, 기업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유 경제 상품을 개발하고요.

정부가 전용 도로를 건설하는 거. 사람들이 이거 자전거 많이 타니까 공유 자전거가 나타나고 그와 관련된 법 규정이 나타나고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쭉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전체성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간 거죠. 어때? 문제 구조가 똑같다. 아주 똑같게 출제가 됐습니다. 보이는 건 달리 보여도. 이렇게 되면 문화의 속성 다섯 가지를 가지고 온전하게 사례 속에서 약간 헷갈리게 누구 틀리고 맞았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와서 좀 복잡한 형식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 이렇게 찬찬히 좀별 문제 아니네 라고 보여지지만 당시에는 복잡한 문제였고 이제 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원래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조금 더 정교해지고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어렵게 만들려면 더 한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25 수능 문제가 되겠고요. 각각 해볼게. 공유성, 변동성, 전체성, 축적성, 학습성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고 다섯 가지를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문화의 속성 다섯 가지를 모둠별로 서로 다르게, 역시 서로 다르게 배정했다라고 돼 있어요. 각 모둠은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웹툰 문화에서 찾아 발표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가볼게. 모둠 1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네요. 부모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웹툰 앱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배웠대. 그러니까 뭐를 강조하려고 한 거야? 그렇지. 학습성. A가 학습성인가? 근데 A는 뭘 배정받았는지 아직 모르니까 교사의 마지막에 응답이 있죠? 이를 토대로 해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 부모 세대에서 웹툰을 만화라고 부르고 만화가 보고 싶을 때 만화방을 떠올려. 예. 네. 만화방을 떠올리고, 아, 우리는 만화라고 불렀는데, 왜? 그렇게 공유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공유성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모듬에 만화책을 보는 사람이 줄어들고 태블릿 PC로 웹툰을 보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이건 뭐한 거죠? 이제는 만화책으로 보지 않고 태블릿 PC로 본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고 이게 뭐죠? 변화한 거죠. 변동성이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마지막에 떠올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만화책을 보는 사람은 줄어들고 태블릿 PC로 보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부모 세대에는 눈으로만 즐기던 만화에 음성 지원, 배경음악 재생 등의 기능이 추가된 현재의 웹툰은 저 눈으로만 보던 거에서 추가됐어요. 뭘까요? 그렇지. 축적성이지. 축적성. 자, 이렇게 1모듬부터 3모듬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교사의 채점 결과 나왔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일단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 모둠의 사례에서는 부모 세대가 웹툰을 만화라고 부르고 만화가 보고 싶대 만화방을 떠올리는 것은 D가 부각된 사례 아닐까요? 축적성이야, D가? 이상한데? 한번 더 가볼게. 선생님이 이 모둠의 사례는 D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부모 세대에서 만화방을 떠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B가 부각된 것이 맞습니다라고 했어. 그러면 떠올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즉 공유성이 B가 공유성을 배정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B가 부각된 거 맞게 잘 썼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유성 B 일단은 됐고요. 그다음에 3모듬과 4모듬이 발표한 내용은 서로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뭐냐면 C가 뭐냐면 축적성이었던 거야. 그래서 C가 축적성인데 변동성에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D가 변동성인데 여기 축적성에 예를 들었고, 서로 반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D가 변동성이고 C가 축적성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찾아내고, 그리고 나면 얘가 이해가 되죠. 선생님, 이 모둠의 사례에서 부모 세대는 만화책 떠올리고, 예, 만화책 떠올리고, 만화방 가는 거 떠올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변동성으로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래 변동성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떠올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유성 돼라고 그쵸 그래서 D가 여기 학습성이 아니죠 이렇게 크게 돼 있어 D가 변동성 예한번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둘이 반대로 했구나 D가 변동성이고 여기서 D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 토대로 이게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1모듬은 5모듬에 배정된 문화의 속성을 발표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A를 배정받은 1모듬과 E를 배정받은 5모듬은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성은 바로 5모듬에서 배정받은 5모듬에서 배정한 5모듬에서 배정받은 2라고 돼 있어.
그러면, 아, 이가 학습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약간 복잡하죠? 예. 그리고 이거 두개 바뀐 것도 찾아야 되고,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섯 개의 문화의 속성. 학공, 전축, 변. 그렇지. A가, 아, 전체성이구나.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약간 엄청나? 엄청나진 않지만, 예, 처음 선보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세 문제 오면서, 그렇지. 보다 더좀 약간 복잡해진 것 같기도 하면서 문제 유형은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네. 이제 답을 찾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볼게요. 1번.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생활 양식, 공유한 생활 양식이라고 보는 건 여러분 어떤 거예요? 공유성. 그렇지. B였지, B. 그쵸? 그래서 B입니다, B. 틀렸고요. 문화가 세대 간 전승되면서 더욱 풍부해지는 거. 쌓이는 거야. 그치. 축적성이에요. 그럼 축적성은 뭐였지? 그치. C입니다. C. 그쵸? 그래서 X라고 하셔야 되고. 일 모둠에 배정된 속성은 어떤 속성? 일 모둠에 배정된 속성은, 그렇지. A입니다. A가 뭐라고요? 우리 전체성이라고 찾아내야 되는 게이 문제의 완전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A가 뭐야? 전체성이야. 전체성이 뭔데? 그렇지.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정답이 그래서 3번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전체성과 관련된 설명은 없어. 없는데 A를 전체성으로 찾아내고 답도 A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주 좋은 문제가 되죠. 다음 4번입니다. 이 모둠에 배정된 속성은 공유성이 맞죠. 그쵸? 오 모둠에 배정된 속성은 뭐였어요? 오 모둠에 배정된 속성 보겠습니다. 오 모둠에 배정된 속성은, 그렇지. 여기 뭐냐면 전체성. 오 모둠에 배정된 속성은, 네, 아, 이거죠, 이죠. 학습성이죠. 네, 이 학습성. 그렇지.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학습성, 전체성이다라고 말하면 이거 헷갈릴만 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예, 전체성이 없잖아. 그래서 전체성을 이렇게 찾아가면 안 되죠. 그다음에 문화가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라고 하는 것은 3모듬이 아니라 4모듬이다라고 했는데 학습성은 어디에서요? 학습성은 바로 여기 2, 5 모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기 잘 찾아주시고, 둘이 바뀐 거 찾아주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속성과 관련돼서 속성 자체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글도 많고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또 어려워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 문화 변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 한번 읽어볼게요. 얘를 정리하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에 뿌리는 향수를 보급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A는 갑국의 전통 의례 중 약초즙을 뿌려서 향을 내는 방식에서 착안해서 뿌리는 형태의 향수를 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줘볼까? 갑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A가 뿌리는 향수, 뿌향을 뭐 했냐면 개발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발명이에요.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뭐냐면 전통 의례 중 약초즙을 뿌려서 내는 방식에 착안했다.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극전파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전파는 반드시 어때야 돼? 외부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가 들어와야 돼. 그런데 이거는 그 나라 안에서야. 안에서. 따라서 이거는 자극전파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발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향수는 갑국의 귀족층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을국의, 여기 을국의 향수업자들이, 다 해볼게요. 을국의 향수업자들이 바르는 향수를 각국에 가져가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갔어요? 바향이 뭐가 되냐면 직접 전파가 됐습니다. 직접 전파. 바향이라고 쓸게요. 직접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로 인해 각국의 서민층도 이제 바르는 향수를 쓰게 된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각국에서 향수 대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정부가 이 A의 회사를 강제로 빼앗겼어요. A가 회사를 강제로 빼앗기면서 A는 자신만의 향수 기법을 들고 을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향수 기법을 들고 A가 을국으로 이렇게 간 거지. 이렇게 가서 각국 귀족들에게 유행했던 향수를 다시 제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국인 을국에서 이게 향수의 본국인 을국에서 원래 이제 향수가 있었던 을국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게 직접 가지고 간 거죠. 그쵸? A가 직접 뿌리는 향수를 을국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이게 다예요. 요게. 네. 그리고 자극전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찾아내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에서, 여러분 이런 것도

명확히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할 거야. 강제적 문화 접변이 뭐야? 그치. 외부에서 우리 내부의 기존의 문화 요소를 흡수하고 대체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해. 그래서 문화 접변이란 외부와 기존의 문화가 강제적으로 접변해야 돼. 그 개념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혁명이 일어나서 그 안에 정권이 A의 이 회사나 이런 것들을 빼앗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문화 접변이 아닌 거지. 그래서 개념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헷갈린다라고 하거든요. 을국에서는 비물질 문화의 전파가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바르는 향수가 가고 뿌리는 향수가 갔어. 향수는요, 물질 문화예요. 의식주와 관련된 도구, 예, 기술, 물질 문화가 됩니다. 따라서 X라고 하셔야 됩니다. X. 그다음에 향수 제조 비법. 이런 것도 기술이거든. 이거 가지고 간 거야.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예. 물질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갑구에서 자극 전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발명이에요. 전파가 되려면 외부 문화 요소에서 착안해야 돼.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요. 외국에서 직접 전파 맞죠. 그렇죠? 문화 융합 일어났어요? 그 얘기 없습니다. 이 바르는 향수가 오면서 기존의 것과 어떻게 막 섞여가지고 그런 내용이 없어. 그쵸? 그 다음에 을국에 이 뿌리는 향수가 갔어. 뿌리는 향수가 가서 얘가 없어져서 다? 그렇지 않죠. 그쵸?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화 동화가 일어났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갑구과 을국 모두에서 그렇죠. 그렇죠. 이 형식으로 그대로 작년도 9월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두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수능에서 완전 또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섞여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원래 귀족층 중심으로 뿌리는 향수가 있었는데 바르는 향수가 오면서 서민층도 같이. 그렇죠. 그리고 원래 향수의 본국이야. 그런데 이거 갖고 가서 여기도 높은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같이야. 나란히야.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그치, 5번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그래 놓고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수능 문제입니다. 예, 수능 문제 한번 가볼게.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네, 이것도 한번 해볼게. 애니메이션 동그라미는 갑국의 일부 젊은이들이 즐겨온 을국의 아이돌 음악에 갑국의 대중음악의 색깔을 입혀서 창작된 작품이다. 한번더또 설명해주고 있어. 을국의 음악에는 각국의 대중문화, 이 동그라미, 애니메이션 동그라미에는 각국의 대중문화 요소를 국외 아이돌 가수 노래에 녹여낸 새로운 음악 형식이 나타난다.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여기에서 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걸 또 해보면, 각국에 뭐가 있어? 각국에 동그라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뭐냐면, 각국의 원래, 예, 여기 보면, 갑국의 대중음악에, 갑국의 음악에다가, 음악에다가, 플러스 을국의 아이돌 음악. 아이돌 음악이 합쳐져서, 그쵸,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문화 융합입니다. 따라서 얘는 문화 융합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치? 이게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수출이 되었고, 이 동그라미는 각국뿐만 아니라 을국에서도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얘가 수출이 됐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간접 전파가 된 거지. 예, 어디로? 을국으로 이렇게 수출이 되었습니다. 간접 전파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을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후 병국을 포함하여, 예, 병국에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을국의 아이돌 음악은 여기 한번 볼까요? 울국에 이제 아이돌 음악이 있습니다. 아이돌 음악은 병국의 음원 시장을 장악하여 이후에 울국의 아이돌 음악이 병국의 음원 시장을 장악하여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음악 장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울국에 아이돌 음악이 있어. 아이돌 음악이 있는데 좀 지워볼게요. 아이돌 음악이 있는데 이 아이돌 음악은 어때? 그렇지. 여기 와서 갑국에 와가지고 갑국의 음악하고 믹스돼서 애니를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 아이돌 음악은 또 어디로 갔대요? 병국으로 가서 병국에서 그 기존의 병국의 음악과 함께 음악 장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로도 갔어요. 예, 을국의 아이돌 음악이. 이해되시죠? 그쵸? 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부러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갑국에서는 자극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아니죠. 그쵸? 왜냐하면

미국의 아이돌 음악하고 기존의 자신의 문화가 믹스됐어, 믹스됐어. 따라서 문화 융합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X라고 하셔야 됩니다. X. 각국과 병국 모두에서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아유, 네.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이게 맞는 내용이 됩니다. 네. 제가 시계를 좀 보느라고 이거 좀 내려봤어요. 그렇지. 여러분, 이게 별표입니다. 별표. 어디랑 똑같아? 그렇지, 여기.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 각국과 얼굴 모두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정답으로 이렇게 출제한 것처럼 수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잖아. 뭐가? 아이돌 음악이 병국으로 가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음악 장르 중 하나래. 기존에 있는 게 있고 이것도 같이. 각국도 여러분 어때요? 외국의 아이돌 음악에 일부 젊은이들이 즐겨온 이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각국의 문화랑 이 외국의 아이돌 문화가 함께. 그래서 둘 다, 아,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을국과 병국 모두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을국과 병국에서 여러분 문화 융합 찾기가 어렵죠? 틀렸어요. 세 번째. 을국과 경북 모두에서 직접 전파에 의한 오히려 이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갔어요? 매체를 통해서 갔습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각국과 을국과 달리 병국에서 문화 동화가 나타났어? 아니야. 장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어.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X라고 하셔야 돼요. 그쵸? 문화 동화 없잖아. 그래서 구조를 간단하게 보시고, 예, 이게 비슷한 거를,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뚜렷하게 막 이건 이거야. 막 공식처럼, 사실 표본처럼 오히려 그러면 편한데, 그렇지가 않죠. 예, 인구 부양비가 나오면 이렇게 그려! 라고 해버리면 좋은데, 얘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헷갈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최근에 나온 문제만 이렇게 몰아서 봐도 여러분이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6월 문제예요.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국경지대에 살았던 각국 사람들은 가난을 피해서 인접한 을국의 동그라미 지역으로 이주해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을국 사람들에게 벼 재배 농법을 보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각국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을국의 어디 지역으로? 저기 동그라미 지역으로 갔죠. 지역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동그라미 지역으로 갔고. 동그라미 지역으로 가서, 어이구, 동그라미 지역으로 갔어요. 동그라미 지역으로 가서 무엇을? 벼농사. 벼농사. 사람들이 갔죠. 사람들. 벼농사. 어떻게 하는지 이걸 알려줬습니다. 뭐한 거야, 일단? 그치. 사람들이 직접 이주해서 했으니까 직접 전파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단 됩니다. 그렇죠. 그러던 중 을국 정부가 각국 출신의 사람들을 을국에 척박한 이 어떤 지역으로? 네모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이제 네모 지역으로 이 사람들이 간 거야. 가가지고 여기에서 또 어떻게 했냐면 쪽파 농사를 지으며 쪽파 재배 농법을 보급하는 등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있어? 또 쪽파 재배 농법. 이것도 직접 전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벼농 사람들이 쪽파 재배 농법 동그라미 지역에 그리고 네모 지역에 이렇게 전파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됐네요. 이제 이 네모 지역민들은 이 교류를 막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얇은 피에다가 쪽파를 다져서 찐 갑국의 전통 음식 A에 대해서 전해 들었어요. 갑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옥수수 가루로 만든 빵, 고기, 감자를 따로 먹던 이 지역민들은 이 A의 조리 방식에 여기 있네요. A의 조리 방식에 착안해요. 볶은 감자와 이런 것들을 한 B를 새롭게 만들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구조예요. 어떤 구조야? A라고 하는 갑국의 요리가 있어. 갑국의 A라고 하는 요리가 있는데 음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를? 그렇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B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외부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B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B가 뭐가 되는 거야? 자극 전파가 되는 거지. 바로 이게 자극 전파입니다. 힌트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새롭게 만들었다. 어디? A. A는 뭔데? 갑국의 전통 음식이야. 외부야. 외부의 조리 방식에 착안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 앞으로 가서 여기 전통 의례에서 착안한 거랑은 완전 다른 거지. 그치? 예, 이렇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극 전파다. 비는 을국의 대표 음식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0: 한편 비조리법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국 젊은이들이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서 비가 대유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됐네요. 비가 이제 갑국으로 어떻게 됐어요? 갑국으로, 그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간접 전파가 된 거죠. 아, 간접 전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다 나온 거야. 직접 전파, 자극 전파, 간접 전파가 한 문제 안에서 다 나온 겁니다. 좀 그려보면 조금 낫죠, 여러분. 1번 보겠습니다. 갑구에서 문화 동화가 나타났어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디 동화가 나타났어? 갑구에서 대유행을 했다. 비가 와서 대유행을 했다고 했지, 기존의 것이 사라졌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문화 동화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 의구에서 강제적 문화적변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갑국 사람들을 이렇게 강제 이주시켰는데, 벼농사, 쪽파 제조법, 뭐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배운 거죠. 그쵸? 그래서 X라고 하시면 됩니다. 의국의 발견? 아니야. 틀렸고요. 의국에서 자극 전파. 그렇죠. 비가 전형적으로 자극 전파의 사례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국과 달리 갑국에서는 직접 전파다라고 했는데요. 갑국에서는 오히려 이게 간접 전파됐고요. 갑국에서 을국으로 사람들을, 이주한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전파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게 뭐 딱히 막 방법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어떤 거? 이런 키워드 등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갑에서 을로 갔는지 또는 A가 갔는지 B가 갔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한 번씩 좀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한번 이렇게 딱 정리를 해봤고요. 좀 많이 푸셔야 됩니다. 저는 한세 문제, 최신으로 세 문제 풀어봤는데요. 좀 많이 풀어보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아주 고난도 문제 유형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반드시 먼저 풀어가지고 오셔야 돼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Good luck to you.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분의 역사 안성장 인사합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그 기간, 굳이 전쟁으로 말씀드리자면 1차 세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 안에 있었던 그런 여러 사건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표 문제는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져요. 대부분의 강의는 뭐 1, 2강 이런 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약점 공략, 제가 이제 연표와 관련된 것들 요거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파트에선 지난 강, 지지난 강도 중요했지만 이번 강이 더 중요하고요. 이번 강도 중요하지만 이번 강보다는 또 다음 강이 더 중요한 게 바로 여기 파트의 이제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지금 8강이고요. 제 연표 필기 노트로는 9강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딱 봐도 어때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사실은 요거보다 더 있습니다. 제가 그나마 간추려 놓은 게 이 정도고요. 여기 보이시는 게 1차 세계대전, 여기가 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그 사이에 있었던 또 여러 많은 사건들 같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은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914년에서 18년까지입니다. 사라예보 사건으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었고요. 원래 요 동맹 측에 있었던, 삼국 동맹에 있었던 이탈리아는 전쟁이 시작한 지 바로 그 다음에 1915년이 되면서 삼국 동맹에서 협상국 측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1914년도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있던 해죠, 파나마 운하가 개통됐다라고도 나오는데, 파나마 운하 개통 보니까 이게 원래 전 세계 2대 운하 아닙니까?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파나마 운하가 1914년에 개통되었다. 그러면 수에즈 운하 우리 다시 한번 가져와야죠. 수에즈 운하 언제 개통됐죠? 1869년. 예, 요거 개통됐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사건 중엔 유명한 게 독일의 무제함 잠수함 작전, 1917년에 있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누가 참전하게 되었습니까?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었고, 또 하나, 러시아 혁명. 러시아 혁명은 사실은 두 개가 있어요. 3월 혁명이 있고 11월 혁명이 있거든요. 참고로 이 3월 혁명을 러시아력으로는 2월 혁명으로 표현하고요. 11월 혁명은 10월 혁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러시아 혁명 안에서는 3월 혁명, 11월 혁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레닌이 주도했던 혁명은 요 11월 혁명 내지는 10월 혁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체크. 특히 요 레닌이 11월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일으킬 때 그 계기가 뭐였죠? 지금 우리가 힘든 1차 세계대전에서 나는 바로 빠지겠다 라고 선언했다면서 혁명을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맺었던 것이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에요. 참 조약 이름이 좀 길고 어렵죠. 뭐라고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란 뭐죠? 러시아와 독일이 사이에서 맺어진 조약인데,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에서 빠지기로 했던 것이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켈 군항에서 반란이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1918년도에. 기억하시고.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면 그것과 관련된 사후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파리 강화회의. 파리 강화회의 결과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고요.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서 베르사유 체제라는 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스트가 조직되기도 했었고요.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하기도 했던 게 1919년입니다. 1920년에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가 1차 세계대전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지 않았냐? 다시는 이런 대규모 전쟁 없어야 되겠지? 모여봐. 우리 다시는 그런 전쟁 같은 거 안 하기로 우리 좀 약속 좀 하자 라고 해서 맺었던 것이 국제연맹인데, 요 단체는 좀 맹해요. 예, 주로 강대국들이 좀 불참했었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제재 수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있었고, 자, 요렇게 이 러시아 혁명을 주도했었던 레닌이 러시아에서 신경제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일부 요소를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이고, 다른 말로는 NEP라고도 하죠. 미국에서는 워싱턴 회의가 열리기도 했었고요. 1921년도에. 22년이 되면서 요거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소련이 등장합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줄임말이 소련이에요. 이건 러시아에다가 공산화가 된 소비에트들을 더 확장해서 소련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로마 진군을 단행했습니다. 요거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1922년도에 이탈리아에서 로마 진군,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은 요렇게 나오죠. 자, 보시면, 자, 1차 세계대전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원래는 이탈리아였는데 이탈리아는 이쪽으로 넘어갔고요.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등이 같은 요런 팀이었었고요. 그 외에 프랑스, 영국, 원래는 아니었지만 그 뒤에 들어왔던 이탈리아, 그 다음에 러시아 등이 이러한 동맹국 측에 싸웠던 것이고, 독일 입장에서는 여기가 서부 전선이고 동부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싸우다 보니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스위스에 있었던 레닌을 특별 기차편을 마련

해줘서 러시아로 넘어가게 해요.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1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두 사이에서는 전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조약 이름이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고요. 그리고 나서 요 서부 전선에서 프랑스, 영국군과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벌이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게 너무나 막대한 전쟁 배상금, 1320억 마르크에 달하라는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물게 했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화가 나갖고, 너 그렇게 돈 내? 했는데, 이랬다가는 좀 아무리 봐도 본인들이 생각해도 좀 너무 과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스라는 사람이 안을 냅니다. 야, 그, 요렇게 좀 줄여줄게. 라고 하는 게, 이게 도스 안. 좀 줄여서는 영이라는 사람도 안을 냅니다. 이게 이른바 도스 안, 영 아니에요. 그거는 독일의 전쟁 배상금을 줄여주기 위한 몇몇 안들을 도스 안, 영 안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선 또 1924년도에 레닌이 사망합니다. 그럼 레닌 후계자가 누굽니까? 탈린? 스탈린이 그 이후 소련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요. 로카르노 조약. 이제 앞으로 우리 전쟁 무력적인 방법으로 이 세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로카르노 조약이고요.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1925년에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28년도에는 켈로그 불의향 조약. 켈로그 불의향 조약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과 프랑스가 야, 앞으로 우리 전쟁의 수단을 국제적인 문제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조약을 맺기도 했었고,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나 앞으로는 전쟁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자 이 모든 게한 방에 다 해결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대공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늘 역사도 그렇고, 저도 이제는 거의 반백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보면, 경제력이 안 받쳐주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경제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으로만 만들 수는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경제력이 안 받쳐주는데 행복한 삶이나 생활을 영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좋은 말들 많이 했잖아요. 돈도 깎아주게, 우리 무력으로 할게, 국제연맹도 만들고 많은 걸 했어요. 그런데 경제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뒷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소한의 경제력만큼 내 인생 행복을 만들어주는 요소는 사실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전 세계 역사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자 사람들이 그 전에 가졌던 생각들이 전부 다 거의 뭐 사치에 가깝게 생각해 버리게 되면서 꽁꽁 걸어 담그게 되면서 오히려 더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몇몇 전체주의의 사람들에 대한 호응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1929년에 10월에 시작됐던 미국의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확산이 되었던 경제대 공황이고요. 자,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누굽니까? 시대의 악마? 히틀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 배경에는 경제대 공황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나치당이, 독일에서 나치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33년, 요 33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독일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고요. 미국에서는 경제 대공황에 대한 여파를 해결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 등이 나오면서 뭐 농업조정법이 있었지만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히틀러가 33년도에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치당이 집권했다라고 할 때, 나치당이 집권했다라고 할때 히틀러가 총리가 되었던 1933년부터 45년까지를 나치당의 집권이라고 해요. 집권이라고 해요. 히틀러가 총리가 되었던 게 33년이고 더 나아가서 히틀러가 대통령 자리까지 겸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총통이라고 하거든요. 휠러. 1934년도에 히틀러는 총통까지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서 1935년도에는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했고요.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기도 해요. 요 연도 여러분 진짜 많이 나옵니다. 1935년도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다. 왜? 그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 강의 말씀드릴 때 아도와 전투. 아도와 전투가 뭐였죠? 이탈리아랑 에티오피아랑 붙었던 게 아도와 전투인데 이때